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4일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과 배우자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쿠바의 권력 실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의 아들, 손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카스트로 전 대통령은 1996년 쿠바군이 미국 소재 쿠바 망명단체 항공기를 격추한 사건과 관련해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된 상태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 의지를 재천명한 데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4일 KBS의 관련 질의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강원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1도입니다. 일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리한 토끼는 굴을 세 개 판다는 뜻인데요. 토끼는 누구보다 발이 빠르지만 그 빠른 속도만 믿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천적이 덮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을 한 번 더 피할 수 있는 세 개의 굴을 준비한다는 거죠. 생존은 속도가 아니라 준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시대, 월급만 믿고 살아가기 힘든 인플레이션 시대, 부업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투자를 공부하면서 세 개의 굴을 파야 하는 시대입니다. 영리한 토끼가 세 개의 굴을 파두는 건 그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6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인님, 안정숙님, 조혜영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조혜영님이 그 추석 체크해 주시면서 오늘은 등등이가 안 되길 성함 불러드리면서 등등 와주셨습니다 했는데 아, 오늘은 성함을 불러드렸습니다. 늘 기다려주셔서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탁의 기자들과도 함께 하셔야죠.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아, 달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점포에서는요. 1인당 한 판씩만 사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하는 것도 있다고 하고요. 또 정부가 수입산을 추가로 들여오면서 가격을 좀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구조적인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은 증시가 좀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8%, 코스닥은 2.6%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 행진을 좀 거듭분 하고 있었는데 코스닥은 오른 것도 없이 떨어질 땐 항상 같이 떨어집니다. 과연 코스닥 내에서는 좀 볕들 날이 올 수 있을지 코스닥 중심으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네 글자 외래어인데요.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이 방식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재건축처럼 조합원에게 기존 집 대신에 그 신축을,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신축처럼 완전히 새로 짓는 걸 말하죠. 아, 그런데 이거는 기존 건물의 뼈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증축을 하거나 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재건축 재개발보다 비용 또 시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미 뭐 서울 수도권에는 용적률 높은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집들이 많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더 빠르게 적은 돈으로 새 아파트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외래어 네 글자 이 방식이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 일라디오 채널 통해서 원탁의 기자들도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최근에 달걀 사보셨나요?
3: 어제 샀습니다. 오. 어제 샀는데 예. 한 판 30개짜리를 샀는데 14,000원 줬습니다. 예?
0: 30개짜리가 14,000? 좀 좋은 거 사신 거 아닙니까?
3: 살짝 좋은 거긴 한데 뭐 예. 그렇게 사면서도 이 정도면 10개 사는 것보다는 객단가로 따지면 싸네? 이런 느낌으로 샀어요.
0: 그래요? 이정욱님은 달걀 최근에 9,880원에 사셨다고 하고 물론 이게 달걀도 뭐 유기농 뭐 맞아요, 자연에서 맞아요. 키운다 뭐 이러면 막 가격이 올라가긴 하는데 우리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 왜 종이판으로 된 30개짜리 이 기준으로 어떻게 체감이 되세요?
2: 아, 저는 약간 제가 안 사고 제 딸 보고 사오라고 했더니 얘가 11,000원짜리를 사온 거예요. 예. 그 약간 조금 비싼 그 사서 너 왜 이렇게 비싼 거 사왔어? 싼 거 사오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슈퍼를 가서 가격을 보니까 예. 제가 사는 가장 그 싼 등급의 뭐라 하나 그 대중적인 거 그것도 7,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0: 아니 7천 원짜리라도 어디서 살 수 있으면 다행인데.
2: 맞아요. 7천 원대. 응.
0: 오히려 지금은 7천 원대면 저렴해 보여요. 달걀이.
2: 맞아요. 그래서 그 약간 그 저렴한 달걀은 이미 매대 진열품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 더 이제 비싼 달걀을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0: 9718님은 요즘에 달걀 한 판만 판매된다고 해서 남편이랑 같이 가서 사오셨다고 한 판씩 1인당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거 뭐 옛날 코로나 때 마스크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서잖아요. 물량은 있기는 있는데.
4: 네, 그 이제 계란 가격 지금 우리 말씀 나눴지만 네. 브랜드라든가 어디 가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은 전국의 평균 소매 가격 특란 39로 이제 한 판 기준으로 해서 소매 가격이 7,611원입니다. 이게 지금 2021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하고요. 3월 중순에 한 6,000원 밑으로 조금 떨어졌다가 두 달여 만에 거의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탁 물가를 대표하는 것이 계란인데 이 계란 가격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에 올랐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근데 사실 이맘때 되면 한 번쯤 이제 달걀 가격이 많이 이제 급등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조류 인플루엔자가 종종 퍼지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뭐 여름에 너무 더워져서 뭐라 해야 될까? 좀 달걀 생산량이 좀 이렇게 둔화되는 시기도 있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예측이 안 되는 걸까요? 사전에?
3: 이게 한 넉 달에서 다섯 달 전 정도에 예측이 된다 합니다. 이번에도 뭐 AI라고 불리는 조류 인플루엔자 사건이 있었고요. 그것도 뭐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예측은 했었고 그에 맞춰서 했다라는 것인데 다만 이번에 생각보다 훨씬 더 그런 피해가 컸었다라는 것이고 특히 닭들이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날씨가 더우면은 알을 잘 못 낳거나 뭐 폐사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네. 하는데 올해 벌써부터 좀 덥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쳤다라는 것인데요. 공급 부족에 대한 예상을 좀 미리미리 잘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당연히 지적이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미리미리 준비만 했었다면 이번은 같이 또 가격 급등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2: 이게 미리미리. 네, 맞아요. 미리미리인데 이게 보자면 예측 시스템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매년 내놓는 농업 관측 수급 예측이 있대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평년 수준의 기후와 방역 상황 이걸 가정하고 모델을 돌려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자면 사실 고병원성 AI 이거 과거 평균 훨씬 웃도는 규모로 이제 살처분이 일어났잖아요. 퍼지면서. 그리고 이제 평년 규모의 기후와 방역 상황인데 지금 점점 이상기후가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실제로 이제 농업정마 2015 보고서를 보면 네. 올해 초에 발간된 겁니다. 작년에 입식 마릿수를 그 증가가 했습니다. 네. 그걸 근거로 해서 뭐라고 했냐면 26년 계란 공급량이 늘어나 가격을 하락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예측이 그냥 기본적으로 작년과 뭐 비슷할 것 같아라고 예측하는데 매년 뭔가 이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예측 모델이 시작부터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 정부의 예측 시스템이 이 기후 방역 변수가 이제는 상수가 돼버렸는데 여전히 이제 돌발 변수로 처리하고 있다. 그 시작부터 좀 틀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 다음에 그 뭔가 이제 고치려고 하면 입식과 생산 간의 타임렉 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아리가 자라가지고 알을 낳는 성계가 되기까지는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시차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당장 이제 문제가 발생했으면 얘네를 빨리 키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얘네가 크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공급 부족이 나오게 되고 가격 급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정부가 이 시차를 조금 뭔가 더 정밀하게 계산하는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0: 그렇죠. 0673님이 전주에 계시는데 여기서도 계란값이 30개 한 판에 8,000원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1126님 요즘 달걀값이 황금알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김미숙님은 영양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저렴한 편이죠. 달걀 비싼 건 정말 비싸요.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정부가 수입산 달걀 더 많이 들여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요? 어때요?
4: 일단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산이나 뭐 태국산 신선란 수입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번에 통계를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네. 하루에 계란 소비량이 5천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하루요?
4: 네. 하루에 5천만 개.
0: 국민이 1인당 하나씩을 먹는
4: 그렇죠,
0: 셈이에요.
4: 그렇죠. 하루에 한 개씩은 와. 먹는 셈인데 그런데 이제 항공과 선박으로 들여오는 이 수입산만으로 가격을 잡기에는 이 공급량 자체도 조금 적지 않은가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먼 거리라서 신선도 문제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부도 이런 수입산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대형마트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비축 물량을 상시 저장한다든가 아니면 협력농가와 직거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입산 계란 판매를 검토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응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들이 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역대급 폭염이나 열대야가 올해 예상되는데 수급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0: 그러게요. 그리고 또 수입산 달걀 들여왔다가 폐기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또 아까운 거잖아요. 이거.
3: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1년도에도 AI 사태 때문에 이 계란난이 좀 심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당시에 21년이 지나고 22년 초에 2천만 개의 계란을 폐기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금액만 해도 한 5억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0: 왜 폐기를 해요?
3: 유통기한 때문이죠. 아무래도 이게 수급이 사실 지금 뭐 공급도 문제고 수급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예측이 딱 100%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도 일단은 수입을 많이 했는데 이 계란의 유통기한 보통 한 45일 정도로 잡습니다. 뭐 냉장고에 넣으면 좀 더 보관 하겠지만 유통기한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수입을 그만큼 했는데 5%에 해당하는 물량을 폐기 처분을 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물량을 수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예상만큼 쉽지는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게 들여오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니까 국내에서 유통되는 시간이 또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근데 그 또 필요해서 가격 때문에 수입하는 그 물량을 좀 늘리게 되면 또 국내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나오더라고요.
2: 맞아요. 이게 사실 AI로 지금 닭을 잃었잖아요. 농가들이. 그러면 이제 빚을 내고 어쨌든 병화를 다시 들여서 시설을 복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정부가 대규모 수입 계획을 발표해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제 계란 생산할 때쯤이면 수입 물가 들어와가지고 계란값이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가 입장에서는 그 당초 이제 예상했던 규모보다도 오히려 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보조금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수입 보조금을 어쨌든 들여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예산 배정의 이제 비효율성인데 이걸 어떻게 보자 수입 보조금으로 수백억 주는 거 아니라 농가 지원금으로 쓰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당장 급하니까 치료제를 투입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원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뭔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술비 차원에서 농가 지원금을 오히려 늘리는 게 더 맞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농가 지원금을 늘려가지고 입식 계란 그 병아리를 늘리고 그래서 생산을 정상화시키고 이거는 시간이
0: 걸리죠.
2: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이제 보조금을 쓰는 행태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이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요법에만 치중해서 안 된다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0: 그런데 또 단기간에 시장도 또 가격은 안정을 시켜야겠고 농가의 경쟁력은 또 지켜야 되겠고 이게 참 어렵네요. 그 어려운 측면이 또 더 하나 있는데 그 사료용 곡물 거의 다 수입 아닙니까? 사료용 곡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수입 비용도 또 높아지다 보니까 농가에서 닭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구조적으로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4: 네, 일단은 그 생산하고 유통 가격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료용 곡물 비용이 농가에서 하는 생산 원가의 약 40에서 60%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5년에 보면은 생산비에서 한 57% 정도가 곡물비 이런 원료비라는 그 통계도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사료의 주 원료인 옥수수라든가 콩 찌꺼기 이런 곡물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에 이제 전쟁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그 어떤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국제 곡물값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그거의 타격을 직접 이제 농가의 생산비에 반영되는 이런 구조 때문에 이게 조금 그 개선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류하고 운송비가 또 있는데 이건 유통원가에서 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선식품 계란 같은 경우에는 냉장 차량을 이제 이용을 해서 좀 신선하게 운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반 화물 차량보다는 유지와 운영비가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국제유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물류와 운송비도 영향을 받았을 걸로 보입니다.
0: 또 거기에다가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37원. 최근에 1540원 넘어서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수입 물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참고로 오늘 증시는 코스피가 5.8%, 코스닥 3.77% 급락하고 있어서 아까

0: 개장 직후에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기도 했고요. 코스피 200, 그러니까 대형주는 거의 6% 가까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8%대, 삼성전자는 6%대 낙폭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많이 올랐으니까요.
1: 예. 아, 근데 이거 단일 종목 레버리지 들어가신 분들은
0: 네. 뭐 각오하고 하시는 거죠. 본인 책임 하에. 예. 증시 이야기는 두 번째 이슈로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해보고 달걀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이정옥님이 달걀이 비싸다고 하니 더 먹고 싶고 맛도 좋네요. 보내주고 박현주님 간장 버터 계란밥 먹고 싶다 이렇게. 아 비싸다고 하니까 또 더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정부가 할인 지원한다면서요. 마트에서 달걀 살 때 싸게 살 수 있도록. 이건 어떻게 좀 체감이 되십니까? 효과가 있나요?
2: 그러니까 앞서도 뭐 소매 평균가가 7,000원대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대형마트를 간 거였거든요. 대형마트를 갔으면은 저도 뭐 이렇게 수입을 한다, 수입산 계란이 있다 해서 찾아봤는데
0: 발견을 해야 되는데
2: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뭐 당연히 인기가 있으니까 가장 먼저 팔렸을 수도 있겠지만요. 일상적으로 이렇게 소비자들이 좀 만나볼 수 있는 상황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쉽게 체감이 안 된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건가? 유통 마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고요.
0: 다 어디 갔나?
2: 예, 공정위가 최근에 산란계 옆에 과징금 5억 9천만 원을 부과했었습니다. 이게 이게 과연 생산 비용이 말씀하신 유통하는 데 있어서 여러 원자재가 올라가지고 오른 게 맞느냐. 유통 과정에서 혹시 뒤에서 문제가 없는가 지적을 해보니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 산지 가격보다 마트 가격이 과하게 뛰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좀 간극을 유통업계에서도 좀 해소를 해줘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아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산 계란 먹고 싶은데 애기들이 있는 집에서는 암만 그래도 손이 조금 비싼 거 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란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0: 6298님이 동물 복지 계란 30개 15,980원 합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농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또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영향은 또 그 대가이기도 하고요. 이게 좀 체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4076님이 글 올려주셨는데 시장에서 동네 빵집 하고 있습니다. 단골들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달걀이 사실은 엄청 많은 곳에 쓰이다 보니까 또 이게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가 전반적으로.
3: 일단은 이 원가 압박을 받는 곳들이 외식업체랑 말씀하신 이제 자영업자분들인데요. 네. 이 계란은 대체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고기라면은 다른 고기로 뭐 대체할 수 있는가, 생선이라면 뭐 다른 게 있을까 싶을 텐데 계란 같은 경우에는 대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식당을 가보면 계란말이라든가 찜이라든가 뭐 계란 후라이 같은 그 반찬들이 무료로 제공되던 것들이 중단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0: 계란 후라이 반찬 하나 나오면 참 좋은데. 네.
3: 그래서 요즘에는 그 계란 후라이를 주는 곳을 오히려 조금 특이하게 보는 시선들이 또 있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런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외식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또 이것들이 빵 인플레이션, 빵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문제인 거는 한번 올라간 외식 물가는 이제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이 원래 가격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갖고
0: 그렇죠.
3: 있습니다.
0: 한번 가격 올리면.
3: 네. 그래서 소비자에게는 어떤 체감 물가가 장기적으로 계속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0: 박성주님이 메추리알로 대체가 안 될까요? 보내셨는데
1: 메추리알이 너무 비쌀걸요.
0: 3256님 타조알은 안 되나요? 타조알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구하기도 힘들 테고 그 가공용 계란이 있다면서요? 분말 형태, 뭐 액체 상태 이런 액란을 수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나 봐요.
1: 네, 이게 이제 그 전란액, 이게 달걀을 깨서 모아둔 액체라고 해요. 난황 분말, 이건 노른자 가루고요. 이게 이제 껍데기가 있는 신선당 같은 경우는 부피 많이 차지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깨지기 쉽습니다. 수입 운송 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 해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아예 달걀을 깨서 모아둔 액체는 그냥 이렇게 담으면 되잖아요. 용기에다가. 난황 분말은 노른자 가루니까 아주 보관이 쉬워요. 부피가 이제 확 줄고 냉동이나 상온 보관이 가능해서 유통기한이 최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늘어난다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신선당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짧다 보니까 아까 폐기 처분하는 사례까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신선난이나 이런 거는 우리 가정에서 이제 많이 먹고 그리고 뭐 외식 업체도 먹지만 네. 또 달걀 많이 쓰는 곳이 이제 그 빵가게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사실 신선난 쓸 필요 없고 이런 거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들여와가지고 대형 제과점 제빵기업들 이쪽에서 신선란을 쓰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너무 비싸니까 이런 걸 들여와가지고 쓰면은 일단 가격 안정이 되잖아요. 이른바 이제 빵플레이션 좀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0: 예를 들어서 우유 같은 경우에도 수입산

0: 유기농 우유 이런 거는 뭐 유통 오래 가능하고 그런 네. 것처럼요.
1: 그런데 근데 이거 안 하고 맨날 신선란에만 이게 정부가 고집하는 걸 뭐냐고 뭐냐는 생각이 드냐면 그냥
0: 소비자들이 또 원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일단 소비자들이 매대에 계란이 달걀. 없으면 달걀이 없으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0: 계란은 탁 깨서 넣어야죠.
1: 맞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정부에 대한 뭔가 비판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자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건 신선란을 들어오는 것보다 가격 그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는 이 전란액이나 난황분말 들어오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

0: 있다라는 거죠. 네.
1: 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관계장관 TF 이름도 깁니다. 12자나 되네. 태스크포스 이름이. 10회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10차 회의까지. 어떻게 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매번 품목마다 뭐 오를 때마다 또 이게 헤드라인이 되면 또 거기에도 집중하고 막 그러잖아요.
2: 그 물가 책임관이라고 해서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물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이제 그 각 책임관마다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각오로 일해라 뭐 이런 그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요. 네. 이게 단기적으로 물가 지표 방어는 강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 대책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시장 효율성을 훼손하는 어떤 관치경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뭐 석유 최고 가격제도 그렇지만 정부가 그 어떤 그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시장을 통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숫자는 방어할지언정 소비자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용 이런 효용은 떨어지는 왜곡이 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임시 방편의 성격이 좀 짙기 때문에 실제 시장의 문제 뭐 생산 현장이라든가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짚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내용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1차원적인 접근 아니냐라는 좀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그래서 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들 계속 생각을 좀 하고 준비를 또 해야겠고 4450님이 계란 후라이 하나당 식당에서 1,000원 받고 주네요. 이렇게 그렇죠.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또 7260님이 알려주셨는데요. 타조알은 망치로 깨야 돼요라고. 네, 타조알도 한번 기회가 되면 먹어보고 싶네요. 경제상식 퀴즈 한번 더 내드리고 저희가 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외래어 네 글자인데요. 노후 아파트를 아예

0: 해서 국회 본회의 처리에 앞두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증축으로 늘어나는 세대를 조합원에게 배정하고요. 또 단지 안에 상가도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인근 아파트까지 묶어서 통합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미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는 뭐 대표적으로 90년대에 지은 아파트들이 이걸 현실적인 대안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1974님이 안 될 줄 알면서도 정답 또 보냅니다. 정답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7410님, 우리 집도 이거 네 글자 해야 되는데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7818님은 제가 사는 아파트가 지은 지 30년 정도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해도 자재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겠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박미아님은 30년 된 아파트 이거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이 네 글자 아예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그 뼈대를 살려서 예, 겉모양을 더 바꾸는 또 증축도 할 수 있고요. 그 네 글자 방식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1: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9,000 PE를 눈앞에 두었던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있죠. 오늘 8,150선까지 5.65% 크게 조정을 받고 있고, 뭐 기억을 더듬어서 보면 코스피가 8,000 달했을 때 또 거의 7,000 초반까지 크게 또 조정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오늘의 이슈는 이제 코스닥인데 별로 오르지도 못한 코스닥,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집니다. 오늘 거의 1,010선까지 1,000선에 이제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좀 코스닥 쪽 분위기 어떻습니까? 특히 코스닥 투자자들 사이에서.
2: 지금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많이 하는데 코스피 이야기, 그 주요 대형주 이야기만 하기에도 지금 바쁘다 보니까 코스닥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제가 주변에 잘 못 본 것 같긴 해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3: 제가 코스피의 반, 코스닥의 반 ETF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적립식으로 매월 조금씩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항상 계좌를 열어보면 코스피가 벌어놓은 금액을 코스닥이 다시 까먹고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0: 이게 사실 그게 현실이에요. 특히 주변에서도 뭐 반도체라든지 대형주 중심으로 사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고 근데 개별주 중심으로 코스닥 기업들 특히 투자 스터디 모임에서 개별 기업들 뭐 탐방도 다니고 컨퍼런스 콜도 듣고 재무제표 분석하면서 투자하신 분들이 오히려 성과가 더 안 좋은 거예요.
4: 그 코스닥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0: 맞아요.
4: 이걸 지금. 어쩌지도 못하고 물려 있다가 지난번에 한번 대형 이제 또 하락이 나왔던 게 이제 레버리지 ETF 나오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돈이 있어야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야 드디어 물린 거 팔자. 그래가지고 코스닥이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부진이 나오는 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이 코스닥 일변이었다면 이제 아예 코스피로 다 넘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닥을 팔고 코스피로 넘어가기 때문에 코스닥은 계속적인 주가 하락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니 그러면 뭐 코스피가 좋은 거는 뭐 실적 잘 나오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근데 코스닥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4: 반대로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건데요. 뭐 어떻게 보면 코스닥을 떠받친 양대축이 2차 전지와 바이오잖아요. 네. 근데 두 개 다 별로 조금 좀 분위기 안 좋잖아요. 2차 전지가 뭐 최근에 조금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ESS 중심의 약간 대형주 중심의 2차 전지고 2차 전지 한때 막 각광받았던 그 부품. 소재 관련된 것들은 여전히 좀 약간 헤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4위를 차지하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 자체가 좀 잘 갈 수가 없는 거죠.
0: 그러게요. 그래서 뭔가 좀 개선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나 여당에서 3천닭 시대를 열겠다. 이제 코스피 5천 예전에 이야기했을 때 사실 그게 되겠어? 설마 했었는데 뭐 8천 넘는 시대가 왔고 코스피 다음은 이제 코스닥이다. 특히 이제 코스닥은 정책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부양을 시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떻게 물 건너간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그건 좀 무리수였을까요? 추동훈 기자.
2: 네, 뭐 정부 정책적으로도 잘 좀 관심을 가지고는 있는데 일단은 뭐 한국 시장 전반적인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게 일단 정부의 목표였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됐었죠. 되면서 이제 코스피는 확실히 좀 받았었고 실적.

0: 계산까지 됐는데 이 코스닥은 조금 더 정책적인 힘이 더 받쳐줘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고 그런 것도 이제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 뭐 국민성장펀드도 이 중에 전체 1,500조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코스닥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게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좀 굵직하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단 이 코스닥 문제라기보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된 주요 종목들, 주요 산업들이 이끌고 나머지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코스닥은 그게 좀 더 심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도 결국에는 AI나 반도체와 관련된 쪽만 오를 거고 나머지는 야 여전히 쉽지 않다라는 측면이고 정부에서는 계속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해소하겠다라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부실 기업도 퇴출시키고 그다음에 조금 더 리그제로 승강제처럼 이런 것도 운영하고 이런 정책들이 예고는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실제로 코스닥이 반응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궁금증이 좀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저는 약간 3,000수당 말했던 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가 5,000피를 외치고 했던 게 뭐냐면 코스피가 갖고 있는 기초체력 그러니까 사실 주가를 설명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건 실적이잖아요. 네.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재평가를 못 받았다. 근데 이제 재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오른 거잖아요. 네. 그 실제로 보자면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그 주가 상승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더 빨리 늘고 있어요. 코스피
2: 반도체 경우는 중심.
1: 반도체 물론 이제 반도체 중심이라는 좀 어떻게 보자면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코스닥을 보자면 돈을 버나 코스닥 기업들이 코스닥 전체가 벌어들이는 돈이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600조인데 벌어들이는 뭐 10조인가 뭐 20조인가 하여간 진짜 얼마 안 돼요. 벌어들인 돈 자체가. 근데 이거 3,000수당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이 그 코스닥이 전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지금 3배는 더 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히려 벌어들인 돈은 매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3,000수당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애초에 좀 불가능한 꿈이 아니었나 봅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뭐 구조를 개편해가지고 재평가를 받게 하는 그래서 재평가를 받은 게 코스피라고 하면 코스닥은 재평가를 받을 만한 실적 자체가 아예 없었던 시장이라서.
2: 그렇죠. 애초에 실적 정말 잘 내고 했다라면 그런 저평가 요인도 별로 없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 이렇게 PER 네이버증권 통해서 쭉 보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과거 실적입니다. 원래 PER은 이제 주가 전망할 때는 미래를 봐야 되는데 편의상 과거 걸로 보면은 시총 상위 뭐 300배, 200배 1,500배짜리 있고 1,500배짜리 있고 40배짜리는 그나마 좀 양호해 보이고
1: 돈을 아마 버는 못 버는 기업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2: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주가라는 게 실적 곱하기 멀티플 EPS 곱하기 PER 이건데 멀티플만 그러니까 시장의 평가만 높이 높이 해주면 뭐하냐 모래성 아니냐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애초에 그러게요. 그나마 어제 오랜만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좀 주가 간만에 좀 올랐었거든요. 오늘은 같이 또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왜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타이완에서 5년 안에 반도체 생산 능력 거의 2배 늘리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럼 장비 투자도 많이 하겠구나. 장비주들 실적 좋아지겠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던 건데 사실은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 소부장까지 좀 같이 가야 또 코스닥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좀 어떻게 기대감들은 연속성은 어떨까요? 어떻게 보세요?
3: 일단 지금 최근에 조금 반길만한 소식이 코스닥 시장에서 그 외국인 자금들이 2조 8천억 원 정도 순매수 됐는데요. 이게 거의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 봤더니 반도체 장비와 부품 그리고 설계하는 그런 기업들로 갔거든요. 대표적으로 파두라는 기업이 있는데 팹리스 기업입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때문에 이 파두가 만드는 기업용 제품의 중요성이 좀 높아지면서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아졌던 것 같아요. 이외에도 이제 뭐 반도체 후공정이라든가 기판 그리고 로봇이라든가 전력 인프라 분야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대형주 중심의 업황이 좀 고점에 올랐다라는 우려 때문에 코스피에 있던 자금들이 좀 AI 뭐 반도체 시장 이런 수혜 입을 만한 괜찮은 코스닥 쪽으로 좀 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중소형 반도체나 일부 그 이런 반도체와 연관된 테마 뭐 AI 로봇 이쪽으로만 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코스닥 시장 전체가 또 주목을 받고 커가는 어떤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러게요. 그 사이에서 사실은 좋은 기업 하나하나 또 그게 그 섹터라고 하는 산업으로 또 온기가 퍼지고 하나 둘씩 이러면서 사실은 좀 하나의 군락을 지어서 시장이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그 하반기를 좀 기대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국민성장 펀드 투자가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좀 코스닥에서도 좋은 영향 받을 수 있을까요?
0: 네, 제가 아까 1500조라 했는데 말 잘못했는데 5년간 150조입니다. 150조 규모 중에 코스닥에 10조 4천억 원 정도가 유입되는 걸로 예정돼 있거든요. 특히 이 기술 특례 성장 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인데 앞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대로 지금까지 뭐 바이오랑 뭐 2차 전지 중심이었다면 뭐 2차 전지도 지금 ESS로 돌파구를 찾는 것처럼 분명히 다른 섹터들에서도 코스닥이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뭐 피지컬 AI 지금 또 젠슨왕이 또 오늘 오지 않습니까? 젠슨왕 오면서 그러네요.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까지 AI 반도체지만 사실 로보틱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피지컬 AI를 이야기를 하면 이거와 관련된 이 로보틱스 산업들 관련된 부품들 산업들이 결국에는 다 이 코스닥 기업들과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낙수 효과들을 누릴 수 있게 좀 전반적으로 온기가 계속 돌 수 있도록 이 국민성장 펀드 같은 이 정책 자금도 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 국민성장 펀드 한 10분의 1 조금 안 되는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본류는 또 코스피 또 대기업들이고 뭐 반도체나 AI 관련 뭐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차 사실 이런 것도 결국에는 자본력이 또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대부분의 투자 자금이 코스피로 흘러가면 그럼 코스닥은 얼마에 모레는 낙수 효과도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불만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고
1: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요 코스닥 기술 특례나 비상장의 30% 이상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이제 뭔가 일종의 보장이 된달까 코스닥 투자가 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피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예, 펀드 가이드라인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투자는 자펀드 결성의 최대 10% 이내로 하면 안 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약간 이른바 그 데카콘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에게 이제 약간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이제 비상장 상태일 때 이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상장된 상태에서는 10%밖에 안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 펀드가 다 코스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 또 수급적으로 보면은 그 뭐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기금운용을 평가할 때 코스닥 기업을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담고 있느냐도 같이 보겠다라는 걸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좀 갑론을 박이 있어요. 어떻게 될 생각을 하세요?
3: 일단은 그 이 어떤 내용이냐면 정부가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내면서 혁신 성장 분야로 투자를 유도하고 연기금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 대부분의 연기금들이 이제 국내 주식 운용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에 코스피만 반영됐었는데 이제 코스닥도 추가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혼합해서 평가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벤치마크에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편입하게 되면 연기금에서 그 돈들을 위탁받아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신탁자산의 일정 부분을 코스닥에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적용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만 코스닥 150과 같은 ETF에는 그 연기금이 직접 운용하는 자금들이 좀 들어가고 개별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이런 그 위탁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랑 운용 역량을 좀 겸비를 해야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운용 역량도 좀 같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 우려와 기대가 이제 반반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또 하반기부터는 코스닥 승강제가 도입될 수 있잖아요. 뭐 프리미엄 리그랑 스탠다드 리그랑 좀 나눈다는 건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0: 10월에 시행한다는 건데요. 이 우량 기업 리그, 일반 기업 리그, 뭐 관리 위험 리그 이렇게 3부제 정도로 나눠가지고 이제 정말로 실적이 좋고 시총의 뭐 가치가 큰 기업들은 우수 기업으로 이렇게 리그를 가져가고 이런 쪽 같은 뭐 기관 외국인 투자 접근성도 확대를 시킬 수 있도록 이제 정리를 해주고 반대로 이 관리 위험 리그 같은 경우에는 상폐 우려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거나 진짜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상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이 코스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인 거고 7월부터는 이 동전주 퇴출 정책도 있습니다. 1,000원 미만의 이 가치를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랫동안 그렇게 동전주로 머물러 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그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고 이 부실 기업을 퇴출하면서 이 코스닥이라는 것, 이 디스카운트 자체를 해결하는 것에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것도 좀 기대를 높이는 요인인데요. 잘 되면은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인 것인데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 이 코스닥의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그 정도까지 되겠냐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2: 기업 수로 보면은 코스피 한 800여 개, 근데 코스닥에는 한 1,800여 개, 거의 1,900개 가까운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물론 이제 시가총액은 코스피

0: 한 10분의 1도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항상 또 거기에 머물러만 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 코스닥 시장도 좀 살아날 수 있기를 또 정책적으로도 저희가 계속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은 알고란의 고란 기자,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직업이 없어도 돈을 빌려드립니다. 신용, 담보도 다 필요 없습니다. 말만 하세요. 당일에도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뭐 인터넷 대출 광고 보셨습니까? 주변에서 많이 또 뭐 전단지가 막 뿌려져 있고 그러기도 한데, 근데 또 막상 돈을 빌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엄청난 독촉과 압박에 시달립니다. 최근에는요, 그 상품권 불법 대출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례도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들여다보시죠. 같이 삶의 다양한 현장을 주목하는 낮은 곳의 기록자, 파이낸셜 뉴스 한승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어디 급전이 필요하셨습니까? 이번에 불법 대출 이거 집중 취재하셨더라고요.
3: 네, 그 300만 원을 정도로 제가 이제 임의로 그 불법 대출을 좀 한번 받는 일종의 그 독촉을 체험했는데요.
0: 독촉 체험 취재한 거예요?
3: 예, 예. 지금까지도 그 불법 대출이나 그런 독촉 문자 같은 게 제가 실제로 받진 않았어도 예. 계속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취재용으로 하신 거예요?
3: 예, 예.
0: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예. 아니, 근데 쉽게 정말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일단 접근을 먼저 하셨을 거 아니에요?
3: 예, 맞습니다. 그 최대 뭐 50만 원에서 최대 뭐 300만 원 정도까지는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0: 50에서 300은?
3: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기준도 없습니다. 이제 개인 정보를 좀 알려달라고 한다며요. 그래서 이제 개인 정보를 알려주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 개인 정보에 의한 뭐 가족이나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없다. 그럼 왜 묻냐? 그랬더니 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0: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네네 가족과 지인까지도
3: 네네
0: 그걸 왜 물어봐요? 그쪽에서
3: 이게 이제 그 이자랄까 뭐 이런 돈들이 갑자기 좀 급격히 좀 황당한 이자죠. 뭐 연 60%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 예. 그 당장 이제 낼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납부가 좀 늦어지면 그러면 이제 뭐 어머니나 친구나 회사 뭐 이렇게 좀 알리겠다. 그러면 이제 뭐 안 된다. 뭐 좀 기다려 달라.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돈을 더 줄 테니 기다려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0: 그러니까 그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까지 다 요구하는 건 나중에 그 업체가 돈을 받아내기 위한 네네. 압박 수단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한승곤 기자가 문의를 한 그 업체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다 그래요?
3: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하게 공통된 패턴이었고요. 네. 일종의 그 범죄 수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원래는 뭐 네.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까지 요구할 수는 없는데
3: 네네.
0: 다른 데도 혹시 몇 군데나 혹시 문의를 해보셨어요?
3: 제가 이제 한 10군데 이내 정도로만 했었는데 네. 그 상호명만 다르지 이제 그 안내 멘트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같았고 뭐 압박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직접 제가 그 불법 대출업 뭐 이런 사채업자 분들과 통화할 때는 네. 상당히 좀 공포스러움도 많이 느꼈었습니다. 예.
0: 근데 처음에 상담하려고 먼저 전화했을 때 그때는 친절하지 않나요?
3: 그때부터 쫙 약간 좀 이렇게 목소리를 좀 깐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좀 분위기 자체를 좀 갑을 관계로 이렇게 소직 관계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0: 상담할 때부터 네네. 고객이 아니라
3: 네 맞습니다.
0: 딱 그거요? 너 돈 필요해서 전화했잖아.
3: 네네.
0: 지인 연락처 정도는 넘겨야지 이런 거예요?
3: 네네.
0: 그리고 보통 우리가 먼저 전화를 걸면 돈 빌려줄 때까지는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3: 네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상담만 했는데 또 그 다음부터는 또 귀찮은 일이 많이 펼쳐졌다면서요?
3: 상담만 했는데 제 번호가 어떻게 이렇게 공유가 됐는지 팔렸는지 그런 업체들.

0: 정도부터 하여금 이제 계속 뭐 돈 필요하지 않냐 뭐 문자부터 해서 전화부터 해서 거의 뭐 한 시간에 두세 건 정도. 그래서 아예 업무에 좀 지장이 있을 정도로 예, 그 정도 같습니다.
1: 텔레마케팅 같은 전화가 네, 계속 오는 거예요?
0: 네네.
1: 그러니까 대부업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 대부업체들이. 네네. 어떻게 한승범 기자 개인 번호 썼어요?
0: 아, 제가 이제 듀얼 번호를 이용해서 그렇게 좀 했는데요. 이제 그거를 제가 번호를 삭제하면 정리하면 그만이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급전이 필요하셔가지고 빌린 분들은 현실에서 계속 독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일단 그 번호를 지우진 않고 잠깐 정지를 시켜놨는데 제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통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문의만 해도
0: 네네.
1: 급전
0: 네네.
1: 수십만 원 혹은 네. 300만 원까지 당일 대출 해준다는 그 업체에 문의만 했는데도
0: 예 네, 맞습니다.
1: 근데 거기에서 명목적으로 말한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이자율은 보통 이제 제가 여러 뭐 전문가 분들하고 이렇게 좀 들어봤을 때 뭐 기본으로 한 60% 정도 저희 법정 최고가 20%인데 60%에서 뭐 한 사례는 뭐 몇십만 원은 불렸는데 이게 뭐 1억까지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1: 아니 그리고 그 업체에서 상담을 할 때
0: 네네.
1: 우리는 연 60% 받아요라고 얘기를 해요? 해줘요?
0: 그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뭐 납부를 할 때 뭐 1분 늦거나 혹은 뭐 하루가 늦거나 그러면 이제 네가 다음 날 그 납부를 하려고 해도 우리 안 받겠다 계약 위반이다 대신에 이제 이만큼 이자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 그 굴레에 갇혀 있는 구조입니다.
1: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막 연체 이자 더 붙이고
0: 네네.
1: 당신이 규칙을 위반하셨으니 페널티를 네. 더 물어야 된다.
0: 네.
1: 그러니까 사실 그게 불법이라는 걸 어차피 돈 빌리시는 분들도 다 서로가 아는 거예요.
0: 예, 어느 정도 이제 인지는 하고 계시는데 그 독촉 과정이 요즘에는 좀 AI가 등장하면서 그 빌린 사람이 이제 신상 정보, 뭐 증명 사진 그런 것들을 조금 딥페이크나 좀 불법적인 이미지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먼저 그 피해자에게 보여준 다음에 이런 영상을 퍼뜨리겠다까지도 진화한 상황입니다.
1: 예를 들어서 한승권 기자 얼굴에다가
0: 네네.
1: 뭐 합성을 해가지고
0: 맞습니다.
1: 이거 회사에다 뿌릴까?
0: 예.
1: 근데 이런 게 이제는 이런 업체들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0: 예. 그런 거가 이제 SNS를 통해서도 이제 접수를 할 수 있고 뭐 DM이나 다이렉트 메시지로도 상담을 하고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계정 자체가 이제 가해자들이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담하는 순간 그 SNS 계정에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러니까 상담하는 순간
0: 네.
1: 그 핸드폰 번호로 SNS 가입했던 것 다 그 업체 그 사람들한테 다 떠버린다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0: 예. 예를 들어 이제 제가 SNS 계정으로 상담을 하면 제 SNS 계정을 그쪽에서 볼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정보는 일단 다 얻고 이제 그 들어가는 거죠.
1: 그러니까 그 예. 발신 번호
0: 네네.
1: 가지고 그냥 핸드폰에 메모리를 해버리면 카톡 네네. 같은 거 프로필 사진 다 뜨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하는 사람인지 가족 사진을 얼마나 어떤 곳에 어디 놀러 가서 다 찍었는지 다 알 수 있고.
0: 예. 그런 거를 뭐 어떤 피해 여성분은 이제 그 사진 자체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뿌린 적도 있었고. 그럼 이제 압박이 더 커지는 거죠. 예.
1: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불법 사금융 업체에 노크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네네. 해서도 안 되고.
0: 네네.
1: 근데 사실 또 돈이 급한 돈이 필요하시니까
0: 네.
1: 어쩔 수 없이 그 마지막 지푸라기를 이제 잡는 건데
0: 네.
1: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에 많이 강조를 합니다. 법정 이자율 넘어서는 거 안 갚아도 되고
0: 네네.
1: 형사처벌 대상이다.
0: 네.
1: 현실적으로 어때요? 그러면 그 불법 이자율 있을 때 너무 높은 이자율이 있을 때 안 갚을 수 있습니까?
0: 그 20% 이상 뭐 60% 초과하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안 갚아도 되고요. 그 계약 과정에서 반사회적인 어떤 요소가 있으면 그것도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안 갚아도 되는데 이제 올해 3월부터는 이제 정부에서도 원스톱 수사라고 해서 뭐 신고부터 신고 접수하면 이제 뭐 핸드폰 뭐 계좌 뭐 이런 것부터 이제 다 수사국에서 바로 다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전에 이미 그 독촉하는 그 불법 업자들은 더 집요하게 심리를 좀 괴롭히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1: 신고하지 못하게.
0: 예, 속도전이 조금 더 빠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는 속도보다.
0: 네네.
1: 불법 사금융 업체가 치고 빠지는 게 더 빠른 거예요.
0: 예. 그리고 이 가해자들은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약간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 홍명숙님이 그 지푸라기가 덫이군요 이렇게 보내셨고. 김인기님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피해자분들도 좀 만나보셨어요?
0: 피해자분들을 제가 만나려고 했었는데 네. 그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시고 자기가 노출됨과 동시에 또 다른 어떤 압박이 받을까 봐 그래서 건너들어서 이제 제가 피해 상황을 좀 파악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1: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의 언급이나 뉴스 네. 기사나
0: 네네.
1: 법정 최고 이자율 넘었을 때는 뭐 네. 이자를 안 갚아도 된다거나
0: 네네.
1: 60% 넘었을 때는 원금도 무효가 된다거나
0: 네네.
1: 알고 계세요?
0: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조금 제가 느낀 거는 좀 심리적 압박이 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신고도 하고 뭐 구제받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는데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
1: 그러게요. 그런 거는 이제 나라에서도 좀 법적인 절차를 이제 대신 뭐 지원해준다라거나 네네. 이런 제도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0: 네.
1: 또 이제 더 큰 문제가 요즘에 청소년들이 불법 사금융 대출을 또 받는 게 네네. 있다고 해요.
0: 네. 청소년들 경우에는 이제 뭐 명의 자체가 뭐 어디서 그 요구를 하는 거죠.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당연히 금융기관이 아니니까 뭐 돈을 지불하고 그 청소년에게 좀 압박을 가하고 청소년은 이제 자기도 뭐 집에 있는 명의를 그냥 건넨다거나 그런 과정이 그냥 이루어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1: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중학생 고등학생인 거 알면서 네. 그 학생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나 아버지 주민등록증 가져와서 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0: 그게 이제 뭐 부모님 명의를 뭐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그 큰 틀에서 보면은 그냥 피해자 한 명이 있고 가해자 한 명이 이제 그 청소년을 그냥 괴롭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1: 학생이어도 상관없어. 뭐 10대는 뭐 돈 예, 필요하니
0: 예.
1: 갖다 써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0: 네네.
1: 오, 이거 어떻게 걸러낼 수가 없습니까? 이건 제도적으로?
0: 제도적으로 굉장히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제 네. 원스톱 한라인 수사망도 구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심리적 압박이 크신 분들은 그 단계까지 가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10만 원에서 이자가 몇 억이 된다는 거는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얘기지만 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예. 이런 것들이 수치는 말씀을 좀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들에게 핸드폰이나 통장을 달라고 합니다.
1: 그럼 아, 예.
0: 이제 그게 또 이제 이용이 되는 거죠.
1: 그러게요. 예. 양아랍님이 우리나라는 형벌이 너무 약해서 문제라고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불법 사금융 업체 뭔가 좀 손을 대서 네. 독촉 협박을 받고 있다 어떻게 네. 좀 해야 됩니까?
0: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해서 이제 금감원이나 다 이렇게 원스톱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피해 구제 등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일단 불법 사금융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 13322번에
0: 네.
1: 신고하실 수도 있겠고 또 서민금융진흥원이나 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파이낸셜 뉴스 한승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스포츠의 세계로 갑니다. 이제 북중미 월드컵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이번 월드컵의 관전 포인트 그리고 우리 팀의 상황 또 월드컵에 숨겨져 있는 경제적 요소까지도 재미나게 이야기 펼쳐드립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과 1학년 이우영입니다. 저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주최한 2026년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에 선정돼 노트북을 지원받아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저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창입니다. 몸으로 하는 활동은 어렵지만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앱을 만들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자연스러운 시선입니다.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아침 출근길 산뜻하게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17.4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낮았는데요. 평년 이맘때 수준의 선선한 기온입니다. 당분간 우리나라 상공에 선선하고

0: 건조한 공기가 머무르면서 다음 주 중반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도 2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서울 28도, 모레 27도 등 주말 동안에도 큰 더위 없이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영남 지역, 내일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전국이 맑거나 가끔 구름만 지나서 나들이 가기 좋겠고요. 다만 일요일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 남부 동해안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가 시위대 봉쇄 35시간 만에 반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8시 54분쯤 시위대를 뚫고 투표소가 마련된 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함 2개를 꺼내 개표소로 옮겼습니다. 앞서 투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은 문을 막고 있는 유튜버들을 한 명씩 끌어냈고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송한 투표함을 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경제성장세 회복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최근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물가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서 4월 경상 수치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4월 경상 수치가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출은 905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5% 증가했고 수입은 567억 달러로 16.1% 늘었습니다.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 품목 수출 호조가 이어진 가운데 석유 제품 수출도 늘면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됐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오늘 오후 입국합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는 이어 오늘 저녁 서울의 한 삼겹살 음식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선 고대역폭 메모리와 AI 데이터 센터 등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젠슨 황은 또 모레 두산베어스 잠실야구장 홈경기에 시구에 나서는 한편 두산과의 AI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스피가 급락하며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8분쯤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폭락하며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어제보다 3.66%가 하락한 8,323.20으로 출발해 8,1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은 어제보다 70전이 내린 1,529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인사를 발표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무총리의 거취 및 인사와 관련해 아무 사항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의 오늘 중 신임 총리 발표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가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0: 내용이 담긴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사고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열차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 기준을 정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수도 평양 한복판의 김일성 광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정황이 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 위생업체 벤터가 지난달 30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김일성 광장에 담장이 쳐진 구역과 구조물로 보이는 형체가 있다면서 한 달 전 위성사진에는 없던 장면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사의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환영행사 준비가 이루어지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각 4일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2027-2029년 임기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로써 통산 11번째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이사국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오늘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강원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강릉 27도, 전주 26도, 대구 28도 등 한낮에도 그리 덥지 않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10시 5분 2부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요. 리모델링이었습니다. 리모델링. 재건축 뭐 재개발 아니고 사실 요즘에는 용적률 뭐 250%에 달하는 90년대 후반에 지은 아파트들 조금씩 노후화되고 있는데 재건축하기에는 사업성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런 평가들이 있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의 뭐 아파트 뼈대를 남기고 그 옆으로 수평으로 증축할 수도 있고 또 수직으로도 더 올릴 수도 있더라고요. 아파트를. 8418님. 정답은 리모델링입니다. 며칠 만에 성공 예감 청취할 수 있어서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가끔이라도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218님은 고쳐쓰기라고도 보내주셨고요. 리모델링 이게 또 외래어다 보니까. 근데 또 이게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령경님이 아빠와 삼촌이 저희 집 리모델링 해주셨는데 힘든 노동이란 걸 직접 보고 알았네요. 라고. 그러니까 사실 인테리어 하는 걸 좀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많이 뜯어내죠. 근데 일단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건 거의 뭐 주택법 개정까지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재건축에 비슷한 리모델링. 을 말씀드렸고요. 이중미님이 우리 단지는 리모델링 동의서 받고 있는데 반대도 적지 않네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한다고 해도 부담입니다. 그렇죠. 뭐 재건축보다는 돈이 덜 든다고는 합니다만 리모델링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 노후된 아파트를 좀 깨끗하게 고쳐보자. 새 아파트처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주민과 그냥 살자라고 하시는 분들 또 의견이 또 엇갈릴 수 있고요. 신근아님이 운전하면서 듣다가 너무 유익해서 KBS 콩 앱 깔고 알림까지 맞춰서 지금은 어플로 듣고 있습니다. 오, 정답 응모하려고 또 그 KBS 콩 회원 가입도 했네요. 라고. 신근아님 큰일 났습니다. 빠져 들으셨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또 매일매일 들어오실 텐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어플리케이션은 계속해서 또 여러분의 사연 실시간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그 선물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당첨자를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시 상황 잠깐 짚어볼게요. 코스피의 낙폭이 더 깊어졌네요. 553포인트 6.4% 내린 8080선까지 떨어져 있고요. 코스닥도 5.18% 내린 995. 코스닥은 1000선이 깨졌네요. 시총 상위주들도 많이 밀립니다. 하이닉스가 8.7%, 삼성전자가 6.8%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17.5%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10% 떨어지고 있고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금융주만 오늘 오를 뿐 시총 상위 대부분 주식들이 거의 금융지주사 빼면 시총 상위 거의 50위 내에서 다 떨어지고 있네요. 코스닥도 별로 오른 건 없어도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는 흐름이고요.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밤 사이에는 뭐 브로드컴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AI 시대 실적 추정치 계속 증가하던 기업들이 이제 증가세가 좀 기대 이상으로 나오지 않는 것 아니야?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가 또 앞서간 거긴 할 텁니다만 그런 영향들이 오늘 우리 테크 IT 주식들에 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낙폭이 깊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가고 있네요. 8원 이상으로는 1542원대 1542원대까지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고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도 또 환율 때문에 힘드실 텐데 오늘이 6월 5일이죠.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글로벌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월드컵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39일간의 대장정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죠. 거대한 또 비즈니스 무대이기도 한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경희대 체육학과 김도균 교수 그리고 KBS 한성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한성윤 기자님은 더 바빠지시겠어요. 보도할 거 더 많아질 테고.
3: 네, 일단은 뭐 월드컵 올림픽은 스포츠 기자에게는 뭐 꽃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대회라고 봐야 되겠고요.
2: 네.
3: 개인적으로는 제가 97년도에 입사를 했고
2: 예.
3: 98년도 월드컵부터 경험을 했는데 와, 그동안 내가 좀 많은 월드컵을 치렀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월드컵의 변천사를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목표가 뭐 1승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2: 아하.
3: 1승을 거두는 것도 정말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서
2: 그쵸.
3: 월드컵 4강 신화를 2002년에 달성을 하고 또 2010년도에는 원정 16강을 달성하기도 했었고요. 바로 지난 대회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정말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2: 네.
3: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 분위기가 예전만 못한 게 사실입니다. 뭐 홍명보 감독의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쟁을 비롯해서
2: 예.
3: 선수들의 경기력도 개인의 능력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2: 아하.
3: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월드컵은 우리에게
2: 그쵸.
3: 새로운 설렘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민국 이런 구호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월드컵은 월드컵인데 김도균 교수님 네.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이번 월드컵.
4: 이번 월드컵 뭐 무엇보다 북중미에서 개최되니까 역대 대회보다도 흥행에 가장 성공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팀수도 48개 팀으로 늘어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번에 12번째 월드컵 출전인데
2: 와, 12번째예요?
4: 12번째인데 11회 연속 출전입니다.
2: 예.
4: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그런 국가 가운데 하나이고요.
2: 어허.
4: 그래서 저는 이제 공이 굴러가는 것만큼 경제적인 효과도 나온다.
2: 야.
4: 그래서 얼만큼 공이 많이 굴러가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 예.
4: 실제로 48개 팀이 나오니까 공 굴러가는 시간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굴러가는 것만큼 돈은 많이 벌어질 것이다.
2: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비파식에서도 그렇고
4: 예.
2: 지구촌의 축제를 더 넓힌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또 수입도 더 많이 신경 쓰기
4: 맞습니다.
2: 위해서 48팀이나 네. 본선에 진출시키고 그런 계산이 깔려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 팀은 어떤가? 우리 선수들 지금 선수단 상황, 컨디션은 좀 어떨까요?
3: 일단은 뭐 미국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 네.
3: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 이유는
2: 네.
3: 우리가 경기를 치를 멕시코에서 치를 곳이 고지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대 준비를 위해서 해발 1500m에 위치한 미국 솔트레이크에서 경기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외진 곳에서 전지훈련을 하다 보니까 연습 상대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약한 팀들과 경기를 두 차례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상대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축구에서 또 이기는 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우리가 5대0으로 이겼고
2: 네네.
3: 그중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넣었다는 점이 굉장히 반가운 대목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리그 경기에서 올해 득점이 없거든요. 도움은 9개나 기록을 했습니다만
2: 네.
3: 득점을 기록하지 못해서 기량이 좀 떨어진 것이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2: 네.
3: 손흥민 선수가 좀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1-0으로 우리가 이겼는데 이 과정을 돌이켜보면 황인범 선수가 우리 미드필더진의 핵심입니다.
2: 그렇죠.
3: 그런데 이 선수가 부상 때문에 두 달 동안 경기 출전을 못하고 회복 훈련만 했었거든요.
2: 네.
3: 지난 두 경기를 통해서 황인범 선수의 정상적인 몸 상태를 확인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올해 좀 골은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인터뷰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 실력이 하루아침에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멘탈도 좋구나.
3: 그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렇죠. 실제로 이게 골을 못 넣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좀 냉정히 분석해보면 LAFC의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올해. 감독이 바뀌면서 손흥민 선수를 뭐 최전방이나 아니면 왼쪽 측면에 포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단계에서 공격수를 좀 도와주는 역할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득점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고.
2: 선택에 따라서.
3: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선수 중에 경계 대상 1호이기 때문에
2: 그쵸.
3: 손흥민 선수가 직접 득점을 하건 아니면 손흥민을 이용해서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을 내주건 우리 대표팀에게 가장 중요한 옵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2: 그렇죠. 또 손흥민 선수에게 몰릴수록 또 공간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김동현 교수님, 저 네. 이거 궁금하던데 이번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개최는 처음이잖아요.
3: 맞습니다.
2: 예전에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가 있었습니다만 세 개의 나라가 같이 개최하게 된 뭐가 있나요? 이유가?
4: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은 이게 이제 세계 개최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첫 번째는
2: 네.
4: 경기 개최 수가 104개 경기로 늘어났어요.
2: 아하.
4: 그래서 이 경기를 하려면 경기장 거리에 따라서 또 이런 참가국의 증가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리라든가 숙소라든가 또 경기장 인프라의 문제가
2: 인프라도.
4: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대규모의 대회 규모의 급증에 따라서 이러한 국가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또 국가가 늘어남으로써 기본적으로 FIFA가 추구하는 이런 철저한 인프라와 비용에 대한 분산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개국이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훈련장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신축 비용을 우리가 절감할 수가 있고 또 FIFA가 요구하는 대규모 인프라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 북중미에서 이런 축구를 조금 더 확장하고 싶은 FIFA의 숨은 그러한
2: 그쵸.
4: 전략이 좀 담겨져 있는데
2: 수익.
4: 사실 이번에 그 미국에서 개최하는 도시가 11개 도시고 그다음에 캐나다가 2개 도시고 멕시코가 3개 도시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과거에 월드컵을 한 번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2: 미국 그리고 월드컵.
4: 예. 네네. 그리고 캐나다는 이번이 처음 월드컵을 개최하는 거고 그리고 멕시코는 이미 3번에 월드컵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중미에서의 축구에 대한 시장을 실제로 확장시키려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FIFA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미국에서 모든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되면 대부분 다 성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2: 시장이 크니까요.
4: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 국가에서 개최하게 된 겁니다.
2: 다음 월드컵도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공동 개최.
4: 네, 맞습니다.
2: 이러다 뭐 공동 개최가 그냥 기본 유행이 되겠네요.
3: 아니 사실 축구에서는요 공동 네. 개최가 지금 기본 옵션이 된 지가 꽤 됐어요. 왜냐하면 북중미 월드컵은 3개국 보통 공동 개최이긴 합니다만 유럽 축구 선수권을 보면 유럽 축구 선수권은 대부분 공동 개최입니다.
4: 네, 맞습니다.
3: 이미 공동 개최가 정착이 많이 되어 있고 IOC에서도 사실은 공동 개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세는 공동 개최다.
2: 아하.
3: 올림픽이건 월드컵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사이즈도 커지고 있고 아니 그러면 이거 수익을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입장객 수에 따라서 어느 경기장에선 더 왔으니까 여기 그 나라가 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4: 아니요. 여기에 수익은 예. FIFA가 거의 독점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 예.
4: 그래서 월드컵의 어떤 수익의 주체가 FIFA이기 때문에 그 수익 중에 가장 큰 게 방송 중계권입니다. 이 중에 50%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마케팅이라든가 티켓이라든가 기타 이런 그 호스피탈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수익들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수익이 나오면 첫 번째는 본선 진출국한테 배분을 합니다.
2: 예.
4: 그래서 그리고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중미 월드컵의 총상금 규모가 약 8억 9,600만 달러 규모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승국은 약 5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또 조별 리그라든가 탈락국도 참가 수당 명목으로 9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받게 됩니다.
2: 아, 탈락해도.
4: 그러니까 출전만 하면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2: 본선이요?
4: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최국의 수익은 개최국은 입장권 수익이나 FIFA로부터 배당

0: 현금을 3분의 1로 나눠가는 것이 아니라 대여기간 동안 발생하는 뭐 관광이라든가 뭐 숙박이라든가 또 소비 증대에 따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번 네. 북중미 월드컵에서 네. 어디에다 좀 포인트를 두고 보면 재미있을까. 한성유 기자님이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세요.
2: 일단 뭐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예. 대한민국의 성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1: 핵심이고 핵심.
2: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0: 네. 맞아요.
1: 우리가 잘해야 돼요.
2: 우리가 이제 32강을 먼저 가고 네. 어디까지 토너먼트에서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고요. 이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외한다면 네. 손흥민 선수가 치르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1: 현실적으로.
2: 현실적으로. 네. 손흥민 선수가 뭐 92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 축구의 최고 선수들을 논할 때 공격수 손흥민, 미드필더 이강인, 수비수 김민재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선수가 동시에 뛰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 대회에 3골을 추가하게 되면 예. 역대 대한민국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월드컵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4골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리고 골을 기록하는 순간 황선홍 선수가 기록했던 이 33세

0: 네, 대한민국 선수 가운데. 그리고 A매치를 놓고 봤을 때 A매치 역대 골이 56호 골을 기록했거든요. 손흥민
1: 예.
0: 선수가.
1: 예.
0: 1위는 차범근 전 감독의 58호 골입니다. 그러니까 예. 두 골을 남겼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과연 경신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이번 월드컵은 뭐 손흥민을 위한 손흥민의 월드컵이 되지 않을까.
1: 마지막.
0: 실제 이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무대를 옮긴 이유가
1: 아.
0: 미국 월드컵을 위해서였거든요.
1: 아하.
0: 그런데 얼마 전 인터뷰에서 농담처럼 한 얘기가
1: 예.
0: 미국 월드컵 잘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는데 경기 세 경기는 멕시코에서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 얘기는 토너먼트를 가게 네. 되면 미국 땅에서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목표인 뭐 16강 진출 그 이상도 뭐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좋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경기에서
1: 김도윤 교수님.
2: 예. 한국이 1등 하는 게 아니라 조 1위가 아니라 조 2위를 하면 미국에서 경기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선 경기에 어떻게 보면 1위보다 2위를 하는 것이 월드컵의 흥행이나 이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미국에서 경기를 하고 1위를 하면 다시 멕시코에서 경기를 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예. 48개 나라가 지금 본선 진출한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32개 나라였는데
2: 네.
1: 그러니까 32강 가는 게 기존에는 조별 리그에서 네 팀 중에 두 팀이 16강 갔었는데 이제는 네.
0: 3위에게도 기회가 있다.
1: 그렇죠. 3등을 해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2: 그렇죠.
0: 그리고 좀 부연 설명 드리면 조 1위로 갔을 때는 멕시코 시티에서 경기를 하는데
1: 네.
0: 사실은 더 고지대예요. 왜 이런 일정을 짰냐? 멕시코가 조 1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1: 우리 A조에서
0: 이런 일정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 입장에서는 1위로 올라가서 멕시코 시티 홈 관중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 16강에 가겠다. 이런 것이었고요. 2위를 하게 되면 LA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광적인 응원을 대한민국 선수들이 받으면서 경기를 LA에서. 치를 수가 있거든요.
1: 그러네요.
0: 3위를 하게 되면 뭐 보스턴이 될지 시애틀이 될지는 좀 미정인 상황이고요.
1: 동북까지.
0: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감안했을 때는 조 2위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오히려 굳이 선택을 만약에 할 수만 있는 상황이라면 1위보다 2위가 더 우리에게는
2: 유리하다.
0: 훨씬 유리하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일단 올라가는 걸로.
2: 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조 1위는
1: 예.
2: 홈팀이 1위 A조에 속합니다. 그래서 A조에서 그러니까 홈팀이 대회에 좋은 성적을 내야만이 흥행에 성공을 하기 때문에 FIFA 측에서는
1: 멕시코도
2: A조에 대한 그러한 어드밴티지 홈팀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주는데 그 안에 대한민국이 속해 있다는 것은 물론 멕시코라는 도시 자체가 흥행이나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관심 없는 도시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에겐 유리한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김미숙 님이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이라니 많이 아쉽네요.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예전에 정말 막내여서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이렇게 좋은 성적 못 냈을 때 막 혼자 울고 있고 막 이런 거 많이
2: 맞아요.
1: 봤었는데.
0: 네. 사실은 이제 시간이. 말씀하신 게 2014년 월드컵을 말씀하신 네. 거고요. 당시에 막내로 출전을 했고 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탈락을 해서 엉엉 울었던
1: 맞아요,
0: 그런
1: 맞아요.
0: 기억이 나는데요. 재밌는 건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에서 항상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1: 자주 울어.
0: 뭐 기쁨의 눈물이냐 네. 아쉬움의 눈물이냐 이 차이가 네. 있는 것이고요. 바로 지난 카타르 대회에서는 월드컵을 앞두고 얼굴을 다치면서 마스크를 쓰고
1: 맞아.
0: 경기를 치른 모습을 보였고요.
1: 맞아.
0: 우리가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게 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거든요. 이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에 보여진 모습을 봤을 때 이번에도 무조건 눈물은 흘립니다. 그런데 어떤 눈물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예. 하게 되네요.
2: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한 얘기 중에
1: 예.
2: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월드컵을 얘기하면 항상 어린이가 되는 것 같다.
1: 어린이.
2: 예.
1: 설레고.
2: 그래, 설레고 기대가 되고.
1: 항상 꿈의 무대고.
2: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1: 세 번을 나가든 네 번을 나가든 설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이번에 경기 네. 규칙이 좀 달라지는
2: 맞아요.
1: 게 있다면서요.
2: 네네.
1: 쉬는 시간이 달라져요?
2: 아마 이거는 계속해서 아마 FIFA 측에 FIFA에다가
1: 예.
2: 그러한 많은 그 방송국이나 그 광고주들이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1: 네.
2: 그러니까 경기 중간에 잠깐 3분 동안 쉬는 거죠.
1: 물 마실 시간.
2: 네, 45분 경기에 중간이 22분이니까 22분부터 3분 동안 쉬는 건데
1: 예.
2: 우리 NBA 경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1쿼터 2쿼터처럼
1: 그렇죠. 4쿼터.
2: 이제 4쿼터로 되는 그러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효과들을 지금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1: 예.
2: 첫 번째는 이 FIFA가 이 중간에다가 방송 광고를 넣습니다.

0: 그래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1: 2, 3분 동안에라도.
0: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3분 동안 광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전후반 45분 내내 광고를 내보낼 수가 없어서 하프타임에만 의존했지만 이제는 45분 중간에다가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월드컵에 대한 뭐 중계권료의 가치 상승이라든가 또 방송사의 광고 매출이 동반 상승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구에서의 작전 타임과 같이 이 3분 동안 쉬다 보니까 이 쉬는 시간에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작전을 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러네요.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에 좀 상대팀에게 주도권을 내주었을 때 좀 쉰다면 다시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는 시간이기도 하고 작전을 또 다시 만드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FIFA나 방송국의 입장에서는 광고에 흥행을 높일 수 있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시간이기도 그러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하나의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왜 북중미 때 됐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역시 미국은 최고의 스포츠 마케팅의 격전지고 시장이다. 이런 제가 볼 때 미국 측의 강력한 FIFA 측에다 요구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또 뭐 선수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늘 여름에 펼쳐지다 보니까 그렇죠. 힘든데 네. 쉴 수 있는 또 시간이 또 되는 걸 테고요.
0: 맞습니다.

0: 맞습니다. 영원한 라이벌 호날두 메시가 모두 6회 연속 출전이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이름인데 오초아 골키퍼 멕시코 골키퍼도 골키퍼. 6회 연속 출전을 기록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아, 손흥민 선수가 이제 4번 지금 월드컵에 출전하게 되는데
1: 네.
0: 아, 본인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기자회견을 할 때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인데라고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마지막인지는 알 수 없죠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결국은 6회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다음번 그러니까 5회 연속 출전이 가능할 것인지는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라든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좀 판단해야 될 그런 상황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5회로 따지면 4년 만에 열리니까 20년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2: 네, 저도 이번에 월드컵에 가는데 저도 5번째 월드컵 방문입니다.
1: 아, 가세요?
2: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한 명의 스타가 만들어내는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 크고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나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월드컵의 흥행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로 이 스포츠 세계에서는 스타가 주는
1: 그쵸.
2: 팬 파워라든가 그걸 통해서 팬들이 얻는 경험이라든가 이런 가치가 막대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근데 사실 우리 팀 26명이죠. 국가대표.
2: 네네 맞습니다.
1: 손흥민 선수야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혹시 좀 주목해봐야 돼. 물이 많이 올랐다. 누굴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0: 지금 말씀하신 표현 중에 물이 많이 올랐다와 예.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는 오현규라는 선수를 들 수 있는데요.
1: 스트라이커.
0: 오현규 선수가 4년 전에 대표팀 막내였는데 등번호가 없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리에 들지 못했고 결국은 현지에서 그냥 연습 경기의 파트너이면서 또 경험 차원에서 월드컵을 그냥 같이 느껴봐라 이런 의미로 같이 동행했던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4년 만에 뭐 에이스로 돌아왔습니다. 유럽 리그를 거쳤고요. 그리고 튀르키예 리그에 이적을 하게 되면서 뭐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대표팀 경기에서도 이 홍명보 감독이 뭐 부임한 이후에 뭐 네 골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영표 위원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축구 전문가들이 꼽는 우리나라 1호 골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이냐. 오현규의 이름을 드는 경우가 맞네.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현규 선수가 지금 흔히 말하는 가장 물이 오른 선수이고요.
1: 네.
0: 최전방 공격수이기도 하고 손흥민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것을 아마 세계에 보여줄 선수가 오현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김도균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기대되는 선수 누구
2: 저는 뭐 있으세요? 최전방 아까 말씀드렸지 손흥민 중간에 네. 이강인 그리고 수비에 김민재 이렇게 이어지는데 저는 네. 홍명보가 깜짝 발탁한 그런 신인 선수 중에 하나가 이기혁 선수가 있습니다. 이기혁 선수가
1: 이기혁 선수.
2: 예, 이 선수는 최종 명단에 가장 파격적으로 승선한 그런 주인공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선수는 K리그 강원 FC에서 환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홍명보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선수는 센터백,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전설적인 그런 멀티플레이어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또 이러한 신예 선수로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1: 이 기혁 선수도 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실 골을 못 넣더라도 네. 또 11명의 선수는 계속 뛰고 있고
2: 그렇죠.
1: 또 26명의 멤버가 또 다 네.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2: 축구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역시라든가 그런 콤비 플레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중간적인 역할을 잘하느냐가 또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정옥님이 KBS에서 월드컵 중계한다니까 좋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원래 지상파에서 못 볼 뻔했습니다.
2: 맞습니다.
1: 그런데 예. 이제 KBS와 JTBC를 통해서 같이 볼 수 있게 됐어요. 이것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JTBC가 이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월드컵에 대한 독점권을 중계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방송사가 보편 그 독점권을 확보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시청을 할 수 있는 KBS나 MBC나 SBS에서 이런 중계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북중미 월드컵에 JTBC가 계약한 금액이 1억 2,500만 달러입니다. 이걸 한화 금액으로 따지면 약 1,800억에서 1,900억 정도의 돈을 주고 계약을 좀 했는데
1: 네네네.
2: 실제로 이렇게 종편에서만 방송을 그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걸 시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세계 방송사에게 제안을 했는데 역시나 KBS가 이런 방송 중계권에 대한 것

0: 을 수락을 했습니다. 145개.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도 KBS를 통해서 월드컵을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물론 뭐 종편이라고 해서 다 못 보시는 건 아닙니다만 지상파를 네, 통해서 더 그렇죠. 보편적으로 더 많이 편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 참고로 그 체코가 과테말라랑 평가전 치르고 있다고 하네요. 후반 25분 현재 1-1로 비기고 있다고. 이거 KBS ETV에서 생중계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고.
2: 중계방송을 하고 있고 체코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고요. 체코의 간판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시크라는 선수가
1: 시크예요?
2: 네, 굉장히 시크하게 골을 멋지게 넣었어요. 그런데 수비 불안이란 약점도 보여줬습니다. 체코가. 전반전에 수비수와 골키퍼의 실수 속에 과테말라가 동점골을 기록을 했거든요. 체코가 지난번 코소보와의 경기에서 2-1로 승리를 거뒀는데 코소보 네. 같은 경우는 뭐 피파 랭킹이 워낙 100위권 밖에 있는 팀이거든요. 과테말라는 코소보보다는 조금 한 단계 위에 있는 팀임에는 분명한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만 놓고 보면 아 체코는 그래도 해볼만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오늘 생중계는 이영표 해설위원하고 전현무 캐스터가 지금 호흡을 맞추고 있다고 하네요. 또 KBS에서 그렇게 또 준비가 또 되어 있잖아요. 남현종 그 캐스터도 또 같이 간다고 하고 이번에 그 이영표 해설위원뿐만 아니라 박주영, 김신욱, 조원희, 박찬하, 정우원 뭐 이렇게 해설위원 또 캐스터진도 KBS에서 또 화려하게 또 중계진이 또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보면은 뭐 프로야구 뭐 모바일 같은 경우에 네. 쿠팡이 중계하기도
0: 맞습니다.
1: 하고 OTT에서도 스포츠 중계를 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0: 네.
1: 이게 스포츠의 세계가 이제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인 건가요?
0: 이미 선진국은 비즈니스 모델로 접어들었고요.
1: 네. 뭐 OTT에서도.
0: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좀 늦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과거에 월드컵을 중계할 때 이런 코리아풀을 그러니까 KBS, MBC, SBS가 그런 협상단을 꾸려서 그런 가격에 대한 상승을 중계권에 대한 상승을 억제해왔습니다.
1: 공동구매하면서.
0: 그렇죠. 공동구매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JTBC처럼 자금력을 갖춘 그런 종편 채널이라든가 또 스트리밍 플랫폼이 단독 입찰에 뛰어들면서 FIFA가 원하는 그런 가격대를 우리가 가져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재미난 건 2006년도에 독일 월드컵의 중계권료가 2,500만 달러였어요. 근데 올해 2026년, 20년이 지나서 1억 2,500만 달러니까 무려 중계권료가 4배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최근에는 또 그 TV 본방송뿐만 아니라 네이버 치지직이나 또 쿠팡플레이 같은 OTT 및 디지털 중계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가치가 계속해서 폭등하기 시작을 했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OTT는 많은 자신들의 멤버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또 비즈니스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1: 그게 다 피파의 수익인데 피파는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갖고 뭐 하려고 일종의 단체잖아요. 협회잖아요.
0: 그렇죠. 마피아라고 그러죠. 뭐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거에 대한 대회가 끝나면 결과도 보고하지 않고.
1: 아 그래요?
0: 그렇습니다.
1: 뭔가 투명하게 펼쳐지지 않아요?
0: 투명한다고 하지만 결코 투명하지 않습니다.
1: 신기하네요. 네,
0: 스포츠의 세계가 뭐 경쟁에서는 투명하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지 못한 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 저희가 네. 경희대 체육 대학원 김도균 교수 그리고 KBS 한성윤 기자와 함께 월드컵 속에 숨어있는 경제 이야기도 네. 하고 있는데요. 또 현재까지 들어있는 뉴스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대담 계속 이어갈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3: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서 4월 경상수지가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돼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며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민생물가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하며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30원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2년 임기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통산 11번째 이사국 선출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오늘 체코의 평가전은 남현종 아나운서랑 이용표 해설위원 이렇게 중계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KBS ETV에서 중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체코가 첫 번째 상대인가요?
2: 네, 첫 번째 상대가 그러니까 체코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상대이기도 합니다.
1: 그렇죠. 또 멕시코라는 또 벽이 하나 있기 때문에.
0: 네, 맞습니다.
1: 저희가 그 경희대 체육대학원 김도균 교수 그리고 KBS 한성윤 기자와 같이 월드컵의 경제 효과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 사실 또 우승팀이 누가 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총의 관심사입니다. 늘 뭐 전통의 강호들은 있습니다만 김도균 교수님은 네네. 어느 팀이 우승할 확률이 제일 높다고 보세요?
0: 우선 뭐 48개국으로 늘어나니까 뭐 사실은 더 예측하기 더 힘들어지겠지만 그러네요. 그래도 축구는 뭐 과거의 기록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선수들의 어떤 상태도 있고 저는 뭐 다시 메시가 우승컵을 한번 들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1: 한번 했는데 직전에 아르헨티나 우승했었죠. 그렇죠.
0: 예, 왜 그러냐면 메시가 사실은 한 번 더 들어올려야 스포츠는 예. 새로운 스타는 예. 아니지만 스타가 또 자신의 레전드가 이미 된 선수지만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1: 2회 연속 우승.
0: 네, 2회 연속 우승.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전통적인 강호 브라질이라든가 또 유럽의 초호화 스쿼드인 뭐 프랑스와 잉글랜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역시나 좋은 성적을 좀 거두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48개가 되다 보니까 우승팀을 예측하기도 힘들고 또 이 공이 그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막 뛰다 보니까 네. 이변이 또 많이 속출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1: 또 이변이 또 하나의 재미예요.
0: 그렇죠. 그것이 또 스포츠의 또 그 가변성이 네. 상당히 큰 재미를 가져다주고
1: 우승 후보들이 16강 못 가고 먼저 그렇죠. 짐 싸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 팀에서 그 국가에서 눈물이겠으나 네. 또 뭐 그게 또 스포츠죠.
2: 사실은 지금 뭐 이제 말씀을 우승 후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1: 예.
2: 언론이나 도박사들이 말하는 우승 후보 1순위를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우승 후보 1순위는 예. 단연 스페인입니다.
0: 맞습니다.
2: 전력상.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 스페인이 가장 뛰어난 전력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하고 스페인과 프랑스를 양강으로 꼽는 그런 분석이 가장 높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메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대회 19살에 라민 야말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야말.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고 스페인 축구를 이끌고 있는 선수인데 지금까지 마라도나부터 시작해서 메시는 물론이고요. 첫 번째 월드컵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축구 천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0: 네.
2: 마라도나도 82년도 월드컵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을 하고 나서야 86년도에 우승으로 이끌었고
1: 네.
2: 메시 같은 경우는 4전 5기 끝에 지난번에 첫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1: 예.
2: 만약에 라민 야말이 스페인을 우승으로 이끌게 된다면 정말로 새로운 스포츠 스타의 탄생이기 때문에 지금 라민 야말의 위상은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메시나 호날두처럼 축구를 아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그 이름을 알리게 될 무대가 바로 이번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리그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서
1: 네.
2: 1, 2차전 정도 출전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뭐 스페인의 전력을 감안하면 1, 2차전은 라민 야말이 있고 없고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토너먼트에서 이 라민 야말이 정말로 메시 같은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메시도 지난 대회 전까지 토너먼트에서 골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드컵의 무서움을 실감하게 될 것인지 정말로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축구 통계 사이트 그 옵타에서 분석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페인이
1: 네.
0: 16.12%고 2위가 아르헨티나입니다. 10.36%인데
1: 우승 확률.
0: 예, 근데 중요한 건 이번 대회가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 세 개국에서 분산 개최되다 보니까
1: 예.
0: 뭐 시차 정황이라든가 살인적인 이동 거리라든가 그리고 또 경기장이 메이저리그 야구장 구장을 개조한 경기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의 어떤 잔디 상태나 또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강팀들이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그러한 최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1: 그래도 그래서 재미예요.
0: 그래도 결국은 뭐 두터운 선수층을 유지하면서 32강부터 시작되는 지옥의 토너먼트 5경기를 부상 없이 버텨내는 팀이 결국은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1: 또 나중에 토너먼트 되면 이동 거리도
0: 그렇죠.
1: 뭐 무지막지하게 길어질 테니까.
0: 맞습니다. 네네.
1: 그리고 김민소 님이 소상공인들 매출도 쭉쭉 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시간으로 대부분 오전 때 우리 팀 경기가 펼쳐지잖아요.
2: 11시, 10시 이렇게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만 놓고 보면 네. 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올라갈 이 조금 어려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1: 치맥 많이 팔려야 되는데.
2: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일단 대한민국 대표팀의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이 좋다고 보면 뭐 예선 경기에서도 일단 1차전 체코와의 경기를 이겨서 월드컵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매출로 이어지게 되고 경제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1253님이 그 오전 11시니까 낮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맨정신에 보기도 유유 이렇게 보내셨는데 아 이거 점심 맥주 정도는 좀 이해해줘야 됩니까 이거 월드컵 때.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좀 월드컵 특수가 예. 과거보다 좀 줄었더라고 이렇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 소비자들의 미디어 시청 방식이 파편화되면서 아하. 전 국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응원하던 그런 광장 문화라든가 본방 사수의 파급력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과거처럼 폭발적인 마케팅 효과를 그렇게 누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들을 보면 첫 번째는 지상파 중심의 대통합 시대가 종말이 됐다는 거죠.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길거리 응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버렸고 이런 문화가 상당히 위축됐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경기만 하면 그냥
1: 모였는데.
0: 스크린 하나 그쵸. 놓고 모여서 응원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라졌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이런 경제 불황이라든가 또 기업들의 마케팅 예산이 축소됐다거나 또 48개 국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그 참가팀의 확대로 인해서 긴장감이 좀 저하됐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기 시간대라든가 또 계절적 변수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월드컵 투수가 좀 그렇죠. 과거만 못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때 마케팅 비용 많이 쓰고 네. 그 돈이 또 시장에 풀리고 해야 좋은 건데.
0: 그래도 이걸 한 방에 엎을 수 있는 방법은 예. 우리 팀의 성적입니다.
1: 아,
0: 성적이 좋으면 무조건 잘하면 뭐 그냥 특수가 저절로 옵니다.
1: 하긴 이제 축구는 네. 저기 손바닥만한 핸드폰으로 볼 게 아니라
0: 그렇죠.
1: 큰 걸로 봐야 되고 모여서 같이 응원하고
0: 맞습니다.
1: 또 한 잔도 하고
0: 네.
1: 닭다리도 뜯고 해야 제맛인데 아, 어떻게 좀 점심 시간을 좀 당길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한승윤 기자가 보시기에도 좀 아깝지 않으세요? 좀 분위기나 막 이런 것도 그렇고 시간대도 그렇고
2: 아, 이 부분이 사실 방송사 입장에서도 일단 광고 단가도 프라임 타임인 저녁 시간에 하게 되는 것과 좀 다를 수밖에 없는 아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응원을 갈 수 있는 나라 또는 시차가 우리가 시청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에서 열렸으면 너무나 좋았겠습니다만 뭐 지금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축구는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2002년 월드컵의 기억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스포츠이고 반대로 이 20대까지의 어린 층 같은 경우는 2002년 월드컵을 환상 속에서 경험한 분들인데 이 축구가 주는 힘을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느끼려면 결국은 성적이 좀 더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성적. 1차전 특히 체코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 기대감도 높아야 하는데 사실
0: 그렇죠.
1: 저만의 체감은 아마 아닐 겁니다. 이번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이나 국민적 관심도가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좀 냉랭하지 않습니까?
2: 그거는 뭐 분명하죠. 여러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지금은 뭐 사회가 좀 더 다원화되면서 월드컵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게 됐고요. 그것은 올림픽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올림픽 금메달을 열광하던 문화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홍명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게 되면서 굉장히 냉소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고
1: 안타깝죠.
2: 우리의 경기력이 또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데요. 지금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경기력 손흥민이라든지 이강인, 김민재를 보유한 네임밸류에 비해서 조직력이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냉정히 우리 대표팀과 대결할 다른 나라들의 조직력을 분석해보면 딱히 우리가 야 도저히 못 이기겠다라는 나라가 우리 조에 없어요. 특히 체코라든지 남아공 같은 경우는 이 팀들이 어떻게 올라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0: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남아공 같은 경우는 지난번 평가전에서 그것도 홈에서 가진 평가전이었는데 니카라과와 경기했거든요. 예. 피파랭킹 132위 팀입니다. 예. 0대0으로 비겼어요.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도 뭐 코소보를 상대로 간신히 2대1로 이겼고 체코가 월드컵에 진출을 하게 된 과정을 따져보면 정말로 행운이 많이 따랐다. 두 번의 경기에서 모두 승부차기까지 가서 이겼거든요. 뭐 승부차기는 어떻게 보면 동전 던지기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축구계에서 하는데 네. 운이 좀 많이 따랐던 팀이고 아하. 20년 만에 월드컵에 진출을 하게 된 팀. 그것도 만약에 월드컵 참가 국가가 지금처럼 늘어나지 않았다면 월드컵에 오르지 못했을 팀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1: 있네요. 예.
0: 객관적으로 조직력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1라운드를 통과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2: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가 포르투갈전에 승리한 후에 태극기의 문구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3: 그렇죠.
2: 중꺾마라는 그러한 키워드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에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짜 그 마음 꺾이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낸다면 이렇게 불안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또 많은 축구 팬들에게 큰 희망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3: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대한축구협회장이죠. 정몽규 회장이 월드컵 이후에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사실 그동안에 논란도 많았고 압박도 많았습니다만 이 결정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0: 아 일단은 13년간 뭐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었고요. 어떻게 보면 개인 정몽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축구협회를 좌지우지했던 이 세력들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고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고 나서도 비슷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된다면 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축구계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몽규 회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 정몽준 회장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결국은 범현대가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축구계에 만연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냉정히 봤을 때 대한축구협회는 뭐 현대를 비롯한 특정 재벌이 회장을 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스폰서라든지 충분히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정명구 회장이 그동안 잘못한 것이 뭐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 개인이 물러났다고 해서 이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월드컵을 앞두고 이렇게 끝나고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본인을 위한 결정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축구계를 위한 결정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월드컵 끝나고 나서 그때 그냥 사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미리 사퇴 의사를 굳이 밝히는 게 과연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저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결국은 월드컵을 잘 마치고 나서 새로운 수장을 제대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축구계에서도 이른바 정몽규 회장뿐 아니라 이 반대되는 세력이라고 과연 정의로운가. 이것이 아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많네요.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시간이 다 됐는데 김도규 교수님 짧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2: 네, 우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는 이제 오랜 1인 체제 지배체제를 끝내고 독립적인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네. 그리고 객관적 시스템에 기반한 행정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체질 개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어쨌든 이번 월드컵은 전 국민의 관심사고 또 침체된 그러한 경제 분위기나 또 이러한 상황에서 축구팀의 성적과 또 그들이 보여주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월드컵을 응원하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3: 그렇죠. 축구라는 그 결과 네. 승부 성적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국민적인 공감을 또 얻어야 감동이 있는 스포츠로 또 남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성공적인 월드컵 또 우리 팀의 또 선전도 같이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경희대 체육대학원 김도균 교수 KBS 한성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2: 네.
3: 내일은 성공예감 주말판 별책부록이 방송되는 날입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죠. 또 기존에 돈을 좀 벌었어도 또 시장이 흔들릴 때 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주린이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라디오 또 유튜브에서 동시에 보고 들으시죠.

0: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촌에 살고 있는 2살 하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박슬기입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친구들 놀고 있는 거 보면 부럽긴 한데 그거를 넘어선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 전에 제가 꼭 안아주고 자고 하거든요. 그럴 때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가 많아요. 네, 하진이가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저는 유도분만을 15시간 했는데 15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고 배도 너무 고팠는데 하진이를 안 낳았을 때 모든 게 다 힘듦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둘째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진아 사랑해.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2: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배우 이나영은 박하경의 맞춤한 듯 어울리는 배우입니다. 발랄한 단발머리, 해사한 표정의 이 배우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목을 끕니다. 독보적 이미지가 있다는 건 일종의 재능입니다. 연기의 패턴이 전형적으로 읽히는 배우도 아니라서 매회 새롭게 등장하는 배우들과 마주할 때 리액션이 사뭇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예상치 못한 엉뚱함부터 환한 미소, 수줍다가도 때론 뜻밖의 용기를 내는 그 모든 순간의 박하경은 온전히 이나영 본연의 매력으로부터 빚어집니다. 부담 없는 러닝타임도 이 시리즈의 강점입니다. 한 회차의 길이는 보통 24분, 가장 긴 에피소드인 2화는 28분에 불과합니다.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블록버스터 시리즈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소박하고 가벼운 박하경 여행기는 쇼폼 시리즈 본연의 매력을 훌륭하게 상기시킵니다. 이 작품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연출했던 이종필 감독과 각본을 썼던 손미 작가가 재회하며 탄생했습니다. 거대한 배경 없이도 이야기의 맛을 살려낼 줄 아는 창작자들의 재능이 다시 한번 통했죠. 매회 구교환, 박인환, 심은경 등 다양한 배우들이 여행지에서 박하경이 만난 사람으로 분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적지 않습니다. 오랜 계획보다는 순간의 선택으로 빚어진 우연성과 작은 요행들의 기대는 하루. 일상에서 온전히 발을 떼지 않은 채 조금 넓혀보는 박하경의 반경은 가장 나답지만 동시에 가장 멀게 느껴졌던 자기 안의 존재를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긴 도피 대신 그저 잠깐만 웅크리고 싶은 사람. 재능의 유무와 상관없이 포기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는 사람. 사소하게 좋아하는 것을 위해 온전히 시간을 써보고 싶은 사람. 정지된 과거와 막연한 미래를 응시하는 대신 현재에 충실하고 싶은 사람. 그 모두가 박하경 여행기라는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평범했던 하람이의 하루는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몇 달 전 기차선로의 고압전선 감전사고로 온몸에 중증 화상을 입은 하람이. 몸 절반 이상이 손상되며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피부 이식 수술과 많은 치료들, 억 단위로 예상된 병원비 앞에 가족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는 하루 24시간 하람이 곁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 암담한 내일 앞에 막막하기만 한 하람이 가족. 친구들과 학교에 가고 싶다는 하람이의 말에 부모님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람이의 눈물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어제는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지났지만 오늘은 오전까지 강원도에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부터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일요일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 남부 동해안에만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러 다음 주 중반까지는 크게 덥지 않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영남 지역, 내일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더운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춘천 25도, 대전과 광주 26도, 대구 28도, 부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더위는 없겠지만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한 자외선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볕이 그대로 뜨겁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겠고요. 낮 동안 이동하실 때는 양산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대형 반도체주 급락으로 장중 8,1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전 거래일보다 3.66% 하락한 8,323.20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급격한 하락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중 6% 넘게 폭락하며 8,100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0거래일 연속 순매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중 4% 넘게 급락하며 1,000선을 내줬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가 시위대의 봉쇄 35시간 만에 반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8시 54분쯤 시위대를 뚫고 투표소가 마련된 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함 2개를 꺼내 개표소로 옮겼습니다. 앞서 투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은 문을 막고 있던 유튜버 등 시위대를 한 명씩 끌어냈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송한 투표함을 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듯 통행료가 아니라 안전과 항행 지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현지 시각 4일 반관영 메르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수료 징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만과 공동으로 제공하는 항행 지원과 환경 오염 정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박 운항 정보상에 북한 깃발을 단 유조선 선박이 포착돼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오늘 선박 운항 정보 업체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새로운 북한 선적 선박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후앙유 8호라는 이름의 958톤급 유조선으로 국제해사기구의 해운정보 시스템에는 중국 선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후앙유 8호가 중국 회사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 인준안이 현지 시간 4일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원 본회의 포결까지 통과하면 인준 절차가 끝나며 이럴 경우 스틸 후보자는 성김 전 대사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 대사가 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4일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과 배우자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쿠바의 권력 실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의 아들 손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카스트로 전 대통령은 1996년 쿠바군이 미국 소재 쿠바 망명단체 항공기를 격추한 사건과 관련해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된 상태입니다. 일본에서 실존 아동의 사진을 도용한 인공지능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I 생성 이미지를 아동 성 착취물로 인정한 판결은 일본 사법사상 처음입니다. 나고야 지방법원은 어제 아동 성매매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고야 시립초등학교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교내에 저장된 여학생의 사진 데이터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인물에게 전달한 뒤 AI 성 착취물 제작을 의뢰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인 수족구병 환자가 최근 한 달 사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올해 22주차인 지난달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수족구병 의사 환자 분율은 1,000명당 4.3명으로 18주차에 4.8배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0세에서 6세가 18주차 1.3명에서 22주차 5.9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청은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인 수족구병이 매년 5월부터 시작해 6월에서 9월 유행하는 만큼 손 씻기 등 개인 예방수칙을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강원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울과 강릉이 27도, 대구가 28도 등 한낮도 그리 덥지 않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보민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동유럽 발칸반도에 위치한 알바니아에서는 최근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진행하려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중해 해안보호구역에 고급 리조트를 건설하려고 하자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플라밍고와 바다거북의 서식지를 침범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건데요.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와 딸 이방카가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사업에 참여했다는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외국 자본과 정치 권력의 결탁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플라밍고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의 배경에 대해서 수상한 GPS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중국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감정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건의 기능보다는 위로와 행복, 심리적 만족을 위해서 소비를 한다는 건데요. 주로 랜덤 피규어나 캐릭터 굿즈, 그리고 AI 친구를 사귀는데 돈을 쓴다고 하네요. 중국의 감정 소비 열풍,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 합의로든 군사적으로든 미국이 결국 승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거란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되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병사가 사망할 경우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 휴전 합의안에 대해 헤즈볼라가 거부 의사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수장인 카셈 사무총장은 합의안은 항복과 패배라고 일축했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도 이스라엘 군이 전쟁 발발전 지점까지 철수하라고 요구했고 이스라엘도 합의안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도 영향이 미칠 걸로 보입니다.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유럽연합과 일본 등 앞서 체결한 무역합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합의는 합의란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이 상호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한 가운데 기존 무역 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선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기존 무역 합의의 틀을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걸로 해석됩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의 인준안이 4일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상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인준 절차가 끝나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한국에 부임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성김 전 대사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 대사가 됩니다. 주한 미국 대사직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골드버그 전 대사가 작년 1월 2일만 이후 비어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 폭스바겐과 포르쉐, 아우디 등을 거느린 폭스바겐 그룹의 지주회사인 포르쉐 SE가 주가 하락으로 독일 증시 우량주를 모은 닥스 지수에서 퇴출됐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도이체베르제는 현지 시간 22일부터 시가총액 상위 40개 종목 지수인 닥스에서 포르쉐 아우토모빌 홀딩을 빼고 건설업체 후흐티프를 편입한다고 밝혔는데요. 포르쉐 SE는 이미 작년 9월에 닥스에서 밀려난 제조사 포르쉐 AG와 함께 중형주 50개 종목 지수인 MDAX에서 거래됩니다. 새로 닥스에 들어간 후흐티프는 독일 서부 에센의 본사를 둔 건설회사로 미국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에 참여하면서 주가가 최근 1년간 200% 넘게 뛰었는데요. 반면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전환 실패와 중국 판매 부진, 미국 정부의 관세 등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몇 년째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계속 뜸만 들이는 밥.
3: 이러다 밥이
2: 될까요?
3: 생각이 드는 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입니다. 네. 또 막판 고비를 못 넘고 있습니다.
2: 어렵네요.
3: 네, 이란은 협상 진전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현재 시간으로 4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협상이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꽃바라 아라크치 이란 외무장관이 가시적인 진전이 전혀 없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양국이 지금 휴전을 2개월 연장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게 핵 프로그램, 핵 제재 완화, 무역 제재 완화, 영내 안보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2: 네.
3: 이런 가운데 지금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레바논 문제인데요. 헤즈볼라 지도자 카셈이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안을 터무니없는 제안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수요 허용하길 거부했습니다.
2: 네.
3: 헤즈볼라의 레바논 내 활동, 전쟁 종식을 연기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휴전이 발표된 다음에도 레바논 남부에서는 충돌이 계속되면서 양측이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레바논 전선이 사실상 미국과 이란 협상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 행정부에서 이란 문제를 담당했었던 스완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이란의 핵심 질문은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과연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라면서 레바논에서조차 이스라엘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이란은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2: 네.
3: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인 군사 행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세가 계속되면서 협상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습니다.
2: 네. 자, 다음 키워드 험한 세상 다리가 될까?
3: 네. 해저 터널이 하나 뚫리는데요.
2: 네네.
3: 러시아 측이 미국과 러시아가 양국을 잇는 베링 해협의 해저 터널 설계를 위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2: 네.
3: 이 계약이 5일 체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수십 년 동안 이건 좀 공상에 가깝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2: 그러니까요.
3: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는 건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매체 지베드지다가 보도를 한 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해외 투자와 경제 협력 특사인 드미트리에프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의 최고 경영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과 러시아 간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폈다라는 건데요. 이 해저 터널이 러시아 극동에 있는 추코트카와 미국의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구상입니다. 길이가 한 113k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 네.
3: 이게 완성이 된다면 아시아와 북미 대륙을 육상 교통망으로 직접 연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프라 사업 중에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드미트리에프 특사가 작년 10월에 이미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게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머스크가 갖고 있는 터널 건설 기업이 있거든요. 그 더버링 컴퍼니가 참여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걸 물어봤다라는 건데요.
2: 네.
3: 그때 이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현실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 미러 관계 변화와 맞물리면서 이 얘기가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국제 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대표단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미트리에프 특사가 이날 포럼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위트코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와 최근 통화했다 이런 얘기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2: 네.
3: 그래서 단순하게 이건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맞물린 미러 관계 개선의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2: 네네.
3: 다만 이제 추진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베링 해협이요. 겨울철에 기온이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지는 극한 지역입니다. 영구 동토층도 있고요. 해빙, 강풍 같은 자연 환경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2: 그렇겠어요.
3: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 네.
3: 비용도 문제입니다. 과거에 관련 연구를 해봤을 때 수백억 달러에서 많게는 천억 달러 약 15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추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돈을 조달하는 것도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2: 네. 다음 키워드 풀옵션 네, 가구 없음주의.
3: 말이 안 되잖아요. 풀옵션은 다 있어야 되는데.
2: 다 있어야 되는 건데요.
3: 방만 있다는 건데요.
2: 네.
3: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의 군용기와 군함 등 군사 자산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자체적으로 메우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2: 네.
3: 그러니까 서로 동맹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긴 하는데 무기는 너희들이 갖춰라 뭐 이런 얘기에 해당하는 셈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유럽이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라면서 국방비 지출을 늘려라 이렇게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2: 네.
3: 그러다가 최근에는 동맹국들이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나토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내비쳤거든요. 그린케위치 미국 유럽사령관 겸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미국이 유럽에 배정한 전력을 줄여서 이제 다른 곳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그러니 나토가 유무인 항공전력과 해상전력 역량을 단기간에 끌어올려라 이런 주문을 내놨습니다.
2: 네.
3: 그러면서 나토 전력 모델에 건강하지 않은 상호 의존이 계속돼 왔다 이런 점을 비판을 했는데요. 이 나토 전력 모델이라는 건 회원국이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 놓이면 즉시 투입하기로 약속한 병력과 장비 명단입니다.

0: 그래서 미국이 이 중에서 전쟁 발발 시에 가장 먼저 전장에 투입되는 1단계 신속 대응 전력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항공모함, 전략 폭격기, 공중급유기, 전략 수송기, 정찰 위성 이렇게 유럽 국가들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첨단 자산이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몇 개를 빼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의 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군의 계획에 따라서 유럽 안에 있는 F-15, F-15E 전투기가 현재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들고요. MQ-4, MQ-9 리퍼 무인기는 절반 가까이 감축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달에 미국이 22일자로 나토 전력 모델 내 자국 기여도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전력을 얼마나 감축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수치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유럽 안보에서 슬슬 발을 빼는 모습을 실제로 보이니까 유럽 안에서는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탈출은 지능순.
0: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미국 정부가 4일자로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과 그 가족들 또 실세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의 아들과 손자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은 1996년 미국 항공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법무부에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라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쿠바 정권 붕괴를 위해서 디아스 카넬 대통령까지 이제 제재를 하는 건가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1: 네.
0: 아니다. 우리는 단지 쿠바 정부가 국민을 잘 먹여 살릴 수 있기를 원할 뿐이다. 쿠바 국민은 굶주리고 있고 에너지도 없다. 석유는 물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내놨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갈등 관계인 국가의 정부 수반과 가족에 대해서는 종종 제재를 많이 부과했었어요.
1: 네.
0: 2000년대 초에는 마시르 전 수단 대통령, 무가베 전 짐바브웨 대통령을 제재했고요. 최근에는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가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죠.
0: 6일부터 지금 쿠바에서는 이 행정명령 때문에 비자와 마스터카드 사용이 이제 전면 중단될 예정입니다.
1: 네.
0: 그 카드 결제 업무를 처리하는 외국 은행들이 핀시맥스와의 관계를 중단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왔다는 건데요. 그동안 쿠바에서 신용카드 거래는 쿠바의 군산 복합체인 가에사의 금융자회사인 핀시맥스를 통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에사 그리고 가에사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트럼프 행정 정부가 지난달 1일자로 지금 내린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쿠바에서 지금 속속 철수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겠네요.
0: 지금 프랑스와
1: 네.
0: 독일의 글로벌 해운사들, 뭐 캐나다 광물회사, 글로벌 호텔 체인, 그리고 스페인 이베리아 항공도 마드리드와 아바나를 연결하는 직항 노선 운항까지 중단을 해버렸는데요. 지금 가에사라는 곳이 쿠바 경제의 최대 70%를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쇄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철수하는 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이러면서 쿠바가 수십 년 만에 복합 경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쿠바가 고립되고
0: 있습니다. 네.
1: 네. 다음 키워드 내정 블루.
0: 일본의 대학 4학년생 80%가요 이미 취업이 내정됐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1: 네네.
0: 내년 3월이 졸업이거든요. 졸업 시즌 9개월이나 남았는데 네. 대부분 학생들이 입사할 회사가 정해진 행복한 우와. 상황이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리 내정이 되냐면 일본에선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신입사원을 미리 확보하려고 조기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정부가 과도한 조기 채용을 막기 위해서 3월부터 홍보, 6월부터 면접, 10월부터 내정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1: 네.
0: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3학년 때 내정이 된대요. 그런데 최근에는 2학년, 심지어 1학년까지 내정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1: 입학하자마자.
0: 그렇습니다.
1: 그럴 수도 있군요. 네.
0: 그래서 기업들이 대학생 쟁탈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재, 특히 인재를 내정한 뒤에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뭐 기숙사, 합숙 프로그램, 인턴십 기회 이런 걸 주는데 소속감을 심어주려는 목적도 있고 회사 업무도 미리 익히게 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겠다라는 의도도 숨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 대학생들은 우리나라 대학생처럼 스펙 쌓기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기에 취업하니까
1: 그러니까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0: 할 필요는 없고 쌓을 시간도 없습니다.
1: 네네.
0: 기업들이 요구하지도 않아요. 일본 기업들은 학력, 소통 능력, 인성 같은 잠재력을 중심으로 선발을 한 뒤에 회사가 원하는 색깔을 입혀나가면서 인재로 키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우리는 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네. 일본 대학생들에게도 고민이
1: 있어요?
0: 네.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없는데 네.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조기 취업 활동에 나서야 된다는 압박감이 크다고 합니다. 아. 특히 자기 적성을 충분히 탐색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사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대요.
1: 그럴 수도 있죠.
0: 그러니까 내정된 뒤에 우울증에 빠지는 오늘의 키워드인 내정 블루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네. 내가 선택한 게 과연 맞나라는 불안, 사회인이 된다는 중압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복지 급여와 적성을 찾기 위해서 서너 개 기업에 내정된 상태로 취업 활동을 계속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잡아야 되니까 인사 담당자들이 수시로 전화를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부모님도 초청을 하고 내정자 팔로우 활동도 하고 그런데 이게 지나쳐서 내정 받고 싶으면 다른 면접은 취소해라 같은 압박을 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걸 말하는 오아하라라는 말까지 생겼는데 이게 결국 기업 이미지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1: 그렇죠.
0: 최근 네네. 기업들이 뭐 리조트 초청 내정 시 경영진과의 호텔 만찬, 해외 현장 견학, 노트북 지급 같은 다양한 당근책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뭐든지 다 좋기만 한 건 없나 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어쩌란 말인지.
0: 월드컵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란 축구 대표팀이 아직도 미국 입국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4일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메흐디 타지 이란 축구협회장이 미국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아니라 지금 국제축구연맹 FIFA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내놨는데요. 이란이 뉴질랜드, 벨기에, 이집트와 함께 G조에 속해 있습니다.
1: 네.
0: 미국 LA와 시애틀에서 조별리그 3경기를 치러야 되는데요. 지금 대회 개막일인 11일을 일주일 앞둔 현재까지도 미국 입국 비자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 현재 적응도 하고 해야 될 텐데.
0: 그렇죠.
1: 훈련해야 되고.
0: 그리고 베이스 캠프를 마련해서 일찍 적응을 하잖아요. 네. 워낙은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이 베이스 캠프를 차리려고 했는데
1: 네.
0: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좀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결국은 멕시코 티후아나로 옮겼습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인데
1: 네.
0: 문제는 베이스 캠프는 차릴 수 있는데 비자를 못 받으면 미국에 들어가서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특히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자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관련자들이 미국 땅을 밟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지금 이란 축구 대표팀 가운데는 혁명 수비대원이었던 선수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1: 네.
0: 앞서 4월에 타지 이란 축구협회 회장도 FIFA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캐나다 토론토를 찾았는데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복무했다는 이력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 네. G조 경기 잘 네. 치러질 수 있을까요? 자 다음 키워드 물도 물 나름.
0: 물차별이 지금 이번 월드컵에서 벌어질 것 같은데요.
1: 네.
0: 국제축구연맹 FIFA가 월드컵 기간 동안 경기장 안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물병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FIFA가 2일에 경기장 안전 규정을 개정했거든요. 그러면서 월드컵 입장권 소지자들에게 경기장에선 재사용이 가능한 물병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안내를 했는데요.
1: 네.
0: 이게 3주 전만 해도 얘기가 달랐습니다. 최대 1리터 용량의 비어있는 투명한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병은 경기장에 반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갑자기 바뀐 겁니다. 일회용 생수병도 안 됩니다. 단지 영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로만 작성된 의사 소견서가 있는 의학적 목적의 액체, 분유, 멸균수만 예외로 인정이 됩니다. FIFA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물병을 투척할 수 있다. 관중들이. 그러면 선수들과 관람객들이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물병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미 여러 경기장에서 비슷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 네.
0: 작년 7월에 열렸던 클럽 월드컵에서도 물병을 경기장에 들어가면 한 병당 4에서 6달러, 6천 원에서 9천 원 정도의 벌금을 내도록 했었습니다. 대신 FIFA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물을 못 먹게 하면 안 되니까
1: 그렇죠.
0: 물을 주긴 합니다. 근데 이 물이 그냥 주는 물이 아니고요.
1: 네.
0: 공식 후원사인 코카콜라의 생수 브랜드 다사나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1: 네. 사 먹어야 되는 거죠?
0: 네. 사 먹는.
1: 무료로 주는 거 아니죠?
0: 그 병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월드컵이 사실 굉장히 더운 폭염에서
1: 그러니까요.
0: 치러질 걸로 지금
1: 7월까지
0: 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각 도시가 지금 대회 기간에 경기장 밖에서 더위에 노출될 팬들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기장 안의 정책은 다 FIFA가 주관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국 축구 서포터즈 연합 대변인은 FIFA는 생수를 더 많이 판매하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팬들의 건강과 안전에 집중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FIFA가 비난이 높아지니까 경기장 안에 분무기, 선풍기, 수분 보충대, 냉각 텐트를 설치하겠다 이런 설명을 내놓긴 했는데요. 아무튼 물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장중 6% 넘게 폭락하며 8,1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서 4월 경상수지가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돼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며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신임 총리를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총리 인선 및 발표 시점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오늘 오후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인 수족구병 환자가 최근 한 달 사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3: 신원 취재 수첩.
4: 신원 주제 수첩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른바 감정 소비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송문규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감정 소비라고 하니까 이제 좀 충동 구매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정확히 어떤 겁니까?
5: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충동구매랑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4: 네.
5: 네, 충동구매는 충동적인 소비.

0: 소비 행위 자체를 말하지만요. 감정 소비는 물건의 기능보다 위로와 행복, 심리적 만족에 돈을 쓰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이런 감정 소비가 중국 MZ세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감정 소비를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중국 청년 세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회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 청년 취업난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중국 젊은 세대들이 겪는 경제적 불안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내부 경쟁과 스트레스에 지친 젊은이들이 정신적 해방구를 찾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 기준에 맞추기보다
1: 네.
0: 나 자신의 내면적 만족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두는 가치관이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집은 못 사도 오늘 하루는 행복하고 싶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 현재의 감정적 만족에 투자하는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감정 소비라고 하면 어디에 돈을 쓰는 건가요?
0: 네, 감정 소비의 특징은 가성비와 가심비가 결합된 상품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1: 네.
0: 저성장 기조 속에서 돈을 아끼는 소비를 하지만 무조건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적은 돈으로 확실한 심리적 만족을 주는 곳에 과감하게 돈을 쓰는 것입니다.
1: 네.
0: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랜덤 피규어, 이른바 블라인드 박스입니다.
1: 아, 네.
0: 전에 중국의 인형 캐릭터 라부부 열풍에 대해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1: 네.
0: 중국 왕구 업체 탑마트가 만든 이 시장은 이미 수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 모르는 설렘과 희귀 제품을 뽑았을 때의 성취감이 소비의 핵심입니다.
1: 네.
0: 중국 SNS에서는 이를 10분 동안의 행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캐릭터 인형이나 애니메이션 굿즈를 집안에 전시하는 문화도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를 정서적 동반자 소비라고 부르는데요.
1: 네.
0: 혼자 사는 청년들이 늘면서 물건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또 최근에 AI 친구를 만드는 데도 돈을 많이 쓴다면서요?
0: 네, 사실 이것이 중국 감정 소비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1: 예.
0: 중국에서는 AI 챗봇과 대화하기 위해서 월 사용료를 내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원래 AI는 업무 도구였지만 이제는 정서적 동반자의 역할까지 맡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SNS에는 퇴근 후 가장 먼저 찾는 상대가 AI다. AI는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 연애보다 편하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중국의 저출산과 비혼 증가 그리고 1인 가구 확대와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혼인 건수는 최근 수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도시 젊은 층 사이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AI 친구에 대한 소비는 기술의 발전이라기보다 사회 구조 변화의 결과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중국 정부라든지 경제계에서는 이런 현상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0: 네, 의외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최근 감정 소비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1: 네.
0: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전통 소비가 둔화된 상황에서 감정 경제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산업, 캐릭터 산업, 콘서트 산업, AI 동반자 산업 등이 모두 감정 경제 범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 사회학자들은 감정 소비가 청년들의 외로움과 불안을 해결하기보다는 잠시 잊게 만드는 역할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일부 젊은 층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캐릭터 굿즈나 온라인 후원에 사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소비 중독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감정 소비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구조 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사실 잘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도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데도 이런 트렌드를 읽는 게 중요하겠지만요.
1: 네.
0: 비즈니스 관점에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거나 중국 소비자를 이해하려면 이제 제품의 기능만 강조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의 어떤

0: 어떤 감정을 채워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렇죠. 브랜드 고유의 스토리텔링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1: 네, 중국의 감정 소비 열풍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중국 베이징에서 송문규 통신원이었습니다.

0: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동유럽의 알바니아로 떠나볼 텐데 사실 알바니아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없는 나라잖아요.
1: 저도 지금 처음 소개하는 것 같아요.
0: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알바니아에서?
1: 이 나라가 참 진짜 뉴스에 잘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도 모르는 완전히 처음 듣는 나라는
0: 그런 건
1: 아니지만
0: 아니고, 네.
1: 여기서 이제 정부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서 시끄럽다는데 좀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0: 네.
1: 이 계기가 이 나라가 이제 발칸반도에 있는 서쪽이 지중해, 뭐 아드리아해 뭐 이런 지중해 면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즈베르네츠, 나르타 이런 해안지대가 있고 거기서 초호화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
0: 네.
1: 근데 여기가 그 석호가 늘어선 해안이고 뭐 현지 언론들 보도를 보니까 뭐 조류들 철새 200여 종이 오는 곳이고 또 이제 멸종위기종 70여 종의 서식지다. 그런데 정부가 2024년에 법률을 고쳐서 보호구역 이제 규제를 완화한 거죠. 그래서 네. 고급 리조트 이런 거 지을 수 있게 했는데 이제 환경단체나 주민들은 그 플라밍고 그 분홍색 네. 새 있잖아요.
0: 네.
1: 그 플라밍고하고 바닷거북의 주요 서식지인 습지 보호구역이 이 개발 프로젝트에 일부 포함이 돼 있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랬다가 5월 30일에 이제 개발업체가 철조망 둘러치고 사람들이 못 지나다니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0: 네.
1: 근데 항상 이럴 때 보면은 무리한 대응이 결국 화를 부르죠.
0: 그렇죠.
1: 이때는 경찰도 아니고 민간 경비원들, 그러니까 사설 경비회사 직원들이죠. 그 리조트를 지으려고 하는 쪽에 그들이 복면을 쓰고서 이 환경운동가들하고 충돌을 한 거예요. 좀 구타하고. 근데 그걸 옆에 경찰이 보고도 방관했다. 그래서 이러면서 시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이제 수도가 티라나라는 도시인데
0: 네.
1: 거기도 모여서 이제 플라밍고 모양의 이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개발 계획을 철회하라라는 걸 넘어서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이제 전략적 투자법이라는 게 있는데
0: 네.
1: 또 폐지하라. 그리고 에디 라마 총리를 향해서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외국 자본도 좀 끌어들였나 봐요.
1: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0: 네.
1: 이 시위대의 슬로건을 보면 알바니아는 판매용이 아니다라고 외국 자본에 매각하는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0: 네.
1: 이 프로젝트만 보면 40억 유로 규모래요. 근데 여기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왜 안 나오나 싶죠. 세상 모든 일에.
0: 예.
1: 그 딸 이방카 트럼프하고 남편인 제레드 쿠슈너가 끼어 있습니다. 이 쿠셔너가 운영하는 투자회사 어피니티 파트너스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이 트럼프 일기 끝난 뒤에도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 여러 가지 뭐 중동의 이슈에 그 외교에 관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싹 바꿔가지고 거기서 이제 투자자 모집해서. 근데 이 투자회사가 여기 바닷가에 사잔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원래 예전에는 군사시설이 있던 곳이래요.
0: 네.
1: 근데 거기다가 14억 달러를 투자해서 리조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쿠슈너와 이방카가 그리고 또 카타르 투자자들도 좀 관여가 돼 있고
0: 네.
1: 근데 이 알바니아가 요즘 유럽에서 관광으로 많이 뜨는 지역이라고 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작년 방문자가 1200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이 특히 이 지중해 이쪽은 좀 이렇게 아열대성 기후도 있고
0: 네, 네. 뭐
1: 그래서 유럽에서는
0: 온화하고
1: 좋겠죠. 굉장히 인기를
0: 네.
1: 끌고 있는데 그런데
0: 네.
1: 이 라마 총리의 주장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광이 그러니까 여름철 이 시즌 관광이고 부가가치가 너무 낮다. 관광산업이. 그래서 뭐 글로벌 자본도 끌어들이고 국제적인 브랜드들도 만들고 그래서 더 부자 관광객을 유치해서 한마디로 돈 많이 쓰는 사람들 불러오려면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된다.
0: 네.
1: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를 고급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선전을 해왔고 또 뭐 이방카랑 쿠슈너가 이 리조트 지을 곳을 방문을 하는데 총리가 직접 안내하는 영상 뭐 이런 것들도 나왔나 봐요.
0: 예.
1: 국민들 입장에서 꼭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소유권 분쟁이 끝나지 않은 땅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국유지인데 이 국유지가 민간 개발업자에게 넘어간 과정
0: 예.
1: 이런 것도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위대의 주장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어지는 리조트. 말 그대로 외국 부자들용이죠.
0: 그
1: 알바니아의 보통 사람들은 가보지도 못
0: 들어가는
1: 못할 그런 시설인 거고요.
0: 네, 그 단순히 리조트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네. 거죠.
1: 그러니까 어떤 네. 이제 매체들은 뭐 플라밍고 혁명이다라고 네. 이름까지 붙였는데 뭐 이게 혁명으로까지 갈지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번 캠페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그 전통적인 야당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공산체제 붕괴 이후에 처음 나타난 독립적인 풀뿌리 운동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시위대가 주로 30세 이하 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라마 총리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그 오래전부터 계속된 이 정치적 엘리트들 그렇죠. 전체를 이제 비판하는 거고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권력하고 결탁해서 우리 땅을 망치려 하는데 이건 우리의 공공 공간인데 이거를 권력과 연결된 사람들이 독점하려 한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0: 네. 젊은 세대들이 그동안 참아왔는데 이제 폭발을 네. 한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알바니아가 또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서.
1: 이게 뭐 발칸반도에 네. 있고 유럽 전체를 보면 이제 유럽 남동부죠. 그러니까 면적이 3만 제곱킬로미터도 안 돼요. 그런데 지형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1: 뭐 험준한 설산 여기 알바니아 알프스라는 것도 있던데 거기서부터 이제 서쪽에 아드리아해, 이오니아해 연안을 따라서 저지대 평화가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지형을 갖고 있고
0: 네.
1: 이제 고대에는 일리리아라고 부르는 부족들이 거주를 했는데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랬다가 로마 제국이 동서로 갈라진 다음에 여기는 뭐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틴 네. 제국의 일부가 됐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전체가 하나로 통일됐다기보다는 뭐 여러 종류의 공국, 왕국들이 있었는데 결국 여기 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편입이 됐습니다. 한 400년 이상 통치를 받다가 독립을 한 게 1912년이에요. 근데 독립한 뒤에 잠깐 왕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1,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뭐 외국 점령도 됐다가
0: 네.
1: 그리고 여기는 결국 공산국가가 됐죠. 냉전 시기에.
0: 그렇죠.
1: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의원내각제 공화국인데 뭐 이렇게 막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국가라고 하지만 이렇게 뭐 빈국은 아닙니다.
0: 네.
1: 그러니까 올해 추정치 보니까 구매력 기준으로 그러니까 1인당 연간 실질 GDP가 2만 5천 달러. 근데 유럽연합에 지금 가입을 하겠다고 해서 2022년부터 협상하고 있고
0: 네.
1: 그러니까 공식 가입 후보국으로 일단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이번 시위 때문에 이웃나라인 그리스와 또 갈등이 있었다고요.
1: 이 알바니아가 인구가 한 240만 명 정도 되는데
0: 네.
1: 거의 대부분이 알바니아계고 절반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근데 1% 정도가 그리스계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시위 때 그 사설 경비원들과 부딪히면서
0: 네.
1: 다친 사람 중에 한 명이 알바니아랑 그리스 이중국적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다치겠다면서 이제 알바니아 사람인데 국적만 그리스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항의를 했고 그러면서 또 그리스 언론하고 정치권이 뭐 알바니아 정부가 소수민족을 보호를 제대로 못한다.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는 후보국이라면 법치주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뭐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0: 네.
1: 그리스기를 건드리면 유럽연합 가입하는 거 회방 놓겠다. 이런 압박으로 들립니다.
0: 그렇죠.
1: 그리스가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사실은 그 환경 계획에 대해서 우려를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알바니아 EU 가입 절차 더욱 엄격히 검증하겠다고 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리스가 이 자기네들은 문화적으로 유럽 문명권이다. 유럽 문명권의 뿌리다.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국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좀 행사하는 면이 있어요.
0: 네.
1: 예를 들면은 마케도니아가 그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할 때 그리스가 마케도니아라는 이름 원래 우리 거니까 바꿔라. 안 그러면 우리가 반대한다. 이게 전원 찬성이어야 되거든요. 기존 가입고.
0: 그렇죠.
1: 예, 그래가지고 압박카드 써가지고 결국은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2019년에 나토 가입하면서 북마케도니아로 이제 이름을 바꾼 그런 전례도 있었죠.
0: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일이 실제로 그리스계 차별과 좀 관련이
1: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0: 네.
1: 이번 사건은 그냥 알바니아 정부의 그 투명성 문제
0: 네.
1: 그리고 또 이런 법치주의 안 지켜지고 약간 좀 이렇게 권력층 결탁 이런 것들 문제죠. 이게 아주 구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부패라기보다 그런 감시가 취약한 것들 이런 건데
0: 네.
1: 근데 이제 알바니아 내에서 그리스계가 좀 차별을 받는다라는 불만 이거는 계속돼 오긴 한 겁니다. 이 사건 외에.
0: 네.
1: 그러니까 그리스계가 이제 주로 남부 쪽에 사는데
0: 네.
1: 그 알바니아가 독립하고 그 다음에 1913년에도 자기네들 따로 독립하겠다면서 이제 봉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독립 못했고 대신에 자치 지역으로 인정받았는데 이 알바니아가 그 후에 뭐 전쟁 거치고 공산 체제 거치는 동안에 자치를 실제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0: 네.
1: 근데 물론 이제 공산 체제 시절에는 민족 문제로 탄압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억압 이런 거긴 했는데 아무튼 1990년에 이제 알바니아계가 알바니아의 그리스계가 한 20만 명 정도였는데 그때 자유화를 거치면서 1990년대 거기다 그리스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아,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2만 명 좀 넘는 수준.
0: 얼마 안 되네요.
1: 그러니까 차별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죠.
0: 아, 예. 자, 이런 외교적 마찰까지 불거지게 한 프로젝트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딸과 사위가 이제 얽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여기에 또 투자를 하게 됐을까요?
1: 그러니까 이미 그 아까 이 법 완화하고 규제 완화했던 202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0: 네네.
1: 그때 제러드 쿠슈너와 이방카가 투자를 결정을 한 것 같아요.
0: 2024년. 그러니까
1: 이방카가 이미 2024년에 미국 팟캐스터랑 인터뷰하면서 친구의 보트를 타고 해외 여행하다가 너무 경치가 좋아서 이제 맨발로 하이킹하다가 그곳을 발견했다. 이 사단성을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보트를 가진 친구가 누구냐면 그다음에 또 쿠슈너가 영국 가디언 인터뷰에서 말했는데 왜 세계 금융계의 큰손이라고 하는 로스차일드 가문 있잖아요. 그 가문의 일원인 사람이 이들의 친구고 바로 그 요트 주인이었나 봐요.
0: 아. 네,
1: 참 그들만의 리그 그 산세 느낌 나죠.
0: 네네네. 네.
1: 그 요트를 타고 알바니아 지중해 해안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쿠슈너 전부 유대계죠.
0: 아.
1: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마디로 땅 보고 찍어놓은 거죠. 찍어놨다가 리처드 그리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투자 기회를 잡았다라고 했어요. 이게 쿠슈너 본인의 설명입니다.
0: 아.
1: 이 리처드 그리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트럼프 측근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독일 주재 미국 대사였어요.
0: 네.
1: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소보 특사였어요. 이 코소보라는 데가 이제 세르비아 내부에 있는데 알바니아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8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미국은 이제 코소보 독립을 인정하고 러시아는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이 그리넬이라는 사람은 참 그 말썽이 많았습니다. 독일 대사하면서 극우파 부추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정부와도 갈등 빚고 유럽의 곳곳에서 이제 마찰 빚고 그리고 또 공직에 있는 동안에도 온갖 사업하고 로비에 관여해서 논란을 빚었는데
0: 네.
1: 그만둔 뒤에는 이제 쿠슈너를 위해서 사실상 쿠슈너의 투자 브로커다라는 미국 내에서 보도가 나올 정도예요.
0: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알바니아를 소개한 건데 아무래도 대통령 뭐 아버지 장인 어른의 그 뒷배가 좀
1: 당연히 작용을 했겠죠.
0: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냥 상식적으로.
1: 이 알바니아의 지중해 해안선이 450km래요. 근데 이게 공산 정권 시절에는 당연히 관광 산업 없었고 엄격히
0: 개발이 안 된 곳이겠군요.
1: 거의 자연 상태로 많이 남아 있는 그 유럽의 아주 드문 지금 환경이라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보호구역의 토지까지 민영화됐는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이번에 일어난 거고 그다음에 또 쿠슈너가 그 로스차일드 친구가 가진 요트 위에서 라마 총리를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0: 그렇죠.
1: 그럼 아무나 만날 수 있나요 총리를? 그 자체가 특권이죠. 트럼프 사위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 다음에 알바니아 당국이 쿠슈너 측 투자회사에 이제 특별 투자자 지위를 주고 때를 같이 하여 이제 규제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전략적 투자법 막 이런 거 만들어지고 근데 이 라마 총리는 이제 알바니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줄 사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특별한 파트너들하고 사업하는 기회를 우리가 무산시켜서 안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특별화되는 게 바로 그런 트럼프 관계를 얘기한 거겠죠. 그런데 이 투자 계약 자체가 알바니아에 불리하다라는 얘기도 이제 현지 언론들에서 나와요. 일단 건설 단계에서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그다음에 그 섬이 사실상 무인도고 그래서
0: 그렇죠.
1: 이제 그 물, 전기, 하수도
0: 어떤 인프라가
1: 이런 기반 시설은 전부 알바니아 정부가 미리 만들어 준다고.

0: 세르비아에서 작년 11월 달에 의회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 옛날 국방부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전쟁 중에 많이 부서지기도 하고 아무튼 이게 좀 문화재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대요.
1: 네.
0: 근데 그거를 초호화 호텔로 바꾸는 이제 그런 계획을 그래서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1: 네.
0: 원래 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이었는데 이제 정부 특히 일부 관료들이 요구하고 해가지고 의회가 규제를 풀어줬던 거죠.
1: 네, 세르비아 이 일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거겠네요. 이방가무부와 예.
0: 그 사업도 이 쿠슈너가 운영하는 투자 펀드 어피니티 파트너스가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세르비아의 검찰 특히 조직 범죄를 맡고 있는 검찰이
1: 네.
0: 이 조사를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강료들을 직권남용 그다음에 이거 특별법 통과시키겠다면 문서까지 위조한 혐의. 그래서 장관 한 명 포함해서 고위관리 4명을 기소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세르비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입니다. 원래가 네. 늘 친러시아 노선이에요. 하지만 미국하고 관계가 막 너무 악화돼서 좋을 건 없으니까 쿠슈너 쪽에도 줄을 데려간다. 그 고리로 지금 이제 트럼프한테 연결을 고리로 이제 쿠슈너 쪽과 관련을 네. 맺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사실 이 어피니티 파트너스라는 데는 그러면 그렇게 트럼프의 딸과 사위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투자 자금 대부분 다 네. 해외 자금입니다. 미국 자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의 국부 펀드들 이런 데들 투자를 받고 있는데
1: 네.
0: 뭐 이쪽 투자자들도 뭐 트럼프 사위가 아니었다면
1: 그렇죠.
0: 이렇게 네. 했을 것
1: 투자를 같지. 과연 했을까.
0: 네.
1: 네. 여러 생각이 예, 드는데 어쨌든 세르비아에서는 검찰 기소로 개발이 무산된 거고 오늘 이야기했던 알바니아 해안 개발 계획 계속 진행이 될까요?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0: 일단 라마 총리는 투자자들은 법적 절차를 다 지키고 있다라고 편들면서
1: 네.
0: 만약에 거기 뭐 주민들하고 토지 소유권 분쟁이 있으면 그거는 법원에서 그냥 해결할 문제다. 라는 입장이고
1: 네.
0: 일단 총리가 이게 시위가 커지니까 조사를 지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반부패 검찰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 토지 소유권 어떻게 민간에 넘어갔는지 일단 수사에 들어가고 있고
1: 그렇죠.
0: 또 경찰은 뭐 시위 현장에서 일어난 폭력 수사하고 네. 그다음에 그 그리스계 폭행한 사설 경비원이 지금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투자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할 거다 거듭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포기할 생각은 네, 전혀 없군요.
0: 이 라마 총리라는 사람이 화가의 작가 출신이고 과거에는 알바니아의 권위주의 정부를 비판해서 명성을 얻었던 사람인데 뭐 티라나 시장도 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 청소년부 장관을 거쳐서 2017년에 총리가 됐어요. 지금 오래됐어요. 지금 4연임째인데 그동안에 관광산업도 커지고
1: 네네.
0: 경제성장의 실적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일자리도 필요하고 투자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더 개방하고 더 소득을 높일 필요가 있긴 하죠. 이제 문제는 그게 어떻게 좀 더 법을 지키면서 투명하게 되느냐
1: 네.
0: 개발과 보존이 같이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말에 이제 해외 거주 알바니아인들도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1: 네.
0: 아무튼 뭐 이방카 쿠슈너 부부 돈 벌기 위해서 플라밍고들이 떠나야 하는 그런 일은
1: 그러니까요.
0: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총리 스스로가 투자자들이 법적 절차 지켰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한 얘기인지.
0: 예, 그런데 아마 네. 지금 당국이 조사는 하고 있다 그러는데 쿠슈너 쪽은 조사 안 하고 카타르 투자자 쪽만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자, 오늘 수상한 GPS 동유럽 알바니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플라밍고 혁명 자세한 내용 또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고요.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0: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어제는 소나기 때문에 우산이 필요했는데요. 오늘은 양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게 드러난 가운데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야외에서는 양산 등으로 볕을 차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볕이 뜨거울 때는 그늘이나 실내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경기 북부와 충북, 호남과 영남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서 크게 덥지 않겠는데요. 우리나라 상공에 비교적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영남 지역, 내일은 남부 지방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있어 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7도, 춘천 25도, 대전과 광주 26도, 대구 28도, 부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강한 자외선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대에 봉쇄됐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2개가 오늘 경찰에 의해 반출돼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오늘 오후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0원을 넘어서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과 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권한을 억지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난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위대의 송파구 투표소 봉쇄 사흘째인 오늘 아침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해 개표소로 이송했습니다. 이로써 시위대 봉쇄는 약 35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찰이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꺼냈습니다. 투표소 진입을 시도한 지 약 1시간 반 만입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7시 반쯤 투표소가 마련된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경력 1,000명을 투입해 시위대 해산에 나섰습니다. 선거사무 종사자를 감금하거나 선거관리시설을 훼손하는 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건 형법 위반이라고 고지했습니다. 시위대가 물러나지 않자 경찰은 시위대원들을 한 명씩 빼낸 뒤 투표소에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나 연행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약 2,000명분이 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은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이동해 개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이 떠난 뒤에도 투표소에 들어가 선거 사무용품 등을 수색하다 9시 반쯤 사실상 해산했습니다. 이로써 그젯밤부터 35시간 가까이 이어진 투표소 봉쇄도 마무리됐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의 봉쇄 동안 투표소 앞과 인근 아파트 단지에선 고성 등이 이어졌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을 위한 위협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선관위 사무처장 등은 시위대에 대한 처벌 의사는 밝히지 않은 거로 전해집니다. 한편 경찰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간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주요 대학가에서도 선관위를 규탄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희대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총학생회는 어제 선관위를 비판하는 총학생회 차원의 성명문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들 총학생회는 선관위의 투명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오늘 공지를 통해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현 상황에 대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과 기자회견은 오늘 오후 4시에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진행됩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540원을 넘어서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화 기자입니다.
5: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6% 하락한 8,323.20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개장 직후 매도세가 몰리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 흐름을 바꾸진 못했고 전장보다 50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8,100선마저 내주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20거래일째 순 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외국인은 7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는데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순 매도액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급락한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방한을 앞두고 올랐던 LG전자와 네이버, 현대차 등도 하락세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 4% 넘게 급락해 석 달 만에 10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1,540원을 넘어섰습니다. 장중 1,549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0일에 기록한 장중 1,561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은 밤사이 야간 거래에서 장중 1,540원을 돌파한 뒤 1,529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지만 오늘 주간 거래가 시작되자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4: 다음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의 7년 만에 방북이자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북중러 연대를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6: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중국 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는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 매체 역시 시 주석의 방북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잇단 방중 직후 이루어지는 올해 첫 해외 순방입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방중 당시 중러 정상이 북한에 대한 압박, 외교 고립에 반대한다고 명시한 바 있어 미국에 맞서는 북중러 사이 협력이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북한과 함께 두만강을 통한 해상 접근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을 통해 두만강 유역 개발과 이를 통한 중국의 동해 진출 논의가 실질적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외신들은 평양 김일성 광장의 공사가 진행 중인 정황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는데 시 주석 방북을 기념한 환영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4: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 의지를 재천명한 데 대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4일 KBS의 관련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권한을 억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자 트럼프가 비애국적이라며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는 쿠바 대통령에게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미 하원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0: 세 차례 부결됐지만 공화당에서 4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결의안이 애국적이지 않다 비판했습니다. 미 민주당을 겨냥해 미국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했고 공화당 이탈표에 대해선 관심을 갈구하는 자들이라며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의안이 상원까지 통과해도 트럼프는 거부권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전쟁에 지지 기반에서도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군이 미군을 숨지게 하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전쟁을 재개할 이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격설이 나오는 쿠바에 대해선 실패한 국가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 재무부는 디아스칸의 쿠바 대통령, 권력 실세로 불리는 카스트로 가족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이란 간 협상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교착 상태입니다. 미국 내 정치적 상황까지 더해져 트럼프 대통령 협상력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합의한 휴전안을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거부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했고 이란 역시 헤즈볼라의 거부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계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미국의 중재로 도출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안이 하루 만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인 카셈 사무총장은 헤즈볼라 대원의 철수 요구는 사실상 항복을 의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레바논 철수를 내걸었습니다. 레바논 마을에 대한 폭격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북부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도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슬람혁명수비대 쿠두스군의 가니 사령관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40일 전쟁 발발 이전 지점으로 후퇴하는 것이 헤즈볼라의 최소 요구 조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40일 전쟁은 2월 말 시작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의미합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스라엘의 침략이 계속되면 전쟁을 재개해 이스라엘의 표적을 타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재개 역시 이란 권리 보장과 레바논 전쟁 중단이 선행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안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에서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철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레바논 정부군을 압도하는 무력을 지닌 헤즈볼라가 완강히 버티면서 레바논 평화 정착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현지 시간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강요 이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연합과 일본 등과 체결한 무역합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위법 판단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 등을 상대로 기존 상한선을 넘어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서 4월 경상수지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4월 경상수지가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 기기 등 IT 품목 수출 호조가 이어진 가운데 석유 제품 수출도 늘면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물가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박 운항정보상에 북한 깃발을 단 유조선이 포착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오늘 선박 운항정보 업체 마린 트래픽 자료를 인용해서 최근 새로운 북한 선적 선박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후앙유 8호라는 이름의 958톤급 유조선으로 국제해사기구의 해운정보 시스템에는 중국 선적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후앙유 8호가 중국 회사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8분 북한 황해북도 평산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에서

0: 황산 서남서쪽 31km 지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14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자연지진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28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듯 통행료가 아니라 안전과 항행 지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란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4일 반관영 메르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수료 징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만이 이란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미국의 압박을 받고 저항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 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오만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만은 그동안 미국과 이란 간의 여러 차례 핵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오만에 대해서 이란 편을 들지 말라는 경고 발언을 거듭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양국 영토를 잇는 베링해협 해저터널 설계를 위한 협정을 곧 체결한다고 러시아 매체 지베즈다가 현지 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해외투자 경제협력 특사인 드미트리에프 러시아 직접투자펀드 최고경영자는 터널과 관련해 내일 소식이 있다며 터널 설계 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숨진 희생자 5명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위패를 마주한 유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임직원을 비롯해 동료들의 추모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성용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숨진 5명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가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분향소는 대전 유성구청사 1층에 마련돼 한화 임직원과 노동조합 관계자,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등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분향소를 찾은 유족들은 이별을 실감한 듯 위패 앞에 엎드려 한참을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나흘 만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사흘 만인 어제 경찰과 노동당국의 사업장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작업 공정의 절차 등 관련 자료들을 우선 확보했고 폭발 장면이 포함된 건물 외부 CCTV와 도면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인명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공장에서 2018년 이후 1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며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연이은 사고는 노동자의 생명에 앞서 이윤을 줬다 발생한 명백한 기업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화 에어로 측은 오늘까지 전국 9개 사업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대전 유성구청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와 별도로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을 비롯한 전국 10개 사업장의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0: 지난해 이른바 깐부 회동으로 화제를 모았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오늘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오늘 저녁 재계 총수들과의 만찬 회동도 예고돼 있고 다음 주 초까지 우리 기업인들과의 만남이 줄지어 예정돼 있습니다. 보도에 송낙규 기자입니다.
2: 지난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만났습니다. 깐부 회동으로 불린 이 만남은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7개월여 만인 오늘 젠슨 황이 우리나라를 다시 찾습니다.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데 첫 행선지는 서울의 한 삼겹살 식당입니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희선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만날 계획입니다. 깐부 회동을 잇는 삼겹살 회동입니다. 지난해 회동의 주제가 반도체 공급망 중심이었다면 이번엔 피지컬 AI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논의될 거로 전망됩니다. 앞서 대만에서 한국 기업인들을 만났던 젠슨 황은 로봇 산업을 콕 집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은 7일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에 나섭니다. 두산과의 AI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와도 만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게임과 AI 분야 협력 방안이 주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 방안 마지막 날로 예상되는 8일에는 국내 AI 로봇 스타트업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0: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인 수족구병 환자가 최근 한 달 사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올해 22주차인 지난달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수족구병 의사 환자분율은 1,000명당 4.3명으로 18주차에 4.8배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0세에서 6세까지가 18주차 1.3명에서 22주차 5.9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청은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인 수족구병이 매년 5월에 시작해 6월에서 9월까지 유행하는 만큼 손 씻기 등 개인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본에서 실존 아동의 사진을 도용한 인공지능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I 생성 이미지를 아동 성 착취물로 인정한 판결은 일본 사법사상 처음입니다. 나고야 지방법원이 어제 아동 성매매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고야 시립초등학교 30대 전직 교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교내에 저장된 여학생의 사진 데이터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인물에게 전달한 뒤 AI 성착취물을 제작을 의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금요일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40원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데요. 고환율 이제 아예 자리를 잡아가는 걸까요? 잠시 뒤에 경제인사이트 피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가 크게 엇갈린 곳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출구조사는 왜 빗나갔을까요? 또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2030 세대 표심의 변화까지 여론의 좌표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엘살바도르와의 최종 평가전을 마친 홍명보호, 과연 16강 문을 열 수 있을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점검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인데요. 1972년 유엔이 지구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정한 날입니다. 지구를 지킨다고 하면 왠지 거창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막상 우리 일상을 들여다보면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죠. 가까운 거리는 무조건 걷는다.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쓴다. 시장이나 마트 갈 때 장바구니를 챙긴다처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작은 습관, 작은 실천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과 입맛을 채워드립니다. 6월 5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5: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4: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4: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오늘은 환율부터 좀 살펴보죠. 이게 내려올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고요?
6: 네, 벌써 3주 가까이 1,5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 그러니까요.
6: 예, 이 야간 거래에서 1,540원까지도 찍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오늘 이제 장중에서도 1,540원을 넘겼습니다. 지금도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중동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외국인은 연일 조 단위로 국내 주식 팔아치우면서 압박 수위를 키우고 있는데 당국의 잇단 구두 개입에도 약발이 전혀 먹히질 않는 모습입니다. 한은은 중동 상황이 진정되면 원화가 상당히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 말하고는 있지만 당장 오늘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고유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또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문제까지 재등장하면서 원화 약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4: 이렇게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6: 네, 투자하시는 분들 무거운 마음으로 주말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가 반도체주 급락에 휘청이면서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만큼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8,000선도 위협받기까지 했는데 현재도 4% 파란불 켜면서
4: 그러니까요.
6: 예, 8,300 아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소 브로드컴의 실적 실망감에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고개들면서 반도체주가 크게 흔들린 영향 고스란히 받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외국인 매도세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벌써 20거래일 연속으로 팔아치우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거의 70조 원어치를 털었습니다. 단기 급등 과열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규모 차익 실현 빌미가 곳곳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펀더멘털이나 매크로 악재기난 조정은 아니다. 차익 실현 욕구가 일시적으로 몰린 성격이 짙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4: 네, 지금 이 시각은 8,279.32 코스피 지수 보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기업이죠. 스페이스X 상장이 이제 곧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공모주 청약이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국민 한국 국민도 살 수 있는 겁니까?
6: 미래에셋증권이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데 아쉽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참여할 수 없고요.
4: 그래요?
6: 예,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애당초 일반 투자자에게도 길을 열어주려 했지만 결국 무산이 된 모습인데요.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이동할 때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점이 금융당국 입장에서 부담이 됐고 또 국내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청약을 받으려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한국과 미국의 IPO 규정 차이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인수단으로 함께 참여한 미래에셋그룹에 50억 달러 규모의 공모주가 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IPO 시장 전례 없는 대여중 대여인 만큼 일찍이부터 뭉칫 돈이 몰려들면서 역대급 잭팟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한편에서 반도체에 쏠렸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4: 네.
6: 다음 주 있을 상장이 시장의 축포가 될지 아니면 쇼크가 될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4: 네, 6월 12일이 상장 예정입니다.
6: 맞습니다.
4: 자, 또 다른 빅 이슈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수장이 오늘 한국에 옵니다.
6: 네, 한국당 밝기 전부터 우리 기업들의 연신 러브콜 보내가면서 시장을 들썩이게 했는데 잠시 뒤 오후 1시쯤 김포공항 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오자마자 바삐 움직이는데 첫 일정으로요 PC방을 찾는다고 해요.
4: 네. 일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6: 네,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만든 이 GPU가 당초 게임에서 시작됐잖아요.
4: 그렇죠.
6: 예, 과거 한창 회사가 어려웠을 때 한국 PC방 문화 덕분에 지금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고까지 말할 만큼 젠슨 황의 우리 게임 산업에 대한 애정은 각별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e스포츠 게임단이죠 T1이 운영하는 PC방을 찾아가기로 한 건데 여기서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비롯한 선수단과 만남을 갖고요. 이후 저녁에는 홍대에 있는 삼겹살집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4: 네.
6: 사실 이게 이번 방한 일정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죠. 이 자리에서 지금은 둘도 없는 깐부가 된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해 현대차의 정희성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그리고 이혜진 네이버 의장과 격이 없는 삼겹살의 소주 3소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4: 네. 만나는 인물들은 화려한데 만남의 장소는 소박하네요.
6: 네.
4: 그리고 잠실야 구장에서 시구도 한다면서요?
6: 맞습니다. 주말에는 인공지능 대부가 야구공을 뿌리는 장면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는 일요일 잠실에서 열리는 두산의 홈경기에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르는데 앞서 한국의 로보틱스를 치켜세운 걸 떠올려보면 두산과의 피지컬 A의 협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걸로 보이고요. 같은 날 주요 기업들과의 만남도 이어갑니다. 김택진 NC 대표와 개별 면담을 비롯해서 크래프톤 등 게임업계와 협력을 다지고 이튿날에는 국가대표 AI 후보군인 업스테이지 등 AI

0: 계란인데요. 이 주요 대형마트에서는 정부 할인 지원이 적용된 계란을 한 사람당 한 판씩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니까 그간 국내산만 팔아온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정부가 계란값 안정을 위해 수입한 태국산 신선란을 판매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어디 계란뿐인가요? 저희 같은 직장인들이 물처럼 마시는 이 커피도 저가 브랜드부터 스틱 제품까지 줄줄이 인상에 나서고 있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치킨 업계에선 가격 대신 중량을 줄이는 사례까지도 나올 만큼 출근하면서 커피 한 잔, 퇴근하면서 치킨 한 마리 사들고 들어가기도 부담인 요즘입니다.
1: 네, 그 비싼 우유값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던데 이게 소비가 줄었는데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0: 네, 국내 우유 가격은 소비 수요보다는 낙농가 생산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구조라서요. 사료비나 에너지 비용이 높으면 소비가 줄어도 가격이 쉽게 내려가질 않는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예, 이 때문에 실제로 우유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업계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이 소비는 줄어드는데 유업체들은 정해진 물량의 원유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해서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남는 원유는 분유로 쌓이는데 가격 경쟁력이 낮아 수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창고에 박아두고 있고, 결국 최근 5년간 500곳이 넘는 낙농가가 폐업할 만큼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는 이제 도수 치료 받으실 때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소식이죠?
0: 네, 실손 폭탄으로도 불리는 도수 치료의 사실상 가격 상한선과 이용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도수 치료를 관리 급여 항목으로 지정하면서 앞으로는 치료비의 95%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천차만별이던 도수 치료 가격은 30분 기준 1회 43,850원으로 통일되고 연간 기본 15회로 횟수가 제한됩니다. 다만 의사 판단이 있으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의료기관마다 가격차가 크고 과잉 진료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적정 진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1: 네, 잘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아, 오늘은 유엔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청자 여러분들의 환경 보호 습관, 작은 실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2407 번호 쓰시는 분께서는 예전에 할인하면 필요 없는 것도 그냥 샀는데 요즘은 진짜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사게 됐어요. 소비 줄이는 것도 환경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죠. 8054님, 올해 에어컨 사용을 줄여보고자 선풍기를 추가 구매했습니다. 냉방병에 걸리면 우리 몸도 고생이고 매해 올라가는 온도로 지구도 고생이고 올라가는 환율에 물가에 제 계좌 잔고만 내려가네요. 그래도 힘내봅니다 하셨고요. 211님, 저는 수원에서 택시를 하고 있는 김종호입니다. 요즘 많이 덥지만 되도록이면 에어컨을 켜지 않고 창문을 열고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김종호 선생님, 안전운전 하시고 앞으로도 세상의 모든 정보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994님, 저는 물티슈는 절대 사용 안 하고요. 인터넷 메일도 주기적으로 삭제합니다. 그리고 안 먹는 약은 꼭 약국에 가져가서 버린답니다 하셨습니다. 5170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 도로청소일하는 미화원입니다. 페트병이나 캔통에 담배꽁초 넣어버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면 그거 판에서 깨끗이 씻어 분리수거 해놓습니다. 유닝구님 방송 들으면 오늘도 화이팅합니다. 네, 더운데 애쓰시네요. 앞으로 이렇게 또 캔에 담배꽁초 넣거나 하시는 분들 그러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9370님, 오늘은 국악의 날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난계 박연 선생님의 국악박물관이 충북 영동에 있습니다. 방문하면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의 북이 설치되어 있다고. 저 여기 가본 것 같아요. 어서신의 고향 할 때. 예. 또 이런 국악의 날이라고 또 알려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2: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주춤해지나 싶더니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에서는 양방면 월드컵대교 부근에서 각각 1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일산 방면으로는 마포대교부터 정체되고 반대 구리 쪽으로도 부근 정체가 매우 심합니다. 올림픽대로에서는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 아래 2,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또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황간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황간 일대로 정체가 매우 심한 만큼 이 황간나들목에서 4번 국도 등으로 우회해서 지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시작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남성주 부근과 성주휴게소 일대로는 각각 작업 여파받아 정체되고 이 성주휴게소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여론조사로 읽는 민심의 바로미터 민심 직설 여론의 좌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3: 지금 이 순간의 민심을 좌표 위에 정확히 찍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의 좌표 민심의 방향을 읽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네,
3: 두 분 고생 많으셨죠. 네. 엄청 바쁘셨죠.
5: 예, 예. 네.
3: 아마 후보자들만큼 신경 쓰셨을 텐데 두 분 고생하셨고요. 이제 지방선거는 막을 내렸습니다만은 전문가로서 이번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표님?
4: 이번에 이제 패자 선거에는 패자가 있잖아요.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이번 선거의 패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네.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도 아니다. 여론조사와 출구조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민심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과거의 다른 때보다도 이렇게 좀 한계들이 많이 좀 노정이 되어서 네. 어떤 조사 방식에서의 출구조사 방식에서의 어떤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바뀌어진 대중의 어떤 특성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유권자들이. 이런 불신을 갖게 되니까 솔직한 응답을 잘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많은 과제를 함께 또 안겨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그런 또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3: 네. 김봉신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예,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장 당선 오세훈 시장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오세훈 시장이 오차범위를 뭐 넘건 넘지 않건 간에 이기는 결과를 제가 이제 접해보지 못했었는데
3: 네.
5: 그런데 출구조사에까지 이게 여론조사에서 잘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출구조사를 하는 건데 투입하는 예산은 이제 몇십 배죠. 여론조사 대비 출구조사는. 근데 거기서도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무슨 방법론이 통하지 않는 그 여론의 흐름이 있는 거다.
3: 네.
5: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잡아내지 못하는 세상이 된 거냐. 일부이지만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게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렇게 따지면 이제 캠페인 측면에서 이제 따지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두 당 후보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었느냐라고 봤을 때 방금 뭐 패자는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정치권에서 승리한 정당은 없는 것 같아요.
3: 네.
5: 예, 여당

0: 좀 외면한다는 얘기를 들을 거고요. 뭐 국민의힘도 뭐 기사회생 했다라고는 하고 서울도 방어했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또 뭐 격전지화된 대구 뭐 그리고 이제 부산 울산 경남 거기에서 절반은 또 놓치게 된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두 양대 정당은 승리를 논하기 되게 어렵게 됐고요. 더군다나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진보당 등 몇몇 그 제3세대 정당들도 이 선거 결과를 보고 만족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정치권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이겨야 맞는데 선거는 모두 다 진 선거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가장 큰 패자는 중앙선거관이라고 하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2: 아,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네.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어쨌건 정치하시는 분들이 민심의 이런 준엄함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정치하시는 분들 그렇게 느끼셨는가 모르겠네요.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 출구조사가 실제 개표 결과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격전지로 본 뭐 서울시라든지 뭐 평택을이라든지 경남지사도 그렇고요.
1: 출구조사는 사실은 원래 정확한 거거든요. 네. 정확도가 이제 높은 거죠. 틀릴 수는 있어도.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또 세대별로 투표를 알 수 없으니까 부정확도가 근본적으로 이제 안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출구조사는 투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이제 투표장소 50m 이제 그 정도에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정확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많이 틀렸어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전 투표 비율이 이제 매우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출구 조사를 사전 투표 때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제도상. 그렇죠. 그러니까 본 투표에서는 출구 조사를 하는데 사전 투표는 그러한 한계를 좀 없애기 위해서. 사전투표한 분들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랑 동일해요. 그 네. 여론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투표한 사람들 중에 한 40%는 전화 여론조사로 한 거고 네. 나머지 60%만 출구조사를 한 거니까 100% 출구조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부분이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그 부분이 한 파트 또 한 파트는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것들을 보게 되면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고르게 네. 아, 이번에는 여기 뭐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다 표집을 제대로 못했다, 응답을. 이렇게 한다면 그 기술적인 문제가 맞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됐던 것들은 보수 응답자들,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게 나온 것이 선거 결과에서는 많이 나왔단 말이죠. 일관되게 그러니까. 보수 후보들한테만 여기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어떤 보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 등에서 위축된 것이 여론조사나 출구조사 등에서조차 불신의 시선을 갖고 솔직하게 응답하는 것들을 꺼리는 어떤 현상이 있지 않았는가. 그 부분이 여기 두 분이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향을 좀 준 측면이 있지 않나 같이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제 연구가 네.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2: 그러니까 김 대표님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높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 출구 조사에 이제 사전 투표 그 조사한 것도 합치는 작업이 좀 복잡해진 건가요? 그러면?
0: 예. 복잡하다기보다는 이제 오류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봐야 될 텐데요. 방금 우리 윤영 대표님 설명 주신 것처럼 사전투표 하신 분들에게는 전화조사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만 몇천 명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만 1,357명 대상으로 사전투표 기관 전화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그 전화 여론조사에 사전투표를 했다는 사람들에서의 지지 비율. 그다음에 출구조사에서의 지지 비율, 그다음에 사전투표율과 출구조사 당일 투표율의 비율 네. 이거를 따져서 모델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조사에 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사전투표의 전화조사 그리고 본투표의 출구조사에서도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네. 사실 뭐 윤영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출구조사에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응답을 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또 예측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네. 과거 같은 경우에 뭐 열세자를 좀 더 보정해서 웨이팅 값을 높여야 된다. 뭐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요. 그거를 적용한 방법, 여러 방법을 가지고 적용해서 여러 가지 값 중에서 그걸 하나를 선택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모든 여론조사, 심지어는 전화 여론조사, 전화 면접조사, ARS조사. 그리고 예산으로 따지면 뭐 몇십 배가 더 들어가는 출구조사까지도 서울 여론을 예측

0: 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서울 여론은 크게 따지면은 자산 투표자, 그러니까 부동산 투표자, 자산 투표자가 밑에 이제 깔려 있는 기조로 깔려 있는 그분들이 투표 여론조사죠 먼저 여론조사 응답을 거부하거나 안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왔을 확률이 있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어찌된 일인지 뭐 세대 투표가 굉장히 강화됐는데 그 세대에 특히 이제 청년층이 반응을 여론조사가 잡지 못했다. 출구조사도 그러면 효과적으로 잡지 못했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출구조사 결과로만 따지면 출구조사에서의 통계로 보면 20대 남성들 특히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출구조사가 못 잡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그게 뚜렷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예측 모델에서 그분들의 어떤 그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는 게 아,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따지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을 때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을 포기하고 응답을 안 하는 사람들 중에 표심은 강하게 나타나는 앵그리 보터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샤이 보수라기보다는 거의 앵그리에 가깝다라고 보고요.
1: 대답은 여론조사에 대답은 안 하지만
0: 대답은 안 하죠.
1: 표, 내가 어디로 찍을지 그렇죠. 결정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0: 예, 당일날 표로 나는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그게 당일 그 당일 투표율을 높이는 그 과정을 보면 아 이분들이 많이 나왔구나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뭐 정치권에서는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자극을 받았느냐?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의 심장을 두드려서 아, 투표장에 나오세요라고 한 그러한 그 현안이라든지 이슈라든지 누구의 메시지 이런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이제 연구의 과제가 되는 것이죠. 예.
1: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출구조사, 여론조사 이게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좀 회의론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출구조사는 사실은 단순히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목적만 갖고 있지는 않아요.
1: 네.
2: 왜냐하면 이거 정치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어떠한 분들이 투표에 참여했는지 그럼 그분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떻고 또 다른 어떤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인식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다른 물어보는 질문들이 좀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1: 네네.
2: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회발전 한국의 정치발전 이런 것들을 하는 데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출구조사가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후보 예상만 하는데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데 그건 지금의 이제 이 방식으로는 한계가 지금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전 투표에도 출구 조사를 허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사전 투표가 비중이 많아지면서 출구 조사를 못 하고 전화 조사라고 하는 한계 있는 방법을 하는 방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 투표에도 출구 조사를 허용하는 방법 지금은 안 되지만 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까 그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출구 조사에서도 응답을 거부하시는 분들 아 이분들에게 이제 응답을 어떻게 이제 끄집어낼 것인가 이 부분 다양한 이제 방식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사전적으로 사실 여론조사 등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미국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하고 단순히 발표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조사 결과 한 걸 단순히 발표만 하게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조사한 걸 가지고 각종 많이 가지고 있는 사전 정보들
1: 네.
2: 또 다양한 이제 어떤 문항들이 추가로 돼 있는데 그 문항에 이렇게 A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뭐 어떤 이제 가라고 하는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을 수 있다. 이런 모델링을 만들어서 이제 예측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도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전문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시도들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들 함께 좀 마련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네. 김 대표님, 저는 이번 그 선거에서 좀 특이하다고 봤던 게 2030 세대 표심이 남녀가 조금 다르게 나오기도 했고 젊은 층에서 굉장히 좀 그 보수 진영에 투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청년 세대가 전반적으로 극우화된다, 보수화된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쉽지가 않고요. 전반 아주 큰 물결로 따지자면 2018년서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급격하게 청년 내 젠더 균열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성별 예. 균열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청년과 관련돼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준석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적극적으로 세대 포위론을 주장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이렇게 세대 포위론을 강하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좀 강한 그 현상을 나타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봐야 됩니다.
1: 이게 서울에 국한된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0: 전국적이라고 봤는데 네, 서울에서 이번 선거는 서울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방금 말

0: 말씀 주신 게 또 핵심인데 예. 그러면 서울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게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는 그랬는데 다음 선거 그러니까 2028년 총선에서는 이게 전국화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처럼 이제 청년 전략을 가져가서는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진단과 전망이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여러 정당들이 연구해야 될 바고요. 지금 봐가지고는 그러면은 2018년을 되돌아가서 보면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를 자기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2018년이 되면서 오히려 페미니즘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니까 정부 여당에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거의 뭐 8년 정도가 이제 온 건데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정치권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지금 응답하고 있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뭐 2025년 전에 2024년 그 전에도 청년 정치인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모든 정당이 마찬가지로 특히 거대 양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세대 교체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를 좀 반성을 해봐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기성세대들의 이념에 있어서 특정 이념으로 완전히 기울어져서 갔다라고 하는 이 해석은 기성세대의 해석이고요. 청년들만의 해석을 좀 들어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봐야겠죠. 가령 스타벅스와 관련된 이 정부 여당 쪽에서의 주장과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그게 맞죠. 맞기야 맞는 주장이죠.
1: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0: 잘못됐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가령 그걸 통해서 나오는 그 효과가 가령 보수 성향인 분들만 자극을 했을지 아니면 청년 세대 입장에서 아니 그러면 우리의 소비 패턴까지 지금 그럼 정치권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이유가 있습니다.
1: 네. 정말 그 2030 표심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사실 많은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지고는 있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20대, 30대 남성들 같은 경우는 과거 세대와 다르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어쨌든 오히려 이제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남녀가 대등하게 컸는데 왜 여성에 대해서만 우대하고 또 남성만 군대를 가는 것이냐에 대한 반감들이 누적이 되면서 그런 반감들 이제 훨씬 크게 나타나는 측면들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2030 세대는 이제 탈이념적 성향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는 게 맞고 굳이 표현하자고 하면 다양성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어떤 국면에서 20대 남자들 보수적 경향이 크고 여성들 진보적 경향이 큰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20, 30대가 어디인가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불만을 제기하는 대상이 1차적으로는 그때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에요.
1: 네.
2: 그러니까 진보 정권일 때 남성들의 보수화 경향이 더욱 또렷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 일 때는 그것이 약간 좀 잠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에서 20, 30대의 어떤 문제들 이제 많이 좀 세심하게 봐야 되는데 최근에도 이제 AI 많이 산업 활성화는 얘기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20, 30대 취업의 문제도 훨씬 지금 커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사실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1: 네.
2: 이런 부분들 이제 필요한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들이 뭐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지지했으면 30대에서는 또 다른 특성을 보였잖아요. 이것은 이제 주거와 관련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대 여성부터 굉장히 주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 지금의 현재 상황이 집값이 올라가고 그런데 대출 규제는 또 막아놓고 이런 상황들이 30대들이 집을 사거나 아니면 집이 없으면 전월세 등을 할 수 있거나 그때 또 전세에서의 대출도 막혀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 30대 여성들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1: 네.
2: 오히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높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로 또 함께 덧입혀져서 이런 현상들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지난 대선에서는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한강벨트 지역이 이번 지선에서는 또 오세훈 시장을 많이 지지하는 걸로 나왔다면서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표자, 자산 투표자들이 기본적으로 서울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분들이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오세훈을 지지하지 않다가 투표에서는 그렇게 됐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의해서 자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오히려 이런 좋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안심하고 되게 부자 몸조심 캠페인을 했을 수가 있겠고요. 오세훈 쪽에서는 굉장히 절박함에 적극적인 캠페인을 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로 따지면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선거 직전에 이 뭡니까 강남 쪽에서 강남 네. 강남 3구 내지는 마용성 이 한강벨트 쪽에서 투표를 통한 득표율을 보여줄 수 없는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는 필패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현실화된 걸로 보여집니다.
1: 네. 뭐 교차 투표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
2: 네,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도에서 특히 많은 현상이 있는데 도지사는 민주당 후보 그렇지만 네.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수 당선이 됐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그 후보에 대해서 뭐 지지율이 높은데 그 기초 구청장에 대해서는 높은데 시장에 대해서는 낮은 현상. 네. 그래서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교차 투표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무조건적인 이제 정당에 대한 브랜드만으로 충성스럽게 한 곳만 투표하는 현상. 우리가 일렬 투표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현상이 상대적으로 이번에 줄어들어서 이것은 유권자들이 각급 단위에 따라서 어떤 후보들의 특성을 달리 설정하고 기준을 설정하고 자유롭게 그 나름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이른바 실리적 경향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수도권 중심으로 매우 많이 나타났다. 그것의 근거가 방금 말씀하신 정당을 이제 후보 급별로 다르게 선택하는 이른바 교차 투표, 분리 투표 이런 현상이 매우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 그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1: 네. 김봉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교차 투표가 나타났던 지역은 특히 보시게 되면 경기도를 기준으로 따지면은 경기도 광역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양향자 후보가 이제 대세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상당히 대세의 몰이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기초단체장 중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그 더 투표를 좀 많이 해서 당선이 된 곳의 공통점은 국민의힘이 현역이라는 겁니다. 현역 그 단체장이고 그리고 큰 대과 없이 자신의 임기를 좀 소화했던 경우에 네. 그리고 본 선거에 들어가서 공보물이 풀어진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지지도가 회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좀 그 효과가 있었고요. 그럼 도전자 입장에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인물이 좀 센 인물이 나오거나 그분들이 그 뭐 수건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슈 파이팅을 적절히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그 대통령 마케팅 정도에만 머물렀으면 이분들이 낙선하는 결과로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1: 네. 이제 2028년에 총선이 있고 이제 그 이후엔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그 향후 선거에 미치는 영향 파장은 어떻게 보세요?
2: 이번에 보여준 것은 어떤 유권자들이 이런 이념에 기반해서 또는 정치적인 성격으로만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들이 약화된 거예요. 부동산도 그렇고 굉장히 자의 이해관계와 실리적 기반에 의해서 투표하는 흐름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 내게 것입니다.
1: 내게 어떤 것이 예. 실질적인 이득이 될 것이냐.
2: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양당이 공히 그런 이념과 정치를 강조하는 부분보다 이렇게 중도와 중간층 대상 또는 이제 자기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사안들 또 생활의 사안들 이런 이제 또 이해관계로서 어떤 도움을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캠페인이 아마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한번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이번 선거 전에도 중도층과 부동층을 잡아야겠다는 인식은 있지 않았나요?
0: 인식은 있었습니다. 모든 큰 선거를 두고 그랬는데요. 양 진영에서 흔히 뭐 중도는 없다 이런 주장도 하면서 자기 그 진영들에게만 목을 매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번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미래는 부산 북구 갑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한동훈 후보 다시 이제 귀환하게 됐는데 여의도로 네. 그게 되는가 하면 진보 진영의 미래는 평택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극심한 어떤 분열상 사냥을 갈 때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끝내다가 사냥해서 잡은 고기를 나눌 때는 상판을 서로 엎어버리는 분열상을 보였던 평택을 보면 진보 진영의 미래가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유니용 오피니언스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개의 단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겹남말 문제입니다. 이것마당, 이것인사, 이것점에서 이것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고유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배꼽과 아침이 있었는데 이 문제의 정답은 배꼽입니다. 배꼽마당은 동네에 있는 아주 작은 마당을 말하고 손바닥만한 배꼽마당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배꼽 인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손을 배꼽 언저리에 모으고 허리를 굽혀 하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배꼽점은 바둑판 한가운데에

점 또는 그 자리에 놓은 바둑돌을 말하죠. 배꼽이란 말이 들어가는 표현으로 배꼽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배꼽이 있는 언저리나 그 부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놀이는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합니다. 무릎 정도 차던 뇌물이 지난 장맛비로 크게 불어나 배꼽놀이까지 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와 눈 사이에 맥박이 뛰는 곳은 관자놀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맥박이 뛸 때 관자가 움직인다는 데서 나온 말로 배꼽놀이와는 다르게 노 밑에 리을 받침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6월의 다섯 번째 날이자 이제 주말을 첫 번째로 6월 들어서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0: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오늘은 경상권, 내일은 남부지방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오를 전망인데요.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과 강릉이 27도로 예상됩니다. 대전과 광주는 26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28도, 부산은 29도, 포항은 오늘 30도까지 올라 전국이 23도에서 30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요. 내일은 중부지방은 막다가 밤부터 흐려지는 주말 예상되고요. 남부와 제주는 내일 하늘 모습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모레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경북 남부 동해안의 곳에 따라 비 예보만 있고 다른 곳은 당분간은 뚜렷한 비 소식이 없이 낮에 대부분 기온은 28도 안팎을 유지하겠는데요. 따라서 자외선 지수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높음에서 매우 높음 한낮에 유지하겠고 오전 농도도 중부나 남부 일부 지역 오후에 일시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서 4월 경상수지가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돼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인 수족구병 환자가 최근 한 달 사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겨받은 초과 이자를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국가가 해당 금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상 11번째로 2년 임기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 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금요일 2부 시작합니다. 지방선거 끝났습니다만은 후폭풍 계속되고 있죠. 민주당 안에서는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의 권력 지형 변화,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월드컵 개막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네요. 엘살바도르와의 최종 평가전을 마친 홍명보호, 과연 16강의 꿈 이룰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그리고 남현종 캐스터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게 뭐 가라앉질 않고 있네요. 오늘 경찰이 12대 강제 해산했죠?
4: 네, 이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이른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선거 이후 일부 시위대가 이 문제가 발생한 이 서울 송파구의 잠실칠동 이 제2투표소에서 개표를 좀 중단해야 한다, 이 재선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투표함 반출을 막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 투표함 두 개가 이 투표소 안에 그대로 묶여 있었는데요. 결국 경찰과 이 선관위가 오늘 오전에 이 공직선거법상 이 투표함 회송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 자진 해사를 요구를 했는데 시위대가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 경찰 기동대 약 1,000명이

0: 투입해서 강제 해산을 나섰습니다. 이후 오전 9시 전후로 이 투표함 두 개가 반출이 됐고요. 결국 이 개표소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현재 이 투표함에 담긴 이 투표지가 모두 뭐 개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장, 뭐 서울시 교육감 등의 이 최종 당락, 이 확정 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문제의 투표함에는 약 2,000명분의 투표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뭐 서울시장 선거처럼 이 득표차가 그보다 좀 크게 벌어진 선거 결과가 뒤집히진 않았는데요. 다만 시의원이나 이런 일부 접전 선거가 좀 있다면 이 표가 이 최종 득표율이나 당락이 확정 시점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1: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태를 짐작하거나 예상하신 국민은 없었을 거라고 보고 네. 항상 오히려 여분이 있으면 있었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예산도 넉넉하게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돼 있었거든요. 결정적으로 인쇄를 덜 했다기보다는 인쇄해놓은 것도 미리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그리고 또 투표율에 대해서 선관위가 예단을 한 부분도 있고, 이번에 투표율이 뭐 80, 90% 된 것도 아닌데 60% 수준이었던 건데 그것도 예측을 못했다. 여러 가지로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는 참 뭐 변명할 말을 없겠고요. 근데 이 경찰이 시위대 강제 해산에 나서고 있는데 우려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 또 있을 테지만, 근데 어떤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한에서 또 보장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한때 식량 반입까지 막히기도 했었고 이 관계자들이 운신이 자유롭지 않죠. 그리고 투표함 문제도, 그러면 투표함을 그 시민들이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그 손에 넘어간다, 이런 위험까지 여러 가지 극단적인 사례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일단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저는 오히려 이런 부정 선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던 리더에 해당하는 분들이 좀 이걸 평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을 살펴보면 부정선거 음모론의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 비판이 있는데 근데 따져보면 부정선거 음모론의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도 변명을 하고 있지만 투표용지를 넉넉하게 준비해서 여분이 있었다면 그게 부정선거론의 빌미를 줬을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그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그게 문제였다. 이럴 때는 그 빌미를 줄까 봐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여분을 준비를 해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을 일일이 다 의식하다 보면 시스템이 거꾸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꼬투리 잡힐 만한 건 다 피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더 큰 빌미를 잡힌다. 이런 교훈을 또 이번에 또 얻을 수 있겠습니다.
1: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규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런 출유의 사태에 헌법소원 심판도 제기가 됐죠?
0: 예, 맞습니다. 한 시민이 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청구 취지는 선관위가 이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서 선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탄핵 심판 이 대리인단에 참여했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 별도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는데요. 물론 뭐 청구가 됐다고 심리가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먼저 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이 지정재판부에서 이 사건이 과연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좀 논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심리가 이뤄질지를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이 법적 대응이 과연 이 헌법소원에 헌법소원에만 좀 그칠 것인가? 그게 아닐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접전 지역에서는 당선 무효 소송이나 아니면 이 선거 무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실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한 모습인데요. 노태학 이 중앙선관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에 대국민 사과와 브리핑을 예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투표용지가 왜 부족했는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나아가서 자신의 이 거취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뭐 이 분위기로 봐서는 선관위원장이 사과한다고 이게 수습될 것 같지는 않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인적 쇄신 거의 최대한, 이 조직의 연속성이 흔들리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인적쇄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1: 선관위의 문제는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왔잖아요.
2: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채용 문제도 있었고.
1: 그러니까요.
2: 조직이 평소에 나태했다 이런 지적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그동안에 지적을 받은 것 치고는 해결이 너무 안 됐고 새로운 문제도 불거지고 했던 거
1: 이거는 개선된 점이 없다.
2: 네, 인적 쇄신이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번 경우에까지 피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아가서는 근본적 개편의 여지까지도 남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그 한국 국민들이 지난 80년 세월 동안 노력했던 것이 선거권의 확보였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정말 허술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점 국민들 공분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이 뭐 헌법 소원이라든지 선거 무효 소송이라든지 배상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보장이 돼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시민의 권리가 다른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강제 해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1: 네.
2: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표출되는 것이 또 보장돼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막고 식량의 반입을 막거나 하는 그런 시위가 해산되는 것이라면 반대로 법적으로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관대할 필요가 있다. 억지스럽게 여겨질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질서 있고 평화적인 방법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 절차를 통한 이 다툼 이런 것들은 좀 보장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힘과 억지가 아니라 시민권, 논리, 법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우리 사회가 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이 이제 숫자로 봤을 때는 광역단체장 수에서 우위를 점했지만은 뭐 이긴 게 이긴 게 아니고 뭐 반반의 승리다라는 얘기들을 하던데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난도 거센 것 같아요.
0: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숫자로 보면 분명한 이 민주당이 대승이 맞는데요. 뭐 광역단체장 12곳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 특히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이 돌풍을 일으켰던 전북을 지켜냈습니다.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국민께서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당 안에서는 분위기가 뭐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이 광역단체장에서는 이 최대 승부처였죠. 이 서울을 결국 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내줬다는 점이 좀 뼈아픈 지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재보궐선거에서는 경기 평택을 그리고 이 충남 공주부역 청양 그리고 부산 북갑 등을 보수 진영에 내줬습니다.
1: 네.
0: 특히 이 평택을은 정청래 대표가 이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후원 회장까지 맡았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 부산 북갑의 하정우 민주당 후보도 정 대표가 힘을 실어서 직접 영입한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곳 모두 패하다 보니까 지도부 책임론이 좀 거세게 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청래 대표 이 개인을 향한 비판도 굉장히 거셉니다. 제가 오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랑 좀 통화를 해봤는데 그중에서 이 정청래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이 좀 비유를 하기를
1: 네.
0: 축구 경기로 치면 이 전반전에 한 5대 0으로 시작을 했는데 후반전에 가서 세 골을 먹히고 거기에서 좀 더 이제 좀 심각한 게 주전 공격수들이 퇴장을 당하고 부상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음 경기 결국 이 총선이 좀 걱정된다. 이렇게 네.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8월로 예정된 이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되면 이른바 이 반전청래 진영이 좀 결집할 가능성도 좀 거론이 됩니다. 당장 이 보궐선거로 이 국회에 재입성한 소경길 전 대표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대항마로 나설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1: 그러니까요. 이제 전당대회가 또 코앞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2: 네. 앞서서 그 박성희 기자께서 민주당 한 의원이 민주당의 이번 성적을 스포츠에 비유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단순하게 비유를 드리자면 네. 민주당은 이번에 은메달을 땄고 국민의힘은 동메달을 땄어요.
1: 네.
2: 근데 스포츠 심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메달을 딴 선수의 심정은 5등 정도 한 선수하고 심정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0: 3, 4위전에서 이겨가지고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1: 메달권에는 들어왔기 때문에.
0: 금메달 리스트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동메달 리스트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는 스코어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이긴 선거가 맞죠. 그렇지만 심리적 만족도에서는 국민의힘보다도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임을 정청래 대표가 더 많이 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이제 그 정원호 투수가 세이브에 실패를 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정청래 투수 코치에게 상당히 많은 비난이 갔는데 근데 저 투수는 이재명 감독 픽이었다. 이 점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대통령하고 당대표를 쳤을 때 공동 책임일 수도 있는 이렇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청래 대표가 마냥 불리해진 것이냐 공동 책임론 때문에 조금 애매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대항마로 김민석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 뭐 이광재 의원 심지어 국회의장을 했던 우원식 전 의장 이름도 네. 나오고 이런 상태여서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의 단일 대항마가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거든요. 이런 점들까지 고려한다면 아직 되게 애매한 상태다. 정 대표에게 또 기회가 없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1: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여론도 많다죠?
2: 네, 국민의힘 분위기는 또 민주당이랑 또 사뭇 다르고도 비슷한 게 일단 전낸데도 분위기가 또 나쁘지 않은 기류도 읽힙니다. 뭐 워낙 기대치가 낮았다 보니까 평론가님 비유처럼 동메달을 딴 것도 대단한 거다.
1: 만족도는 은메달보다 높은.
2: 예, 만족도는 은메달보다 더 높은 거죠. 이런 기류도 분명 있는데 그런데 일단 장동혁 대표를 향한 리더십 논란은 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1: 예.
2: 일단 이 장동혁 대표가 이 전폭적으로 밀었던 박형준 전 부산시장이나 아니면 이 부산 북갑의 박민식 후보가 모두 낙선했기 때문인데요.
1: 그러니까요.
2: 예, 반면 이 당 지도부가 제명했던 이 한동훈 전 대표는 박민식 후보 꺾고 이번에 초선이 됐고요.
1: 이제 곧 국회 저 출석한다죠?
2: 예, 1시 40분에 아마 예,
1: 기자회견으로 이제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2: 예, 맞습니다. 첫 공식 행보를 시작하는 건데요. 또 여기 이제 장동혁 대표 유세를 거부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극적으로 예, 예. 5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 내에서 이거 그럼 장동혁 대표랑 지도부가 결국에는 민심을 제대로 잃지 못한 증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심의 회초리를 맞은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렇게 되면 총 사퇴해야 한다. 예,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이양수 의원도 이 장동혁 대표가 염치가 있다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취재를 해보면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이 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장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 전원의 거취를 요구하는 좀 공개적인 목소리가 좀 거세게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동시에 또 당 안에서는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대안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한동훈 의원의 이 복당 문제도 같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예, 한동훈 의원 오늘 이제 국회 이 본회의 참석으로 첫 의정 활동에 들어갑니다. 반면 이 장동혁 대표는 나는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 예, 이런 입장을 실제 측근들에게 전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 개파 갈등이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저 보궐 그리고 재선거기 때문에 그 바로 이제 당선되면은 임기가 시작이 되는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보궐 선거 당선자는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그 임기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그렇죠. 개념이기 때문에 뭐 인수위라든지 준비 기간 이런 것이 없다는 게 특징이고 곧바로 의원으로 호명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 이후에 그 정당이 처하는 흐름 이런 것도 상당히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 당장에 국회에서 다들 서로 봐야 되는 것이고
1: 그러니까요.
0: 다들 뭐 아시겠지만 장동혁 대표하고
1: 굉장히 껄끄러울 것
0: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또 만나느냐 이 문제가 네. 또 달려있는 거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국민의힘이 동메달을 따는 셈이다라고 비유를 했었는데
3: 3, 4위전은 저 때문에 이긴 겁니다.
0: 이렇게 이제 친장동혁계의 입장은 이건 거고 네. 아마 근데 비유하면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시장의 생각은 장 감독은 4강 가기 전에 퇴장당했습니다. 이렇게 네, 4강 전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일 거라서 이게 또 해석투쟁이 또 맹렬하게 일어날 것이다.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의원들 사이에서 조금씩 소수로 밀릴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당원들의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당원 대 의원 이런 식의 구도를 짜면서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1: 네. 아, 김수민 평론가의 오랜만에 또 성대모사 장동욱 대표 한동훈 의원 재미있게 봤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물러납니까?
2: 일단 아직은 물러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
1: 네, 그런데 뭐 그 차기 총리설 하마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2: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제 정청래 대표의 대항마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다 보니까 결국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그럼 후임 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 이 하마평에 정

0: 정치권이 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벌써 어제와 오늘 뭐 기자들이 이제 단독을 붙이면서 후임 네. 총리가 사실 누구누구로 정해졌다 이런 보도까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1: 어떤 분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0: 일단 좀 크게 보면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랑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두 명으로 좀 압축되는 모습인데요. 우선 이 강 실장 같은 경우 이재명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좀 가까이서 보좌해 왔고요.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도 그만큼 높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또 이제는 삼선 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원만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경제나 외교 안보 현안에도 좀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점도 강점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1: 네.
0: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그리고 이 친명계 좌장으로 불려온 핵심 인사입니다. 또 5선 의원 출신으로 당내 기반도 굉장히 탄탄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비교적 합리적 성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상이나 이 국회 설등에 좀 강점이 있다 이런 평가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또 이 밖에 한성수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국무총리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청와대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1: 네.
0: 다만 제가 여권 관계자들 좀 두루두루 통화를 해보면 김민석 총리가 당내 복귀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출마 결심은 이미 굳힌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1: 아.
0: 예,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 신임 총리 후보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으니 당권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네요.
2: 네, 당권 경쟁하고 또 이 개각까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고 현재 정성호 장관이냐 강우식 실장이냐 여러 가지 설이 엇갈리고 있는데 근데 비슷한 점이 있어요. 두 사람이 비슷한 점은 온건한 이미지와 성품. 그
1: 여야 관계가 두루두루 다 좋다면서요.
2: 그렇죠.
1: 사람이.
2: 그리고 막 강하게 이끈다기보다는 조율해 나가는 스타일이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캐릭터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그 이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1: 예,
2: 그런 카드로 생각을 해온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사람의 차이라면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하면 이제 경륜이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나이도 젊고.
1: 이런 70년대생 뭐 첫 총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예측도 있고.
2: 네. 근데 또 민주당 핵심 지지층사에서는 두 사람 다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총리가 옛날에 이해찬 전 총리처럼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걸어줘야 된다. 악역을 맡아줘야 된다. 이런 사람을 생각한다면 또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 지켜봐야 될 게 이 국무총리가 누구냐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든 강훈식 비서실장이든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후임이 누가 될 거냐. 이것도 상당한 관심사가 될 것 같고 특히 정성호 장관이 총리가 될 경우에 그 후임이 어떤 인물이 올 거냐. 정성호 장관하고 비슷한 캐릭터가 올 건지 아니면 과거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처럼 강한 캐릭터가 들어갈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또 주목이 되는.
1: 그러면 하반기에 저 치러야 할 또 그 법안들이 있잖아요.
2: 네,
1: 해결해야
2: 그렇습니다.
1: 할 법안들이 남아 있으니까.
2: 그래서 제가 누구냐를 떠나서 그냥 투명하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가 됐을 경우는 이것도 서로 보완의 의미에서 법무부 장관은 좀 캐릭터가 센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예, 그런
1: 누구예요?
2: 가능성이. 근데 누구냐를 떠나서 일단 투명하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1: 네.
2: 둘 다 조율형이고 그럴 가능성보다는 한쪽은 좀 강하지 않을까.
1: 네. 예,
2: 이거는 이제 평이하게 해보는 구조적인 생각인 거죠.
1: 뭐 이러면 오늘 뭐 아니면 다음 주 초 얘기가 나오는데 박성희 기자가 보기에는 어떠세요? 총리 후임 총리 인선.
0: 뭐 이거는 정말 추측입니다만 때론 이렇게 논란이 뜨거울 때 꼭 항상 주말에 인선의 발표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1: 네.
0: 예, 너무 뜨거우니까 일요일 같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7일.
1: 일요일은 또 젠슨 황이 야구 쉬고 하는데.
0: 젠슨 황에 다 묻힐 수도 있겠네요. 예.
1: 주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0: 우네요. 으라차차 월드컵 돋보기.
1: 2026 중미 월드컵이 어느덧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이제 11일 개막을 하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어제 그 엘살바도르와의 최종평가전 마치고요. 조별리그 결전지자 또 베이스캠프가 마련된 멕시코로 이동을 합니다. 모의고사도 마쳤고 이제 결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월드컵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기 축구 해설가죠.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또 이번 북중미 월드컵 KBS 중계를 책임질 남현종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한창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니, 또 우리 현종이는 아이스크림을 사와가지고 또 우리 제작진을 기쁘게.
3: 아유, 더워지니까요.
1: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아끼는 후배입니다.
2: 제가 감사합니다. 뭐가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안 사왔는데.
1: 오신 것만으로도 영광이고요.
2: 아이고, 아닙니다.
1: 두 분은 원래 좀 알고 지내셨어요? 우리 방문성 네. 해설위원님하고 나면 좀 계속.
3: 저는 사실 그 어릴 때부터 방문성 위원님의 축구 해설을 많이 듣고 자랐고 이제 최근에 사실 또 월드컵 붐업을 하면서 많이 뵙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또 이제 KBS 예능도 같이 네. 한번 촬영을 했었고요.
3: 아, 그렇죠. 2박 3일 합숙을 또 같이 했던 네.
1: 네. 이번에 확실히 떠야 뭐 이미 잘하고 있지만은 네.
2: 아, 중계는 남현종 이용표죠.
1: 네. 네. 그리고 시청은 KBS에서.
2: 아, 그럼요, 그럼요.
1: 오늘 두 분과 이제 월드컵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제 엘살바도르 평가전 있었잖아요.
2: 네.
1: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방송에서?
2: 일단 우리가 두 경기 그 전에 트리니다 토바고도 했고 이번에 엘살바도르 했는데 마지막 평가전이었잖아요.
1: 네.
2: 우리가 골은 한 5골 정도 넣었고 두 경기 합쳐서. 아, 6골인가요?
1: 6골 넣었죠.
2: 넣고 이제 실점은 없었는데 일단 마지막 평가전에서 골을 넣고 실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결과 그다음에 많은 선수들을 좀 점검했다는 거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부족 포지션이었던 왼쪽 윙백의 옌스
1: 네.
2: 독일에서 태어난 옌스 선수를 발견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소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지대 적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수학인데 문제는 그야말로 이제 딱 일주일 남았잖아요. 월드컵 본선이.
1: 그러니까요.
2: 근데 그 실험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의 마무리여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 현재 진행형의 실험이었다는 점 점에서는 조금의 불안 여지도 좀 있습니다.
1: 네, 우리 남현종 캐스터는 어떻게 봤습니까?
3: 저도 어쨌든 그 마지막 평가전 두 경기를 실점하지 않았다, 승리를 했다. 그다음에 뭐 트리니다드 토바고 상대로는 다섯 골이나 몰아쳤다. 요 점에서는 그래도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고 잘 이제 멕시코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찬가지로 옌스 선수를 처음에 뽑았을 땐 이제 그 왼쪽 윙백으로 실험을 했던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미드필더 쪽으로 실험을 했었는데 그거를 한 6개월 정도만 좀 더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근데 잘 할 거라고 저는 그냥 믿고 응원하고 있죠. 네.
1: 네. 어제 골은 이동경 선수가 넣었잖아요.
2: 프리킥으로 넣었죠.
1: 네. 근데 그 저 박문성 위원님 개인 유튜브 보니까 황인범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2: 아 예, 그러니까 뭐 골 넣는 장면에서 이동경 선수 정말 멋졌죠. 네. 그리고 이동경 선수는 이제 K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근데 그 장면 자체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멋졌는데 경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싸울 상대들은 엘살바도르나 트리니다드 토바고보다는 훨씬 더 강합니다.
1: 그러니까 그 휘파 랭킹으로 봤을 때는 90 이때
2: 이번에 싸운 팀들이요. 네. 싸운 팀들은 다 100위권 바뀝니다.
1: 100위권 바뀌어요?
2: 네, 100위나 뭐 102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체코, 멕시코, 남아공과 싸우는데 그건 좀 더 수가 좀 높죠. 그럼 그랬을 때는 더 강한 수비, 더 강한 공격일 텐데 그런 더 강한 상대 압박으로부터 뭔가 풀어낼 만한 선수는 누굴까를 놓고 봤을 때는 황인범과 이강인 선수였던 탈압박 능력 그런 게 딱 보면서도 좀 놀라웠고 그런 더더욱 그중에서도 이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파리 소속팀에서의 일정이 좀 늘어져가지고 늦게 합류했고
1: 네.
2: 오, 그다음에 뛰었을 때 저는 그냥 몸 정도만 푸는 거겠지라고 했는데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와, 저 진짜 잘하는구나. 너무너무 잘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고지대 적응 좀만 더 하고 일주일 뒤에 붙으면 이번 대표팀에서 정말 눈여겨봐야 될 선수는 이강인일 것 같은데 팀을 전체적으로 끌어갈 선수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남현종 캐스터는 이번 대표팀 선수들 중에서 최애 선수는 누굽니까?
3: 최애 선수 뭐 다 좋아합니다만 막내 배준호 선수를 애정하고 있습니다.
1: 왜요?
3: 제가 이번에 이제 이용표 해설위원과 같이 해설을 하는데 이용표 해설위원과 처음 호흡을 같이 맞췄던 게 카타르 월드컵 끝나고 U20 월드컵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배준호 선수가 이제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딱 알리기 시작한 그 대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준호 선수가 잘했고 이번엔 또 대표팀의 막내로서
1: 자기를 투영한 거 아니에요?
3: 약간 뭐 그렇기도 합니다.

0: 저도 이제 뜨자,
1: 뭐. 예, 어쨌든 조금 아직 뭐 여러 타사 미군에도 중계진급에서 막내급이기 때문에 예. 막내 힘을 보여주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배준호 선수 응원하고
0: 이번이
1: 있습니다.
0: 이번이 기회죠. 어쨌건 중계는 JTBC하고 KBS만 하는 거 아니에요?
1: 네, 지상파 그렇죠? 단독으로는 우리 KBS만 예. 하게 되는 거죠.
0: 아, 또 월드컵 갔다 와서 또 결혼도 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와, 뭐 그러니까 경사가. 네. 경사.
1: 뭐 결혼 준비를 축하해요. 잘 많이 못해서 조금 이제 네. 혼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월드컵이 중요하니까 네, 월드컵에
0: 월드컵
1: 매진하고
0: 뭐
1: 있습니다.
0: 16강 가고 8강 가면 되지 뭐.
1: 그렇죠.
2: 맞아요,
0: 결혼
2: 맞아요.
0: 선물이지. 네.
1: 그럼요. 대표팀이 네. 잘하면 되죠.
0: 근데 보니까 어제 등번호는 본인 등번호가 아니라 이게
2: 바꿨죠.
0: 서로 바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2: 이제 사실 과거에 많이 했던 겁니다. 뭐 요즘도 하긴 하는데 이제 우리 경기를 딱 하면 예를 들면 우리랑 싸우는 멕시코

0: 안 하는 팀들도 있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했다고 해서 꼭 뭐 그걸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의미로 한다. 상대를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1: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법 중에 하나군요.
2: 그렇죠. 옛날부터 이제 상대 팀 선수들 이제 분석하기 좀 힘들하고 해놓은 건데 요새는 사실 뭐 찾으면 다 나오긴 하니까요. 근데 이제 또 중계하는 입장에선 갑자기 등번호가 바뀌면은 약간 곤란합니다. 네.
1: 아 진짜 그건 그렇겠네.
2: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선수들이야 사실 뭐 뛰는 폼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잘 모르는 국가 선수들이 등번호를 바꿔서 나온다. 아 그럼 상당히 초반 한 10분까지 쉽지 않아요.
1: 야 그 등번호와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신인 때 마라톤 중계를 한번 했는데 그게 초반 구간이라서. 때로 이렇게 선수들이 몰려있더라고요. 선수 국제 마라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 얼굴도 몰라 번호 봤더니 더 헷갈려. 그래서 계속 지나갑니다만 연발로 매트를 했던. 그래서 그 많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2: 똑같습니다.
1: 그 후로는 제가 스포츠 중계를 못 남은 캐스터
2: 등번호 때문에
1: 대단한 것 같아요.
0: 근데 네. 이제 우리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등번호 얘기하니까 예전에 우리 선수들이 유럽에 많이 나가지 않았던 시절. 덜 유명했던 시절에는 등번호 바꾸는 게 효과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김민재 모르는 팀 없습니다. 이강인 모르는, 손흥민 모르는, 황인범, 황희찬 모르는 팀 없어요. 아. 사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바꿔도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네.
1: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위상, 대한민국 축구의 그럼요. 위상이 또 달라진 거죠.
2: 네. 네. 네.
1: 1918님께서 첫 골은 누가 넣을 걸로 예상하나요? 우리 그러니까 저 첫 상대가 체코?
0: 네, 네. 네.
1: 체코죠. 네. 방송님 누가 넣을 것 같습니다.
0: 이건 뭐 거의 기도메타급 아닙니까?
2: 그렇죠.
0: 일단 저는 뭐 일주일 남아서 선발 라인업을 완전히 알 수는 없겠지만 예상은 지금 두 번의 경기에서 오영규 선수가 제대로 뛰지 못했습니다. 지금 부상 여파가 있다는 것 네.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체코 경기는 선발이 될 것 같아요.
1: 예.
0: 그리고 옌스가 나오고 이강인, 이재성이 다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놓고 보자면 그래도 역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저는 아까 이제 우리 남효정 캐스터께서 옌스를 얘기할 때 상당히 동감했던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옌스가 진짜 눈에 띄었는데 그냥 잘한다도 있죠.
1: 네.
0: 근데 이제 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옌스가 이제 왼쪽 윙백을 섰는데 그 자리가 우리 대표팀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사실 오래된 건데 사실 이영표 위원이 선수 시절 은퇴하고 나서 오랫동안 왼쪽이 고민이었습니다.
2: 아.
0: 이번 대표팀도 어떻게 하지 왼쪽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거기에 옌스가 등장을 한 거예요. 뒤늦게. 그래서 너무 잘해줘서 일단 반갑다고. 두 번째는 옌스는 오른발잡이인데 왼쪽에 있습니다.
1: 아.
0: 그러면 이제 어떤 동선이 나오냐면 만약 왼발잡이가 왼쪽에 있으면 직선으로 달리기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형태죠.
1: 예.
0: 좀 날카로울 수는 있지만 좀 단조롭죠. 그리고 왼발잡이가 왼쪽에 있으면 해서 크로스니까 가운데 있는 선수는 높이 있는 헤딩을 잘 따는 선수가 있으면 좋아요.
1: 네.
0: 근데 만약에 왼발잡이가 들어가서 크로스 올렸는데 손흥민이야. 손흥민 선수는 머리보다는 양발에 능한 선수죠. 그래서 크로스 공격보다는 붙어줘야 되는데 오른발잡이인 옌스가 왼쪽에 있으면
1: 네.
0: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약간 45도 각도로 사선으로 중앙으로 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오른발잡이니까.
1: 네.
0: 그러면 손흥민 선수와 거리가 가까워지죠.
1: 아.
0: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크로스 롱볼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연결합니다.
1: 아.
0: 그럼 손흥민 선수의 양발을 활용하게 돼서 옌스의 자람과 옌스의 등장은 손흥민의 파괴력을 끌어올리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옌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체코의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래저래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손흥민 선수 컨디션은 괜찮아요?
0: 네, 뭐 처음에 좀 이번 시즌에 리그 소속팀에서 미국에서 골이 안 나와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릴 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손흥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소속팀의 주위의 동료들과 대표팀의 주위의 동료들은 달라요.
2: 차원이 다르죠.
0: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바로 두 골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주위에 워낙 좋은 선들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 플레이만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는 소속팀에서는 감독 바뀌면서 약간 수비 가담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1: 에.
0: 플레이가 좀 다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대표팀에서 공격적인 롤을 좀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 올 시즌 약간 소속팀에서의 득점이 터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1: 네. 우리 남윤종 캐스터는 누가 첫 골 넣을 걸로?
2: 저는 이제 사실 오늘 오전 9시에 체코 대 과테말라의 평가전을 중계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뭐 체코가 잘하는 건 확실히 있습니다. 오늘도 평균 신장이 일단 187이고 190 넘는 선수들만 10명이 넘기 때문에 그냥 올려주고 머리로 넣으면은 진짜 위협적이에요. 근데 그런 세트피스, 크로스 이런 게 강점이기는 하지만 되게 희한하게 또 세트피스가 약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뭐 코너킥이나 프리킥을 얻어냈을 때 제공권 싸움은 좀 밀릴 수 있지만 걔네가 거기에서 한 번에 걷어내지 못하면 체코가 박스 안쪽에서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

0: 오늘도 실점할 때 수비진과 골키퍼의 아직도 호흡이 안 맞더라고요.
1: 중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런 틈을 좀 파고들 수 있는.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가 침투하거나 조규성 선수가 싸워줄 때 떨어지는 세컨볼 혹은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이재성 선수가 넣을 것 같다. 아,
2: 그러면 이재성이죠.
0: 그렇죠.
1: 아, 현종이 잘한다. 자, 우리 이제 대표팀이 내일 그 현지로 이동을 하나요? 멕시코 현지로 이제 이동을 해서 적응하고 다음 주에 이제 체코와의 첫 경기를 펼칠 텐데 이제 좀 그 준비해야 되는 점들은 어떤 겁니까? 현지로 이동해서.
2: 그 지금은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 평가전에서도 새로운 포지션, 새로운 조합을 실험을 했단 말이죠.
1: 네.
2: 이제는 내부에서 훈련할 때는 이제 훈련밖에 없잖아요. 실전 밖에서 못 하니까.
1: 그렇죠.
2: 선발 라인업 지금 정해야 됩니다. 정해서 그 팀으로 일주일 내내 돌려야 돼요. 선수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선발, 오케이. 그 조합으로 계속 훈련을 반복해야 돼요.
1: 그러니까 그 호흡을 같이 맞춰야
2: 그렇죠.
1: 된다는
2: 일주일
1: 거예요?
2: 동안은 그냥 이 한 팀이다. 니네들이 선발이다. 11명 정해서 밀고 가서 체코 경기에 빵 터트려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좀 중요하고 사실 우리보다는 체코가 훨씬 더 걱정 많아요.
0: 그렇죠.
2: 네, 체코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래도 고지대에서 미국에서 훈련하다가 과달라하라 1500m로 가는 거잖아요.
1: 거기가 뭐 5대산 높이라면서요?
2: 네.
0: 태백산 정도 됩니다.
1: 네, 1570m 정도요. 정도?
2: 맞습니다. 근데 지금 체코는 이번에 월드컵 본선을 바로 온 게 아니에요. 플레이오프라는 걸 통해서 와서 4월 1일 날 결정됐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먼저 우리처럼 온 팀에게는 피파가 야, 너네 베이스 캠프 어디 있을 거야? 라고 신청을 받았어요.
1: 네네.
2: 그럼 우리는 이제 고지되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신청을 해서 여기 쓸게요가 된 거예요. 근데 4월 1일 날 체코처럼 늦게 한 데는 그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4월 1일 날 결정되니까 피파가 야, 남은 데가 여기니까 니네 그냥 가.
1: 거기 있어.
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체코는 고지대에서 훈련함에도 불구하고 어디 배정됐느냐? 미국의 댈러스가 됐습니다. 댈러스는 그냥 평지예요.
1: 그렇군요.
2: 평지에서 훈련하다가 고지대 1600m 바로 올라오면 이거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충의 설악산 정상에서 축구장 저놓고 우리가 뛴다고 생각해 봐요. 호흡, 피로도, 그다음에 공기 밀도 저항 때문에 볼 날아가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3주 후에 시간을 쓴 거예요.
1: 네.
2: 체코는 그것도 못하고 바로 오기 때문에 사실 이래저래 체코 경기는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충분히 좀 적응할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0: 그렇죠.
1: 남현준 캐스터는 현지를 가죠.
0: 네.
1: 네. 언제
0: 출발? 이제 일요일 오전에 출국을 해서 저도 바로 과달라로 갑니다.
1: 고지대 적응할 시간은 좀 있는 거네요. 그래서
0: 저는 뛰진 않으니까요. 네, 가서 아니, 이제 호흡도 중요하니까
1: 그러니까
0: 이제 저도 근데 궁금합니다.
1: 숨 가쁠 수 있잖아.
2: 머리 아파요.
0: 아, 그래요.
2: 제가 예전에 20세 이하 월드컵 때문에 콜롬비아를 간 적이 있는데 네. 콜롬비아도 고지대였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 높은 데 올라갔을 때 하는 약 같은 걸 좀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0: 네, 오늘
1: 아니, 저 뭐 히말라야 뭐 4, 5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1500m인데
0: 갔다 와보셨다가
2: 아직 지금 며칠 있을 거잖아. 아니, 진짜 힘들어. 네. 그 약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0: 근데 뭐 저보다는 체코 선수들이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뭐. 이제 체코가 최근에 이제 오늘 경기까지 이제 6연승을 했는데 오늘 경기 빼고 오늘은 미국에서 경기를 했었고 네. 그 전에 5연승을 했을 때가 다 아마 홈이었어요. 그 전에 이제 원정을 떠났을 때 페루 제도한테 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홈 체코는 강하지만 과연 원정에서. 이 체코가 갑자기 1570m에 와서 잘 뛸 수 있을까? 심지어 이제 키가 크니까 우리 선수들보다 한 10cm 정도 더 이제 높잖아요.
1: 공기
0: 그렇죠. 그 그렇죠. 조금 더 있으면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아. 네.
1: 방송위원님 이번에 그 월드컵에 최초로 도입되는 규칙들이 좀 많다면서요?
2: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단은 물 먹는 시간이 가장 크죠.
1: 네,
2: 전반전 22분 끝나면 물 먹고 후반전 22분 끝나면 물 먹습니다.
1: 아니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2: 아닙니다.
1: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겁니까?
2: 피파가 내세운 명분은 뭐냐면 미국이 특히 덥잖아요. 미국에서 타니까 네. 선수들 체력적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 물 먹는 시간을 주자고요. 이거는 네. 이제 그냥 하는 말이고 뒤에는 광고하자. 네, 그래서 KBS도 좋으실 겁니다. 그 시간에 광고하시면 되니까. 그런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뭐 피파의 이야기인데 선수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팀은. 이게 아예 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축구라는 구조를. 축구는 45분 45분 경기였어요.
1: 그쵸.
2: 그래서 두 번의 경기였는데 중간중간에 물 먹는 시간이 들어가면서 농구의 4쿼터가 되는 거죠.
1: 아 그렇게 되네.
0: 네.
2: 그러면 감독들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뭐냐면 경기 전에 뭐 포메이션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 플랜이라고 하는 걸 전체를 다 그려요. 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밀어붙였을 때 밀렸을 때 골을 넣었을 때 실점을 했을 때 밀어붙였는데 골이 안 들어갔을 때 뭐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해놓고 그랬을 때 어떤 작전 지시를 하지? 하프타임 때 하고 그래서 후반전에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작전 타임이 처음에 물 먹는 시간, 전반전 끝났을 때 또 세 번째 물 먹는 시간. 감독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중간에 세 번이 생겼습니다.
1: 네네.
2: 이거는 대단한 변화예요. 아예 처음에 감독들이 뭔가 이렇게 게임 플랜을 짤 때 이런 경우의 수를 짜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 월드컵에 대단한 이변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오로지 감독 때문일 것이다. 감독이 개입할 수 있는 게 가장 확장되면서 감독의 역량에 따라서 이번 월드컵의 판세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가장 극적인 대회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0: 어떻게 보면 역전이 제일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대회가 되겠네요.
1: 아, 그렇습니까?
2: 그럴 수 있죠. 네.
0: 중간에 이제 22분까지는 밀렸지만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후에 동점을 만든다든가 역전을 한다든가. 실제로 사실 우리 대표팀도 평가전 이제 코트디부아르와 했을 때 전반 22분까지 괜찮았잖아요. 그러다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후에 우리가 좀 무너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뭐 그때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 평가전에서는 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 홍명보 감독도 좀 적극적으로 작전 지시를 하는 모습을 봤고 좀 우리 대표팀에게 좋은 이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한 조가 A조, 체코 있고 멕시코 그리고 남아공인데 이 조별리그 통과하기 위한 가장 그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2: 무조건 첫 경기입니다.
1: 무조건 첫 경기. 네,
2: 첫 경기 체코와의 경기
1: 무조건 이겨야 된다.
2: 이기면 전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고요. 조별리그 통과는 비겨도 확률 상당히 높아집니다.
1: 예.
2: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왜 그러냐면 이번 월드컵에 또 변화가 많아요. 규정에. 네. 예를 들어서 선수 교체하는데 10초 이내 안 나가잖아요.
1: 네.
2: 시간 끌려고. 그러면 한 선수 못 들어옵니다. 너네 시간 끌었으니까 최소한 1분 이상은 한 명 못 들어와 이겁니다.
1: 그럼 10명으로 뛰어야 돼요?
2: 10명으로 뛰어야 돼요. 그리고 스로인이나 골킥 같은 경우도 5초 이내 안 던지면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이런 변화들이 있어요.
1: 약간 혼란이 있겠네요.
2: 그렇죠. 그 숙지를 되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첫 경기인데 뭐냐면 이번에 그 우리가 순위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2위까지 간다, 3위까지 간다 이런 순위를 따지게 네. 되는데 순위의 선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진짜 능하잖아요. 우리 경우의 민족이. 그러면 이제 승점이 같은 팀끼리는 누가 골 많이 골득실을 따졌는데 네. 이번에 골득실이 먼저가 아닙니다.
1: 그럼 뭐가 먼저예요?
2: 승자승이 먼저입니다.
1: 승자승.
2: 승점이 같은 팀들끼리 싸웠을 때 누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체코랑 우리가 첫 경기인데 지금 남아공은 가장 떨어집니다. 꼴찌라고 봐야 되고 체코랑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할 텐데 순위 싸움을 맞대결에서 져버리면 다음번 경기를 잘해도 체코랑 많이 승점이 같아졌을 때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라도
1: 골득실이 아니고
2: 승자승이기 때문에 더더욱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 도전사를 다 따져봤을 때 첫 경기를 지고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2: 첫 경기를 최소한 무승부 이상을 해야 돼요.
1: 야 그만큼 첫 경기가 중요한 네. 거네.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남준 캐스터는 승패 어떻게 보세요? 체코전 물론 무조건 이겨야 하겠지만은
0: 체코전이요.
1: 네.
0: 체코전은 사실 근데 우리 선수들이 걱정하시는 거에 비해서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체코가 잘할 수 있는 건 딱 확실하게 하나요. 역시 크로스와 높이. 그래서 오늘도 크니까. 이제 경기를 중계하는데 원래 이제 주전 공격수로 나온 파트릭 시크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뭐 독일 리그에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190 넘고 후반에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2m짜리 선수를 넣어요. 이 선수 이제 호리 선수라고 있는데 그냥 갖다 대면은 다 맞거든요 머리에.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높이를 갑자기 선수들한테 뭐 헤딩 싸움 해라 이건 좀 어려우니까 크로스 자체가 좀 안 올라오게끔 측면에서 좀 안 올라오 좋은 크로스가 안 올라오게끔 막아주고 그다음에 첫 헤더를 뺏겼을 때 세컨볼 싸움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박문성 해설위원님이 얘기했던 옌스 선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1: 4938님께서 체코팀이 축구가 강한 팀인가요 하셨는데 어느 정도
2: 체력을 갖고 있는 팀이? 정말 강했으면은 월드컵 직행했겠죠. 조금 못했기 때문에 돌아서 온 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로스치키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네드베드라든지 정말 훌륭한 선수가 있을 때 체코는 아니에요.
1: 예.
2: 예, 하지만 체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웬만하면 실점을 하지 않습니다.
1: 실점을 하지 않는다.
2: 왜냐하면 수비 블록도 굉장히 강하고 그 장대와 같은 선수들은 그냥 수비에 딱 받쳐놓고 경기를 합니다. 실전에 가면 더 그럴 거예요. 지금 평가전은 그래도 조금 공간을 열어준 건데 다른 실험해보려고. 이번에 되게 특이한 게 뭐였냐면 플레이오프 때 네 골을 넣었는데
1: 네.
2: 세 골이
0: 코너킥.
2: 코너킥이었고요. 하나가 긴 스로인이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1대 0 승부를 해버린 팀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체코와의 경기 우리나라의 경기 그 싸움을 할 때는 저득점 경기를 예상을 합니다. 진짜 합쳐서 많이 나와도 두 골. 네. 1-0 아니면 0-0. 그 정도 승부가 될 것 같아요.
1: 골이 많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0: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선제골을 넣으면 가장 좋을 텐데 1-0에선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불리하면 나중에 호리 같은 선수 넣고 2m짜리 선수들이 계속 이제 헤딩할 거니까. 네. 네.
1: 이번에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선수한테 어떤 주문을 할까요?
2: 일단 역할적으로는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최전방 원톱으로 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최전방 공격을 맡길 것 같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어떤 특별한 주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의 존재면은 그냥 편하게 자기 역할들 다 쓸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아르헨티나의 스칼로니 감독 같은 경우는 메시에게 주문하지 않아요. 메시의 주변의 선수들에게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호위무사를 만들죠. 네. 메시는 뭐 사실 안 해도 너무 잘하는 선수니까 잘하는 거를 극대화시키게 풀어주고 대신에 메시가 공격을 할 때 주위에 이제 빌수가 있으니까 호위무사들을 투입시켜가지고 주위를 바치게 만듭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 있겠죠. 손흥민 선수의 능력, 그 골을 넣는 데 집중시키게 하고 주위 선수들에게 활동력을 좀 배치하는 이런 전체의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 아까 제가 박 의원님한테 그 황인범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 얘기했지만은 또 주목하고 있는 좀 키플레이어들이 있습니까? 옌스 그 외에.
2: 아, 저는 아까 근데 이 골른 거로 예상을 하셔가지고 좀 게스트가
0: 이재성
2: 선수. 정말 이재성 선수 너무 좋은 선수라서
1: 이재성. 네.
2: 그러니까 가끔씩은 이 많은 분들이 이재성을 잘 안 알아주는 게 못 알아주시는 게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와 92년생인데 네. 저 나이도 저렇게 뛸 수 있나? 그리고 저렇게 감각적일 수 있나?
1: 34살이네요.
2: 정말 이 팀 플레이어로서 최고의 선수입니다. 우리가 박승 선수가 맨유 한참 뛸 때 언성이 어로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그 표현에 가장 적합한 선수고요. 그리고 키는 크지 않은데 아까 세컨볼 공격할 때 제가 계속 끄덕였던 게 떨어지거나 주위에 있을 때 혹은 헤딩을 할 때 그 이정수의 키가 안 큰데 헤딩골을 잘 넣는 게 뭐냐면 많이 뛰고 굉장히 적절하게 뛰고 효과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서 그런 건데 이정 선수가 뭔가 이를 낼 수도 있겠다 이번에. 그래서 이정 선수는 꼭 한번 응원해 주시고 지켜볼 선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1: 우리 대표팀이 지금 이번 월드컵에서 노리고 있는 그 목표는 어디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2: 지금 축구협회에서는 당초 한 8강 정도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홍명보 감독 이번에 직전에 KBS랑 인터뷰할 때는 일단 32강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덧붙여서 제가 얘기하자면 저는 32강은 무난하게 갈 거라고 보고요. 조별리그 가고. 통과는 기본적으로 할 것이다 보고 32강 대진에 따라서는 16강도 가능하다. 제가 오늘 최대치 16강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잘해요.
1: 선수들 좋다.
2: 네, 선수 좋아요. 잘해요. 네. 대표팀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팀이 그동안 예를 들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축구협회가 좀 일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였지 대표팀 전체의 구성이나 선수들은 능력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가 경기를 한다면 저는 뭐 기본적으로 조별리그 통과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력인데다가 또 이번에 대진운이 되게 좋아요. 남아공, 체코, 멕시코 우리 월드컵 도전사에 이 정도의 팀들과 한조 편성되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항상 프랑스,
0: 그렇죠. 뭐 독일,
2: 네덜란드, 스페인, 네. 이런 팀 만났는데 이런 팀 없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홈팀하고 한조가 됐다는 걸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홈팀에게는 피파가 2점을 줍니다. 네. 그래서 이 팀이 1, 2위로 올라갈 경우는 이동거리나 상

0: 정말 꿀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멕시코에 밀린다고 쳐요. 2위가 되잖아요. 그럼 바로 옆조인 B조의 2위랑 우리가 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B조에 누가 있느냐? 카타르, 보스니아, 그다음에 스위스, 캐나다입니다.
1: 해볼 만한
0: 여기 누가 네. 올라와도 사실
2: 거기서 1등도 아니고 2등이니까 네.
0: 여기서 누가 올라와도 사실 뭐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쉽진 않지만 그래도 와 이런 어렵다 이건 아닙니다.
1: 그러니까 16강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라 하면은
0: 저는 완성도라 생각해요.
1: 완성도.
0: 네, 네, 완성도. 지금 선수들의 구성 좋고 또 홍명보 감독도 고민 많이 했을 테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그걸 축약시켜서 일주일 동안 예, 아까 얘기했던
1: 그러니까 팀워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완성도라 하면은
0: 그다음에 지금 몇 가지 패턴 특히 이제는 사실 뭐 이상적으로야 뭐 우리가 전술의 다양함이 어떠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말로밖에 할 수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몇 가지 패턴을 딱 정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세트피스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홍명보 감독이 그 얘기했던 거는 고개를 끄덕였었는데 엘살바도르 끝난 다음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쓸 수 있는 세트피스에 대한 패턴은 쓰지 않았다. 이번 평가전 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뭐. 그건 맞아요. 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그냥 때리는 오른발 왼발로 때리는 거 그냥 때리는 건데 에.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내준다든지 찔러준다든지 세트피스 할 때 프리킥 찰 때 그런 거는 준비된 세트피스는 그 대회에서 딱 한 번 쓰는 겁니다.
1: 근데 그 이 1500 고지에서는 좀 그 있고 슛의
0: 궤적이나
1: 궤적도 다르다면서요.
0: 달라요.
1: 그러니까 덜 꺾이는다는
0: 덜
1: 거예요?
0: 덜 꺾이기도 하고 빠르게 날아가기도 합니다.
1: 더 멀리 가고?
0: 예,
2: 맞아요.
0: 예.
2: 그래서 오히려 중거리 슈팅 같은 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0: 아, 맞아요.
2: 공이 낮고 빠르고 더 빠르게 오니까 골키퍼 입장에서도 한 번에 잡아내기가 어려운 공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다른 데서 했으면 잡아낼 공을 튕기고 골대 맞고 벗어날 슈팅들이 골대 맞고 안으로 들어오고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 내가 평소에 평지에서 찾던 궤적보다는 좀 덜 꺾일 수가 있는 거고
0: 더 네. 멀리 빨리 날아가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미국 무대에서 뛰면서 네. 그 북중미 챔피언스컵이라는 데를 나갔는데 그럼 멕시코 원정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더 높았어요. 거기가 2200m인가 400m인가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높이였는데 상대가 저는 근래 처음 봤어요. 한 경기를 하는데 멕시코 선수들이 그 중거리를 20번인가 때리더라고요. 요새 그렇게 중거리 안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는 홈이기 때문에 그쵸. 이 볼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그냥 거리가 막 30m인데도 막 때리더라고요. 근데 볼이 막 쭉쭉 나갑니다.
1: 야, 근데 1500m에서 90분을 뛴다는 느낌은 어떨까?
2: 그게 뭐 요새 이제 뭐 연구 기사나 논문이 있으니까 네. 이게 피가 끈적끈적해진다고 하더라고. 고제대 가면 헤모글로빈 저 과학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적응하는데 1주에서 2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대표팀은 지금 뭐 3주째 가서 이제 3주 됐을 때 경기를 하는 거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체코 선수들이 이제 하루 전날 오거나 이틀 전에 와서 몸이 적응하기 전에 그냥 뛰고 가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 우리가 저 그 친구들 걱정할 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최대한 우리는 끈적끈적해지길 바라야죠.
1: 아니 근데 이제 일주일 월드컵 앞두고 남현종 캐스터가 생각하기에는 축구 열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서요. 어떤 것 같아요?
2: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박문성 해설위원이 얘기하셨지만 그라운드 안에 있는 우리 선수들에 대한 응원과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고 생각해요. 뭐 세계적인 명문 팀에서 뛰는 훌륭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라운드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뭐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국민분들께서도 조금 이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월드컵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좀 붐업이 덜 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막을 하고 1차전 체코를 상대로 우리 선수들이 준비한 걸 다 잘 보여주면 분위기는 분명 다시 뜨거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1: 원래 박문성 위원님은 저 쓴소리 잘하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0: 저도 따뜻한데. 네.
1: 아니 만나니까 따뜻한 건 알겠는데 이 축구 열기가 조금 이렇게 식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 대한축구협회의 문제점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월드컵을 바라볼 때 저는 양가적 감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감정은 당연히 우리 대표팀이고 월드컵이니까 응원해야지 당연히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미운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뭐냐? 사실 우리 대표팀을 뭐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네. 예, 그 대표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도 사실 전술이 있냐 없냐 갖고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 갖고 사실 논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냐?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과 절차가 규정과 정관에 부합했느냐. 좀 더 들어가 보면 그게 공정했느냐. 정의로웠는가, 불공정하진 않았는가, 누군가의 특혜는 아니

0: 이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를 박탈시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비단 축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금 보편적인 어떤 가치라 저는 생각해요. 되게 민감하기도 하고 네. 그게 충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어떻게 이게 이렇게 그것도 스포츠가 이래? 이것 때문에 이, 그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이건 다 어느 분들 다 공감하시니까. 히딩 감독이 2002년 월드컵 끝나고 그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랬다. 달리는 말에게는 채찍질을 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다. 네. 근데 그 말이 쓰러지면 그때는 채찍질을 좀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때가 있고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 지금은 어떤 때일까를 놓고 보면 지금은 응원을 할 시간입니다. 네.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물론 저는 이 불이 어떻게 붙을까는 저도 딱 하나예요. 체코 경기에 빵 터져야 됩니다. 아, 그 전까지는 네. 뭘 경기. 어떻게 해도 이 양가적 감정들이 뭔가 막 뒤엉켜가지고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막 아, 응원해야지 응원해야지 이랬는데 막 체코 경기에 막 우리 선수들이 몸을 던지고 막 너무 멋지게 이겨요. 그러면 막 정말 눈물 나는 거죠.
1: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 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차범근 감독님의 그 기록을 깨고 아이고. 대한민국 역대 월드컵 선수 중에 깨고
2: 우리 첫 골 네. 미리 들어봅시다. 슛골 한번 해줘요.
1: 자, 미리 들어봅시다. 손흥민 슛골
2: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그 KBS 축구 해설진이 아주 화려하게 꾸려졌습니다. 뭐 네. 이영표 해설위원 같이 하고 또 박주영 위원, 조원희 위원 같이 하죠. 네. 어떻게 일단 잘 맞아요?
1: 그렇습니다. 뭐 이영표 해설위원과는 저도 이제 한 3, 4년째 호흡을 맞추고 있고 사실 뭐 2014년, 2018년 때 문어 영표로 족집게 예측 해설을 했던 이영표 해설위원이잖아요.
2: 전현무 캐스터도 같이 가는구나.
1: 그렇습니다. 그 이영표 해설위원과 제가 축구에 너무 진심이어서 재미보다는 좀 몰입과 전문성을 택하다 보니 항상 그 재미없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 근데 우리 현종이 또 현무한테 너무 휘둘리지 말고.
1: 알겠습니다, 선배님. 우리 아나운서실의 자존심을 지키고. 네. 근데 이제 예능 한 스푼, 재미 한 스푼 섞어서 전현무 아나운서가 캐스터로 변신해서 또 활약을 할 것 같고요.
2: 기대가 됩니다.
1: 예. 네. 일단 뭐 이영표 해설위원이야 뭐 사실 뭐 자타공인이 다 알고 있는 해설의 달인이고 박주영 조원희 해설위원도 조원희 해설위원 경험이 있고 박주영 해설위원도 정말 따뜻하게 냉철하게 분석 잘하시더라고요. 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2: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문자 두 분이 나오셔서 문자 주시고 계시는데 이경복님 잘생겼다 박문성 덕분에 축구에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1: 덕분에 축구에 잘생겼어 이제 기대를.
2: 또 이제 남현정 캐스터한테 김미숙님께서 목소리 너무 좋다고 기대합니다. 하셨고요. 1389님 우리 대표팀 이번 결승 가서 월드컵 가져오세요 하셨고 또 3350님께서는 고지대라니 태백산 정상에서 경기를 치르는 거네. 국가대표팀 파이팅 하시면서 응원의 메시지들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뭐 마칠 시간 거의 다 됐는데요. 이 경기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고 봐야 한다.
0: 아 이번 월드컵에서요?
2: 네.
0: 뭐 우리 경기는 다 봐야 되고요. 뭐 우리 경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일본 재밌어하지 않을까 싶어요.
2: 네.
0: 네덜란드나 스웨덴 이런 팀들하고 붙는데도 볼만하고. 그다음에 선수로 놓고 보자면 야말 꼭 보십시오.
2: 야말.
0: 18살의 야말 스페인에.
2: 네, 알겠습니다.
0: 그냥 아예 차원이 다른 선수입니다.
2: 우리 남정 캐스터 이제 떠나기 전에 각오 한마디 하고 월드컵에 임하는.
1: 네, 사실 오늘 이 방송이 저도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한국에서의 방송이거든요.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과달나라에서 고지대가 얼마나 힘든지 생생하게 좀 전해드리고 우리 대표님 승리하는 소식 누구보다 시원하게 전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 금요일 11시 네 체코와의 1차전 꼭 경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KBS에서는 지상파 중에서 유일하게 북중미 월드컵 생중계를 해드립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KBS 남현우 캐스트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자 오늘 마치면서 레이디 가가 도이치의 런웨이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

0: KBS 58분 날씨.
1: 오늘 그래도 어제보단 기온이 좀 떨어지는데 일부 지역은 오늘도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경상권, 내일은 남부지방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오를 전망인데요. 전국적으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강릉이 27도, 대전과 광주 26도, 대구는 28, 부산이 29, 포항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23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은 어제보다는 1, 2도 정도 낮 기온이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휴일도 거의 엇비슷한 기온이 이어져 이맘때 기온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높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오존 농도도 더불어서 중부지방이나 남부 일부지방으로 오후에 일시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대기질은 좋아서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좋음 내일은 좋음에서 보통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이 막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는 현충일이 예상됩니다. 남부와 제주는 내일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내일 활동하기는 괜찮은 하늘 모습 그리고 기온이 예상되는 편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4도까지 올랐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타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 7년 만에 북한을 공식 방문합니다. 이번 방북은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투표소를 봉쇄하고 있던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2천 명분의 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은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늘 오후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7년 만에 방북이자 올해 첫 해외 순방입니다. 북중러 연대를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중국 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는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 매체 역시 시 주석의 방북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잇단 방중 직후 이루어지는 올해 첫 해외 순방입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방중 당시 중러 정상이 북한에 대한 압박, 외교 고립에 반대한다고 명시한 바 있어 미국에 맞서는 북중러 사이 협력이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북한과 함께 두만강을 통한 해상 접근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을 통해 두만강 유역 개발과 이를 통한 중국의 동해 진출 논의가 실질적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외신들은 평양 김일성 광장의 공사가 진행 중인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는데 시 주석 방북을 기념한 환영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대 서울 송파구 투표소 봉쇄 사흘째인 오늘 아침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겼습니다. 이로써 투표소 봉쇄가 35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경찰이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꺼냈습니다. 투표소 진입을 시도한 지 약 1시간 반 만입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7시 반쯤 투표소가 마련된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경력 1,000명을 투입해 시위대 해산에 나섰습니다. 선거사무 종사자를 감금하거나 선거관리시설을 훼손하는 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건 형법 위반이라고 고지했습니다. 시위대가 물러나지 않자 경찰은 시위대원들을 한 명씩 빼낸 뒤 투표소에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나 연행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약 2,000명분이 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은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이동해 개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이 떠난 뒤에도 투표소에 들어가 선거 사무용품 등을 수색하다 9시 반쯤 사실상 해산했습니다. 이로써 그젯밤부터 35시간 가까이 이어진 투표소 봉쇄도 마무리됐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의 봉쇄 동안 투표소 앞과 인근 아파트 단지에선 고성 등이 이어졌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을 위한 위협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선관위 사무처장 등은 시위대에 대한 처벌 의사는 밝히지 않은 거로 전해집니다. 한편 경찰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간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1: 정치부 연결해서 이 소식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선관위에선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4: 네, 초유의
0: 해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가 밝힌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고 본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50%만 준비했던 겁니다.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투표지를 출력하지만 본투표는 미리 인쇄한 용지를 사용하는데요. 이 본투표용지 얼마나 미리 인쇄해둘지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선관위 내부 지침으로만 하한선을 정해놨는데 통상 선거인수의 60%를 준비해오던 걸 이번 선거를 앞두고 50%로 낮췄습니다. 송파구 선관위는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되었으니 사전투표자를 빼면 충분할 거다. 본투표용지를 하한선 50%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본투표 당일 투표 참여가 예상을 웃돌면서 송파구 투표율은 65.8%를 기록했는데요. 게다가 투표소별로 투표용지를 적절히 배분하는 데도 실패하면서 일부 투표소 용지가 바닥을 드러냈던 겁니다.
1: 네. 그런데 투표 당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해지자 선관위가 추가로 투표용지를 조달해 왔었는데 그러면 그건 어디서 온 겁니까?
0: 네, 일단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모두 14곳입니다. 선관위가 뒤늦게 이곳에 투표용지를 공급했는데요. 이 송파구 선관위 같은 각 구시군 선관위에 보관하던 예비 투표용지이거나 인근 다른 투표소에서 쓰려고 수령해놓은 투표지라는 게 중앙선관위 설명입니다. 그런데 관련 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일까지 미리 송부를 해놔야 하는데요. 투표 도중 부랴부랴 투표용지를 갖고 오는 건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럴 때 쓰라고 예비용지가 있는 거라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요. 또 신규 인쇄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준비 부족 지적에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지퍼백에 담아 오토바이로 가져오는 걸 목격했다고 했는데 선관위 측은 이송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문제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오늘 오후 4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1: 네,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0: 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다만 각 당의 입장에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투표관리 부실은 있을 수도 납득할 수도

0: 없는 일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선거 끝났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의 거취를 포함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무책임하게 선동하지 말라고 견제했는데요. 문제가 불거지자 재투표를 요구하다 막상 오세훈 후보 당선 윤곽이 드러나자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대응은 시시각각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밤새 선관위를 수차례 방문하면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등 반발했지만 오세훈 후보가 승기를 잡자 국정조사로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엔 다시 강공모드를 이어갔는데요. 경찰이 투입해 잠실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반출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함께 투표소를 찾아 개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경찰을 투입해서 시민들을 끌어내고 투표함을 강제로 반출시켰다며 개표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 싸우겠다며 서울시 선관위로도 이동했습니다. 장 대표는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1: 네, 다시 국회 얘기해보죠.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오늘 선출되죠?
0: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22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이끌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에서 배출하는데요. 민주당 6선의 조정식 의원이 후보로 선출돼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 후보는 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됩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인들도 참석해 당선 인사를 합니다. 한편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당의 재건이라는 과제를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며 조금 전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540원을 넘어서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6% 하락한 8,323.20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개장 직후 매도세가 몰리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 흐름을 바꾸진 못했고 전장보다 50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8,100선마저 내주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20거래일째 순 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외국인은 7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는데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순 매도액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급락한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방한을 앞두고 올랐던 LG전자와 네이버, 현대차 등도 하락세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 4% 넘게 급락해 석 달 만에 10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1540원을 넘어섰습니다. 장중 1549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0일에 기록한 장중 1561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은 밤사이 야간 거래에서 장중 1540원을 돌파한 뒤 1529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지만 오늘 주간 거래가 시작되자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1: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숨진 희생자 5명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위패를 마주한 유가족들은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고 분향소엔 동료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숨진 5명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분향소는 대전 유성구청사 1층에 마련돼 한화 임직원과 노동조합 관계자,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등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분향소를 찾은 유족들은 이별을 실감한 듯 위패 앞에 엎드려 한참을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나흘 만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사흘 만인 어제 경찰과 노동당국의 사업장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작업 공정의 절차 등 관련 자료들을 우선 확보했고 폭발 장면이 포함된 건물 외부 CCTV와 도면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인명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공장에서 2018년 이후

0: 1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며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연이은 사고는 노동자의 생명에 앞서 이윤을 줬다 발생한 명백한 기업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화에어로 측은 오늘까지 전국 9개 사업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대전 유성구청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와 별도로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을 비롯한 전국 10개 사업장의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권한을 억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비애국적이라며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표적으로 거론되는 쿠바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미 하원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 차례 부결됐지만 공화당에서 4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결의안이 애국적이지 않다 비판했습니다. 미 민주당을 겨냥해 미국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했고 공화당 이탈표에 대해선 관심을 갈구하는 자들이라며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의안이 상원까지 통과해도 트럼프는 거부권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전쟁의 지지 기반에서도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군이 미군을 숨지게 하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전쟁을 재개할 이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격설이 나오는 쿠바에 대해선 실패한 국가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 재무부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 권력 실세로 불리는 카스트로 가족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이란 간 협상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교착 상태입니다. 미국 내 정치적 상황까지 더해져 트럼프 대통령 협상력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합의한 휴전안을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거부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했고 이란 역시 헤즈볼라의 거부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미국의 중재로 도출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안이 하루 만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인 카셈 사무총장은 헤즈볼라 대원의 철수 요구는 사실상 항복을 의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레바논 철수를 내걸었습니다. 레바논 마을에 대한 폭격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북부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도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슬람혁명수비대 쿠두스군의 가니 사령관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40일 전쟁 발발 이전 지점으로 후퇴하는 것이 헤즈볼라의 최소 요구 조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40일 전쟁은 2월 말 시작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의미합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스라엘의 침략이 계속되면 전쟁을 재개해 이스라엘의 표적을 타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재개 역시 이란 권리 보장과 레바논 전쟁 중단이 선행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안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에서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철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레바논 정부군을 압도하는 무력을 지닌 헤즈볼라가 완강히 버티면서 레바논 평화 정착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간추린 뉴스 가에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4: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현지 시각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강요 이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연합과 일본 등과 체결한 무역합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위법 판단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 등을 상대로 기존 상한선을 넘어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의 인준안이 현지 시간 4일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원 본회의 표결까지 통과하면 인준 절차가 끝나며 이럴 경우 스틸 후보자는 성김 전 대사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 대사가 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방한 첫 일정으로 국내 e스포츠 게임단 T1을 만납니다. 엔비디아 측은 오늘 오후 1시쯤 황 CEO가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 마포구에 있는 T1 운영 PC방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PC방 방문을 마친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만찬 회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서 4월 경상수지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4월 경상수지가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 기기 등 IT 품목 수출 호조가 이어진 가운데 석유 제품 수출도 늘면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경제 성장세 회복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최근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물가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픽이 세계가 AI 모델 개발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AI 시스템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머지않아 AI가 인간 개입 없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엔트로픽은 현지 시각 4일 블로그에 자사의 가장 진보된 모델들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들을 제시하고 지구적 차원에서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능력은 매우 좋은 일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초여름 날씨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금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뭐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에도 선거 폐현수막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만 장 넘는 선거 폐현수막이 쏟아져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뭐 전국 지자체가 이런 폐현수막을 이것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특히 선거 현수막은 정치인의 얼굴이나 이름, 정당 명칭 등은 모두 제거하고 그 남는 부분만 활용해서 가방 등의 제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현수막에 비해서 훨씬 품이 많이 든다고 해요. 실제로 선거 이후 폐현수막의 이건율은 약 30%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나머지 70%가량은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 매립지와 소각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에 배출되는 폐현수막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인데요. 세 글자 단어고요. 낡거나 못 쓰게 된 용품을 용도를 바꾸거나 손질해서 다시 쓰는 것, 이런 뜻을 지닌 세 글자 단어입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 지읒, 히읒, 이응입니다. 지읒, 히읒, 이응. 각 가정에서 이거 분리배출 참 힘들죠. 네, 일일이 뭐 떼야 하고 뭐 그렇잖아요. 네, 힌트가 좀 됐을까요? 정답과 함께 오늘은 폐현수막과 이 종이 공보물 등을 좀 잘 이것할 수 있는 묘책이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 있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좀 지혜를 모아보는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의 문자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보내주실 곳 알려드리죠.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9730번. 일단 문자 가능한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신 분들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많은 참여 기대해볼게요. 자, 금요일 오후인데요. 오늘도 교통정보센터로 먼저 갑니다. 박소정 씨 전해주십시오.
1: 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낮 시간대답게 아직 도로 소통은 괜찮은데요. 다만 돌발 상황이 많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4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여의 하류부터 여파받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일교 부근에도 고장난 차가 있는데요. 복정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2차로에 사고가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동쪽 구리 방향 서하남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리하면서 4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 남동 부근에도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바란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가평휴게소 부근에서도 갓길 막고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선 작업이 한창인데요. 여파로 화도 나들목부 3km가량 더디게 지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숨진 희생자 5명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사고 나흘 만에 마련됐습니다. 22대 국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에서 배출하며 더불어민주당 6선의 조정식 의원이 후보로 선출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권한을 억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비애국적이라며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결의안이 상원까지 통과해도 트럼프는 거부권을 쓸 수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통행료가 아니라 안전과 항행 지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선거가 끝나고 수거된 현수막은 각 지자체별로 이제 지정된 집화장으로 일단 모이는데요. 전국에서 쏟아지는 폐현수막은 무려 1,100톤에서 많게는 1,700톤에 이른다고 하고요. 이거에 한 대 모아서 이어붙이면 1,000km가 넘는 양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대부분 저렴하고 내구성 좋은 PVC, 폴리염화 비닐이라고 하죠. 이 소재로 만들어져서요. 자연 분해가 어렵고 또 오늘 정답인 이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은 제작할 때는 물론이고 또 소각하고 폐기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만큼 각 정부는 이제 각 지자체에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보통 가방이나 마대, 모래주머니 등을 만들어서 쓰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폐현수막은 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건율이 30%에 그친다고 하네요. 참 약간 고치거리가 됐습니다. 낡거나 못 쓰게 된 용품을 용도를 바꾸거나 손질해서 다시 쓰는 것을 뜻하는 이 세 글자 단어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였는데요.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들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안정숙 님이 폐현수막으로 농업에 쓰이는 천막이나 앞치마 등으로 이것 하면 좋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는데 하여간 그 품이 많이 든다는 거 이걸 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0502님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요. 폐현수막으로 마대를 만들어서 가을에 낙엽 담는 데 사용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그렇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활용을 하고 있죠. 이창원님은 정당 현수막도 문제지만 불법 현수막도 문제가 많아요. 걷어가지도 않습니다 하셨는데 그래도 불법적으로 설치한 건 이렇게 지자체에서 가끔씩 이렇게 순찰 돌면서 잘라내고 하지 않나요? 네. 주용녀님 저희 집은 남편이 이거품 담당입니다. 단독주택에 살아서 분리해서 정리한 다음 내놓는 게 번거로운데요. 남편이 도맡아 해줘서 고맙네요 하셨어요. 대부분 집에서 남자들이 하지 않나요? 물론 뭐 여성분들이 하는 덱도 있겠습니다만. 1377님 앞으로 선거 때가 되면 현수막 만들지 말고 문자로 이미지 파일을 보낸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셨는데 그래요. 이게 하여간 선거 끝나고 이게 매번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 뒤치다거리 하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닌데요. 3970님 이걸 이어서 돗자리처럼 만들어서요. 시골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곡식을 말거나 할 때 필요합니다 하셨는데 이거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그래요. 약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름, 얼굴, 정당명 이런 거 제거하고 남은 부분으로 뭐 돗자리 같은 거 이거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좋습니다. 3970님. 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먼저 제주로 갑니다. 김겸주 리포터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0: 네, 오늘 뭐 서울은 그렇게 덥지 않은 것 같고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도 보이면서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서 좋은데 제주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4: 네, 제주도 오전까지는 구름이 약간 끼어 있어서 볕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오후 들어 맑게 드러난 하늘에서 볕이 가득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어디서나 선명한 한라산의 능선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가득 내리는 볕 탓에 제주 24.2도, 서귀포 25.5도를 보입니다.

0: 음악과 평화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연결하는 특별한 공연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마지막 토요일 제주 돌문화공원 500장군 갤러리에선 제주 4.3 평화재단이 주최 주관한 제주 4.3 하모니가 열렸는데요.
1: 네.
0: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 미국 예일대학교 여성 아카펠라 그룹 위맨 리듬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1: 네.
0: 이들은 공연에 앞서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4.3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 제주의 역사와 아픔을 이해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그들의 화음엔 그리고 가사엔 따뜻한 위로가 묻어났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2: 저희는 미국 예일대학교의 소프라노 알토로 구성되어 있는 아카펠라 그룹 위맨 리듬이라고 합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5초간 묵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 moment of silence, please. 갈릴레오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공연에 앞서 그러니까 묵념하는 시간을 통해서 4.3의 아픔을 함께 나눈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제주 4.3 하모니의 문을 연 첫 곡 갈릴레오는 깨달음과 통찰에 대한 가사를 담고 있어서요. 이 비극의 역사를 기억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제주 4.3의 메시지와도 연결돼 여운을 남겼습니다.
0: 네.
1: 미국 예일대 여성 아카펠라 그룹 위맨 리듬은 음악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졸업 전 다 함께 휴학 신청을 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평화를 노래하는데요. 이번 제주 방문은 이들에게도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0: 네.
1: 위맨 리듬의 단원들 만나보시죠. 이 행사에 참여하게 돼 정말 기쁩니다. 이번 공연은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고 함께할 수 있어 무척 설렙니다. 저는 음악을 정말 사랑합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사랑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번 공연은 제주의 역사를 기억하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자들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표현한 작품을 보는데 그 시각적 충격을 비롯해 작품이 전해준 메시지는 방문 내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2: 저는 한국인 유학생으로서 저희 미국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제주도민 여러분들께 저희 그룹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 그룹에게 제주도를 소개해주는 그 모든 과정이 공연하는 내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0: 모르긴 해도 뭐 예일대 아카펠라 그룹이니 위맨 리듬 단원들에게도 아주 뜻깊은 무대가 됐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곳을 찾은 관객들에게 아주 좋은 공연이 됐을 것 같네요.
1: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공연 소식에 관람 예약은 일찍이 마감이 됐고요.
0: 네.
1: 돌문화공원 역시 이날 공연 관람객을 위해 무료 입장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1부 미국 예일대 아카펠라에 이어 2부 초청 공연에서는 제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피아니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연주가 이어졌는데요.
0: 네.
1: 어두운 시대에서 밝고 서정적인 정서를 품은 쇼스타코비치의 곡을 연주했고요. 3부에서는 이번 무대를 위해 특별히 창작한 당팟 아래의 소녀들이 초연했습니다. 3부를 마무리하면서 미국 예일대 아카펠라와 창작극 배우들이 하나의 화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무척이나 감동적이었는데요.
0: 네.
1: 이번 무대가 어떻게 성사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서 제주 4.3 하모니를 주최 주관한 제주 4.3 평화재단 임문철 이사장 그리고 총감독 송정희 씨 만나봤고요. 이어지는 관람객들의 소감까지 들어보시죠.
3: 그들의 그 마음과 우리 4.3 정신이 딱 맞는다. 그래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분들 초청했는데 마침 이분들도 우리 4.3 정신에 대해서 배우고 너무너무 좋다고 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4: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 내 학생들과 또 그 전 세계 학생들을 함께 하모니를 만들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음악으로서 우리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려고 합니다.
5: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이 같이 해서 젊은 분들이 함께 해서.
6: 그러니까 외국이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점에서

0: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거꾸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아픈 역사를 좀 배우고 싶은 뭐 그런 기회가 있어서 좋겠습니다.
1: 네, 어쨌든 이 언어와 국경을 넘은 화음 정말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이런 시도는 꾸준히 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세계의 평화를 노래하는 아카펠라 그룹이 음악으로 위로와 연대의 목소리를 냈고요. 또 제주의 음악가들이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위로와 평화의 무대를 펼치고 제주의 청년들이 4.3 창작극과 또 합창을 보여주면서 이날 매 순간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1: 네.
2: 제주 4.3은 제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세계의 기억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 역시 음악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세대와 또 국경을 넘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능성 보여줬는데요.
1: 네.
2: 앞으로도 제주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4.3을 알리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시도를 이어간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뭐 현장에서 직접 이 아카펠라 그룹의 공연을 봤다면 더 감동이 컸을 것 같습니다. 제주 소식 잘 들었어요. 김겸주 리포터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진주로 또 떠나봅니다. 하현주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진주입니다.
1: 네, 진주는 오늘 날씨 어떤가요?
3: 네, 현재 진주도 바람이 조금 불지만 6월 초가 맞나 싶을 정도로 햇살도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오늘 진주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낮 시간대는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니까요. 한낮에 야외 활동은 가급적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하실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가급적 그늘을 이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진주 많이 덥군요.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3: 네, 요즘은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보다 그 공간에 담긴 이야기와 문화를 함께 경험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정원 문화나 건축 그리고 지역만의 삶의 방식을 여행의 중요한 즐거움으로 찾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1: 네.
3: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남해 독일 마을에서는 독일 마을의 이야기와 함께 마을의 건축과 정원 문화를 색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피크닉형 토크 프로그램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1: 예, 뭐 남해 독일 마을 하면 아주 아름다운 조경 그리고 아주 이국적인 풍경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3: 네, 그렇습니다. 남해 독일 마을은 1960, 70년대 독일에 파견됐던 광부와 간호사들이 귀국 후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된 마을인데요. 독일식 붉은 지붕과 하얀 외벽의 건물들이 언덕을 따라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유럽의 작은 마을에 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3: 특히 바다를 내려다보는 풍경과 독일식 건축 양식이 어우러져 남해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공간에서 열리는 피크닉형 토크 프로그램이라 더 궁금해지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3: 네. 피크닉형 토크 프로그램 도르프라움입니다. 이 도르프라움은 독일어로 마을과 공간을 뜻하는 말인데요.
1: 네.
3: 실제 파독 간호사가 거주하고 있는 바바리아 하우스 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독일인 아버지와 파독 간호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한국과 독일 문화를 모두 경험한 건축가 다니엘 텐들러 소장과 토크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4: 또 서울에서 남해로 귀촌을 예. 하셨대요. 그래서 이 남해에도 아무래도 여기는 워낙 유명한 관광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남부 지역에서 또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5: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네. 어떠세요? 네. 여기 오시니까 저도 저 생활이 힘들어서
4: 서울에서 여기 와서 지내보시니까 어떠신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6: 저는 솔직히 서울에서 살 때 아파트 이런 데서 네. 살면 단절된 기분이 들어서 뭔가 고립감을 되게 많이 가졌었는데
5: 네.
6: 제가 남해에 내려오고 나서 제가 마을 해변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의 온기가 느껴지고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졌나.
5: 사실 저는 오래 전부터 독일 마을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히 그 파독 간호사하고 광부들 그런 분 여기 독일 마을보다 그런 분들 잊지 마시라고 그 부탁 정말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와본 것도 그 부분은 마음속에 가장 이제 와닿.

0: 부분이고, 그리고 물론 이 풍경도 아 한국에도 이런 풍경이 있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1: 지금 이 말씀하신 분이 텐들러 소장님인 거죠?
2: 네, 맞습니다.
1: 와, 저는 쭉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한 줄 알았어요. 이 텐들러 소장님 우리말이 너무 완벽해서 좀 놀랐는데, 그 독일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또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도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죠. 김해와 진주 등 인근 지역에서 약 40명의 참가자들이 찾아왔는데요.
1: 네.
2: 정원에 둘러앉아 남해에서의 귀농 귀촌 이야기, 독일 마을이 담고 있는 공간적인 의미, 그리고 건축과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1: 네.
2: 이 건물을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방식과 문화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이 돼 참여한 분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1: 이 독일 마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시간이 됐겠어요.
2: 네, 저도 독일 마을은 남해의 아름다운 관광지 또는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그동안 생각해봤는데요.
1: 네.
2: 실제 파도 근로자 2세이자 건축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독일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파도 광부와 간호사들의 삶과 역사가 담긴 공간이라는 점이 더욱 깊이 다가왔습니다.
1: 네.
2: 또 참가자들도 독일 마을의 풍경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와 공동체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참가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3: 저는 남해가 첫 직장이에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살다가 남해로 첫 발령을 아가씨 때 20대에 와갖고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남편 고향에서 살게 됐어요. 건축에 관련된 거 주로 강의를 저기 서로 토론을 하셨고 뭔가 그래도 모르는 거 알게 됐고 독일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고 특히 이제 제가 이 남해 지역에 살면서도 독일 마을이면 아 독일 마을 같은 걸 만들어서 그냥 독일에 그냥 파독 계셨던 분들이 오셔서 그냥 고향을 생각하시면서 살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마련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관광지가 됐고 우리 이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오늘 들어보니까 아는 그 애환도 있었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4: 여기 오신 분들은 사명감도 있고 또 자기네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또 이야기하고 오순도순 살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 좋은 그런 기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난 기쁘게 생각합니다.
5: 독일에 한 40년 전에 돈벌레가 함부르크 오고 키일 누나 그쪽을 많이 다녔거든. 돈벌로 가서 너무 또 독일에서 온 건축하러 온 게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내가 남해 와서 건축을 한 30년 넘게 했거든. 그래 지금 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6: 남해 오신 분 저 사이남 건축하니 뭐고 사이남 찍으려고.
1: 예, 뭐 정말 참가자분들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그 뭐 건축가와 또 사진도 꼭 찍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현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네,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자신의 정원을 개방한 독일 마을 주민분도 직접 만든 케이크를 준비하는 등 여행자들과 함께 시간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2: 끝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지역 문화 콘텐츠 백영아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7: 독일 마을의 가장 큰 매력은 결국 실제로 파독의 역사와 삶을 경험한 주민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마을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 역시 주민분들이 자신의 공간을 직접 열어주시고 소개해주시고 또 직접 만든 케이크까지 준비해주시면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단순히 관광객이 소비만 하고 지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과 여행자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마을이 단순히 독일풍 건물이 모여있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라 실제 독일의 생활문화와 파독 세대의 시간이 지금도 남아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더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독일 마을만의 생활문화와 공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체류형 콘텐츠나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더 다양하게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독일 마을은 아름다운 풍경과 이국적인 건축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안에는 파독 세대의 삶과 역사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1: 네.
2: 이번 도르프라움은 독일 마을을 단순히 둘러보는 것을 넘어 그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이 만들어온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독일 마을만의 역사와 생활 문화를 바탕으로 주민과 여행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뭐 독일 마을은 저도 한 두세 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새롭게 느껴지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진주 하현주 리포터였습니다.
8: 우리 음식을 맛깔스럽게 느껴보는 시간. 고향 따라 맛 따라.
1: 네, 고향 따라 맛 따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행 작가이자 음식 탐구가 이현주 씨와 함께 맛있는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9: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음식입니까?
9: 6월을 이제 막 6월이 시작됐잖아요. 네. 근데 날씨는 이미 한여름 못지않게 아주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1: 아, 더워요.
9: 이렇게 더위가 시작되면 입맛을 잃어버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혜로웠던 우리 선조들은요, 여름을 슬기롭게 받아들이면서도 최대한 훌훌 잘 넘어갈 수 있는 음식으로 여름 밥상에 국수를 올리곤 하셨습니다.
1: 국수 좋죠.
9: 그래서 오늘은 없던 식욕까지 돌게 하며 별다른 반찬 없이도 속을 든든히 채울 수 있는 국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저도 이 참 면 요리 좋아하는데요.
9: 하루 세끼 면만 먹어도 좋다는
1: 그러니까
9: 분들 많잖아요.
1: 예.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국수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9: 진짜 알면 알수록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국수들이 있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강원도 하면 막국수, 올챙이 국수, 곡등채기 국수부터 해서 네. 또 이색적으로는 경남 거창의 어탕국수, 대부도의 바지락 칼국수,
1: 아, 좋죠.
9: 옥천의 생선국수, 전라도 팔국수. 팥칼국수, 청양의 구기자 칼국수, 문경의 오미자 칼국수, 상주의 뽕잎 칼국수, 그리고 제주도의 뭐 고기국수, 포항의 모리국수 등등등 이외에도 수십 수백 가지의 국수들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다양한 국수 중에서도 오늘은 얼마 전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던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1: 아,
9: 맛볼
1: 이게
9: 수
1: 왜
9: 있는
1: 안 나오나 했습니다.
9: 네, 안동국시를
1: 아,
9: 준비했습니다.
1: 그렇죠. 네. 안동국시. 네. 뭐 국수에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안동국시잖아요.
9: 네. 네, 한때 국수와 국시의 차이에 관해서 우스갯소리가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국수와 국시의 차이를 아시나요?
1: 아, 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 또.
9: 예.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요. 예.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다고 하고요. 예. 또 밀가루는 봉투에 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는다라는 언어유희가 있었어요.
1: 재밌습니다.
9: 여기서, 예. 여기서 국시는 국수의 경상도식 사투리고 네. 또 봉다리는 봉투를 말합니다.
1: 네. 네. 다 사투리군요. 네. 이게 언제 뭐 들어도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막 물어보시니까 이제 답을 못했는데 재밌어요. 그런데 네. 네. 어쨌든 이 안동국시는 안동이라는 지명이 붙은 거잖아요. 네. 뭐 그런 만큼 또 이곳만의 특색이 담겨 있겠죠.
9: 네, 안동국수는요 다른 국수가 흉내낼 수 없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안동국수가 다른 지역의 국수와 가장 큰 차이점은 면발이 있어요.
1: 네.
9: 보통 국수 면 반죽할 때 보면 밀가루만 넣잖아요.
1: 그렇죠.
9: 그런데 안동에서는 밀가루에 생콩가루를 뭐 3대 1, 뭐 4대 1, 2대 1 정도 이렇게 섞어서 만든다고 해요.
1: 네.
9: 그리고 이 반죽을 특히나 창호지 두께만큼 아주 얇게 밀어서 최대한 가늘게 썰는데 이 썰어낸 면을 다시 콩가루를 뿌려서 이렇게 풀어놨다가 끓는 물에 삶아내는 게 특징입니다.
1: 아니 밀가루 반죽에 콩가루를 섞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9: 안동이나 경북 지역이 예부터 콩의 주산지였기 때문에 콩의 활용도가 높기도 했고요.
1: 네.
9: 또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인데 과거에 그 밀가루가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의 양을 줄이면서도 약간 뱃속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즉 국수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콩가루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9: 그런데 이 콩가루를 넣다 보면 반죽이 유독 더 힘들어요.
1: 어허.
9: 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안동 여인네들이 정말 힘들게 반죽을 하고요. 또 일반 밀가루 면보다 콩가루를 넣은 면이 끓이는 데 오랜 시간 걸려서 여름철이면 여인네들이 진땀을 빼면서
1: 더웠겠네요.
9: 이 안동국수를 끓였다고 합니다.
1: 어, 지금은 뭐 콩가루가 더 비싼 거 아닌가요?
9: 그렇죠.
1: 예전에 밀가루가 네. 훨씬 더 네. 귀했었군요.
9: 맞아요.
1: 안동국시 그러면 이제 면반죽에 콩가루 섞는 거 외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9: 혹시 뭐 안동을 가시거나 경상도 지역 아니면 이제 그 다른 지역에는 안동국시라는 이름을 단 집들이 있잖아요.
1: 네.
9: 그곳에 가시면 아마 발견하실 텐데 안동에서는 이제 국수를 한 그릇을 내놓더라도요. 반드시 정갈한 참 몇 가지와 조밥을 한 그릇씩 꼭 같이 내놔요.
1: 네.
9: 그게 안동국시의 법도라고 하는데요. 그랬던 이유가 국수는 아무리 배부르게 먹더라도 반나절이면 배가 꺼지기 때문에 국수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조밥을 한 그릇 더해서 좀 든든하게 하라는 의미로 해왔던 것이 안동국시의 예법이고요.
1: 네.
9: 또 그 안동국수는 크게 그 두 종류로 나뉘는데 누룽국수와 건진국수로 나뉩니다.

0: 아, 그것도 나뉘는군요.
1: 네, 들어보셨나요?
0: 누름국수는 거의 들어본 경험이 없고 건진국수는 좀 들어본 것도 같고 그래요.
1: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에 콩가루를 섞는다고 했잖아요. 네. 콩가루를 섞어 만든 면을 삶아서 찬물에 씻어 건진 뒤에 그 차가운 장국에 따로 말아 먹는 게 건진국수예요. 그러니까 네. 면에 삶아서 건져냈다가 잡게 말아 먹는 건진국수고요. 예. 장국에 국수를 바로 넣어서 애호박이나 여름배추 등 가진 채소를 함께 삶아서 먹는 것이 누름국수라고 해요.
0: 네.
1: 누름국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0: 네.
1: 이 누름국수는 또 그 재물에 그러니까 재물 그 장국에 바로 삶아 먹기 때문에 재물 그대로 먹는다고 해서 재물국수라고도 부르고
0: 네.
1: 사투리로는 이제 안동말로는 지물국수라고도 부릅니다.
0: 예.
1: 약간 구분을 해보자면 요즘 음식으로 치자면 건진국수는 잔치국수, 누름국수는 칼국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럼 이 국수들은 뭐 계절에 따라서 혹시 달리 먹었나요?
1: 계절과는 조금 다른데요.
0: 아하.
1: 일단 건진국수는 만드는 것도 힘든데
0: 네.
1: 만드는 과정도 힘들기 때문에 사대부가에서 약간 차게에서 먹던 정갈한 음식이었고요.
0: 네.
1: 누름국수는 계절함에 다양한 채소를 넣어서 그냥 재물에 끓여 먹었잖아요.
0: 뜨뜻하게.
1: 그래서 서민들이 뜨뜻하게 해서 든든하게 먹던 음식이었어요.
0: 네.
1: 또 건진국수는 주로 여름 별식으로 사용되거나 양반가에서 귀한 손님상이 올리던 격식을 갖춰서 먹었던 음식이고요.
0: 네.
1: 누름국수는 농번기 때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두레할 때 나눠 먹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근데 혹시 뭐 국수에 더해지는 육수의 특징은 없나요?
1: 있습니다. 과거 안동국시는 약간 그 안동국시는 종가들마다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요.
0: 네.
1: 알려진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낙동강에서 잡은 은어, 그다음에 양지머리, 닭껑 등으로 국물을 냈다고 해요.
0: 네.
1: 그 낙동강과 그 지류를 끼고 있는 종가에서는 대부분 이제 은어를 많이 사용했고요. 약간 지류에서 물가에서 많이 떨어진 종가에서는 양지머리와 닭껑 등을 대신 사용했어요.
0: 예.
1: 특히 차게 먹는 건진국수 육수는 수중군자라고 불리거든요. 은자가 그러니까 은어가.
0: 은어가.
1: 그래서 수중군자라고 불리는 그 은어 장국을 썼는데요. 그랬던 이유가 다른 지역은 멸치를 많이 썼지만 안동 내륙은 바닷고기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낙동강에서 잡힌 은어를 많이 했고요. 과거에는 낙동강 문을 두 손에 뜨면 손에 은어가 가득할 정도로 많이 잡혔기 때문에.
0: 물반고기반이었군요.
1: 네.
0: 그야말로.
1: 네. 그래서 은어 육수를 많이 썼고
0: 네.
1: 또 특히는 은어는 민물고기이면서도 비린내가 없고 은어에서 수박향 나는 거 혹시 아시나요?
0: 그건 네. 들어봤어요.
1: 그래서 국물 맛이 담백하고 개운해서 여름 장국물로 사랑받았다고 합니다.
0: 네. 그리고 국수에는 을에 또 이제 고명이 들어가잖아요.
1: 그렇죠.
0: 혹시 뭐 고명에도 차이가 있나요?
1: 육수에 따라 달라졌는데요.
0: 네.
1: 만약에 은어로 그 국물을 냈다면 말린 은어를 찢어가지고
0: 아하.
1: 올렸고요. 양지머리
0: 예.
1: 국물로 뭐 육수를 냈다면 양지머리를 잘게 찢거나 아니면 수육으로 냈고요.
0: 네.
1: 닭껑 등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반드시 달걀을 황백으로 나눠서 지단을 올리고 애호박을 살짝 볶아서 올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0: 네. 아니 근데 안동에서 이렇게 남다른 국수 문화가 발달한 뭐 특별한 좀 이유도 있었을까요?
1: 우리 모두가 알겠지만 안동은 선비의 고장이잖아요.
0: 예.
1: 그러기에 방가의 규범과 예법이 아주 그냥 도도히 전승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방가에서 내려오는 음식 또한 가문의 예법에 따라 계승되었는데요.
0: 네.
1: 방가의 음식은 맛도 맛이지만 보기에도 정갈하고 기품이 있어야 했는데 또 거기에 더불어서 그 양반가들은 손님들이 많이 찾잖아요. 제사가 많으니까.
0: 그렇죠.
1: 손님들이 올 때 손님상을 소홀하게 내면 안 됐대요. 그래서 손님상을 차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는데
0: 네.
1: 문중의 대소사에 참여하는 빈객들을 치러내는 종가 음식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수였대요.
0: 예.
1: 이때 빈객들에게 소홀함이 없으면서도 수월하게 내게 하려고 하는 게 미리 이제 국수를 삶아서 건져놨다가 바로바로 내면 약간 정성스러우면서도 바로바로 낼 수 있으니까 약간 그 국수가 귀하던 시절에 손님들에게 내던 귀한 음식이었던 거죠.
0: 네. 그렇군요. 정성 그리고 격. 아하.
1: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손님들을 대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음식이었던 거죠.
0: 이 양반가들의 손님 접대를 위해서 국수 문화가 발달한 거였네요.
1: 네.
0: 종갓집 여인애들의 어떤 뭐 지혜가 담긴 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1: 지혜도 담겨 있는데요. 네. 제가 안동 국수 만드는 걸 봤거든요.
0: 네.
1: 진짜 여인네들의 진한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이기도 해요.
0: 예.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죽 자체가
0: 힘들고
1: 예, 반죽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서 일반 밀가루 면보다는 치대는 것도 되게 오래 치대야 되는데
0: 네.
1: 일단 이게 차게 먹는 건지 국수 같은 경우에는 면발이 유독 얇아야 돼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반죽을 면피를 이렇게 밀어서 보면요. 안쪽에 풍경이 속이 다 비칠 정도로 정말 종이짝처럼 얇게 밀었고요. 그러고 나서도 썰어야 되는데 정말 실처럼 아주 가늘고 균일하게 썰었다고 해요.
0: 예.
1: 그래서 이 지금은 명맥이 끊겼는데 네. 과거에는 안동을 필두로 한 경북 지역에 그 국수방이라는 공간이 있었다고 해요.
0: 이게 뭐 국수를 만드는 방인가요? 그럼?
1: 맞아요. 그러니까 경북 지역 양반가에서는 방 하나에다가 천정, 뭐 사방 벽을 다 창호주로 다 도배를 했대요. 그러니까 바닥까지요. 그래서 국수방을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이제 맷돌로 직접 밀을 간 후에 밀에 슬슬 부채질을 하면 고운 가루가 한지에 쌓이고 무거운 것들을 이제 앞에 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복하게 쌓인 밀가루만 따로 모아서 거기에다 콩가루를 넣어서 다른 게 잡스럽게 섞이지 않게 이 방 안에서 고운 면을 빻아서 국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0: 네. 뭐 안동국시 안 드셔본 분 없겠지만 거의 네. 그 맛을 또 좀 이렇게 묘사를 해 주신다면.
1: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안동국수는 따뜻하게 드시는 국수가 많잖아요. 네. 딱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정갈한 맛과 모양새를 품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손을 얇게 민 다음에 정말 하늘 거릴 정도로 가늘게 썰어낸 면발에 담백한 육수 거기에 소담한 모양새 네. 정성스러운 솜씨까지 딱 받아들면 아 정갈함이 절절히 느껴지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면을 먹다 보면 콩가루가 더해져서 다른 국수보다는 뚝뚝 면이 더 잘 끊기고요.
0: 네.
1: 면을 입에 넣고 씹다 보면 콩가루 특유의 고소함이 번지는데 특히 뜨거운 국물로 먹으면 콩맛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0: 네.
1: 건진국수는요. 아 투명하고 시원한 잡국이 일단 냉면처럼 보기만 해도 시원함을 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면발이 더없이 매끄리하고 조리조리한데요.
0: 그렇군요.
1: 정말 실처럼 가늘고 부드러운 듯 차분하면서도 탄력 있는 국수발은 한입 한입 먹을 때마다 더위에 지친 입맛을 차분하게 깨워요.
0: 예.
1: 호록한 목농김의 즐거움이 있는 맛이니 이 여름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고향 따라 맞따라 오늘은 국수의 뭐랄까요 격을 한층 올린 안동국수에 대한 얘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이 음식 탐험가 이현주 씨였고요. 1부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 들어야겠네요. 국수나 한 그릇 하러 가세. 바리톤 박영국이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경상권 중심으로 내일은 남부지방 중심으로 낮 기온이 높이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 서울과 강릉이 27도까지 예상돼 서울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대전과 광주 26도, 대구 28도, 부산 29, 포항은 30도까지 오르겠고 전국이 23도에서 30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은 예상 낮 기온보다 3도 낮은 24도대에 머물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거의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로 기온이 유지돼 당분간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낮 기온 서울 28도, 일요일은 27도로 예상됩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는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현충일이자 절기 망종인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고 남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큰 비 소식이 없어서 야외 활동하실 때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 낮 동안에 자외선 지수가 높음이나 매우 높음 단계를 계속 이어가겠고 오존 농도도 중부나 남부 일부에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0: 미세먼지 농도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좋음, 내일은 좋음에서 보통 사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도입니다. 최용이었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시위대 송파구 투표소 봉쇄 사흘째인 오늘 아침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해 개표소로 이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나 연행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오늘 오후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브리핑과 질의응답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540원을 넘어서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금요일 라디오정보일주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 물건 살 때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왠지 더 사고 싶고요. 뭐든 하나만 남았을 때 저절로 아끼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지구는 어떠신가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6월 5일 오늘은 바로 환경의 날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런 날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거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각종 폐기물은 물론이고 일주일만 지나도 한가득 쌓이는 플라스틱 용기 등 재생용 쓰레기를 최대한 오늘 정답인 이것 하는 게 뭐 지구를 지키는 한편 자원도 절약하는 가장 쉬운 실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정답 낡거나 못 쓰게 된 용품을 용도를 바꾸거나 손질해서 다시 쓰는 것 이런 뜻을 지닌 세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나눠주신 여러분의 의견은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금요일 라디오 정보기 마지막 순서는 화재의 현장 앗 서울의 이런 곳의 시간입니다. 서울의 화재의 현장으로 그야말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아주 시원한 장터로 여러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내신 문자 몇 분 좀 보죠. 끝번호 003호 쓰시는 분. 저희 아파트 앞에는 11개의 선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부터 크기부터 좀 줄입시다 하셨어요. 11개 많네요. 예. 2200님은 시골인데요. 폐현수막을 활용한 제초 매트 좋습니다. 이 제초 매트 덮어두면 잡초가 덜 자라서 농약 사용을 줄일 수 있어요 하셨는데 이게 뭔지 정확히는 잘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 검정색 비닐 덮어두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건가 보네요. 제초 매트

의원님이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상대 비방 목적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이 자주 눈에 띄는데요.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수막 대신 전자전광판을 설치해서 정해진 시간에 후보들 얼굴 등을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환경을 보호하고 뭔가 좀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마련해보자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3149님. 제주에서는요. 폐현수막으로 고사리 가방을 만들어서요. 4월 고사리철에 잘 쓰고 있답니다 하셨네요. 제주만의 아주 특별한 이것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홍진희님. 폐현수막을 잘게 찢어서 방석 속이나 유기견 쿠션 등으로 이것 하면 어떨까요 하셨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 같네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은 좀 이 방송 들으시는 정책 기반자들이 좀 귀담아 들으셨다가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7261님.

9944님, 선거 비용 보전해 줄 때 현수막 제작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혁신적으로 줄어들 것 같다고 또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한 번만 더 볼까요? 5683님, 폐현수막으로 첫째, 예쁘게 디자인한 장바구니 만들고 두 번째, 밭에서 잡초가 올라온 걸 막기 위해 까는 검은 비닐 대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아요. 폐현수막을 사용하면 비용도 절약되고 비닐 사용도 줄일 수 있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 아까 제초 매트라고 했나요? 이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나 봐요. 좋은 아이디어.

0: 이철동 제2투표소. 그 투표함 두 개가 오늘 오전에 개표소로 옮겨졌죠?
1: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당일 오후 10시께부터 이 보수 성향 유튜버 시민 등이 결집해서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봉쇄했고요. 오늘 오전 8시 54분께는 경찰이 시위대를 뚫고 투표소가 설치된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함 두 개를 꺼내왔습니다. 이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소로 지정된 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지연됐던 개표 작업을 오전 10시부터 진행했고요. 현재는 개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개의 이 투표함 안에 들어있던 약 2천여 명분의 투표지가 열리고 결과가 나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송파구청장 등 마지막 남은 당선자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서울시의회는 이 잠실 투표함의 개표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의회 비례대표 당선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끝까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인 이 수족구병 환자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영유아를 중심으로 거의 5배나 늘어났다면서요?
1: 예,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료기관 109곳에서의 수족구병 표본 감시 결과 올해 22주차인 지난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수족구병 의사 환자 분율은 이 1000명당 4.3명입니다. 의사 환자란 이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이들을 뜻합니다. 이 수족구병 의사 환자는 최근 한 달 내내 늘고 있는데요. 22주차 환자는 18주차 0.9명의 4.8배에 달합니다. 이 의사 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0세에서 6세까지가 18주차 1.3명에서 22주차에는 5.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수족구병은 장 바이러스인 엔테로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인데요. 질병청은 수족구병이 매월 5월부터 시작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당분간 환자가 계속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수족구병을 막으려면 외출 후나 식사 전후, 기저귀를 교체한 전후, 환자를 돌본 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0: 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인천에서 그 경찰관들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그 시민들의 체감 치안 지표까지 인천이 최하위를 기록했다고요?
1: 예,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에서는 최근 음주사고, 동료 스토킹, 음란행위 등 경찰관들의 각종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인천에서는 간부 경찰관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언을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 경찰이 감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열도록 한 시민감찰위원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에서 시민감찰위원회가 개최된 건수는 2024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지난해에도 두 건에 그쳤습니다. 이 그러다 보니 체감 안전도를 비롯한 각종 치안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0: 네.
1: 지난해 112 신고를 한 인천 시민들의 치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인천경찰청은 89.6점을 받아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에서 꼴찌인 18위를 기록했고요. 거주지역을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평가하는 체감 안전도는 인천경찰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17위와 18위 사이를 오갔고 지난해에는 16위를 기록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경기도 안양의 우편집중국에서 추가 세관검사죠. 이 마약검사 2차 저지선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이제 신종마약 밀수사범이 붙잡혔다는 소식이네요.
1: 예, 마약검사 2차 저지선 제도는 전국 주요 5개 우편집중국과 광역우편물류센터에 세관검사장을 설치해서 공항과 항만에서의 1차 마약검사에서 미처 적발하지 못한 이 마약류를 우편집중국 배송 단계에서 다시 한번 걸러내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한 20일 만인 4월 21일 안양 우편집중국에서 네덜란드발 신종 마약을 검색하는 중 마약 밀수를 포착했습니다. 이 마약 합수부는 인터넷 프로토콜 추적 등으로 밀수책 A씨를 특정한 뒤 마약 우편물을 정상 배달하도록 유인해서 현장에서 관련자를 검거하는 통제 배달 기법을 통해서 수거책 B씨를 체포했습니다.
0: 네.
1: A씨는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네덜란드발 신종 마약인 2CB, 케타민, 캐나다발 필로폰 등을 커피나 이 사탕 봉투 등에 숨겨서

0: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이 소식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도 지역 뉴스 브리핑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 이규봉 아나운서와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하는 KBS 라디오 전국 1주.

0: 네, 오늘의 마지막 코너 화재 현장 앗 서울의 이런 곳이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제가 잠시 소개해드렸는데 서울에서 열리는 아주 특별한 장터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1: 네. 한강에서 가장 낮게 그래서 강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잠수교인데요.
0: 네.
1: 이 다리는 비가 많이 오면 잠기지만 평소에는 시민들의 멋진 산책로이면서 또 여기서 러닝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0: 맞아요.
1: 또 일요일마다는 축제의 장이 또 돼주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잠수교에서 오는 14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장터의 이름은 서로 장터입니다.
0: 네.
1: 지난달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서울 도심 곳곳에서 봄축제와 연계한 직거래 장터가 총 3곳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0: 네.
1: 이 중에서 저는 잠수교에서 열리는 서로 장터 가봤습니다. 잠수교에서는 그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일요일마다 열리고 있는데
0: 네.
1: 잠수교 남단에서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각지의 농특산물이 총출동하는 서로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0: 다리 위에서 펼쳐지는 직거래 장터라
1: 네.
0: 참 이색적인데
1: 네.
0: 왜 그 잠수교에서 바라보는 서울 풍경도 참 근사하잖아요.
1: 저도 도착하자마자 그 풍경을 보느라
0: 그쵸.
1: 한참을 또 네,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0: 네.
1: 그 확 트인 그 한강 뷰를 배경으로 펼치면서 잠수교 서로 장터가 열리고요.
0: 네.
1: 멀리 그 남산타워도 보이고 또 강물에 비치는 윤슬도 보면서
0: 그쵸.
1: 네 전국 각지의 네. 명물을 구경하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0: 네.
1: 게다가 또 여기 강바람이 좀 많이 불고요. 또 저녁에는 한강의 멋진 노을과 야경 그리고 반포 한강공원의 명물인 무지개 분수까지 펼쳐지는데요.
0: 네.
1: 먼저 이 서울시 직거래 장터, 이 서로 장터를 담당하고 있는 대외협력과 이혜리 담당자에게 들어보시죠.
2: 잠수교 남단에서 이루어지는 뚜벅뚜벅 축제라는 곳 안에 있는 서로 장터고요.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거래 장터 중에 하나인 주요 행사 연계 서로 장터가 이루어지는 장소 중에서 잠수교 서로 장터입니다. 서로 장터가 서울 로컬 마켓에서 서로 장터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영문 표기를 보면 서울 로컬 마켓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책 읽는 서울 광장이랑 그리고 서울 숲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그렇게 총 세 곳에서 이제 상설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서울은 이제 최대 소비지니까 이제 지역의 농가들이 다양한 판로를 찾으면서도 시민분들이 그런 다양한 지자체의 좋은 상품을 유통 과정 없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은 최대한 다양한 우수한 상품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요가 많은 지자체 그리고 우수한 지자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분들도 다양한 축제나 행사를 즐기시면서 오히려 이거를 만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지역에서 오시는 농가분들도 이런 축제의 현장 안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세요. 농산물, 농특산물도 한번 맛보고 시식도 하시고 시음도 하고 이제 지나가면서 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뭐 이 서로 장터를 운영하는 그 취지가 참 좋네요.
1: 네.
0: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을 팔고 있나요?
1: 네, 여기 그 잠수교 장터의 경우에는요,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0: 네.
1: 이번 상반기에만 무려 29개 시군 그리고 64개 이상의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0: 네.
1: 그 전국 8도에 있는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건데요. 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매주 참여하는 지자체가 매번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0: 그래요?
1: 네, 다양한 그런 상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
0: 골고루 참여 기회를 주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 신선한 과일, 채소와 같은 이런 1차 농산물뿐만 아니라 뭐 치즈, 와인, 또 지역 특산주, 또 가공식품인 뭐 잼이나 청, 과자류까지 이렇게 품목이 다양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보물찾기 같은 장터인데요.
0: 네.
1: 무엇보다 여기는 시식을 또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0: 좋네요. 네. 예.
1: 장터 현장으로 가보시죠.
3: 네, 여기 벚꽃굴이에요.
4: 집안의 향이 탁풍겨요.
3: 저 보세요. 꿀. 친구? 친구는 박해살이에요.
5: 너무 부드럽네요.
3: 그렇죠.
5: 응.
3: 저희가 쓰레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여기 종이봉투에 담아드리거든요.
4: 네, 상아뻥튀기입니다. 맛보세요.
6: 상아뻥튀기입니다.
4: 네, 감사합니다. 맛 드세요.
7: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이거는 청이에요.
7: 식초도 시음 가능하신데 얘는 약간 홍초 같은 느낌이고 얘는 얘 깔끔한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 너무 맛있네요.
3: 감사합니다.
8: 부드럽고
3: 열심히 한 보람이 있습니다. 맛있다고 해주실 때마다.
8: 안녕하세요. 네.
3: 안녕하세요. 맛보고 가세요.
9: 이렇게 젊은 분들 특히 외국인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재밌는 장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터가 있어서 직접 생산자이기 때문에 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물어보시면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상식을 알아가신다고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 뵈면 굉장히 뿌듯해요.
6: 예, 서울 분들한테 맛보여드리고 판매하고 나서 또 직거래로 이제 택배도 주문해 주셔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거를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맛도 보면 설명될 수 있는 기회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이렇게 또 한강도 보고 저희도 좋은 것 같습니다.
0: 이 잠수교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강 한가운데잖아요.
1: 네.
0: 아, 거기서 강바람을 맞으면서 그 신선한 농산물을 맛보고 살 수 있다. 아, 네. 참 좋네요.
1: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시민분들이 돗자리 같은 거를 가져와서 그 앞에 이렇게 차 깔고 앉아서 한강에서 그 서로장터에서 구입한 그런 농특산물을 맛보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1: 이 장터가 그 서울시와 전국의 여러 지역이 서로 협력한다는 뜻의 도농상생 의미를 또 담고 있고요.
0: 네.
1: 전국의 농가가 직접 재배하고 만든 그런 우수한 농특산물을 서울 시민들, 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또 지역 농가 입장에서는 판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이런 소득에도 도움을 줍니다.
0: 네.
1: 그야말로 서로 윈윈하는 그런
0: 맞아요.
1: 장터인데요.
0: 네.
1: 장터에 방문한 시민들의 반응도 함께 하시죠.
10: 저 아내가 여기서 행사한다고 찾아가지고 왔어요. 여기를 오래 살았는데 몰랐어요. 하는 거를 오니까 좋네요. 또 다리 위에 이렇게 있는 것도.
11: 주변에 한강 공원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돗자리하고 싸들고 와서 먹고 구경하고.
1: 근데 여러 가지 손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11: 네.
1: 사셨네요.
11: 네.
1: 뭐 사신 거예요?
11: 특산물로 만든 거 아이디어 상품 딴 데서 보기 쉽지 않으니까 여기서 보다가 취향에 맞는 거 있으면 사고 그래. 그리고 산지에서 직접 만든 거를 알고 이렇게 바로 구매를 하니까 이 정도 규모면은 그냥 이렇게 쭉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다 보기에 전 이 정도 사이즈면은 참 괜찮은 기회로 생각하고 또 이런 행사에서는 가격이 평상시에 판매하는 것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어요 저는.
0: 네. 이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힐링하고 또 믿을 수 있는 전국의 명물을 착한 가격에 소위 이제 득템도 하고
1: 네.
0: 뭐 우리 농가도 돕는 상생의 장터라니까 하여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일요일 오후에 잊지 말고 가봐야겠다는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 네. 이 잠수교의 경우에는요. 14일 일요일까지 서로장터가 열리고요.
0: 네.
1: 이외에도 서울국제정원 박람회와 그리고 책 읽는 서울광장에서도 서로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0: 네.
1: 이 두 곳은 21일 일요일까지 열리고요. 여기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 동안 만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게다가 이 서로장터에 참가 농가들의 경우에는요. 서울시가 이 농가들에게 사전 컨설팅도 해줬고요. 또 하반기에는 대형 유통사와 연계한 1대1 구매 상담회까지 열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이런 곳에 또 입점할 수 있도록 후속 유통까지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0: 이거 좋은데요.
1: 네.
0: 예.
1: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또 가공식품을 장터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1년 내내 열심히 땀 흘린 우리 농가들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 되는 건데요.
0: 그러네요.
1: 네, 끝으로 농가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2: 저도 기농 10년 차인데 농사를 지을 때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될지가 제일 고민이거든요. 사실은 판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서울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가 되면 또 구매도 이어지고 해요. 그래서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맛있다고 되게 응원 많이 해주셔서 아 내가 진짜 좋은 일 하고 있구나라는 감사함도 느끼고 직접 농사 지은 이런 농산품들을 고객들한테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자리여서 또 저희 입장에서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도움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3: 지역까지 찾아와서 물품을 구매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이렇게 판매 루트가 쉽게 잘 이렇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자기들의 이제 애정 어린 그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내가 이렇게 애썼던 것들이 잘 팔리는 걸 보면 이제 효능감도 느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제철에 나오는 음식들을 제철에 먹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즌에만 맛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0: 이곳 서로상터에 오셔가지고 맛있게들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이 서울 잠수교에서 펼쳐지는 서울 장터, 서로장터 현장 분위기 함께 들여다봤는데요. 네. 이 서로장터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이 서울시 홈페이지 누리집 또는 그 서로장터 이렇게 검색하시면 매주 어떤 농가가 참여하는지 그 회차별 일정과 판매 품목까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네. 출발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또 참고로 이 잠수교 서로장터는 14일 일요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고요.
2: 이제 두 번 남았네요.
1: 네. 예.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그래서 낮에 활기찬 분위기도 좋고 또 밤에 야경을 보면서 슬슬 걸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 네. 화재 현장 앞 서울에 이런 곳이 오늘은 잠수교를 비롯해서 서울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재활용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는데 5278님은 공유 우산이라든지 파라솔 만든 것도 본 적 있고 선풍기 보관 커버 같은 걸로 써도 좋다. 또 분리배출 가방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도 주셨고요. 3861님은 아이들 그 신발주머니로 만들어서 학교마다 나눠주면 좋겠다. 아, 1788님은 이제 이왕이면 땅속에 묻으면 분해되는 재질로 현수막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하여간 다양한 의견들 주셨는데요. 이게 어쨌든 이게 재활용을 이렇게 하려면 품이 좀 많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장터 이야기 나눴는데 조영남의 화개장터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배우 이나영은 박하경의 맞춤한 듯 어울리는 배우입니다. 발랄한 단발머리, 해사한 표정의 이 배우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목을 끕니다. 독보적 이미지가 있다는 건 일종의 재능입니다. 연기의 패턴이 전형적으로 읽히는 배우도 아니라서 매회 새롭게 등장하는 배우들과 마주할 때 리액션이 사뭇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예상치 못한 엉뚱함부터 환한 미소, 수줍다가도 때론 뜻밖의 용기를 내는 그 모든 순간에 박하경은 온전히 이나영 본연의 매력으로부터 빚어집니다. 부담 없는 러닝타임도 이 시리즈의 강점입니다. 한 회차의 길이는 보통 24분, 가장 긴 에피소드인 2화는 28분에 불과합니다.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블록버스터 시리즈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소박하고 가벼운 박하경 여행기는 쇼폼 시리즈 본연의 매력을 훌륭하게 상기시킵니다. 이 작품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연출했던 이종필 감독과 각본을 썼던 손미 작가가 재회하며 탄생했습니다. 거대한 배경 없이도 이야기의 맛을 살려낼 줄 아는 창작자들의 재능이 다시 한번 통했죠. 매회 구교환, 박인환, 심은경 등 다양한 배우들이 여행지에서 박하경이 만난 사람으로 분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적지 않습니다. 오랜 계획보다는 순간의 선택으로 빚어진 우연성과 작은 요행들의 기대는 하루. 일상에서 온전히 발을 떼지 않은 채 조금 넓혀보는 박하경의 반경은 가장 나답지만 동시에 가장 멀게 느껴졌던 자기 안의 존재를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긴 도피 대신 그저 잠깐만 웅크리고 싶은 사람. 재능의 유무와 상관없이 포기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는 사람. 사소하게 좋아하는 것을 위해 온전히 시간을 써보고 싶은 사람. 정지된 과거와 막연한 미래를 응시하는 대신 현재에 충실하고 싶은 사람. 그 모두가 박하경 여행기라는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청소년 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가 올해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먼 환경상을 수상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는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하다며 청소년 주도로 기후소송을 이끌었고 승소했는데요. 골드먼 환경상 한국인 수상자는 1995년 이후 31년 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인데요. 환경운동가 청소년 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보림 활동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올해 골드먼 환경상을 수상하셨네요. 예, 이 상이 뭐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하던데 어떤 상입니까?
1: 골드먼 환경상은 전 세계 풀뿌리 환경가들에게 주어지는 상이고 6개의 대륙별 한 명의 활동가를 선정해서 수여하는 상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아시아를 대표해서 상을 받으신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이 상이 한국에서는 1995년에 그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께서 수상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보림 씨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 어때요? 이 올해는 어떤 분들이 이 상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1: 각 지역에서 환경 파괴나 개발 문제에 맞서서 실제 변화를 만든 활동가분들이 수상을 하셨고 올해 수상자는 멸종위기 종 짧은 꼬리 입꼬박지 보호 활동을 벌인 이로로탄시라는 나이지리아 활동가.
0: 아, 짧은 꼬리 입꼬박지 저는 이건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1: 이 보호 활동을 예. 통해 산불을 예방하는 걸 나이지리아에서 실제로 높이고 있어서 예. 이분이 상을 받으셨고 영국의 석유 시추 저지 운동을 벌이고 사라 그 핀치 소송이라는 걸 승소로 이끌었던 사라 핀치 활동가.
0: 아, 석유를 시추하지 못하면 우리가 원료를 어디서 구하나요?
1: 이게 아마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그런 네. 제도를 잘못 이용을 해서 과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영역을 이분이 핀치 소송이라는 걸 통해서 좀 그 제재하는 활동을 아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또 어떤 분들이 받으셨죠?
1: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의 테오넬라 로카 마뽑이라는 활동가가 받으셨는데 그 지역 안에서의 그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 구제를 지역 내에 그 운동으로 이끌어내신 분도 계십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풀뿌리 운동과 그 현장 지역에서 네.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네. 예, 그런 상이군요. 예. 그 명예롭고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하던데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로 기후 소송을 해서 정부 상대로 한 소송이었는데 승소를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저희가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위험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특히나 청소년들이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들을 계속 만들고 정책 의사결정자들에게 변화를 계속 요구를 했지만 그들의 어떤 자발성에 기대는 방식이 우리의 어떤 안전을 담보하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기후위기를 명확한 그 기후위기 속에서 보호받을 권리라는 걸 명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사법의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때 2020년 3월 13일에 기후헌법소원이라는 걸 청구해서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승소 결정이 최종으로 나면서 정부는 기후위기의 위험 속에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국민의 환경권이 보호되어야 하고 그래서 국가의 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결정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0: 그러니까 4년 동안 재판을 하셔가지고 정부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 이거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셨다는
1: 네,
0: 거죠.
1: 맞습니다.
0: 그러면 기후소송을 하면서 정부에 어떤 부분의 개선을 요청을 하셨는 건가요?
1: 기후위기는 이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인데 이 대응이 계속 미래로 밀리고 있고 지금 당장의 계획이 제대로

0: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을 다음 세대로 넘기고 있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 네네. 이 소송을 청소년 주도로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 소송하는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0: 사실 이 소송이 시작점은 아니었고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뭔가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찾아가고 하는 행동들을 계속 2019년에 해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뭔가 정치에 찾아가서 변화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방식이 안전을 담보할 만큼의 변화를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걸로는 안 되니까 네. 소송을 했다. 네. 그 얘기죠. 네. 예. 이렇게 기후위기랑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아시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아시아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좀 있었나요?
0: 한국이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 중에선 다섯 번째로 승소를 한 나라인데요.
1: 네네.
0: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아일랜드 등에서 이미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진행이 중이거나 실제로 저희가 소송을 청구했을 당시에는 네덜란드가 전 세계 최초의 승소 사례가 나온 네. 사례도 있었습니다.
1: 함께 참여한 청소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0: 지금
1: 그 소송에 참여했던
0: 소송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예. 그때 원고로는 19명이 참여를 했었고
1: 어떤 분들이에요?
0: 기후위기에 같이 뭔가 대응을 하자라면서 같이 행동을 하고 있었던 활동가들 19명이었고
1: 네.
0: 그중에서 사실 헌법소원 절차상 그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해서 그 서류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으로 꾸려서 그때 가능했던 사람 19명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발적으로 참여한 그런 분들이 되겠네요. 네. 예, 예. 4년 동안의 재판 끝에 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하셨어요. 판결을 듣고 재판장에서 눈물을 쏟으셨다고 하던데요.
0: 재판장에서 판결을 들을 때 사실 네. 눈물이 되게 많이 났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소송을 청구했었던 것 중에 지금까지의 계획이 미흡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부재하다라는 거에 대한 그 소송이었는데 지금까지의 계획은 어쨌든 위헌이 나진 않았다 보니까 제가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기후위기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좀 눈물이 나기도 했었고 긴 시간 끝에 이제야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서 뭔가 되게 복잡한 마음으로 눈물이 났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군요.
0: 네.
1: 예. 판결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0: 저희가 승소를 한 내용은 국가 기후위기가 일단 위험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걸 먼저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장기적으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한국이 탄소 중립을 만들기까지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한 것이 그냥 단기적인 어떤 그런 부담에만 치중해서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기 목표와 경로를 만들어라 라는 일단 입법 개선 명령이 나온 판결이었습니다.
1: 네네. 판결문 내용을 지금 살펴보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의 기후정책이 미래 세대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한다. 네. 이렇게 판결을 했네요.
0: 네.
1: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31년부터 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명한다. 예.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이긴 내용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목표는 지금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서 어떤 기후위기 위험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0: 네, 맞습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그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0: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난 것이고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 탄소중립기본법이라는 국가 최상위에 있는 기후위기 대응법이 있는데 그 법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장기 경로가 부재하다라는 것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기존에 있었던 국가의 그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라고 나와 있었던 국가의 기존 목표는 이것이 위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1: 아까 목표 자체는 네. 위헌이 아니다. 네. 헌법에 합치한다. 그렇지만 거기에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준을 마련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군요.
0: 네, 정확히는 2030년 목표가 있고 2031에서 49년 목표의 두 가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네. 이 뒤에 경로 그 31년에서 49년의 목표와 경로는 부재하고 부재한 것에 대한 위헌이고 30년 목표는 위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아. 나온 것이죠.
1: 네네. 이게 재판 내용이랑 네.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또 네. 생각을 하셨나 봐요.
0: 네.
1: 예예. 그래도 이 판결이 환경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요.
0: 저 제일 큰 의미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환경권에 대한 인정이 있던 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라는 문제는 보통 정책에서의 어떤 자발성을 가진 문제라고 이해가 되어 왔었는데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생김으로써 국가가 앞으로 기후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종합적인 기본권, 여기에는 생명권이나 안전할 권리, 뭐 직업선택의 자유, 뭐 되게 다양한 권리가 다 포함이 되는데 이 권리를 최소한의 수준으로는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정책은 그냥 어떤 협상과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적당하게 재량껏 정해졌다면 앞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선이 생겨 있는 예. 것이라서 그게 사실 가장 큰 의미일 것 같습니다.
1: 기준이 좀 달라진 거네요. 네. 옛날에 이제 적당히 좀 타협하고 뭐 중간선에서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국민의 환경권, 기후권이 보장돼야 되는 헌법의 기본 권리다. 네. 거기에 맞도록 해라. 네, 이렇게 기준선이 세워진 면에서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기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른 국가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나요?
0: 네. 저희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아시아에서 대만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가진 기후소송들이 청소년들이 주도한 소송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소송이 승소하고 나서는 작년에 일본에서 국가의 감축 목표에 대한 시민들의 되게 큰 기후 소송들이 진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은 하나의 어떤 선례가 이렇게 하나의 판례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판례에서 더 나은 판례가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환경권에 대한 인정을 하고 진전된 목표를 이렇게 그래도 요구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아시아에 있는 다른 기후소송을 진행하는 나라들한테는 되게 진전되고 고무적인 소식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1: 네. 환경운동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판례가 되는 거죠.
0: 네.
1: 예. 이 골드먼 재단, 골드먼 환경상을 수여하는 이 재단에서 또 김보림 씨가 주도한 기후소송 판결이 아시아 기후변화운동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약에 판결 내용대로 실행이 된다면 탄소 배출이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0: 판결 내용이 실제로 이행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25년 동안 15억 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1: 15억 톤 하니까 이제 잘 안 와닿아서 어느 정도 되는 건지요?
0: 약 500개 정도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1년 동안 내뿜는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1: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500개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 그만큼을 줄이게 된 거예요. 우리 김보림 활동가님이 소송에서 이김으로 해서. 네.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다고요. 예. 어느 정도예요?
0: 한국은 세계 1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1인당 배출량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근데 에너지 공급의 90% 이상이 수입 석탄이랑 천연가스에 의존을 하고 있고 전력 생산량 57% 이상이 석탄과 천연가스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 화석연료 의존도도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1: 네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0: 아직은 속도가 매우 느린 상황이고 비중도 낮고 계획 석탄발전소를 2040년까지는 모두 폐쇄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오곤 있지만 네. 재생에너지를 어느 속도로 어떤 방식으로 확대를 할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굉장히 좀 더딘 상황 같습니다.
1: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에너지 공급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을 완전히 재편해야 되는 건데.
0: 맞습니다.
1: 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0: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사실 제가 해왔던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대응을 고민을 한다면 기후위기,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의존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크게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고 근데 이 전환이 좀 어려운 게 그냥 기술의 전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어떤 작동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보니까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이라든가 그 화석연료 발전소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지역들도 지속을 하기 위해서 전환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정의로운 전환 계획 설계를 또 함께 해야 되다 보니까 전환 계획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1: 네. 국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참 어떻게 하게 됐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요.
0: 사실 평범한 시민들이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함께 개인적인 실천을 한다라는 것 말고는 방법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기후위기 대응을 사회적으로 뭔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소수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변화를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책의 변화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계속 이걸 맡겨야 되다 보니까 안전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 항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이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을 때는 헌법적인 기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대단한 결정이고 또 대단한 그 활동 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환경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 상을 골드먼 재단에서 왜 김보림 활동가에게 주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예.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사실 제가 하는 일은 밖으로 그렇게 크게 보이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서 이 상이 왜 나한테 왔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헌법소원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저희가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 끌어내기 위해서 해왔던 그 운동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후위기가 오랫동안 북극곰의 문제나 또는 미래세대만의 문제처럼 항상 다루어져 왔지만 실제로 미래세대라고 호명되는 청소년들 또는 다양한 시민들이 지금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변화를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 기후위기는 우리 삶의 문제나 권리의 문제로 더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만들어왔던 운동이 있어서 이런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후에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헌법재판소 판결이 2024년 8월에 내려졌으니까 이제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후속 조처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0: 헌법재판소는 2024년에 그 결정을 내리면서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선 입법을 다 할 것을 국회에게 명령했는데
1: 지났네요 지금?
0: 네, 시간이 지났고 아직 개선 입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국회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안 하고.
0: 그 헌법소원 결정이 나고 나서 국회에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라는 이 헌법소원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단위가 만들어졌고
1: 네.
0: 이게 여러 뭐 정치적 상황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논의가 계속 미뤄졌었습니다. 그러다가 국회가 작년 말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이 개선 입법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민들의 공론장이 만들어졌고 시민 대표단 340명을 모아서 이 우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면서

0: 기후위기 대응 한국이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론화를 돌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엄청나게 진전된 결과를 사회적 합의로 결과로 내놨는데요. 한국이 전 지구적인 1.5도 감축 목표보다 더 진전되고 그리고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감축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결과를 사회적 합의선으로 내놨는데 이 결과가 나오니까 국회에서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왜곡되었다 또는 사람들이 편향되게 판단을 한 거다 같은 이야기들이 국회에서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국회 안에서 이 공론화 결과를 통해서 어떤 그런 법을 만들 것인지를 계속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 사실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환경만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뭐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후소송에서 이기고 또 김보림 씨가 골드먼 환경상도 받으면서 김보림 씨가 이끌고 있는 청소년 기후행동도 어떤 단체인지 지금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어떤 단체입니까? 청소년 기후행동?
0: 저희는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기후위기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권리의 문제로 인식한 사람들이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해서 거리에 나와서 피켓이라도 들자 하면서 시작했던 청소년들에 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지속하다 보니까 누구나 변화의 주체로서 이야기를 하고 당사자들이 변화를 만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사회 변화를 좀 더 진전된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접근성을 가지고 주체로서 올 수 있게 하는 캠페인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어떤 캠페인을 하셨어요?
0: 되게 다양한 캠페인을 했는데 저희 헌법소원 외에도 실제로 뭐 1.5도를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1: 그러니까 1.5도라는 거는 몇 년도까지 우리
0: 2100년까지 전 지구적 네.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야 한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어떤 합의의 선 그 기후위기 대응의 합의 네. 선 중에 하나인데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을 실제로 막을 수 있게 한국의 몫을 고민해서 한국에서 그 입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 캠페인을 진행을 한다거나 또는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라는 선언을 하지만 사실 뒤에서는 화석연료를 늘리고 있는 기업들이 그린워싱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서 그런 어떤 자동차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캠페인들을 계속한다거나 또는 다양한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일상의 공간에서 모아서 그게 정책 변화로 연결되기 위해서 뭐 편지쓰기를 한다거나 다양한 이렇게 의견서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정책 변화로 연결하는 일들을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1: 이 김보림 씨는 기후 환경 문제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0: 이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은 많았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인 실천을 하는 것 또는 지구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긴 했었는데 2018년에 물론 지금 해가 갈수록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긴 한데 2018년 폭염이 제가 살아온 해 중에서는 엄청 이렇게 체감이 컸던 해 중에 하나였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도 집에 공기가 너무 이렇게 열기가 심해서 막 숨이 막힐 정도로 약간 더위가 계속 지속되던 날들이 있었는데 그런 날 중에 실내에 저희 집이랑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던 분이 실내에 머물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면서 저희 집과 이 상황이 너무 비슷하고 그러면 내가 개인적인 실천만 해왔었는데 내가 우리 엄마 한 명을 이 폭염 속에서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진짜로 없네? 내가 해오던 개인적인 실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 라는 정도의 어떤 무력감과 또는 위험에 대한 감각을 느끼게 되면서 실제로 이 문제가 왜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내가 진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기후운동이라는 걸 더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정말 저도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그나마 에어컨이 있거나 이러면 그렇지만 이제 그런 냉방 같은 데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진짜 불행한 일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환경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런 문제점에서 출발을 하셨군요. 그 청소년 기후 행동 이제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도하는 단체죠. 그 뭐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못 들어가는 단체인가요?
0: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저만 20대 활동가고 다 10대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소년이 정체성이 너무 크니까 청소년 기후 행동이라고 했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이가 드니까 저희도 그 이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 목소리를 낸다라는 건 뭔가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후위기의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일들을 하기에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이름을 아직은 쓴다라고 네. 해서 되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고 있지만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성인이 되셨지만
0: 네.
1: 그렇습니다. 예. 이 앞으로 김보림 씨는 이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0: 저는 일단은 제가 사실 상을 받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저 소송이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변화를 만드네? 저 사람이 계속 이걸 붙잡고 있었는데 변화가 진짜로 생길 수가 있는 거네? 라는 말을 되게 젊은 또래 세대한테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뭔가 이 과정에 잠깐 함께 했었던 사람들한테도 연락을 되게 많이 받고, 이 일이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사회 변화를 만들고 뭔가가 조금 진전되고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걸 느껴서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듣게 되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효능감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또는 뭔가 이 문제를 감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좀 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뭐 지역 안에서 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지를 함께 고민하는 논의를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다시 모으고 그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여전히 해나갈 것 같습니다.
1: 네, 네. 이렇게 청년들이 기후위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먼 환경상을 수상한 청소년 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경상권, 내일은 남부지방 중심으로 이렇게 낮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대부분 23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5도대까지 올라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오늘 기온이 좀 높은 곳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을 보면 경상권이 역시 가장 높은 기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양산이 30.6도, 북부산이 30.4, 김해가 29.6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 경상권은 30도 안팎, 서울이나 강릉은 27도 안팎의 기온까지 예보돼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은 현재 25도대라서 예상 낮 기온보다는 2도 정도 모자른 기온입니다. 내일은 서울이 28도, 일요일은 27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당분간은 평년 이맘때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오늘 이어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오늘 오후에 높음이나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올랐고 내일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오존 농도도 중부나 남부 일부 쪽으로 오늘과 내일 오후 모두 일시적으로 나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으로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막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 남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하늘 모습 무난해서 현충일이자 망종인 내일 바깥 활동 무난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도입니다. 최영미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국내 증시 약세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5% 넘게 급락하며 이틀째 하락했고 코스닥 시장은 장중 천선을 내주는 등 하루 만에 4%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478.82포인트 하락한 8160.59에 코스닥은 47.29포인트 하락한 1002.44에 마감됐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은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종일 약세였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20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6%와 9%대 급락하는 등 반도체 및 전기전자주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밖에도 전선과 2차전지주, 종합상사주, 로봇과 스페이스X 관련주, 광통신주 등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삼성전기와 KB금융, 신한지주와 한울바이오파마 강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PSK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39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서 4월 경상수지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4월 경상수지가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출은 905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5% 증가했고 수입은 567억 달러로 16.1% 늘었습니다.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 품목 수출 호조가 이어진 가운데 석유 제품 수출도 늘면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됐습니다. 최근 해외 여행이 늘었지만 온라인 쇼핑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가 줄어 1분기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카드 사용액이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분기 중 거주자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을 보면 국내 거주자의 신용카드 해외 사용 금액은 약 9조 3,800억 원으로 직전인 작년 4분기보다 0.1% 감소했습니다. 하는 관계자는 1분기 내국인 출국자 수는 증가했지만 온라인 쇼핑 해외 직구가 감소하면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내국인 출국자 수는 약 833만 1,000명으로 전분기보다 5.5% 증가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오늘 한국 도착 직후 한국을 위한 깜짝 선물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 CEO는 오늘 오후 전용기 편으로 입국한 뒤 한국을 위해 아주 많은 비즈니스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은 이번 방한 배경에 대해 한국의 모든 파트너와 고객사들의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AI 구축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CEO는 방한 기간 국내 주요 그룹 총수 기업인들과 만나 반도체, 피지컬 AI, 로봇,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무료 사진 촬영을 내세운 뒤 원본 파일이나 액자 제작비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촬영업계에 상세 가격표 공개를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4년 4개월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1,670건, 이 가운데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사례는 262건으로 전체 15.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무료 촬영 광고를 보고 예약했지만 촬영 뒤 원본 사진 파일을 받으려면 액자를 추가 구매해야 한다며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였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지수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윤경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지호의 경제쇼의 윤지호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에 급락하면서 8000선까지 밀렸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루에도 급등락이 심해지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장을 쫓아가다 보면 피로도만 쌓이게 된다는 건데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코스피가 차익 실현으로 인해 쉬어가는 건지, 반도체 쏠림이 강했던 한국 증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수급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등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지호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오늘 증시 난리였는데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2: 예, 하여간 저도 오늘 딱 아침 상황 보고 네. 아, 또 블랙 붙겠구나 오늘 마감 기사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여지없이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가 좀 나왔고요. 코스피 5.5% 하락해서 8,160에 마감이 됐는데 오늘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프닝에서 8,038까지 내려가서 이게 6.9% 하락을 한 그런 수치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4.5% 하락을 해서 1,002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992까지.
3: 좀 깨졌었더라고요.
2: 때려가지고. 야, 그동안 올랐던 거 다 까먹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사실은 오늘 뭐 1,000을 다행히 이렇게 회복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1,200 넘게까지 갔던 코스닥이 다시 원래대로 또 돌아갔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코스닥을 보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외국인은 팔았고 어제보다는 매도 규모가 좀 줄긴 했습니다. 네. 어제는 뭐 아시는 것처럼 7조 넘게 팔았는데 오늘은 그 절반 수준인 3조 5천억 정도 팔았고 오늘 또 기관도 같이 팔아서요. 오늘은 개인이 4조 2천억 넘게 사면서 시장을 정말 받쳐주는 그런 좀 힘겨운 그런 하루를 이제 보냈다 봐야 되겠고 이렇게 오늘 장이 많이 빠졌던 이유는 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그제 했는데 오늘 사실은 더 오늘 새벽에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론도 오늘 7%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뉴욕 선물이 오늘 우리 장중 내내 계속 특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1% 전후로 계속해서 약세가 이어지는 것도 투자 심리가 우리가 좀 회복되기에는 썩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고 뭐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특히 고점론 얘기가 오늘 두 군데에서 나왔던 거 증권사에서 한 군데 그다음에 투자 전문지에서 한 군데 나왔던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긴 한데 요즘에 투자를 많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CTA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하는 추세 추종형 알고리즘 매매. 이게 굉장히 변동성을 많이 키우는 매매이기 때문에 파생적인 그런 특징이 네. 있어가지고요. 오늘 역시 이제 장이 한쪽으로 방향이 쏠리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더 많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오늘 사실은 가장 지수 낙폭을 키웠던 이유 중에 하나냐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또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건 확실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반도체 쏠림 현상이 좀 해소가 되고 반도체주들이 좀 주춤하니까 순환매가 좀 나타났다라는 네. 거. 사실 오늘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많이 떨어졌지만 뉴욕 같은 경우는 오른 종목들이 더 많았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뭔가 순환매가 좀 나타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도 오전장에는 그런 느낌이 비슷하니까 바이오도 오르고 금융주도 오르고 그다음에 소비재주들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와, 우리도 미국 시장처럼 되나 보다 싶었는데 후반에 가서 오후장 가서 낙폭이 확 커지면서 대부분의 플러스였던 종목들조차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또 하나 오늘 시장 또 심리적으로 좀 악재였던 건 환율이 1,540원대 중반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3: 그러니까

0: 이 부분도 아마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파냐 뭐 이런 기존의 뭐 그 설명을 떠나서 투자자분들께서 무슨 환율이 1,540원이야 이런 어떤 그런 데서 많이 좀 실망을 하시고 좀 불안감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1: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국 증시는 시총의 50%가 반도체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급락했는데 정점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거란 그런 전망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0: 예. 일단 BNP 파리바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메모리의 평균 판매 단가, 반도체 판매 판계 단가가 원래 우리가 봤을 땐 2027년, 그러니까 내년 중반이었을 거라고 얘네들은 예상을 했는데 예. 오늘 내놓은 리포트에서는 아니야, 1년 정도 앞당겨서 올해 중반에 고점을 찍고 당장 내년 초부터는 분기별로 아마 하락 전환할 거야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일단 컸고요. 그 이유는 이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 이 부분 계속 나왔던 얘기도 하고 또 하나가 사실 이게 사실 브로드컴의 그 낙폭을 키웠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워낙 오르고 또 전력망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병목 현상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돈이 있어도 병목 때문에 투자가 지연되거나 이래서 소비 위축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라 특히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1분기에 소비 그 판매량이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또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배런스라고 하는 월가의 투자 전문지가 있는데 얘네들도 중국 반도체 회사들 얘기를 하면서 특히 양자 메모리라고 하는 낸드 플래시 만드는 중국 반도체 회사가 맞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13%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아마 빠르면 올해 뭐 증설하고 또 상장하고 그러면 뭐 1, 2년 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세계 3위가 될 거다. 낸드플래시 쪽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도 좀 불안감을 키운 게 아니냐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얘기는 좀 새로운 얘기였는데 그 엔비디아의 CPU 베라에 탑재되는 이 메모리 모듈 그 있습니다. 그 저저력 반도체인 그 LPDDR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그 메모리 모듈인데 이 소켐2라고 하는데 요거의 용량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를 엔비디아에서 했던 게 그러면은 메모리 수요 줄어드는 거 아니야? 요렇게 이제 시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악재가 있는 날 요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부정적인 해석이 더 커지면서 좀 시장에서 낙폭을 키웠던 이유가 좀 되겠고요. 근데 요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에 이제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얘기가 앞에서 나오고 뒷부분에 가서 이제 균형을 좀 맞추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AI발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좋아. 당장은 이런 얘기들이 항상 뒤에 붙어있긴 했고요. 또 하나 해석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던 차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게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해석도 함께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주가가 앞서 반영하니까요.
0: 그렇죠.
1: 이거에 대한 우려들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뭐 그건 그렇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드디어 입국을 했네요.
0: 연예인입니다.
1: 뭐. 그러니까요.
0: 심지어 젠슨 황 CEO가 뭐 입고 들어왔는지까지 기사가 나올 정도고 그 정도로 시장 영향력이 크다라고 봐야 되는 인물이죠. 오늘 1시 조금 넘어서 이제 김포공항에 전용기로 도착을 했고 취임 일성으로 앞서 뉴스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한국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 그래서 궁금증을 또 유발을 좀 시켰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반도체 업계와 관련돼서 또 중요한 얘기는 HBM4와 관련돼서 국내 두 회사 뭐 마이크론까지 세 개 회사 모두 다 우리 인증을 마쳤다. 이런 얘기도 좀 새롭게 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이분이 오자마 맞아. 국내 뭐 기업인들 만난 게 아니라 그 페이커라고 하는 그 게임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 마포의 PC방에 가서 이 양반부터 먼저 좀 만났다. 이것도 사실 화제가 됐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밤에 있을 이제 최태원 회장, 구광모 회장, 이해진 의장 등 이런 국내 굴지의 기업 CEO들과 소위 말하는 삼겹살에 소주하는 삼소 회동. 이게 지난 작년에 있었던 그 깐부 회동과 이어서 굉장히 좀 기대를 좀 모으고 있고요. 뭐 여기서 뭐 얼마나 그 취재진들이 몰려 있고 한 상황에서 뭐 얼마나 진지한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방문이 지난 작년 10월에 GPU 이렇게 국내 이제 26만 장 주기로 발표했던 그때와는 다르게 그때는 GPU의 뭐 거래처를 확보한다 또는 그러니까 일단 마케팅 차원이라고 봤다면 이번에는 확실히 협력 쪽에 협력 파트너를 네. 이제 한국에서 확실하게 하는 쪽으로 좀 무게가 실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게 작년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젠슨 황 CEO 계속 로보틱스 얘기를 좀 한국 관련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뒤집어서 해석을 해보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로보틱스 관련해서는 글로벌하게 가장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가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하드웨어도 그렇고 중국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그렇죠. 건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탈중국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뭐 아주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 로보틱스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상황에서 탈중국 관련돼서 가장 제조나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데서 능력을 갖고 있는 건 결국 한국이다. 한국 기업들이다. 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좀

0: 단단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해서 로보틱스 쪽과의 어떤 로보틱스 쪽의 제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젠슨 아시한테는 현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주말에는 프로야구 시구도 있습니다.
1: 그렇죠. 두산이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0: 그것 때문에 주가도 오르게 됐습니다. 심지어.
1: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많이 사는 화성시 동탄의 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0: 예. 요즘에 셔세권, 반세권, 반도체 네. 셔세권 이런 네.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는 표현들인데 여기 해당되는 지역이 용인 수지, 분당의 판교 또는 분당 시내 또 그다음에 수원, 그다음에 화성, 동탄 이런 지역들입니다. 여기가 왜 셔세권, 뭐 반도체, 뭐 셔세권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셔틀버스들이 운행되는 지역이어서 셔세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이 두 회사의 직원들이 많이 산다 얘기가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한국 부동산에서 주간 아파트 매매 동향이 나왔는데 어제 나왔고요 자료는 오늘 이제 그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 내용이 동탄의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6%가 올랐는데 이게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른 거다. 이 얘기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주제가 됐습니다. 경기도가 전체 평균이 0.12%, 서울도 많이 오른다고 해도 0.25% 평균 상승률이 동탄이 0.6% 올랐으니까 얼마나 많이 동탄이 오르고 있는지를 좀 그대로 알려주는 거고 이 밖에 뭐 용인 수지나 수원 영통, 성남 부수정구 여기가 이제 판교 쪽이고요. 이런 데도 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보다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부의 효과.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 성과급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이들적이 좀 높은 직원들이 이런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도 많고 또 집에 대한 집값이 올라도 사겠다는 수요가 있다는 이런 점들이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재미있는 거는 그 동탄이랑 수원이나 또는 수지 쪽에 있는 그런 백화점들의 명품 매출이 30-40%씩 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심지어 용인의 신세계 사우스시티점이 있는데 여기는 명품 주얼리가 141%, 명품 시계가 87% 지난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 경제 뉴스 브리핑 오늘 임종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최근 우리 군의 오랜 꿈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 일명 장보고 N사업의 청사진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3: 아니 경제 코너에서 웬 군사무기 이야기냐고요?
2: 그 이유는 이 잠수함의 심장인 SMR 기술에 우리 경제와 산업의 지도를 바꿀 거대한 기회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SMR은 소형 모듈 원자로의 줄임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00MW 이하급 원자로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기존 대형 원전을 더 작고 유연하게 만든 차세대 미니 원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SMR이 앞으로 전기를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AI 열풍으로 엄청난 전력을 잡아먹는 공용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반도체 공장, 대규모 산업단지, 전기가 부족한 오지나 바다 위 해양 플랜트까지 어디든 필요한 곳에 쏙쏙 설치할 수 있다는 게 SMR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 기술과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양용 SMR과 차세대 소형 원자로 플랫폼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경제성과 안전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곧 국력이 되는 시대에 SMR은 이제 우리 산업의 지형도를 통째로 바꿀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기술 SMR.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올해 들어서만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100조 이상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 수급만으로 코스피를 2배로 끌어올렸다는 건데요. 여기에 일주일 전 출시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로 반도체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피도 급락했는데요. 6월 한국 증시의 흐름은 무엇을 봐야 할지 염동찬 한국투자연구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시장 이렇게 막 박살난 나오셨네요.
2: 어쩌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박살났는데 출연을 하게 됐네요. 저 오면서 젠스낭 CEO가 이제 한국 도착했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 나오면서 뭐 한국에 선물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조금씩 반등을 하길래 네. 야 이게 방송 가기 전에 좀 분위기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조금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게 끝났네요.
1: 너무 뻔한 질문인데 오늘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2: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뭐 들어오기 전에 좀 말씀을 나누기는 했는데 시장 자체가 많이 과열이라고는 뭐 느낄 수 있을 만큼 좀 빠르게 올라가기는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악재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국면이 한번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거는 뭐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브로드컴 CEO가 그렇게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말을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1: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2: 네. 저번에도 분기에도 그랬는데 뭐 일각에서는 브로드컴 CEO가 이제 뭐 간담회 못 나오게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의 기대가 너무 크다. 우리는 전혀 문제 없다. 근데 추정치를 그렇게까지 높게 제시하지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좋은 거는 맞는데 이 가격이 어디까지를 반영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좀 시장이 생각보다 좀 강하지 못하고 오늘 좀 변동성이 커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사실 최근에 지난달 27일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나왔는데 인기가 엄청났잖아요. 근데 이게 인기가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들 하는데 네. 그 정도로 이게 인기가 좋나요 지금?
2: 실제로 인기가 좋았죠. 이제 제일 많이 인기를 보는 지표가 뭘까라고 하면은 회전율이겠죠. 거래대금과 회전율이겠죠. 처음에 상장됐을 때 AUM 그러니까 운용하는 자금 뭐 시가총액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게 한 4조 정도였습니다. 삼성전자 1.8조 하이닉스 2.2조 합쳐가지고 한 4조 정도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기업 시가총액을 합치면은 한 3천조 정도 되니까 사실 4조로 뭘 어떻게 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레버리지 ETF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회전율이 160% 정도였습니다. 데일리로. 하루에 시가총액의 그 160%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는 거는 맞고요. 그만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점은 제가 이제 자료를 최근에 썼는데 이제 27일에 상장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거래일 정도 이제 거래가 된 거죠.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 그 움직이는 걸 보면은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회준율이 좀 더 올라가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회준율이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1: 그 화면에 유튜브 시청자도 보실 수 있는데 그림 보시면 이게 있네요. 이제 다르네요. 삼성전자.
2: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더 좋을 거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홍콩 증시에서는 이미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삼성전자 레버리지보다는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그 AUM 시가총액이 좀 더 컸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상장됐을 때 보면은 초반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2.2조 원, 삼성전자가 1.8조 원 정도로 시작을 했으니까 하이닉스가 좀 더 컸죠. 그런데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삼성전자가 좀 더 양호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흐름만 보면은 그러면서 의외로 좀 한국에서는 홍콩 말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갑자기 하필 오늘 급락하나 오셨으니까 네. 시장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급락하면 2배 레버리지 상품이 더 취약하다. 이게 그렇죠. 맞는 말인가요?
2: 그렇죠. 이게 레버리지 상품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현물 그러니까 삼성전자 본주 측면에서도 이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시가총액 4조 원 정도 규모가 이거를 움직이는 효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미미할 거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거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속도와 질량의 고비거든요. 시가총액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아무리 큰 거라고 해도 이렇게 주먹 같은 걸로 이렇게 때려도 그냥 좀 아픈 정도인데 이게 이 속도가 아니라 총알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거 맞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속도가 빨라서 그렇습니다. 레버리지 상품 역시 시가총액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게 빠르게 매도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0: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었던 이 하락에 좀 더 취약하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요. 레버리지 ETF들은 현물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1: 주식 선물이 기초자산이라는
0: 맞습니다. 주식 선물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증권사랑 계약한 수합 계약이라고 맞습니다. 해가지고 두 배를 만들어주는 거를 계약을 하는데 이게 보통 초반에는 그 상장 초기에는 선물의 비중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물의 비중을 가져가고 뭐 홍콩도 마찬가지인데 현물 가져가는 건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두 배를 만들 수 있죠. 주식을 가지고 어떻게 두 배의 수익률을 맞아요.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은 시가총액이 커지죠. 시가총액이 커지면은 두 배를 맞추기 위해서 선물을 더 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거를 두 배까지가 두 배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미 포지션이 있으니까 그만큼 이거를 좀 줄여야 되고 롱 포지션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물 매도 개념인 거죠.
1: 잠깐만요. 우리가 청취자분들이 수준이 다양하세요.
0: 아, 그러세요?
1: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레버리지 ETF 거래들 많이 하시는데 이걸 좀 쉽게 말한다면 삼성전자 두 배 ETF라는 게 전자 주식을 두 배 본주를 다 사는 게 아니라
0: 네, 그렇죠.
1: 그에 관련된 소수의 증거금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선물을 사서 맞습니다. 하는다 보니까 살 때는 막 더 가속화되지.
0: 그렇죠. 올라갈 수 있고 하락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죠.
1: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본주와 그 주식 선물 간의 괴리도도 되게 크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0: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1: 그래요,
0: 이게 저 주식 선물이랑 개별 현물이랑 이렇게 괴리도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상장 이후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에 선물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괴리도가 약간 올라간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계산해 보면은 괴리도 올라간 게 0.3% 포인트 정도 됩니다.
1: 그래서 제가 어제 내신 리포트 보니까
0: 네.
1: 이 괴리도에 관한 설명을 좀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0: 아, 네, 맞습니다.
1: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많은들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0: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선물이랑 현물이랑 얘기를 하면은 현물 규모가 더 크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선물, 현물 중에서 뭐가 뭐를 움직이는 주요 요인이냐라고 하면은 보통 현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물 가격이 바뀌면은 그거에 의해서 선물 가격이 바뀐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 이론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선물 가격이 너무 크게 변해가지고 현물 가격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웩더독이라고 합니다.
1: 네.
0: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1: 네.
0: 현물이 더 중요하잖아요. 현물이 몸통이고 선물은 꼬리인데
1: 네.
0: 그러다 보니까 현물 가격에 의해서 그 선물이 움직여야 되는데 가끔 선물이 현물을 바꾸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효과는 이제 레버리지 ETF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물 매수 수요가 너무 강해지면은 이 괴리율이 커지니까 현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거를 따라가는
1: 다 그렇게 생각했죠.
0: 웩더독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한 거죠. 그 웩더독 현상 그러니까 선물이 현물 가격을 올라가는 현상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하루에 한 0.3%포인트 정도니까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선물 거래대금이 실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그런데 0.3%포인트 괴리율로 올라간 거를 웩더독이라고 할 만한 의미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냐.
1: 자료에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0: 네네.
1: 예,
0: 네, 그래가지고 약간 좀 애매한 수준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올라갈 때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내려갈 때는 또 가속화되면서 더
0: 그렇죠.
1: 그게 뭐 왜 그런 거죠?
0: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요인이죠. 올라갈 때는 선물 매수를 더 자극하기 때문에 이제 선물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가 더 커지고요. 내려갈 때는 선물 매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선물을 매도해 가지고 좀 청산 포지션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위아래 방향성 변동성은 좀 커집니다. 올라갈 때는 모두가 해피해요.
1: 내려갈 땐 더 심해진다는 거죠.
0: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를 좀 키울 수 있는 요인인데 다행히 이 그 레버리지 ETF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속도가 늦다고 하더라도 차에 치이면은 이제 죽을 수 있잖아요. 비슷하게 좀 그 시가총액이 커지면 문제가 됐을 텐데 다행히 그 정도 시가총액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게 좀 다행인 부분이죠.
1: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흥미로웠던 게 삼성전자보다

0: 최근 변동성이 컸던 종목들을 더 선호할 수가 있는 거죠.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 변동성도 있고 하락 변동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사면은 좀 올라가는 속도도 좀 빠를 테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좀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입니다. 네.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 가장 큰 종목 어떤 걸 것 같으세요?
1: 감이 안 오는데요?
0: 테슬라입니다.
1: 그래요?
0: 네, 맞습니다. 그만큼 좀 변동성이 큰 거를 좀 선호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뭐 시가총액은 좀 뒤쪽에 있었던 팔란티어 같은 레버리지 ETF도 좀 시가총액은 AUM 측면에서는 상위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변동성 큰 게 커지는 건데 안정적인
0: 그렇죠. 시장에서는
1: 것보다는.
0: 안정적인 것보다는 변동성이 큰 거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아까 홍콩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AUM이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AUM의 거의 두 배가 됩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차이 나는데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변동성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1: 우리가 이번에 상품 만들어진 게 이제 해외에 있었던 방금 전에 지적하셨던 해외 레버리지 ETF 네네. 때문이었는데 현재 해외에 상장된 한국 주식 ETF들 비중 전략도 이번 자료에 넣으셨다는데 뭐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0: 일단 이제 한국이 비중이 위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주식 수를 MSCI에서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제게 재밌는 통계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5월 달 돼가지고 약간 바뀌긴 했는데 4월 말까지 뉴욕 증시에 상장된 ETF들 뭐 2천 개 정도 됩니다. ETF들 중에서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ETF들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은 한국 대표 EWI 한국 대표 ETF죠. 여기로 들어온 자금 유입 순위가 8위입니다. 8위.
1: 그게 한국 사람 돈이란 말 있던데 맞나?
0: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굳이 그 네, 달러를 바꿔가지고 하나 하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어차피 아는 상황이고 달러를 다시 원화로 다시 바꾸기는 싫으니까 이렇게 투자했다가 뭐 다른 미국 종목으로 주자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EWI, MSCI, 코리아 ETF로는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중 조절에 대한 거를 여쭤보셨잖아요. MSCI 같은 경우에는 뭐 2, 5, 8, 11월에 이렇게 한 번씩 비중 조정을 하는데요. 분기 리뷰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5월 달에 있었던 2분기 리뷰가 있었죠. 그게 반영된 게 5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이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반영하는 주식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식수를 상향 조정하면은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겠죠.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은 이 리밸런싱 하는 날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나 인덱스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게 5월 말에 있었던 이슈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1: 그때 실제 돈 들어왔잖아요.
0: 그렇죠. 실제로 돈 들어왔죠.
1: 1, 2종가 들었던 걸로 아는데.
0: 최근에 좀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월말, 월초 이때 셉니다.
1: 맞아요.
0: 왜 그러느냐 이게 뭐 법적인 이슈가 있는데 그 아시겠지만 자본시장법상요 한국 그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에 10% 이상 투자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시가총액에서 10%를 넘어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내용까지 그 수치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금융투자협회는 언제 공시를 하느냐? 매월 마지막 거래일에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을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이 비중 확대를 못해요.
1: 맞아요.
0: 그 비중까지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비중은 월 말에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달 첫 2거래일 정도에는 기관 자금들이 액티브 매니저들이 좀 비중을 확대하면서 좀 강한 현상이 올해 나타났다. 이게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보다 최근에 디램 ETF가 난리였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거는 거기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중이 높았다 그러는데 맞나요?
0: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티커가 DRAM, 디램 ETF고요. 이거는 지금 상장된 지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 합치면 50% 약간 넘습니다. 거기서는 하이닉스 비중이 삼성전자보다 더 높고요. 그다음에 뭐 키옥시아라든지 TSMC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3위가 키옥시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들어가고요.
1: 뭐 이게 좋은 얘기만 했어요. 이게 다들 반도체 하니까. 네네. 근데 이거 좋은 경우고. 네.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이제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장기 투자하면 안 되잔다는 말이 있는데 장기 투자하면 이게 녹아낸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0: 네, 장기 투자를 하시는 쉽게 거는 좀 이렇게 좋겠네. 저는 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냐면은요, 이제 현물이 아니라 주식의 선물을 가져가잖아요. 네. 선물은 만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기가 있으니까 만기가 끝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거래되는 최근월물이 6월물이죠. 6월물이 이제 만기가 다음 주에 되면은 9월물로 바꿔야 됩니다. 네. 이거를 팔고 9월물을 다시 사야 되는데 여기에서 약간의 비용이 발생을 해요. 네. 사고 팔고 하는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가치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선물이 비싸게 거래되는 게 있거든요. 현물보다는 선물이 비싸게 거래되는 게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거를 뭐 어려운 말로 콘텐고라고 하는데 선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약간 비싼 게 일반적인 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을 해요. 장기 투자하면은 이 비용을 계속해서 반영을 하면서 이 네데세벨류 시가총액을 약간씩 깎아먹는 효과로 반영이 됩니다. 주가 상승이 이거를 모두 상쇄한다는 경우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주가가 횡보만 하더라도 이 비용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좀 그렇게 가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1: 과거에 상품 가격들도 이런 파생 상품들이 네. 그 유가는 올라가도 파생 상품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있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파생 상품 선물에 투자하는 그렇죠. ETF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 반영되는 거를 항상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 청취자분들은 이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는 되게 만만치 않다.
0: 네, 맞습니다. 제 그렇죠. 생각에도 뭐 좋게 볼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상품 중에서 유명한 게 뭐 SOXL이라고 해가지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배 레버리지 상품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스닥 2배 레버리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이 2배 정도로는 최근 성과를 보니까 주가 상승이 이 비용 감소를 상쇄하는 효과를 보여가지고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야 이게 되는구나. 아니 그쵸. 올라가긴 해도 이게 상세가 되는구나라고 네,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네, 만만치 않은데 놀라워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별 종목에서도 이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차라리 개별 종목을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그게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약간 뭐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ETF들 있거든요. 이런 거 가져가시는 게 좀 위험 관리 측면에선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1: 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게 더 많이 녹잖아요.
0: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렇죠. 선물 개별 주식 선물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거래 대금이 적으니까요.
1: 주제를 좀 돌려서 외국인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좋은 대세인데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파는 거죠?
0: 삼성전자 SK를 팔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 이 그림도 준비하셨던데
0: 예. 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개인이랑 외국인이랑 올해 주식 매도한 거 매수한 거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요. 좀 재밌는 게 올해 외국인이 코스피를 100조 원 좀 넘게 한 106조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순매도했습니다. 올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60조 약간 안 되게 순매수했어요.
1: 한 ETF 합치면 거의 100조던데요.
0: 아 그렇죠. ETF 매수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로 잡히니까 네, 네. 좀 따로 빼고 계산하긴 했는데 금융투자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기관자금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개인만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매도한 100조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게 한 80조 원 정도 돼요. 네. 그리고 개인 매수한 60조 원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50조 원 정도 되고 50조 5조 원까지는 아니고 한 45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개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고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 수량, 매도 수량 뭐 이거 이용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매도 금액이 잡히고 매도 수량이 잡히고 매수 금액이 잡히고 매수 수량이 잡히니까 개인이랑 외국인

0: 살았는지 이거가 볼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까 그 그림에서도 나와 있긴 하는데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았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 뭐 물론 이거 하반기까지 가면 모르지만 지금 상반기 통계로만 보면은 개인들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싸게 팔고 있다. 특히 하이닉스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하여튼 중요한 게 보고서에도 말씀하셨는데 매도하지만 외국인 지분율 올라갔다.
0: 네.
1: 이게 왜 그런 거죠?
0: 이게 전문용어로 전문용어 얘기하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
1: 저 싫은데요. 싫은 용어 아시죠?
0: 이게 통계학 용어 중에 심슨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부분의 비율과 전체의 비율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 비중은 시장 전체 외국인 비중보다 높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파니까 전체 비중은 감소하죠.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1: 저는 알아요. 저를 제가 그걸 못 알아들 거 보십니까? 저는
0: 못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저 표정이 그렇게만 안 좋은데.
0: 네. 네,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은 거의 뭐 10년 최고 수준까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가져오신 그림 봐도 아주 지분율은 엄청 올라왔네요.
0: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네. 이거 뭐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라고 이렇게 한 거긴 한데 지금 뭐 히스토리컬 하이 레벨을 지금 뚫고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1: 염노창 연구원님께서는 오랫동안 MSCI 지수 네네네. 그걸 항상 관찰을 네. 해오셨잖아요.
0: 네.
1: 하여튼 저번에 정기 변경 얘기도 하셨지만 이게 뭐 못 들어가는 관찰 대상도 안 되는 게 우리가 외환시장 때문이잖아요.
0: 아 그렇죠. 가장 크죠.
1: 개방이 안 되고 네. 있다. 이게 가능할지가 궁금하고
0: 네.
1: 관찰국이 되고 나면 선진국 되는 거 이 절차가 어떻죠? 저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기억이.
0: 아, 네. 일단 선진국에 바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네. 먼저 이제 그 관찰 대상국 와치리스트라고 하는데 와치리스트에 들어가고 한 1년 정도를 최소한 1년 이상을 본 다음에
1: 최소 1년이죠.
0: 네, 맞습니다. 본 다음에 거기서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와치리스트에 못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관찰 대상국이 아니죠.
1: 그 와치리스트 들어가려면 일단 외환시장 개방이 돼야지 와치리스트 되는 건가요?
0: 사실 그게 지금은 아니 그 지금은 되게 필수 조건처럼 되기는 했는데 네. 2010몇 년도에 한국이 처음에 와치리스트 들어갔을 때는 사실 외환시장 경직성은 지금보다 더 컸었죠.
1: 네.
0: 지금은 뭐 그래도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거래가 되는데 그 당시는 뭐 올해 주식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코스피 개장 시간이 9시부터 3시 반이 아니라 3시일 때였습니다. 외환시장도 그때까지만 열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짧은데도 불구하고 와치리스트에 들어갔었던 사례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뭐 한국에 대해서 좀 문제 삼고 있는 게 여러 가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MSCI가 선진국이 되려면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은 뭐 외환 시장을 개방하고 배당 정책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을 위한 공시 영문 공시도 늘리고 뭐 이런 것들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내용들을 거의 다 지금 받아들인 상태인데 약간 MSCI에서 딴지 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면은 선진국 못 갑니다. 와치리스트 못 갑니다. 라고 할 만한 게 두 가지 남았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셨던 24시간 거래 가능한 외환시장이 언제 열리느냐. 뭐 정부에서 올해 연다라고 하는데 MSCI 입장에서는 저희 그 2시까지 연장했을 때도 뭐라고 했냐면요. 연장하는 거 보고 연장하고 1년 정도 잘 돌아가는지 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딴지를 건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영문 공시입니다. 영문 공시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 뭐 늘리겠다, 뭐 시가총액 얼마 이상, 뭐 외국인 보유 비중 몇 퍼센트 이상 기업은 뭐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는 모자라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1: 시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6월 말에 결과 나오니까 의외로 이번에 뭔가 와치리스트는 들어갈 거다 이렇게 기대가 있는데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0: 그러면. 와치리스트 들어가는 것까지는 사실 저도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MSCI가 뭐 이거 일단 와치리스트에 넣고 1년이고 2년이고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라는 생각을 한다.

0: 넣는다고 하면 넣을 수 있는 거고, 아니 뭐 확실히 개선하는 거 있으면 그때 넣지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6월 마지막 주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주에 6월 19일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미 뭐 이렇게 그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네. 그거 결과 보면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세 가지 요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경제 규모, 두 번째 주식 시장 규모, 세 번째 시장 접근성. 이 세 가지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경제규모나 시장규모는 한국은 이미 문제가 없어요. 선진국이랑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장 접근성에 대한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그 평가 결과가 6월 19일 정도에 나오니까 그거 보면은 좀 답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약간 다른 주제인데 역시 그 지수에 관련된 거니까 오늘 12월에 스페이스X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0: 네.
1: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실탄을 엄청나게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0: 네네, 맞아요.
1: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좀 파는 거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일리 있는 얘기인가요?
0: 그거랑은 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1: 네.
0: MSCI 기준으로 해가지고
1: 네.
0: 스페이스X, 모래 큰 거 많죠. 스페이스X도 있고 챗GPT도 있고 엔트로픽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은 당연히 MSCI에서 전 세계 지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좀 줄어들 겁니다. 근데 뭐 이머징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한국의 비중이 뭐 20% 가까이 되니까 되게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긴 하는데 MSCI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한국 비중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 네.
0: 그런데서 이렇게 줄어들면은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게 의미 있는 영향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외국인들 파는 거는 저는 가능성 있는 거는 연기금이나 국보 펀드에서 좀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결론이 나오긴 했는데 국민연금에서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뭐 늘리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게
1: 조심스러운 주제를
0: 네, 뭐 그런 얘기가 좀 예. 나왔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 주식 시장이 너무 강하게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국부 펀드들이나 연기금이 배정할 수 있는 이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관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유예를 하고 좀 결정을 재고를 할 수 있는데 해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컷이라고 하는데 기계적으로 좀 비중을 줄이는 물량이 좀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게 금감원 데이터 보면은 국가별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올해 어떻게 순매도를 했는지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뭐 지금 데이터 보시면은 가장 많이 판 국가가 미국, 영국, 싱가포르, 뭐 아시아와 유럽과 그 북미 지역을 대표하는 자금이죠. 이런 데는 많이 팔았고 또 같이 많이 판 데가 의외로 네덜란드, 캐나다입니다. 네덜란드, 캐나다 같은 경우가 국부 펀드 비중이 좀 높은 뭐 네덜란드 ABP 같은 데가 굉장히 크죠. 솔직히 저희 생각해보면 네덜란드 국민들 중에서 한국 주식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뭐 네덜란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연기금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판 거는 거의 저는 이 헤어컷 자산 배분 한도 이렇게 넘어간 거 좀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외로 좀 이게 완화되고 있는 거는 2월 달까지는 노르웨이가 팔았었는데
1: 네.
0: 노르웨이 매도가 4월부터 좀 완화되고 있다.
1: 노르웨이도 연기금이라는 걸
0: 제가 그렇죠. 노르웨이 네. 같은 경우에는 국부 펀드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네. 불리는데요. GPFG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MBIM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노르게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다 같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영하는 자금이 국부 펀드 기준으로는 전 세계 1위거든요. 그런데 이 자금이 계속해서 2월 달까지 팔다가 이제는 오히려 약간 좀 매도세를 줄이는 게 거기서는 약간 좀 빠르게 좀 내부 규정을 바꾼 게 아닌가라는 이 생각도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헤어컷을 하고 있느라 매도가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시간만 더 있으면 이 연기금들의 헤어컷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0: 네.
1: 시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으로 미루도록 할게요.
0: 자, 연기금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 환율에 왜 팔고 나가겠습니까?
1: 그렇죠.
0: 자기네들 룰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이런 헤어컷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런데 한국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예민하지만 해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비중은 잘해야 2%거든요.
1: 예.
0: 크게 고민

0: 고민을 하지 않는 거죠.
1: 사실 여기 질문이 하나 들어오셨는데 이게 뭐냐면 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50% 갖고 있는데 이거 올라오고 팔고 가면은 외국인만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나요?
0: 사실 이 환율에 팔고 나가면 외국인들도 마음이 쓰릴 겁니다.
1: 맞습니다. 예.
0: 네. 거기다가 좀 주요 기관들 보면은 약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팔고는 지금 한국 주식을 줄이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노르게스 같은 경우에는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천천히 줄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뭐 우리나라가 2020년 전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 한국은 약간 이머징 마켓 베타 자산 우리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액티브 형태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네.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머징 시장 색깔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업데이트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MSCI 이머징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1위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1: 중국 아니에요?
0: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1: 이제 나라가 지금 계속 저한테 뭐 어느 나라죠?
0: 대만이죠.
1: 아 그렇다.
0: 네, TSMC가 그만큼 맞습니다. 굉장한 네.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위로 다시 네. 복귀했습니다. 예전에 한국 한창 뭐 MSCI 선진국 처음에 들어갔던 2011년도 뭐 그때 같은 경우에는 한국 2위였고 대만보다 위였는데 4위까지 밀렸다가 지금 인도 이기고 3위로 다시 복귀한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1: 네. 예, 마지막으로 이 짧은 시간 안에 시장 얘기 마지막으로 마무리 네. 질문 드릴게요. 좀 쉬어갈 거로 보시나요? 아니면 뭐 짧게 쉬고서 바로 또 치고 올라갈까요?
0: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6월 달까지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7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이 이익의 증가율 측면으로 보면은 가장 높은 걸로 추정치 잡혀 있는 게 올해 2분기입니다.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이익의 레벨은 올라가는데 이익의 증가하는 속도,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고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분기 실적 이후에 실적의 레벨이 높아지는 거는 맞는데 이제 실적 올라가는 속도가 약간 슬로우해진다라는 거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조심스럽게 실적까지는 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영어로 말하면 그로스와 그로스 레이트는 다르다 보시는 거죠?
0: 맞습니다. 실적의 레벨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예, 예. 증가 속도는 약간 좀 둔화될 것 같다. 이게 좀 걱정스러운 요인이고요. 가장 좋게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전쟁이 끝나고 금리가 내려가고 예. 이거에 대해서 이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여전히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조정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고 뭔가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유가 높고 금리 높은 상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운 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주가 조정의 빌미를 줬던 게 BNP 파리바에서 소위 반도체가 꺾인다는 말이 자연히 꺾이는 그 말이 나온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 좀 격한 조정의 가능성도 좀 있다 보시는 거네요.
0: 사실 올해 실적까지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네. 하고 있지는 않는데 과거 네. 데이터 보면 분기 데이터 기준으로 네. 한 실적 피크에 비해서 주가 피크는 한 두 개 분기 정도 먼저 그러니까. 움직였었거든요. 내년도 1분기나 2분기 실적의 피크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주가 피크가 지금 2분기에 나오는 거는 너무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연동찬 한국투자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조의 경제쇼 6월 5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써간다 우리의 갓세.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개의 단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겹남말 문제입니다. 이것마당, 이것인사, 이것점에서 이것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고유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배꼽과 아침이 있었는데 이 문제의 정답은 배꼽입니다. 배꼽마당은 동네에 있는 아주 작은 마당을 말하고 손바닥만한 배꼽마당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배꼽 인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손을 배꼽 언저리에 모으고 허리를 굽혀 하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배꼽점은 바둑판 한가운데의 점 또는 그 자리에 놓은 바둑돌을 말하죠. 배꼽이란 말이 들어가는 표현으로 배꼽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배꼽이 있는 언저리나 그 부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놀이는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합니다. 무릎 정도 차던 뇌물이 지난 장맛비로 크게 불어나 배꼽놀이까지 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와 눈 사이에 맥박이 뛰는 곳은 관자놀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맥박이 뛸 때 관자가 움직인다는 데서 나온 말로 배꼽놀이와는 다르게 노 밑에 리을 받침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경상권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주로 경상권은 평년 이맘때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 기온이 높았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평년 이맘때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오히려 낮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5.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 이상 낮아졌습니다. 평년 이맘때보다 서울은 1.7도 낮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반면 양산 는 31.2도까지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 북부산도 30도를 넘겼습니다. 밀양이나 김해, 그 밖에 부산 등지로도 29도 이상의 높은 낮 기온을 보여서 경상권은 더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이 덥겠습니다. 오늘 밤새 전국의 하늘이 맑다가 제주도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일 밤부터는 곳곳이 차츰 흐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충일이자 절기 망종인 내일은 밤부터 흐려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낮 동안의 활동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서울의 기온이 더 올라서 내일 아침 서울이 16도로 출발해 전국이 11도에서 18도 분포,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8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 분포 보이면서 내일은 더위가 오늘보다 좀 더 느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내일 오후에 높겠습니다. 최용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이번 사안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또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반출한 투표함 2개의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해당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는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송파소방서는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잠실 7동 제2투표소와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모두 7명의 환자를 처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 9일 이틀 동안 북한을 방문하기로 한 데 대해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북한과 중국에서 시주석 방북 계획 발표가 동시에 나온 뒤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 측과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하며 8,100선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어제 거래일보다 478.82포인트 5.54% 내린 8,160.59의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낙폭을 키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9원 40전 오른 1539원 1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방한 중인 젠승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만납니다. 정부 관계자는 배 부총리가 황 CEO와 이른 시일 내 만나 인공지능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만나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입국한 황 CEO는 오는 8일까지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잇따라 회동하며 AI 반도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대표이사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손재일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6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류와 전자정보 5,400여 점도 압수해 사고 원인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정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2억 5천여만 원, 추징금 2억 5,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초여름 날씨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에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부족 여파로 지연된 개표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원호 민주당 후보를 득표수 차이 6만여 표 1.15%포인트 차이로 이겨서 당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 밝혔습니다. 선거 이후 여야에선 대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승리했지만 서울, 부산, 북갑 등 핵심 지역에서 패한 민주당은 선거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유튜브 채널 새벽의 축구 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페노와 함께 월드컵을 전망해봅니다. 주말의 문화 코너에선 초여름 주말 편안하게 들으면 좋은 재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자, 투표 용지 부족 사태부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이제 선관위원장 사태 얘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경찰까지 투입해서 마지막 남은 2천여 표인가요? 그 반출했고 개표 완료했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 약간 당황스러운 그건데 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장동혁 대표 이런 분들이 막 거기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좋은데
2: 네.
1: 개표가 완료 안 되면 오세훈 시장 승리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2: 네.
1: 그 무슨 모습이었습니까 그거는?
2: 아니 저도 당연히 네. 항의할 수 있죠.
1: 네.
2: 이거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2026년 6월 대한민국 한복판 네. 그것도 선거관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 네.
2: 투표용지를 제대로 공급 못해서 투표를 못했다.
1: 있을 수 없는 일이죠.
2: 정말 생각할 네. 수도 없는 일이에요.
1: 영화에서도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2: 이런 문제에 네. 대해서 항의를 하고 절차적 문제 또 이것에 대한 책임 소재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질 수는 있어요. 저는 그게 절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아니면은 뭐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되는데 정당 지도부가 가갖고 이거 반출을 못하게 하고 개표를 못하게 하는 건 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뭐 대량으로 상대 후보가 찍힌 투표지가 거기 들어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6시 이후에도 투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근데 이 투표함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그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는 인식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럼 장동혁 대표는 혹시 이 국민 일각에서 갖고 있는 부정선거를 지지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이 문제를 잘 풀려고 했다면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들 또는 정당 소속 인사들이 각 당에서 나와서 이게 정당하게 반출이 되고 정말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개표를 해갖고 그것을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음모론에 편승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동의하기도 어렵고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갖고 나와서 그러니까 투표 개표 완료까지는 완료대로 하고 그 대신 책임을 묻고 정확한 실체 규명 이거는 정말 해야겠죠.
2: 그렇죠.
1: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해야 되는데 그 별개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약간 부정선거론이란 이런 개념이 그냥 암암리에 노가 들어간 겁니까? 왜 그 약간 개념이 헷갈리더라고요.
3: 암암리에 노가 들어간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네. 대표를 당선되는 그 동력으로 윤호개인을 자극했거든요. 윤호개인 세력을 자극했는데 지금은 자기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규합하기 위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 6월 3일 투표 당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개표 방송했었는데요. 그때 개표 방송하는 도중에
1: 네.
3: 이 사안에 대해서 논평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사무총장 등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선관위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재선거 등은 일말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신중하지 못한 입장이다라고 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거가 끝났을 때 만약에 정원호 후보가 뭐 소수점 차이로 그러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을 때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재선거하자고 난리칠 거고요. 제가 국민의힘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얘기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다음 날 보니까 정원호 후보가 졌더라고요.
1: 지구 이후 2000표 관계없이 이제 진 거예요.
3: 그래서 네. 그 아침에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해당 행위인 줄 알지만 정원호 후보가 져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1: 선거날 고생하셨군요.
3: 아니 왜냐하면 재선거를 안 한다면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것 외에는 우리 사회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잠식돼서 내전처럼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 네.
3: 당보다는 국가가 중요하니 정원호 후보 어쨌든 정상적인 선거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졌다. 그 대신 그로 인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은 잠식될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시키거나 본인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지 않기 위해서 서로 노력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대변인께서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장동혁 대표 이렇게 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 일이고요.
1: 네.
3: 당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차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당에서 그날 새벽에 재선거는 일말의 가치도 없다라고 낸 입장을 그때는 신중하지 못한 입장이라고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입장을 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재선거 이런 거 요구 못할 겁니다. 그렇게 네. 서로 당해서 이거는 자기의 당리에 따라 뭐 아전인수하거나 경강부여하는 것 좀 차단해 주시고 선관위를 개선하거나 조사하는 데 집중하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1: 이거 갖고 만약에 이게 큰 사태긴 하지만 예. 재선거의 사유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이제 많지 않을 거고 재선거하면 국민들이 그 당연히 이제 가만 안 있을 때 김용태 그 소장파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하원기 부대변인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장동혁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오도하는 썩은 동화줄이 되지 않길 바란다. 핵심을 찍은 겁니까?
4: 비슷한 생각 저도 했어요. 그래요?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봤는데
1: 네.
4: 하나는 그 투표 용지 부족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취하고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당 지도부로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본인의 지위를 유지한 거고 두 번째는 서울시장 선거 이겼다라는 네. 건데 두 번째 서울시장 이겼다는 거는 장동혁 대표의 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정치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와는 완전하게 담쌓기를 해서 아예 서울시장 선거에는 관여하지 말아라. 한 번도 선거운동 기간에 조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건 오세훈 시장의 그 개인기와 정치적 역량으로 승리한 거지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장 승리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에 걸려 있었다고 했으니까 절반 승리했으니까 나 버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장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 네.
4: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간이라는 게 뭐 한 6개월 뭐 한 10개월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과연 장동혁 대표가 본인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 그건 좀 저는 어렵다고 봐요.
1: 그래요. 자, 한동훈 살아 돌아왔다 얘기하면서 장동혁 대표 얘기는 조금 더 해보기로 할게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오늘 이제 기자들한테 공지가 가기에는 대국민 사과로 이제 알려졌나 봐요. 근데 그 대국민 사과하면서 사퇴 의사 밝혔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사퇴 의사 밝혔고 아마 선관위 사무총장도 사퇴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뭐 늦었지만 다행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하은기.
3: 저는 사과문 안 읽었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이것은 일단은 사실관계를 밝히고 무슨 형법으로 의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 우리 공직선거 규정에서는 투표가 다 마무리된 뒤에 개표하게 돼 있지만 그렇게 네. 진행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용지가 부족했다는 건 이미 그 투표 시간이 되기 전까지 도과하기 전에 이미 알게 됐던 건데 그러면 빨리 선관위에서 그 사실을 알리고 난 뒤에 속조치를 했었어야죠. 국민들이 납득했었을 겁니다. 질타야 받았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막상 투표 시간이 끝나고 나서야 이 일이 불거지기 시작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출구조사도 그 전에 발표돼 버리고 이건 다 제가 봤을 때 위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사과해야 되지만
1: 뭐 사과로 국정조사나 수사 같은 게 수반돼야 된다.
3: 그렇습니다. 국정조사가 예. 수반돼야 되고요. 예. 뭐 필요하다면 특검까지도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정광기 대변인.
2: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퇴로 그냥 단순히 마무리 지을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진상을 파악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의미가 있나요? 저는 지금은 수사의 영역이고 혹은 국정조사나 특검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행정부의 권한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뭐 이걸 규명하라고 했는데 행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 지난번에 부정채용과 관련해 갖고 선관위를 감사원에서 감사한다고 하니까 헌법재판소에 들고 가갖고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받았는데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지금 사안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되는데 특검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민주당 대표 때 이런 의혹 불거질 때마다 얼마나 특검 타령을 했습니까? 대통령일 때도 자 이런 거 진짜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그 국회에서 특검하십시오라고 얘기했다면 국민들이 박수 쳤을걸요?
3: 근데 네. 이거 뭐 김민석 총리께서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지만 행정부의 수반이 당연히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수사를 포함한다는 것은 당연히 수사기관을 통하는 건데 그걸 못 믿으면 특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당대당으로 너무 그렇게 각 안 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어쨌든 그러고 이 선관이라는 게 그때 한 몇 년 전이었죠. 뭐 그 자녀들 특혜 취업 보고 정말 국민들 입이 떡 벌어진 거였는데 여기가 아직도 사각지대인가? 이러니까 네. 이런 큰 사고가 터지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3: 그전에는 석쿠리에서 뭐 투표용지 관리한다고 해서 사실 네. 부실 관리한다고 한번 질타받은 적 있죠. 그다음에 채용비리 문제 있었죠. 사실 그런 문제 있으면 네. 국회에서 탈탈 털립니다. 그런데 뭐 대변인께서 잘 말해주신 대로 이게 헌법기관이고 독립된 기관이고
1: 거기다 또 선거 관리하다 선거 보니까 관리하고.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안 하더라고요.
3: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걸 네. 가지고 나무라기나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제대로 뭔가가 개선되지 못했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자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야죠. 이거는 네. 이번 사태는 명확하게 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안 되고 이 차제의 선관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와 개혁을 통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자, 6.3 지방선거 후폭풍 한번 짚어볼게요. 어떤 신문이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게 이번 선거 결과를 약간 민주당 입장에서 좀 뽑은 건데 뼈아픈 승리 이렇게 뽑았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빼앗아온 게 많아요. 부산시장, 인천시장,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혹은 뭐 세종 뭐 시장 뭐 이런 거, 강원 지사. 근데 문제는 서울을 지고 부산 북가 지고 대구 탈환에 이제 실패한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승리가 맞기는 맞는데, 근데 이게 웃을 수 없는 승리. 뼈아픈 승리.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원기 부대변님.
3: 당연히 형식적으로는 이긴 게 맞고요. 내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니까 분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샴페인 일찍 터뜨렸지 않습니까? 무슨 민주당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디서 국힘제로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내란청산, 내란종식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권자들은 내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긴 하지만 지방선거는 내란 문제는 이미 사법부로 넘어갔고
1: 그리고 이미 지지율에 반영돼 있었던 것 같아요.
3: 예, 예. 내란 청산 문제는 이미 사법부로 넘어갔고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자리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을 같은 데 보면 이제 유권자들의 의식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서로서로만 견제했고 유희동 후보자는 아예 변수로조차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만한 태도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대해서 물론 김영남 후보자는 본인이 네거티브를 받으니까 방어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 서로서로 유희동 후보나 여기서는 아예 저 국민의힘이 치고 올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예 의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검증 자체가 없었고 사실 보수 인사 중에서

0: 그래서 양질이라고 평가받지 않습니까? 평택을 유권자들은 내란 프레임이고 뭐고 간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유동력도 손이 간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대로 알아서 뭐 하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오만한 부분은 없었나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었나 성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먼저 하나 더 하은기 부대변인한테 여쭤보면 물론 뭐 8월에 열릴지 9월에 열릴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된 것 같은데 그 전당대회 열리잖아요. 네. 당대표 경선이 있을 텐데 네. 송영길 이번에 의원 저 국회의원 오늘 당선 선서했습니다. 오늘 국회 와서 좀 정청래 대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를 했어요. 네. 이게 약간 아 이게 당대표 경선의 서막이구나 이걸 떠나서
0: 네.
1: 아니 도대체 평택을의 의붓 자식처럼 김영남 던져놓고 거기가 급한데 그런 데 가지 않고 서울 더 신경 쓰지 않고 왜 맨날 전북이나 쫓아가 가지고 어? 이런 결과 나온 거는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거는 어떤 당대표 어떤 경선구도 이거를 약간 제껴놓고 그 말 자체로 보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좀 약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다 패착이 있었던 겁니까?
0: 아니 모든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네. 당 지도부가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일리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 사퇴론까지 일부 당원들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거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 형식적으로는 이겼는데 서로 해석 투쟁을 벌여서 아전 인수해서 이거 사실상 진 거니까 당대표 물러나라. 국민의힘이 지금 버티는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졌는데 서울 지켰으니까 이거 사실상 이기는 거다. 버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서로 그냥 그 해석투쟁에서 아전인수하는 쪽이 목소리가 커지고 덩치가 커지면 당대표 끌어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정당의 안정성을 너무 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반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어떤 적정선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긴 건 이긴 것들을 평가하고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이게 당대표가 책임져야 될 정도로 뭐 내용적인 패배가 있었다. 그러면 그 평가들을 가지고 있다가 전당대회 레이스가 벌어지면 그때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때 반영을 네, 하면 네.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송영길 대표가 문제 제기하고 이건 당대표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지금 사후적 평가하는 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자. 정광재 대변인 모시기에 예. 지금 민주당 이제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어떤 식으로 지금 좀
2: 민주당이 이번에 12-4로 승리했잖아요. 네. 저는 뭐 민주당의 승리라는데 동의합니다.
1: 네.
2: 국민의힘도 이번에 완패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놓고 보면 제가 야구 좋아하니까 선동열이라는 걸출한 투수를 선발로 내고 예를 들어서 뭐 박찬호 같은 선수를 마무리로 기용했는데 야구를 막 9-8 정도로 이겼다. 이러면은 그 응원하는 팀에 박수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팬으로서?
0: 되게 비유를 환하게 하시네요. 야구를 가지고.
2: 그러니까 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런 좋은 멤버를 갖고 경기에 나갔는데 막 졸전 그때 9-8로 이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박수 못 치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지금 민주당 내에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독인 정청래 감독이 야, 그 투수 기용도 좀 잘못했고 전략도 좀 잘못 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옆에서 새로 뭐 온 그 유력 선수가 그러니까 저를 냈어야죠. 이게 송영길 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독 야지놓고 하니까 조금 민주당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12-4로 진 국민의힘도 사정이 안 좋아야 되는데 워낙 기대 수준이 낮았어갖고 야, 이 정도면 진짜 잘 싸운 거 아니야? 이른바 젖잘싸 프레임이 국민의힘엔 작용하니까 최근에 방송가에서 민주당 그 분들을 만나면 상당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표정이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 패널들은 야, 진짜 이번엔 이렇게 될 줄 알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1: 네.
2: 지금 선거의 결과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0: 근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대구 선거를 도왔던
1: 하은기 부대변님
0: 개인적으로
1: 예.
0: 평가하기에는 다른 곳에서 나오는 실수의 빈도에 비추어 보면 대구 선거 잘했다고 저는 자평하거든요. 근데 졌으니까. 근데 진 상태에서 당대표로 뭐 물러나라 이렇게 되면 남탓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절제해서 비평하는 중입니다.
1: 네.
0: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냐면 중앙 이슈들이 영남 타고 내려올 때 제일 힘들었거든요. 공소 취소 이런 문제들 네. 내려올 때 제일 힘들었는데 그 관리는 당에서 해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기긴 이겼지만 이런 전

0: 전체적인 과정들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그렇게 격전이 벌어져서 본인 그 지지기반인 당원들이 집단 탈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도부 그냥 물러나야 돼요. 바로 지금. 지금 그 당원들한테도 심판받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서로 아전의 인수를 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그 대구 현지에서 보기에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 사실 그 대구를 꼭 수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역할한 건 없어 보인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0: 그러니까 역할을 할 수 없어 보인다기보다는 중앙에서 터진 악재들이 있거든요. 그 조작기소 특검이나 이런 것들. 굳이 선거 때 할 필요 없잖아요.
1: 그건 이제 민주당 얘기고 제 말은 그렇게 그 대구라는 보수의 심장을 야당 국민의힘이 이제 빼앗길 위기에 있는데 당에서 이렇게 기여한 당 지도부에서 기여한 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0: 네, 그건 제가 그냥 한 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선거 캠페인 하는 중에 추경호 당시 추경호 후보에 투표하면 추경호 후보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임기 연장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건 안 돼 이렇게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 반응들이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1: 박근혜 효과는 대구에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투표함을 딱 열고 출구조사를 보니까 그거 보수 결집이 아니더라고요. 20, 30대들 보면 김부겸 후보 많이 지지했고 40, 50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70대 그 득표율이 70%가 넘어 갔더라고요.
1: 그래요?
0: 70, 80대 거의 갔다 가야 되는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1: 그래요. 자, 정광대 변호사한테 이거 한번 여쭤볼게. 이제 딱 정청래, 김어준 두 분이 이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정청래 서울시장 증거는 뼈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나 있고 김어준 아마 이제 방송 중에 이게 역전됐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어쩌면 좋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선 후보들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네. 유력한 대선 후보 두 명이 사실 이 선거에서 졌으면 뭐 은퇴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치명타를 입을 수 있었는데 대선 후보 두 명이 살아 돌아오고 저쪽은 예를 들어서 뭐 김경수나 조국이 떨어지고 범진보는 이 부분이 또 그러니까 14대 4라는 수치로 얘기할 수 없는 그 가중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2: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도 웃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민주당 이른바 진보 민주진영의 유력 대선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말씀하신 조국 김경수가 떨어졌어요. 그럼 저는 이제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재기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진짜 의문이에요. 아니, 평택에서 또 나와서 1년 10개월 후면 총선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에 도전할 것인가. 저 그렇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김용남 후보가 떨어졌지만 이 지역이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김용남 후보는 절차탕마 여기서 절치부심 해갖고
1: 2년 후에?
2: 1년 8개월 후에 내가 1대1로 붙으면 여기서 당선될 수 있겠다. 근데 또 3자 구도로 그 조국 후보가 그런 배포가 있을까요? 그럼 다른 지역에 가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간다는 것도 명분이 또 없잖아요.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엔. 그리고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엔 경남이 본인의 텃밭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도 지금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전국선거를 다시 치르는 데 있어서 아 김경수의 한계론이 있구나. 이거 민주진보진영에서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반면에 오세훈 후보. 저는 사실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대역전극을 연출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아마 제 주위에 평론한다는 분들도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다고 한 분은 그 캠프에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야 정말 오세훈이 대중선거에서 그 중도표를 가져오는 능력은 탁월하구나라는 판단을 할 겁니다. 이번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1: 제일 큰 요인은 오세훈의 인물론도 있지만 정원호와 비교해서 역시 부동산이라고 보세요.
2: 부동산 정책이 가장 컸죠. 왜냐하면은 결국에 이긴 지역을 놓고 보면요. 아파트 중위 가격이 평균 15억 정도 이상 되는 지역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다 이겼을 겁니다.
1: 세금이 발생하는
2: 성동구하고 마포구에서 졌는데 요거는 송동구는 본인이 삼선 의원을 했었고 마포구는 저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겠는데 여튼 마포구는
1: 정청래 차이가 한 2% 났는데
2: 별로 안 났죠.
1: 그거를 동으로 쪼개 보면 아파트 값이 비싼 공덕이나 이런 데는 다 이겼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세부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역시 부동산이었던
2: 역시 부동산이었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의원도 이번에 어쨌든 한동훈 의원에게 대중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부정적 인식들이 희석됐거든요.
1: 네.
2: 굉장히 엘리트고 차가운 사람이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스킨십도 좋고 진짜 선거 잘 치르는구나 이런 평가를 얻고 지역적 근거도 또 부산이라는 아주 보수 진영의 탄탄한 베이스를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뭐 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결은 다르지만 좋은 자원을 살려둔

0: 자꾸 하니까 그냥 자꾸 안정, 인파이팅을 안 하고 도전자가 사실은 계속 아웃복싱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자기 브랜드로 조금 알리지 못한 거, 이런 부분도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기 전에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었어요.
0: 예.
1: 저희 당 후보니까 이거 진다 이런 전망은 안 했지만 어쨌든 그 추세선이 위험하니 차단해야 된다 이런 거 사적으로도 공적으로도 뭐 많이 했었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부산 북갑 같은 지역이 그 삼자구도이기 때문에 유리했던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 아닙니다. 험지라서 출마할 무렵에도 적당한 각오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소수 의견이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재수 당선인이니까 거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지 다른 사람 아무나 갖다 내도 이길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대선이나 다른 선거들 보면은 민주당에 우호적인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전재수에게 우호적인 투표를 하는 지역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뭐 신승을 했으나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캠페인을 해보는 입장에서 이제 지역 밀착 경험으로 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0: 네.
1: 또 밭을 다지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정원호 후보자는 좀 듣기 싫은 얘기일 테지만 그 캠프 관계자는 경선 때부터 본선 때까지 지지율을 올리는 방식의 캠페인을 안 했어요. 계속 완만하게 우야양하면서 깎아먹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5.18 이슈 같은 거 그게 뭐냐면 30년 전 과거의 폭행 사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 잘못한 일이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 치기로 뭐 무슨 정치적 견해 차이로 좀 다퉜다 그리고 뭐 경찰관 다퉜다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무슨 괜히 뭐 5.18 얘기를 왜 하는 것이며 5.18에 대한 견해 차이가 다르면 경찰 두들겨 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한 1, 2주 가버리고 정원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 기억 속에 별로 없어요. 네거티브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정원호 후보자가 처음에 라이징 딱 되는 건 단순히 이재명 픽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픽한 사람은 많은데 그중에서 정원호만 딱 떠오른 거거든요. 그건 될 사람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행정 능력, 나머지 하나는 이제 성동, 뭐 그 성수동 요 두 개로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대중들이 유권자들이 그에 대한 기대가 더불어민주당과는 조금 다른 신선한 뭔가를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아 정치 쟁점 이런 거에 관심 없고 행정 능력 이게 있겠구나. 하나는 부동산과 뭐 부동산을 비롯한 개발 이슈에 대해서도 좀 열려 있을 거구나.
0: 네.
1: 둘 다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투표함 열어보니까 아까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강벨트 따라 쭉 다 져버렸거든요. 이거는 두고두고 민주당의 숙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2: 네, 퇴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정체 속 곳곳에 사고가 많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5포 3터널에는 화재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경인부터 여파받고요. 이후 초이부터 강동구덕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정체입니다. 이후 용인분기점이 사고 나서 4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양지부터 영동선 시점 사이 총 27km 정체 구간입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입니다. 화흥터널 1차로의 추돌사고 처리 중입니다. 전방주시 잘 해주셔야겠고요.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문경 2터널에서 속도가 내려갔는데요. 1차로에 있는 사고 여파입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는 여주 분기점에서 지체 서행하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터널 일대 정체고 또 오창에서 서청주까지 밀려 지납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은 천안 분기점부터 천안 호두 휴게소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0: 여러분 지금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하홍기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정광지성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선거 결과 이제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 아까 이제 장동혁 대표 책임론 이제 불거졌다는 얘기를 정광지 대변인 우리가 했잖아요.
4: 예.
0: 자, 장동혁

0: 대표가 참 한동훈 의원으로 오늘 돌아와서 좀 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그 선서도 하고 했다는데 네. 아까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2024년 12월 3일에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당선된 다음에도 당선 소감 중에 큰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강기 대변인 보시기에 한동훈과 오세훈 그다음에 나중에 뭐 궁극적으로 이준석 해가지고 이른바 보수 재편 예. 이런 것들이 좀 뭐 속도를 서서히 낼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1: 저는 아까 그 얘기했던 예. 자리에 있었어요. 뒤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예, 예. 저는 그 계엄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형극의 길을 걷게 됐다라는 표현 들으면서
0: 근데 본인의 I'm back. 나는 돌아왔다.
1: 그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본인이 보였던 태도가 네. 결국에는 자신의 정치적 상징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 큰 정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어쨌든 본인이 그 북갑 주민들에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여기서 끝까지 정치를 하겠지만 혹시라도 떠나게 되면 이거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큰 자리에서 봉사하는 자리를 위해서 떠날 때만 떠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저는 어쨌든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는 저는 이거는 일정 정도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풀 수가 없는 문제인데 네. 그 시간의 가치만 놓고 본다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 지방선거로 인해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어요. 특히 네. 지난번에 미국 순방 다녀왔을 때 그 논란 있잖아요. 그건 저는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도 굉장히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0: 거취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시기에.
1: 그만 안 두실 것 같아요.
0: 그래요?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그랬거든요.
1: 그러니까요. 또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겠다고 했잖아요.
0: 희망의 불씨 살렸는데 그 불씨를 누가 살린 겁니까? 장동혁이 살린 겁니까? 아니면 장동혁 이외에 오세훈, 한동훈, 유희동이 살린 겁니까? 누가 살린 거예요?
1: 전 뭐 당연히 후자들이 네. 열심히 해갖고 살렸다고 생각하는데 네. 본인이 이제 당대표로서 전체적인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있으니까 그 책임에 대한 결과도 본인이 일종의 전리품으로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건 생각 유권자들이 보통 현명한 게 아닙니다. 다 판단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과 보수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은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윤 어게인과 절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0: 표심에 나타났다. 예,
1: 표심에 나타나고 재기의 기회를 준 거예요. 오세훈 후보 시장이라든가 한동훈 의원이라든가 유희동 의원. 근데 그러면 나머지 윤 어게인 주장했던 사람들도 당선된 거 아니냐. 그 지역은 워낙 보수 세력이 강한 지역이잖아요. 이 결국에는 중도 표심이 함께 반영된 지역에서는 윤어게인 해갖고는 절대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0: 그래요. 이거는. 정치적 메시지가 그거라 이거죠. 저 이게 밖에서 국민의힘을 볼 때 지금 약간 당내 갈등이 좀 고조될 것 같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 문제 뭐 한동훈 복당 문제도 이제 있을 거고 약간 당내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하은기 부대변인 보시기에.
2: 뭐 난장판 될 것 같아요. 정규분포에서 벗어난 얘기들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사실은 뭐 서울시장 선대위는 따로 꾸렸던 거 아닌가요? 처음에 보면. 장동혁 지도부가 이거 아니고 따로 간다 하고 아예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거는 네. 그냥 장동혁 지도부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뭐 변진 의원 맨날 선거 때 하는 얘기가 장동혁 대표 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없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 지역 장동혁 대표가 뭐 한번 동행 일정이라도 갔던 뭐 그런 지역들 가지고 평가해야 될 텐데 네. 부산 울산 텃밭이라고 하는데 졌잖아요. 그러죠?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기긴 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제 입장에서는 패배가 조금 뼈아프긴 한데 그 인구 구조를 봤을 때는
0: 본래 그렇게 아주 저기 불리한 데였다 기본적으로
2: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 그래도 희망이 좀 있겠는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좀 너무 패드립처럼 네. 될까 봐 네. 말을 삼가는데 인구 구조상 70대 이상들이 나와서 몰표해가지고 뒤집어졌다는 건 시간을 들여서 민주당이 여기에 가서 뭐 좀 열심히 하면은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수가 이미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누구 탓이겠습니까? 공천 갈등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운영했던 장동혁 대표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다진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진 거예요. 경북 하나 빼고는 경북이나 내용적으로는 경북 하나 빼고 경북 대구도 사실 아까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0: 병이라고 했듯이 경공하는 병은 다진 건데 사실상
1: 이겼다고. 대구도 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0: 네, 그것도 사실 네. 유권자들의 평가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울산 져버렸기 때문에.
1: 네.
0: 근데도 뭐 희망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기 분포에서 너무 벗어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틸려고 하는 쪽 그리고 네. 뭐 오늘 복당은 지금 얘기할 건 아니라고는 했지만 결국 하려고 할 테니까 그걸 또 견제하는 쪽 해서 아수라장이 벌어질 거다. 그래. 이렇게 전망합니다.
1: 자, 아까 이제 그 정청래 대표 책임론에 대해서는 하은기 부대변인한테 우리가 교통정보 듣기 전에 이제 여쭤봤으니까 정광재 대변인한테도 한번 비슷한 걸 여쭤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어떻게 뭐 사퇴를 하니 이렇게 승 어쨌든 수치상으로 승리를 해놓고 그거는 뭐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것 같은데 다만 8월이 됐건 9월이 됐건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제 그게 그거를 저기 국민이나 당원들이 이제 판단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2: 그런데 그렇죠.
1: 딱 보니까 이미 야 이게 선거가 지방선거 끝나자 당대표 선거가 시작됐다는 게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 혁신회의가 논평을 냈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당 지도부는 승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민심을 오독하는 것이다. 서울 패배, 북구가 평택을 왜 놓쳤는지 돌아봐야 한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장보다 중앙의 판단이 앞섰고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의 목소리 반영되지 못했다. 이게 막 전초전을 보는 것 같아요. 막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한 건 뭐 거의 책임론을 직격을 했고 박범계 의원도 역결집 부동산 박근혜 이런 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 대통령의 인기가 너무 좋았기에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그 지금 국정 임기 초반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알리지 못했다. 네. 이거는 당 지도부의 전략 미스다 이런 거거든요.
2: 네.
1: 자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두 달 뒤에 당대표 경선에서 아주 치열한 이슈가 될 것 같긴 해요.
2: 하,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1: 그래요?
2: 왜냐하면
1: 왜 남의 당 싸우는 거 재밌어? 예.
2: 작년에 당대표 선거를 했었을 때는 이게 예. 거기도 일종의 재보궐 선거죠. 왜냐하면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1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딱 임기 초에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박찬대 후보가 네. 훨씬 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 이런 평가는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청래 당시 후보도 그래도 정청래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이랑 가깝지.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굳이 가깝다는 사람은 박찬대 후보지만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뭐 잘 그 호흡을 맞춰서 당을 이끌 거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당원들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표를 몰아준 것 같아요.
1: 네.
2: 그런데 지금은 구도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당대표에게 혹시 반청이십니까? 이거 농담했잖아요. 근데
1: 나 뼈가 있어 보여.
2: 대부분 그 언중유골이라는 게 그때 나온 겁니다. 언중유골이라는 예. 말이. 예. 그러니까 지난 한 1년을 돌아보니까 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알고 보니 그렇게 친명이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원들도.
1: 네.
2: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 연임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작년만큼의 표를 받을 네. 수 있을까. 그럼 작년에는 압도적으로 했잖아요.
1: 네.
2: 그만큼 압도적으로 되지 못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51% 얻어서 연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궁극적인 그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1: 그래요. 네. 자 송영길 의원 이제 의원이라 그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이 의원회 간 818호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거 SNS에 올렸다고 해요. 818호 송영길 의원이 쓰다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원회 간 방을 줬다가 이제 당대표 시절이겠죠. 그다음에 그 방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가면서 박찬대 의원이 그 방을 쓰다가 이 좀 전망도 좋고 좋은 방들이 있어요. 다시 송영길 자기 방으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 앞에서 찍고 이제 했는데 방마다 또 사연들이 있고 얘기도 많죠. 하은기 부대변님.
0: 네, 보면. 뭐 자기들끼리는 네. 그런 의미 부여하는데 네. 저는 이거 사진 나오기 전까지는 까먹고 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뭐 의원회가 어차피 공적 기관이고요. 그냥 네. 뭐 국가가 4년 동안 여기서 일하라고 빌려준 사무실이라서 네. 본인들한테나 그렇게 뭐
1: 자신들을 의미 부여해도
0: 하긴 네. 하지만 뭐 국민들 입장에서야 그냥 시큰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자 한동훈 의원 오늘 와서 한동훈 의원도 송영길 의원처럼 이제 의원 선서도 하고 그랬는데 1022호 배정 받았는데 그 같은 바로 근처에 배현진, 박정훈, 고동진, 김영동 등등 옹기종기 모여서 앞으로 이제 협업을 예고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광조 대변인?
2: 아까 그 각각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 818호가 이재명 대통령이 썼던 방 아니에요?
0: 그 전에 송영길 대표 썼었어요.
2: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1: 송영길, 이재명, 박찬대, 송영길
2: 본인이 네. 그 다시 자리를 찾아왔다고 생각할 거고 또 그 자리가 여튼 대통령을 배출한 자리니까 네. 뭐 그런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 여기로 갔겠죠.
1: 네.
2: 거기에 공교롭게도 뭐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의원실 앞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붐비지 않겠습니까? 기자들도 네. 많이 갈 거고 자. 명당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명당이 되기를.
1: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로 갈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진숙, 김태규 이런 분들이 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거의 수석급 부위원장을 했잖아요. 나중에 대행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김태규. 이분들이 또 가왕위로 갈지. 그러니까 이게 뭐 방송에서는 옛날 사진 최민희 위원장하고 피감기가 아닌 방통위원장 와가서 인사하고 가라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사과하라고 이진숙 최민희한테 또 사과하라고 이런 것들이 회자되거든요. 그런데 되게 둘 다 가방이로 갈지 어쨌든 가면은 또 새로운 장면이 연출될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좀 미리 보세요.
0: 앵커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두 분이야 교섭단체 대표 교섭단체 소속돼 있으니까
1: 네.
0: 사보임 요청서를 국회의장이 내면
1: 네.
0: 가방이로 보내는 거 외에는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0: 사실은.
1: 예, 예.
0: 뭐 보통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지점보다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한동훈
1: 법사위
0: 의원이에요. 그게 예.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의원 당선됐을 때 그 당에서 아 마크롱 나왔다 막 이랬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의정 활동하는 과정에서 뭐 그렇게 나쁜 평가를 받았지는 않았지만 그 열기가 식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국회에서는 세석 의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의원 이제 무소속 한 명이잖아요. 조정식 의장께서 법사위로 줄 리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법사위를 그런데 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의원
1: 한동훈 의원이 가고 싶어도 법사위는 못 갈 거다?
0: 아마 안 주려고 저는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법 하나 통과시키더라도 예.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나 민주당 다수 의원과 협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뭐 예. 친한계 의원 10명 이렇게 돼가지고 발의야 하겠지만
1: 예.
0: 통과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의원이 이때까지 보여준 정치의 스타일이란 누군가와 협상하고 대화해서 합의를 창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와 각 세우고 싸우고 전선을 그어서 자기 편을 만드는 방식이었잖아요.
1: 네.
0: 국회에서 그런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만 윤석 의원이 보여줬습니다. 본인이 이때까지 보여주던 그 스타일을 초월하지 않으면 지금 이 당선의 열기, 보수 재건의 열기가 2년 내로 사그라들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1: 네.
0: 사보임 그 과방이 네. 말씀하셨던 그 상임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죠.
1: 이준석 의원은 잘 착근했나요? 잘 보시기에 그런 측면에서
0: 그렇게 평가를 하고 네.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1: 네.
0: 그렇게 그러니까 의정활동은 내용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1: 네.
0: 그게 세력의 한계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1: 세력의 한계다.
0: 그 소수 정당이라면 다른 다수 정당과의 협업과 협치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1: 네.
0: 그게 이준석 대표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의원께서도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과도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보면 성과 내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다 이 말씀 드린 거죠.
1: 그 만약에 하원기 부대민 말씀을 감안해 본다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야지 더 자기
0: 그쵸.
1: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2: 아 그렇죠. 무소속 의원으로서는 예. 한계가 있을 겁니다.
1: 예.
2: 그리고 법안 발의안에 지금 10명의 의원이 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국민의힘의 이른바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뭐 법안 발의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어쨌든 무소속 후보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또 정치적인 체급을 키워가는 한계가 있죠. 더군다나 국민의힘 당 대표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1: 네.
2: 저는 결국에는 본인이 찾아가야 할 곳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1: 자, 어쨌든 본인 입으로는 법사위 가겠습니다라는 거를 선거운동 과정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했는데 지금 하은기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그거 현실적으로 당장 무소속으로는 어려울 걸.
0: 예전에 국회에서 예. 보좌진으로 실무도 하고 당직도 하고 그래서 예. 이게 평론가들이 보는 그 전체적인 정치 판세가 아니라 국회 실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1: 예. 예.
0: 교섭단체야 뭐 우리 그 소속 상임위 위원 빼고 이준석 넣어줘요 하면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무소속은 그냥 정하는 거지 뭐 굳이 사정 봐줄 필요가 없잖아.
1: 어쨌든 현실적으로 무소속은 항상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 거대 양당이 어떻게 보면 나눠먹은 다음에 이제 빈자리를 가는 그런 형식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한동훈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양당이 당장은 견제할 거다.
0: 그렇고요. 그리고 네. 교섭단체 그러니까 저 상임위 중에서 특수한 상임위가 법사위인 게 법사위 늘 난장판이기 때문에
1: 네.
0: 거기 난장판으로 만들고 싶은 국회의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되게 폄훼하는 것 같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의원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뭐 협력하고 대화하고 좀 양보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또 모르겠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스타일로는 쉽지 않다 이 말씀. 아니,
2: 저도
1: 예,
2: 한동훈
1: 대변님.
2: 의원이 반드시 법사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본인이 당선된 이후에도 법사위원회 딱 거길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1: 네.
2: 현실적으로 법사위 가기도 어려워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식 국회의장이 야 법사위 보내주면은 그냥 매일 법사위가 시끌벅적할 텐데. 이거 뭐 국회 발전에 도움이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현실적으로는 이런 조언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동훈 의원이 이 얘기 들을지 모르겠지만 국방위 같은 데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국방 외교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했다는 거예요.
1: 거기 다선이나 중진들 그렇죠. 거물들이 많이 가죠.
2: 이재명 네. 대통령도 2022년에 국회의원 처음 됐거든요. 그때 국방위 갔을 겁니다. 아마.
1: BJ도 국방위를 오래 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네. 이 국가와 관련해서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국방위 같은 데 가서 나라 전체에 대해서 한번 안보 이런 문제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0: 제가 보기엔 농해수위 네. 기후환경에너지위 문체위 뭐 문화 관심 많으니까 뭐 이런 데다가 보낼 확률도 있는 거죠.
1: 자 이진숙. 그다음에 방통위 울산에서 이번에 된 그 김태규 그분들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거라고
2: 그분들은 보세요. 이제 당에서 네. 정리해 갖고 국방위 보내겠 아 그러니까
1: 국방위 과방위
2: 보내겠죠. 왜냐면 이분들은
0: 목이 메이시는 거예요, 지금.
2: 예. 특화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더군다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했었던 분이고
1: 질타를 받던 자리에서 의원석으로
2: 지금 최민희 의원은 후반기에는 이번 국회 후반기에는 상임위원장은 아니에요.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과방이 머물러 있을 겁니다. 워낙 그쪽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난번에 뭐죠? 아 양자 컴퓨터도 네. 진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1: 네. 네.
2: 김태규, 이진숙 두 분은 과방위 가서 그동안 본인들이 피감 기관에 그 사람으로서 하지 못했었던 이야기 민주당과 어째 1대1로 붙어서 한번 얘기 시원하게 해야죠.
1: 네. 시간이 뭐 한 3, 40초밖에 안 남았는데 뭐 오늘 환동훈, 뭐 송영길, 유희동 뭐 막 뭐 다들 국민의힘이나 무소속 보수진영 의원들도 같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인사하러 국회를 가는데 장동혁 대표는 또 없었어요. 딴 데 가 있었어요.
2: 불편한 자리니까.
1: 피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2: 아니 근데
0: 보정선거론이 우선이니까
2: 본인이 그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1: 네.
2: 자리를 비웠겠죠.
1: 네. 그다음에 첫 대면 국회에서의 첫 대면이 어떤지는 저희가 다음 주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뉴스레터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평범했던 하람이의 하루는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몇 달 전 기차선로의 고압전선 감전사고로 온몸에 중증 화상을 입은 하람이. 몸 절반 이상이 손상되며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피부 이식 수술과 많은 치료들, 억 단위로 예상된 병원비 앞에 가족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는 하루 24시간 하람이 곁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 암담한 내일 앞에 막막하기만 한 하람이 가족. 친구들과 학교에 가고 싶다는 하람이의 말에 부모님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람이의 눈물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0: 네,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30도에 바짝 다가가는 그런 기온이 되겠습니다. 서울도 내일은 오늘보다 3도 정도 올라서 28도가량 되겠고요. 강릉, 대전 역시 28도 정도, 전주대구 29도 등 30도에 수렴하는 고른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22에서 30도 사이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등 11에서 18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아울러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요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인 날이 잦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변화가 내일까지는 크게는 없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 제주에는 높은 구름이 지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기압골이 들어오면서 흐려지고요. 남부 제주는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정도의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호수 인접도로에서는 더욱더 안개가 짙겠습니다. 감속 운행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제주 해안과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모레는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 등의 소량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시위대의 송파구 투표소 봉쇄 사흘째인 오늘 아침 경찰과 선관위가 투표함을 반출해 개표소로 이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행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6.3 지방선거 개표는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대형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40원을 넘어서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북중 양국이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7년 만에 방북입니다. 국회가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후반기 의장 임기는 2028년 5월까지 2년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북중미 월드컵이 일주일 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마지막 평가전 치렀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의 필승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조별 분석을 통해서 이번 월드컵 경기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기와 함께 강호들의 빅매치도 미리 보듯이 분석해 봅니다. 아울러 달라진 경기 규칙까지 유튜브 채널 새벽의 축구 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는 축구 유튜버 페노, 본명 안민호 씨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페노 씨,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자, 페노 씨, 이제 축구 팬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도 있을 테니까 본인 소개, 본인 뭐 유튜브 소개 좀 해주세요.
4: 네, 저는 해설을 하고 있는 본명 이제 안민호, 해설할 땐 안민호고요. 네. 이제 유튜브 채널 새벽의 축구 전문가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콘텐츠를 만들 때는

0: 페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페노. 네. 왜 이름을 페노라고 지었어요?
0: 그 옛날에 2002년 월드컵 때 호나우두 네. 아시죠? 네네. 브라질의 호나우두.
1: 어, 알죠.
0: 그 선수의 별명이 페노메논이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초등학생이었어서 네. 그 페노라는 그 닉네임을 제 모든 아이디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1: 페노메논. 네. 호나우두.
0: 맞습니다. 아우.
1: 대단했죠. 그 선수 사실은 아, 호나우두에 관련된 그런 명칭이었군요. 네. 자, 채널명이 새벽의 축구 전문가입니다. 이번 월드컵에도 새벽에 경기가 많은 편입니까? 좀 뭐 일부 있습니까?
0: 이번에 월드컵 국가가 좀 많이 늘었잖아요. 네네. 48개의 국가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보통 4경기 정도를 해요. 그래서 빠르면 이제 저녁 1시기 저녁 11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1: 네.
0: 끝나는 시간이 늦으면 이제 오후 1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12시간 넘게 볼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그 새벽 시간에 한 4경기 혹은 5경기까지도 하는 날이 종종 있습니다.
1: 새벽 시간에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우리가 편안하게 오전 막 10시에 볼 수 있는 그쵸? 경기도 네. 있고. 아, 그게 뭐 미국이 이제 동부서부도 있고
0: 맞아요.
1: 또 그렇다 보니까 멕시코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그렇군요.
0: 네.
1: 자, 새벽에 밤잠 설칠 수도 있고 잠자고 일어나서 편하게 볼 수도 있고.
0: 네.
1: 자. 그러면 낮에 경기 하면 아까 이제 그 유튜브 명칭이 새벽의 축구 전문가잖아요.
0: 네.
1: 이게 오전으로 넘어오고 낮 시간으로 넘어와도 그 유튜브 채널은 유튜브 명칭과 상관없이 계속 합니까?
0: 네, 이제 뭐 월드컵에는 어쩔 수 없이
1: 그래요.
0: 네, 보통은 이제
1: 약간 좀 과로를 하셔야겠네요.
0: 그렇죠. 네, 지난 이제 월드컵 2002년 월드컵 22년 월드컵 때도
1: 네.
0: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혼자 운영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채널에 나오는 게 저 혼자거든요.
1: 아,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1: 그렇군요.
0: 하루에 한 4경기 5경기 보통 한 10시간 정도 하는 편입니다.
1: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기가 벌어지고 있을 때 그거를 이제 해설을 합니까?
0: 그렇죠. 해설도 하고요. 네. 그 그렇군요. 사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콘텐츠도 하고 있는.
1: 그럼 이제
0: 네.
1: 경기를 그냥 뭐 저처럼 이렇게 멍하게 혼자서 볼 수도 있지만 페너치 그 유튜브 채널을 틀어놓고 이제 같이 해설을 들으면서 본다. 그거 재미네요.
0: 그렇죠.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고요.
1: 네. 네.
0: 저희 채널은 제가 전술을 분석하는 게 컨셉이라서
1: 아.
0: 전술 분석을 좀 들으러 많이들 와주십니다.
1: 그래요.
0: 네.
1: 어쨌든 생으로도 보고 그다음에 다시 찾아서 보기도 하고.
0: 그렇죠. 네.
1: 그래요. 자, 우리 국가팀이 국가대표팀이죠. 포함된 조별리그 A조 일정 보면 우리나라는 체코하고 가장 먼저 싸우고요. 그다음에 강호 멕시코 마지막 남아공과 경기 치릅니다. 자. 한 팀 한 팀 제가 이제 여쭤보긴 따로 여쭤보긴 하겠지만 체코, 멕시코, 남아공과 결은 A조 대진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좀 해볼 만하다?
0: 우리가 이제 월드컵 역대
1: 네.
0: 포함되었던 조 중에 가장 수월한 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좋습니다.
1: 아, 진짜요?
0: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조별 리그를 이제 추첨을 할 때
1: 네.
0: 1포트, 2포트, 3포트, 4포트로 나눠서 이제 팀을 뽑게 돼요.
1: 네네.
0: 우리가 이제 2포트에 포함이 됐거든요. 원래는 3포트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에 국가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하나 당겨졌어요.
1: 네네.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팀을 조금 더 적게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포트에서 비교적 약한 멕시코, 3포트에서 가장 약한 남아공, 그리고 4포트에서도 원래는 이제 덴마크가 올라올 수 있었는데 체코가 이변을 일으켜서 덴마크를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체코도 생각보단 약한 팀.
1: 예.
0: 서로 이제 약간 1포트부터.
1: 덴마크는 제법 센 팀인데 사실. 그렇죠.
0: 예. 예. 그래서 이변이라고 되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국가대표팀도 원래는 덴마크를 좀 생각하고 분석을 하다가
1: 네.
0: 급하게.
1: 체코가 올라와 버렸군요.
0: 그렇죠. 급하게 체코를 분석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그래요. 체코는 또 이 맥주도 맛있는 나라인데.
0: 맞아요.
1: 첫 상대 체코 어떤 팀입니까?
0: 체코는 이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1: 네.
0: 크다.
1: 뭐 기본이 190 가까이 되죠.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한국도 이제는 이제 키가 상당히 이제 커져서요. 보통 183, 184 정도가
1: 그러니까요.
0: 평균 키가 나와요. 우리 대표팀이.
1: 네, 네.
0: 근데 이제 체코 같은 경우는 한 경기에 평균 키가 188, 189, 어쩔 때는 190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제 이 체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체격 조건이 이제는 좋아진 상태지만 체코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적인 싸움이 주가 될 수 있는 경기다라고
1: 아,
0: 할 수가 있겠네요.
1: 그 몸싸움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0: 맞아요.
1: 그죠?
0: 네.
1: 막 떠가지고 공중 볼 서로 이제 탈취하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0: 맞습니다.
1: 빠릅니까? 그 커도?
0: 그리고 이 체코가 예. 재밌는 게
1: 예.
0: 큰 선수들이 많은데 보통 크면은 약간 느린 선수들이거든요.
1: 예.
0: 근데 공격 라인만큼은 키가 큰데 빠른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1: 오, 위협적인데.
0: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체코가 우리를 상대로 공격적으로 하진 않을 텐데

0: 수비를 하다가 역습할 때 키가 큰 선수들이 피지컬로 밀고 들어온다. 오, 이게 무섭죠? 굉장히 지금 무서운 상태입니다.
1: 위협적인 상태다. 네. 자, 체코가 과테말라 상대로 평가전 치렀는데 3-1로 완승했습니다. KBS ETV 중계했는데 체코 전술은 어땠는지 우리 페노치가 보기에 경계해야 할 선수 누구였습니까?
0: 기본적으로 이제 체코에서 가장 이제 득점을 많이 하는 시크라는 선수가 있어요.
1: 시크.
0: 네, 이 시크라는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도 이제 매 시즌 한 20골 가량을 넣는 네. 분데스리가에서도 잘하는 선수입니다. 오. 애초에.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체코가 결국에는 오늘 이제 사실 과테말라를 상대로는 공격적으로 경기를 했는데
1: 네.
0: 우리를 상대로는 좀 수비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다가 역습으로 나올 때 이 선수의 한 방이 참 무섭겠죠.
1: 그래요.
0: 그래서 시크를 가장 좀 경계를 해야 되고 그 바로 밑에 이제 소우체크라는 또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선수도 190 정도 되는 선수인데요.
1: 네.
0: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거친 리그로 불리거든요.
1: 네.
0: 거기서도 제일 거친 선수입니다.
1: 와.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1: 네.
0: 달라붙어서 뺏거나 몸싸움을 걸어서 우리를 밀어내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볼을 뺏겨서 역습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 아, 네. 그래요. 지금 우리 페노 씨의 얘기를 우리 국가대표팀에서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 자 우리나라 얘기를 잠깐 하고 멕시코 얘기로 네.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어제 월드컵 전 마지막 평가전 피파 랭킹 100위 엘살바도르 상대로 1-0 이겼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사실 어제 경기는
1: 네.
0: 1-0으로 이겼지만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의 특히나 이강인 선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1: 뭐라 그랬어요?
0: 이겼는데 이강인 선수가 약간 이제 승부욕이 올라와서 우리 선수들한테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막 소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겼는데 만족을 못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평가전이다 보니까 그리고 약체잖아요. 아주 약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겨야 이제 첫 번째 경기를 잘 준비하고 있는 건데 경기력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화가 났던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난 경기는 월드컵이 좀 걱정되는 경기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걱정되는 경기력인데 어떤 부분이 좀 특히 좀 안 좋았어요?
0: 그러니까 이제 홍명보 감독이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엘살바도르의 축구가 체코랑 좀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1: 예, 예.
0: 엘살바도르가 수비를 한 다음에 역습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습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1: 위험한 장면이 많았군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1: 골만 안 먹었다 뿐이지.
0: 그렇죠. 사실 100위에 있는 팀한테 이렇게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내주면 안 되거든요. 이 네. 월드컵 직전에. 그런데
1: 예.
0: 홍명보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이끌면서 사실은 아시아 월드컵 예선 때부터 나왔던 좀 수비적인 불안함. 이런 것들이 지금도 좀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제 이 경기가 사실 체코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매우 위험하다. 단기간에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1: 그래요.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우리의 약점을 충분히 어떤 좀 파악을 해서 이게 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0: 그렇죠.
1: 드네요.
0: 그렇죠.
1: 네. 자, 두 번째 싸울 멕시코. 사실 아까 뭐 상대적으로 그래도 괜찮다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실 전통적으로는 강호에 속하잖아요. 멕시코.
0: 그렇죠. 네.
1: 그 세계 어떤 팀이 붙어도 좀 까다로운 팀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팀인데 자 멕시코의 전력은 지금 한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어떤 점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까?
0: 자 멕시코는 아까 체코처럼 키워드 하나로 이야기를 한다면 네. 빠릅니다.
1: 빨라요.
0: 아, 여기는 이제 기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팀이고요. 그래서
1: 개인기도
0: 이제
1: 좋을 거예요.
0: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한국과 멕시코가 붙을 때 우리가 늘 멕시코에게 밀릴 때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축구가 궁극적으로 잘해지면 멕시코 축구랑 좀 닮을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1: 아 그래요.
0: 실제로 우리도 기동력적인 축구를 중심으로 하고 멕시코도 중심으로 하는데 비슷한 스타일을 만났을 때 더 잘하는 데가 늘 이기는 거죠.
1: 네.
0: 멕시코가 이번 월드컵 때도 빠른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요. 더군다나 이제 홈 경기다 보니까 이 팀은 되게 재밌는 게 이번에는 고지대 이슈가 굉장히 커요.
1: 네네.
0: 그래서 고지대로 올라가면 상대 선수는 좀 느려지잖아요.
1: 네.
0: 그래서 멕시코가 이걸 극대화시키려고 오늘 이제 마지막 평가전을 멕시코도 했는데 2600m에 달하는
1: 우와.
0: 고도에 있는 경기장에서 일부러 경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1500m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들이 몸이 되게 가볍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랑 만나는 경기장이 1500m거든요.
1: 네.
0: 이 팀은 마지막 이제 몸 관리를 2600m에서 하고 내려오게 된다.
1: 그래요.
0: 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1: 빠른 멕시코가 이 자기네 그 공기 뭐라 그럴까요? 공기 밀도가 적은 그런 데서의 강점까지 살리려고 거기다 홈팀.
0: 그렇죠.
1: 홈팀이라는 강점까지 살리려고 그런다. 자, 조별리그 마지막으로 싸울 남아공은 어떤 팀이에요?

0: 남아공은 네. 사실 우리가 못 이기면 안 된다.
1: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0: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1승 자판기. 네. 보통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팀이 남아공이고요. 네. 남아공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팀이 알제리를 아마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 알제리는 우리 국내에 정보가 좀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알제리는 해외에서 평가를 하기엔 한국보다 좋은 팀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는 정보가 너무나 공개가 많이 돼 있어서
1: 2018년이었나요?
0: 14년입니다.
1: 2014년. 네.
0: 아.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해외 매체도 네. 남아공이 한국을 이길 것이라고 보는 매체는 없다. 아. 그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인 전력을 남아공에게는 가지고 있습니다.
1: 무조건 이겨야 되네요.
0: 그렇죠.
1: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경기는 무조건 이기고 그렇다면 돌려 말하면 체코, 그다음에 멕시코, 남아공의 순이니까 체코를 이기면 매우 유리해지는 거네요. 16강
0: 맞습니다.
1: 진출이.
0: 네. 그죠? 이제는 사실 32강 진출이라서.
1: 아, 32강이네요.
0: 네. 예. 3등까지만 해도 올라가긴 하거든요.
1: 예.
0: 그래도 1, 2등을 해야 좋은 이제 토너먼트 편성을 받아요.
1: 그러면 16강 가기가 쉬운 건가요?
0: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멕시코는 홈팀이니까 좀 어렵다고 본다면
1: 네.
0: 체코 첫 경기를 무조건 우리가 잡아야 좋은 이제 토너먼트 편성을 받을 수가 있다.
1: 그래요.
0: 네.
1: 자, 체코, 멕시코, 남아공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32강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시나리오,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겠지만 어떤 시나리오를 지금 한 한다면 32강 가기 위한 시나리오 어떤 게 있을까요?
0: 일단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첫 번째 경기를 이기는 거죠.
1: 네.
0: 네. 이 체코전이 그래서 모든 지금 축구계 사람들이 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체코가 실제로 멕시코가 1위를 차지한다면 우리랑 이 체코랑 2위 경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 체코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게 일단 최고의 시나리오고요. 만약에 체코를 못 잡는다면 차선책은 멕시코전에 우리가 뭔가 이변을 일으켜봐야 된다.
1: 그래요.
0: 네. 그게 차선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래요. 그럼 만약에 체코전을 이긴다면 멕시코전을 비기기만 해도 1위 혹은 2위 정도를 할 수 있는 아주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0: 그렇죠. 이제 멕시코랑 비기게 된다면 이제 멕시코도 결국에는 남아공하고 체코를 다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2승 1무 서로 똑같아지면 이제 거기서 뭐 득실차 다득점으로 이제 갈리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이제 멕시코랑 비기기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32강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래요. 자, 시나리오를 얘기하셨는데 우리 페너 씨가 그냥 지금 생각해서 몇 승 몇 무 몇 패로 32강이 갈 것 같다.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은 있어요?
0: 사실 32강은 무조건 갈 것 같거든요.
1: 아,
0: 웬만해서는. 아. 왜냐하면 3등까지만 해도 되니까요.
1: 예, 예.
0: 그래서 지금의 이제 경기력을 봤을 때는 체코전의 무승부.
1: 예.
0: 그래서 이제 비판 여론이 또 많아지겠죠. 아, 너무 경기력 안 좋다.
1: 예. 멕시코
0: 그리고
1: 무승부.
0: 오히려 우리가 강팀을 상대로 할 때 분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0: 그래서 멕시코랑 무승부.
1: 예.
0: 2무한 다음에 남아공에게 승리하면서 예. 3등 혹은 2등으로 32강을 가지 않을까.
1: 남아공에 대승을 하면서 골득실로 2등을 한다.
0: 그렇죠.
1: 뭐 예,
0: 그런 식으로 네, 간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1: 자, 일단 32강은 가고 그럼 이제 16강에서 어쨌든 거기서 아니 32강에서 16강으로 가는 게 우리가 관건인데
0: 네.
1: 그러기 위해선 어쨌든 조별리그에서 최대한 잘해야겠네요.
0: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1등과 2등을 하면 되게 네. 좋은 게 이제 월드컵에서는 개최국 이제 좀 이득을 줘요. 개최국 아, 어드밴테이지를 줍니다.
1: 네네.
0: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조에서는 보통 다른 조들은 2등을 하면 다른 조의 1등을 만나게 돼요.
1: 예.
0: 근데 우리는 2등을 하면 다른 조의 2등을 만납니다.
1: 아,
0: 이런 식으로 이제 좋고. 약간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2등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16강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우리 페너 씨가 보기에 대표팀의 첫 골 바로 이 사람의 발에서 나온다. 누굴 예상하고 계십니까?
0: 당연히 이번 월드컵도 우리 대표팀은 손흥민의 득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1: 역시 첫 골도 손흥민의 가능성이 그래도 제일 높다.
0: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첫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이 매우 유력하고요.
1: 네.
0: 에, 거기 이 긴장감 높은 이런 매치에서 침착하게 넣어줄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지금 보니까 역대 우리 월드컵에서 골이 동률 세 득점이더라고요.
0: 맞습니다. 네.
1: 안정환 또 한 명이 누구더라 해가지고 세 명이서 이제 그 세 골을 하고 있는데 한 골 넣으면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역사를 쓰는 겁니다.
0: 그렇죠.
1: 그죠? 자, 전우태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각 팀 간 동률일 때 다득점승 룰이 바뀌었다는 말이 있는데요.
0: 아, 그러니까 이제
1: 아, 무슨 얘기죠? 이게?
0: 이게 이제 이번 월드컵 때부터는 네. 이제 승점이 같으면 네. 이제 승자 승 원칙을 먼저 따져요. 그래서 만약에 승점이 똑같은데 멕시코와 우리가 승점이 똑같지만 멕시코가 우리와의 경기에서 멕시코가 이겼다.
1: 네.
0: 그러면 승점이 똑같지만 위에요? 멕시코가 올라가는 아, 이런 승자 승 원칙이고요. 무승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뭐 다득점, 득실차 아,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따지게 됩니다.
1: 승자 승을 먼저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 해소가 안 될 때는 다득점을 따진다.
0: 아, 득실차 그다음 다득점. 네, 다득점. 네, 그렇게 갑니다. 네.
1: 득실차 다득점, 승자 승, 득실차 다득점의 순서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우리 엔트리 명단 보면 쟁쟁합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야, 진짜 쟁쟁한 유럽파들이 이제 포진돼 있는데 뭐 손흥민 선수까지 유럽파라고 된다면 이렇게. 선수 몇몇만 보면 역대 가장 화려하고 강한 팀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우리 대표팀에 기대되는 면은 뭐고 또 약간 걱정되는 면은 뭡니까?
0: 일단 기대되는 면은 네. 지금 현재 월드컵으로 딱 오는 기간에
1: 네.
0: 부상자가 딱히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몇 월드컵에 특히나 최근에 2022 월드컵 때는 손흥민 선수가 안면 부상을 당했었고요.
1: 네.
0: 그리고 그 전 월드컵 때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경기에 나올 수가 없는 부상을 당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주요 멤버들이 한 명씩 빠졌었어요. 이번 월드컵은 모든 주요 멤버가 사실 이번에 조유민 선수가 빠지긴 했는데
1: 네.
0: 완전한 이 핵심 멤버 중에서는 결장자가 없다. 그리고 이제 한국 대표팀은 이제 되게 명확한 특징이 한 선수 한 선수에게 좀 의존도가 좀 커요.
1: 네.
0: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1: 네.
0: 이런 이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 안 되는데 이런 선수들의 몸 관리가 지금 잘 되어 있다는 게 기대되는 점이고요.
1: 그래요.
0: 불안한 점은 우리가 보통 수능 보기 전에
1: 네.
0: 모의고사에서 50점을 맞으면 수능 때 100점을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1: 예.
0: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를 많이 망쳤습니다.
1: 최근에 평가전.
0: 그렇죠. 그래서 11월 이번 평가전도 마찬가지였고 3월 네. 평가전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은 정말 경기력이 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과연 본선 무대에서 이게 갑자기 경기력이 좋아질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1: 네. 이제 백. 그 수비하는 전술 뭐 4백도 있고 3백도 있고 2백도 있는데 이제 세 명이 쭉 쓰는 3백 있잖아요.
0: 네.
1: 20몇 년 전에 24년 전에 히딩크의 3백과 비교해도 홍명보의 3백이 더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까?
0: 실제로 지금 홍명보 감독의 3백은 약간 네. 이제 그 3백이 최근 들어서
1: 네.
0: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히딩크 감독이 쓰던 3백도
1: 네.
0: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보면 좌우에 송종국, 이영표
1: 예, 예.
0: 이 선수들이 공격할 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 플레이를 했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우리가 전방 압박, 체력으로 승부 본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3백이 현재 이제 축구에서는 다 분석이 좀 돼서 좌우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높게 올라오면 그럼 뒷공간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홍명보 감독이 쓰는 그 3백이 그때 당시의 3백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역습으로 실점을 할 때 보면 좌우에 있는 선수는 오히려 손흥민, 오현규 이런 공격수들보다 더 높게 올라가 있고요. 역습을 당할 때 정말 센터백들 김민재 혹은 뭐 김태현, 조유민 이런 센터백들의 거의 개인기량으로만 막고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지난 3월 달에 코트디부아르에게 4대0으로 패배하고 나서
1: 네.
0: 우리가 너무 한 명 한 명씩 막는 게 아니라 2대1 정도로는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가 어떤 선수가 지원을 와서 상대 공격수를 2명 정도는 막아야지 그래야 이제 월드컵 무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인터뷰를 실제로 하기도 했는데
1: 네.
0: 그런 것들이 지금 수비적인 불안감으로 이 3백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막 토탈 사커 차원에서 쫙 올라가는 건 멋있긴 하지만
0: 그렇죠.
1: 그 뒤에 역습을 당할 때 공간이 너무 크군요.
0: 그렇죠. 사실
1: 네.
0: 90분 동안 한 번도 실수가 안 나올 순 없거든요.
1: 네네.
0: 수비수들이.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춘 선수는 우리 수비진을 봤을 때 냉정하게 김민재 선수 한 명 정도이기 때문에
1: 네.
0: 이러한 축구로 우리가 과연 멕시코, 체코, 남아공은 몰라도 그런 팀들을 상대로 우리가 실점을 안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경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1: 3백을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사퇴 의사 밝혔습니다. 자, 이번 월드컵 끝나고 이제 사퇴 의사 밝힌 거. 아마 같은 대학 출신이기도 할 텐데 홍명보 감독 선임한 게 이제 정몽규 회장인데 자 이게 좀 홍 감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나요?
0: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왜 그러냐면

0: 이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게 정몽규 회장이라는 걸 엄밀히 말하면 네. 이제 정몽규 회장은 결재만 한 거고요. 네. 사실은 그때 당시에
1: 위원회가 있었겠죠.
0: 그렇죠. 네. 홍명보 감독을 처음 들고 왔을 때 반려를 한번 했어요. 아, 외국인 진짜요? 감독을 좀 다시 한번 찾아봐라. 아, 아, 그래서 정몽규 회장은 좀 외국인 감독 파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법원에서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문제가 있어서 정몽규 회장의 징계를 어느 정도 내려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예.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몽규 회장이 부담을 느껴서 지금 내려놓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홍명보 감독이 지금 선임되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도 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1: 마음이 무겁겠네요.
0: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이걸 이겨내고 좀 잘 월드컵은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이번에 뭐 아까 말씀하시게 48개국이나 됐고 제가 듣기로는 이게 중국을 한번 출전시키려고 그러면 그 광고 시장 이게 굉장히 크대면서요. 네. 근데 정작 중국은 또 떨어졌어요.
0: 그렇죠. 예, 네.
1: 참가 국수만 엄청 늘어나고 48개국 되고 네. 그 이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수도 많아지고 규칙이 달라진 게 좀 있다면서요.
0: 네. 일단 뭐 가장 크게 달라진 규칙은요. 뭐 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광고에 대한 문제도 포함이 되는 건데요. 네. 보통 우리가 전반전 후반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전반전 딱 중간 시점 네. 22분 23분에 심판이 쉬는 시간 3분을 줘요.
1: 자 수분 보충하라고?
0: 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수분 보충입니다. 보충. 예. 아, 그런데 그 3분 동안 우리가 이제 경기를 보면 광고가 나오겠죠?
1: 중간 광고가 쫙 네. 나와요.
0: 그래서 이제는 4쿼터가 돼버렸습니다.
1: 그거 슈퍼볼에서 조금 저기 한 것 같군요.
0: 맞아요.
1: 그죠 네. 아이디어를.
0: 이게 네. 아무래도 미국에서 열리다 보니까 네. 미국의 스포츠 시스템을 가져왔고요. 근데 이게 또 축구에서는 전술 변화가 참 민감한 스포츠거든요. 아, 축구가. 그러네요. 그래서
1: 영향을 끼치겠네요.
0: 그 22분 그 브레이크 타임에 3분 동안 어떤 지시를 내리느냐가 이번 대회에서 경기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예정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아까 이제 고지대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1500m에서 좀 훈련을 하다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네. 그 좀 효과가 있을까요?
0: 효과가 상당합니다.
1: 그래요?
0: 이제 우리 대표팀이 그래도 참 운이 좋아요 이번에. 체코 경기하는 것도 과달라하라 1500m에서 하고요. 네. 멕시코 경기도 똑같은 경기장에서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고지대 적응이 우리가 이제 경기를 치른 1500m면 네. 한 17일에서 18일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첫 경기를 저지대에서 하고 두 번째 경기만 고지대에서 했으면 이런 적응 기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네. 첫 번째 두 번째가 둘 다 고지대니까 우리가 사실 지난주부터 이제 경기가 첫 번째 경기까지 한 3주가량을 그 위치 한 솔트레이크 네. 1500m 정도 되니까요. 거기서 적응을 하고 이제 가거든요. 그런데 체코는 적응을 못합니다.
1: 아, 그래요?
0: 이 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월드컵에 오게 됐어요. 4월 달에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지대 훈련장을 예약이 꽉 차서
1: 아, 못했군요.
0: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달라하라 우리랑 만날 때는 하루 전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코 현지 언론에서도 이 고지대가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멕시코는 우리보다 적응이 더 잘 되어 있겠죠.
1: 그래요. 네. 자, 요거까지 알고 보면 이번 월드컵 더 재밌을 거다. 포인트 하나 정도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이번 월드컵을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네. 한국 경기를 빼놓고 본다면 이제 그동안은 메시의 시대였잖아요. 네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메시의 시대였고 이번이 네. 이제 마지막 이제 메시가 참가하는 월드컵이 될 텐데요.
1: 여섯 번째.
0: 그렇죠.
1: 그죠? 메시하고 호날두가 여섯 번째다.
0: 그렇죠.
1: 예, 예.
0: 그런데 이제 메시와 호날두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신성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1: 라이징 스타 누구예요?
0: 그 라이징 스타가 야말입니다.
1: 야말. 아,
0: 스페인의 야말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야말이
1: 프리미어 리그에 있던가 어디 있죠?
0: 바르셀로나.
1: 바르셀로나.
0: 스페인에 있습니다.
1: 스페인에 있군요.
0: 그런데 이 선수가 네. 바르셀로나 주전으로 자리 잡은 게 17살입니다.
1: 와.
0: 그리고 지금은 19살이에요.
1: 네.
0: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도 에이스고요. 그리고 현재 스페인이 사실 재작년에 유로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에이스의 역할을 했던 선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고 실제로 메시도 나의 후계자는 야말일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공식적으로 했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이번 대회는 야말의 이제 메시를 잇는 슈퍼스타 축구 황제가 등장하는 그런 무대가 될 수도 있다. 요게 이제
1: 야말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0: 맞습니다.
1: 자, 월드컵이 될 거다.
0: 네.
1: 이거 꼭 시청자들이 야말 시대가 열리는지 이제 보시고요. 자, 손흥민 네 번째입니다. 네. 하, 정말 대단하죠. 자,

0: 에게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자기 관리를 보면 다섯 번째까지는 갈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페노 씨가 보기엔 손흥민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마지막이 될까요? 한 번이 더 있을 수도 있을까요?
1: 전성기에서 보내는 건 마지막이겠죠. 하지만 이제 요즘에 축구 선수들의
0: 네.
1: 그 스포츠 과학이 발달하면서
0: 네.
1: 은퇴시기라던가 전성기를 이제 누리는 시기가 되게 길어졌어요.
0: 네.
1: 그래서 다음 월드컵까지도 손흥민 선수가 아마 제 생각에는 폼만 유지가 된다면
0: 네.
1: 충분히 나올만 하고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보다 나이가 많은 메시, 호날두, 모드리치.
0: 거기는 40대들이잖아요.
1: 그렇죠. 예. 이 선수들이 사실 지난 월드컵이 마지막이다라고 했는데 또 나오는 거라서 사실 지난 월드컵 때도 손흥민 선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사실은 다시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래요. 자, 월드컵 때마다 뭐 이 질문 꼭 하게 되는데 홍명보 감독은 목표는 원정 경기 최고 성적인 8강을 이루겠다. 8강 좋죠.
1: 네.
0: 자, 우리 패너님은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1: 냉정하게 본다면 16강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0: 16강라는
1: 생각을 해요.
0: 예.
1: 왜냐하면 이제 8강까지 가기에는 이제 16강부터는 정말 강한 팀을 만나기 때문에
0: 네.
1: 지금 보여주는 경기력으로는 가기가 힘들어 보이고요. 다만 32강은 우리가 수월하게 좀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0: 네.
1: 32강 그리고 개최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어드밴테이지를 좀 받아서 32강도 조금 더 수월한 팀을 만나서 올라가게 된다면
0: 네.
1: 16강 정도가 우리가 좀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대치가 아닐까.
0: 그래요.
1: 그리고 이변을 일으킨다면 8강도 못할 건 없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래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한 16강 정도를 보지만 8강도 불가능할 건 없다.
1: 그렇죠.
0: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1: 네.
0: 자, 우승팀도 궁금합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이번 월드컵 우승팀 스페인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1: 네.
0: 우리 패너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1: 확실히 이제 많은 매체에서 예상하는 것도 스페인이 가장 강하다.
0: 그래요?
1: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야말.
0: 지금 랭킹은 1, 2위는 아니잖아요.
1: 그쵸. 1위가 이제 아르헨티나가
0: 예,
1: 있는데
0: 예.
1: 아무래도 스페인이 지금 스쿼드 자체가 너무나 강력하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리고 이제 전성기에 올라오는 어린 선수들이 많아요. 특히나.
0: 아,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헨티나.
0: 우리가 잘 이름 몰라도 잘한 선수가 많군요.
1: 그렇죠. 네. 이제 뭐 페드리, 야말 뭐 이런 선수들이 다 심지어 같은 바르셀로나에서도 뛰기도 합니다.
0: 아, 아까 말한 라이징 스타 야말이 바르셀로나에서 뛰지만 국적도 스페인이에요.
1: 그렇죠.
0: 오.
1: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선수들 페드리, 가비 뭐 이런 선수들이 다 같은 팀 선수예요. 바르셀로나 중심으로 꾸려진 팀이거든요.
0: 그렇군요.
1: 조직력도 굉장히 상당하다. 그 스페인이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장정석님이 축구 전문 유튜버에서 그런지 패너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1: 네.
0: 자, 이제 꼭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 선수들에게 응원의 말과 함께 승리를 위해서 16강 혹은 8강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만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일단.

0: 착하지 않게 네, 경기 때만큼은 네. 정말 내가 싸운다는 느낌으로 과감하게 달라붙었으면 좋겠습니다.
1: 북한전 하기 전에 여자 메시 지소연 선수가 저쪽에서 차면 우리도 차고 저쪽에서 밀면 우리도 밀다.
0: 그렇죠.
1: 네. 그런 임전무퇴 자세로.
0: 맞아요.
1: 막 키 큰 네. 선수들이 밀고 들어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0: 그렇죠. 네. 네. 그게 축구에 제일 중요합니다.
1: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 유튜버 페노 안민호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 레터 브리핑. 오늘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제 8,60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 오늘은 장중 8,100선마저 내줬습니다. 사실상 패닉에 가까운 모습이라는 얘기도 하던데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 네, 오늘 코스피가 하루 만에 5% 넘게 급락하면서 8,16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장중에는 8,038선까지 밀리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 8,000피 붕괴 우려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하락의 출발점은 미국 증시 때문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졌거든요. 그간 국내 증시가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주가 시장 상승을 이끌어왔잖아요. 근데 투자 심리가 꺾였을 때 그만큼 충격도 크게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오늘 6% 넘게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동반 하락하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내렸고 코스닥 역시 4% 넘게 떨어지면서 장중에는 천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0: 네. 외국인 매도세 멈출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반도체 대장주들도 직격탄 맞았죠?
1: 네, 맞습니다. 오늘 증시 급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외국인 매도세였는데요. 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하루 동안 4조 3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최근 6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면서 누적 순매도 규모가 27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네. 시장에선 글로벌 자금 이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사실 이렇게 큰 대형 IPO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존 자산을 일부 정리해 현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 거고요.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입장에선 우리나라 주식 투자 부담이 더 커진 겁니다. 네. 증권가에선 지금 시장이 단순한 차익 실현을 넘어서 글로벌 자금 재배치 과정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원달러 환율이 결국 1,540원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까지 오르고 있는 겁니까?
1: 네. 오늘 외환시장은 사실상 복합악재가 좀 한꺼번에 몰린 상황인데요. 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4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환율은 사실 원래 오늘 소폭 하락한 채 출발했거든요. 네. 근데 장이 열리자마자 매수세가 몰리면서 곧바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중동 불안 때문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고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충돌까지 이어지면서 중동 전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은 협상의 진전보다는 충돌 확대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이제 자금 빠져나가면 이게 또 환율 상승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그 지점인 건데요. 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원달러 환율이 1,549원까지 올랐잖아요. 주간 거래 종가도 1,539원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문제는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이 서로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건데 네.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로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럼 달러 수요가 늘면서 환율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선 환차 차선 우려가 커지고 결국 추가 매도가 나오고 다시 환율이 상승하는 흐름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걸 부정

0: 적인 루프다라고 시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앞으로 외국인 수급이 안정되고 환율이 진정이 될 수 있을지가 증시 반등의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달러 인덱스는 큰 변화가 없는데 유독 원화가 더 약하다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어요. 관련해서 시장이 주목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환율 급등은 달러 강세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른 겁니다.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어제와 비교하면 사실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근데 시장에선 우리나라 경제가 중동 리스크와 수출 둔화 우려, 외국인 자금 유출에 동시에 노출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것도 원화 입장에선 좀 부담인 건데요. 정부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당분간 미국 이란 협상 진전 여부와 외국인 자금 흐름이 환율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오늘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일정이 예정돼 있죠?
0: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께 젠슨 황 CEO가 입국을 했는데요. 이번 방한은 작년 10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당시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성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치킨집에서 만나서 깐부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엔 AI 산업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대형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AI 반도체 시장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한 만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LG, 현대차, 네이버 등과도 만나서 이제 좀 접점을 넓힐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근데 첫 일정이 대기업 총수회동이 아니고요. 게임단 방문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0: 네. 젠슨 황 CEO가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곳이 e스포츠 게임단 T1의 PC방이라는 점이 사실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기 서울 T1의 베이스 캠프를 방문해 선수단과 네.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뭐 세계적인 e스포츠 스타인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비롯해서요. T1 주전 선수들이 모두 참석을 했고 사실 원래 엔비디아가 게임용 그래픽카드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잖아요.
1: 네.
0: 지금은 뭐 AI 기업으로 변신했지만 게임 산업은 여전히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젠슨 황 CEO가 작년 방한 당시에도 페이커 이름을 직접 외치면서 관심을 드러내서 좀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1: 네. 오늘 저녁엔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이른바 삼소회동. 저번 때가 간부 치킨집 회동이었다면 네. 삼겹살의 소주회동 이제 예정돼 있다고 해요. 장소가 원래 성수 쪽인 줄 알았는데 홍대 앞으로 바뀌었어요?
0: 네. 아무래도 PC방 T1 그 베이스 캠프가 홍대 근처다 보니까 이제 이 그게 동선을 고려해서 좀 감안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만나는 일정인 건데요. 이번 방안에 사실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홍대 입구 인근 삼겹살집에서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젠슨 황 CEO가 만찬을 가지는데 참석자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 삼겹살집 앞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업계에선 이 자리에서 AI 반도체 공급 만과 데이터 센터, 로보틱스, 뭐 피지컬 AI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돈은 누가 낼까요?
0: 아, 뭐 일각에서는 네이버 이해진 회장이 내는 맞습니다. 거 아니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1: 네이버 결제 우수성을 보여주겠다고 네. 이해진 회장이 낸다고 합니다. 자, 돈은 거기 가면은 또 저번 때처럼 막 골든벨 울릴 것 같은데, 야 거기 몰리겠는데 사람들. 내일은 제 71회 현충일입니다. 올해 추념식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0: 네, 올해 현충일 추념식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이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추념식 주제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정했는데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좀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유가족들이 특별 초청됐는데요.
1: 네.
0: 가평 육군 헬기 추락사고 순직자 유가족과 6.25 전사자 유해발굴 유가족도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1: 네. 이번 주말에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0: 네, 전국적으로 비교적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8도 사이로 예상이 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 수준입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중부지방은 낮 동안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는 차차 구름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0: 전격 시사.
1: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0: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0: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긴장 가득했던 이번 한 주 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엔 긴장 풀고 릴렉스 하면서 재즈 들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재즈의 매력을 글로 써온 김민주 작가와 재즈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민주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민주 작가입니다.
0: 네. 블랙으로 입고 오셨는데 재즈하고 좀 어울리는 색깔인가요?
1: 아, 공연장에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좀 블랙으로 입는데 아. 오늘도 재즈 이야기하니까
0: 그래요?
1: 왠지 음악회 아,
0: 공연장에 느낌. 가는 느낌으로?
1: 네.
0: 그러셨군요. 자, 김민주 작가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재즈는 어디에나 있다라고 알리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다고 하는데 재즈는 어디에나 있다 알리는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1: 거창한 의미는 아니고요. 재즈를 요즘은 덜하지만 네. 재즈가 참 어려운 음악이다. 아니면 네. 애써 찾아서 들어야 하는 숨어있는 비주류 음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요.
0: 네.
1: 저는 아 그렇지 않고 재즈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아주 가까운 음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뭐 재즈 is everywhere 혹은 뭐 재즈는 어디에나 있다. 이렇게 좀 구호처럼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이건 뭐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저는 실제로 재즈가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 그래요.
1: 뭐 예를 들면은 주말의 문화 코너가 시작될 때 네. 나오는 음악 자체가 이미 집시 재즈곡이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렇... 죄송해요. 제가 그거 몰랐네.
1: 제가. 아 장고 네. 라인하르트라는 네. 벨기에 출신의 기타리스트의 그 마이너 스윙이라는
0: 아,
1: 곡인데요.
0: 그렇군요.
1: 제가 들을 때마다 재즈곡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반가웠습니다.
0: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잘 들으시나 보죠?
1: 네.
0: 자, 그게 이제 재즈곡이었군요. 자, 우리 김 작가님은 오랫동안 여기 이제 막 연구하시고 느끼시고 이렇게 해오셨는데 본인 이제 연주도 하십니까?
1: 아, 아니요. 저는 연주는 뭐 잠깐 배웠지만 재능이 없어서 금방 관뒀고요.
0: 네.
1: 그냥 재즈를 사랑하는 작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0: 그래요. 근데 오랫동안 재즈를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도 생기겠어요.
1: 네. 제가 뭐 10대 때는 이런저런 뭐 다른 음악을 듣다가 만 20살 때 재즈클럽 입장이 가능해지면서 여행하다 우연히 재즈클럽을 들어갔는데
0: 네.
1: 그때부터 좀 홀딱 반해서
0: 오.
1: 지금까지 한 18년 동안 다른 음악 잘 안 듣고요. 재즈만 들으면서 살았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래 영상 작가로 경력을 시작해서
0: 예.
1: 시나리오나 카피를 쓰는 그런 영상 작가인데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재즈가 워낙 좋아서 재즈에 대한 글을 뭐 쓰고 있습니다. 월간 재즈피플이라는 매거진에서
0: 재즈피플?
1: 네.
0: 예, 예.
1: 거기서 한 9년째 고정필자로 글을 쓰고 있고 또 한국 대중음악상에 재즈 분과가 있는데요. 거기에
0: 네.
1: 선정위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재즈에 대한 책도 몇 권 썼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오늘 선물로 드렸는데요.
0: 네.
1: 재즈 레터라는 신간이 나오기도 했고요.
0: 이건 어떤 책이에요?
1: 재즈 라이브 콘서트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전설적인 라이브 콘서트 이야기를요. 좀 편지체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하는 그런 다정한 에세이 재즈 에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 전설적인 재즈 라이브 콘서트를 하나씩 주제를 정해가지고
1: 네.
0: 그거를 아주 이렇게 재밌게 풀어내고 의미를 부여한 책이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요. 자 재즈에 얽힌 이야기 뭐 이렇게 기록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게 재즈 전문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물어봐요?
1: 생각보다 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0: 네.
1: 재즈가 어떤 음악이에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0: 어떤 음악입니까?
1: 이 질문은요.
0: 네.
1: 뭐 재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지만 심지어 재즈를 업으로 삼은 음악가들조차 대답을 하기 굉장히 곤란해하는 네, 그런 질문입니다.
0: 네네.
1: 뭐 예를 들어서 재즈의 디바 엘랏 피츠제럴드 같은 경우는요.
0: 네.
1: 그래미 어워드에서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0: 뭐라고 대답했어요?
1: 대답을 못하고 자신의 노래로 대답을 대신한 적이 있습니다.
0: 재즈가 뭔가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재즈라는 음악이
0: 예.
1: 탄생할 때부터 굉장히 복잡한 그 문화 안에서 탄생한
0: 예.
1: 음악이고 무엇 하나로 딱 규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음악이다 보니까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100년 정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더더욱이 지금은 정의하기 어려운 정말 다양성이 넘쳐나는 음악이 됐거든요.
0: 네.
1: 그래서 루이 암스트롱 같은 경우는 재즈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당신은 결코 재즈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냥 즐겨라.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0: 루이 암스트롱다운 얘기네요. 네. 예. 그냥 즐겨라. 네. 재즈가 무엇이냐를 그냥 즐겨라라는 대답으로 루이 암스트롱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재즈가 우리 일상과 꽤 가까이 있다. 우리 아까 요 코너 곡도 그렇지만 그런 가장 좀 알기 쉬운 장면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1: 많은 분들이 재즈를 영화 속에서 만날 때 정말 재즈가 이렇게 자주 우리 일상 속에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반가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뭐 특히 왕가위 작품들을 많이 좋아하세요.
0: 네네.
1: 뭐 화양연화나 네. 중경삼림 같은 영화들을 만든 네. 감독이죠. 근데 이분은 뭐 잘 알려져 있는 재즈 마니아이기도 하고요. 영화 속에 재즈를 이렇게 직접 삽입할 뿐만 아니라
0: 네.
1: 재즈의 즉흥성을 자기가 영화 만드는 방식에 이렇게 반영을 한 분이에요. 뭐 예를 들면 시나리오 없이 그냥 네. 촬영을 즉흥적으로 하는 일도 많고 또 스태프들하고 그리고 배우들한테도 즉흥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네. 분들인데요. 대표적으로 화양연화가 원래는 단편 영화 아주 짧은 영화로 만들어지려다가
0: 네.
1: 즉흥적으로 점점 살이 붙어서 장편이 됐고 또 그 안에는 네킹콜의 재즈곡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라는 네. 곡이 반복적으로 흐릅니다.
0: 그래요. 네. 그 즉흥성 불확실성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1: 네.
0: 거기에도 어떤 뭐 규칙이랄까 뭐 기준이랄까 특징이 할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있죠. 네, 네. 재즈에도 뭐 재즈는 완전 즉흥 아니야?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0: 네.
1: 아주 촘촘한 악보는 아니고요. 네. 느슨한 악보가 존재합니다.
0: 악보 있고.
1: 네, 예. 그리고 또 코드 진행으로 사전에 합의되어 있는 화성의 진행 안에서
0: 네.
1: 그걸 규칙으로 삼아서 자유롭게 모험을 즐기는 음악인데요. 뭐 네. 그런 규칙 다 없이 완전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0: 네.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재즈 하면 이제 뉴올리언스를 떠올리거든요.
1: 네, 네.
0: 자. 재즈가 탄생한 배경, 뭐 흑인 문화, 뭐 좀 관련이 돼 있을 것 같고 여러 역사적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걸 좀 압축해서 짤막하게 소개해 주세요.
1: 네, 재즈는 19세기 말 미국 남부에 있는 뉴올리언스라는 항구 도시에서
0: 네.
1: 탄생을 했죠. 근데 이 항구 도시는요, 예전에 이제 스페인과 그리고 또 프랑스, 그 전에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0: 네.
1: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의 영토에 편입됐던 곳이다 보니까 유럽의 군인들도 많이 와 있었고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0: 네.
1: 이제 무역 선박을 통해서 많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 그리고 유럽인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재즈의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됐고
0: 네.
1: 거기엔 아프리카 흑인의 전통 음악들 뭐 블루스라든지 가스펠 그리고 뭐 콜 앤 리스폰스라고 해서 흑인들의 노동요에서 온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매기고 받는 형식 같은 것들도 남아 있고요.
0: 네. 자, 같은 곡이어도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곡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1: 네,
0: 좋은
1: 맞습니다.
0: 재즈 연주 어떤 연주입니까?
1: 이게 정말 재즈는 워낙 세계가 넓고 하다 네. 보니까 뭐 클래식이 작곡가의 음악이다라고 하면은
0: 네.
1: 재즈는 연주자의 음악이다 뭐 이런 말이 있을 만큼
0: 네네.
1: 하나의 곡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로 펼쳐 나가거든요.
0: 네.
1: 그런데도 이제 취향과 별개로 재즈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공통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건 잘 생각해 보면은 기술적인 완벽함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잘 몰입했는가? 그래서 그 지금 이 순간 딱 일회적으로 만들어낸 무언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재즈 애호가들은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그럼 김민주 작가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재즈 연주자는 누굽니까?
1: 저는 이 질문 들을 때마다 고민하다가 결국 이 사람을 고르게 되는데요.
0: 네.
1: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키스 자렛이라는 분인데요.
0: 생전에 있어요?
1: 네. 지금은 조금 편찮으셔서
0: 예, 예.
1: 연주를 관뒀지만 살아계십니다.
0: 네네.
1: 이분이 예전에 젊었을 때 고장난 피아노로 1시간이 넘는 콘서트를 하신 적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그게 정말 재즈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즉흥 연주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요. 제가 그 앨범이 재즈 제 첫사랑 같은 앨범이라서 이분을 자꾸 꼽게 되네요.
0: 키스 자렛.
1: 네.
0: 자, 또 재즈의 전설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라고 해요. 자, 트럼펫 연주했던 마일스 데이비스 그리고 색소폰 존 콜트레인. 재즈 역사에서 이 두 분은 어떤 역사 의미를 갖습니까?
1: 네, 두 분은 한때 같은 밴드에 있었고요. 각자
0: 네.
1: 다른 방향으로 재즈를 확장시킨 거장들인데요. 일단 밴드 리더가 마일스 데이비스였습니다. 네. 이분은 혁신가죠. 뭐 이분의 자신의 그 음악의 역사가 곧 그냥 재즈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뭐 비밥의 시대부터 활동을 하다가 네. 쿨 재즈의 시대를 열었던 선도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재즈가 이제 좀 저물어가는 거 아닌가 했을 때 재즈를 뭐 락이나 아니면 전자음악이랑 융합을 하면서 퓨전의 흐름을 제시했고요. 네. 존 콜트레인은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 출신의 색소폰리스트인데요. 굉장히 빠르게 독립해서 자기만의 길을 갔던 이분은 뭐 혁신가이기도 하지만 네. 그보다는 좀 더 탐구자, 구도자였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자, 또 하나의 거장 재즈 피아니스트 허비 헨콕이 올해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서 오랜만에 내한 공연했습니다. 가셨어요?
1: 네, 저도 가서 그래요. 즐겁게 어땠습니까? 갔습니다. 허비 헨콕 또 아까 그 말씀드렸던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의 출신의 피아니스트인데요. 네. 이분이 그때 그 밴드에 막 합류했을 때만 해도 20대 중반이었는데 이제 어느덧 86세 나이로 또 한국에 여러 번 오셨는데
0: 네.
1: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무대를 같이 온 팀 연주자들이 아주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재즈의 역사가 이렇게 점점 현재로 계승되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0: 그래요. 자, 뭐 2026년 재즈 트렌드는 뭐 AI가 만든 재즈 상용화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재즈 아무래도 라이브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외 아닌 제가 봐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1: 방금 말씀드렸던 서울 재즈 페스티벌 같이 야외 페스티벌도 있고요.
0: 네네.
1: 뭐 저는 근데 페스티벌보다는 재즈 클럽을 추천을 해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굉장히 네. 가까운 곳에서 재즈 연주자들, 뭐 보컬리스트 분들의 그 호흡을 느낄 수 있거든요.
0: 이 가까운 신촌 홍대앞 이런 데도 있습니까?
1: 아, 네. 서울에는 그래요? 정말 넘쳐나고요.
0: 그래요?
1: 요즘은 지역 곳곳에도 생겨나고 있으니까 주말에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네. 자, 재즈 감상 포인트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노래 들어봐라 추천 하나 해주세요.
1: 네. 재즈 클럽 가셨을 때요. 다른 악기들이 갑자기 소리를 낮추고 딱 네. 하나의 악기만 소리를 높이는 순간이 있는데요.
0: 네.
1: 그때가 바로 즉흥 연주의 순간이니까 귀를 잘 기울여 보시면 좋겠고요.
0: 네. 추천곡.
1: 네. 추천곡은 6월에 녹음된 라이브 명반 빌에반스 트리오의 왈츠 포 데뷔로 하겠습니다.
0: 어떤 곡인데요?
1: 빌에반스라는 피아니스트가 자신의 네. 조카 데뷔를 생각하면서 만든 굉장히 사랑스러운 왈츠곡입니다.
0: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주말의 문화 코너에서 만나본 김민주 작가의 재즈 추천곡 빌 에반스 트리오의 Waltz for Debbie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자외선 지수는 높았지만 낮 기온이 어제보다 낮았고 평년보다도 조금 낮은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5.2도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경상권이 그랬듯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또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 등지에 소량의 비가 뿌려져 이때 날씨 변화가 좀 있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기압골 뒷자리에 건조한 공기로 인해서 날이 맑았고요. 밤에도 맑은 날씨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은 막다가 밤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8도 등 전국적으로 11도에서 1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복사 냉각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 가고요. 낮 기온 서울 28도, 강릉 대전 역시 28도, 전주 대구 29도 등 22도에서 3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정도의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인접도로에서는 더욱더 안개가 짙기 때문에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제주 해안과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도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실제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 50개 투표소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추진됩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시위대 해산을 시도하고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반출해 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시위대는 반발하며 개표소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북중 양국이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하며 8,1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장중 1,550원 가까이 다가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위대의 송파구 투표소 봉쇄 사흘째인 오늘 아침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해 개표소로 이송했습니다. 이로써 시위대 봉쇄가 약 35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시위대는 이제 개표소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2: 경찰이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꺼냈습니다. 투표소 진입을 시도한 지 약 1시간 반 만입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7시 반쯤 투표소가 마련된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경력 1,000명을 투입해 시위대 해산에 나섰습니다. 선거사무 종사자를 감금하거나 선거관리시설을 훼손하는 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건 형법 위반이라고 고지했습니다. 시위대가 물러나지 않자 경찰은 시위대들을 한 명씩 빼낸 뒤 투표소에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나 연행

0: 확인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약 2,000명분의 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은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이송돼 개표 작업이 진행됐고 오후 3시 20분쯤 완료됐습니다. 시위대 수백 명은 개표소 앞으로 몰려가 개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시위대 일부가 개표소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쳐 입구를 막기도 했습니다. 그제 밤부터 35시간 가까이 이어진 잠실 투표소 봉쇄는 마무리됐습니다. 시위대는 투표소를 봉쇄하며 시위 구호와 고성을 지르기도 했고 선관위 관계자들의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선관위 사무처장 등은 시위대에 대한 처벌 의사는 밝히지 않은 거로 전해집니다. 한편 경찰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간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도일입니다.
1: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직접 나서 국민들 앞에 사과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도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관위원장직 사퇴도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2: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틀 만에야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등 선관위 책임을 묻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의를 밝혔고 자신도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실제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 50개 투표소로 파악됐다고 새로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됐다 재개된 투표소는 22곳이라 설명했습니다. 기존 발표했던 14곳보다 크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선거인수의 50%만 본 투표용지를 인쇄한 데 대해선 과거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로 지연됐던 개표 작업은 오늘 오후 완료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9.22%를 득표해 선거 이틀 만에 당선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걸 마치 부정선거로까지 확산시키려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선관위가 신뢰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이견이 없다면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 봉환식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해 동맹국의 용사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노력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가장 뜨거운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 봉환식을 주관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 유해 10구가 70여 년 만에 하와이에서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고 미군 전사자 유해 3구는 미국으로 봉송됐습니다. 유해 봉환식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모사를 통해 이분들을 대한민국 영웅이라는 가장 명예로운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국군 전사자들에게 이름과 가족을 찾아주겠다는 의미를 담아 무명 군번주를 수여했습니다. 미군 전사자 유해엔 아리랑 스카프를 전달했습니다. 6.25 당시 참전한 미군 병사 어머니가 건강을 기원하며 만든 스카프를 재현해 헌신과 감사의 뜻을 담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해 봉환은 양국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함께 기억하겠다는 약속이자 숭고한 예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뜻깊은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용사뿐 아니라 동맹국의 용사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노력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가장 뜨거운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유전자 분석 등을 거쳐 전사자 신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1: 방한 중인 진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만납니다. 정부 관계자는 배 총리가 황 CEO와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인공지능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만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입국한 황 CEO는 오는 8일까지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잇따라 회동하며 AI 반도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스피가 급락하며 8,1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주가 약세를 보이며 SK하이닉스는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환율은 장중 1,550원 가까이 다가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0: 코스피가 8,160.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사이 5.5%, 478.8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3% 이상 하락한 채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 개장 직후 낙폭을 키우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 흐름을 바꾸진 못했고 전장보다 600포인트가량 하락한 8,038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20거래일째 순매도에 나서며 오늘 하루 3조 5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기관도 장중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개인이 4조 2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매도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6% 이상 떨어져 32만 9천 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10% 가까이 떨어져 200만 닉스를 간신히 지켰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방한을 앞두고 올랐던 LG전자와 네이버, 두산 로보틱스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4.5% 내린 1002.4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40원을 넘겨 1549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0일에 기록한 장중 1561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후엔 상승폭을 줄여 전날보다 9원 40전 오른 1539원 10전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1: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숨진 희생자 5명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위패를 마주한 유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임직원을 비롯해 동료들의 추모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성영희 기자입니다.
4: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숨진 5명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분향소는 대전 유성구청사 1층에 마련돼 한화 임직원과 노동조합 관계자,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등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분향소를 찾은 유족들은 이별을 실감한 듯 위패 앞에 엎드려 한참을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나흘 만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사흘 만인 어제 경찰과 노동당국의 사업장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작업 공정의 절차 등 관련 자료들을 우선 확보했고 폭발 장면이 포함된 건물 외부 CCTV와 도면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인명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공장에서 2018년 이후 1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며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연이은 사고는 노동자의 생명에 앞서 이윤을 줬다 발생한 명백한 기업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화 에어로 측은 오늘까지 전국 9개 사업장의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대전 유성구청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와 별도로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을 비롯한 전국 10개 사업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1: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대표이사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손재일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6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류와 전자정보 5,400여 점도 압수해 사고 원인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북중이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중 중러 정상회담에 이어서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광폭 외교를 선보이게 됩니다. 중국의 수권 사업인 동해 진출이 본격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정 특파원입니다.
5: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중국 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는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최고 지도자들이 양자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중국의 수건 사업으로 꼽히는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그간 북러 국경에 막혀 동해 바다를 고작 15km 앞에 두고도 이용하지 못했는데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진출할 수 있게 되면 한국, 일본은 물론 북극 항로로의 접근성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중러는 지난달 양국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폭이 좁은 데다 북러를 잇는 교량이 대형 선박의 통행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고 북한의 협조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최근 평양 김일성 광장에 구조물이 설치되는 등 북한이 환영 행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는 상황에서 북중 정상이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미정입니다.
1: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합의한 휴전안을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거부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했고 이란 역시 헤즈볼라의 거부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6: 미국의 중재로 도출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안이 하루 만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인 카셈 사무총장은 헤즈볼라 대원의 철수 요구는 사실상 항복을 의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레바논 철수를 내걸었습니다. 레바논 마을에 대한 폭격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북부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도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슬람혁명수비대 쿠두스군의 가니 사령관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40일 전쟁 발발 이전 지점으로 후퇴하는 것이 헤즈볼라의 최소 요구 조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40일 전쟁은 2월 말 시작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의미합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스라엘의 침략이 계속되면 전쟁을 재개해 이스라엘의 표적을 타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재개 역시 이란 권리 보장과 레바논 전쟁 중단이 선행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안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에서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철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레바논 정부군을 압도하는 무력을 지닌 헤즈볼라가 완강히 버티면서 레바논 평화 정착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듯 통행료가 아니라 안전과 항행 지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현재 시각 4일 반관영 메르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수료 징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만과 공동으로 제공하는 항행 지원과 환경오염 정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권한을 억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자 트럼프가 비애국적이라며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는 쿠바 대통령에게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7: 미 하원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 차례 부결됐지만 공화당에서 4명이

0: 소셜미디어를 통해 결의안이 애국적이지 않다 비판했습니다. 미 민주당을 겨냥해 미국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했고 공화당 이탈표에 대해선 관심을 갈구하는 자들이라며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의안이 상원까지 통과해도 트럼프는 거부권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전쟁의 지지 기반에서도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군이 미군을 숨지게 하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전쟁을 재개할 이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격설이 나오는 쿠바에 대해선 실패한 국가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 재무부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 권력 실세로 불리는 카스트로 가족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이란 간 협상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교착 상태입니다. 미국 내 정치적 상황까지 더해져 트럼프 대통령 협상력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서 4월 경상수지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4월 경상수지가 280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출은 905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5% 증가했고 수입은 567억 달러로 16.1% 늘었습니다.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 기기 등 IT 품목 수출 호조가 이어진 가운데 석유 제품 수출도 늘면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거둔 성과를 국민과 나누겠다며 고객 구매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8일부터 4주간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등에서 거둔 성과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이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 행사를 마련했다며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 등 제복 공무원에게는 특별한 감사 의미로 10%를 더해 30%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본에서 실존 아동의 사진을 도용한 인공지능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I 생성 이미지를 아동 성착취물로 인정한 판결은 일본 사법사상 처음입니다. 나고야 지방법원은 어제 아동 성매매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고야 시립초등학교 30대 전직 교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교내에 저장된 여학생의 사진 데이터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인물에게 전달한 뒤 AI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선박 운항 정보상에 북한 깃발을 단 유조선 선박이 포착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오늘 선박 운항 정보업체 마린 트래픽 자료를 인용해 최근 새로운 북한 선적 선박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후항유 8호라는 이름의 958톤급 유조선으로 국제해사기구의 해운 정보 시스템에는 중국 선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해안가나 내륙의 강과 호수, 골짜기 주변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배창국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격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취재 기자들의 눈으로 본 정치권 여의도 프레스룸 시간인데요. 지난 봄 내내 정치권을 흔들었었던 6.3 지방선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당 압승이라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일부 격전지와 주요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선방하면서

0: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양당 모두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주요 격전지의 막판 선거전 막전막후를 돌아보고요. 선거 이후 여야 내부의 미묘한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선관위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야권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죠. 이 내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한 여의도 정가의 뒷이야기 여의도 프레스룸 오늘 함께해 줄 세 분의 기자분 소개합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신현주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신영철 한겨레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고요.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결과 세 분 어떻게 예상들 하셨을 텐데 네. 뭐 예상이 거의 맞아 들어갔나요? 어땠나요?
1: 저는 전체 스코어는 사실 12-4를 다른 방송에서 12-4가 나올 것 같다.
0: 예측하셨어요?
1: 네. 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그 4의 구성은 되게 달랐습니다.
0: 아, 지역이 달랐군요.
1: 네.
0: 네네. 어떻게 다르던가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 저는 사실 전북은 민주당한테 좀 위험하다라고 본 부분도 있었는데 그리고 서울은 민주당이 가져갈 거다라는 예상을 저도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뒤바뀌었습니다.
0: 아, 그게 뒤바뀌었군요. 네. 서울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현주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2: 근데 저는 사실 국민의힘 출입 기자다 보니까 네. 저는 사실 오세훈 후보가 신승할 거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0: 그래요?
2: 왜냐하면 내부 조사에서 이게 신뢰도 문제가 있지만 그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이제 내부에서 보통 싱크탱크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할 때 좀 1% 차이로 이긴다라는 조사도 나왔었고
0: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2: 네, 여의도 연구원에서 내부 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좀 1% 뭐 동률을 기록했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랬기 네네. 때문에 좀 해볼만하다라고 그러니까 그 추세를 보면 올라오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네. 해볼만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예상대로 갔나요?
2: 저는 사실 충청이 좀 의외였던 게 충청이 네. 사실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인 고향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이 2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했을 때 3분의 1가량을 충청도만 갔어요.
0: 맞아요. 장동혁 대표가 충청도 특히 남도 쪽을 많이 방문했던 것
2: 네,
0: 같아요.
2: 충북은 네. 아예 안 갔지만 네. 대전과 충남을 정말 많이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충청 지역의 세종, 충남, 충북, 대전을 모두 뺏겼다라는 그렇죠. 것 자체가 굉장히 뼈아픈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간 지역이 많이 뺏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평가를 할 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네. 크죠.
2: 확장성이 전혀 없다.
0: 우리 안 간 곳은 당선이
2: 네, 안 간
0: 되고
2: 곳이 당선이
0: 간
2: 되고.
0: 곳은 당선이 안 됐으니
2: 네.
0: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영철 기자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셨고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3: 아, 저희도 이제 뭐 기자들끼리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0: 네, 맞아요. 내기 전체 진짜 선거가 좀 내기 엄청 하더라고요. 네.
3: 맞아요. 근데 이게 지방선거다 보니까 전체를 할 수는 없고 네네. 이제 관심 많이 가지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누가 더 많이 맞추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0: 맞아요. 맞아요.
3: 저희는 이제 전북이랑 서울이랑 북갑이랑 평택이랑 이렇게 아, 그리고 이제 대구까지
0: 어려운 질문이었네요. 네.
3: 다 틀렸습니다.
0: 다 틀렸습니다. 하나도 안 맞고?
3: 네, 하나도 안 맞고 다 예. 틀렸고.
0: 그럼 기자로서의 존재에 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3: 아니,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출구조사에서는 얼추 맞는 것처럼 나왔는데 네네. 출구조사가 바뀌는 데들이 있다 보니까
0: 다 바뀌었습니다.
3: 아침이 돼보니까 다 틀려 있더라고요.
0: 네. 네. 저도 선거방송을 2시간간 진행을 했거든요. 6월 네. 3일 날. 네. 그날 내용이랑 다음 날 저희가 생방송 내용이랑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게 완전 그 출구조사가 앞뒤가 좀 잘 안 맞았다라고 네, 생각이 네. 될 정도로 결과가 너무 달라서 좀 네. 당황했었어요.
1: 그래서 방금 제가 신현주 기자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확실히 데스크들 선배들은 말진 후배들의 말을 잘 들었어요.
0: 왜요? 왜요?
1: 현장을 제일 잘 아는 거는 현장에 있는 말진 기자들이거든요.
0: 그렇죠. 네네.
1: 말진 기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실제

0: 실제로 결과에 부합한 경우가 매우 많은데 데스크들은 선배들은 자기 경험만 믿고 아니야 어떻게 서성훈 사태가 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 후보가 상승세니 네. 근데 현장에서 느끼는 말씀들은 전혀 다르게 느끼거든요. 네.
1: 아, 김종인 기자가 계신 시사저널은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예, 내부의 사정까지 한번 알아봤고 사실 저도 저희 제작진이랑 이런 거 내기를 좀 한번 했습니다.
2: 아~ 예. 어떻게?
1: 전 다 맞췄습니다.
3: 와~
1: 예. 두 곳 했는데 북갑이랑 네. 네. 아, 저희가 어디 했죠? 북갑이랑 대구 했죠? 예, 어쨌든 뭐 이야기를 하다가 아. 뭔가 걸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아. 예. 예,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앵커가 여의도 타짜인
2: 거죠. 아, 근데 서운도 안 하셔가지고.
1: 예. 어쨌든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일단은 민주가 11곳, 국힘이 1곳, 경합이 4군데로 나왔었는데 출구조사 결과 당시 여야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0: 네,
1: 김정희
0: 분위기가 완전히 키워드로만 말씀드리면 환호성과 음소거였어요. 딱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을 때 이게 3사 출구조사가 발표가 되고 JTBC 출구조사가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상했든 예상하지 못했든 너무나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음소거로 이제 예, 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 개표 상황을 음소거로 봤어요. 그러니까 자막으로만 봤지 소리로 안 했는데 민주당은 난리가 났었죠.
2: 좀 지역을 이렇게 호명할 때마다 환호성 지르고 네.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좀 뭐 우픈? 그거 맞지만 그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선거 방송 이제 출구 조사가 나오고 이제 광고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좀 채널 좀 돌려봐라.
1: 아, 채널 돌려봐. 네,
2: 그 침묵 속에 네네. 채널을 좀 돌려봐라 했는데
1: 어디를 보고 있었나요? 지상파 보고 있었나요?
2: 네, 뭐 하고 있었는데.
1: 아, 그러다 JTBC로 돌려봐라 했다.
2: 그거 일단 돌려봐라 했는데 이게 네네. 바로 되지 않으니까 정막 속에 홈쇼핑 광고 뭐 약간 이런 소리들만 네. 들렸던 거예요.
1: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0: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저는 약간 프로야구 라인업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네. 1번 타자 뭐 누구 하면 박수 치고 2번 타자 박수 치듯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출구조사 지역이 바뀔 때마다 환호성이 나왔는데 네. 국민의힘이 그냥 조용. 침묵.
2: 네. 네. 그리고 또 확실히 그 6시 직전에 잠실 투표소 그 논란이 있었다 보니까 네. 의원들은 좀 이거 발표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출구조사를 뭐 그런 볼멘 소리 정도는 그렇죠. 들렸던 것 같아요.
1: 김종일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근데 경합지 대부분 일단 국민의힘이 가져가면서 12-4로 스코어 나타났잖아요.
0: 네.
1: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압승이긴 한데 각 당의 반응이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잖아요. 왜 그런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현장에서.
4: 아무래도 이게 워낙 기대치가 높았다 보니까 네. 14-1이라는 숫자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왔었잖아요.
1: 네네.
4: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긴 선거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처음에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보니까 이게 좀 우리가 예상만큼 못 나오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예상만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민주당에서는 가장 뼈아픈 패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영철 기자님.
4: 역시 서울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서울이 가장 뼈아팠군요.
4: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과 다르게 나왔을 때 가장 타격이 큰 건데
1: 네.
4: 다른 데들은 좀 질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1: 네.
4: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내심 우리가 그래도 이길 거다라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내부에서는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1: 네.
4: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시의회나 구청장도 예상만큼 못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총선에 대입해보면 이 지역은 총선 때 우리가 국회의원을 못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의원들의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48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여론이 바뀌었다고 하는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좀 교차 투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시도지사는 뭐 민주당을 찍었지만 뭐 지역 광역 의원들은 뭐 국민의힘을 찍는다고.
0: 네, 대표적인 게 경기도 용인이랑 성남인데요.
1: 네.
0: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후보가 큰 퍼센트 포인트 차로 이겼잖아요.
1: 네.
0: 그런데 용인과 성남에서는 민주당이 이기지 못했거든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0: 부동산 민심 표심 같은 게 작용을 하면서 유권자들이 교차 투표를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 교차 투표의 이유는 확실히 좀 유권자들이 성향이 달라졌다고 이게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 사실 성향 파악보다는 현안에 좀 스윙부터 역할이 좀 컸던 것 같아요.
1: 아, 현안에 따라 네. 달랐다.
2: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동산 이슈도 있었겠지만 뭐 그 전에 뭐 스타벅스 논란이라든지 뭐 대통령의 X 뭐 게시글 논란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좀 축적이 되면서 좀 중도층한테는 그 민주당의 이미지가 좀 안 좋게 느껴졌을 수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공을 들였던 또 하나의 지역이죠. 전북도지사 선거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의 격차를 벌이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전북 호남권 사수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평택

0: 이게 패배가 더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이 더 분위기가 안 좋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당연히 그렇죠.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전북을 놓쳤으면 사실상 정치적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예요.
0: 전북 놓쳤으면 정말 그 8월에 있을 전당대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안 될 정도로 큰 위기였죠.
1: 네, 그렇죠. 네. 거의 연임이 쉽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큰 고비는 넘겼지만 근데 이런 논란이 당장 있는 거예요. 전선이 두 개가 됐었던 거잖아요.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에 당력을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네. 서울도 놓치고 평택을도 놓치고 대구도 놓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그 이제 영수증을 받고 있는 거죠. 후과를. 지금 전북이 흔들려서 공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를 뺏긴 거 아니냐. 특히 상징적인 소통력이라고 얘기되는 서울도 놓치고 네. 평택은 단일화 이슈도 끝까지 제대로 풀지 못해가지고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이런 비난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0: 신영수 기자님, 민주당에서의 평택 뺏긴 것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잖아요.
2: 충격적이죠. 그것도 네. 어쨌든 당에서 대표적으로 공천을 했던 김영남 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됐던 부분이 결국 치명타로 왔던 거고
0: 네.
2: 결국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거다.

0: 평택을이다.
1: 네. 네. 글쎄요. 이게 좀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승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평택을이 그렇게 막 해볼 만한 지역구이기는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미군기지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 고덕동이라고 가장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 삼성 캠퍼스가 있는데 2030 남성들의 좀 보수 그러니까 2030 남성들이 보수를 지지할 거다라는 좀 당내에 이유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대남 효과를 봐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래서 좀 해볼만하다 했는데 아무래도 판 자체가 깔려있는 판 자체가 정권 심판보다 정권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워낙 거셌다 보니까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네거티브라든지 좀 그 안에서 치고받는 게 커다 보니까 반사익을 보는 게 좀 크죠.
1: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왔던 여론조사 중에 평택 관련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그 뒷이야기도 좀 알 수 있을까요?
2: 사실 평택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유이동 후보가 실제로 당 지도부한테 오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는 했어요.
1: 네, 정동욱 대표나
2: 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입장을 전했다기보다는 네. 지방선거는 총선이랑 다르게 후보자가 요청을 해야 가는 구조거든요.
1: 네, 네.
2: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부탁을 하지만 장동혁 대표만큼은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웬만큼 지도부 입장에서도 될 만하니까 그들이 대표에 비토를 해도 일단 들어주고 보는 좀 그렇게 흘러갔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이 평택 부산 북갑을 뺏기면서 당대표 연임에도 사실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권 도전 시동을 걸고 있는 이 송영길 당선인은 정청래 대표와 나를 세우고 있고요. 또 김민석 총리도 전당대회 준비에 나설 전망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총리 자리를 내려놓고 전당대회 준비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3: 네,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네. 지금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제가 지금 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전당대회가 8월이 아니라 9월에 열릴 것 같아요.
1: 네네네.
3: 9월 전당대회 삼국 대전이 이 세 명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일단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각을 세우고 있는 거는 송영길 의원이죠.
1: 그렇군요.
3: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6.3 지방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날 6월 4일날부터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종합평가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놨죠.
1: 신영철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한 패널이 그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김부겸 후보가 당대표로 나와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긴 했거든요. 그런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4: 근데 김부겸 후보가 여러 차례 나오면서 이미지 소비를 일단 너무 많이 했고
1: 네.
4: 그리고 나오면 결국 다음 대선 밖에는 없는 분이긴 한데 지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이 일단은 정신적인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될지 잘 모르겠고요. 사실
1: 네네네.
4: 이번에도 대구 시장으로 모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고민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한 10% 정도 차이로 지게 된 거잖아요.
1: 네.
4: 이런 상황에서 바로 정치권으로 나올 수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
1: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가 네. 되는군요.
4: 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석 총리가 이제 총리자를 내려놓으면 차기 총리 후보군도 궁금해집니다.
3: 네.
1: 일단 먼저 오늘 좀 기사가 나왔는데 뭐 청와대에서 아니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강훈식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장관이 하마평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의 두 분 중에 뭐 차기 총리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3: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죠.
1: 네.
3: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총리가 될 거다라는 단독기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라는 단독기사 각각 나왔고
1: 네.
3: 청와대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부인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인 거는 저도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홍준표 전 대구지사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3: 저는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1: 제로에 수렴한다고?
3: 네. 네. 네.
1: 여기 한동안 좀 이야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2: 일단은 안정형인 그 인재가 필요한데 홍준표 전 시장은 일단 좀 설화나 좀 구설수에 오르는 게 너무 많기도 하고
1: 네.
2: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굳이 여기에서 뭐 이렇게 여야 통합을 하자라면서 홍준표 전 시장이라는 그 패를 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여야 내부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울시장 이야기 좀 더 해볼 텐데요. 개표 마지막까지 치열했던 승부였잖아요. 막판 선거 기간 동안 양쪽 캠프의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신영철 기자님. 어땠습니까? 그 아침 오전 7시까지 거의 확정이 안 나 있는 상황? 7시쯤에 확정이 났었나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4: 7시 캠프. 조금 넘어서 이제 뒤집히기 시작했죠.
1: 그렇죠.
4: 근데 이제 그 당일 말고라도 선거 전 막판 분위기 같은 경우는 서로 좀 의심을 하고 있긴 했어요. 어떤 식으로 의심을 했냐면 네.

0: 민주당은 아 그래도 우리가 이기겠지 라고 이제 의심을 조금씩 조금씩 하던 과정이었던 거고
1: 이기겠지?
0: 약간 설마, 이런 느낌입니까? 설마 이길 거야 에이, 이런 식으로 에이 이길 이겨, 거야
1: 이겨.
0: 에이, 이런 식으로 느낌입니까? 생각을 했던 거고 국민의힘은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연에서 그런 조사가 있었다.
1: 네.
0: 근데 서울시 내부에서도 아 여연 조사는 안 맞지 않나? 약간 우리가 이긴다고?
1: 약간 우리가 여의도 연구원 아니잖아. 네네. 약간 이런 의견도
0: 있죠. 우리가 이긴다고? 아 그러면서 그때 만났던 분들은 오히려 거의 약간 체념을 한 상태에서 아 소소문 사고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계속 상승세를 타서 골든크로스가 이뤄질 수도 있었을 텐데
1: 네네.
0: 좀 아쉽게 됐다. 이런 식으로 거의 약간 진 것처럼 체념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1: 네네.
0: 그런 정도로 사실 양쪽 간의 분위기는 좀 차이가 컸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원호 후보가 조금 더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양쪽 다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1: 네네.
0: 같아요.
1: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르르 그냥 나갑니까? 캠프 쪽에서는?
0: 아 어떤 발표가?
1: 그러니까 발표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은
0: 네.
1: 민주당 그 선거 사무소 쪽에서는 사람들이 쫙 빠집니까? 아무 별 반응 없이? 어때요?
0: 아
1: 제가 현장에 가보진 않아서.
0: 그러니까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1: 네.
0: 그 발표가 나면 진 쪽은 일단은 금세 좀 후루룩 빠지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다가 뭐 뒤집히는 경우도 자주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예전에 뭐 20대 대선이었었나 여기 이재명 대통령이 질 때 그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있다가 이제 전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뒤집힐 때쯤에 다시 또 이기는 쪽은 들어오고
1: 네.
0: 지는 쪽은 있다 또 나가버리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됩니다.
1: 이번에도 당선됐다고 막 이렇게 꽃다발 전해주고 근데 결국에 마무리에는 결과가 안 좋아져가지고 했던 후보도 있긴 하더라고요.
2: 이번에 서울시 그 비례대표가 네. 순번이 바뀌었죠. 8번이
1: 민주당
2: 후보가 바뀌었는데 이번에 정원호 캠프와 오세훈 캠프 선거 막판에 제가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기자들은 캠프에 가서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 많이 해요.
1: 네.
2: 댓글에 나오면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정원호 캠프의 분위기는 느슨함이었어요.
1: 느슨합니다.
2: 그래서 제일 많은 얘기를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만약에 신현주 기자가 정원호 캠프에 있으면 아, 한 배 저 어디 갈까요? 농고 행상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1: 네네네.
2: 아, 다 정책 파트로 가야 되나? 비서실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세훈 캠프 쪽 사람들을 만나보면 너무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아, 어떻게 농고 행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자체로 그 당시의 기울기, 구도를 보여주는 거였지만 정원호 캠프가 정말 최선의 최선의 최선을 다한다라는 느낌까지 받지 못했었어요.
1: 그러니까 그 말은 이미 당선을 예감하고 아 네가 그쪽 부서 맞고 내가 여기 맞고 이미 다 정해지고 있는 그런 수준들.
2: 예, 그러니까 캠프의 구성원 상당수가
1: 네.
2: 기자들이 근데 캠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지금 출구조사 나온 득표율을 보면 정원호 후보가 더 많이 얻었어야 되는 민주당의 텃밭 가령 관악구 이런 곳에서 예상만큼 많이 얻지 못했죠.
1: 야 그런 분위기였으면 진짜 마지막이 더 안 좋았겠네요.
2: 네, 그렇죠.
1: 선거 끝나고 나서도.
2: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진짜 정원호 캠프는 결과가 아니 분위기가 안 좋았죠. 네.
1: 알겠습니다. 오세훈 캠프 쪽은 어땠습니까?
3: 오세훈 캠프는 일단 오세훈 시장이 그 출구조사 할 때까지만 해도 캠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정원호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와서 기자들한테 인사도 하고 좀 이긴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는 했고
1: 네네.
3: 오세훈 시장은 끝내 안 나타나다가 새벽에 다 끝나고 나서야 나왔었거든요.
1: 네.
3: 그런 식으로 하고 좀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40분 만에 윤희숙 상임선대위원장이죠. 그분 빼고 모든 참모들이 다 이렇게 박차고 나갔을 정도로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는데
1: 네.
3: 근데 사실 그 제가 취재를 하려고 전화를 해보니까 저한테 아 그래도 꽤나 붙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10년 지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서초 그때 개표하고 나서
3: 네,
1: 뒤집혀진.
3: 그때, 네, 뒤집혀진 그때도 저한테 이제 그때가 새벽 4시에 뒤집혔다라고 하면서 개표율이 80%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번에도 잠실이랑 강남에서 이제 좀 늦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동작구가 새벽 1시인가 넘어서부터 개표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기가 오세훈 그 시장이 조금 더 높게 근소한 차이로 이기기도 했고 그래서 좀 다들 집에서 좀 안절부절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저도 그날 한 2시간 잔 것 같은데 아, 마지막 한 새벽 한 5시쯤에 이렇게 눈을 붙였어요. 또 오전에 저도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2: 달라졌죠.
1: 네. 결정이 나 있더라고요.
3: 네.
1: 그래가지고
3: 네, 맞아요.
1: 많은 분들이 놀라 하셨던 그 뭐 이제 메신저를 이렇게 네. 보내시던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당사자는 얼마나 놀랐을까? 예, 캠프는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 그쵸. 그런 네.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3: 네.
1: 축제 분위기였겠어요.

0: 축제 분위기도 축제 분위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한 3시 넘어가면서부터 10분에 0.1%씩 척척척척 치고 네. 올라가는 게 보였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슬슬 사람들도 모이고 된다. 2010년이다. 2010년에 이제 반복되는 거다 이러면서 좀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끝까지 긴장은 놓지 않았지만.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핫이슈가 있었잖아요. 본투표 당일에 일어난 투표인지 부족 사태인데 우세훈 후보와 장동욱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처음에는 뭐 선거 무효다 뭐 이렇게까지 나왔죠 주장이. 당내 의원들도 꽤 강하게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만약 우세훈 후보가 이게 만약에 패배였다라면 그리고 아예 적은 표수 차이로 만 표 이내나 뭐 이렇게 그러면 엄청나게 큰 파장이 되지 않을까요? 신은주 기자님.
0: 그렇죠. 근데 사실 오세훈 시장이 이기면서 그건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1: 그렇죠.
0: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소원 그리고 특검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 아, 준비하고 있었군요.
0: 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기면서 이제 좀 그런 목소리가 사그라들기도 하고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지 뭐 어떻게 할지는 지켜보겠다 입장인데 사실 이게 원내 사안이다 보니까 원내대표가 서로 지금 여야가 새로 뽑히고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하면서
1: 그렇겠네요.
0: 네, 오늘 좀 빈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차기 원내대표가 뭐 협상을 하지 않겠느냐 약간 이 정도 톤으로 수그러든 상태입니다.
1: 김인석 국무총리도 얘기했잖아요. 특검 얘기도 하고 뭐 국정조사 얘기도 했지만 이제 김석 총리도 자리에서 내려오시니까 이거는 그 이후에 좀 논의가 돼야 될 문제가 되겠네요.
0: 네, 특히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이게 사실 청와대 쪽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걸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뭐 국조든 뭐 특검이든 하면 혼자 통과시키지 못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게 또 하반기 원구성이랑 같이 합쳐져서 여야가 어떻게 좀 협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기고 나서의 오세훈 캠프 쪽의 입장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 오세훈 후보가 당선 된 이후에 국민의힘 쪽은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러면
0: 국민의힘은 일단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이기는 한데 사실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지금은 오늘 사퇴하긴 했지만 원내대표라 칭하겠습니다. 둘의 그 온도차가 좀 심하기는 해요.
1: 네네.
0: 왜냐하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미 이겼는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냐
1: 약간 굳이 더 해야 됩니까?
0: 예, 문제기는 하지만
1: 의미로군요.
0: 사실
1: 네.
0: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는 다르잖아요.
1: 아, 다르죠.
0: 예, 근데 예. 이게 자칫하다가 이제 부정선거처럼 론자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는 문제는 되지만 부정선거까지는 아니지 않냐 하지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와 뭐 그 잠시
2: 갔죠.
0: 예, 네. 그 세 곳을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발로 뛰었거든요.
1: 네, 확성기를 들고 이야기하는 모습 봤습니다.
0: 네, 원래는 네. 그 충남 보령으로 내려가서 잠적할 계획이었는데 네.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 전까지 급하게 일정을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기 입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를 좀 수면 위로 올려서 자기의 좀 우군을 확보하려는 계획처럼 보입니다.
1: 그렇습니다. 황교안 후보도 현장을 오셔서 예,
0: 같이
1: 높은 곳에서
0: 카메라에 잡히더라고요.
1: 예, 뛰어내리시는 모습까지 저희가 봤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위대들이 맡고 있던 잠실 철동 투표소 오늘에서야 투표함이 반출돼서 개표가 진행이 됐죠. 이제 개표가 완료가 된 거 아닙니까? 신용철
3: 네, 개표가 예. 완료가 됐고요. 네, 이틀에 걸친 굉장히 긴 개표였는데 그 처음에는 수십 명 정도에 다 그 불과했었는데 그게 네. 이제 천 몇 명으로 늘었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일단 일단락이 됐고 개표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7시 30분부터 기동대 1,000명을 투입해서 해산에 나섰고요.
1: 네.
3: 시위대와 물리적 충돌이 있긴 했는데 개표함 두 개를 확보해서 개표소로 이송을 완료했습니다. 그 시위대 같은 경우는 아까 부실 선거랑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들이었어요.
1: 네.
3: 그래서 개표 중단과 선거 무효 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1: 선거 무효도 주장을 예, 계속 하고 있습니까?
3: 그 시위 현장을 중계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1: 그래서
3: 거기서 보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이제 개표 중단, 선거 무효,
0: 재선거.
3: 뭐 이재명 탄핵 뭐 이런 걸 반복해서 구호를 계속 외칩니다.
1: 재선거를 외치시는 분들은 국민의힘을 좀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3: 그렇죠.
1: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이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도 재선거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3: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그 논리가
1: 네.
3: 그 오세훈 당선 이런 것보다 오히려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1: 개념상 더 위에다.
3: 네, 네.
1: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자체를 아예
3: 네.
1: 오세훈 후보가 되든 말든 상관없고 다시 해야 된다.
3: 그러니까 정무적인 논리가 아니고
1: 네.
3: 어떻게 보면 저는 일종의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 환영하는 상황인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지금?
3: 비슷하게

0: 논평을 냈던 게 사실 전용기 의원이 그 논평을 냈었죠. 왜 말이 바뀌느냐.
1: 네네.
0: 재선거를 하자고 하더니 왜 이제 바뀌느냐 이런 취지로 논평을 냈었는데
1: 네.
0: 사실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깊게 파고 들어갔을 때 민주당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많은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 이 내용에 대해서 별 언급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어떻게 보면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여당의 입장이잖아요. 거기서 네. 지금 이거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오히려 정무적으로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지만 선관위의 책임론 당연히 책임져야죠. 잘못했으면은 네, 이거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동혁 대표가 잠시 7동 개표현장에 나타나서 확성기 들고 개표 중단하라 뭐 이렇게 외쳤는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야당이 계속 이 이슈를 키워갈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김준기 기자님.
2: 저도 신현주 기자 말씀에 동의하는데 네. 야당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키워나갈 거예요.
3: 네.
2: 아. 지금 장동혁 사퇴론이 엄청 거세지고 있잖아요.
1: 네, 네.
2: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버티기에 쓸 방패할 재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1: 네.
2: 그런데 마침 선관위가 어처구니 없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자신의 재료 삼아 버티기 삼아 지금이 나 공격할 때야 지금 저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늘 그렇게 자신의 리더십 위기를 돌파해왔거든요. 이번에는 이게 재료가 되는 거죠.
1: 아, 좋은 소재를 네. 잡아낸 거군요.
2: 네. 네.
1: 그럼 장동욱 대표는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하겠네요?
3: 그럼요.
1: 그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겁니까, 장동욱 대표도?
3: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거기는 한데 이게 네. 보시면 장동혁 대표가 선거 무효 뭐 이런 워딩을 하지 않아요. 오늘 워딩을 보면 개표 중단.
1: 그거 하면은 네.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3: 네, 그렇죠. 예, 개표 예. 중단, 그러니까 개표 중단과 재선건 또 약간 다른 뉘앙스인 거거든요.
1: 예, 예.
3: 본인의 입으로 재선거를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게.
1: 네.
3: 그래서 오늘 뭐 워딩을 보면 선관위와 끝까지 싸우겠다. 뭐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장동혁 대표는 카드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재신임이거든요. 근데 당대표는 재신임을 하면 당원들의 투표를 합니다.
1: 네.
3: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지금 당원들 보면 좀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많고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기대서 지금까지 리더십 위기를 좀 돌파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뭐 선거 무효 뭐 이런 것들 행보들이 그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사실은 좀 더 많아요. 그런 재신임을 던지기 전에
1: 네네.
3: 내가 이렇게 싸우겠다. 선봉에 서서 내가 그들의 뭐가 되겠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신임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 혼자서 아마 키워나갈 것 같습니다.
1: 다른 의원들은 동조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3: 문제의식은 있는데
1: 네.
3: 근데 굳이 지금 지선에서 사실 4개밖에 못 얻었다는 거는 국민의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정말 좋지 않은 거거든요.
1: 네네.
3: 이거를 굳이 이걸 수면 위로 꺼내서 당 차원에서 뭐 거리로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극우 이미지만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국민의힘 네. 자체에서는 진상조사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는 모습이 더 보기 네.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3: 네. 오히려 네네. 그리고 일단 그 총리도 오늘 글을 올렸으니까요. 조금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여기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네. 현장에서 황교안 대표랑 정대용 대표랑 절대 마주치지 않아요. 눈길을 같이 하지 않아요.
3: 오늘 정말 이 거리에 있었고.
1: 왜 그러죠?
2: 왜냐하면 예. 방금 신현주 기자가 얘기한 그 보수 아스팔트 우파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구구 세력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의 상당 포션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특히 계엄 이후에 많이 그런 분들이 들어왔고
1: 네.
2: 그래서 제 표현인데 K마가의 상징이 누가 될 것이냐를 두고 지금 장동혁 대표랑 황교안 대표가 서로 경합을 하고 있는 거죠.
1: 아, 또 다른 선거가 시작이 된 겁니까? 그 안에서?
2: 네. 그게 생각보다 네.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2: 네, 이제 우리나라도 저는 그 구구의 국민의힘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우리나라도 유럽에서처럼 이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분들이 원내에 진입하는 세력을 구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입구 넘기는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1: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군요.
2: 네.
1: 알겠습니다. 다시 서울시 선거 얘기로 돌아가면요. 세 분은 서울시 선거 양상 이거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또 한 말씀씩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가 줄곧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역전하지 못한 결과였는데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마지막에 승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인가? 출구조사마저도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영수 기자님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0: 네. 이제 계속 어쨌든 정원호 후보가 조금이라도 앞서게 나왔었던 거니까
1: 네.
0: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좀 흥미롭게 말씀을 하신 게 장동혁이 꼴보기 싫어서 여론조사도 응하지 않던 보수층이
1: 네.
0: 마지막에 살리고 싶은 후보들이 나온 그 지역에서 투표를 하러 나온 거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감도와 나와서 투표를 하는 감도라는 건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샤이 보수였다는 거죠. 여론조사에서는. 네. 그게 이제 오세훈과 한동훈과 유이동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는 거죠. 뭐 그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신현주 기자님이 보실 때 이게 역전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라고 보세요? 우리 깜깜이 기간이 좀 있었잖아요.
3: 네. 저는 선거 일주일 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약간 그 전까지 다들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이미 어디를 갈지 정한 사람들이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은 어디로 갈지 못 정한 사람들이 마음을 정할 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세훈 그 시장의 마지막 일주일 동선을 보면 2030을 공략하는 동선이 굉장히 많아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청년들이랑 사진도 많이 찍고 SNS에 많이 네. 사진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3: 그리고 실제로 파이널 유세도 신촌에서 하기도 했고 네. 네. 신촌에 갔다가 그리고 젊음의 거리 뭐 간다고 하고 그랬었고 그래서 좀 2030을 공략한 게 유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030이 오세훈 시장에게 많은 표를 줬을 것이다.
3: 네. 실제로도 그렇게 하기도 했고.
1: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3: 오세훈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정원호 후보를 둘러쌌던 주폭 논란이라든지 칸쿤이라든지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1: 그래요?
3: 네, 2030 세대에게 있어서 저도 이제 2030이기는 하지만 그 오세훈 시장이 가지는 인지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뭐 초등학교 때 무상급식 뭐 그런 오세이돈 그 이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1: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3: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지도가 네, 네. 정원호 후보가 너무 안 보였던 선거였기 때문에
1: 정치인에게 그런 얘기가 있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슈가 되라. 어차피 네. 너의 이름만 남는다. 네. 뭐 이런 이야기에 바탕이 된 이야기들이군요.
3: 네. 맞습니다.
1: 스타벅스 이야기도 20대 청년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왜 스타벅스 가는 걸 불편하게 만드냐. 네.
2: 그 불매운동을 민간이 하면 민간이어야지 그걸 정부가 하냐. 네. 라는 비판이 많았죠.
1: 청년들에게 그 마음이 좀 움직였던 계기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2: 결정적 변수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분명히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세훈 후보가 캠페인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게 이것도 신현주 기자 얘기랑 동의하는데 저는 오세훈 후보가 선거 막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뛰어다닐 때 오지 못하게 한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 아,
2: 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에 뛰어들었다. 네. 그래서 같이 캠페인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되게 큰 역풍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도 오신다고 했었나요?
2: 그러니까 후보가 요청하는 건데.
1: 후보가 요청하는 거죠. 예,
2: 요청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계속해서 장동혁과의 거리두기, 박근혜와의 거리두기를 한 거죠.
1: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거리는 좁혔던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정을 잘했다. 버스 전용차로 청계천이라고 일을 했다라는 성과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건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반사 쳐낸 거죠.
1: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숲도 가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서울숲도 우리가 만든 거야? 아까 네, 이런 느낌으로 네, 가셨던 네, 것 그렇죠.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럼 정원호 캠프는 어떻게 패배를 분석하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신영철 기자님은 어떻게 좀 이야기 들으신 게 좀 있습니까? 뒷이야기들을.
0: 네. 뭐 이제 막 졌기 때문에 네. 보고서를 만들거나 이런 거는 나중에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1: 아 너무 슬픈 얘기는 막 졌기 때문에
0: 네. 네. 네. 근데 뭐 기자들이나 거기에 이제 선거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질 게 없었다. 개인적인 매력이 뭔지를 알기가 어려웠거든요. 캠페인
1: 네.
0: 내내.
1: 네.
0: 그래서 정원호 후보라는 분이 구청장을 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뭐 성동이 핫한 곳이라는 것도 성수가 핫한 곳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정호동가 만든 서울시는 어떤 서울시지?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전혀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1: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0: 그렇죠. 네. 근데 오세훈의 서울시는 너무 명확히 어떤 건지 모두가 알거든요. 그거에 네. 대한 찬반이 있을지언정. 그래서 그게 일단은 가장 컸던 것 같고.
1: 찬반이 있을지언정 떠오르는 게 있었다. 뭐 예를 들어 한강버스, 네네, 그렇죠, 감사의 그렇죠. 정원 뭐 이런 것도 있었다.
0: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논쟁을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착착 개발을 한다는데 착착 개발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1: 네네.
0: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고 그 아까 이제 착착 개발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다 보니 부동산 관련해서 한강벨트에서 거의 다 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네. 한강벨트에 있는 분들이 아 그럼 이제 오세훈으로 가면 일단은 요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정원호가 당선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이나 이런 부동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과거처럼 뭐 그 박원순 시장 때처럼 지구지정 다 해제될지도 모르겠는 거고
1: 네.
0: 이런 불안감이 막판에 막 올라갔던 것 같아요.
1: 제가. 결국에 부동산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세금에 대한 그쵸. 이슈도 작용을 했을 것이다.
0: 그래서 이번에 동별로 보면
1: 네.
0: 그 정비사업단지별로 그냥 다 오세훈이 이겼어요.
1: 맞아요. 예. 재건축 재개발이 네. 이루어지는

0: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분위기상.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자님들도 한 번씩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원우 후보의 패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정원우 후보의 패배요?
0: 네.
2: 저는 그냥 항상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진보는 오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보수는 무능력하면 안 되고 진보는 오만하면 안 된다라는 약간 그런 말이 있는데 딱 오만해서 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오만해서 졌다.
2: 네.
0: 예, 너무 앞서고 있어서.
2: 너무 앞서고 있었고 대통령에 기대는 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0: 대통령을 너무 떠오르게 했다.
2: 토론도 앞섰고.
0: 알겠습니다. 김종인 기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3: 저는 정원호 후보가 캠페인을 정말 못했다고 생각해요.
0: 캠페인을 그럼 캠프의 문제네.
3: 후보가 결정했겠죠.
0: 네.
3: 근데 일단은 부자 몸조심 처음에는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0: 맞아요.
3: 부자 몸조심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토론을 피하니까 오히려 초유의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이 도전자 같이 보이고 정원 후보는 기득권처럼 보였거든요.
0: 그리고
3: 우리나라 국민들은 토론도 못해 이런 거 엄청 싫어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운동장에서 계속 뛰었어요. 오세훈 후보도 감추고 싶은 약점이 많거든요. 사선이나 그렇죠. 서울시장을 했기 때문에 아까 네. 오세이돈도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은 한강버스가 가장 오세훈 후보의 아픈 지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 후보가 공략을 못했어요.
0: 거꾸로
3: 오세훈 캠프는 정말 선거 전략을 잘 짰다라고 생각해요.
0: 그렇군요. 말씀 이어가 주시죠.
3: 네, 그게 옳건 그르건 정원우 후보한테 저는 박원순 시즌2라는 프레임에 걸었고 그게 정원우 후보의 강점을 다 상쇄시켰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원우 후보가 누구예요? 명픽으로 성동구청장으로 삼선의 일자라는 구청장으로 처음에 지지율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런데 그 오세훈 캠프에서 저 사람도 민주당 색이 사실 엿지 않아. 저 네. 사람 전대협 선전부장 출신이야. 저 사람도 사실 민주당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마치 이재명 정부가 선거 후에 부동산 세제를 강하게 할 거라고 하니까 정원 후보의 색깔이 싹 빠지고
0: 네.
3: 그다음에 정원호도 박원순 전 시장처럼 약간의 여성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칸코노고 딱 때렸잖아요. 그게 2030 여성들한테 매우 매우 안 좋은 이미지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0: 네.
3: 그런 전체적인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기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지 한국 정치 발전에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오세훈 후보 캠프는 되게 정원 후보의 아픈 부분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를 입체적으로 짜고 나왔다.
0: 선거판에 정확한 그림을 그리고 나온 것이군요.
3: 네. 그 부분은 네. 정확하게 설계대로 이행한 거죠. 그림을 그린 거죠.
0: 시간 이제 타임라인까지 정해서 이렇게 네거티브나 공격을 하고 이런 메시지를 줘야겠다라는 것을 오세훈 캠프에서 정확하게 계획했다. 네,
3: 제가 아까 오만했다라는 얘기가 너무 딱 드는 게
0: 네.
3: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서울시장 오세훈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0: 여태껏 진짜 단 한 번도 없네요.
3: 오세훈이 네.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고 나온 적은 있지만 민주당은 서울시장 오세훈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0: 그러네요.
3: 그런데 캠프 분위기가 느슨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0: 네, 서울의 네. 오세훈 후보는 약간 민주당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토론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좀 방송 중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전 열린 토론 진행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토론이 좀 아쉬웠다?
3: 네. 네,
0: 그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로고 듣고 여의도 프레스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5: 정치 지겨우신가요? 경제 어려우신가요? 뉴스 피곤하신가요? 열린토론은 다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KBS 열린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세 분의 취재 기자와 함께 6.3 지방선거 막전 막후와 선거 결과에 대한 정당 내부 반응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신현주 한국일보 기자, 신영철 한겨레 신문 기자,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의 뒷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그 앞 얘기보다 뒷이야기가 더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문자가 많이 오는데 왕팬님께서 지금 라이브인가요? 라고 문자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진 얘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분들 녹음을 하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셨나 봅니다. 네, 지금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8시 2분 29초 30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6400님 선거를 여러 번 지켜보셨을 테니 이번 지방선거는 땡땡땡이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세요. 라고 보내줬습니다. 아유,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기자님께. 자,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네. 이것도 좀 생각할 시간이 있어서. 먼저 좋습니다. 베테랑답게 김종일 기자님부터. 이번 지방선거는 땡땡땡이다. 뭡니까?
1: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는 장동혁 심판이다.
0: 장동혁 심판이다.
1: 네.
0: 예,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장동혁 대표랑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당선된 분들 보면 네. 다 장동혁과의 거리두기에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한동훈 의원,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유이동 네네. 의원 다 장동혁과의 거리두기를 하셨던 분들.
0: 알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거리두기다. 자, 이번 지방선거 땡땡땡이다. 신은주 기자님.
2: 저는 어부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 평택 얘기하는 건가요?
2: 평택도 그렇지만.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진 사람이 아무도 없,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네. 진 사람이 딱히 없어 보이는 이유가 한동훈 대표 전 대표나 오세훈 시장이 이겼잖아요.
0: 네.
2: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원래 물러나야 되는 수순이 맞는데 선관위 이슈로 인해서 좀 어부질이로 어떻게 다시 그 당권을 지킬 그 명분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보통은 하면 선거 다음 날이 국민의힘은 항상 더 바빠요.
0: 네.
2: 당대표가 그 두문불출해서 쫓아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사퇴하실 건가요? 물어봐야 되는데 대표가 국회에 안 와요.
0: 어부지리하고 있군요.
2: 네, 그러니까 지금 잠실과 이제 바쁘게 다니시는데 네. 좀 그렇게 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런 선거가 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두 분 다 장동혁 대표를 주인공에다 두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영철 기자님 이번 선거는 땡땡땡이다. 뭡니까?
6: 저는 서울을 중심으로 많이 봤으니까
0: 네.
6: 이번 선거는 부동산이다.
0: 이번 선거는 부동산이다.
6: 네.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도 기초단체를 보면 진 곳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긴 곳이 의왕, 하남 뭐 이런 데들이거든요.
0: 그러네요.
6: 거기가 이제 대부분 토어제 관련해서 묶여 있는 곳들이고 그 마지막에 현근택 그 후보 같은 경우도 참지 못하고 재산세 인하와 토어제 해제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0: 네네.
6: 그러면 이게 맞네요. 앞으로 총선이랑 대선에서도 저는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이슈라고 봅니다.
0: 네. 민주당 쪽에서 가장 아픈 주제가 바로 이 주제가 아닐까. 선거에서 특히.
6: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와대와 당 간의 의견이 굉장히 벌어질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사실 강남 3구가 제일 이슈 중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세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관련한 세금은 과연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그리고 선거 이후에 과연 공시가율 몇 퍼센트까지 올릴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선택이 달라졌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는 부동산이다 라고까지 신영철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3155님 서울시 선거 결과는 누가 선거운동을 잘해서라기보다는요 부동산 정책 관련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신영철 기자님과 같은 생각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3375님 2030님 여성 표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20대 30대 여성이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표가 많이 갔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여성에게 이거는 여쭤봐야겠습니다. 신현주 기사님 말씀해 주시죠.
2: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자 문제라든지 그 박원순 시즌2라는 게 좀 굉장히 반향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0: 아, 그래요?
2: 네, 왜냐하면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그 여성 유권자들의 분노가 상당했었고 그리고 캄쿤이나 뭐 주치 폭행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질이 좀 떨어지는 논란들이잖아요.
0: 네네.
2: 뭐 정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개인 사생활이다 보니까 그 이미지 때문에 아마 좀 표심이 오세훈 그 시장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0: 두 분 좀 이야기도 드릴게요. 김종인 기자님은 네. 진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30대 원래 여성들은 민주당의 지지가 좀 강했었잖아요. 그동안 네. 선거에서.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분야 중에 하나란 말이죠.
1: 저는 50대 50의 비율로 공소취소 역풍이 2030 정의로움 공정을 중요하는 생각하는 청년 세대한테 엄청나게 안 좋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0: 청년 전체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1: 네. 그리고 네네. 막판에 그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막 몰아치면서 한게2030 세대가 봤을 때는 이게 대체 뭐지?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4510님께서 스타벅스 이슈 영향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과장된 액션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스타벅스가 여성분들 좋아합니다. 근데 커피 마시러 가는데 눈치를 봐야 돼? 막 이런 생각 들게끔 만들 수도 있다. 너무 과하게
1: 그렇죠. 나라에서 자유불급이었어요.
0: 예, 너무 과하게 표현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용철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6: 저도 이 이야기를 이제 주변에 30대 여성

0: 이 최근에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거였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계층인데 이번에 오세훈 후보를 굉장히 높게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분들이 뭐 모든 의견일 수는 없겠지만 네. 거기서 또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더불어서 결혼을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이 30대 여성 중에 또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를 했던 부동산 중에 매매 말고도 이런 분들이 집을 구할 때 월세나 전세를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집값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고 전세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는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될 만한 이야기를 정원원에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불안해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1: 네네. 심영수 기자는 처음부터까지 부동산 이슈를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군요.
0: 서울은 저는 부동산이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1: 서울과 이 네. 근교에 있는 이 경기도 지역은 무조건 부동산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0: 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를 보면 표심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1: 맞아요. 예, 네. 예. 김진희님께서 비슷한 질문하셨어요. 이것도 부동산이라고 대답해 주실 것 같은데 대통령에 대한 평가 나쁘지 않은데 민주당이 서울을 차지하지 못한 건 왜일까요?
0: 이게 지방선거랑 총선이랑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총선 같은 경우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대표들을 뽑는 거고 네.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부동산 관련 결정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 내 삶에 관여가 돼 네. 있죠.
0: 네. 근데 유권자들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뽑는 기준이 저는 총선이나 대선과는 좀 많이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서울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고 오세훈 후보는 당내 입지나 앞으로 글쎄요. 대선 얘기까지 이제 슬슬 나오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세 분 한마디씩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우 기자님부터 한번 들어보죠.
2: 저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1: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다.
2: 네. 네. 탄탄대로를 걸을 제1선두 주자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신현주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도 굉장히 입지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앞전에 뭐 이전 대선이나 이런 데에서 오세훈 시장의 가장 최대 약점이 친오세훈계가 다 전멸했다는 거였어요. 당의 기반이 없다. 다 옛날 사람들이고 여의도를 떠난 지 너무 오래되어 있어서
1: 그러네요.
3: 네, 존재감이 많이 없다라는 게 좀 중론이었거든요.
1: 김재섭 의원 이번에 캠프 가셨던 윤희숙 전 의원이랑 꽤 계시잖아요. 강남에 박수민 의원. 네. 네.
3: 근데 그분들은 사실 다 초선이고 이번에 네. 새로 입성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수적으로는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뭐 이렇게 오세훈 시장을 추대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또 그 존재감까지는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생환을 하면서
1: 좋은 의원
3: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러니까 수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1: 예, 예, 예. 많지 않다.
3: 사실 뭐 오신환 전 의원이라든지 좀 그런 식으로 진짜 그 오세훈 시장 최측근에서 뭔가
1: 김병민 부시장.
3: 예. 예. 근데 예. 이제 또 원내가 아니니까 원외니까 예, 예, 원내 예. 사람이 없다라는 게 좀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혔는데 네. 이번에 생환을 하면서 좀 당 내에서도 차기 보수 적자라는 그 타이틀이 딱 명확하게 붙은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러면 대선 후보로의 기조를 계속 좀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3: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당을 떠나 있는 게 나은 게 지금 당에서 내홍이 너무 많고.
1: 시끄럽죠. 네.
3: 그래서 좀 대선이 다가오면 알아서 모셔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1: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영철 기자님.
0: 저도 비슷하게 보는 게요. 이게 여의도 이슈에서는 벗어나 있으면서 네. 서울시라는 곳에서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정책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선 때까지 어쨌든 서울시장 혼자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부동산 정책 이런 정책들을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가 맞기 때문에 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자유도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1: 실제로 오세훈 이제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하겠다. 그래서 그쵸? 쓴 소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0: 그것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그 일환의 하나다. 대선을 네. 바라보고 있는 앞으로의 구도의 하나다라고 그쵸,
0: 나는
1: 봐도 되는 거군요.
0: 이재명 정부와 다른 이런 정부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어를 조금 더 작은 서울시로서 보여줄 수 있는 자유도가 생긴 거죠. 네.
1: 그것도 그렇고 네. 이제 대선도 4년 남았잖아요. 네. 지방선거는 4년이잖아요. 네. 그럼 시기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2: 거의 일치예요. 네. 저도 그래서 방금 신영철 기자 말씀에 거의 다 동의하는 게 오세훈의 시그니처 공약이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잘 못 떠올려요.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청계천.

0: 차선, 네. 버스 정류 차선 네, 있고 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따릉이나 서울시를 조금 더 소셜 디자인을 잘했다는 느낌이 있는데 사선이나 있는데 오세훈의 시그니처는 뭐지? 라고 하면 9988?
1: 뭐 잘 아, 손목 닥터.
2: 네. 어, 저거 잘 쓰고 있어요.
0: 저도 잘 쓰고 있어요. 매일
1: 하루에 100원씩 주잖아요.
0: 근데 그거 약간 소소하잖아요. 그랬을 때 신영철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과의 각을 확 세우면서 워낙 지금 서울과 경기까지 하면 2천만 유권자들한테 부동산이 너무 예민한 주제예요. 네네네.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네. 이걸로 각을 세우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피력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봅니다.
3: 부동산 세금으로만 각을 세워도 꽤 네. 많은 표심을 얻을 수 있다. 나중에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서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은 평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을처럼 이번에 핫한 지역이 별로 없죠. 저는 어떻게 봤을 때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었고 네. 제일 예측이 안 됐던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남 유희동 조국 세 후보가 출구 여론조사에서도 접전을 보였고 출구조사에서 333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처음 보시지 않았나요? 기자분들도?
0: 그렇죠. 자꾸 이걸 물어보면은 신의 영역인데 이걸 어떻게 나보고 맞추라고 하는 거냐.
1: 이건 못 맞출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 네. 못 맞춰도 인정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위 김영남 후보를 유희동 후보가 6% 여차로 결국에 마지막에는 당선을 이제 따냈죠. 평택을 선거 결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신영철 기자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4: 일단은 김영남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 지점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네네. 초반에는 3자 구도라고 하더라도 김용남 후보가 앞서가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만약에 황교안 후보까지 해서 4파전이었다면 네. 둘이 또 이제 나눠가지고 나머지 둘이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비슷비슷한 게 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결국 범 여권의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가 네. 서로의 파이를 뺏어가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유희동 후보 같은 경우는 황교안 후보에 의해서 그 지지율이 많이 뺏기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구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결국에 정확하게 이게 반씩 갈렸고 황교안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표의 일부분을 유희동 후보가 가져가면서 좀 생각보다 꽤 큰 포인트 차의 네. 승리를 거뒀다라고 봐야겠네요. 김종일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조금 다른 각에서 보면 이번 그 평택을 선거가 네. 이재명 정부가 처한 어떤 딜레마적 현실을 가장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생각해요.
1: 이재명 정부가 처한 딜레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연합을 유지하는 게 정부가 매우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국정 동력을 유지하고 실제로 어떤 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선거연합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탄핵,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탄핵을 이뤄낸 민주 진보 세력이 이번에 다 나왔어요. 조교신당 나오고 진보당 나왔는데 네. 전국 단위에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그렇게 단일화나 선거연합 이슈에 처절하게 임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아까 신원주 기자가 얘기한 그 오만이라는 키워드가 이번에 여권이 아쉬운 선거 결과를 맞이하게 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절실하게 원했으면 전국 단위에서 진보당과의 선거연합을 이루고 혁신당과도 단일화까지 안 가더라도 이 지역은 우리가 양보할 테니까 저 지역은 가야지 라는 선거 전체판에서 뛰었으면 평택을 해서 그렇게 아쉬운 결과가 안 나왔거나 혹은 평택을 해서 아쉬운 결과가 나왔어라도 다른 지역에서 그걸 커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그런 전체적인 전략이 매우 부족했다.
1: 민주당이 이번에 너무 오만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0: 네.
1: 예, 오만해서 단일화도 노력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0: 그렇죠. 네네.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노력했어야죠.
1: 네. 그만큼 지지율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희동 당선인이 이번 승리로 벌써 평택을 해서만 네 번째 당선입니다. 지현주 기자님.
5: 네.
1: 그럼 유희동 이제 의원이죠. 유희동 의원도 당내에서 입지가 꽤나 상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원내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뭐 본인 안 나간다고는 하지만 네. 뭐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5: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 유희동 의원 자체의 입지도 있지만 그렇게 네. 쓴소리하는 사람의 입지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좀 유승민 예전엔 유승민계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그 유희동 후보가 그거 좀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2024년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 때 정책위의장을 했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좀
1: 아, 그래요?
5: 네, 소장파를 좀 당해서 좀 장동혁 대표나 좀 그런 친윤, 영남 친윤들한테 좀 쓴소리를 할 만한 의원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유시민계라고도 유승민계. 네. 아, 죄송합니다. 유승민계라고도 많이 불리시잖아요.
5: 네. 예, 실제로 예. 그 선거 운동하면서 장동혁 대표는 거길 한 번도 안 갔어요. 실제로 부르지도 않았고. 근데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이랑은 계속 같이 다니고 하루 종일 아예 동행 유세를 하기도 하고 했어서

0: 좀 그런 점이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이번에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가 네. 아, 뭐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2: 네, 전 의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지원 유세해 준 곳에 꽤 좋은 성과가 많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까?
0: 네. 근데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사실 그 경기지사 후보 그 요청을 거절하면서 네. 당 내에서 입지는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 유승민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중도층에 대한 그 확장성에 대한 좀 그런 질문들 아. 당내 의문들 그런 걸 좀 대변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네네. 평택 을이나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등 접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가 이제 입성을 했고 유희동 후보도 입성을 했고 두 거대한 스피커가 장동혁 대표를 계속 좀 압박하는 형식이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라고 봐야 되나요?
0: 네. 그리고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사실 저는 취재 기자 입장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게 이긴 거면 진짜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전멸하는 수준인데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나름 선방했다. 당 내에서는 선방했다는 자평이 되게 많아요. 지도부 네네네. 안에서는.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안에서 계속해서 쇄신 요구가 분출할 걸로 보입니다.
1: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 얘기도 좀 한번 해볼게요. 이제 당대표에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앞으로의 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으로의 뭐 행보 이런 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신영철 기자님.
3: 그 조국 후보로서는 그 당력을 총동원해가지고 한 선거에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한 선거였었는데
1: 네.
3: 그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1: 사실.
3: 너무 심하게 네. 사실 당과 거의 일체된 정치인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1: 네네.
3: 당으로서도 그렇고 조국 후보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3: 이게 나중에 이제 민주당과 합당을 할 때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1: 합당 논의가 있을까요?
3: 합당 논의는 당내에서는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럴 만한 동력이 없다라고 이야기.
1: 당분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3: 그 이후에는 사실 어떤 식으로 구도가 바뀔지를 아직은 알 수가 없으니까.
1: 그럼 8월 전당전
3: 그 전에는 없다고 없다? 하는 게 일반 론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평택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부산 북구갑 이야기 해야죠. 여기도 정말 이슈가 컸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이제 오늘 국회 입성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성을 했고 국회의원들과 하나하나 인사를 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궁금했던 뭐 그 앞에다 대고 그렇게는 하진 않겠지만 당내 시선이 좀 궁금하긴 해요.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4: 한동훈 의원이죠. 이제 의원이 됐기 때문에 네. 보수 재건의 구심점이 될 거라는 이제 기대와 함께 이제 우리는 다시 장안 갈등이 시작되는구나.
1: 네네네.
4: 그다음에 이제 워낙 지금 장동혁 사퇴론이 높고 또 한동훈 의원은 매우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에 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장동혁 대표 사퇴 선봉장에 설 거고
1: 네.
4: 당연히 친한계도 거기에 부합할 거 부응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1: 네 오늘 신현주 기자님은 현장에 있으셨죠?
0: 네 있었습니다.
1: 국민의힘 출입하시니까 현장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0: 현장 열기가 진짜 뜨거웠는데요. 한동훈 후보 의원이죠. 의원이 그 무소속으로 하면서 흰 옷을 입고 선거를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 국회 중앙 계단 본청으로 가는 중앙 계단에 북구곰이라고 그 북극곰을 북구랑 합쳐서 이제 북구곰입니다. 실제로
1: 네네네.
0: 그 유세에서 인형탈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1: 네네네.
0: 그것도 이제 등장을 하고 지지자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와 같이 동행했던 배현진 의원도 흰색 셋업을 입고 그를 맞이하기도 했고
1: 네.
0: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이재명 대통령 한창 그 의원일 때
1: 네.
0: 그의 팬클럽이 국회를 정말 활보했던 적이 있었어요. 국회에서 그 민주당 비판조차 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벤치나 이런 거 보면 다 그 이렇게 팬클럽 티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이번에 오늘도 좀 한동훈 의원 지지자들로 국회 앞이 정말 시끌시끌했습니다. 축제장이더라고요.
1: 그렇군요. 당내에서는 뭐 들려오는 얘기는 없으니까 한동훈 후보의 입성에 대해서 이제 당권파 분들은 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0: 이게
1: 왜냐하면 내쫓은 사람들인
0: 그쵸.
1: 거잖아요. 예예.
0: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류기는 한데 무시죠. 계속
1: 무시한다.
0: 무응답.
1: 약간
0: 예, 그러니까
1: 리액션하지 않는다.
0: 네, 실제로 뭐 지도부 의원은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한동훈 의원 오는데 인사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내가 굳이 오는데 그거에 일일이 응답을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웃어 넘기더라고요.
1: 아니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냥 그걸 무시하고 간다고요?
0: 그러니까 무시하고 쉽지 않잖아요. 간다기보다는 굳이 네. 내가 이렇게 그가 온다고 해서 그럼 막 두 팔 벌려 환영을 해야 되냐 아니면 욕을 해야 되냐 그냥 오면 온 꿈이고 가면 가는 거지 굳이.
1: 아 두 명이가 취급한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0: 굳이 상대를 하면 그 각이 세우잖아요. 네네네. 굳이 그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1: 오늘 장동혁 대표의 만남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네, 장동혁 대표는 아예 국회에 등장하지 않았고요. 네네.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잖아요.
1: 저쪽이 잠실 쪽에 가게 됐잖아요. 네. 만날 일은 없었는데 네. 두 분이 만날 날이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아,
4: 당연히 있죠.
0: 네. 당연히 있죠.
1: 그럼 두 분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악수 웃으면서 하겠죠.
0: 네, 근데 한동훈 의원이 네. 웃으면서 찾아오지 않을까. 먼저 악수, 그러니까 그 사진 찍히는 걸 전 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 한동훈 대표, 한동훈 네. 후보, 아, 저 의원이
0: 예, 네. 예, 장동혁 예. 대표는 계속 무시하는 전략으로 그 이번 선거판에서도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질문은 다 무응답으로 일관했거든요.
1: 재밌네요. 한동훈 네. 의원이 일부러 장동혁 대표 찾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네, 그게 체크 포인트네요.
0: 네, 그 이전에 배현진 의원이 그 징계 때 그 의원
4: 뒤,
0: 중에서
4: 바로 뒤에 앉아서
0: 바로 뒤에 앉았잖아요. 네. 그것도 좀 의도된 거였거든요. 네.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 사진을 찍히고 이거에 대해서 구도가 잡히는 그 좀 그런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한번 봐야겠네요. 네. 예. 신원식 기자님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동훈 의원이 국회로 들어오는 건 달갑지 않죠 분위기가?
3: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당을 계속 그 입지를 축소시키고 있는 입장이었었잖아요. 근데 네네. 한동훈 이번에 이제 의원이 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팬덤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분인 거고 오세훈 시장과 더불어서 차기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입당을 할지 어떤 식으로 그 권력 세력 결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견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1: 견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네. 김종인 의원 당장 이게 한동훈 의원이 입당을 서두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4: 복당을 서두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사실 한동훈 의원은 가처분 신청하면 바로 인용될 거예요.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1: 그렇긴
4: 그런데 하겠네요. 한동훈 네. 의원은 저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장 야한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1: 주장 야한이 길어진다.
4: 네네. 낮에 시간은 짧아지고 네. 밤에 시간이 길어질 거거든요. 당권파와 비단파가 그 회색지대에 있는 분들이 다음 공천을 매공천을 누가 줄까라고 생각하면
1: 누가 당대표가 될까?
4: 네. 그거죠. 저는 낮에 시간보다 밤의 시간이 훨씬 길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1: 네. 밤의 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수제군 외치던 한동훈 오세훈 후보가 둘 다 이 대선 후보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의 재편 가능해지는 얘기입니까? 한번 김종길 기자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4: 네. 저는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버틸려고 노력하겠지만 네. 버틸 수 없을 것이다.
1: 버틸 수 없고 시간이 변하고 사람도 변할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신현주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0: 전 재편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좀 길어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길어질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물러설 마음이 정말 영의 수렴을 하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뭐 당헌 당규나 현실적으로 그 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런 내홍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재편이란 이름으로.
1: 누구로 재편될 것 같으세요? 분위기상. 오세훈 후보는 그래도 이제 네. 떠나 계시니까 네. 한동훈 후보로 한동훈 의원으로 재편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0: 한동훈 의원이 일단 근데 사실 복당이 저는 입 그 근시일 내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도 사실은 그렇게 원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1: 지금 현재 그렇죠. 예. 네.
0: 그래서 재편이 되면 그냥 그 밭에 그 사람들로 재편이 되지 않. 항상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기간 네네. 동안 항상
1: 그 밭에 그 사람들 일단 재편되고.
0: 네. 이미 예. 지금 시동 거시는 분들도 다 이전에 전당대회 나왔던 네네네. 분들이어가지고 똑같지 않을까.
1: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밭에 그분들
4: 비대위원장 전문으로 하시는 원로들이 계시거든요.
1: 아 그분들 네.
0: 관리형 네. 비대위원장.
1: 알겠습니다. 시영충 기자님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3: 그 총선이 다가오면 네. 재편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을 안 될 거라고 수가 생각합니다. 없다.
1: 예.
3: 결국 자기의 목숨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공천을 또 엉망으로 하면 결국 정치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1: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프레스룸 함께해 주신 신영철, 김종일, 신현주 세 분의 기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열린 토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막판까지 치열했던 격전지의 승부 그리고 선관위의 고개 숙인 사과까지 6.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요. 여의도의 시계는 오히려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양당 모두 지도부 책임론과 차기 권력 구도를 둘러싼 내부 움직임으로 분주하죠. 민심의 성적표는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받아든 정치권의 태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평촌에 살고 있는 2살 하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박세기입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친구들 놀고 있는 거 보면 부럽긴 한데 그거를 넘어선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 전에 제가 꼭 안아주고 자고 하거든요. 그럴 때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가 많아요. 네, 하진이가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저는 유도분만을 15시간 했는데 15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고 배도 너무 고팠는데 하진이를 안 낳았을 때 모든 게 다 힘듦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둘째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진아 사랑해.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0: 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새로운 대진으로 주말 3연전을 시작한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현진이 선발로 나온 한화 경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7회 초 경기가 진행 중이고요. 로드리게스가 6실점을 하면서 먼저 마운드에서 내려갔습니다. 아직까지 류현진은 마운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7회 초 현재 6대2로 한화가 넉 점 앞서 있습니다. 5위 한화를 반게임차로 추격하고 있는 6위 두산은 키움과의 주말 3연전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는 현재 7회 초가 진행 중입니다. 두산이 3회 말에 한 점, 그리고 키움이 5회 초에 다시 한 점 따라 붙으면서 현재 1대1 동점입니다. 이어서 4위 기아의 경기도 보죠. 3위 삼성을 만났는데요. 3, 4위 간의 격차는 3경기 차입니다. 이번 주말 3연전을 통해서 기아가 3연승을 거둔다면 삼성을 따라주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7회 말 현재 기아가 4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선두 LG는 라일리 선발의 NC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현재 동점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NC가 1회 말 석점 먼저 달아났지만 LG가 추격하면서 6회 말 현재 3대3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KT 대 SSG의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SG가 지난 주중 3연전에 13연패 탈출하면서 2연승째를 거두고 있는데요. 오늘 3연승을 거둘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기 6회 초 현재 5대3으로 2점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중미 월드컵 본선 첫 상대 체코가 마지막 평가전에서 과테말라의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호가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5타수 4안타 1타점 3득점으로 시즌 네 번째 4안타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정호는 1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며 시즌 타율을 3할 2푼 1위까지 끌어올렸고 팀은 12대9로 승리해 2연승을 거뒀습니다.

예선을 통과해 프랑스 오픈 결승에 오른 첫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US 여자 오픈 골프대회 첫날 김세영이 4언더파를 쳐 선두 제니퍼 컵초에 한타 뒤진 2위로 출발했습니다. 한편 미국 프로골프투어 특급대회인 더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는 김시우가 1라운드 2분파로 공동 23위에 올랐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자, 이제 월드컵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마 일주일 후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경기 체코전 경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1: 네, 한국 시간으로 12일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제 체코의 조별리그 1차전이 열리고요. 저희 방송은 그날 저녁이기 때문에 이제 체코전 리뷰를 집중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홍명보가 이제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로 건너갔던 게 5월 18일이었으니까 지금 약 2주 조금 넘는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면서 고지대 적응에 초점을 맞췄고요.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에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일정은 모두 다 마치고 한국 시간은 6일 결전지인 조별리그 1, 2차전의 장소인 멕시코 과달라라로 입성하게 됩니다.
0: 네. 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두 번의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일단은 이곳에 훈련장을 차린 이유 자체가 고지대 적응이었는데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2: 네. 토바고전이랑 그 엘살바도르전을 보면은 공이 일단 조금 뜨는 느낌이긴 했었습니다. 고질의 특성이 잘 나타났던 것 같고 경기 후 플래시 인터뷰에서 조규성 선수도 입이 좀 마른다. 네. 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남고요. 물론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이동경 선수처럼 0점 조절을 잘 끝낸 선수도 한 명 있고 하지만 그래도 홍명보 감독은 일단 고지대 적응이 관건이었는데 잘한 것 같다. 덤으로 뭐 더운 날씨도 잘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0: 네. 다만 이 두 번의 평가전을 보면서 여전히 보완할 점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는 좀 걱정되는 지점이에요.
1: 네. 두 차례 평가전을 치렀는데 트리니다드 토바고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용에서도 뭐 한 60분가량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스코어도 5-0 완승. 기대감을 좀 높이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열렸었던 엘살바도르와의 경기에서는 상대의 높은 에너지 레벨과 압박에 고전을 했고 이동경 선수의 프리킥 골 한 골을 넣는데 그치면서 1-0 승리로 끝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보면은 이제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비해서 엘살바도르는 압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팀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원이라든가 3백 쪽에서의 빌드업 과정에서 미스가 계속 쏟아졌고 또 세트피스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은 우리가 이제 실전에 맞춰서 아직은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뭔가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남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잘 조정해서 첫 경기 들어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0: 이제 어제도 저희가 축구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3백은 여전히 불안하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평가전인데 아직도 베스트 11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2: 예, 이번 두 번 평가전도 실험 양상이 굉장히 지쳤던 것 같습니다. 네. 교체 자원이 일단 너무 많았고 경기를 보고 있는데도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이 누구인지 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평가전 기준으로는 베스트 11이 누군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새롭게 등장한 뭐 조합 같은 것 좀 살펴볼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황인범, 네. 이재성의 중원 조합이 새로 등장을 했고요. 근데 두 선수의 조합에 대해서는 아직 좀 평가를 보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 선수 중에는 뭐 옌스가 윙백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수비진에서는 김민재 짝꿍들에 대한 좀 조합도 아직은 고민이 더 필요해 보였고요. 그래서 아직은 멕시코 격전지에 들어가고 나서도 조금은 좀 할 일이 많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도 뭐 다행이라면은 문제 인식은 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실험을 했던 부분은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 대표팀 소집 때 부상으로 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파트너에 대한 고민을

0: 하는데 때마침 이제 그 포지션에 박용우라든가 원두재 이런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들이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새로운 이제 적절한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재성 선수를 테스트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썩 좋지 않았고 3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왼쪽 센터백 주전으로 분류되고 있던 김태현 선수가 감기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어제 경기 출전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기혁 선수가 좀 집중적으로 기회를 얻었는데.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게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문제가 좀 노출된 부분인데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수비진 간의 확실한 소통을 통해서 이제 김민재 선수 커버를 해주는 부분을 더 신경 쓸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체코전에 나설 베스트 11을 정해 보도록 하지요. 두 분 생각에는 현재 우리 대표팀 전력상 어떤 주전 라인업으로 체코를 상대하는 것이 맞을까?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2: 네, 저는 한 5분 정도 고민을 해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네. 일단 그래도 백3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방에는 이제 손흥민, 오현규, 이강인 네. 그리고 좌우 윙백은 옌스와 서령우 그리고 중원 미드필더에는 저는 황인범과 박진섭 그 다음에 백3는 이기혁, 김민재, 이한범 골키퍼는 김승규 이 정도로 개인적인 한번 의견을 내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서우정 기자는요?
0: 저는 체코전에서 역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 상대 높이에 대한 그렇죠. 대응이라고 봐서 저는 조규성 선수가 이 체코전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어제 이제 홍명 감독이 했던 얘기 중에 엘살바도르전은 유사성 면에서 체코에 초점을 맞추고 한 경기였다고 했거든요. 저는 어제 조규성 선수가 선발로 나온 게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선에 이제 저는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 중원에는 저는 한 번 더 황인범, 이재성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윙백은 서령우 선수인데 왼쪽 윙백은 저는 조금 파격적으로 이기혁 선수를 선발로 하는 것도 왜냐하면 높이적인 측면에 대한 대응. 그리고 3백은 김태현, 김민재, 이한범, 골키퍼는 김승규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서우정 기자는 이 베스트 11 선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랑기 기자는 어떤 기준이 좀 적용이 됐나요?
2: 저는 황인범 파트너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제 토바고전이랑 엘살바도르전을 보면서 황인범, 이재성 그간에 보지 못한 중원조합이 등장해서 조금 놀라기도 했는데 처음에 언뜻 생각을 했을 때는 볼 잘 차는 두 선수가 있으니까 볼이 제법 잘 돌 수도 있겠다 했는데 수비 상황에서는 취약점을 드러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도 경기 중에 좀 어느 정도 노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언밸런스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직 나온 적이 없는 조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황인범, 박진섭 선수같이 좀 역할 배분이 잘 된 조합이 어떨까 해서 좀 이런 고민을 해봤고 김태현 선수가 저도 A매치 경력도 많으니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우정 기자가 얘기를 해준 대로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이한범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안정성에서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해봤고 결국은 중원 조합인 것 같습니다. 저는.
1: 네. 자 이제 일주일 후 실전 정말 실제 경기만 남겨놨고 일주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과달라하라 입성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0: 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부상자 닷새간의 훈련을 할 텐데 부상자 없이 잘 이 시간을 마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도 지점에 오면은 사실은 큰 틀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기는 어렵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뭐 사실 그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진행한 두 차례 평가전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틀 자체를 바꿔야 될 정도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디테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부분 집중해야 될 거고 특히 세트피스. 뭐 홍명보 감독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노출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강인 선수도 본격적으로 합류한 상태고 메인 키커인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트피스에 대한 완성도를 높인다면 최근에 이제 유럽 축구에서 아스널이 던진 화두 중에 하나가 세트피스를 통해서 경기를 전략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대회 특히 고지대에서 치르는 경기들은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수비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세트피스에서 체코의 높이를 대비할 수 있는 그렇죠. 철저한 대응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첫 경기 승패가 조별리그 전체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이번 월드컵의 순위 선정 방식을 보면은 승패가 중요해졌습니다. 승리의 중요성이 더 커졌더라고요.
2: 예, 맞습니다. 저 찾아보니까 56년 만에 지금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네네. 1970 이제 멕시코 월드컵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바뀐 건데 이제 골득실이 아니라 조별 라운드에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승자승이 먼저입니다. 네. 만약에 점수가 같을 경우에 관련 팀 간의 승점이 그 이긴 팀이 이제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 승자승도 이제 만약에 비겼다 그러면 이제 관련 팀 간 골득실 그다음에 다득점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고 이런 제도가 왜 변경됐을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48개국이 됐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지난 월드컵보다 약체가 많잖아요. 아. 그렇다 보니까 다득점이 나올 확률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팀 간 좀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된 것 같고 물론 이제 12개 조의 조 3위끼리 순위 산정을 해서 32강을 결정할 때는 이제 골득실만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승패가 더욱더 무게감을 갖게 됐습니다. 월드컵 규정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바뀌는 규정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0: 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지난 3월 A매치 주간부터 우리가 확인했던 수분 보충 휴식 시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입니다. 이전에도 이제 쿨링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습도 온도가 어느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선수들에게 수분 섭취 시간을 약 1분 정도 주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조건 없이 그냥 전반 22분 시점에 3분가량의 휴식 시간을 줍니다. 이전보다도 훨씬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작전 타임. 그러니까 이제 축구가 전후반이 아닌 4쿼터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지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전략적 변동성 이런 것도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카타르 월드컵을 기점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침대 축구.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뿌리 뽑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피파가 이번 대회부터 적용하게 된 것이 스로잉과 골킥은 5초 안에 실시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5초를 지나서 지연 행위다라고 판단되면 코너킥으로 경기가 네. 다시 재개되게 되고요. 선수 교체 때도 교체돼 나가는 선수가 가까운 지점 으로 10초 안에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들어오려고 했던 선수가 1분 동안 못 들어오게 돼요. 최근에 이 A매치 경기들을 보면은 이 규정 때문에 실점을 하는 경우들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이 숙지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골키퍼 치료 시간을 활용한 벤치 작전 지시 제안합니다. 경기 도중에 신경전이 벌어지거나 심판에게 항의할 때도 굉장히 이전보다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을 해가지고요. 손이나 유니폼 등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면 레드카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떤 차별 행위, 네네. 차별 발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개막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조에 있는 팀들의 동향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멕시코와 체코가 각각 평가전을 치렀어요.
2: 예, 맞습니다. 일단 경기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체코는 과테말라를 3대 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세르비아를 5대 1로 이겼습니다. 네. 이제 각 경기를 조금 찬찬하게 뜯어 보면은 체코는 거의 정예 멤버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이름이 익숙한 파트리크 슈크부터 시작해서 뭐 토마시 소우체크, 뭐 황희찬 선수의 동료인 라디슬라프 크레이지까지 다 나왔었는데요. 체코의 세 번째 득점은 상대의 좀 실수였던 점이 크고 첫 번째 득점과 두 번째 득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득점에서는 쉬크가 사실 굉장히 장신 공격수인데 좀 유려한 드리블을 보여주면서 왼발 감아차기로 자신이 제공권만 아니라 발도 뛰어나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득점이었고요. 두 번째 골은 토마스 오리가 되게 심플하게 그냥 헤더로 넣었습니다. 되게 특별한 장면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크로스가 올라왔고 점프를 했고 헤더로 그냥 마무리를 했는데 네. 거기서 체코가 어떤 축구를 하느냐가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세르비아가 좀 힘을 뺀 걸 감안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확실히 무섭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영상으로 봤지만 영상 속에서 느껴지는 좀 팬들의 열기부터 해서 좀 역동성 있게 달리는 선수들 그리고 이번 경기가 열렸던 곳이 2,000m 이상의 고지대라고 이제 들었는데 네. 중거리 슛이 확실히 잘 나갔습니다. 좀 그런 점도 하나의 포인트였던 것 같고 멕시코가 진짜 제대로 공격적으로 지금 대회를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세르비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아, 이 체코의 높이는 진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0: 네, 지금 26명의 선수 중에서 9명이 190cm가 넘는다고 하고요. 이게 그 전 포지션에 걸쳐가지고 장신 선수들이 대거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우리가 수비적인 부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식하다 보면 우리가 아마 체코전 때는 좀 전략적인 선수 기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가 없고요. 특히 이 바이에 레버쿠젠에서 활약하고 있는 191cm의 시크 선수는 뭐 신장도 좋지만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능한 선수고 네. 또 이번에 과테말라전에서 헤더골을 넣은 199cm의 홀이 이 선수는 예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한테는 첫 경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비해야 될 요소고, 멕시코는 지금 개최국이기 때문에 약 50일가량 지금 선수들을 소집해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일단 자국 리그 선수들을 일찌감치 불러들여가지고 20일 정도 했고, 그리고 이제 유럽파들이 차례차례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력체의 완성도가 이전 경기 때는 좀 아쉬웠는데 이번 세르비아전 때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주의가 필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K리그 이야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네,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K리그2가 오늘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15라운드 일정을 끝으로 월드컵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2: 예, 맞습니다. K리그1은 일찌감치 5월 중순부터 좀 휴식기에 들어갔고요. K리그2는 내일과 내일모레 6일, 7일 동안 마지막 라운드가 하나 더 남겨있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월드컵 휴식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K리그1과 2가 다시 재개되는 시점은 7월 4일과 5일입니다.
1: 네. 자, 조별리그 일정이 끝나면 재개가 될 텐데요. 대표팀 선출 공백이 많은 팀들은 그 토너먼트 일정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우리가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두게 되면 일정상 지금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들은 재개되는 리그 일정에 맞춰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 선수들의 공백은 고스란히 전력 누수로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K리거는 이제 홍명보에 7명이 갔고요. 그리고 또 요르단 대표팀 소속인 야잔 선수까지 아. 예, 8명의 선수가 지금 K리그에서는 그 월드컵으로 향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각 팀들은 뭐 소금 장수, 우산 장수, 심장일 것 같아요. 핵심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리그 일정을 소화해 주길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그리고 요르단의 선전이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팀을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자, K리그 2 이번 주말이 지나면 한 달 정도 쉬어가기 때문에 이 마지막 15라운드 휴식기 전에 이 경기들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크겠죠.
2: 예, 패배로 마무리하면은 뭐 거의 한 달 다시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은 뭐 부산, 뭐 화성, 김포, 대구 이런 팀들은 무승부 이상만 거둬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뭐 연패에 빠져 있거나 이기지 못하는 팀들은 이번 마지막 라운드 때 어떻게든 승리를 거두고 휴식기로 진입을 하려고 할 겁니다.
1: 네. 자, 그러면 현재 K리그2의 판도를 짚어보고 경기 이야기를 하면서 관전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하죠. 조남기 기자 K리그2 순위 정리를 해주시죠.
2: 네. 1위는 여전히 부산입니다. 승점 31점으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2위권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 이랜드 승점 26, 수원 삼성 승점 26, 그다음에 화성 FC가 승점 25로 좀 2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김포가 승점 23, 대구가 승점 22, 수원 FC가 승점 22로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아래로는 승점 20점 이하 팀입니다. 충남 아산 승점 19, 천안 승점 18, 성남 FC 승점 16, 경남 승점 15, 파주 승점 14, 용인 승점 12고요. 하위권은 안산은 승점 11, 그다음에 아직 승리가 없는 청주가 승점 10점, 그다음에 16위는 전남 승점 7점, 최하위는 승점 5점의 김해입니다.
1: 네. 일단 눈에 가장 띄는 지점은 차두리 감독의 화성이 여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수원 삼성이 물론 승점은 같습니다만 3위로 떨어졌어요.
3: 네, 수원이 선두 부산을 꺾으면서 이제 완전히 흐름을 타나 싶었는데 오히려 그 뒤에 수원 FC에게 지고 2패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충남 아산에게까지 패하면서 이정현 감독의 어떤 그 기대식 심리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뭐 다행이라는 점은 지금 K리그2 최고의 수문장이라고 하시는 김준홍 선수가 DC 유나이티드에서 완전 이적을 한 부분은 좀 수원에게 반가운 요소긴 한데 이런 것들을 좀 수원 팬들 기대감을 높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충족시켜주는 것도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그 차두리 감독의 화성 최근 8경기에서 5승 3무 그리고 최근 3연승입니다. 네.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전체적으로 네임밸류가 높은 선수는 없지만은 팀워크 그리고 조직력 차두리 감독이 지향하는 굉장히 빠른 전환 회전의 축구 이런 것들이 잘 먹히면서 지금 K리그2 최고의 돌풍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6월 6일 내일이죠. 이 화성과 이 수원이 만납니다.
2: 예 맞습니다. 화성이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시즌 이제 얼마 전에 화성 현장을 한번 갔을 때 상대였던 그 정경준 성남 감독이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간 영화 대사 같았는데 뭐 차두리 감독이 일을 많이 해놨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해놨다는 게 무슨 소린지 이제 했는데 이제 좀 좌우 스윙 작업이나 그다음에 선수들의 경기장 내 반응도 그런 걸 말하는 거였는데 일을 제대로 했더니 정말 이렇게 연승을 계속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지금 페이스만 따지면 수원 삼성을 뭐 충분히 한번 잡아볼 만한 그런 네. 기세인 것 같고. 반면 수원 삼성은 좀 투자 대비 효과가 여전히 미미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점유하고 들어가는 수원 삼성을 이제 조금 상대가 밀집 수비로 대응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원 삼성이 계속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효 감독도 경기 후 좀 기자회견에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세가 좋은 팀과 기세가 안 좋은 두 팀이 충돌을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또 K리그2 남은 시즌 상위권 판도가 좀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수원 삼성 사실 K리그2 돌풍의 핵심이고 흥행의 핵심이었는데 최근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뭐 당연히 가장 주목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파회법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점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3: 뭐 가장 단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득점력 부분인 것 같아요. 수원이 여러 가지 좋은 선수 구성에도 불구하고 좀 득점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점. 전반에 좋은 경기를 해도 뭐 무득점 혹은 한 골을 넣는 데 그치면서 후반에 굉장히 상대의 타이트한 그런 경기 접근에 대해서 좀 고전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수원이 확 치고 나가지 못하는 힘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김지현 선수가 무릎 수술을 받아가지고 최소 3개월 이상 결장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팀이 의존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는 외국인 선수인 일류첸코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이런 좀 위기감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정현 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되나 고심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1: 네. 자, 또 어떤 경기들이 15라운드에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경기가 열리고 있죠?
2: 네, 지금 세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스코어를 잠깐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부산과 아산이 2대2로 지금 난타전을 벌이고 있고요. 부산이 먼저 두 골을 넣는데 아산의 데니소니 멀티골로 추격을 하면서 2대2 스코어를 유지하고 있고 대구와 파주는 아직 0대0입니다. 그리고 성남과 김해도 1대1 스코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후반 20여 분 정도가 지난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 생방 중에는 경기 결과는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화성 대 수원의 경기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경남 대 용인의 경기도 예정이 돼 있네요.
3: 네, 경남이 홈에서 용인을 상대하면서 최근에 경남은 승패 승패에 퐁당퐁당 경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홈에서 그러면 흐름대로 승리를 가져올 것인가. 반면에 용인도 지금 4월에 김해를 상대로 첫 승을 거둔 이후에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특히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고 있던 경기를 이승준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로 이제 따라잡아서 무승부로 끝냈거든요. 그래서 용인도 흐름이 좋기 때문에 두 팀의 대결도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K리그2 7일 일요일에도 경기들이 펼쳐집니다. 어떤 경기들이 있나요?
2: 네, 일요일에는 이랜드와 청주, 그다음에 김포와 전남, 그리고 천안과 수원FC가 맞붙습니다. 이랜드는 지금 기세가 좋은 상황이고 청주는 지금 K리그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팀입니다.
1: 네.
2: 그래서 승리를 거둔 상태로 월드컵 휴식기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정말 총공세를 펼칠 거로 예상이 되고 김포와 전남 경기에서 특이점은 김포가 이제 13번의 원정 경기를 마치고 드디어 시즌 처음으로 홈 경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홈팬들이 많이 찾아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임관식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도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남도 좀 승리를 거둔 상태로 월드컵 휴식기를 맞이를 하고 싶을 겁니다. 천안은 한동안 승리가 없다가 지난 경기에서 안산을 잡고 다시 한번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래서 그 기세를 잇고자 할 거고 수원FC도 최근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천안을 잡고 또 이긴 채로 월드컵 휴식기에 진입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1: 네. 확실히 스포츠가 가장 재밌는 거는 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뭐 한 중반 정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재밌는 축구 경기 펼쳐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월드컵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더 바빠지시겠네요.
3: 바빠야 되는 시기니까요. 예, 저희는 네.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월드컵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고조시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금요일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서호정 기자, 조남규 기자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오전에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는 양태를 보였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았는데 내일도 역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 하에서 맑은 날씨를 유지하겠습니다. 주말 날씨 맑은 가운데 일사가 더 강해지면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복사냉각에 의해서 아침 기온이 소폭 떨어지고 또 낮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따라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6도 등 10도.

17도에서 18도의 아침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전이 모두 28도, 전주, 대구 29도 등 30도에 수렴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22도에서 30도의 여름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쭉 막다가 밤부터 기압골 영향으로 흐려지고요. 남부와 제주에는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모레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부산, 울산 일대에 비가 소량으로 뿌려질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을 걸로 보여집니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호수 인접도로에서는 더욱더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부터 제주 해안과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아진다는 것도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5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투표지 부족 사태 이후 사흘째 이어지던 투표소 봉쇄가 오늘 풀렸습니다. 투표소를 막고 있던 시위대를 경찰이 해산시켰습니다.
1: 개표하지 못했던 투표함 2개가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오전 대치와 해산 상황을 이도윤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2: 서울 송파구 잠실칠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을 위해 투입된 노란 버스와 경찰을 유튜버 등 시위대가 가로막습니다. 시위대 봉쇄로 투표함 2개가 사흘째 고립된 상황.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해산을 명령합니다.
3: 경찰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자진 해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2: 선거사무 종사자를 협박 감금하거나 선거시설을 부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해산 명령에도 시위대는 출입구를 가로막고 스크럼을 짰습니다. 20분간의 대치 끝에 결국 경찰은 이들을 한 명씩 떼어내 이동시켰습니다. 40분 만에 출입구를 확보해 선관위 관계자들과 투표소에 진입했고 투표함 2개는 봉쇄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시위대는 철수하는 경찰을 향해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시위가 지속되는 사이 잠실 투표소에선 어지럼증 등 경증 환자 7명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처치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시위 참가자가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글이 퍼졌는데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0: 투표함은 빼냈지만 항의 시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는 개표소로 옮겨가서 부정선거라 주장하고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선거 이틀 만에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 오전 10시 곧바로 개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투표소에 몰렸던 시위대는 개표소 앞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도 곧바로 기동대를 배치하고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투표소에서의 팽팽한 긴장감은 개표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개표소 밖으로 나오려던 선관위 직원들은 시위대에 가로막혔고 다른 장소로 전달되는 택배 상자까지 막아섰습니다.
5: 118호, 122호, 그렇죠? 아까 그러면 명함이라는 데가 다 이거 다 명함인가?
4: 투표소에 이어 개표소에서도 부정선거 주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6: 부정선거제 뭘더 파악을 하려고! 어디서 뭐가 어디! 어디
4: 다섯 시간여 만에 끝난 개표. 하지만 개표 종료 뒤에도 시위는 계속됐고 선관위 직원 등 30여 명의 개표 관계자들은 한동안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0: 직접인들 어떤 상관이었도 모두 범죄자들입니다. 절대로 개표는 안 되고.
1: 수천 명이 개표소 출입구를 막아선 상황.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개표소 주변 경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2: 그런데 선관위는 오늘 또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잠실 투표소에서 철수하면서 유권자들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 물품을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불신을 야기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3: 투표함이 옮겨진 직후 시위대가 아무 제지 없이 투표소로 들어갑니다. 투표소 안은 사용하지 않은 기표 도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4: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3: 부정선거의 증거부를 찾는다며 선거 물품 상자를 뒤지기도 합니다.
5: 빨리 챙겨들고 오세요.
3: 유권자에게 대기표로 준 선거인 명부 대조 전표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유튜버가 실시간 중계하며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4: 이렇게 그냥 지금 기표된 용지만 가져간 겁니다, 지금.
3: 과거 쇼핑백과 소쿠리에 표를 담았던 이른바 소쿠리 사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인정보 방치까지. 부실한 선거 관리는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의 과격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6: 가둬요, 가둬!
7: 법원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8: 이재문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7: 선관위의 어떤 신뢰가 굉장히 의심받고 있는 게 아닌가.
3: 선관위의 반복되는 실책이 음모론적 부정선거 주장에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2: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결국 직접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한 다음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초유의 사태 이틀 만에야 중앙선관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정권이 침해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10: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9: 선관위 사무책임자인 사무총장이 사의를 밝혔다며 자신도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10: 책임을 통감하면서

0: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사태 첫날 수습에 나섰던 건 사무총장. 위원장은 뭐하다 이제서야 사과하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선관위 측은 개표부터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직원 특혜 채용 논란에 대선 투표용지 반출 논란까지. 노 위원장은 2022년 취임 이후 선관위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0: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진심으로 송구의 말씀을.
1: 잇따른 사과는 결국 사태로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3: 선관위는 늑장 발표도 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서울 14곳이 아니라 전국 50곳에서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투표 당일 현장에선 일찌감치 경고가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는 경고음은 이미 오후 2시쯤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투표소에 투입된 공무원들과 선관위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 오후 2시를 넘어서자 투표지가 35매 남았다. 대기도 많다. 추가 수령 가능하냐는 문의가 쏟아집니다. 2시간 뒤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곳곳에서 투표가 중단됐다. 주민 항의가 있으니 조치해달란 요구가 빗발칩니다. 이런 상황 서울 14곳에서만 있었다던 선관위는 이틀이 지나서야 쉬운 곳으로 파악됐다고 정정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 대구, 부산, 울산의 영남까지 67곳에서 용지를 추가로 배부했고 이 가운데 실제 부족했던 곳은 쉬운 곳이었다는 겁니다. 서울 송파구 12곳을 포함한 22곳에선 결국 투표가 지연됐습니다.
5: 선거일 투표자 수의 편차가 있었어요.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4: 당장 총리가 국정조사를 언급했고 야당 요구에 답하듯 여당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0: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4: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0: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과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4: 진상규명위는 다음 주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꾸려 활동 시작 10일 안에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3: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보다 더 많이 110%에 맞춰 투표지를 찍을 예산을 받고도 50%만 인쇄했습니다. 투표지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인쇄량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지를 적절히 배분하고 보충하는 체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7: 예산이 부족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 선관위는 자체 지침대로 유권자 수보다 10% 더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8: 일선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비를 산출하는 기준이 1.1배 이렇게 산출을 하는 거고.
7: 그런데 정작 최소 인쇄량 지침은 기존의 유권자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초유의 사태 배경이 된 이 결정, 왜 내려진 걸까? 2022년 선관위 의뢰로 작성된 연구보고서입니다.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60% 정도를 인쇄해도 폐기되는 용지가 많다며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투표용지 관련 지침을 고쳤습니다.
5: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감축하여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7: 지침대로 인쇄량을 줄인 송파구에서는 투표 대란이 벌어졌지만 서울의 다른 구 선관위는 투표율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용지 수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등 준비 상황에도 편차가 컸습니다.
5: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 송파구도 전체론 용지가 남았지만 모자란 투표소에 어떻게 얼마나 신속히 예비 용지를 전달할지 준비는 없었던 것도 원인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3: 투표지 부족 사태 여파로 서울은 오늘에서야 선거 절차가 끝났습니다. 개표를 마저 해보니 서울시장 1위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좀 더 벌어졌고 서울시 비례의원은 당락이 바뀌었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9: 99%

0: 멈춰있던 개표율은 이틀 만에야 100%가 됐습니다. 잠실 7동 투표소에 묶여있던 유권자 2천여 명의 투표용지는 이제야 지지 후보 득표에 더해졌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최종 결과는 국민의힘 오세훈 49.22% 대 민주당 정원호 48.07%, 1.15%포인트 차입니다. 득표 차이도 소폭 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포함한 당선인 명부도 비로소 확정됐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득표율도 최종 발표됐습니다.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1%를 넘겨 3위를 차지했고 이후 여성의당, 개혁신당 후보 순이었습니다. 당락이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15석이 걸린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5% 이상 득표한 정당끼리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눠갔는데 개표 전까지는 민주당이 400여 표를 더 받아 8석을 가져갈 거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개표 이후 국민의힘이 7천여 표로 앞서게 되며 한 석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틀 뒤 개표 완료, 당선인 확정이라는 역시나 초유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원솔입니다.
1: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고발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투표를 다시 할 수도 있는 건지 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가장 큰 관심은 선거 무효, 즉 재투표 가능성입니다. 후보자나 유권자는 당선 무효 소송 또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번 사태로 투표를 못한 유권자들이 만약 투표를 했다면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는지 또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 등입니다. 서울시장과 송파구청장은 1, 2위 표차가 투표를 못한 걸로 추정되는 인원보다 커서 재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종 개표 결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한석이 뒤바뀌었지만 이 역시 증명이 문제입니다.
3: 투표를 지연해서 행사한 사람의 숫자가 투표한 사람의 숫자를 거의 막먹고 당선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지 그게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2: 기다리다가 투표를 포기하거나 출구조사 결과를 본 뒤 투표한 유권자는 헌법 소원을 내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이 난다고 해도 선거 결과가 뒤바뀌는 건 아닙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소송도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승소한다고 해도 소액 배상에 그칠 수 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간부들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황. 경찰은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4: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의 새 출발이 필요하다며 조기 사퇴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거취를 정하라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발판으로 정면 돌파에 나설 기세입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5: 임기를 열흘 앞두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퇴를 택했습니다.
6: 우리 당에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어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5: 원내사령탑이 직을 던진 의원총회 장동혁 대표는 없었습니다. 대신 서울 송파구 개표소와 서울 선관위, 중앙선관위를 오가며 싸우겠다고 외쳤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면에서 투쟁을 이끌고 이를 동력 삼아 선거 패배 책임론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녹록치 않습니다. 당장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세 사람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8: 국민의힘의 앞날이 더 험난해질 수 있다는 뼈아픈 지적.
9: 지지를 얻는데 실패한
7: 정점식 국민의힘
9: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10: 지도부는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기득권 유지에만 매달려 있다.
5: 장 대표가 제명해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렀던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포문을 열었습니다.
11: 보수는 재건돼야 합니다. 보수 정치는 지금 같은 상태로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5: 서울 등에서 패배한 민주당에서도 일부 지도부 책임 목소리가 나왔지만 사퇴 요구 등 공개 충돌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4: 소수 야당들도 이번 선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씁쓸한 성적표에 통합과 연대를 고민하는가 하면 자강을 다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12: 선거 다음 날 혁신당 조국 대표는 사퇴했습니다.

0: 국민의힘 후보에 패배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혁신당은 호남에서 기초단체장 2명, 지방의원 39명을 당선시켰지만 아쉽다며 사과했습니다. 분열에서 졌다면서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1: 연대와 통합은 본진인 민주당의 성찰과 전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품 넓은 민주당을 기대합니다.
0: 하지만 민주당과의 연대도 통합도 선거 전보다 한 발 멀어진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의 관심사에서도 합당은 빗겨나 있습니다.
2: 합당이나 통합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근본적인 좀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로
0: 진보당은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연대를 고민 중입니다. 지방의원 당선은 4년 전보다 2배 늘었지만 당의 얼굴인 김재현 대표는 평택을 해서 5위에 그치며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3: 정청래 대표의 연대하면 커진다라고 진보당 하는 발언이 저도 좀 인상 깊게 들렸는데요. 어제 저에게도 따로 연락을 하셔서
0: 개혁신당 190명 출마자 가운데 당선자는 시의원 1명, 사실상 빈손입니다.
4: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5: 이준석 개혁신당
4: 그 결과를 무겁게
5: 대표입니다.
4: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0: 다만 국민의힘과의 연대는 일축하며 총선까지 자강할 체력을 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6: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선 부동산 민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 공급을 서두르겠다고 공약했는데 이제 관건은 민주당이 압승한 시의회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입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원호 후보를 앞지른 곳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 모두 10개 자치구. 고가 아파트가 많고 재개발,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한 지역들입니다. 5선 성공의 배경에 부동산 민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8: 정말 많은 서민들이
6: 오세훈 서울시장
8: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그리고 월세가 폭등하는 와중에 극심한 고통을
7: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서두르겠다며 5년 안에 31만 가구 착공을 공약했습니다. 관건은 시의회의 협조 여부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달리 서울시의회 선거에선 민주당이 3분의 2 넘는 80석을 차지해 압승을 거뒀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예산삭감으로 규제 완화는 조례 개정으로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시장의 제의 요구권마저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21년 서울시가 상생주택 사업에 예산 40억 원을 편성했다가 민주당 주도의 시의회에서 1억 원으로 대폭 깎인 적도 있습니다.
9: 오 시장이 극복해야 되는 거죠. 정책적으로
10: 남은경 경제적인 실천 시민연합 사회적
9: 시장이 정치적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거고
7: 25개 중 17개 자치구를 차지한 민주당 구청장들과의 협력 역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운 4구역과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의 협의 여부도 변수로 꼽힙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도전 결심을 굳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곧 사의를 표명할 거로 보입니다. 후임 총리 후보군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 압축되는 분위기입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11: 8월에 있을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 가닥을 잡은 김민석 국무총리.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총리 인선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오른 가운데 강 실장과 정 장관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특정 인물에 대한 유력 내정설 보도에 국무총리의 거취 및 인사와 관련해 아무 사항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부에선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 쇄신을 위해 신임 총리를 신호탄으로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개각이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총리실도 후임자 지명에 대비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리고 청문 절차 준비에 돌입한 상태. 총리 후보자가 결정되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차원이란 설명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인준까지 받아야 정식 임명됩니다. 이 대통령이 오는 9일부터 9박 10일 유럽 순방길에 오르는 만큼 결심이 서는 대로 출국 전 후임 총리 지명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12: 오늘 코스피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의 실적 부진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0: 엔순왕 방문 기대로 올랐던 종목들도 힘을 잃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코스피는 개장 직후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낙폭을 줄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장중 6% 넘게 폭락하며 한때 8,1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종가는 8,160.59, 하루 만에 478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하락의 직접적 원인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실적입니다. 시장 기대를 밑돌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우리 증시까지 번졌습니다. 삼성전자는 6% 넘게 하락하며 32만 원대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10% 가까이 폭락하며 200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최근 레버리지 상품까지 가세해 변동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루 변동성을 두 배로 반영하는 레버리지 ETF는 주가가 떨어질 땐 시장의 공포감을 키우고 매도 물량도 쏟아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이게 사실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인데.

0: 협업 기대감에 상승했던 종목들도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LG전자와 네이버는 각각 7%, 4% 넘게 하락했고 두산 로보틱스는 11%대 급락했습니다. 급격한 변동성에 시장 불안감이 커지며 한국형 공포지수는 7거래일 연속 70대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1: 우리 원화의 가치 역시 급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젠 1,55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이 올라간 환율에 우리 일상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비교적 싼 값에 고기를 사기 위해 찾는 수입 코너. 이젠 쉽게 손길이 가지 않습니다.
3: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지금 국내산 쪽으로 부담이 있죠, 아무래도.
2: 환율이 고공행진하며 수입 먹거리 물가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고환율은 서민 장바구니부터 부담을 지웁니다.
4: 고등어 썰어가는데요.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작년보다 지금 배가 오른 것 같아요.
2: 지난해 말부터 가파르게 오른 환율. 오늘까지 14거래일 연속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1,50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장중 1,550원에 바짝 다가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공화환전소에선 1달러에 1,6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쏠림엔 즉시 조치하겠다,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외환당국 메시지에도 환율은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달러 선호 심리가 강해진 탓도 있지만 최근엔 외국인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한 게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란 분석입니다.
5: 코스피 시장은 1년 사이 3배 가까이 규모가 커졌지만 외환 시장의 폭과 깊이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최근 리밸런싱과 차익 실현 니즈가 확대된 외국인 매도 영향에 대해 외환 시장의 대규모 달러 환전 충격 흡수 역량이 약화되면서
2: 오늘까지 20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선 외국인 70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는데 4월 한 달 동안의 경상수지 흑자 43조 원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1: 길을 달리던 차 앞에 갑자기 위에서 커다란 물체가 떨어졌습니다. 송전탑에 달려있던 100kg짜리 부품이었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참변을 피했습니다. 이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도로를 달리는 차량. 코너를 도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검은색 물체가 떨어집니다. 충격에 도로에선 불꽃이 튀고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2차선 도로를 전부 가로막을 정도로 거대한 물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운전자는 갑자기 들려온 큰 소리에 차량 속도를 줄여 화를 면했습니다.
7: 쿵이랑 펑 같은 소리가 이제 좀 났는데 속도를 좀 줄이면서 그 해당 길로 좀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한 1, 2초 후에 그 우측에서 커다란 이제 검정색 낙하물이
6: 떨어진 물체는 폴리머 액관으로 송전철탑에 설치된 부품이었습니다. 땅속에 매설한 전선로와 공중에 설치한 전선로를 이어주는 부품인데 길이는 3m, 무게는 100kg에 달합니다. 도로 옆엔 송전철탑이 있었습니다.
7: 쭉 송전탑 같은 거에서 연기가 좀 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구조물이 낙하물이 떨어질까 봐 그 장소를 좀 빨리 피해야겠다는 생각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6: 한국전력은 지상에 설치된 폴리머 액관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튕겨나갔다며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8: 늑대 늑구가 탈출하면서 잠시 문을 닫았던 대전 오월드가 긴 기다림 끝에 오늘부터 다시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관람객들은 늑구부터 찾았는데요. 드디어 만난 늑구,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박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9: 굳게 닫혔던 동물원 입구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입장과 동시에 늑대 사파리 앞이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10: 늑대 어디 있어? 늑대 어디 있어? 오!
9: 돌아온 늑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3시간을 달려온 관람객도 있습니다.
11: 늑구를 보기 위해서 멀리 울산에서 아침 일찍 어제 현장 학습 내고 한번 와봤습니다.
9: 시민들의 걱정이 무색하게 돌아온 늑구는 건강한 모습입니다. 가파른 언덕을 거침없이 올라가며 사파리 안을 힘차게 뛰어다닙니다. 흙바닥에 깊숙이 굴을 파고 엎드려 앉아 늠름한 자태를 뽐냅니다.
12: 상태는 매우 양호해요. 그래서 약 같이 살고 있는 어미 그 먹이를 뺏어 먹을 정도로 그만큼 정상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9: 하지만 탈출 당시 기억 때문에

0: 때문인지 겁이 많은 늑군은 아직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었는데 늑구가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좀 부끄러운 것 같아서.
2: 오랜만에 대중을 만난 늑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중앙 관람로는 당분간 통제될 예정입니다.
3: 네,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북중 양국이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7년 만에 방북입니다. 국회가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후반기 의장 임기는 2028년 5월까지 2년입니다.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숨진 희생자 5명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사고 나흘 만에 마련됐습니다.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서 4월 경상수지 흑자가 28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 3월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대통령의 대이란전쟁 권한을 억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비애국적이라며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결의안이 상원까지 통과해도 트럼프는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통행료가 아니라 안전과 항행 지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밤 12시 이후 심야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2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KBS 9시 뉴스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청소년 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가 올해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먼 환경상을 수상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는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하다며 청소년 주도로 기후소송을 이끌었고 승소했는데요. 골드먼 환경상 한국인 수상자는 1995년 이후 31년 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인데요. 환경운동가 청소년 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보림 활동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올해 골드먼 환경상을 수상하셨네요. 예, 이 상이 뭐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하던데 어떤 상입니까?
1: 골드먼 환경상은 전 세계 풀뿌리 환경가들에게 주어지는 상이고 6개의 대륙별 한 명의 활동가를 선정해서 수여한 상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아시아를 대표해서 상을 받으신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이 상이 한국에서는 1995년에 그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께서 수상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보림 씨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 어때요? 이 올해는 어떤 분들이 이 상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1: 각 지역에서 환경 파괴나 개발 문제에 맞서서 실제 변화를 만든 활동가분들이 수상을 하셨고 올해 수상자는 멸종위기 중 짧은 꼬리 입코박치 보호 활동을 벌인 이로로탄시라는 나이지리아 활동가.
0: 아, 짧은 꼬리 입코박치 저는 이게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1: 이 보호 활동을 예. 통해 산불을 예방하는 걸 나이지리아에서 실제로 높이고 있어서
0: 예.
1: 이분이 상을 받으셨고 영국의 석유 시추 저지 운동을 벌이고 사라 그 핀치 소송이라는 걸 승소로 이끌었던 사라 핀치 활동가.
0: 아, 석유를 시추하지 못하면 우리가 원료를 어디서 구하나요?
1: 이게 아마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그런 네. 제도를 잘못 이용을 해서 과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영역을 이분이 핀치 소송이라는 걸 통해서 좀 그 제재하는 활동을 아마 하셨던
0: 네,
1: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네, 그렇군요. 또 어떤 분들이 받으셨죠?
1: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의 테오넬라 로카 마뽑이라는 활동가가 받으셨는데 그 지역 안에서의 그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 구제를 지역 내에 그 운동으로 이끌어내신 분도 계십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풀뿌리 운동과 그 현장 지역에서 네.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네. 예, 그런 상이군요. 예. 그 명예롭고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하던데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로 기후 소송을 해서

0: 안보하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기후위기를 명확한 그 기후위기 속에서 보호받을 권리라는 걸 명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사법의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때 2020년 3월 13일에 기후헌법소원이라는 걸 청구해서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승소 결정이 최종으로 나면서 정부는 기후위기 위험 속에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국민의 환경권이 보호되어야 하고 그래서 국가의 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결정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1: 그러니까 4년 동안 재판을 하셔가지고 정부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 이거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셨다는
0: 네,
1: 거죠.
0: 맞습니다.
1: 그러면 기후소송을 하면서 정부에 어떤 부분의 개선을 요청을 하셨는 건가요?
0: 기후위기는 이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인데 이 대응이 계속 미래로 밀리고 있고 지금 당장의 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을 다음 세대로 넘기고 있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 네네. 이 소송을 청소년 주도로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 소송하는 사람들은 모으셨어요?
0: 사실 이 소송이 시작점은 아니었고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뭔가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찾아가고 하는 행동들을 계속 2019년에 해왔었어요. 그런데 예. 그렇게 뭔가 정치에 찾아가서 변화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방식이 안전을 담보할 만큼의 변화를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걸로는 안 되니까 네. 소송을 했다.
0: 네.
1: 그 얘기죠.
0: 네.
1: 예. 이렇게 기후위기랑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아시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럼 아시아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좀 있었나요?
0: 한국이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 중에선 다섯 번째로 승소를 한 나라인데요.
1: 네네.
0: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아일랜드 등에서 이미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진행이 중이거나 실제로 저희가 소송을 청구했을 당시에는 네덜란드가 전 세계 최초의 승소 사례가 나온
1: 네.
0: 사례도 있었습니다.
1: 함께 참여한 청소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0: 지금
1: 그 소송에 참여했던
0: 소송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예. 그때 원고로는 19명이 참여를 했었고
1: 어떤 분들이에요?
0: 기후위기에 같이 뭔가 대응을 하자라면서 같이 행동을 하고 있었던 활동가들 19명이었고
1: 네.
0: 그중에서 사실 헌법소원 절차상 그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해서 그 서류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으로 꾸려서 그때 가능했던 사람 19명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발적으로 참여한 그런 분들이 되겠네요.
0: 네.
1: 예, 예. 4년 동안의 재판 끝에 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하셨어요. 판결을 듣고 재판장에서 눈물을 쏟으셨다고 하던데요.
0: 재판장에서 판결을 들을 때 사실
1: 네.
0: 눈물이 되게 많이 났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소송을 청구했었던 것 중에 지금까지의 계획이 미흡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부재하다라는 거에 대한 그 소송이었는데 지금까지의 계획은 어쨌든 위헌이 나진 않았다 보니까 제가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기후위기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좀 눈물이 나기도 했었고 긴 시간 끝에 이제야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서 뭔가 되게 복잡한 마음으로 눈물이 났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군요.
0: 네.
1: 예. 판결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0: 저희가 승소를 한 내용은 국가 기후위기가 일단 위험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걸 먼저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장기적으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한국이 탄소 중립을 만들기까지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한 것이 그냥 단기적인 어떤 그런 부담에만 치중해서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기 목표와 경로를 만들어라 라는

0: 일단 입법 개선 명령이 나온 판결이었습니다.
1: 네네. 판결문 내용을 지금 살펴보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의 기후정책이 미래 세대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한다. 네, 이렇게 판결을 했네요. 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31년부터 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명한다. 예,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그 이긴 내용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목표는 지금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서 어떤 기후위기 위험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0: 네, 맞습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그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난 것이고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 탄소중립기본법이라는 국가 최상위에 있는 기후위기 대응법이 있는데 그 법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장기 경로가 부재하다라는 것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기존에 있었던 국가의 그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라고 나와 있었던 국가의 기존 목표는 이것이 위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1: 아까 목표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헌법에 합치한다. 그렇지만 거기에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준을 마련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군요.
0: 네. 정확히는 2030년 목표가 있고 2031에서 49년 목표의 두 가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1: 네.
0: 이 뒤에 경로 그 31년에서 49년의 목표와 경로는 부재하고 부재한 것에 대한 위헌이고 30년 목표는 위헌은 아니네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나온 것이죠.
1: 네네. 이게 재판 내용이라 네.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또 네. 생각을 하셨나 봐요.
0: 네.
1: 예예. 그래도 이 판결이 환경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요.
0: 저 제일 큰 의미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환경권에 대한 인정이 있던 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라는 문제는 보통 정책에서의 어떤 자발성을 가진 문제라고 이해가 되어 왔었는데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생김으로써 국가가 앞으로 기후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종합적인 기본권, 여기에는 생명권이나 안전할 권리, 뭐 직업선택의 자유, 뭐 되게 다양한 권리가 다 포함이 되는데 이 권리를 최소한의 수준으로는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정책은 그냥 어떤 협상과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이해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적당하게 재량껏 정해졌다면 앞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선이 생겨 있는
1: 예.
0: 것이라서 그게 사실 가장 큰 의미일 것 같습니다.
1: 기준이 좀 달라진 거네요.
0: 네.
1: 옛날에 이제 적당히 좀 타협하고 뭐 중간선에서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국민의 환경권, 기후권이 보장돼야 되는 헌법의 기본 권리다.
0: 네.
1: 거기에 맞도록 해라. 네, 이렇게 기준선이 세워진 면에서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기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른 국가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나요?
0: 네. 저희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아시아에서 대만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가진 기후소송들이 청소년들이 주도한 소송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소송이 승소하고 나서는 작년에 일본에서 국가의 감축 목표에 대한 시민들의 되게 큰 기후 소송들이 진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은 하나의 어떤 선례가 이렇게 하나의 판례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판례에서 더 나은 판례가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환경권에 대한 인정을 하고 진전된 목표를 이렇게 그래도 요구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아시아에 있는 다른 기후 소송을 진행하는 나라들한테는 되게 이렇게 진전되고 고무적인 소식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1: 네, 환경 운동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판례가 되는 거죠.
0: 네.
1: 예. 이 골드먼 재단, 골드먼 환경상을 수여하는 이 재단에서 또 김보림 씨가 주도한 기후소송 판결이 아시아 기후변화 운동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약에 판결 내용대로 실행이 된다면 탄소 배출이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0: 판결 내용이 실제로 이행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25년 동안 15억 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1: 15억 톤 하니까 이제 잘 안 와닿아서 어느 정도 되는 건지요?
0: 약 500개 정도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1년 동안 내뿜는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1: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500개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 아, 그만큼을 이제 줄이게 된 거예요. 우리 김보림 활동가님이 소송에서 이기부로 해서. 네,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다고요. 예, 어느 정도예요?
0: 한국은 세계 1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1인당 배출량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근데 에너지 공급의 90% 이상이 수입 석탄이랑 천연가스에 의존을 하고 있고 전력 생산량 57% 이상이 석탄과 천연가스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 화석연료 의존도도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1: 네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0: 아직은 속도가 매우 느린 상황이고 비중도 낮고 계획 석탄 발전소를 2040년까지는 모두 폐쇄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오곤 있지만 네. 재생에너지를 어느 속도로 어떤 방식으로 확대를 할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굉장히 좀 더딘 상황 같습니다.
1: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에너지 공급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을 완전히 재편해야 되는 건데.
0: 맞습니다.
1: 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0: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사실 제가 해왔던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대응을 고민을 한다면 기후위기,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의존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크게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고 근데 그 이 전환이 좀 어려운 게 그냥 기술의 전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어떤 작동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보니까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이라든가 그 화석연료 발전소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지역들도 지속을 하기 위해서 전환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정의로운 전환 계획 설계를 또 함께 해야 되다 보니까 전환 계획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1: 네. 국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참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0: 사실 평범한 시민들이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함께 개인적인 실천을 한다라는 것 말고는 방법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기후위기 대응을 사회적으로 뭔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소수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변화를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책의 변화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계속 이걸 맡겨야 되다 보니까 안전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 항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이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을 때는 헌법적인 기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대단한 결정이고 또 대단한 그 활동 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환경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 상을 골드먼 재단에서 왜 김보림 활동가에게 주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예.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사실 제가 하는 일은 밖으로 그렇게 크게 보이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서 이 상이 왜 나한테 왔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헌법소원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저희가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 끌어내기 위해서 해왔던 그 운동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후위기가 오랫동안 북극곰의 문제나 또는 미래세대만의 문제처럼 항상 다루어져 왔지만 실제로 미래세대라고 호명되는 청소년들 또는 다양한 시민들이 지금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변화를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 기후위기는 우리 삶의 문제나 권리의 문제로 더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만들어 왔던 운동이 있어서 이런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후에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헌법재판소 판결이 2024년 8월에 내려졌으니까 이제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후속 조처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0: 헌법재판소는 2024년에 그 결정을 내리면서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선 입법을 다 할 것을 국회에게 명령했는데
1: 지났네요 지금?
0: 네, 시간이 지났고 아직 개선 입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국회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안 하고.
0: 그 헌법소원 결정이 나고 나서 국회에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라는 이 헌법소원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단위가 만들어졌고
1: 네.
0: 이게 여러 뭐 정치적 상황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논의가 계속 미뤄졌었습니다.

0: 이 개선 입법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민들의 공론장이 만들어졌고 시민 대표단 340명을 모아서 이 우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한국이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론화를 돌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한 시민 대표단이 엄청나게 진전된 결과를 사회적 합의 결과로 내놨는데요. 한국이 전 지구적인 1.5도 감축 목표보다 더 진전되고 그리고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감축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결과를 사회적 합의선으로 내놨는데 이 결과가 나오니까 국회에서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왜곡되었다 또는 사람들이 편향되게 판단을 한 거다 같은 이야기들이 국회에서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국회 안에서 이 공론화 결과를 통해서 어떤 그런 법을 만들 것인지를 계속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 사실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환경만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뭐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후소송에서 이기고 또 김보림 씨가 골드먼 환경상도 받으면서 김보림 씨가 이끌고 있는 청소년 기후행동도 어떤 단체인지 지금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어떤 단체입니까? 청소년 기후행동?
0: 저희는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기후위기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권리의 문제로 인식한 사람들이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해서 거리에 나와서 피켓이라도 들자 하면서 시작했던 청소년들에 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지속하다 보니까 누구나 변화의 주체로서 이야기를 하고 당사자들이 변화를 만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사회 변화를 좀 더 진전된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접근성을 가지고 주체로서 올 수 있게 하는 캠페인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어떤 캠페인을 하셨어요?
0: 되게 다양한 캠페인을 했는데 저희 헌법소원 외에도 실제로 뭐 1.5도를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1: 그러니까 1.5도라는 거는 몇 년도까지 우리
0: 2100년까지 전 지구적 네.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야 한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어떤 합의의 선 그 기후위기 대응의 합의 네. 선 중에 하나인데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을 실제로 막을 수 있게 한국의 몫을 고민해서 한국에서 그 입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 캠페인을 진행을 한다거나 또는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라는 선언을 하지만 사실 뒤에서는 화석연료를 늘리고 있는 기업들이 그린워싱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서 그런 어떤 자동차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캠페인들을 계속한다거나 또는 다양한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일상의 공간에서 모아서 그게 정책 변화로 연결되기 위해서 뭐 편지 쓰기를 한다거나 다양한 이렇게 의견서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정책 변화로 연결하는 일들을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1: 이 김보림 씨는 기후 환경 문제에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0: 이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은 많았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인 실천을 하는 것 또는 지구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긴 했었는데 2018년에 물론 지금 해가 갈수록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긴 한데 2018년 폭염이 제가 살아온 해 중에서는 엄청 이렇게 체감이 컸던 해 중에 하나였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도 집에 공기가 너무 이렇게 열기가 심해서 막 이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약간 이렇게 더위가 계속 지속되던 날들이 있었는데 그런 날 중에 실내에 저희 집이랑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던 분이 실내에 머물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면서 저희 집과 이 상황이 너무 비슷하고 그러면 내가 개인적인 실천만 해왔었는데 내가 우리 엄마 한 명을 이 폭염 속에서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진짜로 없네? 내가 해오던 개인적인 실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 라는 정도의 어떤 무력감과 또는 위험에 대한 감각을 느끼게 되면서 실제로 이 문제가 왜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내가 진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기후운동이라는 걸 더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정말 저도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그나마 에어컨이 있거나 이러면 그렇지만 이제 그런 냉방 같은 데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진짜 불행한 일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환경

0: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런 문제점에서 네. 출발을 하셨군요. 그 청소년 기후 행동 이제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도하는 단체죠. 그분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못 들어가는 단체인가요?
1: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저만 20대 활동가고 다 10대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소년이 정체성이 너무 크니까 청소년 기후행동이라고 했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이가 드니까 저희도 그 이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 목소리를 낸다라는 건 뭔가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후위기의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일들을 하기에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이름을 아직은 쓴다라고 네. 해서 되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고 있지만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이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성인이 되셨지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앞으로 김보림 씨는 이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1: 저는 일단은 제가 사실 상을 받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저 소송이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변화를 만드네? 저 사람이 계속 이걸 붙잡고 있었는데 변화가 진짜로 생길 수가 있는 거네? 라는 말을 되게 젊은 또래 세대한테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과정에 잠깐 함께 했었던 사람들한테도 연락을 되게 많이 받고, 이 일이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사회 변화를 만들고 뭔가가 조금 진전되고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걸 느껴서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듣게 되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효능감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또는 뭔가 이 문제를 감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좀 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뭐 지역 안에서 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지를 함께 고민하는 논의를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다시 모으고 그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여전히 해나갈 것 같습니다.
0: 네네. 이렇게 청년들이 기후위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먼 환경상을 수상한 청소년 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자리하면서 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25.2도로 평년보다 1.7도가 낮았습니다. 주말 동안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중부지방 대체로 막다가 밤에 흐려지겠고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동해안, 부산, 울산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5mm 내외입니다.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철원 11도, 광주 14도, 대구 15도, 서울 16도가 예상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광주, 대구 29도, 서울, 대전, 세종 28도, 인천 27도, 부산, 울산 26도, 제주는 25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내일부터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 모레는 남해안에도 노을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9.8도, 습도 62%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초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이번 사안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또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을 마치 부정선거로까지 확산시키려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선관위가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이견이 없다면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보수 정치는 지금 같은 상태로서는 미래가 없다며 당내에서 책임론이 불거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오늘 당선 후 처음으로 국회에 등원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당권파가 지원하는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지없이 회초리를 들어주셨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향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서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공소 취소를 제대로 막아내는 것이 자신이 받은 유권자들의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하며 8,100선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어제 거래일보다 478.82포인트 5.54% 내린 8,160.59의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낙폭을 키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9원 40전 오른 1539원 1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거둔 성과를 국민과 나누겠다며 고객 구매액의 20%를 오늘의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8일부터 4주 동안 삼성전자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군인과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 등 제복 공무원들에게는 특별한 감사의 의미로 10%를 더해 30%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의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새로운 사업 4개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오늘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이른바 형님 회동이 열린 서울 홍대 인근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 선물에 대해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베라 루빈, 베라 중앙처리장치, 엔비디아의 첫 AI 노트북 라인업 RTX 스파크,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를 위해 설계된 최첨단 AI 엣지 슈퍼컴퓨터 제슨 토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1부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입찰받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검은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 띠지 등을 훼손 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해안가나 강과 호수, 골짜기 주변 도로는

0: 짙은 안개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KBS.
1: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승휘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오늘 오후 방한했죠. 방한 첫날인 오늘 젠슨 황 e스포츠의 황제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만났는데요. 대만 언론에 따르면 페이커와의 만남을 위해서 입국 시간까지 앞당겼다고 하네요.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만난 젠슨 황 저녁에는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삼겹살에 소주, 이른바 삼소 회동을 가졌고요. 또 방한 기간 동안 TV 예능 프로그램 녹화, 프로야구 시구 같은 다양한 일정들을 소화할 예정이라고요. 한국을 위해 준비했다는 젠슨 황의 선물은 무엇일까? 여러모로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요새 무료 촬영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다가 원본 파일과 액자값 등 고액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비롯돼서 오늘의 화제의 뉴스들 잠시 후 이 작가의 뉴스 한입에서 전해드립니다. 또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게명기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지미 핸드릭스의 명반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음악과 정보가 있는 하루를 정리하는 직충전수, 오늘 밤 일라디오 6월 5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노라 존스, Don't Know Why.

0: 네,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딱 정리해드리죠.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욱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오늘 한국에 입국했는데 뭐 공항에서부터 정말 많은 메시지를 내놨어요.
1: 네, 오늘 오후 1시 20분쯤에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말 이후에 한 7개월 만에 방한인데요. 네, 네. 황 CEO는 공항에서 방한 배경에 대해서 한국의 모든 파트너와 고객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AI 구축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고 한국 시장도 매우 잘 가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질 것이고 내년은 아주 큰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해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관심을 모은 한국을 위한 선물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비즈니스를 가져왔다 하면서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네. 밝혔는데요.
0: 방금 뉴스 나왔잖아요. 네. 한국이 굉장히 바빠질 거라고.
1: 그렇습니다.
0: 예. 뭘 주길래 이런 걸까요, 진짜.
1: 그래서 네. 반도체 업계의 핵심 관심사인 HBM4 공급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주요 공급사 인증이 완료가 됐고요. 양산 중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 차세대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커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0: 네.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사업가니까 사업 쪽 일정들을 하고 이제 바쁘니까 바로 가실 줄 알았는데 막 대중문화 일정들도
1: 맞습니다.
0: 아우르는 예, 정말 그야말로 뭐 광폭 행보인 것 같아요. 예.
1: 황 씨의 첫 공식 행선지가 서울 홍대 인근의 PC방이었습니다. 여기서 e스포츠의 전설적인 선수죠.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게임 그래픽 카드와 AI 반도체 모두에서 상징적인 기업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한국의 e스포츠 문화와 접점을 보여주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 회동 전부터 너무 큰 화제가 됐었죠. 저녁에는 이제 홍대 입구에 인근 삼겹살 집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네.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과 함께 이른바 삼소 회동을 가졌습니다.
0: 치맥에 이어서.
1: 그렇습니다. 네. 이들이 폭탄주 건배사와 함께 삼겹살을 즐기는 등 그러니까 초여름 저녁에 홍대 입구역 정치 속에서 우위를 다졌는데 또 고깃집 가면 누가 고기를 굽느냐가
0: 보통은
1: 관심사잖아요.
0: 이제 회식할 때는 말단 직원이나
1: 그렇죠.
0: 예, 또 연배가 좀 어리신 분들이 예, 하는데
1: 이 네 명 중에 막내가 바로 구강모 LG그룹 회장이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구 회장이 식사 내내 집게를 들어서 고기를 살피는 모습.
0: 세상에.
1: 예. 그리고 삼겹살을 뒤집고 먹기 좋게 자르는 역할도 주로 구 회장이 맡았고요.
0: 야.
1: 직원을 이제 불러서 추가 주문을 하는 것도 구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막내 역할을
0: 그러네요.
1: 하는 듯한 모습을 네. 보였고요. 황 CEO가 일행들에게 맥주를 따라주면서 잔을 부딪혔고 이 옆에 앉은 그 이혜진 의장이 쌈 싸 먹는 법을 설명해 주자 깻잎에 김치, 뭐 파채 이것과 함께 삼겹살을 얹어서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거기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식당 밖에서 막 시민들과 기자들이 막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0: 네네.
1: 근데 그 SK하이닉스 고대역 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을 모티브로 한 과자가 있답니다. HBM 칩이라는 과자.
0: 그래요?
1: 그걸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져온 선물을 공개를 했는데 한국에 큰 선물을 가져온 게 엔비디아의 네 가지 제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차세대 AI 플랫폼인 베라루빈, 또 베라 중앙처리장치,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인 DGX 스파크, 로봇 전용 AI 컴퓨터 제슨 토르 등을 소개했습니다.
0: 또 들어서는 뭐 얼마나 이제 큰 선물인지 잘
1: 그렇습니다.
0: 감은 안 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1: 맞습니다.
0: 한국 경제에.
1: 그 또 하나의 관심이 저번 방한 때는 이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0: 네.
1: 그 회식비를 결제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0: 그렇죠.
1: 이번에는 회식비 결제를 누가 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는데
0: 누가 했을까요?
1: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이날 회식비를 결제했고요. 회식 테이블뿐만이 아니고 삼소회동이 열린 장소에 함께 식사한 시민들 모두
0: 네.
1: 시민들의 식사비를 모두 지불하는 이른바 골든벨을 올렸습니다.
0: 이야.
1: 그래서 이들은 1차 자리를 끝낸 뒤 2차로 인근 노래방을 또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1차 삼겹살, 그러니까 2차 노래방이라는 한국의 평범한 직장인 문화를 그대로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아,

0: 거기 같이 또 식사했던 네. 네. 손님들은 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또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져가시겠네요. 그 요새 무료 촬영 이벤트로 소비자를 유인한 다음에 촬영 후에 고액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네. 이어지고 있다고요.
1: 예, 저도 이거 무료 촬영 이벤트는 참 많이 본 광고 중에 네, 하나인데 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진 현상과 촬영업계 사업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사전에 좀 공개해라 이렇게 권고를 한 건데요. 왜냐하면 최근 무료 촬영 이벤트라고 홍보를 한 다음에 촬영이 끝나면 이게 또 돈을 받는 겁니다. 네. 원본 사진 파일 비용, 그다음에 액자와 앨범 제작비, 또 의상 비용 이런 걸로 고액의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이 사진 촬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한 1,670건이었고요.
0: 오, 맞네요.
1: 예, 이 가운데 무료 촬영 상술 관련 사례가 한 262건으로 한 1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보니까 무료 촬영을 예약했는데 이 액자를 구매해야만 원본 파일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촬영 이후에 사전에 안내도 하지 않은 원본 파일 비용으로 100만 원이 넘는 예,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0: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네. 이제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갔다가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의 계약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개선을 좀 해야 될까요?
1: 일단은 가격 정보를 촬영하기 전에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원하고 공정위에서는 사진 촬영 업체들이 기본 서비스에는 뭐가 포함되는지, 또 선택 품목은 어떤 것이 있고 얼마인지, 또 원본 파일 제공 비용이라든지 앨범 액자 제작비가 별도로 드는지 이거를 뭐 사업장이나 홈페이지에 일단 게시해라 이렇게 권고를 한 거고요. 그 촬영 전에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해제 관련이 가장 많았고요. 계약 불이행이나 부당행위도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이 확인된 사례 중에는 10만 원 미만도 많았지만 네. 100만 원 이상 고액 계약도 한 40%에 달했습니다.
0: 맞네요.
1: 예, 평균 계약 금액을 보니까 한 78만 7천 원 정도. 결국 이게 무료라는 말만 보고 일단 결정을 했다가 생각보다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가 촬영 전에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0: 네. 무료라고 하면 일단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플랫폼과 IT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계속 반복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 또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티빙도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네요.
1: 네. 그 지난 3일에 신원미상의 해커가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전송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유출 정보를 보니까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연계 식별 정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CI, 그다음에 중복 가입 확인 정보인 DI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0: 다 지금 유출된 거네요.
1: 그렇습니다. 저도 네. 저한테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그래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이 CI라는 게 개인을 식별하는 데 쓰이는 정보라 단순히 뭐 아이디나 이메일 유출보다 더 민감한 정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황당한 게 일부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KT 정보 유출 사고의 보상으로 티빙 이용권을 줬답니다.
0: 네.
1: 근데 이번에는 이 티빙에서 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0: 아, 보상으로 준 것에서 다시 또 유출이 나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보상으로 받은 서비스에서 또 개인정보가 털렸다. 이 정도면
0: 심각하네.
1: 개인정보가 공공재 아니냐 뭐 이런 냉소적인 네, 반응까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0: 계속 이런 사고가 좀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상 처벌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1: 네. 네. 지난해에도 보면 통신 3사는 물론이고 쿠팡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올해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용자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이게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만은 아니라 기업들이 사고가 날 때마다 항상 사과하고 보상책은 내놓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상은 뭐 쿠폰이라든지 이용권 지급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비슷한 그렇죠. 사고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한번 밖으로 나가면 완전히 또 회수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필요한 게 뭐 형식적인 사과나 쿠폰 보상이 아니라 기업이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을 때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그리고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제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KBS 1라디오 금요일 밤에 오늘 밤 1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병욱 작가와 함께 이 작가의 뉴스한입 듣고 계세요. 아, 무인점포에서 계산하는 척만 하고 물건을 훔친 20대가 붙잡혔다. 이번엔 또 어떤 수법이었나요?
1: 그러니까 구로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20대 남성이 한 달 동안 한 18차례에 걸쳐서 음료수와 과자 등을 훔친 건데, 이 CCTV 화면을 보니까 일단 양손 가득 물건을 들고 옵니다. 키오스크 앞으로 간 뒤에 상품 바코드를 찍는 척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결제는 안 하는 거죠.
0: 그래서
1: 물건만 챙겨서 매장을 빠져나가는 건데요. CCTV가 있다는 걸 의식해서 마치 계산하는 것처럼 연출을 한 겁니다.
0: 엄한 데다 이렇게 찍고.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3월부터 4월까지 이틀에 한 번 걸로 그 똑같은 매장을 찾았고요. 피해 금액은 한 30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0: 근데 들으니까요. 이 네. 검거의 결정적인 단서가 신발이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1: 이게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를 분석해 봤는데 이 20대 남성이 범행 때마다 똑같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CCTV 속의 이동 동선을 따라서 주거 지역을 특정을 했고요. 주변을 탐문하던 중에 같은 슬리퍼를 신은 이 20대 남성을 발견해서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 하루 만에 검거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무인점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도 안 보니까 뭐 절도 같은 걸 하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쉽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인 매장이라고 해도 CCTV는 물론이고 결제 기록도 남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런 계산하는 척만 하는 행위는 이렇게 발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은 앞으로도 무인점포 대상 절도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나라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확대 등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1: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자연유산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 그러니까 IUCN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한국의 갯벌 2단계에 대해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권고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보통 이렇게 등재 권고라는 걸 받으면 최종 등재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최종 결정은 오는 7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0: 부산에서 또 이렇게 또.
1: 그렇습니다. 예, 예. 한국의 갯벌은 이미 2021년에 세계유산에 처음 등재가 됐는데 뭐 멸종위기 철새를 비롯해서 한 2천여 종의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동아시아와 대양주로 있는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기착지라는 점을 인정받았던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에는 충남 서산과 전남 고흥 무안 여수 갯벌이 새로 포함이 됐고요. 기존에 등재가 돼 있던 서천 고창 보성 순천 갯벌은 완충 구역을 넓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0: 네, 이제 그 서남해안의 갯벌의 가치가 더 폭넓게 인정받게 되는 건데 그만큼 또 남은 과제도 잘 풀어가야 되잖아요.
1: 네. 네,
0: 이 부분도 살짝 짚어주세요.
1: 네, 확대 등재가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이 한국의 갯벌 세계 유산이 보성 순천 여수 고흥 갯벌, 신안 무안 탄도만 갯벌, 그 무안 함해만 갯벌, 고창 서천 서산 갯벌 이렇게 여섯 곳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0: 예.
1: 근데 사실상 서남해양 주요 갯벌을 아우르는 세계 유산 체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국제 자연 보전 연맹은 이번 2단계 신청이 생물 다양성과 멸종 위기종 보전이라는 세계 유산 기준을 충족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과제가 남은 게 정부가 그 2021년 첫 등재 당시에 2단계 확장을 통해서 9곳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 신청에는 4곳만 포함됐던 겁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저어새 번식지로 알려진 강화갯벌 등이 빠진 건데요. 결국 이번 확대 등재는 한국의 갯벌의 국제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과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남은 갯벌을 어떻게 보전하고 세계유산 체계 안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이게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0: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병욱 작가님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노래 보내드릴게요. 제베타 스틸 Calling You.

0: 네,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 기행, 지게명기, 임희훈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늘 어떤 아티스트의 명반을 가져오셨을까요?
1: 네, 오늘도 뭐 아주 전설적입니다. 지미 핸드릭스.
0: 오,
1: 네, 네, 미국의 아주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이죠. 뭐 기타리스트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사람 몇 명, 예, 네. 뭐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뭐 에릭 클랩턴이라든지 뭐 지미 핸드릭스 등등인데, 이분이 또 유명한 건 1960년대를 정말 함께 풍미했었던 락커죠. 짐 모리슨, 제니스 조플린과 함께 뭐 이른바 이 이름이 J로 시작하니까 또 3J다 이렇게도 또 불렸었고,
0: 우리 삼김처럼
1: 그렇죠. 예, 네, 뭐 3대 이런 거 우리 뭐 정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뭐 4대 천왕 이런 거 3J. 그리고 이분들이 또 다 27살에 그 또 공교롭게도 요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27 클럽이다. 27에 요절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0: 이건 슬픈 그 모
1: 맞아요.
0: 모험이네요.
1: 네, 네, 이 27 클럽의 일원, 대표적인 일원이기도

0: 하고요. 이번 달에 지금 앞두고 있는 행사가 미국하고 영국에서 있는데 미국 뉴욕하고 영국 런던에서 이 지미 핸드릭스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1: 네.
0: 이 미국 뉴욕시 오는 10일이죠. 10일 오전에 뉴욕 웨스트 8번가를 지미 핸드릭스 웨이, 그러니까 지미 핸드릭스의 길로 명명할 예정입니다.
1: 네.
0: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것과 함께 미국 전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이 무료 온라인 디지털 수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지미 핸드릭스 연계 수업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 과목 이름이 지미 핸드릭스 록의 선구적 혁신가이자 영향력 있는 기타리스트라는 수업을 디지털 수업을 만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거 미국 전역에 있는 학생들 무료로 디지털로 이제 만나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초기 블루스와 R&B의 역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미 핸드릭스가 받아들여서 얼마나 혁신적으로 뭐 사운드 디자인 또 라이브 공연을 만들어 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수업 과정입니다.
1: 야, 록의 선구적 혁신가이자 영향력 있는 기타리스트 수업
0: 네,
1: 제목이 너무
0: 그러니까요,
1: 신사하네요.
0: 그러니까요.
1: 예. 일단 지미 핸드릭스 어떤 음악가인가요?
0: 네, 1942년생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출생을 했어요. 본명은 제임스 마셜 핸드릭스이고요.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버님이 기타를 안 사주셔가지고 빗자루를 네. 들고 이제 기타 치는 흉내를 내면서 이미 그때부터 좀 기타리스트의 싹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웃집 그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낸 그 우쿨렐레 이거를 처음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버린 우쿨렐레라서 줄이 한 개밖에 안 남아있었대요. 근데 그 기타도 아니고 우쿨렐레.
1: 예.
0: 근데 줄도 하나밖에 없는 그거 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 하운드독을 연주를 하면서
1: 야.
0: 이미 기타리스트의 꿈을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인만의 싸구려 기타를 얻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하는데 군복무를 하게 돼요. 군복무 끝마친 다음에 이 본인과 연고는 없는데 테네시주의 클럽을 돌면서 밴드 기타리스트로 먼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본인이 무대 전면으로 나서는 게 아니고 그냥 백밴드의 기타리스트 멤버로 활동을 하게 돼요. 유명한 분들이죠. 아이슬리 브라더스라든지 리틀 리처드, 커티스 나이트 이런 분들의 백밴드 멤버로 기타 연주자로 이제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요.
1: 네네.
0: 이후에 애니멀스라는 이제 유명한 밴드 베이시스트이기도 했었던 이 매니저죠. 체스 챈들러의 눈에 띄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미 핸드릭스가 프론트맨이 되게 되는 3인조 록밴드입니다.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라는 록 3인조를 결성한 다음에 사실 미국보단 영국으로 먼저 건너가서 여기서
1: 그래요?
0: 본격적으로 좀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지미 핸드릭스 하면은 뭐 연주도 물론이지만 이제 독특한 무대 매너가 늘 화제가 되잖아요.
0: 맞아요. 뭐 패션 의상도 지금 봐도 뭐 모자부터 치렁치렁한 이런 의상 같은 것들 굉장히 이국적이고 독특한데 일단은 무대 매너 특히나 기타를 때려 부수기도 하고 이 무대에서 또 특히나 기타에 불 붙이는 이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초인적인 연주력과 시너지를 내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게 되는데요. 1967년이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열린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몬터레이 팝 페스티벌에 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에서는 조금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았지만은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는데 이 그래서 누군가의 추천을 받고 이 페스티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추천을 했냐면 비틀스의 폴 맥카트니가 이 엄청난 밴드다. 이 반드시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야 된다. 이렇게
1: 네.
0: 강력 추천을 해가지고 맥카트니 픽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이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라는 밴드가요.

0: 이후에 이제 내놓는 앨범마다 성공을 거두면서 락스타 반열에 올랐고 이 무대 중에서 정말 유명한 무대가 많은데 1969년에 유명한 우드스탁 페스티벌 이 뉴욕 북쪽에서 열립니다. 여기에 이제 출연을 해서 미국의 국가죠. 성조기여 영원하라. 이 미국 국가를 전기 기타를 굉장히 왜곡한 그런 아주 폭력적인 사운드로 재해석을 오. 연주곡으로 해서 네. 이 다시 한번 정말 세계 음악사에 잊히지 않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1: 네. 그러면 일단 곡 하나 듣고 또 이야기 나눌까요?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0: 네. 지미 핸드릭스 이렇게 뭐 기타 때려 부수고 불 붙이고 뭐 미국 국가를 막 기이하게 이렇게 재해석하고 네. 이런 곡들로도 아주 유명하지만 감성적인 발라드 곡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의 1967년 정규 2집 Access Bold as Love에 실려있는 Little Wing이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뭐 지미 핸드릭스 이후에 많은 음악가들 뭐 에릭 클랩턴, 스티브 레이번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재해석을 하기도 했고 사실 이 지미 핸드릭스가 본격적으로 스타덤을 오르기 전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특히 R&B, 리듬 앤 블루스 밴드에서 주로 기타리스트로 네. 활동을 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커티스 메이필드라고 하는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뭐 굉장히 과격한 연주도 있지만은 특히나 부드럽고 아주 몽환적인 연주 이런 면에서는 R&B 그리고 커티스 메이필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녹아있는 그런 곡이 Little Wing이고요. 이제 제목이 작은 날개인데 여기에서 이제 노래 속에 수호자, 그러니까 작은 날개를 갖고 있는 어떤 구원의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보통 삶이 고통스럽지만은 이 그녀로 특정이 되는 이 작은 날개를 만나면 나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그 노래를 담고 있고요. 이 글로켄슈필이라고 하죠. 이 실로폰 비슷한 건데 더 네, 금속성 네. 소리가 나는 이 글로켄슈필의 아주 영롱한 음향 같은 것들도 인상이 깊고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1: 그러면 들어볼까요? 지미 핸드릭스 Little Wing.

0: 지미 핸드릭스 리틀 윙 들으셨습니다.
1: 네. 오늘은 이 라이브 버전으로 네, 들어봐서 글로켄슈필 소리는 안 났지만은 어쨌든 1968년 네. 10월 12일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윈터랜드라고 하는 그 홀에서 연주했던 실황입니다.
0: 네. 뭐 미국 출신이기는 하지만 영국과도 굉장히 인연이 깊은 네. 지미 핸드릭스 런던에서 앞서 이제 특별한 행사가 계획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1: 네, 맞아요. 좀 해볼까요? 네, 뉴욕에서도 이제 6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영국에서도 이제 6월에 지미 핸드릭스 특별전이 열리는데 이 지미 핸드릭스가 영국 런던에 한 4년 정도 살았었어요. 그럴 때 머물렀던 곳. 그러니까 지미 핸드릭스의 런던 홈이 되겠죠. 이곳이 지금은 이제 핸드릭스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이제 최초로 공개하는 특별전이 열리는데 지미 핸드릭스가 당시 그 식사 주문했던 식사 주문 영수증 그리고
0: 뭘 먹었는지
1: 그렇죠. 네. 이런 거 낱낱이 볼 수 있는 밥값은 얼마였는지 네. 개인적인 편지 이런 다양한 유물들이 새롭게 전시될 예정인데요. 놀랍게도 이 지미 핸드릭스 지금 그 박물관 여기가 이 런던 집이죠. 여기가 음악의 어머니라고도 불리는 클래식 작곡가 헨델이 18세기에 살았던 집하고 붙어 있어요.
0: 오, 소름.
1: 네.
0: 진짜요?
1: 이게 주소가 바로 옆집이에요. 그래서 야. 여기를 터버려가지고 지금 헨델 핸드릭스 하우스라는 박물관으로
0: 운영을 너무 근사하네요.
1: 네. 네. 그래서 클래식 좋아하는 분들도 갈 수 있고 락 좋아하는 분들도 가게 되는 그런 네. 박물관입니다. 그
0: 장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장르가
1: 네. 그렇죠.
0: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리고 한 20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네. 두 천재가 이제 살았었던 거죠.
0: 근사한데요.
1: 네. 네. 이번 전시를 보면 아까 이제 식사 주문 영수증 외에도 이 지미 핸드릭스가 아무래도 이제 국제 전화를 많이 썼나 봐요. 당시 이제 미국이 집인데 영국에 있고 하니까 전화요금 청구서인데 이 청구서가 뭐 수만 파운드에 달하는 지금 가치로 그 정도 요금이 나왔었던 것들 또 의상 각종 영수증 같은 게 남아있는데 특히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뭐 본인의 미국 집도 아니고 런던 집인데도 최고급 페르시아산 러그를 구입한 영수증이 남아있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만 파운드 즉 그 러그 하나 한 장에 6,200만 원 정도 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시시콜콜한 유물들을 누가 모아놨냐면 런던에서 개인 비서로 일했었던 트릭시 설리번이라는 분께서 네네.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썼던 것들을 이분이 약간 수집벽이 있어서 다 모아둔 거예요. 야. 그랬던 유물이 이번에 빛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0: 네. 꽤나 이제 씀씀이는 좀 크신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1: 그, 그만큼 네. 또 많이 벌기도 했고.
0: 그 당시에 국제전화도 많이 했고.
1: 네, 그러니까
0: 최고급 러그에.
1: 네.
0: 아무튼 오늘은 또 어떤 앨범에 또 집중해볼까요?
1: 네. 바로 이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 정규 1집 1967년 앨범이었습니다. Are You Experienced라는 앨범이고요. 뭐 지미 핸드릭스 대표곡으로 아직도 회자되는 Foxy Lady라든지 Manic Depression, Red House, Fire 이런 곡들이 실렸고 또 영국판하고 미국판이 조금 그 구성이 다른데 미국판은 또 Purple Haze, 헤이조 이런 명곡들이 또 실려 있습니다. 뭐 리듬 앤 블루스, 또 블루스, 여러 가지 민속음악 이런 것들을 특유의 사운드 실험을 통해서 하드락, 사이키델링 락으로 이제 승화시킨 아주 역사적인 앨범이 되겠고요. 영국에서 더 인기가 이 당시에 많았었는데 영국에서 영국 앨범 차트 2위를 합니다. 1위가 비틀스였어요. 그 정도로 성공을 했고요. 미국에서도 앨범 차트 5위에 오르면서 대서양 양쪽을 달궜던 그런 음반입니다.
0: 어떤 곡들이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 한 곡 들어볼까요?

0: 네, 앞서서도 이제 조금 발라드적인 리틀 윙이라는 곡 골라봤는데 이 앨범에 정말 거친 하드락 기타 리프, 또 독특한 음향 실험 같은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 곡도 발라드이고요. 지미 핸드릭스 역사상 또 손꼽힐 정도로 예쁘고 밝고 아름다운 그런 곡입니다. May This Be Love라는 곡이고요. 아까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나의 구원자를 작은 날개, 리틀 윙에 비유를 했는데 여기서는 사랑하는 사람 또는 그와 함께하는 황홀경 같은 것들을 폭포, 워터폴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는다고 하더라도 무지개 산들바람이 있는 나만의 폭포 속에서 백일몽을 꾸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1: 네, 지미 핸드릭스, May This Be Love 들어보시죠.

0: 지미 헨드릭스 May This Be Love 함께 들으셨습니다. 뭐 무지개 산들바람이 있는 나만의 폭포에서 백일몽을 꿈꾸고 살고 싶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1: 네.
0: 들어서 그런지 약간 동양적인 느낌도 좀 있죠. 나고
1: 예. 맞아요.
0: 굉장히 좀 시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1: 맞아요. 예. 그 이제 그 사운드 실험 같은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미 헨드릭스는 이제 무대에서의 모습 그리고 녹음 스튜디오의 모습 음악 표현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자신의 표현력을 좀 증폭시켜서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 무대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거친 하드락 그리고 네네. 기타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또 녹음 스튜디오에서는 조금 전에 들으신 이런 곡들 같은 경우도 스테레오 스피커로 들어보시면은 이 기타가 마치 그 듣는 사람 주변을 나비가 맴돌듯이 왼쪽 스피커에서 들렸다가 오른쪽 스피커에서 들렸다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당시에는 스테레오

0: 사운드라는 게 대중화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던 초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틀스보다도 더 앞서갔던 스테레오 사운드 실험 같은 것들이 말 그대로
1: 입체적인 연주
0: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이키델링 락 그러니까 어떤 환각적인 굉장히 환상적인 것들을 청각적으로 표현해내는 네, 이런 네. 것들에서도 굉장히 대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런 시적인 가사나 이런 것들은 밥 딜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요?
0: 네. 맞습니다. 네. 노래도 사실 밥 딜런 영향을 받아서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미 핸드릭스가 원래 기타리스트로 그냥 무대 뒤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 보컬도 같이 하게 된 게 바로 밥 딜런의 노래를 듣고 나서 아니 이렇게 목소리가 별로 안 좋고 노래를 그렇게 썩 잘 못해도 이게 네. 곡이 좋으면 되게 괜찮게 할 수 있구나 가수를 병행할 수 있구나
1: 지금 누가 의문의 일패인 거죠? 지금 밥 딜런이 의문의 예, 일패가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노벨문학상 수상자 밥 딜런이 의문의 일패인 것 같은데
1: 이런 취급을 당하실 분이 아닌데
0: 그래서 노래를 막 엄청나게 잘 부르지 않아도 그 곡 네. 자체가 좋으면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본인도 이제 보컬 겸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게 됐고요. 이 밥 딜런의 명반이죠. 하이웨이 61 리비지티드라든지 블론드 온 블론드 이런 앨범들을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하고 밥 딜런의 또 명곡이죠. 라이크 롤링스톤 이런 네, 곡들 네. 라이브에서 연주하기도 했고 또 All Along the Watchtower은 또 아예 본인 스타일로 재해석을 해서 앨범에 자기 앨범에 싣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곡 자체가 좀 밥 딜런의 목소리 이후에 다시 평가받게 되는 또 하드락의 어떤 고전으로 또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그런 초석을 좀 박아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1집 소개해드리고 있는 아이유 익스피어리언스에 실려있는 또 곡 중에 대표곡이죠. The Wind Cries Mary 같은 경우에도 밥 딜런 영향이 아주 가득 담겨있는 그런 트랙이 되겠습니다. 네.
1: 사실 진짜 가창력을 떠나서 그 곡을 만들고 직접 연주하는 분이 그 목소리로 부르는 게 네. 그 곡의 느낌과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장 잘 느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0: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1: 그나저나 이 천재 예술가들은 또 왜 이렇게 다들 일찍 떠나는
0: 네.
1: 건지. 네. 아, 27살에 요절을 했어요.
0: 맞아요. 네. 아까 이제 42년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70년 9월 17일이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친구네 집에 가서 새벽까지 좀 술잔을 기울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잠들게 되는데 이제 깨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사후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면제 과다 복용 부작용으로 해서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서 질식사를 하게 된 이런 결론이 났고요. 네네. 이 비슷한 시기에 뭐 브라이언 존스, 짐 모리슨, 제니스 조플린 이런 락스타들이 잇따라서 27세의 나이에 유저를 하면서 27클럽, 27클럽이라는 음악계에 또 어떤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 말년에 지미 핸드릭스는 이 3인조죠. 익스피어런스라는 밴드를 해체를 하고 새로운 또 다른 3인조 밴드입니다. 밴드 오브 집시스라는 거를 또 결성을 해서
1: 그렇군요.
0: 야심차게 또 새로운 활동 시즌 2를 닻을 올리고 있었고요. 또 정규 4집 제작에 돌입을 했지만 이제 결국에는 요절로 인해서 미완성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분이 이제 녹음해놨지만 발표되지 못한 곡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후 음반들로 공개가 되게 되는데 사후 음반이 또 정말 많은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뭐 Cry of Love, Rainbow Bridge, 그리고 Valleys of Neptune 뭐 정말 많은 음반들이 최근까지도 줄 이어서 세상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지미 핸드릭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뭐 시간대가 심야 시간이라서 좀 잔잔한 곡 위주로
0: 네, 맞아요.
1: 들려드리고 있잖아요.
0: 네.
1: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지미 핸드릭스 기타 음악을 좀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거를 좀 한번 찾아서 들어보면 좋을까요? 앨범이나 곡 같은 거 좀 권해주세요.
0: 일단은 오늘 소개해드렸던 아이유 익스피어리언스 한 장만 들으셔도 네. 이 핸드릭스의 진가를 정말 알 수가 있고요.
1: 네.
0: 뭐 여기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Foxy Lady라든지 Manic Depression이라든지 Purple Haze라든지 이런 곡들을 Fire라든지 이런 곡들을 듣다 보면은 뭐랄까 굉장히 거칠고 날것에 기타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특히나 3인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3인조 편제를 보통 파워트리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베이스도 뛰어나지만 이 드럼의 미치 미첼이라는 네네. 분의 연주가 정말 박진감 넘칩니다. 그래서 이 드럼과 기타만 그냥 집중해서 들으셔도 요즘 음악의 특징은 좀 정제된 사운드가 특징인 것 같고 네네. 하지만 1960년대에 가장 몽환적이고 또 가장 거친 음악을 추구한 천재에게서는 이런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 이런 걸 좀 진술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1: 날것의 느낌을 네. 한번 느껴보십사 권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곡 소개해 주세요
0: 네 헤이 조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이제 지미 핸드릭스가 영국에 넘어가서 처음 본인의 이름을 알리게 된 첫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빌리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곡을 리메이크한 곡이고요 69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우드스탁 페스티벌 공연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곡으로 연주했던 역사적인 곡이기도 합니다
1: 네, 그 곡 준비하겠습니다 임혜윤 기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계명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임혜윤 음악 전문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금요일 오늘 밤 일라디오도 여기까지입니다. 끝곡 지미 핸드릭스의 헤이 조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김승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지금 만리포에 가시거리 90m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 그 밖에 서해안 지역에서 옅은 안개가 낀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고기압이 영향받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밤에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 지역에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철원 11도, 광주 14도, 대구 15도, 서울 16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 23도에서 30도의 분포로 남부지방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광주, 대구 29도, 서울, 대전, 세종 28도, 인천 27도, 부산, 울산 26도, 제주는 25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9.1도, 습도 67%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근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장강명의 인생책,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천만 감독 반열에 오르신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장항준 감독님의 작품은 코미디, 스릴러, 감동 실화와 사극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 그것도 약자들의 저항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특유의 입담과 재치로 예능계에서도 맹활약하시며 대한민국 감독 중에 아마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분 아닌가 싶습니다. 장항준 감독님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 예. 네. 어제 방송된 1부에서는 감독님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이야기도 조금 했고 인생책 두 권, 김수영 시인의 시집과 박수동 화백의 번데기 야구단 살펴봤는데요. 이제 골라주신 인생책이 장르가 다르잖아요. 시, 만화, 소설. 여전히 이 세 장르 다 계속 탐독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혹시 어떤 장르를 좀 더 많이 본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2: 요즘엔 좀 소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1: 소설 좀 더 많이 보시는 이유는 혹시 작업 때문이신가요?
2: 뭐 그 영향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영향도 없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네. 그 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지금 젊은 작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어떤 이야기를 그려내는가에 대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싶기도 하고 관심이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요즘에 보는 건 주로 소설 분야 쪽인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제 좀 지금 살아있는 당대 작가들, 한국 작가들 책을 좀 유심히 보시나요?
2: 되게 좀 중요한 저에게 공급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제 딸이에요.
1: 따님이 소설도 보고서, 쓰셨다면서요?
2: 예. 네. 습작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이거 책 내가 뭐 추천할 책 없나? 이제 이거 한번 봐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 친구가 추천해주는 책들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1: 좀 요즘 젊은 소설가들의 책을 읽으시면요. 뭐 이제 뭐 어떤 한 작가 뭐 이런 책보다 좀 두루 읽으면 공통적으로 약간 느껴지는 어떤 뭐 이런 걸 좀 말하고 있구나. 혹은 뭐 시대정신이 요즘 시대정신이 약간 뭐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게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2: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봤었던 그 소설, 현대 소설 책들하고 좀 다른 것 자체가 뭔가 옛날에는 뭐 집단이나 뭐 아니면 뭔가 어떤 계층이나 이런 것들이 억눌려 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치면은 요즘은 그 개인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개인이 가진 어떤 그 뭐 상실감이나 그리고 개인이 가진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그야말로 그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일제강점기 때 쓰여진 소설, 나중에 나온 소설들을 보고 그리고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을 보면 억눌려 있잖아요.
1: 그렇죠.
2: 억눌려 있는데 지금의 이 젊은 작가분들이 쓰신 소설에는 어떤 사회적인 억압이 없어요.
1: 아 그렇습니까?
2: 구조적인 억압 같은 게 느껴지지 않고 그들이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말할까 그 스스로의 한계.
1: 아 그런 거예요.
2: 그리고 어떤 그 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모호성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느껴져요. 사람들하고 사람, 확실히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을 되게 힘들어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젊은 작가님들 소설에도 보면은 가끔 그런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들을 힘들어하는 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게 좀 눈에 띄었어요.
1: 요즘 그 이제 청년 세대들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사회 구조적인 뭐 부조리가 없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청년 빈곤 문제 같은 것도 있고 그래도 그게 약간 이제 좀 80년대

0: 소설들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
1: 그렇죠.
0: 그런 느낌인가요?
1: 그 되게 80년대 소설 같은 거, 그 패배주의 들이 되게 그런 소설도 저 많이 봤거든요.
0: 네.
1: 70, 80년대 패배주의들 막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항상 뭔가 억눌려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이 정부
2: 그렇죠.
0: 네.
1: 아니면 뭔가 어떤 차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재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0: 네.
1: 지금의 것들은 조금 약간 뉘앙스가 다른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3: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장항준 감독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감독님의 세 번째 인생책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0: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책이고 많은
1: 네.
0: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이죠.
1: 네네네.
0: 천명관 작가님의 고래
1: 네. 네,
0: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천명관 작가님의 고래는 이제 그 천명관 작가가 2004년에
0: 네. 네,
1: 40살 부록이죠. 부록의 나이로 낸 소설인데 영화판에서 이제 영화 감독 준비를 하다가
0: 네.
1: 이제 좀 좌절을 겪으시고 그리고 이제 쓴 소설입니다. 어찌 보면 천명관 작가님의 대표작이기도 한
0: 네.
1: 예, 1, 2, 3부. 1, 2, 3부 이렇게 돼 있죠.
0: 그쵸,
1: 그게, 네. 그게 이제 노파.
0: 소설이? 네, 노파.
1: 예, 뭐 세상에 복수하려는 뭐 노파.
0: 네.
1: 그리고 뭐 춘희. 아, 네. 금복.
0: 금복이.
1: 그리고 금복이의 딸 춘희.
0: 딸, 춘희. 네.
1: 세 사람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 저는 그때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저는 그 보게 된 동기가 또 뭐였냐면 항상 그때만 해도 책을 좀 볼 때라 서점에서 새로 뭐 예를 들면 이상문학상 수상작이 나오면 보고
0: 네.
1: 뭐 동인문학상이나 뭐 그러니까 뭐 문학동네 수상작이 나오면 항상 사서 봤어요. 근데
0: 네.
1: 어느 날 사서 봤는데 고래라는 소설을 사게 된 거예요. 굉장히 두껍더만요. 그래서 사게 됐고 장편 소설이었고 그리고 이걸 뽑아내 가지고 이제 앞에 뭐 작가도 뭐 대충 쓱 보고 저는 머릿말도 서문도 잘 안 보거든요. 바로 영화가 시작됐으면 좋겠어 가지고.
0: 네.
1: 그래서 보는데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형의 소설.
0: 그때 막 출간 즉시 보셨던 거죠.
1: 네,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1: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형의 이야기들이에요. 이야기 때로는 막 파괴적이기도 하고
0: 네.
1: 때로는 되게 아련하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따뜻하면서도 때로는 막 뭔가 와, 그래서 그때 그거들을 보다가 중간에 다시 책 표지를 봤죠. 누가 썼나? 천명관이라는 작가고.
0: 아는 분인데?
1: 명관이용 천씨도 희성이지만
0: 네.
1: 천씨 중에 명관이라는 사람도 잘 없잖아요.
0: 네.
1: 그 형 아니야? 근데 사진을 보니까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0: 네.
1: 한때 영화 일을 했었다. 그게 자주 작가 소개서 짧게 나오더라고요. 이 형이 맞구나.
0: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출판사에다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요즘 같으면 그런 거 소개 전화번호 안 알려주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제 다 사연을 설명을 드리니까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려가지고 네. 했더니 명관이 형 나야. 누구? 항준이야. 항준이야. 항준아. 이게 얼마 만이냐. 막 그때 그런 통화를 하면서 그 너무 반가웠죠. 그리고 그때 그 천명관 작가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형, 난 이 소설 읽으면 뭘 느꼈는 줄 알아? 그 팀 버튼이라는 영화 감독이잖아요.
0: 네.
1: 팀 버튼이 쓴 토지 같아.
0: 팀 버튼이 토지를 쓰면 이렇게 쓸 것이다.
1: 이렇게 쓰겠구나. 아, 예.
0: 뭐가 좀 괴팍한데 대서사시가.
1: 대서사시인데 네. 그 안에 판타지가 있어요.
0: 네.
1: 여기 막 코끼리 나오고
0: 그쵸.
1: 막 그 막 괴상망측한 인물들이 다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상업 영화의 정극이 아닌 것 같은 인물들이 네. 막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0: 네.
1: 막 저기 누가 춘희였나? 그 백몇십 킬로그램의
0: 네.
1: 거구의 여성으로 등장을 하고 말 못하는 막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유일하게 뭐 말을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대상 코끼리.
0: 네.
1: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술 많이 취한 상태에서 쓴 거 아니면은 그 당시로서는 이게 막 손 이렇게 쓸 수가 없는 네, 그런 것들인데 이게 진짜 약간 그 옛날에 영화 감독 중 에밀 쿠스타리차
0: 네.
1: 이런 분들 마술적
0: 뭐...
1: 리얼리즘이라는
0: 네.
1: 말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마술적 환타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아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고 그리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경이로웠던 것 같아요. 네.
0: 그 천명관 작가님하고는 네. 원래 그러니까 영화계에서 아셨던 사이였었.
2: 했던 거죠.
1: 네, 네, 그렇죠. 제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를 하고 있을 때 20대 때죠. 20대 네. 때 이제 저는 좀 이른 나이에 시나리오 작가가 됐고 최명환 네. 작가님은 이제 저희가 뵙기 전부터 이제 유명한 작가님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최명환 작가님이 이제 시나리오 많이 썼으니까 나 영화 감독을 해야겠다.
2: 네.
1: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리고 그 전에도 이렇게 만나 뵙고 그랬었는데 친했죠. 되게 친했어요. 저는 따르고 싶은 형이었고 왜냐면 너무 훌륭한 작가고
2: 네.
1: 이제 앞으로 감독이 될 분이니까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것도 기억나요. 그 시나리오 회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3자로서 시나리오 보고서 같이 얘기를 하는 이제 영화사 시나리오 회의를 하고 나갔는데 어떤 감독님이 이제 천명화 작가 아직 작가 시절이에요. 감독님이 회의를 하는데
2: 네.
1: 그 감독님이 본인 얘기를 막 하시다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시나리오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장점도 이거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쓰레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2: 천명관 작가님이 작업하신 시나리오로
1: 네, 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쓰레기라는 게 아니고 이런 면에서는 쓰레기야 라고 그분이 또 굉장히 화나는 음성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2: 네. 천명관 작가님의 반응은
1: 화난 얼굴로 팍 이랬었더니
2: 네.
1: 쓰레기 갈게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태도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2: 아. 예.
1: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천명환 작가님이 그날 아마 난 감독을 해야겠다.
2: 아.
1: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영화가 감동 예술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2: 네.
1: 온전한 내가 쓰고 내가 연출하고 내가 그리는 세계를 온전히 만들려면 감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나리오 의뢰도 받지 않고 감독 준비를 이제 하셨어요. 근데 그게 잘 생각보다 잘 되진 않았죠.
2: 감독님도 시나리오 작가 시절이었고 천명관 작가님도 시나리오 작가 시절이었고 두 분 다 마음속에서는 언젠가는 내가 내 영화를 만들겠다.
1: 그렇죠.
2: 내 감독이 네. 되겠다.
1: 근데 저는 뭐 언감생심 그게 먼 훗날의 일일 거라고 생각했고
2: 네.
1: 천명관 작가님은 나 이제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감독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제 기억과 명관형의 기억이 다릅니다.
2: 이게 한번 유튜브에 출연하셔가지고 팩트 체크도 하셨더라고요.
1: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천명관 작가님 그 유튜브를 보고 항준아,
2: 네.
1: 너는 어떤 세계에 살았니?
2: 아, 유튜브 편집본에서는 결론에 그냥 천명관 작가님이 그냥 그랬던 걸로 하자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1: 맞아요. 그래. 그러면 그랬던 걸로 하자. 뭐 크게 뭐 다른 결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좋은 형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거는 그거예요.
2: 네.
1: 이건 천명환 작가님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2: 네.
1: 천명환 작가님이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2: 네.
1: 제가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저도 기억이 확실히 있고 저는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맨날 시나리오 작가를 하다가 준비하던 영화가
2: 라이터를 켜라.
1: 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 네.
1: 저 명관 형한테 전화 왔어요. 명관 형! 나 입봉하게 됐어! 네가? 내가 형 내가 입봉하게 됐어. 어디서? 그때 당시 엄청나게 큰 진짜 메이저에서 시네마 스미스 입봉하게 됐어.
2: 네.
1: 아 양준아 축하한다. 형 고마워. 형 내가 조만간 뭐 한번 같이 한 술 한잔 먹어. 이러고 전화 끊었는데 여기서부터 명관 형이 그 당시에 저한테 해준 얘기.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전화를 끊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항준이도 감독이 되는데 나는 감독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감독의 꿈을 접었다는 얘기를 제가 저한테 직접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2: 이 영화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는데
1: 그러니까
2: 입봉이라는 단어도 조금 낯설기도
1: 네네.
2: 하고 그게 영화 감독이 되는 걸 이제 입봉이라고 부르시는데
1: 네.
2: 그 입봉하기가 굉장히 힘든가요? 경쟁률이 굉장히, 엄청 높나요?
1: 굉장히 힘들죠.
2: 아.
1: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2: 네.
1: 되게 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기도 하고
2: 약간 소설가 지망생이 당선되는 거 뭐 이런 느낌?
1: 예. 그런 거죠.
2: 아.
1: 예, 그런 거고
2: 네.
1: 진짜 그 막 이렇게 그죠? 모자 못 사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로 붙이면은
2: 네.
1: 정말 20년 동안 하다가 감독이 못 되고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2: 그 모자 못 사의 황동만 캐릭터
1: 그렇죠.
2: 네.
1: 그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실 만한 최근 한 10년 정도의 사이의 영화 얘기하면 그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만드는 강윤상 감독님이라고 했어요.
2: 네.
1: 그분이 딱 서른 몇 살 때 나는 감독이 될 거야. 나는 이제부터 내 진화를 쓸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17년이 걸려서 데뷔를 해요. 나이가 들어가고 결혼도 했잖아요.
2: 네.
1: 중간에 장사하면서 시나리오 계속 씁니다. 구두 장사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다 17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강윤성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윤성아, 만약에 그 17년 전에 어떤 노파가, 지팡이를 짚은 노파가 와서 당신은 17년 후에 뒤에 감독이 될 거다.
2: 그럼
1: 하겠느냐? 하겠느냐? 안 하지, 형. 알고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애들이 뭐 장항준 이런 여러 저 그지 같은 것도 영화가 만들어지는 데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모자무 써보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 그지 같은 저 나보다 못 쓰는 놈도 감독이 되는데. 근데 명관 형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한참 후배인데다가. 그리고 뭐 저에게 대해서 축하를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델 맘속 나는 그토록 내 꿈에 말했는데 얘는 너무 쉽게 된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강윤성의 17년 기록을 최근에 깬 감독이 또 나오셨어요.
2: 아, 누구인가요?
1: 그 예, 올빼미 안태진 감독님이 19년 걸렸어. 예. 대통령이 한 5~6명 바뀌어야 되는 기간입니다.
2: 제가 이제 늘 영화 감독님들의 데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네. 궁금한 게 두 개가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어쨌든 이제 자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각오를 하고 네네. 힘든 길인 거 알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늘 이 데뷔라는 게 누구의 선택을 받는 건데
1: 맞아요.
2: 소설가는 소설 쓸 때 제작비가 안 들어가니까 뭐 간섭하는 사람이 사실 없고
1: 그렇죠. 예,
2: 완성 원고를 보내면 네. 뭐 편집자가 조금 의견을 내긴 하지만 네. 뭐 예, 선생님 이 부분은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덜어내야 돼요.
1: 그런
2: 뭐,
1: 건 없어요. 예,
2: 대중이 뭐 안 좋아할 관객이 덜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근데 계속 간섭을 받는 거 그것도 너무
1: 그렇죠. 이거 아무래도 어떻게 계속 버티나. 간섭을 받고 네. 배우하고도 이견이 생길 수도 있고 제작자하고도 네. 이견이 생길 수도 있고 스태프들하고도 네. 이견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 영화라는 게 한 200여 명에 가까운 스태프들이 같이 하는 이 공동의 예술이거든요.
2: 감독님은 어떻게 조율을 하세요? 그리고 또 내가 이 부분은 진짜 양보하기 싫은데 네. 누가 양보를 해라라고 제작자든 뭐 배우든 요구를 한다.
1: 일단 이제 저도 나이 먹어가지고 저한테 막 억지로 양보를 요구하는 사람 잘 없고
2: 네.
1: 안 하면 안 했지. 그리고 이제 뭐 현장에서 뭐 저기 하거나 아니면 과정 저 이 프리프로덕션 과정에서 저 이견이 생기면은 전 다 들어요. 듣고 그 사람이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요.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꼈을까.
2: 네.
1: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좀 기다리라고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바로 옆방에 가서 대본을 15분 만에 써와요. 씬 자체를 바꿔서 와요.
2: 네.
1: 이러면 어때? 그러면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은 어? 전에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있고 아니면 네. 오! 여기서 이것만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잠깐만 15분만 기다려. 또 다음방에 가서 바라락 써와요.
2: 근데 감독님이 꼭 넣고 싶은 어떤 대사나 장면이 있는데 네. 뭐 상대방이 이건 빼자 막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1: 저한테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제 저 나이를 먹어.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해줘, 친절해줘. 그리고 이제 뭔가 반대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버전 두 개로 찍으면 돼요.
2: 아.
1: 그럼 네 거부터 먼저 찍고 그다음 내 거 찍자.
2: 네.
1: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막 각을 세우고 왜냐면 저도 틀릴 때 많고 그분도 틀릴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2: 네.
1: 네. 그래서 그런 조금 서로 듣고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형성을 애초에 해놓으면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들이 굉장히 원활한 것 같아요.
2: 저 또 하나 궁금한 건데요. 네. 이제 상업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소설가 같으면은 사실 이 출판사에서 뭐 거절하면은 그냥 또 뭐 출판사도 많으니까 만드는데 제작비가 별로 안 드니까
1: 그렇죠.
2: 기회가 사실 여러 개 있는 셈인데 네. 이제 이 제작비를 감당할 회사가 몇 개밖에 없는 굉장히 특이한 예술 영역이고
1: 네네.
2: 누군가의 선택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러면 좀 약간 일하다 보면 너무 억울하고 막 17년이 될지 19년이 될지 맞아요. 데뷔하기까지 혹은 한 작품을 찍었지만 이후에 두 번째 작품까지 막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1: 그래서 많은 감독님들이 그 학창시절부터 꿈꿔왔을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 영화감독이 될래 난 그래서 영웅영화 하고 아니면 학교 동아리에서 영화를 하고 그냥 영화라는 게 막 그래서 막 세계적인 거장들에 대해서 술 먹으면서 막 얘기하고 막 요즘 개봉한 영화들 막 씹고 쓰레기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할 거 아니에요 영화 네. 학도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이것도 얘기들이 막 진전이 되다가 근데 뭘 물어보셨죠?
2: 그런 이렇게 누군가의 돈 많은 자본의 선택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영역에서 예술가로 사는 게
1: 진짜 그 피가 말린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투자 심사를 들어가게 돼. 투심이라고 그래요.
2: 네.
1: 투심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투자가 메인 투자자가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 네.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시나리오 한번 돌잖아요.
2: 네.
1: 그러면 다들 이게 낡은 게 돼요. 왜냐면 다른 시나리오도 계속 올라오니까. 계속 그 테이블 위에 올라오니까.
2: 네.
1: 그럼 낡은 게 되면 나는 내 이야기에 굉장히 애착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4년 5년 계속 준비를 합니다. 그 하나의 시나리오를 보고 4년 5년 그러다가 6년 되고 7년 되고 한 넘버 한번 들어갈 뻔하다 엎어지면 4년 그냥 떠지나요. 막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 얘기 비슷한 영화가 나와버려요. 한국 영화든 외화든.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시나리오를 줬을 때 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영화 비슷하네. 내가 훨씬 빨리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돈을 생각하고 영화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하거나 영화를 해서 뭔가 내가 막 부귀 영화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영화를 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2: 저도 늘 궁금한 게
1: 영화가 좋아서 하는 거지.
2: 영화 감독님들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버티시는지. 천명관 작가님도 결국 기다리고 기다리셔가지고 영화 감독이 되셨잖아요.
1: 네네, 그렇죠.
2: 다들 뭔가 영화에 그렇게 사랑 이런 게 있는 건가요?
1: 꿈 같은 거죠. 옛날에 배창호 감독님이
2: 네.
1: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특강으로 오셨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왜 애들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감독님 영화란 무엇입니까? 뭐 이러잖아요. 아, 영화란 글쎄요. 그런데 그때 창을 딱 보셨는데
2: 네.
1: 그때 소극장에서 이제 그 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 소극장이니까 이제 밖에서 햇살이 낮이었어요. 햇살이 들어오는데 그걸 커튼으로 좀 가려놓고 하니까 진짜 아주 선명한 먼지가 부유하는 광선이 네.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2: 네.
1: 극장 안으로 딱 떨어지는데 그걸 배창호 감독이 딱 보시면서 영화는 낮에 꾸는 꿈입니다. 아 낮에도 꿀 수 있는 꿈입니다. 막 했는데 아 그래 맞다. 그래 내가 꾸었던 내가 꿈을 사람들한테 봐보세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이러고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 자체를 사람들이 보면서 울며 웃거나 또 혹은 어떤 종류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나 아니면 그것들 자체를 사람들이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아주 환상적인 순간이죠. 그 외에 이태리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전거 뒤에다 필름을 싣고
2: 네.
1: 산을 오르고 물을 건너가지고
2: 아, 신라 천국
1: 네. 네, 가가지고 밑에 이렇게 큰 그 읍내죠. 읍내 촥 가면 밑에가 촥 보이는 사람들이 그 필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극장에서
2: 네.
1: 와 하고 뛰어가가지고 필름을 걸고 촥 하면서 그냥 어둠 속에서 빛이 하나 딱 나오면서 그 막을 탁 때리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모두가 누군가가 꿨던 꿈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좀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 그런 것이 아닐까. 네.
2: 고래도 좀 꿈 같은 소설이죠.
1: 그렇죠.
2: 네. 네,
1: 고래도 진짜 되게 그 때론 악몽이었다가
2: 네.
1: 때로는 되게 막 비현실적인 판타지가 들어갔다 뭐 이런
2: 네.
1: 소설이죠.
2: 고래 이야기를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조금
1: 네네.
2: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1: 네.
2: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1: 아 그렇죠. 자 이게 앞에 이제 우리가 그 이 팝송을 두 개 들었잖아요.
2: 네.
1: 팝하고 이제 저기 제3세계 노래를 두 개 들었는데 그럼 사실 한국 음악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2: 아.
1: 그런데
2: 가능성 차원에서
1: 선입견이에요. 펫분의 스피디 곤잘레스라는 곡이
2: 네.
1: 있습니다. 원래 이제 김민기 선생님의 가을 편지를 할까
2: 네.
1: 이걸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 갑자기 듣고 싶은 곡은 펫분.
2: 네.
1: 예.
2: 펫분의 스피디 곤잘레스 듣겠습니다.
4: It was a moonlit night in old Mexico. I walked alone between some old adobe haciendas. Suddenly, I heard the plaintive cry of a young Mexican girl.

0: 팻본의 스피디 곤잘레스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래 이야기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죠.
1: 네.
0: 이 천명관 작가님은 영화 감독을 오랫동안 꿈꾸셨고,
1: 예,
0: 많은 영화인들이 고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고래 되게 재밌는 작품인데 정작 여태까지 영화는 안 됐습니다.
1: 아, 맞아요.
0: 이게 영화 감독으로서 보시기에는 고래는 좀 영화하기 힘든 작품인가요?
1: 일단은 너무 방대한 이야기이고,
0: 네,
1: 사실은 장편 소설을 영화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분량 정도.
0: 아, 그런가요? 아.
1: 사실은 이제 그 단편, 네, 어느 정도의 중단편 자체가 영화 예, 러닝타임과 어느 정도 비슷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이 고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하 드라마로 만들면 모를까? 그리고 이 시대극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천명화 작가님하고 제가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드라마도 판권을 사갔고, 네, 영화도 판권을 사갔습니다.
0: 근데 아, 이 판권 둘 다 팔렸군요.
1: 다 팔렸. 네. 판권이 그 한 작품을 가지고 몇 번을 팔았는지 몰라요.
0: 아, 팔았다가 회수했다가 팔았다가 회수했다가
1: 팔았는데 그분들이 3년 안에 예를 들어 4, 5년 네, 안에 못 만들어요.
0: 네.
1: 그럼 자동적으로 넘어오거든, 계약이.
0: 네. 네.
1: 그럼 또 제가 볼 때 고래로 한 5탕 정도 치렀을 겁니다. 최소한. 예, 예, 예. 그래서 그 그러니까 모든가 탐낼 만한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비주얼적으로 구현해 내고 이것들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담아 거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는가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거는 완전히 새로운 창작 같아요, 저는.
0: 아. 예. 뭐 이렇게 OTT에서 한 6부작 드라마 뭐 이런 정도로 하면은 좀 가능하려나요?
1: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죠.
0: 네.
1: 시대극은 돈이 많이 듭니다. 어쩔 때는 가끔 사극이 돈이 덜 들 때가 있어요, 시대극보다.
0: 아,
1: 아예 가만 들어야 되죠, 시대극.
0: 과거니까. 예.
1: 네. 뭐 그 사극은 가끔 예를 들면 뭐 KBS나 소품창고에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되는데,
0: 네,
1: 예를 들면 77년도 한국 거리를 재현해야 돼.
0: 아.
1: 집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0: 네네.
1: 세트장도 만들어야 되고, 사극은 기와집 있는데 가면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외경 같은 경우.
0: 네.
1: 이거는 뭐 아예 그냥 세트장을 만들어야 돼요.
0: 아, 사극 같은 건 아예 그냥 문화재를 좀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고.
1: 네, 네. 그래서 시대극 자체가 사실은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든 거고.
0: 네.
1: 그리고 어찌 보면 이 고래라는 거는 이제 영화로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서
0: 네,
1: 진짜 6부작? 제가 볼 때 6부작으로도 좀 모자라지 않을까? 네, 쉽습니다. 예.
0: 주인공도 이게 계속 바뀌니까
1: 맞아요.
0: 그것도 좀 약간 좀
1: 맞아요.
0: 접근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1: 예.
0: 근데 사실은 영화로 만들기도 어렵지만 뭐라고 이렇게 독서 프로그램에서 설명하기도 참 힘들어요. 줄거리도 뭐라고 유형이 잘 안 되고 이게 왜 재밌어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도 잘 못하겠고.
1: 예. 어떤 분들이 제가 야, 고래라는 책 네가 너무 좋아한다는데 고래는 무엇을 얘기하고 관통하는 지점이 뭐야?
0: 저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고래 주제가 뭐예요?
1: 그러면 저는 얘기하죠.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몰라. 몰라요. 몰라. 왜냐면 이게 한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0: 네.
1: 어떤 주제의식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대신 고래라는 소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삶, 이게 생명력의 강인함. 밟아도 밟아도 죽지 않고 거기 소설 안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기구한 운명이라고 돼 있어요.
0: 네.
1: 예. 계속 이 생을 마치고 싶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계속 살아가요. 계속 살아가고 진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몹쓸 짓을 겪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 인물이 계속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은유적으로 삶의 끈질긴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긴 합니다.
0: 아, 제가
1: 예,
0: 고래 주제가 뭔지 이보다 더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답 처음 들어봐요.
1: 아,
0: 고래 주제 다 고래 주제가 뭐지 싶은데 생명의 강인함.
1: 예.
0: 혹시 천명관 작가님한테는 여쭤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거는 뭐 무슨 의도로 쓰셨느냐?
1: 천명관 작가님하고 제가 고래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인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냐? 지금은 어느 정도 들어오냐?
0: 네.
1: 형이 지금까지 고래를 얼마 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 네. 뭐 그런 얘기들하고 뭐 영화 얘기들.
0: 네.
1: 천명관 감독님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너 지금 서로 준비하는 거,
0: 네,
1: 구상하고 있는 작품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고래에 대해서는 딱히 뭐 어떤 내용에 대한 토론보다는 어떤 얼마가 벌었나? 앞으로 얼마 정도 더 들어올 것 같은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0: 이 이제 주제를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줄거리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 저의 작업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런 건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뭘 쓸 때 네. 주제가 좀 뭔지 제가 알아야 좀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감독님은 좀 어떠신가요? 왕가 사는 남자를 쓰실 때.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기본 원안이 있었잖아요.
1: 네네. 그 그러면은, 황성우 작가님이 쓴 시나리오가 있었죠.
0: 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아 나는 이 주제로 접근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나리오 작업을 이제 더 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은 재미있겠다라고 해서 작업하시다가 이 작품의 주제는 이게 되겠구나 발견하시나요?
1: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도 이 이야기에서 내가 이야기 감독이 꼭 장항준이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신화를 고친다면 어떤 기준에 맞춰서 고쳐야 할까, 네. 수정해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저도 작가님처럼 이 이야기는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관객에게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작품 할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작가나 감독이 있다면
0: 네.
1: 주제에 대한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만약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사랑의 남봉꾼 같은 것 같아요.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도 없고 네. 그냥 성욕 때문에 여기 찝쩍 저기 찝쩍 저기 찝쩍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고래는 남봉꾼이 쓴 소설인가요?
1: 얘기하다 문학,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문학 남봉꾼이네요. 네.
0: 그 가끔 그런 작가들 이제 천명관 네. 작가님 말고도 감독님이나 네. 다른 영화 감독이나 다른 작가들 중에 좀 네. 그렇게 작업하시는 분 보시나요? 이제 저 사람은 도대체 메시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작품을 낼지 말하지 않고 정말 동물적으로 쓰는 사람 같다.
1: 이제 약간 이 고래란 소지 동물적으로 쓰는 느낌이 들잖아요.
0: 저는 천명관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변적만 네. 있지만 네. 네. 근데 이런 소설은 설계에서 쓸 수가 없을 것 같다. 그쵸, 이런 그쵸. 생각이 좀
1: 설계에서 뜬다면 천재예요.
0: 네.
1: 나사에 가야 돼. 그래서 나사에.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필 과정을 제가 듣지는 못했으나 이거는 진짜 동물적인 감각으로 막 펜이 지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이야기 같은 느낌들이 들었어요.
0: 그런 거 조금 부럽진 않으세요? 약간 감독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신가요?
1: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천명관 작가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부럽진 않아요. 그 물론 굉장히 존경하죠.
0: 네.
1: 훌륭한 소설가로. 왜냐면 저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작품들을 계속 써내려 가시니까 뭐 그런데 아무튼 간에 뭐 그 부럽다거나 이런 생각은 아니고 그냥 아, 이 형 진짜 리스펙 할 만한 형이다. 네, 진짜 훌륭하구나. 훌륭한. 우리나라에 진짜 이런 작가가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이게 또 부커상 후보에도 네, 올랐었잖아요.
0: 최종 후보도 네. 했었죠.
1: 그때 그때도 제가 또 막걸리 집에서 올랐다며. 아니야. 아유, 올랐잖아. 아예 못하. 아니 탈지 못할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올랐잖아를 물어봤잖아요. 아 그렇게 돼. 야 항상 아... 그냥 영광이야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0: 그 고래를 읽으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요. 주제도 그렇지만 네. 제가 이제 쓸 때 약간 강박인데 네. 막 고증도 따지고 아, 나름 네. 사실성 따지고 개연성 따져가지고 네. 소설을 쓰다가 이런 소설을 보면은 되게 좌절감 들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네. 이제 보통 영화 감독들이 드라마 연출보다 더 개연성을 따진다. 왜냐하면 드라마 시청자들은 TV를 보면서 딴 일을 네, 한다는 네, 걸 의식하는데 네, 네, 네. 극장에서는 관객들이 극장에 있는 사실을 잊어야 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얼핏 들었고 또 스릴러 감독들은 더 개연성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들었는데 맞아요. 감독님 드라마도 하시고 영화도 하시고 네. 또 스릴러도 만드셨지 않습니까?
1: 아니 뭐 극적 개연성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당연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0: 네.
1: 영화적 허용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0: 네.
1: 그럼 얘가 이거 할 동안 얘는 뭐 했어? 시간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 막 어떤 애가 매달려 있어. 으악 이러고 있고 저쪽에 한편
0: 네.
1: 누구한테

0: 고증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또 장르는 다르지만 영화적 허용들을 어느 정도 우리 그냥 본능적으로 이제 많이 배우고 학습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요즘에 고증을 잘못하면 매장됩니다. 특히 역사. 네. 역사. 예, 예. 그러니까 한참 뭘까 뭐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지금 어떤 태도가 있냐면 한 손에 꽃을 한 손에 돌을 누가 탁 등장하면 저 사람의 돌을 맞을 수 있는지 꽃을 맞을 사람인지가 네. 딱 규정돼요. 네. 그럼 갑자기 꽃을 꽃송이를 막 던져요. 막 던지다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떤 말로 실수를 한다거나 또 어떤 연예인이 예를 들면 과거에 뭐가 생각지도 못한 게 탁 드러났는데 그 실망감에서 이제 다른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꽃들을 든 사람들이 반대 손으로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갑자기 확 라이징 했다가 갑자기 완전히 흔적도 없이 돌팔매를 맞고 사라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는 심심치 않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증 같은 부분도 이제 그런 면에서 그래서 좀 제가 관객분들이나 좀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이 좀 조금 그래도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뭐랄까 또 예를 들면 이제 그 고증을 지키려면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뭐 예를 들면 조선시대 갓 이런 거 왕산하면 갓 이런 것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투명한 갓이 아니잖아요.
1: 아 그런가요?
0: 네, 네. 그래서 이게 조선 초기 때 갓은 다 이게 말총으로 만든 갓이 아니어서 아~ 다 덮여 있어요.
1: 아~
0: 근데 어? 지금까지 한국 사극들이 대부분 이런 갓들을 썼는데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만들려면 고증에 따르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죠.
1: 네.
0: 이게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갓이 아니에요. 다 수공예로 만들어야 되는.
1: 감독님은 그런 이제 작품 만들 때
0: 네.
1: 뭐 어쨌든 뭐 예술적 허용이든 아니면 뭐 현실적 제약이든 네네. 그 고증을 뭐 이 선에서 그냥 타협을 하자 네. 뭐 이런 선을 감독님이 이제 타협을 하셔야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0: 계속 그 회의해요. 계속. 이거는 괜찮겠어. 이거는 어떨 것 같아. 이거는 괜찮겠어.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세요. 근데 그분들도 되게 겁내해요. 그러니까 막 미술 파트, 의상 파트 뭐 이런 분들 또 그런 분들도 되게 겁내하고 왕사남 같은 경우에도 자문해주는 교수님이 근데 이렇게 허구를 넣어도 돼요?
1: 아 교수님이 오히려 물어보시는
0: 그렇죠?
1: 건가요?
0: 오. 어, 이 호칭이나 이런 것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역사적 사실이 앞뒤에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허구를 넣어도 돼요? 그런 거 그래서
1: 감독님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0: 어 돼요. 돼요. 왜냐면 쉽게 말하면 왕조실록으로 영화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조선왕조실록으로는 영화가 한 편도 완성되지 못할 거예요. 예. 다만 뭐냐면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면 그런 극적 상상력이 우리를 극장으로 이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그냥 뭐 어떤 딱 뻔한 사건에서 뭐 이렇게 사건들이 펼쳐지고 막 이것들을 다큐멘터리처럼 재현 드라마처럼 재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아 드디어 제가 네. 이제 그 김민기의 가을 편지.
1: 가을 김민기의 가을 편지.
0: 예예. 예. 네.
1: 드디어 우리 노래 듣겠습니다.
0: 네.
1: 김민기의 가을 편지 듣겠습니다.

0: 김민기의 가을 편지 들으셨습니다.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찾아주신 모든 게스트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아, 네. 네. 고래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 하나 뽑아주십시오.
1: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0: 모든 문장이 좋았던 것으로 네네네. 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 그리고 그 어떤 그 인물하고 그 막 그 되게 좀 그 이 고래라는 소설은 딴 소설도 좀 그렇지만은 그 예를 들면 그 안에서 표현하는 대낮의 열기 그 질퍽질 그 땀방 그 찍찍한 땀 네. 네. 막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거의 4D예요. 소설을 보시다 보면은 와
0: 저도 고래에서 특별히 막 무슨 문장이 떠오르진 않는데 대부분의 네. 독자들의 감상이 빨리 넘어가가지고 막 네. 이렇게 막 문장을 이렇게 막 무슨 여기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넘긴다기보다 무슨 막 분위기로 네. 이미지로 좀 막 이렇게 네. 네. 무슨 뭐 형무소에서 웬 맞아요. 여자
1: 그리고 벽돌 공장이 네,
0: 벽돌
1: 또
0: 공장이 나오고 네. 네. 갑자기 뭐 여자가 남자가 되질 않나 뭐 그런 장면들이 막 맞아요. 정말 꿈꾸고 난 것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 감독님 저희 청취자들을 다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아, 다독이들께 네. 소개하고 싶은 좋은 습관 하나 좀 알려주실래요?
1: 좋은 습관? 아, 그 술 드실 때 꼭 물을 같이 드시면 그런 그 왜냐면 이제 그게 다음 날 확실히 달라요. 네. 네. 그 의식적으로 계속 술 한 모금에 물 한 모금, 술 한 모금에 물 한 모금을 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계속 희석을 시키잖아요. 알코올을 희석시켜서 다음 날 사실은 속도 상당히 편해진답니다.
0: 그 술 마실 때 물 마시면 안주도 덜 먹게 돼서 다음 날 아. 체중도 상당히 아, 이렇게
1: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0: 화장실을 좀 자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 아 화장실 자주 가죠. 화장실 가면서 또 바람도 쐬고 아. 자꾸 움직이고
0: 술을 마실 때 꼭 물을 많이 드십시오, 네, 여러분. 네, 네. 네, 굉장히 네. 숙취 해소에도 좋고 네. 네, 술도 덜 마시게 되고 건강에 좋은 습관입니다. 감독님 앞으로 계획 여쭤볼게요.
1: 아, 뭐 계획은 뭐 저는 뭐 이제
0: 새 작품들
1: 네, 새 작품을 지금 이제
0: 지금 막 로봇콜이 막 빗발을 칠 것 같은데요.
1: 아 이제 물론 감사하게도 많은 제안을 주시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제가 옛날에 써놓은 것도 있어가지고 네. 그것 중에 이제 어떤 것들 지금 이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제가

0: 흔히 표현하는 걸로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상업용어니까 이게 돈이 된다. 이게 좀 먹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피가 끓어 안 끓어. 이 이야기를 찍을 생각으로 피가 끓어 안 끓어. 근데 아직까지는 피가 끓는 작품을 만나보지 못했다.
1: 당장의 신작은 아니더라도요. 그러면은 네. 감독님이 아 나의 커리어에서 한번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이런 건 혹시 그런 막 좀 이렇게 당장에 뭐 이렇게 시간 제한은 없지만 언젠가 나는 이런 걸 만들겠다. 이런 걸 찍겠다. 그런 작품은 있을까요?
0: 저는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되게 좀 그 혹시 그 영화 아시나? 락스탁 앤투 스모킹 베럴즈라는
1: 네, 네.
0: 네, 그 영국 영화가 있는데
1: 가이리치 감독의 데뷔작이든가 그렇죠?
0: 네. 사실 그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는 폭력성도 있는데 네, 네. 되게 코미디고 네. 되게 밑바닥들의 삶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막 폭소를 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 그게 되게 여러 등장인물이 나와서 좀 정신없이 진행되는 듯 하다가 막판에
0: 다 이렇게 한 군데.
1: 그리고 굉장히 영국의 밑바닥 범죄 좀 이렇게.
0: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정말 정교하게 잘 쓰여진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이리치의 어떤 이 어떤 연출력의 절정이었을 시절에 만들어진 네. 영화인데 언젠가 저도 그런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아. 네,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있습니다.
1: 아, 그럼 배경은 이제 한국 사회 2020년대, 네, 네. 2030년, 2020년대.
0: 뭐 상관 뭐 2020년대든 30년대든 상관없고 네. 70년대도 괜찮고. 아. 다만 뭐 그런 밑바닥 사람들이 막 좌충우돌하는
1: 군상극인데.
0: 예, 예, 예, 예. 거기 안에 좀 코미디도 있고 네. 되게 뭐 아이러니 뭐 이런 것들도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해 보고 싶어요.
1: 좀 막 좀 무서운 장면이나 폭력적인 장면도 들어가나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예.
1: 굉장히 기대됩니다. 감독님, 이 언젠가 만드실 한국판 네. 락스탁 앤 투 스모킹 배럴즈인가? 네. 예. 네, 이 영화를 기다리면서 추천곡 한 곡 듣고 그 영화 생각하면서 노래를 듣겠습니다. 네. 어떤 곡 마지막으로 들으면 좋을까요? 그
0: 프로콜 하렴입니다. 프로콜 하렴이고 화이터 쉐이드 오브 페일.
1: 네.
0: 이건 이제 제가 옛날에 그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축구 영화를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그 삽입곡으로 하려고 이제 해놨던 곡이었는데 그 영화가 이렇게 제작이 무산돼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 음악인 것 같아요.
1: 저 모르는 노래인데 굉장히 기대됩니다.
0: 들으시면 아! 이 노래 하실 거예요.
1: 아 그런가요? 예. 이거 아마 리메이크를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네. 장강명의 인생책,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감독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러시겠죠.
1: 아 정말 감사해요.
0: 아, 저도 네. 감사하죠. 저도 감사하죠. 오래간만에 또 여기 KBS에 와가지고 네. 네, 너무 저도 재밌었습니다. 아, 네. 작가님도 오래간만에 뵙고 네.
1: 아, 감독님 이 끝날 때도 또 이렇게 큰 웃음을 주셨습니다. 네.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끝으로 장항준 감독님의 추천곡 프로콜 하룸의 A Whiter Shade of Pale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배우 이나영은 박하경의 맞춤한듯 어울리는 배우입니다. 발랄한 단발머리, 해사한 표정의 이 배우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목을 끕니다. 독보적 이미지가 있다는 건 일종의 재능입니다. 연기의 패턴이 전형적으로 읽히는 배우도 아니라서 매회 새롭게 등장하는 배우들과 마주할 때 리액션이 사뭇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예상치 못한 엉뚱함부터 환한 미소, 수줍다가도 때론 뜻밖의 용기를 내는 그 모든 순간의 박하경은 온전히 이나영 본연의 매력으로부터 빚어집니다. 부담 없는 러닝타임도 이 시리즈의 강점입니다. 한 회차의 길이는 보통 24분, 가장 긴 에피소드인 2화는 28분에 불과합니다.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블록버스터 시리즈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소박하고 가벼운 박하경 여행기는 쇼폼 시리즈 본연의 매력을 훌륭하게 상기시킵니다. 이 작품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연출했던 이종필 감독과 각본을 썼던 손미 작가가 재회하며 탄생했습니다. 거대한 배경 없이도 이야기의 맛을 살려낼 줄 아는 창작자들의 재능이 다시 한번 통했죠. 매회 구교환, 박인환, 심은경 등 다양한 배우들이 여행지에서 박하경이 만난 사람으로 분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적지 않습니다. 오랜 계획보다는 순간의 선택으로 빚어진 우연성과 작은 요행들의 기대는 하루. 일상에서 온전히 발을 떼지 않은 채 조금 넓혀보는 박하경의 반경은 가장 나답지만 동시에 가장 멀게 느껴졌던 자기 안의 존재를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긴 도피 대신 그저 잠깐만 웅크리고 싶은 사람. 재능의 유무와 상관없이 포기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는 사람. 사소하게 좋아하는 것을 위해 온전히 시간을 써보고 싶은 사람. 정지된 과거와 막연한 미래를 응시하는 대신 현재에 충실하고 싶은 사람. 그 모두가 박하경 여행기라는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5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일기 개홍입니다. 내일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밤에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지방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있는 괴량이나 강, 호수, 골짜기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 짙게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11도에서 18도, 낮 기온 23도에서 30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3.5m로 밤부터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서 매우 높아지면서 풍랑특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부터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놀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고 모레부터는 남해안에도 놀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이 끼다가 흐려지겠습니다. 모레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 남부 동해안 부산 울산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모레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3.5m로 모레 새벽부터 제주도 남쪽 안쪽 먼바다도 차차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대체로 흐리다가 밤에 맑아지겠고 화요일부터 다음 일요일까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새벽부터 함경북도, 오전부터는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밤부터는 평안남도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는 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강수량 평안도 함경도 5에서 30mm, 황해도 5mm 내외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3도, 개성 최저 11도, 최고 26도, 청진 최저 13도, 최고 18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맑은 후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전 서울, 인천 16도, 수원 14도, 파주 11도, 낮 최고 서울, 수원 28도, 인천 27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대체로 맑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전 철원 11도, 춘천 12도, 대관령 9도, 강릉 16도, 낮 최고 춘천 27도, 대관령 21도, 강릉 26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맑은 후 밤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5도, 충주 12도, 대전 세종 13도, 낮 최고 청주 29도, 충주 27도, 대전 세종 28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군산 13도, 광주 14도, 목포 15도, 낮 최고 기온은 전주 군산 광주 29도, 목포 27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5도, 부산 18도, 울산 창원 16도, 낮 최고 대구 29도, 부산 울산 26도, 창원 27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17도, 서귀포 19도, 낮 기온은 제주 서귀포 25도가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4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가끔 구름 많다가 밤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백령도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 22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8.3도, 습도 69%. 내일 아침 해뜨는 시각 5시 11분입니다. KBS 기상 통보 전금혜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사흘간 봉쇄했던 시위대가 다시 인근 개표소를 사실상 봉쇄하고 지방선거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이 밤늦도록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경기장 건물을 둘러싸고 재선거라는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개표소에서 퇴장하면서 투표용지 등을 빼돌릴 수 있다며 경기장 출입구 곳곳을 점거 중입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노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이번 사안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또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을 부정선거로까지 확산시키려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선관위가 신뢰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이견이 없다면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하며 8,100선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전 거래일보다 478.82포인트, 5.54% 내린 8,160.59의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낙폭을 키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원 40전 오른 1539원 1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의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새로운 사업 4개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어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이른바 형님 회동이 열린 서울 홍대 인근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선물에 대해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베라 루빈, 베라 중앙처리장치, 엔비디아의 첫 AI 노트북 라인업 RTX 스파크, 또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를 위해 설계된 최첨단 AI 엣지 슈퍼컴퓨터 제슨 토르라고 소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거둔 성과를 국민과 나누겠다며 고객 구매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8일부터 4주 동안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과 경찰, 소방, 교정공무원 등 제복 공무원들에게는 특별한 감사의 의미로 10%를 더해 30%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미국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이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미국의 고용 상황이 5월 들어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유가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회복력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케빈 어시 신임 의장이 이끄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데 더욱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5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7만 2천 명 증가했다고 현지 시간 5일 밝혔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해안가나 강과 호수, 골짜기 주변 도로는 짙은 안개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잘 만든 작품은 대중이 먼저 알아보죠. 더군다나 10년 이상을 꾸준히 사랑받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문인들의 모임 구인회의 일화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창작 뮤지컬 팬레터, 오늘 뮤지컬 이야기에서 만나볼게요.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종원 교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시 이야기 이영주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김광진의 편지.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만나볼 작품 실화를 바탕으로 한 문인들의 사랑과 예술을 다룬 창작 뮤지컬 팬레터입니다. 뮤지컬 평론가이신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종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2016년에 초연 이후에 올해 10주년을 맞았네요.
2: 장기 공연되는 작품들은 뮤지컬계에서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았었던 작품이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는 작품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1: 네.
2: 누적 관객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1: 네.
2: 소극장인데 20만 명 넘게 왔다는 얘기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다.
1: 계속 매진이었다는 예, 거네요.
2: 장기적으로 네. 큰 흥행을 기록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작품이 얼마만큼 대중들로부터 인정받았는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해준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2: 국내에서의 인기가 외국으로까지 이어졌었어요. 대만, 뭐 중국, 일본 등 아시아 무대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었고
1: 네.
2: 영국 런던에서 쇼케이스까지 이어지면서 이거 영미권으로까지 진출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1: 네.
2: 대만 투어 공연 당시 2018년인데 제가 그때 대만에 가서 직접 한번 봤거든요.
1: 그러시군요.
2: 근데 대만 관객들이 같이 감동하고 이야기 공유하는 모습 보면서 좀 뿌듯한 마음 들었다는 생각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2022년부터는 매해 중국에서 라이선스 공연, 그러니까 중국어로 하는 중국 배우 공연이 올려지면서
1: 네.
2: 흥행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 네, 중국이나 일본의 뮤지컬 시상식에서 수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고요?
2: 예, 중국에서 그 라이선스 뮤지컬상 포함해서 7개 부문 수상을 하는 진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2024년에 아주 멋진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고요.
1: 네.
2: 일본에서 올려졌던 일본어 공연 같은 경우는 오다시마 유시 번역 희곡상에서 작품상하고 번역상 수상할 정도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얘기여서
1: 그러게요.
2: 이게 과연 일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필될 수 있을까 좀 궁금했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 안착된 작품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1: 이렇게 국내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서까지 작품을 주목하고 사랑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2: 무대를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다라는 말씀 꼭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거나 볼거리가 많은 작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보다 보면 그럴듯한 상상력, 그 이야기가 전해주는 효과적인 설득력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언어나 국가, 문화권을 초월해서 인기를 누리게 되는 배경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됐다고요?
2: 이 작품도 우리 방송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팩션 계열의 작품이에요. 구인회나 그때 실제 활동을 했었던 문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인물들이 직접 등장을 하고요.
1: 네.
2: 여기에 작가적 상상력을 더해서 주인공의 사연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연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관객들은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등장인물들은 모르고 있는 비밀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고 저거 들통나면 어떡하지 걱정하게 되고 하는 묘미가 이 작품의 볼거리를 만들어냅니다.
1: 음악 먼저 한 곡 들어볼까요?
2: 2018년 라이브 실황 음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1: 네.
2: 전체 캐스트가 참여하는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은 유고집입니다.

0: 네, 창작 뮤지컬 팬레터 줄거리 짚어볼까요?
1: 배경은 1930년대 경성입니다. 세훈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카페에서 쉬던 중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히카루라는 그 죽은 여류 작가의 소설이 출간된다는 소식이었었어요.
0: 네.
1: 게다가 알려지지 않았던 그녀의 진짜 정체까지 밝혀지게 됩니다. 이 주인공 세훈은요, 구치소에 갇혀있는 문인들의 모임인 7인의 멤버이자 소설가인 이윤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출간을 중지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윤이 얘기를 해요. 이거 명확한 이유 없으면 난 이 책 출간하는 거 계속 강행할 수밖에 없어. 예.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야기는 그 히카루가 누군지.
0: 아.
1: 예. 그리고 그 세훈이 왜 그런 중지를 부탁하게 됐는지에 대한 사연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스포일러가 될까 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0: 네.
1: 한 명의 캐릭터는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다는 점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이게 10주년 앵콜 공연인 만큼 그동안 출연했던 배우들이 함께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배우들이 캐스팅됐나요?
1: 네. 올해 공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그 지금까지 이 작품에 참여했던 많은 배우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어요.
0: 네.
1: 뭐 혜진 역으로 강필석 배우, 뭐 굉장히 사랑 많이 받는 배우죠. 김재범, 네. 뭐 이규영 같은 배우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히카루 역으로는 소정화, 이봄소리 요즘 아주 뜨거운 신의 배우입니다.
0: 맞아요.
1: 예, 허윤슬 같은 배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문인들로 등장하는 이윤, 이태준, 김순환, 김한태 역으로 나오는 배우들도 모두 이 무대에 직접 서 썼던 뭐 안창용이라든지 김태인이라든지 김보영 같은 배우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뭐랄까요. 작품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무대를 보면서도 예전에 봤었던 그 역할 같은 것들도 다 다시 떠오르게 돼서 더 흥미로운 마니아들이나 여러 번 이 작품을 본 관객들이라면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을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0: 네. 이규영 배우는 초연부터 이번 시즌까지 모두 함께했다고요?
1: 대단한 것 같아요.
0: 네.
1: 참 이렇게 하기 힘든데.
0: 10년 동안.
1: 예, 다섯 번 시즌 10년 동안 올려졌거든요. 근데 다섯 번 무대에 이규영은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0: 네.
1: 예, 이규영이 나오면 그 김혜진 역으로 등장을 하는데
0: 네.
1: 이게 뭐 저 배우가 김혜진인지 이규영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잘 무대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뭐 외국에서도 좀 그런 경우가 가끔

0: 있기는 해요. 그래서 초기 개발 작품 단계부터 특정 배우가 자기 캐릭터를 계속 함으로써 그 배역은 누구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만드는 욕심껏 그 무대를 꾸미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규영 배우와 팬레터가 그런 관계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그 이규영 배우의 목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1: 네.
0: 김혜진 역으로 나오고 있고요. 정세훈 역의 윤소호 그리고 이훈 역의 박정표 배우가 함께 부릅니다. 뮤지컬 넘버 제목은요. 눈물이 나라는 노래입니다.
1: 네.

0: 자, 그럼 교정이란 무엇이냐?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2: 이 표는 뭐라는 표시오?
1: 목소리가
0: 글자가
1: 들린다.
0: 글자가 누워있으니 바로 세우라는 표시오.
2: 이 날생자는 다시 살 일을

0: 아이고 호리야. 어? 세훈아, 너도 글을 쓴다지?
1: 네.
0: 궁금하네, 어떤 글인지.
2: 그래, 일만 하지 말고 글도 좀 써.
1: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2: 그건 그래, 우린 타고난 거니까.
0: 어이구 윤영, 농이 지나치쇼. 세훈아, 저런 소리는 괜히 없지 말거라.
3: 우리라고 별다를 거 없어. 아직은

0: 이야, 역시 이 시대 버금가는 천재요.
1: 에이, 천재는 무슨... 근데 버금?
0: 나는 으뜸, 형은 버금.
1: 저것도 병이다, 세훈아.
2: 선생님.
1: 응?
2: 저기, 선생님은 문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 그럼. 나도 누군가의 편지 긁기 하나에 구원을 받기도 하는걸.
2: 저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 아이고, 내가 쓴 글을 내가 고치려니까 죽겠다, 아주.

0: 제목이 팬레터인데 지금은 편지 쓸 일이 정말 없어졌지만 그 편지가 주는 묘한 매력이 있잖아요.
1: 방송가에서도 그런 일 굉장히 많았지. 예전에 라디오 하면 엽서들 많이 받아.
0: 그렇죠. 저도 많이 보내봤던 것 같은데.
1: 저도 굉장히 많이 보냈었어요. 예, 예쁘게 막 작성해서.
0: 맞아요.
1: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도착해서 읽혀질 때까지의 시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풋풋함을 또 만들어내지 않았나. 지금처럼 즉시적이고 즉각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다 보면
0: 네.
1: 그때 그 편지가 갖고 있는 느낌 같은 것도 좀 약간 노스텔틱한 그런 느낌들이 더 새삼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이 작품 보다 보면 정말 그런 생각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문인에게 팬레터를 보내게 된다는 설정 자체가
0: 네.
1: 좀 가슴 설레게 하는 면이 있어서
0: 그러게요.
1: 이 작품만의 묘한 매력을 잘 완성해내고 있습니다.
0: 네, 최근에 정말 우리 창작 뮤지컬의 성장세가 가파른데요. 이 작품도 10년이나 됐지만 그동안 창작 뮤지컬에 대한 지원이 결실을 봤다고 할 수 있겠죠?
1: 맞습니다. 이 작품은 2015년에 우수 크리에이터 발굴 지원 사업에서 최우수 성장작으로 뽑혔었던 작품이었어요. 초기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컴피티션을 통해서 우수한 작품을 발굴해내고 재정적인 지원을 더해주는 프로그램들 최근 들어서 아주 왕성한 활동 보이고 있고 좋은 결과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0: 네.
1: 뭐 어쩌면 해피엔딩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0: 그렇죠.
1: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팬레터도 그런 결실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2, 제3의 팬레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0: 네. 끝으로 한 곡 더 들어볼까요?
1: 거짓말이 아니야라는 뮤지컬 넘버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1: 히카루와 그 정세훈이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스포일러가 될 뻔한 사연 조금 힌트로 얻으실 수 있는 내용도
0: 그렇군요.
1: 눈치 빠르시다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0: 네. 뮤지컬 팬레터 순천향대학교 공인영상학과 원종원 교수님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 돼. 혈서까지 썼어. 더 이상은 안 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존경하는 선생님,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 저는 아니야, 하자. 정말 그 인물이 있는 것처럼 철저해지면 돼. 그동안 쓴 걸 복기해보자. 나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만 했어. 아마 학생으로 생각하겠지? 부모님이나 사는 곳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 소설을 쓴다고 했지. 아, 만나서 보여주겠다고 했었네.
3: 불쌍한 선생님, 얼마나 실망하실까.
2: 안 되지.
3: 몸도 안 좋으신데 속인 걸 알면
2: 더 나빠지실 거야.
3: 그뿐만이 아니지, 여기서 쫓겨날걸.
2: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어설프면 안 돼. 거짓을 말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 자신을 속여라.

0: 나의 거짓을 믿자. 모든 건 진실이야. 그녀는 여기 있어. 의심해선 안 돼. 히카루, 나이는?
1: 19살.
0: 생일은?
1: 3월 4일.
0: 부모님과 함께 내지에서 살다가 얼마 전 조선으로 돌아왔어. 그 이유는?
1: 몸이 안 좋아서 검진을 받으러.
0: 그래, 그래서 지난번 약속이 나가지 못했던 거야. 얼굴은?

0: 만나지 못한 이유는 뭐야?
1: 병을 앓고 있어서 그렇지.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0: 그래, 이건 거짓이 아니야. 넌 여기 있는 거야.

0: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선생님,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선생님의 것입니다. 아픈 중에도 선생님만을 생각한 저의 정절을 선생님께서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1: 야, 정절이라니.
0: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1: 아,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0: 선생님, 선생님은 그들의 서간문을 읽어보셨나이까? 우리 중세시대 유명한 그 두 연인이 되어요. 그들은 잠깐의 만남 후 평생 편지를 주고받았고 그들의 서신은 문학으로 영원히 남았어요. 우리도 세기의 서간문을 남기는 거죠, 선생님과?
1: 제가.
0: 그럼 우리가 쓴 소설을 보내자, 내 이름으로.
1: 우리가 쓴 소설?
0: 보내야지, 만나는 것 대신에.

0: 신이여, 나에게 모든 일에 잔인하십니다.
1: 나에겐 당신을 배웁는 기쁨조차 허락되어 있지 않은 것을.
0: 아벨라르가 엘로이즈에게.
1: 결국 우리들은 사랑의 모든 형태에 탐닉했으며
2: 사랑이 베풀어줄 수 있는 모든 희열을 맛보았노라.

0: 네. 거의 그야말로
1: 하나하나 별... 물어보면은 대화가 끝까지 안 가죠.
0: 그래도 물어보긴 네. 해요.
1: 아,
0: 근데 안 물어보면 네. 진짜 이해가 안 되니까.
1: 그렇죠. 이게 뭐 외계어인지 뭐 어. 외국어인지.
0: 그러니까 엄청 자기들끼리 빨리 얘기하다가 제가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화가 갑자기 정적이 있지만 다시 또 빨리 막 얘기를 하고.
1: 그렇군요.
0: 그래서 공부하는 차원에서라도 계속 물어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1: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시겠어요? 요즘에는 정말 말하는 사람만 있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듣는 사람이 정말 귀하다고.
0: 어, 맞아. 그럴 네, 수 있겠네요.
1: 듣는
0: 어.
1: 사람을 친구로 두라고. 어. 네,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더라고요.
0: 어. 네. 말씀 워낙 재밌게 잘 하시니까.
1: 저도 굉장히 막 다리를 꼬집으면서 참고 있어요.
0: 귀에서 피나는.
1: 그만해야 한다 하면서 제가 어떤 말 하나가 딱 단락이 끝나면 네. 이제 그만하면서 제가 다리를 꼬집으며.
0: 아, 그래도.
1: 그래야 정말 인간관계가 유연해질 것 같아요. 네.
0: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뭔가 남을 웃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땐 저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좀 웃기지도 못할 뿐더러 못 알아듣기 때문에
1: 그래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철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0: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 오늘 봉주현 시인의 시집 갖고 오셨다고요?
0: 네. 마침 젊은 시인의 시집을 준비해봤는데요. 봉주현 시인의 오르뜨 방문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두 개의 편지를 한 사람에게라는 시집이고 이 첫 시집에서 골라봤습니다.
1: 네.
0: 어, 봉주현 시인님. 봉씨니까 혹시.
1: 네.
0: 봉준호 감독하고. 아까 물어보질 않았네요. 제가 예전에
1: 네.
0: 그 뵌 적이 있는데 아 그걸 물어보지 않았네.
1: 왠지 별명이 봉주일 것 같아요. 봉주로.
0: 근데 봉씨들이 다 비슷하게 이렇게.
1: 네. 봉씨는 왠지 별로 관이 없으니까. 하나이지 않을까.
0: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1: 아, 그러게요.
0: 네.
1: 왠지 친근하게 다가오네요. 어떤 작가인가요?
0: 네. 봉주현 시인은 95년생이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2023년에 현대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집으로 두 개의 편지를 한 사람에게 우리는 모두 이불에서 태어난 걸요. 이렇게 두 권이 있는데요.
1: 네.
0: 오늘 첫 시집을 저는 준비를 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중앙지 기자인데 편집 기자.
1: 아.
0: 편집 신문을 편집하는
1: 네.
0: 편집 기자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어떤 시부터 만나볼까요?
0: 오르뜨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르뜨 봉주연 며칠 동안 볕이 좋은 날들이었다. 셔츠에서 사람 냄새가 옅어졌다. 어느 날 아침 머리 위로 들어오는 햇볕의 기운이 달라졌다고 느끼면 그때부터가 여름이야. 모자를 챙겨 집을 나섰다. 오전에 운동장은 분주해질 준비만으로도 버거웠다. 공터를 가로질러 걷는다. 등 뒤로 너를 남겨놓고 떠나는 등나무 아래 벤치로부터 나는 홀로 걸어가는 나를 본다. 너의 지척 안에서 곁눈으로 너를 살피면서 밝게 웃으면서 요즘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당신의 실망이에요. 배경이 등 뒤로 한없이 밀려가는 느낌. 그게 처음으로 알아차린 나의 외로움이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을 해도 될까?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을 보면 불안해서 미웠다. 시간이 지나자 운동장이 사람들로 채워졌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건 단지 숨을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네가 말하더라. 잘 지내냐고. 겉도는 게 아니냐고.
1: 네, 일단 제목 오르트는 무슨 뜻일까요?
0: 이 오르트라고 하는 제목을 보고 이게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 찾아봤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네덜란드 천문학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하계의 회전을 증명하고 은하의 나선 구조를 밝혀낸 천문학자인데요. 또 이 사람 이름을 붙여서 오르트 구름. 이라고도 불리는 구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밝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혜성의

0: 발생원이고 1950년대에 오르트가 밝혀낸 구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태양에서 수만 천문 단위의 공간에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혜성의 발생원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매우 과학적 사실 중에 매우 문학적인 어떤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시나 소설에 혜성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것의 근원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 구름 자체가 갖고 있는 느낌 자체가 좀 문학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1: 네. 셔츠에서 사람 냄새가 옅어졌다는 건 누군가하고의 관계가 좀 소원되고 단절로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0: 네. 그 사람과 만난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셔츠에 배어있는 그 사람의 냄새나 온기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간다는 게 이제 이별을 암시하는 그런 요소일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를 어떻게 쓰느냐. 이별에서 슬퍼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셔츠에서 사람 냄새가 옅어졌다.
1: 멋지네요.
0: 네. 예. 이런 어떤 그 비유를 통해서 관계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또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너의 지척안에서 곁눈으로 너를 살피면서 밝게 웃으면서 요즘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당신의 실망이에요. 굉장히 막 그 이별 앞두고
0: 네.
1: 그래도 한번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 힘쓰는 마음이 느껴져서 좀 안쓰럽네요.
0: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요즘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당신의 실망이에요.
1: 네.
0: 이게 너무
1: 안 됐어요.
0: 네. 네. 와닿아.
1: 우리 이별해봐서 알잖아요.
0: 맞아요.
1: 네, 조마조마한 느낌.
0: 그리고 눈치 보고
1: 네.
0: 저 사람의 표정이 바뀌면
1: 아직은 감정이 있다는 거죠. 네. 나중에 부질없는 걸 다 깨닫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뭐라고 목숨 걸고
0: 진짜
1: 네.
0: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사랑시 중에서도 젊은이가 느끼는 감각 이런 거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독자들에게도 그 순간의 느낌도 있지만 예전의 과거에 내가 느꼈던 불안감 이런 것들도 떠올리게 해주는 좀 좋은 진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 화자의 외로움과 불안과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1: 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건 단지 숨을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아, 정말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네. 순간이죠.
0: 예. 네. 아무래도 숨을 곳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정말 도망갈 구석이 없을 때 그 막바지.
1: 진땀나는 상황.
0: 약간 예. 그런 것들이.
1: 본인만 알잖아요. 또.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치스럽게 만드는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봉주현 시인의 두 번째 시 만나보죠.
0: 네. 방문이라는 시 준비했습니다.

0: 방문. 봉주연. 이런 볕을 받고 자랄 수 있는 나무라니, 다음 생엔 이곳의 가로수로 태어나고 싶어. 가지가 잘려도 괜찮겠냐고 네가 물었다. 더운 도시에선 나무가 약속이 되기도 한다. 몇 년 만에 찾아간 아파트 단지엔 나무가 더 울창해져 있었다. 뿌리 주변 보도블럭이 들려진 채로 생활은 살아남았다. 공원에 전정을 하지 않아도 예쁘게 자라던데, 네가 못 보는 사이에 잘려진 것일 수도 있지. 내년에는 더 많은 가로수를 심어줄게. 약속을 늘어놓던 기쁜 콧날에 그림자가 생긴다. 유리창 너머로 정수리가 보이면 해가 나고, 우산이 펼쳐지면 비가 내렸어. 소나기에겐 맑은 날씨가 필요하구나. 나무는 너희 동네에서 해프게 자라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사는 것 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1: 함께 사는 것 외에 모든 걸 할 수 있었다는 걸 보니까 함께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0: 네. 그런데 이 나무가 있는 아파트 단지 공원? 이거에 대한 추억은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둘이서 뭔가 이 공간을 즐기면서 이런저런 어떤 티티타카를 주고받았던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걸 할 수 없고

0: 또 같은 공간 안에 있을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이 이별의 감각을 훨씬 더 마지막에 가서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아, 그러는 걸 보면 또 이제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방문을 해서 제목이 방문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는 시적 화자가 또 그런 어떤 자신들의 어긋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차라리 내가 나무라면 이곳에 같이 있을 텐데 이런 어떤 소망까지 느껴져서
1: 네.
0: 사랑의 감정이라고 본다면 잔잔한 듯하면서 굉장히 강렬한 어떤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앞에 시에서도 그렇고 이 시집 혹시 사랑에 대한 이야기 혹은 어긋난 인연에 대한 이야기
1: 누군가 대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0: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1: 네. 이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죽음이랑 거의 동급이거든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1: 사실 이별하고 나면은 우연히 지나가다 만나지 않으면 볼 일이 없는 건데
0: 맞아요.
1: 죽음과 거의 흡사하죠.
0: 네. 그러니까
1: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니까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진짜 풀 한 포기라도 돼서 옆에 있고 싶어 할 수 있는 거죠.
0: 맞아요. 네. 생물 중에 인간이 아닌 생물이라고 하면 옆에 있기가 좋으니까
1: 네.
0: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사실 아까의 이야기 이어서 하자면 그게 뭐라고? 이런 느낌이죠.
1: 그렇죠. 내가 그때 왜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하면서 자신을 또 자책하게 되고 머리를 때리게 되죠. 네.
0: 좀 잘 느껴지죠. 네.
1: 그래요. 나무는 너의 동네에서 해프게 해프게 자라날 것이다. 이 해프게 해프게라는 말도 좀 슬프게 들리네요.
0: 네. 아무래도 화자의 마음이 좀 담겨있는 나무다 보니까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것일 텐데 이거를 이제 해프다. 왜냐하면 이미 이별을 만약 했다라고 하면 마음을 주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나는 미련이 남아서 정말 미련이 남는 건 추해지는 건데 그 미련을 버릴 수가 없는 게 또 어떤 그 사람의 성향이기도 하고
1: 네.
0: 기질이기도 하지만 더 많이 사랑했던 것일 수도 있어서
1: 어느 한쪽은 항상 미련이 더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동시에 이별을 한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0: 맞아요. 마음이 똑같이 끊어지진 않으니까 그래서 해프다는 표현이 아마도 그 미련 때문에 이렇게 등장한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 시 만나볼게요.
0: 네. 다음 시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라는 긴 제목의 시입니다.
1: 네.
0: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봉주연.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사람을 믿게 되면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닫힌 방문엔 네가 있다. 틀렸어. 무언가 주기 위해 사람을 믿는 거야. 우리는 한 장소에 살기를 갈망했다. 안에선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뿐 너의 발소리는 없었다. 닫힌 방문엔 분명 네가 있다. 발목이 나의 약점이지. 너는 나의 약점을 가려주려 한다. 네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약점은 은폐를 실패한 것이다. 들려야 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고요함에도 놀랄 수 있다. 고해성사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함께 살고자 한 마음이 용서받아야 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1: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네,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네요.
0: 네. 사실 이 구절 자체가 각주가 붙어 있어서 이게 뭘까 제목이 각주가 붙었네 하고 찾아봤더니 전도서 7장 10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이걸 성경을 다 외우진 않기 때문에.
1: 네, 근데 성경 말투가 딱 이렇잖아요.
0: 맞아요.
1: 무할라 하지 말라 막 이런 거.
0: 그리고 네. 이 어찌미냐는 뭘까 막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과거를 더 좋게만 회상하면서 현재를 비판하는 태도가 지혜롭지 않다 이런 뜻이라고 하고요.
1: 네.
0: 또 옛날이 더 좋았다는 이런 비교 자체가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를 활용하는 지혜의 길이 아니다. 이런 경고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과거를 되게 그리워하는데 사실은 과거에 진짜 좋았을까요? 저는 좀 미화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어린 시절이나

0: 10분 과거도 미화되니까요.
1: 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현재의 내가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랄까 그 조언의 문구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잘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0: 네.
1: 그래서 이 시도 과거의 어떤 마음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아닐 수 있고 그냥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들을 지혜롭지 않게 하기 때문에
0: 네.
1: 그런 부분을 표현한 게 아닐까요?
0: 네. 이 시도 역시 앞에 두 시처럼 어긋난 인연을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1: 아, 제가 왜 이런 시만 골랐죠?
0: 아니, 근데 뭔가 좀 공통점들이 있으니까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기도 해요.
1: 오, 그렇군요. 네. 함께 살 수 없는 것? 그거에 대한 어떤 감각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데
0: 네.
1: 이 시도 보면 방문 안쪽에 네가 있다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건 과거의 일이고 없는 거죠, 지금은.
0: 네.
1: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이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약점을 가려주려고 하는 것인데 네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약점은 은폐를 실패한 것이다. 이런
0: 맞아요.
1: 인식을 했다는 것이 놀라운 요소입니다. 그래서 너는 약점이 이런 거잖아. 내가 잘 지켜줄게 하는 순간 약점이 공개된다.
0: 그렇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이별할 때 꼭 그것 때문에 헤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1: 오늘 대화가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생각해보면 어떤 부족한 요소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눴는데 그 약점이 되는 게 이별일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별을 하지 않으면 계속 보호해야 할 요소일 텐데
0: 맞아요.
1: 이게 참 슬픈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마지막 구절에 함께 살고자 한 마음이 용서받아야 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지혜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1: 네. 그런 마음 자체가 뭐 죄를 짓거나 용서를 받아야 할 일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현실에서는 어긋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거고 그거 자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이런 게 문제일까요? 계속 붙들고 있는 것.
0: 네.
1: 그러고 보니 아까 시에서도 미련.
0: 그러니까요. 제가 미련이. 보니까 이게 그동안 이별의 경험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야.
1: 결혼 안 한 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0: 누가 있어서 아마 그분은 이 시집을 보면 뜨끔하지 않을까. 나중에 또 세월 지나서 보면은 그분도 네. 이 시집이 되게 귀중하게 느껴질 수도
1: 그렇죠.
0: 있을 것 같고.
1: 아무도 네. 모르는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책이죠.
0: 예술가나 막 가수들 이런 분들 막 작사가들 보면은
1: 네.
0: 그 상대편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되게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1: 알게 되면.
0: 네. 내가 어쨌든 그의 영감이 된 거니까.
1: 맞아요. 네. 그렇군요.
0: 그래요. 오늘 시 세 편 만나고 나니까 네. 봉주연 시인의 다른 시들도 다 읽어보고 싶네요.
1: 네.
0: 봉주연 시인의 시집 두 개의 편지를 한 사람에게 만나봤습니다. 이영주 시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유나의 오르트 구름 이어드릴게요.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1: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콩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6월 장미가 피면 6.25를 생각하며 임보선 해마다 6월이 오면 장미는 말없이 피고 있다. 그날의 비극 장미 가시여 우리 조국의 산하를 온통 찔러댄다. 피보다 더 진한 젊음들이 비바람에 못 다핀 채 져버린 장미 꽃잎처럼 뚝뚝 떨어져 가슴에 가슴에 홍건이 젖어 누워있다. 6월을 향한 절절한 향수, 장미뿐이랴. 찢겨진 내 혈육, 장미보다 피보다 더 붉은 이 슬픔, 이 분노. 죽어도 사귀지 못하는데 장미는 올해도 말없이 피고 있다. 화려한 장미의 계절이지만 우리에겐 6월의 비극적인 아픔으로 기억되는 달이기도 하죠. 임보선 시인의 6월 장미가 피면 6.25를 생각하며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열린토론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의 황현입니다. 격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취재기자들의 눈으로 본 정치권 여의도 프레스룸 시간인데요. 지난번 내내 정치권을 흔들었었던 6.3 지방선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당 압승이라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일부 격전지와 주요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선방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양당 모두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주요 격전지의 막판 선거전 막전막후를 돌아보고요. 선거 이후 여야 내부의 미묘한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선관위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야권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죠. 이 내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한 여의도 정가의 뒷이야기 여의도 프레스룸 오늘 함께해 줄 세 분의 기자분 소개합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신현주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신영철 한겨레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고요.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결과 세 분 어떻게 예상들 하셨을 텐데 네. 뭐 예상이 거의 맞아 들어갔나요? 어땠나요?
1: 저는 전체 스코어는 사실 12-4를 다른 방송에서 12-4가 나올 것 같다.
0: 예측하셨어요?
1: 네, 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그 4의 구성은 되게 달랐습니다.
0: 아, 지역이 달랐군요.
1: 네.
0: 네네. 어떻게 다르던가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 저는 사실 전북은 민주당한테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리고 서울은 민주당이 가져갈 거다라는 예상을 저도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뒤바뀌었습니다.
0: 아, 그게 뒤바뀌었군요. 네. 서울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현주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2: 근데 저는 사실 국민의힘 출입 기자다 보니까 네. 저는 사실 오세훈 후보가 신승할 거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0: 그래요?
2: 왜냐하면 내부 조사에서 이게 신뢰도 문제가 있지만 그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이제 내부에서 보통 싱크탱크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할 때 좀 1% 차이로 이긴다라는 조사도 나왔었고
0: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2: 네, 여의도 연구원에서 내부 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좀 1% 뭐 동률을 기록했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랬기 네네. 때문에 좀 해볼만하다라고 그러니까 그 추세를 보면 올라오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네. 해볼만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예상대로 갔나요?
2: 저는 사실 충청이 좀 의외였던 게 충청이 네. 사실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인 고향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이 2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했을 때 3분의 1가량을 충청도만 갔어요.
0: 맞아요. 장동혁 대표가 충청도 특히 남도 쪽을 많이 방문했던 것
2: 네,
0: 같아요.
2: 충북은 네. 아예 안 갔지만 네. 대전과 충남을 정말 많이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충청 지역의 세종, 충남, 충북, 대전을 모두 뺏겼다라는 그렇죠. 것 자체가 굉장히 뼈아픈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간 지역이 많이 뺏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평가를 할 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네. 크죠.
2: 확장성이 전혀 없다.
0: 우리 안 간 곳은 당선이 되고
2: 안 간 곳이 당선이 되고
0: 간 곳은 당선이 안 됐으니
2: 네.
0: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영철 기자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셨고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3: 아, 저희도 이제 뭐 기자들끼리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0: 네, 맞아요. 내기 전체 진짜 선거 가지고 내기 엄청 하더라고요.
3: 네. 맞아요. 근데 이렇죠. 이게 지방 선거다 보니까 전체를 할 수는 없고
0: 네네.
3: 이제 관심 많이 가지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누가 더 많이 맞추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0: 맞아요. 맞아요.
3: 저희는 이제 전북이랑 서울이랑 북갑이랑 평택이랑 이렇게 아, 그리고 이제 대구까지
0: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네.
3: 다 틀렸습니다.
0: 다 틀렸습니다. 하나도 안 맞고?
3: 네, 하나도 안 맞고 다 예. 틀렸고.
0: 그럼 기자로서의 존재에 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3: 아니, 처음에는, 그니까, 그 출구조사에서는 얼추 맞는 것처럼 나왔는데, 네, 출구조사가 네. 바뀌는 데들이 있다 보니까.
0: 다 바뀌었습니다.
3: 아침이 돼보니까 다 틀려 있더라고요.
0: 네. 네. 저도 선거방송을 2시간간 진행을 했거든요. 6월 네. 3일 날. 네. 그날 내용이랑 다음날 저희가 생방송 내용이랑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게 완전 그 출구조사가 앞뒤가 좀 잘 안 맞았다라고 네, 생각이 될 정도로 결과가 너무 달라서 좀 네. 당황했었어요.
1: 그래서 방금 제가 신현주 기자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0: 네.
1: 확실히 데스크들 선배들은 말찐 후배들의 말을 잘 들었어요.
0: 왜요? 왜요?
1: 현장을 제일 잘 아는 거는 현장에 있는 말찐 기자들이거든요.
0: 그렇죠. 네네.
1: 말찐 기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실제로 결과에 부합한 경우가 매우 많은데 데스크들은 선배들은 자기 경험만 믿고 아니야 어떻게 서소문 사태가 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 후보가 상승세니
0: 네.
1: 근데 현장에서 느끼는 말친들은 전혀 다르게 느끼거든요.
0: 네. 아, 김종일 기자가 계신 시사저널은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예, 내부의 사정까지 한번 알아봤고 사실 저도 저희 제작진이랑 이런 거 내기를 좀 한번 했습니다.
2: 아. 예. 어떻게?
0: 전 다 맞췄습니다.
1: 와.
0: 예. 두 곳 했는데 북갑이랑
2: 네.
0: 저희가 어디 했죠? 북갑이랑 대구 했죠? 예. 어쨌든 뭐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걸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예. 예,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황현이 앵커가 여의도 타짜인 걸로.
2: 아, 근데 서울도 안 하셔가지고. 예.
0: 어쨌든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일단은 민주가 11곳, 국힘이 1곳, 경합이 4군데로 나왔었는데 출구조사 결과 당시 여야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네,
1: 분위기가 기자님. 완전히 키워드로만 말씀드리면 환호성과 음소거였어요. 딱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을 때 이게 3사 출구조사가 발표가 되고 JTBC 출구조사가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상했든 예상하지 못했든 너무나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저 바로 이제 음소거로 이제 예, 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 개표 상황을 음성으로 봤어요. 그 자막으로만 봤지 소리로 안 했는데 민주당은 난리가 났었죠.
2: 좀 지역을 이렇게 호명할 때마다 환호성 지르고 네.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좀 우픈 그거 같지만 그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선거 방송 이제 출구조사가 나오고 이제 광고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좀 채널 좀 돌려봐라.
0: 아 채널 돌려봐.
2: 그러니까 침묵 속에 네. 채널을 좀 돌려봐라 했는데
0: 어디를 보고 있었나요? 지상파 보고 있었나요?
2: 네, 뭐 하고 있었는데.
0: 아, 그러다 JTBC로 돌려봐라
2: 했다고 그런 건가요? 돌려봐라 했는데 이게 네네. 바로 되지 않으니까 정막 속에 홈쇼핑 광고 뭐 약간 이런 소리들만 네. 들렸던 거예요.
0: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1: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저는 약간 프로야구 라인업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네. 1번 타자 뭐 누구 하면 박수 치고 2번 타자 박수 치듯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출구조사 지역이 바뀔 때마다 환호성이 나왔는데 네. 국민의힘이 그냥 조용. 침묵.
2: 네. 네. 그리고 또 확실히 그 6시 직전에 잠실 투표소 그 논란이 있었다 보니까 네. 의원들은 좀 이거 발표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출구조사를 뭐 그런 볼멘 소리 정도는 그렇죠. 들렸던 것 같아요.
0: 김종일 기자님은 어떠세요? 근데 경합지 대부분 일단 국민의힘이 가져가면서 12대 4로 스코어 나타났잖아요.
1: 네.
0: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압승이긴 한데 각 당의 반응이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잖아요. 왜 그런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현장에서?
3: 아무래도 이게 워낙 기대치가 높았다 보니까
0: 네.
3: 14대 1이라는 숫자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왔었잖아요.
0: 네네.
3: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긴 선거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처음에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보니까 이게 좀 우리가 예상만큼 못 나오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예상만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민주당에서는 가장 뼈아픈 패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영철 기자님.
3: 역시 서울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서울이 가장 뼈아팠군요.
3: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과 다르게 나왔을 때 가장 타격이 큰 건데
0: 네.
3: 다른 데들은 좀 질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0: 네.
3: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내심 우리가 그래도 이길 거다라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내부에선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0: 네.
3: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시의회나 구청장도 예상만큼 못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총선에 대입해보면 이 지역은 총선 때 우리가 국회의원을 못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의원들의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48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여론이 바뀌었다고 하는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좀 교차 투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시도지사는 뭐 민주당을 찍었지만 뭐 지역 광역 의원들은 뭐 국민의힘을 찍는다고.
1: 네, 대표적인 게 경기도 용인이랑 성남인데요.
0: 네.
1: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후보가 큰 퍼센트 포인트 차로 이겼잖아요.
0: 네.
1: 그런데 용인과 성남에서는 민주당이 이기지 못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부동산 민심 표심 같은 게 작용을 하면서. 유권자들이 교차 투표를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 교차 투표의 이유는 확실히 좀 유권자들이 성향이 달라졌다고 이게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 사실 성향 파악보다는 현안에 좀 스윙부터 역할이 좀 컸던 것 같아요.
0: 아 현안에 따라 네. 달랐다.
2: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동산 이슈도 있었겠지만 뭐 그 전에 뭐 스타벅스 논란이라든지 뭐 대통령의 X 뭐 게시글 논란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좀 축적이 되면서 좀 중도층한테는 그 민주당의 이미지가 좀 안 좋게 느껴져서.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0: 정청래 대표가 공을 들였던 또 하나의 지역이죠. 전북도지사 선거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의 격차를 벌이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전북 호남권 사수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평택의 패배가 더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이 더 분위기가 안 좋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당연히 그렇죠.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전북을 놓쳤으면 사실상 정치적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였거든요.
0: 전북 놓쳤으면 정말 그 8월에 있을 전당대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안 될 정도로 큰 위기였죠.
1: 네, 그렇죠. 네. 거의 연임이 쉽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큰 고비는 넘겼지만 근데 이런 논란이 당장 있는 거예요. 전선이 두 개가 됐었던 거잖아요.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에 당력을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네. 서울도 놓치고 평택을 또 놓치고 대구도 놓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그 이제 영수증을 받고 있는 거죠. 후과를. 지금 전북이 흔들려서 공천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를 뺏긴 거 아니냐. 특히 상징적인 소통력이라고 얘기되는 서울도 놓치고 네. 평택은 단일화 이슈도 끝까지 제대로 풀지 못해가지고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이런 비난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0: 신영수 기자님, 민주당에서의 평택 뺏긴 것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잖아요.
2: 충격적이죠. 그것도 네. 어쨌든 당에서 대표적으로 공천을 했던 김용남 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됐던 부분이 결국 치명타로 왔던 거고
0: 네.
2: 결국 또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거다 보니까 낙천이 됐던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바로 전당대회다 보니까 낙천됐던 분들이 이제 바로 칼날을 들이밀 거다. 전당대회에 맞춰서.
0: 네.
2: 그래서 쉽지 않은 전당대회가 될 거다. 정청래 대표에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그 공천에서 탈락했던 사람들이 정청래 대표에게 이제
2: 너 때문에 진 거 아니냐.
0: 너 선거 책임져라. 네. 당대표로서의 네. 선거 책임져라. 그렇죠. 이런 게 나올 것이다.
2: 대표적인 게 이제 평택을인
0: 평택을이다. 네. 네. 글쎄요. 이게 좀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승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평택을이 그렇게 막 해볼 만한 지역구이기는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미군기지도 있고 그리고 일단 고덕동이라고 가장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 삼성 캠퍼스가 있는데 2030 남성들의 좀 보수 그러니까 2030 남성들이 보수를 지지할 거다라는 좀 당내에 이유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대남 효과를 봐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래서 좀 해볼만하다 했는데 아무래도 판 자체가 깔려있는 판 자체가 정권 심판보다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워낙 거셌다 보니까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네거티브라든지 좀 그 안에서 치고받는 게 커다 보니까 반사익을 보는 게 좀 크죠.
0: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왔던 여론조사 중에 평택 관련해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혹시 그 뒷이야기도 좀 알 수 있을까요?
3: 사실 평택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유희동 후보가 실제로 당 지도부한테 오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는 했어요.
0: 네, 정동욱 대표나
3: 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입장을 전했다기보다는 네. 지방선거는 총선이랑 다르게 후보자가 요청을 해야 가는 구조거든요.
0: 네, 네.
3: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부탁을 하지만 장동혁 대표만큼은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웬만큼 지도부 입장에서도 될 만하니까 그들이 대표에 비토를 해도 일단 들어주고 보는 좀 그렇게 흘러갔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이 평택 부산 북갑을 뺏기면서 당대표 연임에도 사실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권 도전 시동을 걸고 있는 이 송영길 당선인은 정청래 대표와 나를 세우고 있고요. 또 김민석 총리도 전당대회 준비에 나설 전망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총리 자리를 내려놓고 전당대회 준비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 네,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네. 지금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제가 직감 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전당대회가 8월이 아니라 9월에 열릴 것 같아요.
0: 네네네.
1: 9월 전당대회 3국 대전이 이 3명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일단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각을 세우고 있는 거는 송영길 의원이죠.
0: 그렇군요.
1: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6.3 지방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날 6월 4일 날부터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종합평가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놨죠.
0: 신영철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어제 한 패널이 그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김부겸 후보가 당대표로 나와도 되진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긴 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2: 근데 김부겸 후보가 여러 차례 나오면서 이미지 소비를 일단 너무 많이 했고
0: 네.
2: 그리고 나오면 결국 다음 대선 밖에는 없는 분이긴 한데 지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이 일단은 정신적인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될지 잘 모르겠고요. 사실
0: 네네네.
2: 이번에도 대구 시장으로 모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고민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0: 일단 한 10% 정도 차이로 지게 된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정치권으로 나올 수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
1: 그건 쉽지 합니다. 않을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가 네. 되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석 총리가 이제 총리자를 내려놓으면 차기 총리 후보군도 궁금해집니다.
2: 네.
1: 일단 먼저 오늘 좀 기사가 나왔는데 뭐 청와대에서 아니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강훈식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장관이 하마평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의 두 분 중에 뭐 차기 총리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2: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총리가 될 거다라는 단독 기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라는 단독 기사 각각 나왔고 네. 청와대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부인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인 거는 저도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홍준표 전 대구지사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1: 제로에 수렴한다고?
2: 네.
1: 네. 네. 한동안 좀 이야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3: 일단은 안정형인 그 인재가 필요한데 홍준표 전 시장은 일단 좀 설화나 좀 구설수에 오르는 게 너무 많기도 하고
1: 네.
3: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굳이 여기에서 뭐 이렇게 여야 통합을 하자라면서 홍준표 전 시장이라는 그 패를 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여야 내부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울시장 이야기 좀 더 해볼 텐데요. 개표 마지막까지 치열했던 승부였잖아요. 막판 선거 기간 동안 양쪽 캠프의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신영철 기자님. 어땠습니까? 그 아침 오전 7시까지 거의 확정이 안 나 있는 상황? 7시쯤에 확정이 났었나요? 예, 그런 상황인데
0: 7시 캠프... 조금 넘어서 이제 뒤집히기 시작했죠.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 당일 말고라도 선거전 막판 분위기 같은 경우는 서로 좀 의심을 하고는 있긴 했어요. 어떤 식으로 의심을 했냐면
1: 네.
0: 민주당은 아 그래도 우리가 이기겠지 라고 이제 의심을 조금씩 조금씩 하던 과정이었던 거고
1: 이기겠지?
0: 설마 설마 이길 거야 에이, 이런 식으로 에이 이길
1: 이겨,
0: 거야
1: 이겨.
0: 에이, 이런 식으로 느낌입니까? 생각을 했던 거고 국민의힘은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연에서 그런 조사가 있었다.
1: 네.
0: 근데 서울시 내부에서도 아 여연 조사는 안 맞지 않나? 네. 약간 우리가 이긴다고?
1: 약간 예전에 우리가 네. 여의도 연구원 아니잖아. 네, 네. 약간 이런 의견도
0: 우리가 있죠. 이긴다고? 아 그러면서 그때 만났던 분들은 오히려 거의 약간 체념을 한 상태에서 아 소소문 사고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계속 상승세를 타서 골든크로스가 이뤄질 수도 있었을 텐데
1: 네, 네.
0: 좀 아쉽게 됐다. 이런 식으로 거의 약간 진 것처럼 체념을 하신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1: 네네.
0: 그런 정도로 사실 양쪽 간의 분위기는 좀 차이가 컸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원호 후보가 조금 더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양쪽 다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1: 네네.
0: 같아요.
1: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르르 그냥 나갑니까? 캠프 쪽에서는?
0: 아 어떤 발표가?
1: 그러니까 발표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은
0: 네.
1: 민주당 그 선거 사무소 쪽에서는 사람들이 쫙 빠집니까? 아무 별 반응 없이 어때요?
0: 아
1: 제가 현장에 가보진 않아서.
0: 그러니까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1: 네.
0: 그 발표가 나면 진 쪽은 일단은 금세 좀 후루룩 빠지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다가 뭐 뒤집히는 경우도 자주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예전에 뭐 20대 대선이었었나 여기 이재명 대통령이 질 때 그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있다가 이제 전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뒤집힐 때쯤에 다시 또 이기는 쪽은 들어오고
1: 네.
0: 지는 쪽은 이따 또 나가버리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됩니다.
1: 이번에도 당선됐다고 막 이렇게 꽃다발 전해주고 근데 결국에 마무리에는 결과가 안 좋아져가지고 했던 후보도 있긴 하더라고요.
2: 이번에 서울시 그 비례대표가 네. 순번이 바뀌었죠. 8번이니까.
1: 네네네네.
2: 민주당 후보가 바뀌었는데 이번에 정원호 캠프와 오세훈 캠프 선거 막판에 제가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기자들은 캠프에 가서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많이 해요.
1: 네.
2: 인근에 나오면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정원호 캠프의 분위기는 느슨함이었어요.
1: 느슨합니다.
2: 그래서 제일 많은 얘기를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만약에 신현주 기자가 정원호 캠프에 있으면 아, 한 배차 어디 갈까요? 농고 행상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1: 네네네.
2: 아, 다 정책 파트로 가야 되나? 비서실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세훈 캠프 쪽 사람들을 만나보면 너무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아, 어떻게 농고 행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자체로 그 당시의 기울기 구도를 보여주는 거였지만 정원호 캠프가 정말 최선의 최선을 다한다라는 느낌까지 받지 못했었어요.
1: 그러니까 그 말은 이미 당선을 예감하고 아 네가 그쪽 부서 맞고 내가 여기 맞고 이미 다 정해지고 있는 그런 수준들.
2: 그러니까 캠프의 구성원 상당수가 네. 기자들이 근데 캠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지금 출구조사 나온 득표율을 보면 정원우 후보가 더 많이 얻었어야 되는 민주당의 텃밭 가령 관악구 이런 곳에서 예상만큼 많이 얻지 못했죠.
1: 야 그런 분위기였으면 진짜 마지막이 더 안 좋았겠네요.
2: 네,
1: 그렇죠. 선거 끝나고 나서도.
2: 네, 네. 그 다음 날 진짜 정원호 캠프는 결과가 아니 분위기가 안 좋았죠. 네.
1: 알겠습니다. 오세훈 캠프 쪽은 어땠습니까?
3: 오세훈 캠프는 일단 오세훈 시장이 그 출구조사 할 때까지만 해도 캠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정원호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와서 기자들한테 인사도 하고 좀 이긴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는 했고
1: 네네.
3: 오세훈 시장은 끝내 안 나타나다가 새벽에 다 끝나고 나서야 나왔었거든요.
1: 네.
3: 그런 식으로 하고 좀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40분 만에 윤희숙 상임선대위원장이죠. 그분 빼고 모든 참모들이 다 이렇게 박차고 나갔을 정도로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는데
1: 네.
3: 근데 사실 그 제가 취재를 하려고 전화를 해보니까 저한테 아 그래도 꽤나 붙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10년 지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서초 그때 개표하고 나서
3: 네,
1: 뒤집혀진.
3: 그때, 네, 뒤집혀진 네. 그때도 저한테 이제 그때가 새벽 4시에 뒤집혔다라고 하면서 개표율이 80%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번에도 잠실이랑 강남에서 이제 좀 늦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동작구가 새벽 1시인가 넘어서부터 개표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 결과적으로 거기가 오세훈 그 시장이 조금 더 높게 근소한 차이로 이기기도 했고 그래서 좀 다들 집에서 좀 안절부절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저도 그날 한 2시간 잔 것 같은데 아 마지막 한 새벽 한 5시쯤에 이렇게 눈을 붙였어요. 또 오전에 저도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네. 나 아침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2: 달라졌죠.
1: 네. 결정이 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놀라 하셨던 그 뭐 이제 메신저를 이렇게 네. 보내시던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당사자는 얼마나 놀랐을까 네, 캠프는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 그쵸. 그런 네.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3: 네.
1: 축제 분위기였겠어요.
3: 축제 분위기도 축제 분위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한 3시 넘어가면서부터 10분에 0.1%씩 척척척척 치고 네. 올라가는 게 보였거든요.
1: 네네.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슬슬 사람들도 모이고 된다 2010년이다 2010년에 이제 반복되는 거다 이러면서 좀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끝까지 긴장은 놓지 않았지만.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핫이슈가 있었잖아요. 본투표 당일에 일어난 투표인지 부족 사태인데 오세훈 후보와 장동욱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처음에는 뭐 선거 무효다 뭐 이렇게까지 나왔죠 주장이. 당내 의원들도 꽤 강하게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만약 오세훈 후보가 이게 만약에 패배였다라면 그리고 아예 적은 표수 차이로 만 표 이내나 뭐 이렇게 그러면 엄청나게 큰 파장이 되지 않을까요? 신현주 기자님.
3: 그렇죠. 근데 사실 오세훈 시장이 이기면서 그건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1: 그렇죠.
3: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헌법 소원 그리고 특검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 아, 준비하고 있었군요.
3: 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기면서 이제 좀 그런 목소리가 사그라들기도 하고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지 뭐 어떻게 할지는 지켜보겠다 입장인데 사실 이게 원내 사안이다 보니까 원내대표가 서로 지금 여야가 새로 뽑히고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하면서
1: 그렇겠네요.
3: 예, 오늘 좀 빈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차기 원내대표가 뭐 협상을 하지 않겠느냐 약간 이 정도 톤으로 수그러든 상태입니다.
1: 김민석 국무총리도 얘기했잖아요. 특검 얘기도 하고 뭐 국정조사 얘기도 했지만 이제 김민석 총리도 자리에서 내려오시니까 이거는 그 이후에 좀 논의가 돼야 될 문제가 되겠네요.
3: 특히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3: 왜냐하면 이게 사실 청와대 쪽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걸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뭐 국조든 뭐 특검이든 하면 혼자 통과시키지 못하거든요.
1: 네네.
3: 그래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게 또 하반기 원구성이랑 같이 합쳐져서 여야가 어떻게 좀 협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기고 나서의 오세훈 캠프 쪽의 입장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 오세훈 후보가 당선 된 이후에 국민의힘 쪽은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러면
3: 국민의힘은 일단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이기는 한데 사실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지금은 오늘 사퇴하긴 했지만 원내대표라 칭하겠습니다. 둘의 그 온도차가 좀 심하기는 해요.
1: 네네.
3: 왜냐하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미 이겼는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냐 약간
1: 굳이 더 해야 됩니까?
3: 예, 문제기는 하지만 네. 사실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는 다르잖아요.
1: 아, 다르죠.
3: 예, 근데 예. 이게 자칫하다가 이제 부정선거처럼 론자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는 문제는 되지만 부정선거까지는 아니지 않냐 하지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와 뭐 그 잠시
2: 갔죠.
3: 예, 네. 그 세 곳을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발로 뛰었거든요.
1: 네, 확성기를 들고 이야기하는 모습 봤습니다.
3: 네, 원래는 네. 그 충남 보령으로 내려가서 잠적할 계획이었는데 네.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 전까지 급하게 일정을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기 입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를 좀 수면 위로 올려서 자기의 좀 우군을 확보하려는

0: 계획처럼 보입니다.
1: 그렇습니다. 황교안 후보도 현장으로 오셔서 예, 같이 높은 곳에서
0: 카메라에 잡히더라고요.
1: 예, 뛰어내리시는 모습까지 저희가 봤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위대들이 맡고 있던 잠실 7동 투표소 오늘에서야 투표함이 반출돼서 개표가 진행이 됐죠. 이제 개표가 완료가 된 거 아닙니까? 신용철
2: 의원님. 네. 개표가 예. 완료가 됐고요. 예, 이틀에 걸친 굉장히 긴 개표였는데 그 처음에는 수십 명 정도의 답 그 불과했었는데 그게 이제 천 몇 명으로 늘었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일단 일단락이 됐고 개표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7시 30분부터 기동대 천 명을 투입해서 해산에 나섰고요.
1: 네.
2: 시위대와 물리적 충돌이 있긴 했는데 개표함 두 개를 확보해서 개표소로 이송을 완료했습니다. 그 시위대 같은 경우는 아까 부실 선거랑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들이었어요.
1: 네.
2: 그래서 개표 중단과 선거 무효 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1: 선거 무효도 주장을 예, 계속 하고 있습니까?
2: 그 시위 현장을 중계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1: 네, 네, 네.
2: 그래서 거기서 보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이제 개표 중단, 선거 무효,
0: 재선,
2: 뭐 이재명 탄핵, 뭐 이런 거를 반복해서 구호를 계속 외칩니다.
1: 재선거를 외치시는 분들은 국민의힘을 좀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이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도 재선거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2: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그 논리가
1: 네.
2: 그 오세훈 당선 이런 것보다 오히려 더 우위에 있는 거죠.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1: 개념상 더 위에다.
2: 네, 네.
1: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자체를 아예
2: 네.
1: 오세훈 후보가 되든 말든 상관없고 다시 해야 된다.
2: 그러니까 정무적인 논리가 아니고
1: 네.
2: 어떻게 보면 저는 일종의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상황인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지금?
2: 비슷하게 논평을 냈던 게 사실 전용기 의원이 그 논평을 냈었죠. 왜 말이 바뀌느냐.
1: 네네.
2: 재선거를 하자고 하더니 왜 이제 바뀌느냐 이런 취지로 논평을 냈었는데
1: 네.
2: 사실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깊게 파고 들어갔을 때 민주당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말은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 이 내용에 대해서 별 언급이 없는 것 같다는
2: 그렇죠.
1: 생각이 드네요.
2: 어떻게 보면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여당의 입장이잖아요. 거기서
1: 네.
2: 지금 이거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오히려 정무적으로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지만 선관위의 책임론 당연히 책임져야죠. 잘못했으면은 네, 이거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동혁 대표가 잠시 7동 개표 현장에 나타나서 확성기 들고 개표 중단하라 뭐 이렇게 외쳤는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야당이 계속 이 이슈를 키워갈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김준 기자님.
3: 저도 신현주 기자 말씀에 동의하는데
1: 네.
3: 야당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키워나갈 거예요.
0: 네.
1: 아.
3: 지금 장동혁 사태론이 엄청 거세지고 있잖아요.
1: 네, 네.
3: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버티기에 쓸 방패할 재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1: 네.
3: 그런데 마침 선관위가 어처구니없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자신의 재료 삼아 버티기 삼아 지금이 나 공격할 때야 지금 저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늘 그렇게 자신의 리더십 위기를 돌파해왔거든요. 이번에는 이게 재료가 되는 거죠.
1: 아, 좋은 소재를
3: 네.
1: 잡아낸 거군요.
3: 네. 네.
1: 그럼 장동욱 대표는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하겠네요?
0: 그럼요.
1: 그럼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겁니까? 장동욱 대표도?
0: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거기는 한데
1: 네.
0: 이게 그 보시면 장동혁 대표가 선거 무효 뭐 이런 워딩을 하지 않아요. 오늘 워딩을 보면 개표 중단.
1: 그거 하면은 네.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0: 네, 그렇죠.
1: 예,
0: 개표
1: 예.
0: 중단, 그러니까 그 개표 중단과 재선건 또 약간 다른
1: 뉘앙스인
0: 거거든요.
1: 예, 예.
0: 본인의 입으로 재선거를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게.
1: 네.
0: 그래서 오늘 뭐 워딩을 보면 선관위와 끝까지 싸우겠다. 뭐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장동혁 대표는 카드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재신임이거든요. 네, 당대표는 재신임을 하면 당원들의 투표를 합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지금 당원들 보면 좀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많고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기대서 지금까지 리더십 위기를 좀 돌파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뭐 선거 무효 뭐 이런 것들 행보들이 그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사실은 좀 더 많아요. 그런 재신임을 던지기 전에
1: 네네.
0: 내가 이렇게 싸우겠다. 선봉에 서서 내가 그들의 뭐가 되겠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신임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 혼자서 아마 키워나갈 것 같습니다.
1: 다른 의원들은 동조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0: 문제의식은 있는데
1: 네.
0: 근데 굳이 지금 지선에서 사실 4개밖에 못 얻었다는 거는 국민의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정말 좋지 않은 거거든요.
1: 네네.
0: 이거를 굳이 이걸 수면 위로 꺼내서 당 차원에서 뭐 거리로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극우 이미지만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국민의힘 네. 자체에서는 진상조사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는 모습이 더 보기 네.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0: 네. 오히려 네네. 그리고 일단 그 총

0: 언니도 오늘 글을 올렸으니까요. 조금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1: 여기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네. 현장에서 황교안 대표랑 정대용 대표랑 절대 마주치지 않아요. 눈길을 같이 하지 않아요.
0: 오늘 정말 이 거리에 있었고.
2: 왜 그러죠?
1: 왜냐하면 예. 방금 신현주 기자가 얘기한 그 보수 아스팔트 우파, 네. 흔히 얘기하는 구구 세력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의 상당 포션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특히 계엄 이후에 많이 그런 분들이 들어왔고 네. 그래서 제 표현인데 K마가의 상징이 누가 될 것이냐를 두고 지금 장동혁 대표랑 황교안 대표가 서로 경합을 하고 있는 거죠.
2: 아, 또 다른 선거가 시작이 된 겁니까? 그 안에서?
1: 네. 그게 생각보다 네.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네,
1: 이제 우리나라도 저는 그 구구의 국민의힘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우리나라도 유럽에서처럼 이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분들이 원내에 진입하는 세력을 구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욕구 넘기는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2: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서울시 선거 얘기로 돌아가면요. 세 분은 서울시 선거 양상 이거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또 한 말씀씩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가 줄곧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역전하지 못한 결과였는데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마지막에 승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인가? 출구조사마저도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영수 기자님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3: 네. 이제 계속 어쨌든 정원 후보가 조금이라도 앞서게 나왔었던 거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좀 흥미롭게 말씀을 하신 게 장동혁이 꼴보기 싫어서 여론조사도 응하지 않던 보수층이 네. 마지막에 살리고 싶은 후보들이 나온 그 지역에서 투표를 하러 나온 거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감도와 나와서 투표를 하는 감도라는 건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샤이 보수였다는 거죠. 여론조사에서는. 네. 그게 이제 오세훈과 한동훈과 유이동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는 거죠. 뭐 그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신현주 기자님 보실 때 이게 역전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라고 보세요? 우리 깐깐이 기간이 좀 있었잖아요.
0: 네, 저는 선거 일주일 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약간 그 전까지 다들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이미 어디를 갈지 정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은 어디로 갈지 못 정한 사람들이 마음을 정할 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세훈 그 시장의 마지막 일주일 동선을 보면 2030을 공략하는 동선이 굉장히 많아요.
2: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청년들이랑 사진도 많이 찍고 SNS에 많이 네. 사진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0: 그리고 실제로 파이널 유세도 신촌에서 하기도 했고 네. 네. 신촌에 갔다가 그리고 젊음의 거리 뭐 간다고 하고 그랬었고 그래서 좀 2030을 공략한 게 유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2: 네. 2030이 오세훈 시장에게 많은 표를 줬을 것이다.
0: 네. 실제로도 그렇게 하기도 했고
2: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오세훈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정원호 후보를 둘러쌌던 주폭 논란이라든지 칸쿤이라든지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2: 네,
0: 2030 세대에게 있어서 저도 이제 2030이기는 하지만 그 오세훈 시장이 가지는 인지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뭐 저 초등학교 때 무상급식 뭐 그런 오세이돈 그 이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2: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0: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지도가 일단 인지도가 네, 정원호 후보가 너무 안 보였던 선거였기 때문에
2: 정치인에게 그런 얘기가 있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슈가 되라. 어차피 네. 너의 이름만 남는다. 네. 뭐 이런 이야기에 바탕이 된 이야기들이군요.
0: 네. 맞습니다.
2: 스타벅스 이야기도 20대 청년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왜 스타벅스 가는 걸 불편하게 만드냐. 네.
1: 그 불매운동을 민간이 하면 민간이 할지 그걸 정부가 하냐 네. 라는 비판이 많았죠.
2: 청년들에게 그 마음이 좀 움직였던 계기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1: 결정적 변수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분명히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세훈 후보가 캠페인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게 이것도 신현주 기자 얘기랑 동의하는데 저는 오세훈 후보가 선거 막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뛰어다닐 때 오지 못하게 한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2: 아,
1: 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에 뛰어들었다. 네. 그래서 같이 캠페인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되게 큰 역풍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도 오신다고 했었나요?
1: 그러니까 후보가 요청하는 건데.
2: 후보가 요청하는 네, 거죠. 예.
1: 요청 안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계속해서 장동혁과의 거리두기, 박근혜와의 거리두기를 한 거죠.
2: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거리는 좁혔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잘했 버스 전용차로 청계천이라고 일을 했다라는 성과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건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반사 쳐낸 거죠.
2: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숲도 가셨잖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네. 서울숲도 우리가 만든 거야? 아까 네, 이런 느낌으로 네, 가셨던 네, 것 그렇죠.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럼 정은호 캠프는 어떻게 패배를 분석하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신영철 기자님은 어떻게 좀 이야기 들으신 게 좀 있습니까? 뒷이야기들을.
3: 네, 뭐 이제

0: 근데 그래서 뭐 성동이 핫한 곳이라는 것도 성수가 핫한 곳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정우동가 만들 서울시는 어떤 서울시지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전혀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1: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0: 그렇죠. 네. 근데 오세훈의 서울시는 너무 명확히 어떤 건지 모두가 알거든요. 그거에 네. 대한 찬반이 있을지언정. 그래서 그게 일단은 가장 컸던 것 같고.
2: 찬반이 있을지언정 떠오르는 게 있었다. 뭐 예를 들어 한강버스, 네네, 그렇죠, 강사의 그렇죠. 정원 뭐 이런 것도 있었다.
0: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논쟁을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착착 개발을 한다는데 착착 개발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고 그 아까 이제 착착 개발 얘기 이야기했지만 그러다 보니 부동산 관련해서 한강벨트에서 거의 다 지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네. 한강벨트에 있는 분들이 아 그럼 이제 오세훈으로 가면 일단은 요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정원호가 당선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이나 이런 부동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과거처럼 뭐 그 박원순 시장 때처럼 지구지정 다 해제될지도 모르겠는 거고 네. 이런 불안감이 막판에 막 올라갔던 것 같아요.
2: 결국에 부동산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세금에 대한 그쵸. 이슈도 작용을 했을 것이다.
0: 그래서 이번에 동별로 보면 네. 그 정비사업단지별로 그냥 다 오세훈이 이겼어요.
2: 맞아요. 예, 재건축 재개발이 네.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2: 분위기상.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자님들도 한 번씩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원호 후보의 패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 정원호 후보의 패배요?
2: 네.
3: 저는 그냥 그 항상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진보는 오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보수는 무능력하면 안 되고 진보는 오만하면 안 된다라는 약간 그런 말이 있는데 딱 오만해서 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 네. 오만해서 졌다.
3: 네.
2: 예, 너무 앞서고 있어서.
3: 너무 앞서고 있었고 대통령에 기대는 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2: 대통령을 너무 떠오르게 했다.
3: 토론도 앞섰고.
2: 알겠습니다. 김종인 기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4: 저는 정원호 후보가 캠페인을 정말 못했다고 생각해요.
2: 캠페인을 그럼 캠프의 문제네요.
4: 후보가 결정했겠죠. 네. 근데 일단은 부자 몸조심 처음에는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2: 맞아요.
4: 부자 몸조심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토론을 피하니까 오히려 초유의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이 도전자 같이 보이고 정원 후보는 기득권처럼 보였거든요.
2: 그렇군요.
4: 우리나라 국민들은 토론도 못해? 이런 거 엄청 싫어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운동장에서 계속 뛰었어요. 오세훈 후보도 감추고 싶은 약점이 많거든요. 4선이나 그렇죠. 서울시장을 했기 때문에 아까 네. 오세이돈도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은 한강버스가 가장 오세훈 후보의 아픈 지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 후보가 공략을 못했어요. 거꾸로 오세훈 캠프는 정말 선거 전략을 잘 짰다고 생각해요.
2: 그렇군요. 말씀 이어가 주시죠.
4: 네, 그게 옳건 그르건 정원호 후보한테 저는 박원순 시즌2라는 프레임에 걸었고 그게 정원호 후보의 강점을 다 상쇄시켰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원호 후보가 누구예요? 명픽으로 성동구청장으로 삼선의 1자라는 구청장으로 처음에 지지율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런데 그 오세훈 캠프에서 저 사람도 민주당 색이 사실 엿지 않아. 저 네. 사람 전대협 선전부장 출신이야. 저 사람도 사실 민주당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마치 이재명 정부가 선거 후에 부동산 세제를 강하게 할 거라고 하니까 정원 후보의 색깔이 싹 빠지고 네. 그다음에 정원호도 박원순 전 시장처럼 약간의 여성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칸코노고 딱 때렸잖아요. 그게 2030 여성들한테 매우 매우 안 좋은 이미지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2: 네.
4: 그런 전체적인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기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지 한국 정치 발전에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오세훈 후보 캠프는 되게 정원 후보의 아픈 부분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를 입체적으로 짜고 나왔다.
2: 선거판에 정확한 그림을 그리고 나온 것이군요.
4: 네, 그 부분을 네. 정확하게 설계대로 이행한 거죠. 그림을 그린 거죠.
2: 시간 이제 타임라인까지 정해서 이렇게 네거티브나 공격을 하고 이런 메시지를 줘야겠다라는 것을 오세훈 캠프에서 정확하게 계획했다.
4: 네, 제가 아까 오만했다라는 얘기가 너무 딱 드는 게
2: 네.
4: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서울시장 오세훈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2: 여태껏 진짜 단 한 번도 없네요.
4: 오세훈이 네.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고 나온 적은 있지만 민주당은 서울시장 오세훈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2: 그러네요.
4: 그런데 캠프 분위기가 느슨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2: 네, 서울의 네. 오세훈 후보는 약간 민주당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토론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좀 방송 중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전 열린 토론 진행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토론이 좀 아쉬웠다?
4: 네. 네,
2: 그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로고 듣고 여의도 프레스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0: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1: 정치, 지겨우신가요? 경제, 어려우신가요? 뉴스, 피곤하신가요? 열린토론은 다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KBS 열린토론.
2: 네, KBS 열린토론 세 분의 취재 기자와 함께 6.3 지방선거 막전막후와 선거 결과에 대한 정당 내부 반응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신현주 한국일보 기자, 신영철 한겨레신문 기자,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의 뒷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그 앞얘기보다 뒷이야기가 더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문자가 많이 오는데요. 왕팬님께서 지금 라이브인가요? 라고 문자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진 얘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분들 녹음을 하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셨나 봅니다. 네, 지금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8시 2분 29초 30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6400님 선거를 여러 번 지켜보셨을 테니 이번 지방선거는 땡땡땡이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기자님께 자,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네, 이것도 좀 생각할 시간이 있어서 먼저 좋습니다. 베테랑답게 김종일 기자님부터 이번 지방선거는 땡땡땡이다. 뭡니까?
3: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는 장동혁 심판이다.
2: 장동혁 심판이다. 네. 예,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3: 장동혁 대표랑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당선된 분들 보면 네. 다 장동혁과의 거리두기에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한동훈 의원,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유이동 네네. 의원 다 장동혁과의 거리두기를 하셨던 분들.
2: 알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거리두기다. 자, 이번 지방선거 땡땡땡이다. 신현주 기자님.
4: 저는 어부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 평택 얘기하는 건가요?
4: 평택도 그렇지만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진 사람이 아무도 없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네. 진 사람이 딱히 없어 보이는 이유가 한동훈 대표 전 대표나 오세훈 시장이 이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원래 물러나야 되는 수순이 맞는데 선관위 이슈로 인해서 좀 어부질이로 어떻게 다시 그 당권을 지킬 그 명분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보통은 하면 선거 다음 날이 국민의힘은 항상 더 바빠요. 네. 당대표가 그 두문불출해서 쫓아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사퇴하실 건가요? 물어봐야 되는데 대표가 국회에 안 와요.
2: 어부지리하고 있군요.
4: 네, 그러니까 지금 잠실과 이제 바쁘게 다니시는데 네. 좀 그렇게 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런 선거가 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 두 분 다 장동혁 대표를 주인공에다 두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영철 기자님 이번 선거는 땡땡땡이다 뭡니까?
5: 저는 서울을 중심으로 많이 봤으니까 네. 이번 선거는 부동산이다.
2: 이번 선거는 부동산이다.
5: 네.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도 기초단체를 보면 진 곳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긴 곳이 의왕, 하남 뭐 이런 데들이거든요.
2: 그러네요.
5: 거기가 이제 대부분 토어제 관련해서 묶여 있는 곳들이고 그 마지막에 현근택 그 후보 같은 경우도 참지 못하고 재산세 인하와 토어제 해제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2: 네네.
5: 그러면 이게 맞네요. 앞으로 총선이랑 대선에서도 저는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이슈라고 봅니다.
2: 네. 민주당 쪽에서 가장 아픈 주제가 바로 이 주제가 아닐까 선거에서 특히.
5: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와대와 당 간의 의견이 굉장히 벌어질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사실 강남 3구가 제일 이슈 중에 가장 크게

0: 아, 그 선거 이후에 아, 과연 공시가율 몇 퍼센트까지 올릴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선택이 달라졌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번 선거는 부동산이다라고까지 시영철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3155님 서울시 선거 결과는 누가 선거운동을 잘해서라기보다는요 부동산 정책 관련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시영철 기자님과 같은 생각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3375님 2030님 여성 표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20대 30대 여성이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표가 많이 갔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여성에게 이거는 여쭤봐야겠습니다. 신현지 기사님 한번 해주시죠.
1: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자 문제라든지 그 박원순 시즌2라는 게 좀 굉장히 반향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0: 아,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그 여성 유권자들의 분노가 상당했었고 그 캄쿤이나 뭐 주치 폭행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질이 좀 떨어지는 논란들이잖아요. 뭐 정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개인 사생활이다 보니까 그 이미지 때문에 아마 좀 표심이 오세훈 그 시장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0: 두 분 좀 이야기도 드릴게요. 김준기 네. 기자님은 진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30대 원래 여성들은 민주당의 지지가 좀 강했었잖아요. 그동안 네. 선거에서.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분야 중에 하나
2: 저는
0: 난 말이죠.
2: 50대 50의 비율로 공소취소 역풍이 2030 정의로움 공정을 중요하는 생각하는 청년 세대한테 엄청나게 안 좋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0: 청년 전체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2: 네. 네네. 그리고 막판에 그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막 몰아치면서 한 게 2030 세대가 봤을 때는 이게 대체 뭐지?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4510님께서 스타벅스 이슈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된 액션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스타벅스가 여성분들 좋아합니다. 근데 네. 커피 마시러 가는데 눈치를 봐야 돼? 막 이런 생각 들게끔 만들 수도 있다. 너무 과하게
2: 그렇죠. 나라에서 자유불급이었어요.
0: 예, 너무 과하게 네. 표현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용철 기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도 이 이야기를 이제 주변에 30대 여성이 최근에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거였잖아요. 원래 그렇죠.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계층인데 이번에 오세훈 후보를 굉장히 높게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분들이 뭐 모든 의견일 수는 없겠지만 네. 거기서 또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더불어서 결혼을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이 30대 여성 중에 또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를 했던 부동산 중에 매매 말고도 이런 분들이 집을 구할 때 월세나 전세를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집값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고 전세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관련해가지고 청와대는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될 만한 이야기를 정원원에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불안해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분들도 썼습니다.
0: 네네. 시영수 기자님 처음부터까지 부동산 이슈를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군요.
3: 서울은 저는 부동산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0: 서울과 네. 근교에 있는 이 경기도 지역은 무조건 부동산이다.
3: 그렇죠, 그렇죠.
0: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3: 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0: 네.
3: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를 보면 표심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0: 맞아요. 예, 예. 김진희님께서 비슷한 질문하셨어요. 이것도 부동산이라고 대답해 주실 것 같은데 대통령에 대한 평가 나쁘지 않은데 민주당이 서울을 차지하지 못한 건 왜일까요?
3: 이게 지방선거랑 총선이랑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총선 같은 경우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대표들을 뽑는 거고
0: 네.
3: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부동산 관련 결정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내 삶에 관여가 돼 있죠. 네.
3: 근데 유권자들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뽑는 기준이 저는 총선이나 대선과는 좀 많이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서울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고 오세훈 후보는 당내 입지나 앞으로 글쎄요 대선 얘기까지 이제 슬슬 나오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세 분 한마디씩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우 기자님부터 한번 들어보죠.
2: 저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0: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다
2: 네.
0: 네.
2: 탄탄대로를 걸을 제1선두 주자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신현주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도 굉장히 입지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앞전에 뭐 이전 대선이나 이런 데에서 오세훈 시장의 가장 최대 약점이 친 오세훈계가 다 전멸했다는 거였어요. 당의 기반이 없다. 다 옛날 사람들이고 여의도를 떠난 지 너무 오래되어 있어서
0: 그러네요.
1: 네, 존재감이 많이 없다라는 게 좀 중론이었거든요.
0: 김재섭 의원.

0: 이번에 캠프 가셨던 윤희숙 전 의원이랑 꽤 계시잖아요. 강남에 박수민 의원. 네. 네.
1: 근데 그분들은 사실 다 초선이고 이번에 네. 새로 입성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수적으로는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뭐 이렇게 오세훈 시장을 추대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또 그 존재감까지는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생환을 하면서
0: 좋은 의원,
1: 좋은 의원 예.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러니까 수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0: 많지 않다. 예, 예, 예. 많지 않다.
1: 사실 뭐
0: 예.
1: 오신환 전 의원이라든지 좀 그런 식으로 진짜 그 오세훈 시장 최측근에서 뭔가
0: 김병민 부시장.
1: 예. 근데 예, 이제 또 원내가 아니니까 원외니까 예, 예, 예. 원내에 사람이 없다라는 게 좀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혔는데 네. 이번에 생환을 하면서 좀 당 내에서도 차기 보수 적자라는 그 타이틀이 딱 명확하게 붙은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러면 대선으로의 대선 후보로의 기조를 계속 좀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1: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당을 떠나 있는 게 나은 게 지금 당에서 내홍이 너무 많고.
0: 시끄럽죠. 네.
1: 그래서 좀 대선이 다가오면 알아서 모셔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영철 기자님.
2: 저도 비슷하게 보는 게요. 이게 여의도 이슈에서는 벗어나 있으면서 네. 서울시라는 곳에서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정책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선 때까지. 어쨌든 서울시장 혼자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부동산 정책, 이런 정책들을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가 맞기 때문에 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자유도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0: 실제로 오세훈 이제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하겠다. 그래서 그쵸? 쓴 소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2: 그것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 일환의 하나다. 대선을 네. 바라보고 있는 앞으로의 구도의 하나다라고 그쵸,
2: 나는
0: 봐도 되는 거군요.
2: 이재명 정부와 다른 이런 정부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어를 조금 더 작은 서울시로서 보여줄 수 있는 자유도가 생긴 거죠. 네.
0: 그것도 그렇고 네. 이제 대선도 4년 남았잖아요. 네. 지방선거는 4년이잖아요. 네. 그럼 시기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3: 거의 일치해요. 네. 저도 그래서 방금 신영철 기자 말씀하고 거의 다 동의하는 게 오세훈의 시그니처 공약이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잘 못 떠올려요.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청계천
0: 네, 네.
3: 버스 정차로
0: 버스정차선
3: 네, 있고 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따릉이나 서울시를 조금 더 소셜 디자인을 잘했다는 느낌이 있는데 사선이나 있는데 오세훈의 시그니처는 뭐지? 라고 하면 9988?
0: 뭘 잘 손목 닥터.
3: 네.
0: 저거 잘 쓰고 있어요.
3: 저도 잘 쓰고 있어요. 매일매일.
0: 하루에 100원씩 주잖아요.
3: 근데 그

0: 지금 서울과 경기까지 하면 2천만 유권자들한테 부동산이 너무 예민한 주제예요.
1: 네네.
0: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네. 이걸로 각을 세우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피력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봅니다.
1: 부동산 세금으로만 각을 세워도 꽤 네. 많은 표심을 얻을 수 있다. 나중에 그렇죠. 이렇게 네.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은 평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을처럼 이번에 핫한 지역이 별로 없죠. 저는 어떻게 봤을 때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었고 네. 제일 예측이 안 됐던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남, 유희동, 조국 세 후보가 줄곧 여론조사에서도 접전을 보였고 출구조사에서 333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보시지 않았나요? 기자분들도?
0: 그렇죠. 자꾸 이걸 물어보면은 신의 영역인데 이걸 어떻게 나보고 맞추라고 하는 거냐.
1: 이건 못 맞출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 네. 못 맞춰도 인정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위 김영남 후보를 유희동 후보가 6% 격차로 결국에 마지막에는 당선을 이제 따냈죠. 평택을 선거 결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신영철 기자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2: 일단은 김영남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 지점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1: 네네.
2: 초반에는 3자 구도라고 하더라도 김용남 후보가 앞서가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만약에 황교안 후보까지 해서 4파전이었다면
1: 네.
2: 둘이 또 이제 나눠가지고 나머지 둘이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비슷비슷한 게 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결국 범여권의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가
1: 네.
2: 서로의 파일을 뺏어가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유희동 후보 같은 경우는 황교안 후보에 의해서 그 지지율이 많이 뺏기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2: 이런 구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결국에 정확하게 이게 반씩 갈렸고 황교안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표의 일부분을 유희동 후보가 가져가면서 좀 생각보다 꽤 큰 포인트 차의 네. 승리를 거뒀다라고 봐야겠네요. 김종일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조금 다른 각에서 보면 이번 그 평택을 선거가
1: 네.
0: 이재명 정부가 처한 어떤 딜레마적 현실을 가장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생각해요.
1: 이재명 정부가 처한 딜레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 연합을 유지하는 게 정부가 매우 매우 중요하거든요.
1: 네.
0: 국정 동력을 유지하고 실제로 어떤 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선거 연합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탄핵,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탄핵을 이뤄낸 민주 진보 세력이 이번에 다 나왔어요. 조국신당 나오고 진보당 나왔는데
1: 네.
0: 전국 단위에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그렇게 단일화나 선거 연합 이슈에 처절하게 임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아까 신원주 기자가 얘기한 그 오만이라는 키워드가 이번에 여권이 아쉬운 선거 결과를 맞이하게 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절실하게 원했으면 전국 단위에서 진보당과의 선거 연합을 이루고 혁신당과도 단일화까지 안 가더라도 이 지역은 우리가 양보할 테니까 저 지역은 가야지 라는 선거 전체판에서 뛰었으면 평택을 해서 그렇게 아쉬운 결과가 안 나왔거나 혹은 평택을 해서 아쉬운 결과가 나왔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그걸 커버할 수 있었을 거예요.
1: 네네.
0: 그런 전체적인 전략이 매우 부족했다.
1: 민주당이 이번에 너무 오만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0: 네.
1: 예, 오만해서 단일화도 노력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
0: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노력했어야죠.
1: 네. 그만큼 지지율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희동 당선인이 이번 승리로 벌써 평택을 해서만 네 번째 당선입니다. 지현주 기자님.
3: 네.
1: 그럼 유희동 당선인, 유희동 이제 의원이죠. 유희동 의원도 당내에서 입지가 꽤나 상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원내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뭐 본인 안 나간다고는 하지만
3: 네.
1: 뭐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3: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 유희동 의원 자체의 입지도 있지만
1: 네.
3: 그렇게 쓴소리하는 사람의 입지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좀 유승민 예전엔 유승민계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그 유희동 후보가 그거 좀 옛날 이야기기도 하고 그 2024년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 때 정책위장을 했었었어요.
1: 네.
3: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좀
1: 아, 그래요?
3: 네, 소장파를 좀 그러니까 당에서 좀 장동혁 대표나 좀 그런 친윤, 영남 친윤들한테 좀 쓴소리를 할 만한 의원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유시민계라고도 유시민이나 죄송합니다. 유승민.
3: 네. 네.
1: 아, 죄송합니다. 유승민계라고도 많이 불리시잖아요.
3: 네. 예, 실제로 예. 그 선거 운동하면서 장동혁 대표는 거길 한 번도 안 갔어요. 실제로 부르지도 않았고. 근데
1: 그렇죠.
3: 유승민 전 의원이랑은 계속 같이 다니고 하루 종일 아예 동행 유세를 하기도 하고 했어서 좀 그런 점이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이번에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가
0: 네.
1: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 의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이 지원 유세해 준 곳에 꽤 좋은 성과가 많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3: 네.
1: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까?
3: 네. 근데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사실 그 경기지사 후보 그 요청을 거절하면서 네. 당 내에서 입지는 줄어들기는 했는데

0: 그 유승민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중도층에 대한 그 확장성에 대한 좀 그런 질문들, 아. 당내 의문들 그런 걸 좀 대변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네네. 평택 을이나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등 접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가 이제 입성을 했고 유희동 후보도 입성을 했고 두 거대한 스피커가 장동혁 대표를 계속 좀 압박하는 형식이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라고 봐야 되나요?
0: 네. 그리고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사실 저는 취재 기자 입장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게 이긴 거면 진짜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전멸하는 수준인데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나름 선방했다. 당 내에서는 선방했다는 자평이 되게 많아요. 지도부 네네네. 안에서는.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안에서 계속해서 쇄신 요구가 분출할 걸로 보입니다.
1: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 얘기도 좀 한번 해볼게요. 이제 당대표에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앞으로의 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으로의 뭐 행보 이런 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신영채 기자님.
2: 그 조국 후보로서는 그 당력을 총동원해가지고 한 선거에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한 선거였었는데
1: 네.
2: 그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1: 사실,
2: 너무 심하게. 예. 사실 당과 거의 일체된 정치인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1: 네네.
2: 당으로서도 그렇고 조국 후보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이게 나중에 이제 민주당과 합당을 할 때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1: 합당 논의가 있을까요?
2: 합당 논의는 당내에서는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럴 만한 동력이 없다라고 이야기.
1: 당분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2: 그 이후에는 사실 어떤 식으로 구도가 바뀔지를 아직은 알 수가 없으니까.
1: 그럼 8월 전당전
2: 그 전에는 없다고 없다. 하는 게 일반 론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평택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부산 북구갑 이야기 해야죠. 여기도 정말 이슈가 컸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이제 오늘 국회 입성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성을 했고 국회의원들과 하나하나 인사를 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궁금했던 거 뭐 그 앞에다 대고 그렇게는 하진 않겠지만 당내 시선이 좀 궁금하긴 해요.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3: 한동훈 의원이죠. 이제 의원이 됐기 때문에 네. 보수 재건의 구심점이 될 거라는 이제 기대와 함께 이제 우리는 다시 장안 갈등이 시작되는구나.
1: 네네네.
3: 그다음에 이제 워낙 지금 장동혁 사퇴론이 높고 또 한동훈 의원은 매우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에 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장동혁 대표의 사퇴 선봉장에 설 거고
1: 네.
3: 당연히 친한계도 거기에 부합할 거 부응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1: 네 오늘 신현주 기자님은 현장에 있으셨죠?
0: 네 있었습니다.
1: 국민의힘 출입하시니까 현장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0: 현장 열기가 진짜 뜨거웠는데요. 한동훈 후보 의원이죠. 의원이 그 무소속으로 하면서 흰 옷을 입고 선거를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 국회 중앙 계단 본청으로 가는 중앙 계단에 북구곰이라고 그 북극곰을 북구랑 합쳐서 이제 북구곰입니다. 실제로
1: 네네네.
0: 그 유세에서 인형 탈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1: 네네네.
0: 그것도 이제 등장을 하고 지지자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와 같이 동행했던 배현진 의원도 흰색 셋업을 입고 그를 맞이하기도 했고
1: 네.
0: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그 이재명 대통령 한창 그 의원일 때
1: 네.
0: 그의 팬클럽이 국회를 정말 활보했던 적이 있었어요. 국회에서 그 민주당 비판조차 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벤치나 이런 거 보면 다 그 이렇게 팬클럽 티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1: 그렇군요.
0: 근데 이번에 오늘도 좀 한동훈 의원 지지자들로 국회 앞이 정말 시끌시끌했습니다. 축제장이더라고요.
1: 그렇군요. 당내에서는 뭐 들려오는 얘기는 없으니까 한동훈 후보의 입성에 대해서 이제 당권파 분들은 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0: 왜냐면
1: 쫓은 사람들인 그쵸? 거잖아요. 예예.
0: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류기는 한데 무시죠. 계속
1: 무시한다.
0: 무응답.
1: 무응답.
0: 그러니까
1: 리액션을 하지 않는다.
0: 네, 실제로 뭐 지도부 의원은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한동훈 의원 오는데 인사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내가 굳이 오는데 그거에 일일이 응답을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웃어 넘기더라고요.
1: 아니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냥 그걸 무시하고 간다고요?
0: 그러니까 무시하고 쉽지 않잖아요. 간다기보다는 굳이 네. 내가 이렇게 그가 온다고 해서 그럼 막 두 팔 벌려 환영을 해야 되냐 아니면 욕을 해야 되냐 그냥 오면 온 꿈이고 가면 가는 거지 굳이.
1: 아 두 명이나 취급한다라는 건가요?
0: 그러니까 굳이 상대를 하면 그 각이 세우잖아요.
1: 네네네.
0: 굳이 그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1: 오늘 장동혁 대표의 만남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네 장동혁 대표는 아예 국회에 등장하지 않았고요.
1: 네네.
0: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잖아요.
1: 저쪽이 잠실 쪽에 가 계셨잖아요. 그래서
0: 네.
1: 만날 일은 없었는데

0: 두 분이 만날 날이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1: 아, 당연히 있죠.
2: 당연히 네. 있죠.
0: 그럼 두 분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악수 웃으면서 하겠죠.
2: 네, 근데 한동훈 그 의원이 네. 웃으면서 찾아오지 않을까. 먼저 악수, 그러니까 그 사진 찍히는 걸 전 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0: 한동훈 대표, 한동훈 네. 후보, 아, 저 의원이
2: 네, 예, 예, 장동혁 예. 대표는 계속 무시하는 전략으로 그 이번 선거판에서도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질문은 다 무응답으로 일관했거든요.
0: 재밌네요. 한동훈 네. 의원이 일부러 장동혁 대표 찾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네, 그게 그, 체크 포인트네요.
2: 네, 그 이전에 배현진 의원이 그 징계 때 그 의원총회에서
1: 바로 뒤에 앉아서
2: 바로 뒤에 앉았잖아요. 네. 그것도 좀 의도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 사진을 찍히고 이거에 대해서 구도가 잡히는 그 좀 그런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한번 봐야겠네요. 네. 예. 신영식 기자님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동훈 의원이 국회로 들어오는 건 달갑지 않죠 분위기가?
3: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당을 계속 그 입지를 축소시키고 있는 입장이었었잖아요. 근데 네네. 한동훈 이번에 이제 의원이 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팬덤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분인 거고 오세훈 시장과 더불어서 차기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입당을 할지 어떤 식으로 그 권력 세력 결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견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0: 견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네. 김종인 전 당장 이게 한동훈 의원이 입당을 서두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1: 복당을 서두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사실 한동훈 의원은 가처분 신청하면 바로 인용될 거예요.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0: 그렇긴
1: 그런데 하겠네. 한동훈 네. 의원은 저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장 야한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0: 주장 야한이 길어진다.
1: 네네. 낮의 시간은 짧아지고 네. 밤의 시간이 길어질 거거든요. 당권 파워 비단판과 그 회색지대에 있는 분들이 다음 공천을 내 공천을 누가 줄까라고 생각하면
0: 누가 당대표가 될까?
1: 네. 저는 낮의 시간보다 밤의 시간이 훨씬 길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0: 네. 네. 밤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수적인 외치던 한동훈 오세훈 후보가 둘 다 이 대선 후보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의 재편 가능해지는 얘기입니까? 한번 김종길 기자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1: 네. 저는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버틸려고 노력하겠지만 네. 버틸 수 없을 것이다.
0: 버틸 수 없고 시간이 변하고 사람도 변할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신현주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전 재편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좀 길어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길어질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물러설 마음이 정말 영의 수렴을 하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뭐 당헌당규나 현실적으로 그 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런 내홍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재편이란 이름으로.
0: 누구로 재편될 것 같으세요? 분위기상. 오세훈 후보는 그래도 이제 네. 떠나 계시니까 네. 한동훈 후보로 한동훈 의원으로 재편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2: 한동훈 의원이 일단 근데 사실 복당이 저는 이 그 근실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도 사실은 그렇게 원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0: 지금 현재 그렇죠. 예. 네.
2: 그래서 재편이 되면 그냥 그 밭에 그 사람들로 재편이 되지 않. 항상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기간 네네. 동안 항상
0: 그 밭에 그 사람들 일단 재편되고.
2: 네. 이미 예. 지금 시동 거시는 분들도 다 이전에 전당대에 나왔던 분들이어가지고 똑같지 않을까.
0: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밭에 그분들.
1: 비대위원장 전문으로 하시는 원로들이 계시거든요.
0: 아 그분들요. 네.
2: 관리형 네. 비대위원장.
0: 알겠습니다. 신영충 기자님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3: 그 총선이 다가오면 네. 재편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을 거라고 수가 생각합니다.
0: 예.
3: 결국 자기의 목숨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공천을 또 엉망으로 하면 결국 정치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0: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프레스룸 함께해 주신 신영철, 김종일, 신현주 세 분의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열린 토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막판까지 치열했던 격전지의 승부 그리고 선관위의 고개 숙인 사과까지 6.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요. 여의도의 시계는 오히려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양당 모두 지도부 책임론과 차기 권력 구도를 둘러싼 내부 움직임으로 분주하죠. 민심의 성적표는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받아든 정치권의 태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그 도시가 계속 생각나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부산을 다녀온 뒤에 부산을 그리워하는 이른바 부산병이란 말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에 부산을 찾은 외국인은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특히 대만 관광객들은 부산의 바다와 야경, 먹거리와 도시 특유의 분위기의 매력을 느끼며 다시 가고 싶은 도시로 부산을 꼽기도 했습니다. 관광산업에서 재방문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갖죠. 한번 찾은 관광객이 다시 방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험을 공유하면서 광고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명소가 되는 건데요. 관광도시를 꿈꾸는 많은 지자체들, 부산병 아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최백호의 부산의 가면으로 시작합니다.

0: 하면
1: 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2: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여러 경제 현상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가는 빅데이터 경제 시간입니다. 인사이트K 연구소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2: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져오셨나요?
3: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집에서 먹는 집밥이죠. 집밥 먹을 때 뭐 가족들하고 또 혼자 식사를 할 때도 있을 텐데 그다지 그렇게 이 케이블 세팅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아니 그냥 뭐 먹으면 되지. 숟가락 네. 들고 젓가락 들고. 근데 지금은 플레이팅 전성 시대다. 이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최근에 이제 먹는 것에 대한 식사에 대한 이 가치 평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인식인지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엠브레이 트렌드 모니터가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000명을 웹 조사한 내용이고요. 평균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결과입니다.
2: 그러면 먼저 이 테이블웨어라고 하죠. 식탁 위에 식기류에 대한 관심도는 얼마나 나타났나요?
3: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포켓까지 식기류나 또는 뭐 이 숟가락이나 포크나 나이프나 칼이죠. 그걸 그렇게 우리가 막 신경 썼던 그런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전통을 찾는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유럽으로 가본 다음 또 미국도 이렇게 이 고풍스러운 어떤 식탁 문화를 생각한다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최근엔 달라진 것 같아요. 전체 응답자의 뭐 10명 중 6명 정도가 평소 테이블웨어, 뭐 나이프, 칼, 뭐 포크, 또 숟가락 다 들어가는 겁니다.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2: 네.
3: 특히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 또 기혼자의 경우에 관심이 더 높은 것인데 그만큼 우리가 기존에는 그냥 뭐 아무거나 뭐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간단하게 먹더라도 어떤 식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뭐 안성재 셰프 같은 경우 그런 이야기만 이번하게 부어졌습니다. 그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좀 저기 바짝 구워 그런 어떤 인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어떤 식문화에 대한 것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같은 음식도 식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설명에 공감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3: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뭐 여러 이제 또 다른 사회적인 문화에도 그런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어떤 식기의 담배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그게 이제 음식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음식 문화를 가지고서 그런 비유를 했던 것이니까 우리 10명 중 8명. 이게 우리가 이전에는 사실은 잘 보지 못했던 건 뭐 더군다나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접시인지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여성들 중에서도 개인차는 있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테이블 웨어, 이 나이프가 어떤 나이프다, 또는 어떻게 이 고기가 썰려진다, 또는 뭐 스푼 또는 접시 이게 뭐 영국에서 어떤 생산된 거다, 또는 일본이다. 어떤 전통이 있다. 어떤 가문에서 나왔다.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식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식사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 이 나레이션 설명을 넣자면 어디에서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나이프. 이건 일본에서 장인의 손길을 거친 숟가락. 이렇게 되면 이제 젓가락. 이렇게 되면 스시 하나를 초밥 하나를 집어들었을 때도 맛이 달라진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배고프면 다 맛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조사 결과니까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또 인식하는 또 반응들이 같은 음식 또 식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진다. 일단 테이블 웨어를 그동안에는 신경 쓰고 또 식당 예의라는 것도 이제 에티켓도 있거든요. 어느 쪽 나이프를 이 칼을 들어야 되는지 막 가서 포크가 여러 개 있고 숟가락이 여러 개 있고 뭐 티스푼이 있고 이러면 일단 뭐 고치고 다 아프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이제는 하나씩 유튜브 등을 통해서 배워가는 문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면 이런 테이블웨어 관심도에 뭐 남녀별, 예. 연령대별 차이가 있을까요?
3: 좀 차이가 있어요.
2: 네.
3: 이게 이제 아무래도 뭐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2: 그러니까 그렇죠, 확실히.
3: 남성들의 관심이 48%면 이번 조사에 여성은 무려 73.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화를 나눌 때 오히려 남성들이 여성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런 테이블웨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주면 요즘 뭐 AI나 이렇게 이 검색을 해보면 얼마든지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거든요. 상당히 서로 간에 이 관계가 좀 더 친밀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연령대로 보면은 어디 쪽이 좀 관심이 그래도 비교적 많냐면 이게 참 특이한데 30대 그다음에 40대보다는 50, 60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0대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 소비 구매 능력도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좀 제대로 좀 뭐 좀 갖춰서 먹어보자는 생각이 좀 있기 시작하는 연령대인 것 같아요. 근데 40대, 50대는 워낙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좀 더 여유가 있는 60대에서는 그래? 우리가 뭐 이런 테이블 문화는 어떨까? 어떤 포커를 한번 써볼까? 그런 데 좀 관심이 기울어지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포커도 우리가 이게 뭐 삼지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어디에서 생산되었냐에 따라서 그 역사와 또 그 문화와 그 배경이 있을 수 있는 것. 이런 데 좀 더 관심이 기울어지는 것이 특이한 점이 여성, 30대, 60대. 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테이블 웨어,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로서 사용을 해서 그런 건데, 이런 식기 도구들을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상당히 좀 훈훈한 이야기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2: 그러면 최근 1년 내에 테이블웨어를 구매했다고 말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던가요?
3: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뭐 제가 직접 사보진 않은데 이제는 그런 자주 구매하시죠?
2: 저도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 요새 네. 저도 분위기상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3: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 요리 관련된 이 방송들이 많이
2: 맞아요.
3: 하게 되고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요. 구매 경험률이 최근 1년에 무려 80%가 됩니다. 이게 요즘에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 접시 너무 예쁜데 이 포크, 이 칼, 그러니까 이런 이른바 조리 도구라든지 이 프라이팬, 그러니까 쿡웨어라든지 식기류에 대한 관심이

0: 상당히 많은 결과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제품이 조금 이제 식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심리적으로 묘하게 똑같은 후라이팬인데 왠지 이 후라이팬으로 코팅된 무슨 뭐 마그네슘, 티타늄 합금으로 코팅된 후라이팬을 써서 고기를 구워야 더 맛있을 것 같고 육즙이 살아날 것 같고.
1: 맞아요.
0: 이래도 이 심리적인 영향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1년 내에 이런 테이블웨어를 구매한 경험도 우리 10명 중 8명이나 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1: 거기에 저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포함되셨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도구라는 단순한 그 실용성 차원을 넘어서 뭐 디자인이나 취향 같은 것도 이런 테이블웨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까요?
0: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제 뭐 그 전에도 그런 드라마는 있었겠습니다. 영화도 있었겠습니다만 어떤 먹는 걸 주제로 다루는 식당의 이을 주제로 다루는 영화에서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음식을 놓고 또 고기를 썰고 이런 또 스프를 떠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숟가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그런 접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 디자인,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어디에서 생산된,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게 원래는 중국이 기원인데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마르코 폴로와 관련이 있다고? 그럼 이건 하나의 또 스토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자의 한 3명 중 2명 정도는 테이블웨어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취향을 보여주는 수단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디자인이나 브랜드를 중시하는 테이블웨어를 즐기는 연령대가 더 다양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무려 70.2%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세대가 변하는 것 같아요. 이런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는 뭐 남친이 됐든 여친이 됐든 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함께 이런 테이블웨어를 사러 가는 풍경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런 테이블웨어의 구매가 늘어난다는 건 집에서 식사하는 이른바 홈다이닝 문화가 확산되는 것과 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뭐 식당에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흔히들에게는 뭐 나로부터 내 손으로부터 먼 쪽으로 좌우에 손 쪽으로 먼 쪽으로부터 포크와 나이프를 써서 이제 안쪽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는 게 이제 기본 순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할 때는 칼과 포크를 사용할 때인데 이제는 이제 집에서는 그냥 숟가락 하나만 들면 되는 거 아니야? 숟가락 하나 가지고 뭐 스프도 먹고 뭐 반찬도 먹고 다 먹으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바깥에서 비싼 비용을 치르고 그렇게 식사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식사하는 빈도가 이제 점점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홈다이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간편하게 요리는 할지라도 제대로 정말 이 세팅을 해놓고 먹는다. 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이야기처럼 그런 경우가 무려 응답자들의 71.7%가 됩니다.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거죠. 집안 내에서도 엄마가 또 아빠에게 또 아빠는 아이들에게 야 이건 이런 거야 하고서 예전에는 우리 문화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냥 당연히 숟가락이고 젓가락이고 야 뭘 설명을 해 그냥 밥 빨리 먹어 너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꿈을 그릴 때야 이런 거니까 이제는 이런 게 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 예쁜데요. 이 칼은 뭐 어떤 역사를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만큼 이제 홈다이닝 문화가 좀 제대로 갖춰서 테이블웨어를 사용하는 문화가 좀 확산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리는 간편하게 식탁은 보기 좋게 이런 말처럼 집밥의 기준도 좀 바뀌고 있을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뭐 숟가락을 어떻게 이 잡아야 될지 또는 자리 보면은 뭐 이행크께서나 또는 우리 애청자분들도 오늘 주변에 젓가락질 잘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다양해요. 정말 어떨 때는 아찔한 분들도 계세요. 막 이렇게 창을 쥐듯이 잡고 있어서 던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굉장히 이제 익숙해지는 그런 또 젓가락질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죠. 이제는 좀 이런 것도 제대로 갖춰서 뭐 요리에 발전할 수 있습니다. 뭐 단품으로 고기를 먹든 아니면 파스타를 먹든 또는 뭐 떡갈비를 먹든 하여튼 이걸 딱 받쳐놓으면 상당히 어떤 식사 문화의 하나의 기준으로서 등록될 수 있거든요. 이전에는 그냥 밥 하면 됐고 못 하면 되지. 아이 뭘 그따위를 뭐 그걸 차려서 먹는 거야. 아이 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우리도 뭐 1인당 4만 불씩 돼. 상당히 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앞서 좀 전통적인 문화를 가지고서 쭉 이어져 왔던 것이 이제 유럽이었겠죠. 영국이든 또는 뭐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도 네. 서서히 식밥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IT 관련 소식을 비롯해 주목을 끈 경제 뉴스 전해드리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이 시간 임종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이 반도체 주 중심의 주식 시장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좀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이런 지적이
3: 맞습니다.
1: 나와요.
3: 그러니까 이 쏠림 현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과거에 우리가 뭐 닷컴 버블 때나 뭐 이런 때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특정 섹터의 특정 종목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투자자들이 몰렸을 때 그 후유증이 항상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설레에 대한 학습 효과
1: 네.
3: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도 사실은 뭐 일부 수치만 놓고 보면 조금 겁이 나긴 합니다.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7,200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합하면 3,700조가 넘어서 오. 전체 시가총액의 71%. 우리가 지금 코스피 상장사가 한 800개 조금 넘고요. 코스닥까지 하면은 2,600개 정도 되는데 합쳤을 때 그러니까 뭐 3,000개라고 잡고 그 3,000개 전체 종목의 시가총액에서 이 코스피 코스닥 이제 이 삼성자 SK 두 종목이 차지하는 게 코스피에서는 절반이 넘었고 전체 다 해도 아마 40%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장한 종목이 3,000개인데 두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오는 어떤 그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라는 그런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올 들어서 5개월 동안 시가총액이 3,600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7,200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올 들어 2배가 된 거예요. 코스피가 100% 올랐습니다. 정말. 네. 그중에 그러니까 3,600조 늘어난 것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회사의 시가총액 증가분이 68% 정도를 차지합니다. 3분의 2가 넘는 거죠.
1: 5개월 사이에.
3: 그러니까.
1: 야.
3: 그러니까 5개월 사이에 코스피가 2배 오른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가 넘는다라는 것도 이것도 또 한번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좁혀서 5월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한 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6월 달 이제 들어왔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의 수익률이 31%였는데 작은 종목들이죠. 소형주는 -7%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48%포인트나 나게 됐거든요.
1: 그러네요.
3: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뭐 주식시장 코스피가 8천을 가네 9천을 가네 뭐 좀 있으면 만을 가네 막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내 주식 계좌는 손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그 격차 박탈감 그다음에 내 자신에 대한 무능 어떤가 뭐 온갖 생각이 다 드는
1: 그럴
3: 거죠.
1: 수 있죠. 네.
3: 그러니까 아니 삼성전자 하나 또는 SK하이닉스만 갖고 있어도 수익률이 적어도 30-40% 났어야 되는 건데 나는 그 종목은 너무 비싸다 생각하고 안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싸지만 실적이 좋고 하니까 이 종목은 나중에 올라가겠지 생각하고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1: 맞아요.
3: 이제 그만큼 이 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대형주에 의한 두 대형주를 위한 두 대형주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래서 어느 한 증권사가 최근에 한번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던 게 이 두 종목 빼고 나면은 코스피 실제 지수는 4,100, 4,200 정도다라고 리포트를 냈다가 대통령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은 국가대표의 손흥민 빼면 그게 국가대표냐 뭐 하여간 그런 해서 하여간 아,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왜 굳이 삼성 SK하이닉스를 뺄 필요가 있느냐.
1: 네.
3: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이고 우리나라 대표주들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가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지금 삼성 SK하이닉스 중심의 시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1: 야,
3: 전례 없습니다.
1: 진짜 그러네요. 코스피 전체 시총의 51.7%를 이 두 종목이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3: 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실적입니다.
1: 실적,
3: 그러니까
1: 역시.
3: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보통 어떤 보통 얘기하는 게 6개월, 1년을 선행한 데서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주가가 이번에 뭐 50%가 뛰었다. 그러면 이 현재 주가는 그 앞으로 6개월 뒤나 1년 뒤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을 감안을 해서 그거를 땡겨서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한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건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그 실적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 같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일각의 주장이긴 한데 영업이익 1000조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천조. 있고 그게 이제 올해하고 내년이 아니라 2018년, 2019년 하여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 지금 360조 정도. 근데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내년에 500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올해 240-50조 얘기 나오다가 지금 300조 가까이 얘기가 올라가고 있고 내년에는 하이닉스도 350조 이상 아마 400조 이렇게 또 그 사이 또 숫자가 또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이렇게 주가 급등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등등등 이런 거에 백그라운드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너무 실적이 좋아. 이익을 너무너무 많이 내고 있어. 이게 이제 다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쟤네 두 회사는 과도하게 오르는가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단기간에 갑자기 많이 오른 거는 맞는데 그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근거가 실적이라는 너무 뚜렷한 게 있으니까 할 말을 좀 못 하는
1: 네.
3: 거예요. 뭔가 트집을 잡아야 되는데 트집 잡을 게 없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실적은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실적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결국 누가 주식을 사줘야 되잖아요. 물론 이 실적 때문에 주식을 사주기도 하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엄청나게
1: 네.
3: 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외국인은 또 그만큼 판단 얘기예요.
1: 그런데요.
3: 그러니까 올해 5월 달까지 외국인이 100조 넘게 팔았거든요. 103조가 넘게 파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개인이 그만큼 샀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1: 받아냈다.
3: 그렇죠. 다 받아줬다 물량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개인 수급에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특징적인 거는 지난달 말에 두 종목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출시가 됐잖아요.
1: 그랬죠.
3: 요거에 한 3일새 한 4조 원 정도 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주에. 지금은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다른 종목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랄까요. 뭐 현대 뭐 일렉트릭 같은 종목을 갖고 있다는 이거 좋은 종목들이잖아요.
1: 맞아요. 잘 가던 애들인데.
3: 이 종목들이 주도 섹터 중에 하나고 굉장히 실적도 너무너무 좋은 종목들임에도
1: 맞아요.
3: 불구하고 그 종목들 갖고 있어 주가 안 오르니까 에이 모르겠다고 그걸 팔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거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다른 종목 레버리지를 사는 겁니다.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크게 보면 뭐 결과

0: 이게 중요할 텐데.
1: 그렇죠. 그거는 사실 따져보면은요. 거꾸로 얘기하면 현 강세장이 언제 끝나느냐 이거랑도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0: 그렇겠네요.
1: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반도체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반도체주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호황일 거냐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것들 중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 꺾일 거냐라는 걸 볼 수 있는 기준치로 얘기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크게 보면 한 두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지금 반도체의 실적이 이렇게 좋은 가장 큰 이유는 공급 쇼티지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네. 뭔가 산다는 얘기잖아요. 사고 싶은데 수요가 그러니까 그만큼 만들어내지 못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사느냐. 첫 번째는 빅테크. 두 번째는 중국 회사들입니다. 중국의 빅테크들도 큰 회사들 많잖아요.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 이런 회사들. 네. 얘네들도 반도체가 모자라니까 그 AI 모델을 좀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반도체를 사야 되는데 중국의 뭐 창신 메모리나 양자 메모리 같은 회사들은 만들긴 하는데 수율도 낮기 때문에 생산량이 넉넉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아직은 퀄리티도 조금 한국 제품이 조금 밀리는 것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까지 해서 좀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의 반도체들 뭐 DDR5, DDR4 같은 이런 거 그다음에 HBM. HBM 사실 중국은 우리 거를 사기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미국은 뭐 상관없으니까 그쪽에서 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면 결국 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투자잖아요. 자본 주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자본 주출이 언제 꺾일 거냐. 근데 올해까지는 일단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 한 15% 정도 더 자본 주출 규모가 늘어서 7,500억 달러까지 얘기가 나오고 7,5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계산해 천조가 이렇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한 1년 이상 예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 한 1년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1조 달러까지 갈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 7,500억인데 내년 1조 달러면 2,500억 달러가 늘어나니까 50%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쇼티지는 계속될 거고 그러면은 반도체 가격은 더 올라갈 거고 그러면 삼성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꺾이느냐. 갑자기 뭐 어디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 우리 이제 반도체 그만 살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0: 랄지.
1: 그런 것들이 이제 시그널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보시면 될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런 식의 강세 현상 주도주가 뚜렷한 이런 상황이 꺾이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뭔가 외부 변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2011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연준이 갑자기 팬데믹 때문에 막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때 연준이 2022년이겠군요. 2021년 가을일 겁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잘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그런데 하여간 팬데믹 이후에 미 연준이 금리를 갑자기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 0.5%포인트 어쩔 때 0.75%포인트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연준이 금리를 올라가게 되니까 시장에 돈이 마르게 되잖아요. 긴축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서 시장이 그때 갑자기 큰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 를 예를 들면서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고 닷컴 버블 때도 이 네트워크 쪽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갑자기 투자 비용이 확 줄면서 이제 그 닷컴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본 주출이 아까 줄어든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렇게 주도주들이 갑자기 주가가 꺾였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강세장 이런 쏠림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KB증권 같은 경우는 이 주도주의 쏠림 현상은 이 주도주가 꺾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또 더 계속될 거다.
0: 이어질 거다.
1: 그러니까 갑자기 주도주가 뭐 분산돼서 뭐 조방원전도 가고 자동차도 이게 아니라 반도체만 계속 갈 거다. 이게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모르죠. 그 증권사들도. 이게 언제 꺾일지는 아무도 사실 모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 최태원 SK회장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쇼티지 계속된다는 얘기가 나올 판이니까 너무 그게 빨리 끝날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0: 다들 사실은. 너무 이게 계속 올라만 가다 보니까 이제 끝인가 이제 끝인가 이런 그렇죠. 심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게 해서 못 산 분들이 지금 포모에 빠지신 거예요.
0: 네.
1: 네.
0: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세상 임종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이광조의 오늘 같은 밤 듣고 올게요.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보를 살펴보는 부동산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주 부동산 시장 동향 먼저 살펴보고 시작할까요?
2: 네. 이제 양도세 중과세가 5월 10일 이후에 시행이 되고 상승률이 올라갔죠. 계속 올라갔는데 이번 주 흐름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승폭이 더 커지게 되면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지난주가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0.31%였는데요. 5월 4주차 통계는 0.25% 상승폭이 살짝 축소가 됐습니다. 네. 집값이 올라가긴 합니다. 전주 대비 0.31% 올랐다가 이번 주는 0.25%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래도 좀 덜 올라간다는데 좀 안심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집값이라는 건 물가 상승률 이상 뭐 어느 정도까지는 뭐 추세 흐름상 올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네. 단기간에 급등을 하거나 급락하는 건 반드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여줘야 되는데 최근에 너무 빨랐어요. 0.15%에서 0.28, 0.31%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살짝 숨고르기 하고 있고요. 서초구도 0.26에서 0.2%, 강남구도 0.2에서 0.14, 송파구도 0.38에서 0.28입니다. 서울 나머지 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원구도 0.32에서 0.24%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분위기가 달라졌나?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꺾이는 것인가? 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집값이라는 게 지금 집주인들은 그동안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제 급매물을 팔았잖아요. 네. 5월 9일 전까지 이제 막 빨리 팔아야 돼. 막 팔았는데 이제 5월 9일이 지나니까 팔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매물을 회수하고 호가를 올렸죠. 1월 가격으로 호가를 올렸는데 중요한 건 이제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의 반응입니다. 매수자들이 지금 안 사면 안 돼. 나 빨리 사야 돼. 라고 해서 막 붙으면 집주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호가를 더 올려.
1: 그렇겠죠.
2: 10억이 11억 가구, 20억이 22억 가구, 23억 가구 이렇게 올리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움직여야 될까? 금매물 맛도 봤고 지방선거 끝나고 아무래도 정부에서 한 7월 정도에 세제 개편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집값 뭐 잡는다고 했으니까 잡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자들은 관망, 발을 빼고 있으니까 네.

0: 집주인 혼자 살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호가를 계속 올릴 수는 없죠. 그래서 주춤주춤 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그 외 지역들 노원구도 제가 살짝 둔화됐다고 했는데 강서구도 네. 0.43에서 0.32% 살짝 둔화된 건 시장은 좀 다릅니다. 강남 쪽은 이제 앞서서 말한 것처럼 양도세 중과세에 따른 또 향후에 규제 정책에 따른 기대감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고요. 그 외 지역들 3분위 이하 15억 이하 아파트 구간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이 이제 전세난 때문에 사고는 싶은데
1: 맞아요.
0: 돈이 넉넉하진 않잖아요. 네. 다 그냥 있는 돈에 어떻게든 대출 좀 받고 성과급 받으면 좋고 주식 투자 잘하면 좋고 어떻게든 하는데 내가 사려는 집이 주식이 2억이 올랐는데 내가 사려는 집도 2억이 올랐어.
1: 아휴.
0: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1: 그런데
0: 최근에 집값이 1월 대비 15억 이하 아파트 구간에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아우 여기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지금이 정리를 하자면 포모는 아닙니다. 2021년에 우리가 포모라고 하잖아요.
1: 네.
0: 지금 안 사면 안 돼. 내 친구도 집 샀는데 나 혼자 벼락거지가 될 것 같아. 무리해서라도 사야 돼. 막 정신없이 막 뛰어드는 걸 우리가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은 아니고요. 전세난 때문에 전세가 없으니까
1: 맞아요.
0: 내 주거하는 집을 사야겠다라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내 작은 범위를 벗어난다? 그럼 그 집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면적을 줄이거나 도저히 안 되면 월세로 가거나 뭐 이런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저는 외곽 지역들도 천정부지 계속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꾸준히는 상승을 하는데
1: 아.
0: 계속 상승폭을 키우기에는 어렵고요. 대신 지역이 좀 확대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최근에 아. 의정부도 올랐고
1: 네.
0: 김포 쪽도 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확산되지 계속 치고 올라가지는 않는다. 과거와는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그 전에 그간의 부동산 정책 정리 한번 해 주시죠.
0: 네. 이게 최근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1: 어떤가요?
0: 평행이론.
1: 평행이론?
0: 네,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얘기인데 네. 평행이론인 게 이제 과거에 있던 거와 똑같이 이제 간다. 반복이 된다라는
1: 맞아요.
0: 게 평행이론인데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평행이론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네. 기사가 좀 나와서 재밌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1: 아, 궁금해요.
0: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출범 배경이 문재인 정부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탄핵을 해서 조기 대선 우리가 장미 대선이라고 하잖아요.
1: 아.
0: 5월에 대선을 했는데 이재명 정부도 이게 장미 대선을 또 했단 말입니다.
1: 그랬네요.
0: 그래서 일단 조기 대선을 했다는 점이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1: 네.
0: 첫 번째 규제가 뭐가 나왔을까? 저도 이게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6월 19일에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LTV, DTI 축소하는.
1: 기억나요.
0: 근데 이 현 정부도 6.27 대책이라고 해서
1: 아.
0: 첫 대책을 대출을 6억까지 제한했기 때문에 일단 대출 규제가 첫 번째 비슷하게 나왔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 공급 대책도 나오겠습니다만 규제 지역 확대가 문재인 정부 때는 파리 대책이라고 해서 6월 19일에 대책 발표되고 집값이 오르니까 8월 2일에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다 묶어버렸거든요. 근데 현 정부도 10월 15일에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 지구 또 토지 거래가 문재인 정부 때는 토지 거래가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1년에 나왔기 때문에
1: 네.
0: 서울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비슷하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1년 지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양도세 중과세가 또 부활이 됩니다. 2018년 4월에 시행이 되는데 지금 또 이제 2026년 5월에 양도세 중과세 또 시행이 되잖아요. 공급 대책도 아 진짜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8.4 대책이라고 해서 용산 업무지구하고 태릉CC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도 129 대책에 태릉CC하고 용산이 나왔기 때문에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환경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금리가 좀 낮았고요.
1: 네.
0: 저금리였고 지금은 금리가 좀 높고요.
1: 네.
0: 문재인 정부 때는 입주 물량은 또 상대적으로 한 4만 7천 호 정도 넉넉했는데 지금은 입주 물량은 좀 부족합니다.
1: 그쵸?
0: 그래서 그때와 똑같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규제 정책이라는 게 이제 대출 규제, 토지 거래가 같은 지역 규제 그리고 이제 세금 규제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도 아마 이 비슷한 패턴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1: 그런가요?
0: 이제 양도세는 올렸으니까 남은 카드가 이제 대통령께서 주문했듯이 보유세. 하고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 개인

0: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네. 보유세는 올리는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서 출구를 만들어주는 게 맞는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차마 양도세를 내릴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에 양도세를 좀 내려주게 되면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집값이 올라가니까 감히 양도세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정책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1: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겠군요.
0: 네네.
1: 구윤철 부총리가 성남 신규 택지 6,300호 착공을 1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게 주택시장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0: 일단 공급을 빨리 하겠다. 공급을 총력 투쟁을 하겠다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이 지금 공급 부족. 물론 뭐 수요 과잉입니다만 공급 부족은 이제 굉장히 좀 고질적인 문제로 맞아요. 되고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사실상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389개 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게 한 40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때 추진을 했더라면 그 40만 호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한 10년 15년 걸리니까 쭉 나오는데 그때 중단했던 게 이제 지금 부작용이 생깁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면 신규 택지 6,300호를 1년 단축하겠다는 게 메시지를 주고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1년 단축해서 2029년 착공이거든요. 그러면 완공은 2032년 정도 됩니다.
1: 아이고.
0: 신혼부부들이 지금 이제 전세는 아닌데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기다려라고 하면 약간 마음에 공감을 그렇죠. 얻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1: 나죠.
0: 부분이 있고
1: 네.
0: 이게 처음이면 믿고 기다려보겠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공급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도 좀 남아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공급은 꾸준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 네.
0: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1: 맞아요.
0: 2030년 이후에라도 안정이 돼야 되니까 지금부터 총력 투쟁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건 맞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듯이 매입 임대도 활성화하고 비아파트 뭐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거 법적 규제를 풀어서
1: 네.
0: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도 전월세 시장 안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 그렇게 풀어줬는데 누군가는 사서 또 임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공공이 모든 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닌 강남 쪽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좀 빼주고 개인들이 자유롭게 빌라 같은 걸 사서 임대를 놔도 세제라든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요즘 이제 아파트 분양가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0: 분양가 보면 저도 깜짝깜짝
1: 그쵸?
0: 놀랍니다. 이게 사실 2008년도 2009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지나고 강남에 가면 그 신세계 백화점 옆에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자이라는 아파트가 그 당시 이제 분양을 했거든요.
1: 네.
0: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의 미분양이 났습니다. 비싸다고. 강남이 3천만 원이 웬 말인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서울 평균이 6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5,839만 원이니까 6천만 원 잡으면요. 우리 전용 84가 공급 면적으로 이게 공급 면적 기준이니까 34평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112제곱미터.
1: 네.
0: 34평이 3.3제곱미터나 5,800만 원, 6천만 원이면 18억, 20억 정도.
1: 와.
0: 평균이요. 그러면 이걸 신혼부부들이 과연 당첨이 돼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은 많이 해제를 합니다. 당첨되기도 어렵습니다만 당첨이 돼도 내가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냐라고 하면 보통 공사비가 올라가서 철근 자재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게 맞지 않아라고 하는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최근에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분양가 상승 주범을 땅값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아니야.
1: 땅값.
0: 물론 건축비가 올라가서 올라가는 건 맞는데 생각해 보게 되면 전혀 맞지가 않아. 같은 기간에 세종시 분양가는 57.5%가 올랐고 경북은 37.8%가 올랐는데 왜 서울만 96.4%가 오를까? 공사비는 철근값 똑같지 않아?
1: 그렇겠죠.
0: 똑같지 않아요. 인건비도 비슷하잖아요.
1: 네.
0: 그렇게 바라본다면 일단 땅값이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땅값이 비싸니까 분양가가 비싼 거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민들이 고급화. 우리 아파트 좋게 지어야 돼. 명품으로 지어야 돼. 공사비가 당연히 지방보다도 우리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요즘
1: 맞아요.
0: 아파트도 브랜드를 두 개씩 달잖아요. DL건설 같은 경우도 이편한 세상이 있고 아크로가 있고 롯데캐슬도 캐슬이 있고 롯데건설도 뭐 르엘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고급 브랜드는 또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더 비싸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게 모두 다 가만히 되고 또 최근에는 친환경이라든지 안전 문제 때문에 또 안전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더 많이 투입을 하게 되고 공사를 그렇죠. 더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종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천정부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건 이게 쉽게 안정되기는 좀 어렵겠다.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전쟁 여파가 사실 이제 시작이잖아요.
1: 맞아요.
0: 네, 사실은 물가는 후에 나중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면 분양가는 당분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1: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 브리핑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이승철이 부르는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지도 앱 요즘 많이 사용하시죠? 처음 가는 장소를 찾아갈 때 아주 요긴합니다. 교통수단 정보까지 알려주고 어디에서 갈아타고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요. 그런데 길을 찾을 때는 우선 먼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일이지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목적지에 대한 정보도 의미가 있어집니다. 지금 내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인생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겠지요. 지금 내 나이, 지위, 체력과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어떤 목표로 향할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가오는 주말에는 내 현재 위치가 어떤지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복희의 노래입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네, 오늘은 예배석 작가의 수필 막걸리 예찬 중에서 한 대목 소개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술은 막걸리다. 가끔은 맥주나 소주 또는 양주, 정종 등 다양하게 맛을 보지만 일상적으로 즐기는 것은 막걸리다. 술을 어릴 적에 좀 일찍 배웠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할아버지 심부름 다닐 때 주전자에서 조금씩 홀짝거리며 맛을 익혔다. 중학교 다닐 무렵엔 본격적으로 숨어서 막걸리를 마셨다. 막걸리가 왜 그렇게 좋은가 하면 그 독특한 향기가 사람을 진저리 치게 한다. 술 익는 구수하고 알싸한 냄새를 맡으면 마치 소가 염을 삶는 냄새에 흥분하듯이 기분이 좋아진다. 특히 산행 뒤에 막걸리 한 잔 하고 나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다. 그래서일까? 오래전 이사를 와서 정착한 곳이 하필이면 막걸리 양조장 앞이다. 아마도 떨어질 수 없는 무슨 인연이 있는 모양이다. 나는 막걸리가 좋고 산이 좋다. 성격이 좀 싹싹하지를 못하고 과묵한 편이어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지만 한번 친해진 사람들은 참 오래가는 편이다. 친구가 그립다. 뚝배기처럼 좀 투박해도 오랫동안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먼 훗날 노년의 꿈이 있다면 흙으로 집을 짓고 커다란 항아리 몇 개를 장만하여 동이마다 갖가지 술을 담가놓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하여 밤새워 이바구를 하고 뜨끈한 아랫목에 몸 지진 후 아침에 해장국 한 그릇 대접하고 싶다. 잘 가게 친구, 또 놀러 오시게 하면서 흐뭇한 웃음을 짓고 싶다. 막걸리를 마시며 나는 늘 그런 행복한 노년을 생각한다. 한 잔의 추억, 이장희의 노래입니다.

0: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어느 순간 계절이 바뀌어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치밀 때가 있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주 행복한 여행 지도에서는 고즈넉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경남 산청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남사 예담촌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담은 옛 담장이란 뜻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마을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이름처럼 옛스럽고 정겨운 돌담길이 펼쳐지고 담장 너머로 수백 년 된 기와집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돌담길은 흙과 돌을 다져서 만들었는데요. 그 길이만 무려 3.2km에 달하지요. 특히 굽이진 골목길 한가운데에 서로를 끌어안듯 둥글게 교차하며 자란 수백 년 된 회화나무 두 그루가 이 마을의 상징입니다. 이 나무 아래를 지나가면 부부가 백년회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부부나 연인들이 손을 꼭 잡고 사진을 찍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안동에 하회마을이 있다면 산청에는 남사마을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 마을에는 옛 선비들의 기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담장을 따라 이리저리 굽어지는 골목길을 옛날 선비가 된 것처럼 유유자적 건의로 보시지요. 좀 걷다 보면 배가 출출해지는데 지리산 자락인 산청에 왔으니 산채 비빔밥이나 쫄깃하고 고소한 산청 흑돼지 고기를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리산에서 자란 나물 반찬을 곁들여 드신다면 향긋하면서 든든한 한 끼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산청의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김상희의 저 마을의 순이라는 노래 준비했고요. 이어서 최무룡의 옛마을, 그리고 최선미의 나는 보았지.
1: 산 넘어 저 마을의 순이 꽃처럼 꽃게 피는 순이 언제나 눈이 마주치면 방긋이 웃어주는 순이 동전

네, 노래 세 곡 들으셨죠? 김상희의 저 마을의 순이, 최무령의 옛마을, 그리고 최선미의 나는 보았지였습니다.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경남 산청에서 가볼 만한 곳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사 예담촌에서 차분한 시간을 보냈으니 이제는 지리산의 시원한 품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청을 대표하는 절경 중에 하나인데요. 대원사 계곡길로 안내해드리지요. 지리산에서 굽이쳐 흘러온 시원한 계곡물이 널찍한 바위들과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완성하는 곳입니다. 대원사 입구 주차장에서 시작해 유평마을까지 다녀오는 왕복 7km 코스가 있는데 천천히 걸어도 서너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목재 데크길과 부드러운 흙길이 있고 비교적 경사가 완만해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걸을 수 있지요. 하늘을 가릴 만큼 울창한 소나무와 참나무 숲이 이어지는데요. 계곡의 시원한 물소리가 걷는 내내 배경음악이 돼줄 겁니다. 초여름 숲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를 들이마시면서 천년고찰 대원사의 고즈넉한 풍경까지 눈에 담으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확 풀리겠지요. 트레킹을 마치고 난 뒤에는 계곡 입구에 있는 식당에서 각종 약초를 듬뿍 넣고 푹 구워낸 약초 닭백숙으로 기력을 보충해 보시지요. 만약 시간 여유가 된다면 산청의 자랑인 동이보감촌도 함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왕산자락에 넓게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 테마파크라고 하는데요. 하늘의 맑은 기운을 듬뿍 받을 수 있다는 거대한 거북이 모양의 바위 귀감석의 등을 기대고 건강을 기원해 보시고 한방 약초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 체험까지 즐기면은 걸으면서 쌓인 피로가 싹 사라질 겁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초여름의 싱그러운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경남 산청의 여행지 몇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추천 만나보시죠. 김홍철의 노래 계곡의 무지개, 문정선의 이 계절의 찬가, 그리고 이용복의 그 얼굴의 햇살을

0: 네,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시구가 있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준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에 담는 일 같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제가 다정하게 불러보는 이름이 있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 추천. 전국 노래자랑 신재동 단장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신재동. 참 부르기도 정겨운 이름인데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1: 큰 뜻은 없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뭐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이제 동력동자에 있을 제자거든요.
0: 네. 있을 제 동력동. 동력해 있습니까?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1: 항상 해가 지는 쪽에 있지 말고.
0: 뜨는 쪽에 있어라.
1: 뜨는 쪽에서 그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0: 동쪽에서 오신 귀인 뭐 이런 게 되겠네.
1: 그 정도 거쳐가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정도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 항상 이렇게 좀 맑은 정신으로 정신 차리고 뜨는 쪽에서 살아라.
0: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혹시 그 사시는 집 그 창이 동향에 나 있습니까? 남향에 나 있습니까?
1: 남향이 있습니다.
0: 남향이군요.
1: 아침에 발코니에서 보면 뜨는 게 이렇게 보여요.
0: 예, 슬슬 빛이 올라오죠. 예. 네, 네. 남향이 뭐 가장 일반적으로 좋은 방향이지만.
1: 거기다가 행운목을 한 25년 전에 1,000원짜리 하나
0: 집안에
1: 키웠는데.
0: 조그만 거. 예.
1: 지금 잘라면 또 뿌리가 나와요.
0: 잘 자라죠.
1: 그래서 지금 한 6그루가 됐어요. 잘라서.
0: 아, 새끼를 많이 쳤군요.
1: 근데 거기에서 꽃이 피잖아요.
0: 예. 저도 봤어요. 저희 집에도
1: 기가 막힙니다.
0: 행운목이 있는데.
1: 아, 피셨어요 꽃이?
0: 꽃이 핀 적이 있습니다.
1: 기가 막히.
0: 보기 힘들잖아요.
1: 보기 힘들어요. 거의 한 10년에 한 번 정도 피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오늘 주제가 뭐 행운목 이런 건 아니죠. 갑자기 나무 이야기.
1: 아유, 네, 혼날 줄 알았습니다.
0: 아니, 뭐 혼낸 건 아니고요. 바로 잡아야 되니까.
1: 네, 맞습니다.
0: 자, 맞습니다. 오늘 주제 뭡니까?
1: 네, 그 지난주에 제가 그 신재동의 사랑 가수 편에서
0: 서른도시 얘기했죠.
1: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들이 꽤 많아요.
0: 오, 네. 많죠.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1: 그렇습니다. 예. 본명으로 활동하는 가수들이 그렇게 사실은 흔치 않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오늘도 그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들과 그 가수들의 노래를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예명 중에서도 좀 인상적인 예명, 멋진 예명을 가진 분들이 나오시겠네요.
1: 네, 네, 네.
0: 그러면 신재동 단장님은 뭐 예명으로 활동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혹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인들 보면은 작곡할 땐 이 이름으로 하고 작사할 땐 이 이름으로 하고 노래할 땐 딴 이름으로 하고 네. 대표적으로 반야호 선생님이 그랬는데.
1: 네, 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난주에 봤던 그 박현진 선생도 그렇고 박성훈 선생도 그렇고.
0: 아, 그러면 그분들은 가수 활동할 땐 다른 이름이었습니까?
1: 박성훈 선생은 뭐 현철과 벌떼들.
0: 아, 그거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1: 이렇게 해서 예. 그 팀으로 그렇게 갔고.
0: 예.
1: 그 박현진 선생님은 뭐 한솔 작사 뭐
0: 아 작사할 땐 다른
1: 본인이죠 그 이름을 하죠.
0: 한솔이 그 박현진 네. 선생의 작사명이군요.
1: 그렇죠.
0: 아 그랬군요. 몰랐네요. 우리 신대동 단장님은요?
1: 저는 없습니다.
0: 아 오로지 그냥 한 이름으로
1: 하나 보고 하나 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0: 아 제가 어떻게 감히 지어드리겠습니까?
1: 아유 뭐 전 영광이죠.
0: 아유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하나 져주세요. 뭐 글을 오는 워낙 잘 쓰신다고 소문이
0: 잘. 아유 왜 그러세요? 자 주제로 들어가서 첫 곡 어떤 곡?
1: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때 그 사람.
0: 그때 그 사람 심수봉 씨.
1: 심수봉 씨.
0: 네. 심수봉 씨도 당연히 예명인가 보군요.
1: 그렇습니다. 1978년도 대학가요제 출전 당시 때 이름이 본명을 썼는데
0: 예.
1: 심민경.
0: 아 본명도 이쁘신데요?
1: 되게 이쁘잖아요. 심민경. 근데 예. 사실은 연예인 쪽 같은 느낌.
0: 평범한 이름이어서
1: 조금 착한 느낌이 좀 들긴 해서.
0: 아.
1: 그래서 주변에서 뭐 야 이거 성공하려면 이거 이름 바꿔야 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바꿨는데 어떤 스님이 이제 지어주신 거예요.
0: 오.
1: 그래서 본명이 사실은 수봉이라고 합니다. 이게 본명이에요.
0: 아, 그 심수봉 씨의 본명은 신민경이고
1: 그렇죠.
0: 수봉이란 이름은 본명이었군요.
1: 그렇죠.
0: 불자셨군요.
1: 네네네.
0: 아, 그걸 예명으로 쓰셨네요.
1: 근데 참 좋았어요. 심수봉이라는 이름이.
0: 흔치 않잖아요.
1: 예, 되게 좀
0: 인상적이기도
1: 하고.
0: 예, 예. 느낌도 좋고. 심수봉 씨의 여러 노래 중에 그때 그 사람을 선곡하셨는데 많은 사연이 담긴 곡이죠.
1: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 사실 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다 이 노래 좋아했어요.
0: 예, 예.
1: 사연이 참 많은 곡입니다. 이게.
0: 역사적인 어떤 사건도 있었고.
1: 맞습니다.
0: 예.
1: 그 특유의 비음이
0: 네.
1: 어우, 너무 매력있잖아.
0: 이 노래에 얽힌 사연 때문에 또 이 노래 제목으로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1: 맞습니다. 예. 78년도에 대학가요제 이제 창부가 곡이잖아요. 이분도 사실은 곡을 본인이 다 만들어요. 작사,
0: 싱어송라이터라고 볼 수 있죠.
1: 하죠. 피아노
0: 잘 치시니까.
1: 연주도 잘 하시고.
0: 예. 자, 이어서 만나볼 가수는 누굽니까?
1: 네. 가요 왕입니다. 싫다 싫어 현철 씨.
0: 아, 얼마 전 또 작곡하신. 현철 씨의 본명은 그럼 뭡니까?
1: 현 씨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 씨예요. 본명은 강상수.
0: 오. 네,
1: 강상수 씨죠.
0: 전혀 연상이 안 되네요.
1: 안 되죠.
0: 예, 매칭이 안 되는데.
1: 사람이 첫 그 선입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강상수 씨의 봉선화 연정 이랬으면 그냥 그렇게 그런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0: 만약에 그 이름을 계속 썼으면 그게 익숙해졌겠죠.
1: 그렇겠죠. 예. 무명 시절을 오래 겪은 가수 중에 이름 대라 그러면 뭐 여지없이 현철 씨를 되는 거예요.
0: 대표적이죠.
1: 그렇죠? 네. 66년.
0: 데뷔할 때는 본명이었네요.
1: 그때는 이제 본명으로 했네요. 야, 이거 솟기현 자에 밝을 철자.
0: 네.
1: 이렇게 썼어요. 어려운 그
0: 속기현이 이제

0: 3단 꺾기 창법.
1: 아, 그렇네요. 현철 씨 하면 또 그 3단 창법.
0: 너무 좋았어요.
1: 흉내 내기 힘들잖아요.
0: 힘들어요.
1: 이거. 예. 자, 그러면은 멋진 예명을 가진 가수 두 분,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현철의 싫다 싫어.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멋진 예명을 쓰는 가수와 그 가수의 노래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현철의 싫다 싫어 두 가수의 대표곡 들어봤어요. 정말 인상적인 예명을 쓰는 가수들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생각나십니까?
1: 네, 뭐 사실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몇몇 분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 문주란 씨.
0: 아, 멋진 예명이죠. 네. 문주란.
1: 꽃이잖아요, 문주란이.
0: 그 난 종류 아닌가요?
1: 네, 네, 네. 이제 본명은 문필연 씨입니다.
0: 아, 본명도 멋지신데요?
1: 괜찮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작사가 조은우 선생께서 제주도에 그 자생하는 천연기념일이잖아요. 예, 예. 문주란.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갖고 이제 지어줬고. 뭐 또 뭐 혜은이 씨는 이제 김승주 씨.
0: 김승주란 본명은 또 많이 알려져 있죠.
1: 그렇습니다.
0: 혜은이. 예.
1: 되게 세련됐어요, 이름이.
0: 오히려 성을 빼고 혜은이 아무개 아무개 부르는 것처럼 들리니까 본인은 뭐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혜은이 혜은이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는데 또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1: 아, 그럼요. 예. 통칭 그렇게 부르는 건데 우연희 씨도 뭐 연희 연희 연희 우연희 우연희 뭐
0: 이로 끝나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좀 부드럽고 예. 느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송가인 씨.
0: 아, 송가인.
1: 송가인 씨는 원래 처음에 가수로 아예 데뷔를 할 때 조은심이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어머니 성씨를 따고
0: 네.
1: 또 뭐 노래를 뜻하는 그 또 노래 가짜의 가짜를 써서 하고.
0: 네,
1: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예명을 쓰면서 네. 이제 저 출발을 했고
0: 노래부터 뭐 확실히 난 가수다. 뭐
1: 장민호 씨 같은 경우는 뭐 본명 장호근.
0: 네,
1: 뿌리근짜겠죠. 아닌가.
0: 뿌리근짜 많이 쓰죠.
1: 예. 많이 쓰잖아.
0: 남자들은.
1: 네. 그래서 뭐 유비스라는 저 그룹도 데뷔를 했던데 박서진 씨도 뭐 박효빈 여자 이름 같은 느낌도.
0: 본명이 박효빈이에요.
1: 박효빈이랍니다.
0: 중성적인 이름이네요. 예. 네.
1: 얼굴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거예요.
0: 서진이라는 이름도 중성적이죠, 뭐. 자 이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조항조 씨의 웅이.
0: 조항조 씨도 예명인데 네. 본명은 어떻게 되나요?
1: 저희랑 같이 그룹 활동할 때는
0: 예.
1: 원표형 원표형 그랬어요. 형 원표형.
0: 그럼 조원표입니까?
1: 홍원표입니다.
0: 아, 홍 씨예요.
1: 네,
0: 아, 홍 씨 성 가진 분 중에 표자돌 이미 많으시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정치인도 많고.
1: 그게 좋은가 보네요.
0: 언젠가 지난번 국회인가 표자돌 님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네 명인가
1: 있어요. 네, 네. 사실 그 78년도 정도에 록밴드를 시작을 해서 되게 어려 그때 사실 다 어려웠잖아요.
0: 예.
1: 잘 안 돼서 생활고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90년도쯤에 다시 돌아와서 조항조라는 이름으로 해서 남자라는 이유로 이 노래를 빵 하면서 이제 올라온 가수예요.
0: 예. 다른 노래도 많지만 이 대표곡 중에 이제 옹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중장년층에게 사랑받는 노래였죠. 지금까지도 많이
1: 그렇습니다.
0: 사랑받고 있고요.
1: 이걸 참 이거 작곡 참 잘하신 것 같아요.
0: 작곡을 참 누가 했는지 기가 막혔어요.
1: 기가 막혔어요.
0: 예. 보니까 이승규 작사 신재동 작곡이네요. 신재동 작곡. 아,
1: 그분
0: 그랬군요.
1: 참 대단한 분입니다.
0: 쑥스러우시죠.
1: 아, 그렇습니다.
0: 어떻게 이런 명곡을 쓰셨어요.
1: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글이 사실 좋으면 그리 좋으면 곡은 돼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아나운서님께 자꾸 글 부탁하는 거예요.
0: 아,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네요.
1: 이제 이승규 씨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가슴속에 정말 그 남아있는 오래 남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상처를
0: 네.
1: 털어내야 되는데 어디쯤 가야 이게 또 언제쯤 돼야 이걸 털어낼 수 있을까.
0: 예.
1: 네, 그런 뼈 아픈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0: 옹이라는 게 그 나무의 그 자른
1: 그렇죠. 상처.
0: 예, 그죠? 예. 예, 잘린 흔적이잖아요.
1: 그러니까 정말 그건 뭐 뭘 도려내기도 쉽지도 않고 그렇게 깊은 상처가 박혀 있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이 여인을 이 남자를 잊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쯤 달려가야 잊을 수 있을까.
0: 네.
1: 뭐 그렇게 이제 부르짖는 노래입니다.
0: 참 가사도 좋고 곡은 더 훌륭한 명곡입니다. 자, 조항조 씨의 노래 옹이 들으시겠습니다.

0: 조항조의 옹이 들으셨습니다. 이승규 작사, 신재동 작곡. 네. 아, 좀 노래 전개는 참 편안한데
1: 네.
0: 가사가 좀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곡이에요. 네.
2: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좀 많이 좀 빼고.
0: 네. 힘을 빼고.
2: 멜로디나 아니 그러니까 편곡에서 많이

0: 아는 부분을 너무 집어넣지 않고 여백을 많이 주고 노래 쪽에 글이나 네. 멜로디가 잘 들리게 그게 제 이제 주특기라면
1: 곡이 좀 심플해야 가사가 잘 들린다.
0: 그렇습니다.
1: 이런 지론이시군요.
0: 특히 좋은 글은 가사를 알려야 되는데
1: 예.
0: 편곡이 너무 많은 말을 하면
1: 곡에 너무 치장이 많으면
0: 안 들리니 편곡을 가능하면 여백을 좀 많이 주자.
1: 그런 또 철학을 갖고 계시네요.
0: 이런 거죠. 예.
1: 예. 알겠습니다.
0: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1: 아니요. 갑자기 네. 가사를 써서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0: 들어서. 그러니까 좀 주세요. 아, 벌써 제가 그거 말씀드린 한 1년 넘었는데 이렇게.
1: 벌써 1년 됐어요?
0: 그럼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까지 안 주시네.
1: 자, 신재동 단장의 선곡처. 오늘 멋진 예명을 쓰는 가수들의 노래들 들어보겠습니다. 이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가수들이 예명을 지을 때도 심사숙고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성공했던 가수의 아니면 성공했던 배우의
1: 네.
0: 뭐 아니면 뛰어난 스승의 이런 이름들을 막 따오죠.
1: 아, 그러니까 뭐 보면은 어디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씩 따오는 경우 많더라고요.
0: 지금 뭐 지난번에 서른도 씨도 그렇고 태진아 씨가 이제 대표적인데
1: 태연실의 태
0: 태연실의 태
1: 네.
0: 뭐 남진의 남 나훈아 씨의 나 그래갖고
1: 그러니까요.
0: 그 어떻게 태진아 그 참 그래요, 그죠? 아니면 대부분 이제 곡을 준 그 작곡가 스승님이 야 너 아까 뭐 송가인 씨 같은 경우도
1: 옛날에 그런 경우
0: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1: 예.
0: 뭐 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받은 이름이 나중에 또 크게 막 대박이 나는 또 이런 이름도 있는
1: 유명한 거. 철학원에 가서 또 장명소에서 돈 내고 짓기도 하고
0: 그런기도 하고
1: 또 어떤 가수들 보면은 그 예명을 여러 번 바꾼 경우도 많더라고요.
0: 많아요. 많이
1: 안 돼서
0: 예. 이걸로 했는데 안 돼서 또 바꾸고 저걸로 예. 해서 또 바꾸고 뭐 이런 것들 예. 많더라고요.
1: 그래서 보면은 그 음반 프로필 보면은 낼 때마다 이름이 달라져요.
0: 달라졌어요.
1: 예. 깜짝깜짝 놀라요.
0: 근데 사실 그거 안 좋아요.
1: 안 좋죠.
0: 왜냐하면
1: 본인에게 좋을 게 없죠.
0: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1: 예.
0: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안타깝고 바쁜 마음에 그러는데 사실은 그럴 땐 누가 좀 조언을 해서 그거 아니다 뭐 이렇게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예. 그쯤 어떻게라도 이름을 바꿔서라도 성공하고 싶은
0: 네.
1: 네, 그런 또 열망 때문에
0: 좋은 글 좀 주십시오.
1: 아이. 네. 자 마지막 노래 네. 소개해 주시죠.
0: 네. 패티 김 씨의 그야말로 스타죠. 스타 이별이라는 곡입니다.
1: 패티 김 당연히 이제 예명 같지만 어찌 보면 영어 미국에서의 이름일 수는 있잖아요. 미국에서의 본명.
0: 그렇죠. 예. 패티라는 예. 이름 많이 쓰기도 해요.
1: 예예.
0: 특히 뭐 이렇게 의상 계통이나 뭐 이런 쪽에서 쓰기는 하는데 이분 본명이 김혜자 씨입니다.
1: 아 탤런트 김혜자 씨와 똑같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외모를 딱 보면
1: 예.
0: 거의 그 외국인 그 냄새가 많이 나요.
1: 서구적인 키도 크시고 강하시죠. 예.
0: 다 큼직큼직하시고 얼굴도 사실 미팔군 출신이기 때문에 뭐 노래는 뭐 팝이나 이런 걸 또 시작을 하셨던 그러니까 패티 페이지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1: 유명한 가수죠. 예. 예.
0: 거기서 아마 패티를
1: 아, 예. 패티 페이지에서 따온 거군요.
0: 그래서 따와갖고
1: 예, 예.
0: 패티 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1: 예. 예. 이 곡이 이제 오늘 준비하신 곡이 이별이란 곡인데
0: 네, 네.
1: 한때 그 배우자였던 기러균 선생이 만든 곡이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작사 작곡을 다 하셨는데 이제 이혼의 어떤 위기가 좀 처해서 그때 당시 기로에 섰을 때 그런 느낌이나 슬픔을 이제 애절하게 잘 표현을 했던 그런 곡인데
1: 네.
0: 이것도 뭐 정말 국민가이죠. 국민가요. 73년도에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1: 예. 자 그러면은 패티김의 이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선곡과 말씀해 주신 신재동 단장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오젬픽 페이스 회춘의 역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가는 거울 속 모습에서 나타난다. 약물로 몸속 혈관과 장기는 20대처럼 깨끗해지고 있을지 몰라도 겉모습은 정반대로 급격히 늙어버리는 다소 기이한 현상이다. 체중계는 웃는데 거울 속 나는 울고 있는 상황을 두고 미국에서는 오젬픽 페이스라고 부른다. 오젬픽은 위고비가 출시되기 전 앞서 사용된 당뇨약 상품명으로 둘은 동일 성분이지만 용량, 적응증이 다르다. 원리는 이렇다. 약물의 강력한 효과로 단기간에 체중이 15에서 20%씩 빠지면 얼굴을 팽팽하게 지탱하던 피하 지방도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문제는 피부의 탄력이 지방이 빠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건강검진 결과는 회춘했는데 얼굴은 10년 늙었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오는 이유다. 건강을 얻은 대가로 젊어 보이는 외모를 일부 반납해야 하는 딜레마. 이것이 약물 다이어트가 청구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계산서다. 물론 이 약이 청구하는 결과가 모두 비극적인 것만은 아니다. 반대로 피부 건강이 향상되는 경우도 있다. 건선과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체중 감소로 염증이 줄어들고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경험담을 흔히 접할 수 있다. 얼굴살이 빠져 늙어 보이는 오젬픽 페이스와 대비되게 비만 신약 사용 후 전반적인 피부 톤이 맑아지는 현상을 두고 오젬픽 글로우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라지는 근육, 지방과 함께 녹아내리는 갑옷. 얼굴이 늙어 보이는 건 미용상의 문제일 뿐이다. 진짜 위험한 대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 바로 근손실이다. 엄밀히 말해 오젬픽 페이스와 근손실은 약 자체의 독성이라기보다 급격한 체중 감량이 들이오는 필연적인 그림자다. 우리 몸은 기아 상태 또는 기아 상태라고 착각하는 상황이 되면 지방만 태우는 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나쁜 근육부터 분해해서 쓰려고 한다. 물론 이 그림이 언제나 똑같은 비율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프랑스 연구진이 평균 BMI 46의 초고도 비만 오젬픽 페이스의 특징 환자들을 1년간 추적한 결과 위고비 투여군의 근손실은 약 3kg 내외로 전체 감량 체중의 18% 수준에 그쳤다. 태울 지방이 산더미처럼 쌓인 몸에서는 약물이 근육을 비교적 덜 건드린 셈이다. 이는 약물 자체의 보호 효과라기보다 출발 상태 덕분에 근육이 비교적 덜 희생된 결과다. 하지만 이 결과를 근육이 안 빠진다는 면죄부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BMI 46의 환자에게 근육 3kg은 성공적인 방어일지 몰라도 근육량이 생존과 직결되는 일반인이나 노년층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육량이 충분해야 낙상 위험, 혈당 조절, 회복력 면에서 유리하다. 실제로 더 광범위한 임상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면 위고비나 재바운드로 줄어든 체중의 상당 부분은 지방이 아닌 제지방, 근육, 뼈, 수분이었다. 10kg을 뺐다면 그중 3kg 안팎은 소중한 근육이었다는 뜻이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는 재앙에 가깝다. 근감소증 약물을 연구하는 미첼 스타이너 박사는 이 약물들은 기본적으로 노인 환자들에게서 몇 년에 걸쳐 일어날 노쇠화를 불과 몇 달 만에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근육은 당분을 소비하는 공장이자 뼈를 보호하는 갑옷이다. 약으로 내장 지방은 걷어냈지만 그 대가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녹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겉보기엔 날씬해졌지만 기운이 없고 약을 끊는 순간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요요가 더 격렬하게 오는 마른 비만, 근감소성 비만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체중계에는 성공으로 기록되지만 몸 안에서는 실패로 남는 것이다.

반드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GLP-1 계열 약물인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등을 통한 급격한 체중 감량 시 줄어든 체중의 20에서 40%가 지방이 아닌 근육, 제지방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 날씬해지는 대신 더 허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내 몸의 엔진인 근육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 약물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해법은 크게 세 가지다. 1. 단백질.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일반 성인의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 수준이다. 하지만 급격한 체중 감량 국면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이때는 근육 보존을 위해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최대 1.5g까지 늘릴 것을 권장한다. 문제는 약의 영향으로 식욕이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 혐오감까지 생겨 먹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전략. 한 끼에 몰아넣지 말고 하루 섭취를 서너 번으로 쪼개 목표량을 달성하라. 위장 배출이 느려져 더부룩함, 메스꺼움이 생기기 쉬운 만큼 작게 자주 먹기가 현실적인 해법이다. 2. 유산소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력 운동을 필수 항목으로 살을 뺄 때는 걷기나 러닝 같은 유산소 운동에 집중하기 쉽다. 하지만 근육을 지키려면 전략을 바꿔야 한다. 연구 결과 유산소 운동만 하거나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만 하는 것보다 이 둘을 결합한 복합 운동을 했을 때 근육 손실은 최소화하고 신체 기능은 가장 크게 향상되었다. 전략. 러닝머신, 트레드밀 위에서만 시간을 보내지 마라. 일주일에 최소 2회 스쿼트나 덤벨 같은 저항성 운동을 반드시 루틴에 섞어라. 3. 약을 끊은 뒤에 승자는 운동한 사람이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만 지키는 게 아니다. 약을 끊은 뒤 찾아올 요요 현상을 막는 유일한 방패다. 2024년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실험한 결과 GLP-1 약물만 쓴 그룹은 중단 후 1년 동안 감량한 체중의 3분의 2가 다시 돌아왔고 지방도 빠르게 다시 쪘다. 반면 약과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약을 끊고 1년이 지나도 감량된 체중과 체지방을 훨씬 잘 유지했다. 약만 쓴 그룹은 운동을 병행한 그룹보다 약 6kg이나 더 많은 요요를 겪었다. 약은 뇌의 식욕 스위치를 꺼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투약을 멈추는 순간 사라진다. 하지만 운동으로 단련된 근육과 습관은 약을 끊은 뒤에도 남아 당신의 몸을 지켜준다. 만능 열쇠는 없다. 알츠하이머의 벽.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비만약의 효과가 대사 회춘처럼 받아들여지자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 뇌의 회춘까지 기대하기 시작했다. 전신의 염증을 줄여주니 뇌의 염증도 줄여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막아주지 않겠냐는 상상이다. 실제로 초기 관찰 연구들은 긍정적이었다. 관찰 연구만으로 인과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대를 키우기엔 충분했다. 하지만 2025년 12월, 노보 노디스크가 발표한 임상 결과는 냉혹했다. 두 건의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 위고비의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는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실패했다. 혈액 속 염증 수치는 낮췄을지 몰라도 기억력이 사라지는 과정을 멈추지는 못했다. 과학자들은 약물 분자가 너무 커서 뇌를 보호하는 혈뇌장벽 BBB를 충분히 통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한다.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해 이 약물을 연구해온 나이젤 그레이그 박사는 이 결과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에 듣는 약은 없다.

0: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1: 무엇을 남길 것인가? 부작용과 한계가 명확해지자 시장은 빠르게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 이제 화두는 얼마나 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약사들은 지방은 태우고 근육은 남기는 새로운 약물을 개발 중이다. 일라이 릴리가 인수한 비마그루맙은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수용체를 차단해 체중을 감량하면서도 근육량을 늘리는 효과를 노린다. 이 밖에도 운동 호르몬을 모방하는 아젤라프라그 같은 약물이 임상시험 중이다. 피트니스 업계도 움직였다. 고급 헬스장 체인인 이퀴녹스나 눔 같은 기업들은 약물 복용자를 위한 전용 근력 운동 프로그램과 고단백 식단 서비스를 출시했다. 약이 근육을 갉아먹는다면 운동과 영양으로 그 구멍을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일상의 불편, 메스꺼움. 외모의 급격한 노화나 근손실 외에도 사용자들이 감내해야 할 일상의 대가가 있다. 바로 소화기 부작용이다. 임상시험 참가자의 약 44%가 메스꺼움, 오심을, 24%가 설사를 경험했다. 속이 울렁거리고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불편함은 이 약의 기본값에 가깝다. 이유는 약의 작동 방식과 맞닿아 있다. 약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배출 속도를 지연시키면 포만감은 커지지만 그 대가로 메스꺼움, 구토, 속쓰림이 따라올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불쾌한 부작용이 사용자의 식사 패턴을 강제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변화는 메뉴보다 양에서 먼저 나타난다. 햄버거를 먹던 사람은 햄버거를, 피자를 먹던 사람은 여전히 피자를 찾는다. 하지만 예전처럼 배가 부를 때까지 밀어넣으면 즉각적인 고통, 구토감이 따른다는 사실을 몸이 학습하게 된다. 결국 좋아하는 음식을 먹되 부작용이 오기 직전까지만 먹고 내려놓는 식으로 타협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역설은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 몸이 약에 적응하면 메스꺼움은 줄어든다. 삶의 질은 나아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사용자는 이를 두고 약효가 떨어졌다며 불안해하기도 한다. 그동안 식욕을 억제해주던 강력한 브레이크, 울렁거림이 느슨해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숫자는 따로 있다. 임상 중단율은 단 7%에 불과했다. 뒤집어 말하면 93%의 사람은 그 메스꺼움을 기꺼이 참고 견뎠다는 뜻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며칠간 속이 더부룩한 불편과 주요 심혈관 사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20% 줄어드는 이익. 이 두 가지를 저울질했을 때 BMI 35인 고도비만 환자에게 답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위마비라는 과장된 공포. 2023년 여름 미디어는 위고비가 위마비를 일으킨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기사만 보면 위장이 마비되어 영원히 소화가 안 되는 끔찍한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에 담석증 위험까지 더해지며 공포심을 부채질했다. 물론 부작용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 공포에는 분명 과장된 측면이 있다. 먼저 위마비라는 용어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자. GLP-1 계열 약물은 애초에 위 배출을 지연시키는 것이 핵심 기전이다. 음식을 위에 오래 머물게 해 포만감을 주는 것이 약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다. 이 때문에 메스꺼움이나 더부룩함이 흔하다. 하지만 이런 기능적 지연이 병적인 수준의 위마비, 즉 위장 근육이 멈춰 소화가 아예 안 되는 상태를 뜻하는 건 아니다. 진짜

약자 위 마비는 극히 드물다. 담석증 이슈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는 약 자체의 독성이라기보다 급격한 체중 감량에서 흔히 따라오는 부작용이다. 초저칼로리 식단으로 굶어서 빼든 비만 치료를 위해 위 절제 수술을 하든 담석 위험이 증가한다. 체중이 급격히 줄면 담즙 흐름이 달라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 담석이 담관을 막아 담낭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담석증은 약 때문에 생긴다기보다 살이 너무 빨리 빠져서 생기는 문제에 가깝다. 물론 부작용이 드물다는 말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복통이 칼로 찌르듯 심하거나 구토가 지속되고 식사를 못할 정도로 증상이 이어진다면 단순한 적응 과정으로 넘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큰 그림을 놓치지 말자. 이 계열의 약은 20년 넘게 임상에서 사용되어 왔다. 만약 심각한 위마비가 빈번했다면 심장마비 위험을 숨겼던 바이옥스처럼 진작에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것이다. 공포는 늘 팩트보다 빠르게 퍼진다.

0: 이번엔 이런 맛이구나. KBS 오디오북.
1: 약물 의존인가, 장기적 관리인가. 어쩌면 부작용보다 더 무거운 대가는 평생이라는 단어일지 모른다. 2024년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고비 복용자의 대다수가 약물 사용 첫 15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체중의 10%를 감량했으며 약물 복용을 지속하는 동안 4년에 걸쳐 그 감량된 체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체중 감량의 대부분이 달성되고 나면 약물 복용을 유지하는 한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약을 끊으면 많은 경우 1년 안에 감량한 체중의 3분의 2가 다시 돌아온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요요 현상이 온다며 약을 비난하거나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시각을 바꿔보자. 약이 치료제라면 평생 쓰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관리다.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당뇨 환자가 당뇨약을 끊으면 혈당이 치솟는다. 우리는 이걸 두고 요요라고 부르거나 약물 중독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그저 만성질환의 관리라고 부른다.

0: 아이, 서 있지 말고 와서 앉아주면 고맙겠는데.
1: 본부장의 말에 유라가 소파 중앙에 털썩 앉으며 모두에게 눈짓을 했다. 모두 자리에 앉자 본부장은 품에서 접어든 종이를 꺼내 펼쳤다.
2: 아, 그러니까 식물의 기억을 읽는 학생이 자네 성난주고.
3: 네.
2: 생물의 이동 동선 예측 능력이 있는 학생이 자네 우원효석. 그리고 고양이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학생이 이현우군요. 아, 난 범국가 초능력관리본부의 특수부 본부장인 양원혁 박사고, 아, 이쪽은 특수부 팀장 윤주입니다.
1: 원혁의 말에 아이들이 의아한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름이 둘이나 빠진 것 같은데?
2: 내가 알기론 여기 굉장한 능력을 가진 미등록 초인이 있는데.
1: 소초모들의 시선은 마치 짠 듯이 연유에게로 모였다. 연유는 어쩐지 불안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2: 어느 학생이지?
1: 원혁이 지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지우가 손을 들어 가리킨 사람은 유라였다.
3: 이 학생입니다.
1: 소초모들은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봤다. 머리가 좋은 능력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닌데. 유라는 시종일관 냉랭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4: 무슨 소리예요?
3: 이틀 전에 내가 네 손목을 잡으니까 기력이 빠져버리는 기분이 들더라고. 그리고 네가 나를 때리려고 주먹을 들었을 때.
1: 지호는 말을 하다 말고 손바닥을 펼쳐 투명한 포스필드를 만들어 보였다. 소초모들은 이런 능력을 보는 것이 처음이라 입을 헤벌리고 지우의 포스필드를 바라봤다.
3: 이렇게 포스필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어지지 않았어. 타인의 능력을 흡수하거나 지우는 능력이겠지? 내가 알기론 우리나라에 등록된 초인 가운데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 우리 범초본 특수부의 제로 요원으로 활약했지.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에 없고.
1: 지후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다. 거기까지 말했을 때 유라는 지후를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3: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요원의 옛 기록을 뒤져봤어. 딸이 하나 있더라고. 자료가 남아있어서 보니 사진이 떴어. 권유라. 그래, 기억이 나더라. 우리 만난 적이 있지? 라투스 절멸 사태 때 조선형 제로의 마지막을.
4: 그만해! 그만 말해!
1: 유라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4: 뭐야 권유라! 너 부모님 해외에 계신다고 했잖아.
5: 야.
1: 옆에 나무 의자에 앉아있던 란주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효석은 불안한 얼굴로 참고 앉으라는 듯이 란주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2: 아, 우리 유라 왜 초인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 응? 이렇게 훌륭한 재능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응?
1: 원혁이 손끝으로 서류를 탁탁 치며 물었다. 커다란 시계가 째깍하는 소리만이 상담실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4: 당신들이 알 바 아니잖아.
1: 원혁을 노려보며 유라가 말했다. 원혁은 미소를 띤 채 지후에게 눈짓을 해보였다. 지후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3: 너희 네 명 범초본에 와서 함께 일하는 건 어때? 실종 사건을 따로 조사하는 것 같던데. 범초본 지원을 받으면서 하면 더 좋지 않겠어? 졸업 후 미래도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1: 지우의 말에 효석과 란주의 얼굴이 살짝 밝아졌다.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현우가 천천히 손을 치켜들었다.
5: 근데 왜 네 명이에요? 저희는 다섯 명인데.
3: 아, 이틀 전에 너희가 숲에 버리고 간 화살과 강목 같은 도구들에서 지문 채취해서 초인 검사를 했는데 이 친구만 검사 진행 중으로 나오더라고.
1: 지훈은 연희를 가리키며 말했다.
3: 그래서 하는 김에 검사해봤더니 초인이 아니라네. 유전자 변이가 조금도 없어서 검사가 오래 걸리지도 않더라고. 애초에 왜 초인 검사를 받은 거야? 본인은 자신이 초인인지 아닌지 알 수밖에 없는데. 결과 알려주려고 함께 불렀어.
1: 현우는 몸이 굳는 기분이 들었다. 연유가 초인이 아니라고? 연유를 바라보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 다들 현우 못지않게 충격을 받은 듯했다. 이제야 현우는 연희가 왜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다. 불안이 가신 연희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법정에 서 있는 죄인 표정이었다.
4: 어이없네.
1: 그 순간 요라가 내뱉듯 중얼거렸다.
4: 우리가 범초본에 갈 일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소름 끼치게 조사하고 찾아오고 하지 마.
2: 아, 왜죠? 혹시 어머니 일 때문에 그런가?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한 게 우리 탓 같아서?
1: 원혁이 묻자 새하얀 유라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4: 채령이한테 했다던 실험은 뭐지?
1: 잠깐 숨을 고르던 유라가 원혁에게 물었다. 원혁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한 듯 보였으나 금세 평온을 되찾았다. 현우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다.
2: 아유, 무슨 소리인지. 범초본에선 사람을 상대로 실험하지 않아요.
1: 원혁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매섭게 빛났다.
4: 거짓말. 그럼 채령이를 왜 도로 잡아갔어?
1: 유라가 묻자 원혁은 살짝 한숨을 쉬며 허리를 폈다.
2: 그 애는 내 딸입니다. 큰 충격을 받아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아하니 어머니 일로 범초본에 상당히 악감정을 품고 있나 본데 친구들의 앞길까지 막는 짓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유라,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꽤 걱정되지 않나요? 범초본이란 울타리 안에 있으면 많은 것이 해결될 거예요. 특히나 그 뛰어난 능력이라면 제로 요원이 되고도 남을 테니.
4: 자꾸 우리 부모님 얘기 입에 담지 마.
1: 원혁의 말에 대꾸하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를 본 원혁은 다시 미소를 지었다. 가소롭다는 표정이었다.
2: 내가 좋은 말로 제안을 하니까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유라와 친구들이 저지른 짓은 범초본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범죄로도 취급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둬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을 저지른다면 우리가 묻어주고 모른 척하기도 어려워질 것 같군요. 범초본은 싫다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뭔가 어머니처럼 영웅이 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아, 아니면 범초본의 일을 가로채서 복수라도 할 생각이었나? 그럼 친구들을 이용한 셈이군요. 친구들에게 좀 미안하지 않나?
1: 복수라는 말을 듣자 꽉 쥔 유라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원혁을 한 대 치고 싶은 눈빛이었지만 막상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 내가 너무 정곡을 찔렀나?
1: 짧게 웃은 원혁은 유라의 눈빛을 무시한 채 지후에게 눈짓을 해보였다. 지우는 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뒀다.
3: 주소와 연락처는 여기 있으니 합류하고 싶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2: 내 사람 선택지가 있어 보인다면 큰 착각이에요. 잘 생각하고 빨리 올바른 결정을 하길 바라요. 특히 유라,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말을 마친 원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우는 상담실 문을 열었다.
2: 나머지 하나가 좀 아까워 보이긴 하지만 능력이 없으니 전혀 쓸모가 없겠고.
1: 문 밖으로 나서며 원혁이 말했다. 자신이 들었으니 분명 연희도 들었을 거라 현우는 생각했다.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다.
2: 언유라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범초본에서 일하게 해.
3: 네.
2: 그 능력이 있는데 미등록 초인으로 남겨둘 순 없지. 연락이 안 오거든 미등록 초인으로 신고하고 사건 현장 어지럽힌 것 등으로 협박해서라도 데려와. 알겠나?
3: 네.
1: 무서우리만큼 다들 말이 없어서였을까. 양원혁 본부장과 윤주 팀장이 밖에서 나누는 대화는 고스란히 상담실 안으로 전해져 오고 있었다.
2: 채령이가 왜 권유라에게 갔는지 이제 알겠군. 조선영이 죽은 줄도 모르고 조선영을 찾아갔던 모양인가 보네.
1: 현우는 저도 모르게 유라와 연유를 번갈아 쳐다봤다. 엄마의 일과 자신의 진짜 능력이 까발려지자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얼굴로 탁자 위에 물컵만 쏘아보는 유라. 새빨개진 얼굴에 죄책감을 가득 안고 아무 말도 못하는 연휘. 궁금한 게 많지만 함부로 말을 걸지 못하는 현우와 달리 붉게 달아오른 얼굴의 란주는 유라에게 해야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0: 4부 연휘 마음에 쏜 화살. 아무도 자리에서 움직이거나 일어나지 않았다. 범초본 본부장과 팀장이 휩쓸고 간 자리는 태풍이 오기 직전처럼 고요했고 긴장감이 맴돌았다. 누군가 뭐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생활안전부장과 교장이 상담실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범초본 사람들이 인사도 없이 갔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상담실을 비워야 하니 그만 나오라던 생활안전부장은 연휴에게 비난조로 쏘아붙였다.
1: 역시 너도 초임 맞았던 거니? 세상에.
0: 연희는 귀끝까지 붉어진 채 우물쭈물하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2: 걔 초인 아니래요. 방금 범초본 본부장이 일반인이라며 제대로 인정해 주시고 가셨네요.
0: 유라가 비아냥거리듯 대답하는 것을 들은 연희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다섯 사람은 학교 건물 밖으로 나왔다. 앞장서서 걷던 란주가 갑자기 뒤로 돌아섰다.
2: 야, 뭐라고 변명이라도 좀 해라. 지금 이 미친 상황이 나만 이해가 안 돼? 권유라랑 서영이 설명해야 할 거 많지 않냐고.
3: 집에 가서 얘기하자.
4: 그래, 유라네 집 가서 얘기하자.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말할 건 아니잖아. 날도 더운데.
0: 효석이 달래듯 말하자 란주는 한참 유라를 노려보다 휙 돌아섰다. 효석과 란주는 맨 앞에서 걸었고 그 뒤에 유라가 혼자, 그리고 현우와 연희가 함께 걸었다. 뭐라 말을 걸어보려고 쭈뼛거리던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입 다물고 걷기만 했다. 다섯 사람은 유라의 집 거실에 듬성듬성 떨어져 앉았다. 어색하고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유라였다.
3: 그러니까 연희, 너 초인이 아닌 거 알면서 우리한테 초인이라고 거짓말한 거였네?
0: 연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모두가, 특히 현우가 해명을 원하는 듯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모두를 속인 것이 미안했고 특히 현우에게 신경 쓰였다.
5: 나를 믿어주고 함께 해줬는데.
0: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 있는 서운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학교 상담실에서 유라의 비아냥을 들은 이후로 그 마음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5: 나도 분명히 말을 했는데 믿어주지 않았잖아. 내가 도움이 안 된 것도 아니고.
0: 연희는 숨을 한 차례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5: 말을 안 한 건 죄송해요. 그렇지만 저 좀 억울해요. 전혀 말을 안 한 것도 아니라고요. 처음에 계속 말했잖아요, 초인 아니라고. 내 말을 안 믿어줬던 건 선배들 아니었어요?
0: 그 말은 소초모들 사이에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다. 연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라와 효석이 들고 일어나 연유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6: 우리가 아무리 안 믿어줬다 해도 초인이라 속이고 활동한 건 네 선택이고 네 잘못 아니야? 끝까지 네가 초인 아니라고 했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연희야, 이건 사기야.
0: 효석이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2: 그리고 너 초인도 아닌데 그렇게 활사됐던 거였어? 내가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네가 잘못 사서 우리가 맞거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네가 그렇게 멋대로 행동해도 참았던 건 널 초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잖아.
0: 유라가 기다렸다는 듯 쏘아붙였다.
5: 맞힐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도 맞췄잖아요. 선배들, 저 때문에 다친 적 있어요?
0: 입술을 씹으며 두 사람 이야기를 듣던 연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연희가 되려 따지고 들자 유라는 기가 막힌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란주와 효석의 표정도

0: 마주쳤을 때 저 진짜 활용 많이 했다고요.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 취급당하고 사기라는 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1: 너 되게 뻔뻔하다.
2: 유라의 말을 들은 연유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도움이라도 청하고 싶었던 연유는 고개를 돌려 란주와 효석을 또 현우를 봤지만 란주와 효석은 시종일관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현우는 어쩐지 슬퍼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0: 다들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0: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 2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6일 새벽 4시 발표 어업 기상통보입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의 기상개황입니다. 오늘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 해상 구름 많이 끼겠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오후 한때 비가 온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3.5m로 밤부터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서 매우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부터는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 내일부터는 남해안에도 노을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것이 있겠습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북내지 북동풍 3에서 7m로 물결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북내지 북동풍

4에서 8m로 물겠고 말고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4에서 7m로 물겠고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6에서 11m로 물겠고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6에서 11m로 물겠고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4에서 7m로 물겠습니다.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7에서 11m로 물겠고 흐린 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6에서 11m로 물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7에서 12m로 물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 북동내지 동풍 8에서 13m로 물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바깥 먼바다에서 오후 한때 비가 온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 오후에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3에서 6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4에서 14m로 물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다가 바깥 먼바다 오후에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4에서 8m로 물겠고 맑은 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4에서 8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오전 북서내지 북풍, 오후 동내지 남동풍 5에서 10m로 물겠고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남동내지 남풍 4에서 9m로 물겠고 맑은 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6에서 10m로 물겠습니다. 맑은 후 구름 많이 끼겠고 안쪽 먼바다에서 한때 비가 온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북내지 북동풍 3에서 8m로 물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5에서 13m로 물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북동내지 동풍 6에서 13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북동내지 동풍 8에서 14m로 물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북동내지 동풍 9에서 16m로 물결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동내지 남동풍 9에서 16m로 물결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동내지 남동풍 9에서 16m로 물결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시로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버로프스크 북동 5m, 1016헥토파스칼 8.8도, 대치 동풍 4m, 1017헥토파스칼 8도, 블라디보스톡 북서 4m, 1008헥토파스칼 11.8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바람없고 1800헥토파스칼 13.6도, 청진 북풍 1m, 1900헥토파스칼 12.9도, 김책 바람없고 1900헥토파스칼 12.4도, 신이주 남동 1m, 1011헥토파스칼 15.1도, 원산 서풍 1m, 1100헥토파스칼 14.8도, 평양 남풍 1m, 1011헥토파스칼 15.6도, 해주 북동 1m, 1011헥토파스칼 15.3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남서 1m, 1010헥토파스칼 18.6도, 백령도 남서 1m, 옅은 안개 1011헥토파스칼 14.6도, 강릉 남서 2m, 1010헥토파스칼 17.7도, 동해 남서 2m, 1011헥토파스칼 15.5도, 서울 북서 1m, 1012헥토파스칼 16.7도, 인천 남서 1m, 1012헥토파스칼 16.9도, 울릉도와 독도 북서 4m, 1010헥토파스칼 20도, 서산 북동 1m, 1012헥토파스칼 13.1도, 울진 북서 1m, 1011헥토파스칼 14.1도, 포항 서풍 1m, 1100헥토파스칼 18.5도, 군산 남동 1m, 1013헥토파스칼 13.7도, 부산 북동 3m, 1010헥토파스칼 20.2도, 통영 북동 2m, 1010헥토파스칼 19.1도, 목포 북동 2m, 1012헥토파스칼 16.4도, 여수 북서 1m, 1011헥토파스칼 18.4도, 제주 남동 1m, 1011헥토파스칼 18도, 서귀포 북동 2m, 1011헥토파스칼 18.9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동풍 10m, 1019헥토파스칼 8도, 삿포로 남동 7m, 1016헥토파스칼 10.9도, 네무로 북동 6m, 1023헥토파스칼 5.6도, 아오모리 북동 6m, 1015헥토파스칼 10.8도, 센다이 북동 3m, 1017헥토파스칼 12.4도, 와지마 남서 4m, 1010헥토파스칼 19.5도, 도쿄 북동 4m, 1015헥토파스칼 16도, 하치조 섬 북동 6m, 1011헥토파스칼 18.5도, 사이고 남서 1m, 1011헥토파스칼 18.3도, 마쓰에 남서 1m, 1011헥토파스칼 20.6도, 오사카 북풍 1m, 1012헥토파스칼 20.3도, 이자하라 북서 1m, 1010헥토파스칼 16.7도, 후쿠오카 남동 1m, 1011헥토파스칼 19.1도, 가고시마 북서 1m, 1010헥토파스칼 22.2도, 시미즈 동풍 2m, 1011헥토파스칼 22.3도, 나즈 남풍 2m, 1009헥토파스칼 23.2도, 나하 남풍 6m, 1007헥토파스칼 26도, 미나미다이토섬 남서 4m, 1010헥토파스칼 26도, 지치지마
남동 4m, 1010헥토파스칼 2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통보 장금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방송 편성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은 물론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의 변화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호르몬 중에 여성 호르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호르몬의 변화를 얘기할 때 폐경기를 떠올리는 건 호르몬의 불균형이 주는 여러 증상들 때문일까요? 호르몬 결핍이 주는 여성 건강의 위험은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할까요? 또 잘 적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은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365 페퍼톤스의 레디 겟 셋 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성 호르몬은 여성의 생식기관인 난소에서 생산되고 분비되면서 혈액 내로 분비됩니다. 생리를 시작하고 임신, 출산, 폐경에 이르기까지 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데요. 여성 호르몬의 역할, 또 폐경 이후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여성들은 생리 시작부터 폐경까지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죠?
1: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성의 일생을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성장을 하고 크면서 크게 변화들이 초경을 시작하고 또 임신 출산을 경험을 하고 또 이제 폐경이 진행되는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게 남성과 다른 특별한 그런 생리 활동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관여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성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성의 호르몬 여러 가지가 뭐 다 공통적이지만 에스트로겐이라고 하고 프로게스테롤 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여성 호르몬이 이제 좀 대표적인데요. 물론 이제 그 주위에 여러 가지 호르몬들도 있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여성성을 만들고 또 생리를 유발을 하고 또 여성의 이제 특징적인 신체 변화들 뭐 유방과 골반이 발달한다든지 또는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성 호르몬이 많고 적고 또 이제 사라지는 그 과정들이 초경과 임신 출산 폐경까지도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구체적으로 여성 호르몬

0: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1: 네, 그 여성 호르몬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0: 네.
1: 이 호르몬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여성의 특징적인 그런 신체 변화들도 나타나고 또 피부도 바뀔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관절들 뼈를 또 만드는데도 관여를 하고 어떤 기분이나 인지 조화 또는 인슐린 감수성에 대한 이런 것들도 반응을 하는데요. 이 에스트로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궁 내막을 두텁게 해주는 그런 시기들 생리를 준비하는 배란기 이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배란 이후에 그 자궁 내막이 변화되고 자궁 내 평화근을 유지하면서 임신을 유지할 때 이제 초기에 이제 프로게스테론 제제가 좀 이제 안태시켜준다, 좀 착상을 좀 잘 되게 해준다 이런 역할도 있다고 하고
0: 네.
1: 또 이 두 가지가 결핍이 되면은 이제 폐경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골다공증이 오거나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또는 우리 안면홍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의 그런 신체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0: 네.
1: 기본적으로 단순히 이제 생리뿐만 아니라 우리 몸 살아가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생리를 하게 하는 것도 여성 호르몬의 작용인 거죠?
1: 그렇죠. 우리가 뭐 생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궁 내막도 근육층이고 그 근육층에서 탈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0: 네.
1: 바로 이제 우리가 임신을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태반으로 점점 크면서 이제 태아를 자꾸 이제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만
0: 네.
1: 임신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배란기 이후에 급격하게 자궁 내막이 이제 무너져 나오면서 그런 출혈도 있고 하게 되는 그런 생리를 하게 되는데요.
0: 네.
1: 바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배란 전에는 이제 난폭이라고 해서 난포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자궁 내막도 점점 두텁게 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작용하는 것이 이제 에스트로겐이고요.
0: 네.
1: 또 이제 배란이 될 때는 이제 뭐 LH 서지라 그래서 이제 LH 호르몬이 이제 황체 호르몬이 또 작용을 하는 시기가 있고 그 이후에는 우리 황체기라고 파열된 난포가 황체를 이루면서 프로게스테론도 만들고 자궁의 분비기를 준비시키면서 착상을 준비하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호르몬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가 계속 작용하는 게 아니라 배란 이전에 작용하는 호르몬, 배란 이후에 작용하는 호르몬, 또 임신이 진행이 되면은 또 임신에 맞춰서 하는 호르몬들처럼 여성 호르몬의 그런 작용들은 주기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생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규칙적으로 하는 주기성 또는 뭐 가임기 여성일 때 임신이 가능한 시기에 그런 호르몬 변화들 또 이제 폐경 전후로 또 이제 그런 호르몬 변화들이 다양하게 다 여성 호르몬의 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우리가 생리를 시작하면서 2차 성징으로 몸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이게 우리가 2차 성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성의 그런 호르몬이 드디어 이제 조금 더 완성이 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것을 우리가 뭐 테너 사인이라고 해서 테너 스테이지라고 해가지고 그 테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성의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2차 성징의 변화들의 그런 시기들이 뭐 유방이 발달한다든지 뭐 음모가 발달한다든지 아니면 키가 많이 큰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기적으로 발달하는 거를 좀 구별을 하긴 했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여성 호르몬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사춘기가 발달하면서 그 시기에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시상하부 내하수체 자궁 난소축이라고 해서 HPO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여성 호르몬 내분비 호르몬 대사의 균형들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영향을 맞춰서 키도 크게 되고 뼈도 튼튼하게 되고 또는 뭐 신체도 발달하고 또 이제 생리를 하게 되는 2차 성징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한의학에서도 뭐 우리가 보통 황체내경 2000년 전에 쓰였던 책도 뭐 7이 14에서 14살이 되면 천개가 달에서 충인맥이 성하고 뭐 생리를 주기적으로 시작한다 해서 어떤 이런 시기 때를 맞춰서 어떤 건강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그런 호르몬과 관련되는 그런 2차 성징에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런데요.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면 뭐 에스트로겐 또 프로게스테론이 있잖아요. 각각의 역할이 다를까요?
1: 그렇죠. 에스트로겐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의학에서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0: 네.
1: 한의학에서 항상 우리 몸의 건강이 양과 음, 음과 양의 균형도라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쌓는 부분이 있는 거고 하나는 또 이제 발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0: 네.
1: 특히 이제 에스트로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음적인 기능들이 있어서 축적하고 두텁게 하고 쌓아가는 부분들을 좀 있고요.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양적인 부분 우리가 뭐 배란기 이후에는 기존 대체온도 올라가고 뭐 분비하고 재생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에스트로겐은 이제 배란 이

0: 이전에 자궁내막도 증식 성장하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이때는 이제 난폭기에 대상하는 자궁내막이 증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이 이제 고르스를 억제해서 뼈도 더 많이 만들고 피부는 만들고 피부도 이제 더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좋게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고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분비기 이후에 나오는 거라서 뭔가 분비를 시키고 안정화해서 황체기가 돼서 진행이 돼서 임신을 유지하면서 피도 잘 만들어지고 착상을 준비하고 또 정자도 차단하고 또 체온도 좀 올라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에스트로겐이 난소에서만 생성이 된다면 프로게스테론은 난소뿐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에스트로겐은 이제 난소에 있는 그런 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프로게스테론도 난소에서 만들어지고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에스트로겐도 난소에서만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난소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지만 90% 이상 만들어지지만 그 외에 뭐 부신이라든지 지방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프로게스테론도 마찬가지로 뭐 임신을 하면은 태반에서도 만들어지고 뭐 부신 피질에서도 이제 만들어지는 또는 이제 뭐 극소량에서는 뭐 뇌나 지방 조직에서도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만든 이런 호르몬을 만들 때에는 꼭 그런 해당 장기뿐만 아니라 전신적 으로 만들어지고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폐경된 이후 어떻게 보면 이제 폐경이라고 하는 시기들이 여성 호르몬이 다 없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난소 기능이 정지되어서 오히려 그럴 때에도 그 말초 지방 조직에서 특히 이제 복부 지방이나 이런 데에서 에스트로겐이 어느 정도 이제 방향화된다 그래서 조금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에스트로겐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과체중인 상태인 분들이 오히려 골다공증이 덜 온다든지 또는 에스트로겐 작용들이 조금 더 있어서 폐경 증상을 조금 수월하게 지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꼭 난소에서만 다 만들어진다고 보진 않고 여러 가지 신체 상태에 따라서 전신적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가임기 동안에도 여성 호르몬에서 개인차가 있을까요?
0: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생리라는 게 규칙적으로 하고 이게 여성 호르몬이 아주 규칙적인 경우도 있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다든지 또는 굉장히 잠을 못 자고 그 불면증에 심하게 이제 앓게 되는 경우들이나 또는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 생리불순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분명히 작용을 해서 생리를 규칙적으로 해주는 건 있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이 사실 시상하부 뇌하 수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뇌신경계 호르몬 내분비적으로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우리가 뭐 살아가는 신경계의 작용들과 또는 호르몬적인 것들이 굉장히 연결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여성 호르몬을 만들고 조절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급격하게 뭐 체력이 떨어지거나 또 체지방량이 너무 부족해서 오거나 또는 굉장히 불면증에 심하게 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각각의 이런 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여러 가지 다른 호르몬과 작용을 통해서 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물론 뭐 인종이나 다른 나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주로 요즘에는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생활 습관의 변화나 뭐 식생활의 변화들 때문에 이런 호르몬의 차이도 오고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더 심하게 한 뭐 기분 장애, 생리 전 기분 장애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난소는 생식 능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 소실되는 시기가 폐경인 거죠?
0: 그렇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폐경이라는 정의가 생리를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난소 기능이 생식 능력을 잊어버렸다. 배란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폐경기 여성분들이 간혹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나는 생리를 계속하는데 폐경인가요? 물어보지만 오히려 난소, 배란이 되지 않고 생리를 하게 되는 그런 그런 무배란성 생리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폐경이라고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때 견제가 되는 것은 여성에게는 여성이 자기가 태어날 때 난소 내 그 1차 난모세포 좀 분할이 안 된 원시 난모세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뭐 한 600만 개에서 700만 개 정도를 이제 가지고 태어나고 그걸 이제 평생 동안

0: 조금씩 이제 사춘기가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이제 키워서 그걸 뭐 2차 남부샘포 또 해서 남포로 이렇게 하나씩 빼쓰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뺐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과배란을 한다든지 하면 또 여러 개가 뺐어서 결국은 이제 일생 동안 보면 뭐 450에서 500개 정도를 이제 뭐 빼서 쓴다고 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고갈이 돼서 더 이상 뺐을 게 없는 경우들이 되면은 그 시기가 폐경인 거고 보통 나이는 49에서 50세가 되는데 또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40 이후가 되면은 폐경이 되더라도 조기 폐경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빼는 경우들이 있죠. 만약에 한 개씩 따박따박 빼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배란이 되거나 또는 뭐 어떤 다른 뭐 보조생식술을 하면서 과배란을 좀 반복적으로 유도를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그런 배란 난소 기능이 좀 더 빨리 줄어들거나 또는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뭐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다든지 어떤 다른 질환이 있어서 난소에 혹이 있어서 뭐 또 어떤 치료를 했다든지 했을 때에도 또 빨리 이제 그런 난소의 그런 기능들이 생식 능력들이 좀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도 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임신을 하면은 어떤 그 임신 기간 임신을 준비하고 또 임신을 키우고 또 출산하고서 육아를 하는 동안은 또 수유하면서 생리를 또 안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신 기간이 물론 여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신체적으로 큰 변화 시기지만 난성 기능으로만 보면은 휴식 기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임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몸이 힘든 시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소 입장에서는 오히려 휴식을 하는 기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뭐 폐경이 되면 폐경기, 갱년기 증상들에 대한 얘기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나타나는 폐경기 증상도 개인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 걸까요?
0: 그렇죠. 우리가 폐경이 오는 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는 당연히 생리를 잘 정상적으로 했던 사람이라면은 어느 순간 폐경이 오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이건 생리적인 반응인데 요즘에 이제 뭐 갱년기 증상, 폐경기 증후군 얘기를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워낙 이제 좀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엄밀히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여성의 원 50% 정도는 폐경에 큰 그런 불편함이 없이 좀 잘 지낼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한 반 정도 한 25%에서 한 20% 정도가 좀 심하게 있고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이제 적극적으로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물론 이제 뭐 유전적인 거라든지 뭐 인종이라든지 또는 이제 비만도나 체중이나 이런 부분들과 또는 생활 습관 이런 또는 뭐 출산 횟수나 또는 뭐 수술 여부나 또는 환경적인 약물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폐경기에 오는 것을 여성 호르몬 변화라고 보진 않고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생물학적으로 오는 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걸 인식을 했지만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 이제 폐경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노화의 일종으로 음허 화동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우리 몸에서 수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쫄아들면서 그것이 뭔가 장부의 불균형 상태, 음양의 불균형 상태가 오게 되는 건데 평소에 만약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수분도 충분히 많고 피도 많고 근력도 좋은 사람들은 좀 갱년기 증상이 좀 덜 올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좀 부족한 쪽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게 더 심하게 갱년기 증상으로 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런 신체 상황에 따라서 그런 증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뭔가요?
0: 예, 기본적으로는 가장 흔하게 이제 안면홍조를 떠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위로 열이 훅 났다가 뭐 떨어졌다가 갑자기 막 더워가지고 밤에 자다가도 이제 깬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얼굴도 붉어지고 땀도 나고 하는 그런 우리가 뭐 바소모토 심텀 그래서 어떤 혈관 운동성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질이 건조하다든지 요실금 증상이 또 올 수가 있게 되고 또 이제 불면증도 요즘에는 이제 또 같이 갱년기 증상하고 또 많이 오게 되고 또 이때 대표적으로 오는 게 이제 폐경이 되면서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뭔가 무기력해지는 그런 감정 변화들이 있어서 옛날에는 뭐 갱년기를 하면 무조건 화병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생겨서 단순히 우울한 것뿐만 아니라 뭐 화병처럼 화가 버럭버럭 나고 짜증이 너무 많이 나서 나 갱년기인가 보다라고 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뭐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뭐 오십견이라고 해서 동결건이라고 하는 그런 관절 통증이나 근육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이제 폐경 이후에 그런 인지장애 뭐 건망증이나 뭐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더 갱년기가 더 진행되면서는 심혈관계통질환이나 골다공증, 고지혈증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폐경 전에는 남성들에서 더 위험도가 높다면은 폐경 이후에는 여성들의 위험성들이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서질환 이런 부분도 오히려 폐경기가 되면서 만성적으로 더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전신 건강의 위험부터 이제 마음 건강까지 다양한데요. 공통적으로 생기는 변화들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밀도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도 이때라고 하던데 그런가요?
0: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뭐 질환들은 예방이 되지만 사실 이제 골 감소증이 오고 또 골다공증이 하는 거는 또 증상적으로 보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한 분도 평소에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일어나서 살짝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지나가는 뭐 가방에 살짝 부딪혔는데도 뼈가 부러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삶의 질이 굉장히 좀 나빠지고 하는데 바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 때 특히 이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은 가장 심한 게 골을 대사를 좀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좀 심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폐경 되고 나서 한 5에서 7년 정도 지나면은 뭐 25% 정도가 골량이 감소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는 폐경 후에 10년 이내 골다공증 유병률이 뭐 30에서 40%까지 좀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런 골다공증에 대한 위험성은 그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이 좀 심해서 우리가 뭐 척추나 이런 부분 뭐 압박골절이 된다든지 뭐 팔다리 이런 부분보다 이제 그 대퇴골이나 큰 뼈들이 문제가 있으면 뭐 삶의 질에서 문제까지도 또는 수명에까지도 이제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골다공증이 오거나 골밀도가 약해지는 경우는 또 한순간에 치료를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오히려 보면 폐경이 오기 전에 이제 40대부터 시작해서 점점 매년 이제 골 감소가 시작이 되는 거고 또 그거를 지탱해주는 근육량도 40이 넘어가면서는 매년 1, 2%씩 감소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골밀도로 검사도 폐경기가 되면은 평소에 검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꼭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밀도가 좀 심하게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까지 있으면 적극적인 치료도 하면서 생활 개선을 꾸준히 해야지 오히려 뭐 폐경 이후에 3, 40년의 그런 삶을 굉장히 건강하고 좀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1: 자, 그렇다면 폐경기 여성들이 건강 상태를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뭘까요? 그러니까 뱃살은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도 하던데 일단 비만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폐경 여성들에 있어서는 체형 변화가 가장 오는 거를 또 요즘에는 가장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에스트로겐이 작용을 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여성들은 주로 이제 뭐 허벅지나 이제 엉덩이, 이제 여성의 그런 체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살이 찌다가 이제 폐경 이후에는 이제 남성형 비만이라 그래서 복부 비만, 특히 이제 배가 찌는 게 아니라 복부에 있는 내장이 살이 찌게 되는 지방이 축적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결국 그냥 단순히 체중이 늘면은 이제 단순히 그냥 외형적으로만 보이지만 내장 지방이 늘게 되면은 뭐 고혈압당뇨 고지혈증 뭐 당 이런 여러 가지 심혈관계통 질환이 위험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요 시기에는 일반적인 다이어트들 예를 들면 열량 제한을만 해서 살을 뺀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는 무로 폐경 이후에는 여러 가지 그런 호르몬들의 원료들이 사실은 콜레스테롤이라서 더 이상 콜레스테롤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남는 잉여 콜레스테롤이 내 몸에 계속 축적이 되는 게 내장지방에 더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섭취를 덜하는 것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더 많이 분해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태라서 꼭 필요한 것이 이제 운동을 통해서 대사량을 올리는 거를 같이 하지 않고 뭐 젊었을 때처럼 내가 정말 굶어서 살을 뺀다고 하면은 거의 100% 실패를 하는 쪽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 노력을 하는 것은 단기간보다는 섭취하는 거를 또 무제한 줄이는 것보다는 음식 종류를 바꿔가면서 내가 열량은 조심을 하고 그리고 필수 영양소는 섭취를 하면서 근육량을 높이고 활동량을 높여서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쪽으로 가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폐경기쯤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폐경기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침치료를 비롯해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많을까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침치료가 폐경기 여성 운동, 특히 혈관 운동성 안면홍조증이나 위로 열나는 것, 그리고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또는 이제 불면증, 또 잠을 잘 못 자거나 할 때 마음이 좀 편해지거나 하는 것들이 임상 연구에서도 굉장히 좀 효과가 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또 이제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 한의학에서 음어화동이라 그래서 수분도 마르고 부족해지는 우리가 허증이라고 하는데
1: 네.
0: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른 장작이 되면서 정말 피부도 좀 건조해지고 위축성 질염이나 자꾸 이제 뭐 어떤 염증은 아니지만 또 불편한 것들이 생기고 관절에서도 뭐 설이 나고 여러 가지 체력이 떨어질 때에는 이럴 때는 자음 또는 이제 보혈시켜주는 그런 약들을 통해서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일상에서의 노력도 중요할 텐데요. 폐경 이후로는 근육 빠진다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하거든요. 운동도 필수겠죠?
0: 그렇죠. 제가 외래 진료를 할 때 네. 가장 강조하는 게 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리미리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의 효과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1: 네.
0: 기본적으로 갱년기, 폐경기 증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혈관 운동성 증상, 바로 혈관 운동,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다 생기는 그런 증상이 볼 수도 있고
1: 네.
0: 또 심하게 이제 뭐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도 예방하는 것도 근력일 수도 있고 오십견을 예방을 하고 치료하는 것도 운동이고 근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신체에 맞춰서 이제 운동을 내가 평소에는 너무 하기 싫고 안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폐경을 준비하는 그런 나이 40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0대까지 좀 어느 정도 운동이 좀 몸에 있고 꾸준히 하는 걸 생활 습관화가 되면은 오히려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폐경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남성 호르몬을 또 짚어보겠습니다. 경희대 한의대 한방 부인과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거야. 하루는 더 어른이 될 테니 무덤도 만그 눈빛을 기억해. 어릴 적 본 그들의 눈을 우린 조금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봅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의사가 쓴 책을 들고 오셨네요. 어떤 책인가요?
1: 예, 가짜 환자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네. 의사 입장에서 가짜 환자란 어떤 환자일까요? 나이롱 환자?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한국 사회의 건강에 대한 일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환자 만들어내는 사회, 건강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건강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노골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쓴 김현아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네. 그동안 사실 이분은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할 책들을 써왔습니다. 2021년에 현대 의료가 다루는 죽음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지고 예.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란 책을 집필을 했죠. 그리고 의사 엄마가 기록한 정신질환자의 가족으로 사는 법을 기록하면서 네. 딸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어요. 아. 딸이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고 그 정신질환을 대하는 한국 의료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책이었습니다. 네.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는 책이었는데요. 죽음에 대한 문제, 정신질환의 문제, 한국의 현대 의료체계가 이 문제를 잘못 다루고 있다. 불편하지만 모두가 직시해야 할 의료 현장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 소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가짜 환자란 책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의 뒤틀린 의료 현실 그리고 잘못된 사회 구조가 멀쩡한 사람조차 환자로 만들고 있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네.
0: 저도 저자의 죽음을 배우는 시간은 읽었는데요. 주로 직접 경험한 일들을 쓰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가짜 환자라는 책을 쓰셨네요. 뒤틀린 의료 현실과 우리 사회 구조가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1: 예, 사실 병은 개인의 어떤 유전적인 원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네. 사회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역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각자 도생의 분위기 가운데 과로성 스트레스

0: 그리고 진짜 아픈 건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가 왜 질병으로 아픈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지 왜곡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과연 우리에게 건강이란 무엇인지 질문해보자 라고 설명하는데요. 네. 30여 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며 수많은 환자들을 마주하고 또 대화해온 저자는 몸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노화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그럽니다. 30년을 의사로 살면서 질병의 절반은 사회가 만든다라는 사실을 절감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현대 의료가 삶의 모든 문제를 의술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1: 네.
0: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의료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정책은 갈등만 조정하면서 문제를 악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제가 도와줄 수 없고 제게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자신을 찾아오게 된 상황 그것이 바로 이 책을 쓰게 된 지필 동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료 과잉의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만연함을 책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1: 네. 의사가 도움을 줄 수 없고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찾아온다는 말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질병의 절반은 사회가 만든다는 지적에 공감하게 되고 또 걱정되기도 합니다.
0: 그렇습니다. 가짜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소위 말하는 나이롱 환자들이 아닙니다. 이 책은요. 가짜 환자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첫 번째는 현대 의료 장비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들추면서 굳이 알 필요 없는 소소한 이상 증상까지 잡아내는 바람에 수백만 원의 검사비와 또 한가득 마음의 걱정만 얻게 되는 유형들.
1: 네.
0: 첫 번째 가짜 환자들입니다.
1: 네.
0: 수많은 세포, 그것들 간의 연결로 이루어진 복잡계로서의 인체는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상과 비정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럽니다.
1: 네.
0: 오작동하더라도 금세 자체적으로 고치면서 기능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오작동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 우리가 보통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오작동을 잡아내는 이른바 첨단 장비와 정밀 검사가 안타깝게도 사실 그다지 정밀하지 못하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실제 환자를 환자력 가려내는 정도를 민감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민감도가 높은 검사일수록 필연적으로 비환자를 비환자로 가려내는 정도 이게 이제 특이도라고 하는데 이게 낮아진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병원에서 남용되고 있는 각종 정밀 검사들이 일종의 거짓 양성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꼬집하고 있다는 거죠.
1: 네.
0: 이렇게 가짜 환자를 만들어내는 과잉 검사와 이 진단의 문제 사실 의료 현장에서 적지 않은 폐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환자 입장에서는 검사를 받았더니 이상 증세가 있다고 해요. 그때부터 실제로 아프게 됩니다. 걱정을 하다가 이게 왠지 아픈 듯한 느낌과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그리고 환자는 이곳저곳 병원 쇼핑을 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정확한 진단명을 내려줄 병원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1: 네.
0: 끝없는 검사의 수렁에 빠진 채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1: 그렇죠.
0: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직접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대화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데 속칭 검사 뺑뺑이를 돌리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1: 네.
0: 문제는 이렇게 자신이 아픈 걸까 아프지 않은 걸까 어디가 문제일까를 고민하는 환자들 가짜 환자들이 병원에 밀려들므로써 진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진짜 환자들은 정작

0: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 아, 그렇겠네요.
0: 실제로 한국은요, OECD 국가 가운데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가장 많고 예. 실제 기대 수명과 비교해서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이 유독 낮은 편에 속하다고 그럽니다. 객관적으로는 건강한데 스스로 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면서 평생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1: 네, 그렇네요. 하루가 다르게 의학이 발전하는 게 참 다행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낳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0: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을요. 지금 의사분께서 하고 계신 거거든요.
1: 네, 그렇네요.
0: 첫 번째 가짜 환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번엔 두 번째 가짜 환자의 유형.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모두 질병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드는 경우입니다.
1: 네.
0: 저자는 우리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 가운데 하나가 늙음이다. 죽음이다. 그런데 네. 현대의학이 어느새 이걸 질병으로 호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노화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1: 네.
0: 노화 현상으로서 점차 굳어가는 관절에 무리한 수술을 하라고 권하고
1: 네.
0: 요즘 치매를 낫게 해준다고 하면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신약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심장이 정지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강행하면서 기약 없이 중환자실 신세를 지게 하는 경우도 있죠.
1: 아.
0: 이렇게 생과 사의 일종의 숙명마저도 의술로 치료하려는 이 노화 비즈니스는 밑빠진 독에 물붓듯 환자에게 끝없이 의료비를 지출하도록 만든다라고 지적합니다.
1: 네.
0: 그런데 증명된 효과는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요즘 유행하는 마법의 신약,
1: 예.
0: 최첨단 수술 이런 연구개발과 계획들이 노인 빈곤 해결과 돌봄 인프라 확충에 투여해야 할 보건 관련 예산들을 싹쓸이해가고 있다. 이 불균형을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삶의 당연한 과정으로 노화와 죽음을 바라보는 이 철학이 실종되고 있고 그 대신 삶과 죽음의 대결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이 우리 사이에 자리 잡으면서 늙어가는 것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가 퍼져나가고 이 혐오에서 피하기 위해서 의술로 이걸 고치려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저자는 나이 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질병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화 비즈니스라고 하셨는데 이 노화 비즈니스라는 영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사실 이 단어가 참 씁쓸하긴 해요.
1: 네.
0: 이게 의료 현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사실 TV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노년 세대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1: 네.
0: 노년 세대의 건강을 위한 각종 영양제 산업이라든가 무슨 뭐 네. 요즘에 뭐 수면을 도와준다라는 거라든가
1: 네.
0: 별의별 사실 것들이 다 노화 비즈니스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거든요.
1: 그렇죠.
0: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책에는 가짜 환자의 세 번째 마지막 유형을 소개하고 있는데
1: 네.
0: 병원이 아닌 사회가 이 문제를 치료해 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장시간 노동, 경쟁에 빚어진 이 과로성, 스트레스성 질환에 시달리는 젊은 청년층들의 문제,
1: 네.
0: 중장년층들의 문제, 이 사람들도 어찌 보면 가짜 환자일지도 모른다. 대표적인 사례로 저자는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폭증하고 있는 대사 질환과 정신 질환의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1: 네.
0: 노동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건강한 영양 섭취와 운동을 하기 위한 활동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비만이나 대사 증후군 같은 대사 질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 역시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그리고 지나친 경쟁에 몰입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질병일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네요.
0: 보수와 복리 후생이 충분하지 않고
1: 네.
0: 고용 불안정이라는 위협에 끝없이 시달리는 현대사회에서 젊은 층과 중장년층은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 네.
0: 이렇게 가짜 환자를 양산하는 왜곡된 사회에서 사회 구조적인 조건은 무시하고 네. 그냥 병원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할 때 불필요한 검사, 투약 등이 반복이 되고 이게 오히려 환자들을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건데요. 저자는 실제로 네. 섬유근통이라든가 신체와 장애 이런 환자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들을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1: 아.
0: 이분들은요.
1: 네.
0: 직접 다 진찰을 해보면 네.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거나
1: 네.
0: 가족 간에 불화가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환경 요인을 개선하지 않고 무리하게 약만 처방받다가
1: 예?
0: 결국 약이 잘 안 들으면 마약성 진통제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1: 예.
0: 우리 현장에서 저자는 때로는 약이 아니라 일종의 쉼이
1: 네.
0: 그리고 안정이 그리고 사람이 그리고 자연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네. 때로는 약이 아니라 쉼과 안정 또 사람과 자연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병원과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유독 우리나라가 좀 심하죠.
1: 그렇죠.
0: 이 책은 병에 걸린 건 환자가 아니라 어쩌면 의료제도와 한국 사회일지 모른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의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자를 이해하는 진찰 행위 이거의 가치가 점점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누구나 아마 공감하시게 될 텐데요. 사실 환자를 알기 위해서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진찰입니다.
1: 그렇죠.
0: 환자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1: 네.
0: 그런데 이 진찰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은 거죠. 진찰에 대한 보상보다 오히려 네.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훨씬 더 큰 겁니다.
1: 아.
0: 유독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차이가 많다고 그래요.
1: 그렇군요.
0: 그러다 보니까 네. 의사는 환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1: 네.
0: 의사에게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 유튜브,
1: 예.
0: 기타 유사 과학에 의존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1: 네.
0: 1970년대에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 필수 의료가 수가가 매우 낮게 책정되었음에도 이후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1: 네.
0: 의학 산업 자체가 자본 질서에 의해서 정밀 검사, 예방 치료,
1: 네.
0: 신약 개발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자는 이런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왜곡을 먼저 바로 잡아야지만 3분 진료, 과잉 진단, 공공의료 붕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1: 네.
0: 완벽한 건강이라는 게 있을까요?
1: 없죠.
0: 없습니다.
1: 네.
0: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누구나 어딘지 조금은 불편한 무언가를 갖고 살고 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구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으로 건강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오늘날 과잉된 건강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걸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진료 시간이 좋은 의사를 가늠하는 판단이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돈인 시대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많아질수록
1: 네.
0: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해진다. 이 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의료 과잉 검사와 진단이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책 가짜 환자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6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먼저 기상 실황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지만 경기 북부, 전남, 경상권 일부 지역에선 구름이 많이 낀 곳도 있습니다.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그리고 일부 섬 지역은 안개가 낀 곳도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전국이 7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내려갔고 평년보다도 1도에서 2, 3도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기 개호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대체로 맑다가 수도권은 늦은 밤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있는 괴량이나 강,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는 안개가 더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동풍이 유입되면서 강원 산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9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전국 대부분 지역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고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3.5m로 밤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서 매우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 동해안, 오늘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제주도 해안,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남해안에 놀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것이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중부 앞바다를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부터 경북권 남부, 경남권, 제주도, 오후부터는 전라 동부에 비가 내리겠고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에 그 밖의 지역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20mm고 부산, 울산 5mm 내외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오전에는 전남 동부 지역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13도에서 20도,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30도의 분포로 내일은 호남지방 중심으로 30도 안팎이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모레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5mm 안팎의 소나기 내린 곳 있겠습니다. 화요일 이후 일요일까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맑은 후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수원 29도, 인천 27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맑은 후 밤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춘천 27도, 대관령 21도, 강릉 26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청주, 대전, 세종 29도, 충주 28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전주, 군산 30도, 광주 29도, 목포 27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대구 28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창원 27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제주 서귀포 25도가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 24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가끔 구름 많다가 저녁에 흐려지겠고 낮 최고 기온 22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5.7도, 습도 83%입니다. KBS 기상통보 전금배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재선거를 요구하며 개표소에서 밤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개표소가 봉쇄되면서 선관위 직원 등 수십 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1: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태 발생 이틀 만에 사과하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고 선관위도 외부 전문가로 진상규명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0: 방한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어제 저녁 주요 기업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을 했습니다. 내일 프로야구 시구를 하고 AI 관련 개별 기업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1: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이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소환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반발로 출석 장면은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주말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선거가 치러진 지 사흘이 지났지만 신뢰에 큰 상처를 남긴 이번 혼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개표장에서 관계자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투표소를 봉쇄했던 시위대가 이제는 개표소로 넘어가 밤새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건데 먼저 이수민 기자가 현장 상황 전해드립니다.
2: 밤늦은 시간 개표소 앞을 가로막은 채 격앙된 목소리로 외치는 사람들. 갈수록 인원이 늘어 수천 명이 이른 군중들이 밤새 재선거 요구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투표소에 있던 시위대가 개표소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건 어제 오전 10시쯤. 투표함이 옮겨져 개표 절차가 시작되자 개표소 봉쇄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곧바로 기동대를 배치해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투표소에서의 팽팽한 긴장감은 개표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 등을 빼돌릴 수 있다며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다른 장소로 배송될 택배 상자의 반입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3: 118호, 122호, 그렇죠? 아까 그러면 명함이라는 데가 다 이거 다 명함인가?
2: 부정선거 주장은 투표소에 이어 개표소에서도 되풀이됐습니다.
4: 부정선거제 뭘 더 파악을 하려고! 어디 넘어가 어디에! 어디 지켜야지!
2: 개표는 5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지만 선관위 직원 등 관계자 수십 명은 여전히 개표소에 발이 묶인 상황.
5: 그 안에 갇혀있는 어떤 선관위원도 모두 범죄자들입니다. 절대로!
2: 개표를 끝낸 투표용지도 옮겨지지 못한 가운데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다며 개표소 주변 경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0: 네, 마지막 개표함은 35시간 만에 옮겨졌고 서울은 선거 이틀이 지나서야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최종 집계에선 1, 2위 득표율 차가 좀 더 벌어졌고 서울시 비례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락이 바뀌기까지 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6: 99%에 멈춰있던 개표율은 이틀 만에야 100%가 됐습니다. 잠실 7동 투표소에 묶여있던 유권자 2천여 명의 투표용지는 이제야 지지 후보 득표에 더해졌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최종 결과는 국민의힘 오세훈 49.22% 대 민주당 정원호 48.07% 1.15%포인트 차입니다. 득표 차이도 소폭 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포함한 당선인 명부도 비로소 확정됐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득표율도 최종 발표됐습니다.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1%를 넘겨 3위를 차지했고 이후 여성의당, 개혁신당 후보 순이었습니다. 당락이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15석이 걸린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5% 이상 득표한 정당끼리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눠갔는데 개표 전까진 민주당이 400여 표를 더 받아 8석을 가져갈 거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개표 이후 국민의힘이 7천여 표로 앞서게 되며 한 석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틀 뒤 개표 완료, 당선인 확정이라는 역시나 초유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0: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이번 사태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만에야 직접 고개 숙여 사과한 건데 선관위원장 취임 후 대국민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7: 초유의 사태 이틀 만에야 중앙선관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정권이 침해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8: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선거 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7: 선관위 사무책임자인 사무총장이 사의를 밝혔다며 자신도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8: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사태 첫날 수습에 나섰던 건 사무총장. 위원장은 뭐하다 이제서야 사과하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선관위 측은 개표부터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직원 특혜 채용 논란에 대선 투표용지 반출 논란까지. 노 위원장은 2022년 취임 이후 선관위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8: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 진심으로 송구의 말씀을.
7: 잇따른 사과는 결국 사태로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0: 당일 상황을 파악하면 할수록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당초 발표한 서울 14곳이 아니라 전국 50곳이었다고 선관위가 어제 뒤늦게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일찌감치 용지 부족 경고가 나왔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경고음은 이미 오후 2시쯤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투표소에 투입된 공무원들과 선관위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 오후 2시를 넘어서자 투표지가 35매 남았다. 대기도 많다. 추가 수령 가능하냐는 문의가 쏟아집니다. 2시간 뒤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곳곳에서 투표가 중단됐다. 주민 항의가 있으니 조치해달란 요구가 빗발칩니다. 이런 상황 서울 14곳에서만 있었다던 선관위는 이틀이 지나서야 쉬운 곳으로 파악됐다고 정정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 대구, 부산, 울산의 영남까지 67곳에서 용지를 추가로 배부했고 이 가운데 실제 부족했던 곳은 쉬운 곳이었다는 겁니다. 서울 송파구 12곳을 포함한 22곳에선 결국 투표가 지연됐습니다.
11: 선거일 투표자 수의 편차가 있었어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10: 당장 총리가 국정조사를 언급했고 야당 요구에 답하듯 여당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8: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10: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8: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과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10: 진상규명위는 다음 주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꾸려 활동 시작 10일 안에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0: 선관위는 애초에 왜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최근 투표용지가 너무 남아서였다는 설명인데 종이 아끼는 동안 유권자 기본권에는 그에 비교할 수 없는 생채기가 났습니다. 용지 인쇄의 최소 지침을 낮춘 근거는 관련 용역 보고서였는데 준비 상황에도 지역별 편차가 있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예산이 부족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 선관위는 자체 지침대로 유권자 수보다 10% 더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2: 일선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비를 산출하는 기준이 1.1배 이렇게 산출을 하는 거고.
6: 그런데 정작 최소 인쇄량 지침은 기존의 유권자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초유의 사태 배경이 된 이 결정 왜 내려진 걸까? 2022년 선관위 의뢰로 작성된 연구보고서입니다.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60% 정도를 인쇄해도 폐기되는 용지가 많다며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투표용지 관련 지침을 고쳤습니다.
13: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감축하여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6: 지침대로 인쇄량을 줄인 송파구에서는 투표 대란이 벌어졌지만 서울의 다른 구 선관위는 투표율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용지 수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등 준비 상황에도 편차가 컸습니다.
13: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 송파구도 전체론 용지가 남았지만 모자란 투표소에 어떻게 얼마나 신속히 예비용지를 전달할지 준비는 없었던 것도 원인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1: 세계적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7달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방문 첫날인 어제 여러 곳을 공개 방문했는데요. 특유의 소탈함과 팬서비스로 가는 곳마다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4: 평소 입던 가죽 재킷이 아니었습니다. 첫마디는 한국에 고맙다였습니다.
15: I'm back because
16: 협력사와 고객들에게 감사드리러 다시 왔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14: 사인해달라 사진 찍자는 즉석 요청도 여러 차례 받아줬습니다. 첫 행선지는 서울 홍대 인근 PC방. 페이커 등 유명 프로게이머와 만나 엔비디아의 출발은 게임, 특히 한국의 e스포츠였다고 꼽았습니다. And so
16: you chose 게이머들은 이기기 위해 최고의 GPU를 골랐고 그게 바로 엔비디아 GPU입니다.
14: 첫날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이른바 형님 회동. 상호의 형님이 들어간 식당에서 주요 기업 총수와 한국식 회식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이 치킨과 맥주였다면 이번엔 삼겹살에 소주. 회식 상대는 이재용, 정의선 회장에서 최태원, 구광모 회장, 이혜진 의장으로 달라졌습니다. 격식 없는 행보를 통해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공표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Korea is going to be
16: very, very busy. 앞으로 한국이 할 일이 아주 많아질 겁니다. 엔비디아도 한국의 주요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4: 가족 휴가로 한국에 들렀다지만 3박 4일 일정은 촘촘합니다. 오늘은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내일부터 NC소프트, LG, 현대차, 네이버 등을 개별 방문해 사업 계획을 논의합니다. 다수의 스타

0: 와드 로봇입니다.
1: Robotics is going to be the next major sector here.
2: 한국의 다음 기회는 로봇입니다. 제조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0: 내일 잠실 야구장에선 프로야구 시구에 나섭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3: 젠슨 황이 7달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건 이 본격화되는 AI 혁명 흐름 속 우리 기업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간 자신의 고향인 대만 IT 기업과 주로 협력해왔지만 피지컬 AI 시대 우리나라의 제조업 역량이 필요해졌단 판단입니다. 송낙규 기자입니다.
4: Did I bring any gifts for Korea? I have some surprises.
2: 한국에 선물을 가져왔냐고요?
5: 젠슨 황은 입국하자마자 한국에 깜짝 선물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회동 참석자와 앞으로 일정을 보면 어떤 선물을 왜 안기고 싶어 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로봇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만들며 쌓은 고객 데이터와 센서 등 하드웨어 기술력이 강점입니다. 네이버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로 피지컬 AI를 제어하는 두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칩 동맹격인 SK하이닉스와 이 두 기업을 한자리에 앉혔습니다. AI를 현실에 구현하는 걸 도와줄 한국 기업들을 소환한 셈입니다. 이번 방한 일정엔 현대차 그룹과 두산도 포함됐습니다. 자동차, 로봇이라는 물리적 실체와 에너지 산업까지 피지컬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드러납니다.
6: So much of our technology is now at the entire infrastructure scale.
2: So many industrial companies are now part of our ecosystem.
5: 엔비디아가 경쟁사인 테슬라, 구글 등을 추월하기 위해선 데이터와 제조 역량, 소통 의지를 갖춘 한국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2: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오늘은 제 71회 현충일이자 절기상 망종입니다. 망종은 보리를 거두고 논에 모를 심는 시기고요. 한해 농사에서 가장 바쁜 절기 중 하나인데요. 나라를 지킨 분들을 기리는 현충일과 생명을 키우는 망종이 같은 날 찾아온 게 왠지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런 평범한 일상과 과거에 비해서 약간 윤택해진 이런 삶은 분명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져 있다고 봅니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현충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새롭게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인터넷과 SNS에는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비난하고 편가르는 일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은 어느 지역이나 세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신 거겠죠. 생각이 다르다고 등 돌리기보다는 귀를 서로 좀 기울이고 함께 살아갈 길을 찾는 것. 어쩌면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현충일의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전국에는 묵념 사이렌이 1분간 울리게 됩니다.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현충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6월 6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0: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1: 매출은 분명 늘었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다. 자영업 소상공인 사장님들이시라면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장사 좀 했다 하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숫자 앞에서 좀 작아지기 마련인데요. 오늘 체크인 시간에는 진짜 매출을 부르는 회계감각이란 책의 저자이신 재무전문가 송승훈 작가님과 함께 숫자

0: 숫자와 함께 일을 하고 숫자로 답을 찾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네. 이제 재무회계 백그라운드로 네.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고 28년 네. 동안 지금 네. 현재 지금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회계와 재무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책, 제가 마침 또 좋은 선배님 한 분 계셔서 공저로 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0: 제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1: 아, 네. 아, 그런가요? 아, 먼저 너무 빨리 시작했나요?
0: 본인 소개를 막 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28년 동안 재무 전문을 네. 하셨다고요?
1: 네, 네.
0: 그 일반 회사에서 하신 겁니까?
1: 좀 처음 시작은 회계법인에서 감사와 네. 딜 자문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5년간 근무하고 인더스트리 쪽으로 좀 자리를 옮겼어요.
0: 인더스트리라고 하면 네.
1: 보통 이제 뭐 프로페셔널 펌이라고 하는 회계법인 말고 그냥 네. 일반 기업체로 일단 옮겼다.
0: 인더스트리라는 것이 일반 기업체다. 네네. 아, 이게 회계 업계 단어군요.
1: 네. 뭐 보통 인하우스 또는 인더스트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네. 처음은 제가 온라인 게임 회사로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예. 패션 그리고 딥테크 그리고 이커머스 그리고 네. 지금은 메디컬 디바이스를 글로벌 판매하고 있는 회사의 운영 총괄과 재무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0: 네.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하면 의료기기
1: 네,
0: 말씀하시는 거죠?
1: 아, 예, 네, 맞습니다.
0: 뭐 대표까지 맡고 계시다.
1: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뭐 다양한 인더스트리 좀 경험을 했었고 산업들을 경험을 했었고 뭐 다양한 분들을 또 많이 만났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제가 미국의 주재원으로 좀 나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 네. 영국의 현지 회사에서도 네. 좀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 스타트업 그리고 네. VC들과 일하는 경험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또 상업펀드 쪽에 포트폴리오 회사를 하고 있어서 네. 좀 재무 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좀 경험들을 좀 해왔었다라고 좀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정말 다양한 경험이네요. 그 네. 경험을 바탕으로 쓰신 책을 바탕으로 오늘 네. 무슨 내용이 있나 네. 한번 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들었던 느낌은 진짜 숫자로 모든 것을 네. 운영을 해야 회사가 되겠구나 네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숫자라는 게 비즈니스의 언어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던데 네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1: 어떻게 보면 좀 처음 이 책을 좀 고민하게 됐던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저는 이제 재무회계 시작으로 이제 커리어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편으로 좀 아쉬웠던 건 많은 분들이 정말 재무회계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1: 아마 어렵게 생각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한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회계라고 하면 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용어 자체가 뭐 네. 차변, 대변, 복식 부기, 네. 영업권, 손상차손, 재무상태표 막 이런 용어들이 일단은 재무 해결하는 분 대부분의 분들이 재무 해결 공부를 하지는 않으셨으니까
0: 그럼요.
1: 굉장히 일단 어렵게 생각하시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재무 해결을 그 공부를 했던 분들은 저는 재무 해결 이제 28년을 좀 경험했던 사람으로서는 조금은 좀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들을 하실 때 좀 재무회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숫자에 좀 천착하시거나 아니면 조금은 좀 더 관리나 통제 모드로 좀 많은 업무들을 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비재무를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상대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용어 그다음에 좀 어렵게 좀 대하는 그런 네. 사람이다 보니 더더욱 회계와 재무가 좀 어려워지시는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 저는 재무회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숫자 너머에 사실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재무회계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셨던 숫자를 기존의 스토리에 좀 더 숫자를 같이 활용을 한다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잠재력이나 회사의 성장 포인트들 그리고 회사가 좀 극복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숫자라고 하는 게 회계라고 하는 게 말씀하셨던 이제 비즈니스 언어다라는 표현으로 좀 해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비즈니스의 모든 활동들은 결국에는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나라고 하는 것들 저희가 활동을 좀 보면 실제로는 결국 돈을 벌어들이는 활동 그게 이제 회계라고 할 때는 매출이라는 숫자 많이들 들어보셨던 매출이라는 숫자일 거고요. 그런 그 매출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겁니다. 자원을 넣고 투자를 하고 어떤 건 비용이라는 표현을 써서 실제 네. 비용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 매출과 그런 자원 활동들을 차감한 것들이 결국 이익이라는 과목이고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든 활동은 돈을 벌어서 돈을 들이면서 돈을 벌고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든 활동들은 결국 숫자 회계적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좀 실제로는 이게 회계와 비즈니스가 떨어져 있다가 아니라 사실은 연관돼 있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언어로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숫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 숫자

0: 그리고 회계는 비즈니스 언어다라고 일단 처음에 책의 시작을 첫 챕터를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1: 예, 아 정말 약간 억눌린 게 있으신 건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책에 읽다 보면은 아 이게 약간 대우도 못 받는 것 같고 회무 재계 쪽이 그래서 이걸 그만두고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붙들려 와가지고 이거 하시게 됐다. 그리고 말씀을 청산뉴스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던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질문은 제가 회사에 PD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뭔가 돈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숫자로 이렇게 뭔가 설득을 해야 되고 회사 재무팀한테 돈을 따오는 게 일이거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근데 이게 회계 재무팀이 약간 뭐랄까요 주류가 아니다라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됐는데 현직에서 어떻게 느끼셨던 겁니까?
0: 그냥 어떻게 보면 회사마다 좀 관점들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관리 모드가 좀 더 강한 회사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일반 팀에서 일을 하고자 할 때 예산을 따올리고자 하면 굉장히 어려운 관리 조직, 재무 회계 팀에 가서 이거 좀 진행해도 될까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1: 해서 돈 따는 건 너무 어려워요. 네네.
0: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회계 재무하시는 그 좀 비회계 재무팀 분들이 재무회계하는 분들 일단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어렵다 보니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죠. 회계 재무하는 분들도 그럼 이렇게 좀 준비를 해오면 좋겠어라는 예용들을 좀 해줘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아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일 텐데 그냥 단순히 그들의 언어로만 계속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아 당신은 어떤 업무들을 하려고 하는 거고 어떤 비용들이 들어갈 것 같은 건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비용들을 투입해서 때 얼마만큼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매출이라고 하는 게 잘 됐을 경우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베이스라인 또는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안 됐을 때는 비용은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 아마 던지게 되면 실제로 그 사업하시는 부서에서도 아마 그 가이드에 따라서 고민들을 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 돈이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그 일단 시뮬레이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냥 단순한 한 줄로 설명을 하게 되면 재무나 회계 쪽에 어떤 그런 프레임워크 없는 분들은 조금 아무래도 좀 당혹스러워하고 아 결국 그냥 안 하고 말지라던가 아니면 하고 싶어도 설득을 잘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사업이 뭔가 또 CFO분들이나 회사의 경영진들한테 좀 바이인이 돼서 진행을 할 수 있었을 것들도 중간에 멈춰지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어렵다, 좀 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또 그냥 우리를 또 너무 어렵게 봐주시는 것도 저는 좀 더 아쉬운 부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이런 관리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또 어떤 곳들은 사실 뭐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라든가 좀 더 경영진 분들이 좀 더 푸시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하자라고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어떤 비용 분석이라든가 위험 분석 없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들이 정말 잘 되면 정말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런 리스크 요인이라든가 비용적인 손익 분석이라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뭐 소위 말하면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진다. 돈은 버는데 결국에는 손실 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조직에서는 또 회계 재무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손실적인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뭐 그런 부분 분들이 계속해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재무 회계하는 분들은 비즈니스에 좀 더 이해해서 어떤 식으로 이 숫자들을 설명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고 비즈니스에 있는 분들은 아 재무 회계가 이런 기능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부분들을 좀 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줄 수 있고 또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좀 더 설득해서 경영진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좀 파트너로 도와줄 수 있겠다. 그럼 이 사람들의 언어를 나도 조금은 좀 이해하고 그들한테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회사가 좀 더 균형적인 발전이라 그럴까요? 안정적인 성장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1: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책으로 들어가서 보통 이제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줄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보통 이런 문제는 왜 생기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뭔가 사업 부서에서 정말 아, 이 부분 정말 잘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또는 매출을 증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조금이나마 매출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들을 하게 될 때는 뭐 큰 부분들은 뭐 일반적으로는 가격 할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가격을 타사와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좀 더 가격 할인해서 나가면 좋겠다. 또는 고객한테 프로모션을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비용들을 감안을 하고 이 매출을 하나 만들어낼 때 얼마만큼의 비용들을 우리가 쓰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에 나오는 이익구조가 얼마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 가격 할인을 한다고 했을 때도 매출 증가를 위한 그런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선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지선이라는 부분들을 이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들이 좀 제대로 돼 있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많이 일단 1번 첫 번째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0: 앞으로 불고 뒤로 까진다라고 네. 하는 표현인데 그런 부분들이 심상치 않게 이게 당연히 그럴 리가 있을까요라고 하는데 실제로 비용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하나에 판매됐을 때 딱 따라가는 제품 원가가 아니라 기타 비용들이 섞여 있을 때는 그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실제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인원들을 이렇게 좀 더 충원을 하고 투자를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투자했던 고정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는 매출이 증가하지 않았을 때 뭐 다양한 그런 활동들이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당 판매했을 때 단위당 비용, 단위당 이익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 그리고 전체적인 고정비 증가를 했을 때 우리 회사 전체적인 손익 구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런 재무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진들도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기는 경영진과 그렇지 않은 경영진 그런 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런 측면에서 네네. 이제 해상도를 좀 높여보면 좋다.
0: 맞습니다.
1: 이런 네네. 표현을 하셨어요. 네네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0: 뭐 일단은 크게는 기업 회사 관점이라는 부분과 뭐 그다음 1인 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조금만 좀 더 한번 나눠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1: 좋습니다.
0: 네, 회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그거를 인수분해라는 표현을 일단 좀 하거든요.
1: 아, 네. 어렵게 표현하시네요. 인수분해.
0: 아, 근데 인수분해가 네, 네. 네. 일단 쪼개서 본다라는 네. 걸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 책에서도 있긴 하지만 회사 전체를 바라볼 때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축으로 보셔라. 봐주셔라. 네. 이제 매출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돈을 버는 매출이라는 게 있고 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투입하는 모든 비용이나 네. 그 자원들이 있을 거고요.
1: 네.
0: 그리고 나서 이 매출에서 비용으로 측정되는 금액을 뺐을 때가 이익이라는 부분이고 회사에서 뭐하는 활동들이 막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매출과 비용과 돈의 자원 그리고 이익이라고 한 세 가지 축을 일단 보자라는
1: 비용을 자원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 이유가 짧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0: 비용을 비용이라고 보는 순간 사람들이 일단 조금은 좀 고깝지 않게 본다라고 할까요? 조금은 그냥 예. 드라마틱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비용이라는 관점은 그냥 저희들의 인식상으로는 뭔가 아 이거는 좀 줄여야 되는 거고 예. 당연히 통제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아껴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는데 실제로 돈을 벌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죠. 사실 예. 인원들이 투입될 수도 있고 그런 예. 인원들을 투입될 때 아 비용이 느네라는 관점을 당연히 가지는 게 일단 1번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 또는 그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그 두 가지 그 관점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비용이 뭔가 됐건 투자 초기 투자가 이루어져야 뭐가 매출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1: 네.
0: 그 두 가지 관점을 좀 동시에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비용이라는 것보다 실제는 자원 맞죠. 그 자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 결국엔 돈이 캐시가 나가다 보니 그걸 저희는 이제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 비용이라는 뒷단뿐만 아니라 앞단으로 좀 봐주면 좋겠다가 일단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매출과 비용과 이익이라는 우리가 뭐 회사도 좋고요. 1인 사업도 좋고요.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은 매출 그리고 이 비용 그리고 이익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회사 관점으로 계속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매출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크게는 아마 저희가 프로덕트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이 여러 개 있다면
1: 상품
0: 네,
1: 네.
0: 제품 또는 제품. 상품으로
1: 네,
0: 상품별로
1: 네.
0: 이렇게 저희가 매출을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1: 네.
0: 그게 어느 채널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나 판매 채널별로도 저희가 아마 매출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1: 더 세분화해서 들여다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0: 예. 매출이라고 해서 그냥 돈이 그냥 우르르 들어오니까 그냥 다다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커피를 판매하시는 그런 1, 2인 사업자분들도
1: 네.
0: 이게 일반적인 고객 방문을 통해서 커피를 판매하는 것과 원두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1: 예.
0: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1: 아.
0: 매출이 총량이 뭐 1억에서 우리가 좀 2억으로 늘었다 뭐 100만 원에서 이번 달 200만 원 늘었다라고 할 때 통으로 보지 마시고 그런 제품이나 상품별 또는 판매 채널이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단위별로 좀 더 나눠보시면 그
1: 네.
0: 안에서 좀 증감을 바라볼 수 있는 뷰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해상도를 좀 더 높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뭐 하나의 사례를 좀 보자면 예를 들면 패션 회사 뭐 제가 있었던 패션 회사를 좀 예를 들자면 매출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1: 네.
0: 매출이 증가하는 거 되게 일단 올해 매출이 증가했으니까 좋다라고 보는데 실제 패션 회사는 SS 또 FW라 그래서 봄 시즌 상품과
1: 네.
0: 봄 여름 시즌 그다음에 가을 겨울 상품을 이렇게 쪼개집니다. 실제로 그런 매출들이 그렇게 좀 나눠질 때 올해 패션 회사의 매출은 크게는 올해 신상이라고 하는 정상 제품들의
1: 네.
0: 판매 매출이 있고 그리고 2월 상품들 이제 전년도 판매되지 않은 2월 상품의 판매 매출 크게
1: 네.
0: 두 가지로 좀 나눠질 수 있을 텐데 올해 매출이 200억에 300억으로 증가했다라고 해서 좋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2월 상품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던 거죠. 2월 상품이 많이 늘었고 정상 제품들 우리가 신상들은 계속해서 그게 상품 기획력을 보여줄 텐데 그건 오히려 빠졌어요. 전체 매출은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신상 상품 기획력은 좀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볼 수도 있겠죠. 2월 매출은 줄고 하지만 정상 매출은 늘었는데

0: 전체 매출은 줄었다라고 할 때 그게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우리 회사가 아주 급격한 위기 상황이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의 새로운 상품 기획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매출들을 좀 더 나눠서 보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건 조금은 좀 더 이제 회계 관점에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만 크게 축은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쓰고 네. 있는 비용들을 하나는 변동비와 고정비라고 하는 축으로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판매 매출이 증가했을 때 증가하는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고정비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과 비재량적인 비용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재량적인 언제든지 비용을 줄이거나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거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뭐 월 임대료라든가 네. 고정 우리가 좀 채용한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들은 당연히 지금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거겠죠 하지만 광고비라든가 뭐 복리후생비 일부 나가는 거라든가 당장 끌 수 있는 것들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는 비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동비와 고정비로 저희가 좀 더 비용도 우리가 나간 지출 항목들을 구분한다면 매출이 증가할 때 우리가 대략 어느 정도 이익을 좀 얻을 수 있겠다 매출이 준다면 어느 정도로 지금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저희들이 이익 추정이 가능해지고요 재량적 비용과 비재량적 비용을 나누게 되면 어느 날 매출이 크게 준다라고 하면 그때 우왕좌왕하면서 우리가 내가 지금 현금이 지금 마련되지 않은데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네. 할 때 일단 재량적 비용들 쪽에서 먼저 아마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매출과 비용이란 큰 축으로 보고 매출을 좀 더 단위를 좀 더 쪼개 인수분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쪼개서 네. 보고 비용도 쪼개서 본다면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르게 분석을 하고 대응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은 숫자만으로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사고 같은 것도 발생하고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횡령 같은 것도 있을 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예를 들면 CEO가 이걸 좀 더 네. 투명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약간 직원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런데 네네. CEO 하고 계시니까 네네. 어떤 측면에서 다가가야 이게 조금 더 서로 얼굴을 덜 붉히고 그 회사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네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0: 가장 기본적으로만 말씀을 좀 하나만 드리자면 결국에는 그 업무 분장이라는 표현 인데요. 네.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기지 않는 겁니다. 두 사람을 다 예를 들면 자금을 일단 담당하는 사람과 네. 자금이 지출이 있고 입금이 되고 지출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자금 담당하는 사람이 통장 관리하고 실제로 네. 이제 예금 이체하는 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계정에서 이제 이체 작업들을 다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별도로 두고 그렇게 한 활동들을 장부에 기록을 하는 사람. 또 별도로 두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근데 이체를 하고 기록까지 같이 해버리면 사실은 이제 그게 한 사람한테 모든 업무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 그런 횡령이나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노출이 쉽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1: 근데 보통 이제 네네. 작은 회사 같은 경우 네네네. 그 직원을 네네. 여러 명 둘 수가 없잖아요.
0: 네, 그런 경우는 저는 경영자가 둘 중에 하나는 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경영자가 직접. 네네. 네,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0: 뭐 가장 중요한 1인 사업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또 많이 북톡을 하다 보면 질문들을 또 받는 게 경영자분들이 1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관심 갖고 봐야 되는 지표 하나만 선정해 주면 뭔가요? 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로 답변을 드리는 게 현금이라고 하거든요.
1: 현금?
0: 네네. 회사는 네. 어떻든 현금이 없으면 사실은 그냥 1인 그렇죠. 사업 그냥 어떻든 네. 그렇게 현금을 계속 보시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런 현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직접 오너이신 분은 사실은 뭐 직접 이체하시고 기록하고 혼자 다 하실 텐데 만약 사람을 두신다면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좀 구분을 해서 돈을 자금 이체를 맡기셨으면 기록은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기록을 맡기셨으면 직접 자금 이체라든가 통장 관리는 그러면 경영진이 직접 네, 대표가 네. 직접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분석은 숫자로 하되 네네. 사람으로 끝나야 한다라는 아, 대목도 약간 비슷한 네네. 느낌일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로 쓰신 문장입니까?
0: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결국 숫자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지만 아까도 이제 제가 패턴이라고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달마다의 증감들을 볼 때 결국 비즈니스 활동을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실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무형이잖아요. 네. 그 활동을 만들어내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의 활동이 그런 활동들을 그런 숫자들 만들어냈는가의 관점 숫자라고 해서 그냥 이게 정말 숫자의 증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그 숫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활동이 있었다 어떤 부분은 매출 증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걸 만들어낸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을 거고요 만약에 비용들의 증감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횡령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근데 다만 그런 활동이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뭐 다양하게 그러다 보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시스템이 좀 더 방조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떻든 모든 숫자들 그리고 또는 모든 사회 활동들 사건들은 결국 그 이면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의 그런 면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해주시면 숫자를 그냥 숫자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스토리로 읽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닐까. 스토리를 읽는다는 그 방점 끝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견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1: 네. 네. 그럼 끝으로 네. 그 이 책이 어느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요.
0: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결국 저는 두 어떤 그룹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무회계를 어렵다고만 하시는 분들 하지만 사실 재무회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회계라고 하면은 많은 회계 서적이나 그런 수업들이 실제로 마치 회계 처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계정 과목을 분석하고 재무제표 작성을 하고 이런 관점으로 많이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비재무하시는

0: 성장시킬 수 있는데 제 모양의 숫자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비즈니스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니까라는 관점보다는 그 사람들과 함께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활동들에 나도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설명하고 싶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두 부류들, 그런 분들을 좀 더 타겟하고 있었다. 그런 분들에게 좋은 책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회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숫자를 중심으로 두고 양쪽에 있는 분들이 서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체크인 시간에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숫자와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한번 말씀 들어봤습니다. 진짜 매출을 부르는 회계 감각 저자이신 송승훈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올바른 건강 정보와 상식을 채우는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제 덥고 습한 계절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요즘은 발 관리도 무척 신경이 쓰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 신발에서도 자꾸 냄새가 나는 그런 계절인데요. 오늘 무좀과 발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헌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약간 무좀 하면 약간 발 관리 좀 안 하고 약간 뭐랄까요? 위생 상태가 조금 나쁘다. 약간 선입견이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생각해도 될 그런 건 아니죠?
3: 맞습니다. 네. 진료실에서도 이제 무좀 때문에 오신 분들은 괜히 죄 지은 사람처럼 발을 좀 슬쩍 숨기시곤 합니다. 근데 오늘 좀 억울함부터 풀어드리자면 무좀은 절대로 더러워서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1: 네.
3: 무좀의 진짜 정체는 위생 문제가 아니라 피부 사상균이라는 곰팡이균에 감염되는 질환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피부 진균증, 즉 백선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고 구두나 운동화를 오래 신고 있는 분들, 특히 성인 남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이게 감기 걸릴 때는 너 왜 더러워서 감기 걸렸어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냥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꼭 더러워서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근데 손을 잘 안 씻게 되면 감기에 더 잘 걸리긴 하는 거 아닐까?
3: 네. 아 그렇죠. 그 정도의 위생은 관련이 있겠죠.
1: 네. 발도 좀 잘 씻으면은 이 균에 덜 감염되는 거 혹시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3: 아 맞죠. 근데 이제 내가 더러워서 내가 그러니까 발을 안 씻어도 그 곰팡이균이 없으면 안 생기거든요.
1: 아 그럼 발을 비누로 빡빡빡 씻으면 이 균이 없어집니까?
3: 아 없어질 수도 있지만 이미 조금 감염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 진균을 죽이는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1: 그럼 이 무좀균이 발에 자리 잡게 되는 경위 같은 건 좀 어떻게 됩니까?
3: 일단은 곰팡이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각질입니다.
1: 각질.
3: 네. 그래서 이제 그 밥이 가장 많은 곳이 이제 발이나 이런 데겠죠. 어디서 주로 얼마 오냐면요. 우리가 역설적이게도 몸을 가장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곳이에요. 목욕탕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찜질방, 골프장, 락커 이런데 무좀 환자가 거기 지나가면은 발에 떨어진 각질이 그런 바닥에 남아 있다가 내가 그걸 밟으면 그게 내 발가락이나 발바닥으로 옮겨 붙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여름철은 날씨가 덥고 습하잖아요. 그래서 이 곰팡이균에게는 30도씨의 축축한 환경, 이게 아주 훌륭한 환경입니다. 자라고 싶은. 그래서 여름철에 좀 더 호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무좀균 같은 게 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몸에 다른 곳에도 곳곳에도 있다면서요?
3: 맞습니다. 무좀균은 이 피부 사상균은 우리 몸에 각질을 먹고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손톱이라든지 얼굴, 옆구리, 사타구니 뭐 각질이 있는 곳은 어느 곳에서도 다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을 무좀이 발에 있는데 그걸 막 긁다가 그럼 손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그 손을 또 다른 데 긁어 그러면은 이제 몸 백선이 될 수도 있고요. 몸에 생기면 아니면 사타구니 쪽에 이제 생기는 걸 완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부끄럽다고 다 숨기시지만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무서운 게 있는데. 이게 보면 처음에는 동그랗게 이렇게 각질이 일어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 이거 습진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습진인가 보다 해서 몸에 있는 그런

0: 부위에 습진 연고를 바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습진 연고는 대부분 스테로이드 연고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스테로이드는 면역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예. 오히려 균이 더 번성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온몸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고
1: 예.
0: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아, 무좀균을 잘못 이렇게 만졌다가 다른 데 이렇게 만지면 옮길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무좀으로 의심된다 그러면 바로 병원을 한번 가는 게
0: 예, 맞습니다.
1: 좋겠네요.
0: 네네.
1: 네. 근데 무좀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발가락 사이가 좀 가렵고 짓무르고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고요?
0: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방금 말씀하신 게 지간형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쪽에 짓무르고 허물이 벗겨지면서 방피질도록 가려움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무좀 형태입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발바닥이나 발 옆쪽으로 자잘한 물집이 잡히는 소수포형이라고 하는데 이거 물집이 잡히는 거니까 그게 터지면 막 진물이 나고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1: 물집인데 이게 무좀이라고요?
0: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1: 아, 예, 알겠습니다.
0: 그리고 또, 가장 예. 무서운 복병이 바로 각화형 무좀입니다. 이건 가렵지도 않고 물집도 없는데 그러니까 전체 발바닥 전체가 하얗게 변하면서 막 굳은 살처럼 갈라지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나이 들어서 발이 트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바닥 가서 아니 목욕탕 가서 발바닥을 막 벅벅벅벅 밀어내고 그러잖아요.
1: 어, 예.
0: 네, 그런 것들이 다 곰팡이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오.
0: 그래서 이게 유행에 따라서 치료한 연고나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인지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근데 이제 발톱무좀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없어 봤지만 저는 있어 보진 않았는데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당장 뭐 가렵거나 아프고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방치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방치를 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0: 절대 안 되겠죠.
1: 절대 안 된다.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0: 네. 네. 네. 발톱 무좀은 좀 특별한 게 어떻게 보면 좀 잘 안 나와요, 일단. 네.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곰팡이균 공장을 상시 네. 가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0: 통증이 없으니까 대부분 그냥 무시하시는데 발톱 속에 이제 숨은 균들이 끊임없이 번식을 하면서 다른 데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가족한테도 옮길 수가 있는데 집에서 생활하면서 수건이나 발매트를 같이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곰팡이균이 옮기고 네 그럴 수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발톱무좀이 심해지면 네. 발톱이 부서지고 변형이 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치료를 해도 안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걸 가려막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망가지기 전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발톱무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병원 가시라 이 말씀인 것 같으네요.
0: 네.
1: 특히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이 무좀이 약간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0: 맞습니다. 이거는 오늘 방송 들으시는 당뇨 환자분이나 아니면 그 가족분들이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 네.
0: 당뇨 환자분들은 일반인보다 손발톱 무좀에 걸릴 확률이 두세 배나 높습니다.
1: 네.
0: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기 때문인데요. 진짜 무서운 건 당뇨 합병증 중에 당뇨족이라고 있는데 이제 신경병증 중에 이제 발의 감각이 묻어지면서 무좀 때문에 발톱이 살을 파고들거나 주변 피부가 짓물러서 심한 상처가 나는데도 그 아픔을 못 느끼고 계속 방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세균이 침투하고 피부가 썩고 그런 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심하면은 뼈까지 균이 퍼져가지고 골수염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발을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당뇨 환자한테 무좀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합병증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1: 그러니까 가끔 당뇨 환자들이 발을 잘라낼 수도 있다, 뭐 막 썩어 들어간다, 뭐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 그게 무좀균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0: 꼭 무좀균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지만,
1: 네,
0: 네 그럴 확률이 높죠. 네.
1: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치료받는 분들 보면은 무좀약을 한번 싹 바르면 뭐 광고 같은 데 보면 한 번만 바르면 다 낫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낫는데
0: 네.
1: 근데 한두 달 뒤에 또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0: 네. 그거는 이제 무좀균이 좀 지독해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텐데.
1: 이 지독한 무좀균 때문이군요.
0: 네. 네. 그러니까 연고를 바르면 표면에 있는 이제 활동성 균들은 죽어버리니까 좀 잠잠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피부 좀 아래쪽 각질증 아래쪽에 좀 숨어 있는 거예요. 포자들이 곰팡이 네. 포자들이 숨어 있다가 약을 끊어버리면은 또 다시 번성을 하고 다시 재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사라져도 2주에서 4주 정도는 더 약을 발라줘야 뿌리가 뽑힌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 이게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약도 있습니까 혹시?
0: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을 꼭 써줘야 되는데요. 서울대병원 이제 피부과 연구 자료에 보면은 발톱 무좀을 그냥 바르는 것만 쓰면은 완치율이 낮으면 9%, 높으면 52% 정도로 반도 안 되죠. 네, 그런 확률로 치료가 되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발톱은 단백질이 아주 딱딱하게 뭉쳐져 있는 그런 껍데기이기 때문에 겉에 바른다고 안까지 침투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요.
1: 네.
0: 그래서 그 약을 조금 먹어주면 그 안쪽 새로 자라나는 발톱 밑바닥부터 약 성분이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먹는 약 독하니까 먹기 싫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 약은 굉장히 독했죠. 그리고 그게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약들은 간 독성도 많이 줄어들고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 기능에 큰 이상이 없다면은 혈액 검사로 이제 좀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이상이 없다면은 약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1: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대로 내려오는 소금물 아니면 뭐 식초의 발담그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아니면 구강청결제 이렇게 바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1: 아, 제발 하지 말아. 제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0: 네, 그러니까 식초, 뭐 소주, 뭐 아니면 구강청결제 이런 거에 담그는 분들이 계시는데,
1: 네.
0: 물론 뭐 그런 소문이 왜 났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식초의 산성 성분이 네. 어느 정도 그 균을 조금 억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살균 효과가 있어서 네. 알코올 같은
0: 맞아요,
1: 것도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근데 그 무좀균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강한 뭔가 산성을 쓰거나 알코올을 쓰거나 하면은 균이 죽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 장벽이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부가 막 벗겨져서 진물이 나고 막 그 오히려 거기에 감염이 또 생겨서 네, 봉화지겸이라고 하죠. 그런 세균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좀 치료를 받은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발에도 그 무좀균이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신발도 네네.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나왔다가 또 걸리는 분들은 대부분 신발 때문에 그런 거 네. 확률이 높은데
1: 네.
0: 왜냐하면 이제 치료 기간 동안 내가 신고 다녔던 구두나 운동화 속에 이미 그러니까. 그 각질, 그 곰팡이 균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은 깨끗해졌는데 이제 다시 그 곰팡이 균을 묻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좀 치료를 할 때는 네. 신발도 꼭 소독을 해주셔야 돼요. 뭐 항진균 스프레이를 뿌린다거나 햇볕에 네. 바짝 말린다거나 아니면 좀 낡은 신발들은 그냥 바꾸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 기회에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집안에 무좀 환자 한 명 있으면 다 걸린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0: 맞아요.
1: 사실입니까?
0: 그렇죠. 네. 무좀 환자가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막 돌아다니면 네. 이제 매트 있잖아요. 발매트라든지
1: 발매트. 네.
0: 거실 슬리퍼
1: 네.
0: 아니 같이 수건을 같이 든다.
1: 이러면
0: 그 곰팡이균이 바로 이동하는 훌륭한 이동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무좀 있는 아버지가 이제 발톱 깎이를 쓰다가 이제 따님이 이걸 쓰고 올마 갖고 오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1: 네. 네.
0: 그래서 무좀 환자가 있으시다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뭐 발수건, 실내 슬리퍼, 손톱 깎이는 분리하셔서 이렇게 따로 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네. 그리고 공공시설 같은데 수영장, 뭐 목욕탕 이런 데서도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주의하면 됩니까?
0: 네, 네. 제가 오늘 팁을 하나 드리자면.
1: 네.
0: 이제 보통 목욕탕에서 씻고 나올 때 축축하게 앞에 그 네. 깔려 있는 매트 있죠.
1: 네.
0: 거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1: 아, 그거 안 쓸 수가 없는데 발이 젖어 있으니까 네. 그 위에서 몸을 닦잖아요, 보통.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밟고 안쪽에서 좀 몸을 먼저 닦고
1: 네.
0: 나오면서 이제 발까지 싹 잘 닦아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발을 잘 헹구고 수건을 닦고 거기 밟지 말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말려주실 때 발가락 사이사이 꼼꼼하게 잘 말려주시고 축축하면은 진짜 곰팡이가 자라기 쉽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발과 맞닿아 있는 양말과 신발도 뭐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0: 네, 양말은 이제 땀이 흡수되는 재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일론이나 합성 섬유는 잘 흡수가 안 되고 이제 100% 면 소재 양말이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구두도 네. 두 개를 사셔가지고 바꿔 신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거 신고 그 다음 날은 이거 신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시켜주시면은 또 곰팡이가 안 생기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끝으로. 무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무좀은 여러분의 게으름이나 불결함의 증거가 아니라 단지 우리 일상 속 어디선가 만난 지독한 곰팡유균이 번식한 것뿐입니다. 부끄럽다고 숨기지 마시고 진료실로 오셔서 치료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진단받고 약을 바르고 먹기만 하면 반드시 완치되는 아주 착한 질환이니까요. 올 여름에는 무좀의 굴레에 벗어나서 온 가족이 다 뽀송뽀송하고 건강한 관로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무좀에 대한 건강 상식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헌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침 일라디오 토요일 준비한 순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주말 휴일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희 김진현 아나운서가 휴가를 간 관계로 이재성 아나운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정현재 PD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간혹 우리 몸에 동글동글한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암 같은 나쁜 병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가리켜 몽우리라고 부를 때가 적지 않은데 이것은 표준어가 아니고 멍울이 맞는 표현입니다. 의학용어로 림프셈이나 몸 안의 조직에 병적으로 생기는 동글동글한 덩이를 멍울이라고 합니다. 멍울이란 말의 기본 의미는 우유나 풀따위 속에 자꾸 둥글게 엉겨 굳은 덩입니다. 우유가 오래됐을 때 엉겨서 굳은 부분을 멍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찹쌀가루나 밀가루를 물에 풀어놓고 풀을 쓸 때 뭉치는 부분 역시 멍울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멍울이 지지 않게 잘 개야 하죠. 그리고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상처나 고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어느 날 불쑥 가출한 형 때문에 어머니의 가슴에 멍울이 맺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멍울의 잘못된 표현으로 나왔던 몽우리는 다른 뜻이 있는 표현입니다. 아직 피지 아니한 어린 꽃봉오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꽃망울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철쭉이 몽우리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복사꽃 몽우리가 연분홍 빛으로 도톰하게 부풀어 올랐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전국적으로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강원도를 빼면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서 오늘 대부분 지역이 덥겠고요. 또 내일은 전라권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 예보가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오늘 낮 최고 기온 전국이 23도에서 최고 30도까지 예보되어 있는데요. 동해안은 그래도 강릉 26도로 무난한 기온이지만 오늘 서울이 29도까지 올라 세종과 대전 나란히 같은 기온 30도 언저리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광주도 오늘 29도까지 예보가 돼 있고요. 또 대구는 오늘 28도까지 오를 전망이라 대부분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낮더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역시 이에 따라 오늘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가 오후에 높아지겠습니다. 차단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거의 엿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서울은 27도, 월요일 27도까지 예보도 있고요.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안개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경상권과 제주, 오후부터는 전라동부의 곳에 따라 비가 오다가 제주는 오후에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저녁에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16도.

0: 17.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2박 3일간 봉쇄했던 시위대가 어제 다시 인근 개표소를 사실상 봉쇄한 뒤 밤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앞에는 지방선거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정치 유튜버 등이 재선거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출입구 앞을 봉쇄하고 있어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이 어제 오후 3시쯤 개표를 마무리한 뒤에도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노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걸 마치 부정선거로까지 확산시키려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선관위가 신뢰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됩니다. 오늘 추념식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가유공자와 가평 육군헬기 추락사고 순직자 유족 등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충일 추념식에 맞춰 오전 10시 정각에는 전국에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청와대는 한미 간에 논의 중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핵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안보 협상 논의 진행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시종 그런 전제 위에서 논의가 되었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라며 재론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지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인 모센 레자이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타결이 이란 동결 자금 240억 달러, 37조 4천억 원의 해제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자이 고문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를 원한다면 240억 달러는 신뢰의 시험이라며 이를 통과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고위 인사가 미 언론과 공개 인터뷰를 한 것은 이례적으로 미국 매체를 통해 이란의 요구 조건을 분명히 하면서 양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거둔 성과를 국민과 나누겠다며 고객 구매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8일부터 4주 동안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의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새로운 사업 4개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어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이른바 형님 회동이 열린 서울 홍대 입구 인근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임상의학연구센터 내 실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실험실에 있던 5명이 대피했고 소방당국은 대원 84명과 차량 등을 투입해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시약을 닦아낸 휴지에서 발생한 증기가 장비의 열기에 가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은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경북 남부 동해안과 부산, 울산에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 마칩니다. 국회정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이번 주 선거가 있었죠. 개표 지켜보고 한 주 바쁘게 보내셨을 텐데 오늘 6월의 첫 주말 현충일이자 절기상 망종입니다. 이맘때 농가에서 한창 일손이 바쁘죠. 오늘 미세먼지 없이 날이 맑은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정오부터 3시 이 사이에는 야외활동 되도록 피하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라든가 챙이 넓은 모자, 양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생활 뉴스 브리핑 이연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풀렸는데 이거를 아이가 올해 태어났는데도 이 아이도 받을 수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2026년 3월 3일까지 태어난 아이들은 자동 지급 대상이에요. 대부분 세대주가
0: 3월 3일?
1: 예, 3월 30일.
0: 아, 예.
1: 대부분 이미 세대주가 아기 몫으로 나온 지원금까지 받으셨을 건데
0: 예.
1: 그러면 3월 31일 0시 이후에 태어난 아기들은 이의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의 신청 기간은 7월 1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7일에도 아이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0: 예.
1: 그러면 오전에 태어났으면 부지런히 서류를 만들어서 오후 6시 전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0: 아, 그러니까 올해 3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자동적으로 지급이
1: 주고요.
0: 됐고 왜냐하면 이건 다 등록이 되어 있을 테니까.
1: 네.
0: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나신 거는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1: 맞습니다.
0: 아, 예, 예, 예.
1: 그리고 이의 신청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온라인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본인 인증하시고 인증서를 작성하시고 출생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고요.
0: 네.
1: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읍면동에 이제 주민센터에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신분증 가지고 가셔서 주민센터 가신 다음에 이의 신청서. 이 양식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에서 구할 수 있거든요.
0: 예.
1: 이의 신청서 쓰시고 그다음에 출생 증명서 그를 내시면 이 신청이 되시는데요. 이의 신청하고 난 후에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이제 카드에 선불 카드에다가 신생아 지원금을 따로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지원금 출생 관련 이의 신청이 14,000건 되는데요. 지금까지 집계된 걸 보면 이게 이의 신청의 한 1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0: 네.
1: 7월 17일 오후 6시까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그리고 이 정부가 도수치료에 대한 기준 마련한다고 했었는데
1: 네.
0: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1: 네. 다음 달부터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가 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대부분 지급하는 것과 달리 가격을 조정을 해서 일정한 가격을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
0: 네.
1: 횟수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금액은 좀 내려가겠죠. 그리고 본인 부담금의 그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연간으로 치면 15회. 혹시 의학적 판단으로 더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24번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도수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수치료를 이제 환자비의 의료비 부담을 좀 경감하고 오남용을 좀 막자 해서 관리급여로 지정을 했는데요. 관리급여가 되면 가격과 진료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나라에서. 그리고 진료비의 95%는 환자가 냅니다. 이제 4만 3천 원 수준인데요.
0: 예, 예.
1: 그러면 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내고요. 나머지는 제가 내야 되는 건데 한번 받을 때 41,658원은 제가 내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30분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골절이나 수술로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간 일주일에 2번 이내 1년에 15번인데 거기 9번을 더해서 24번까지 필요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할 때만 가능하고요. 도수치료 받기 전에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받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났던 게 기관별로 차이가 나잖아요. 동네 의원에서 받으면 이만큼 또 큰 병원에 가면 비싸고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별과 관계없이 도수치료가 동일 가격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연간 기준은 1월 1일부터 아까 연간 24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번이고 특별한 경우 24번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0: 그 과거에는 그냥 이걸 막 보험 이용해서 막 함부로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1: 예.
0: 이게 다음 달부터는 제약이 좀 들어가고
1: 예.
0: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좀 해당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1: 네.
0: 거
1: 맞습니다.
0: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방향성은 앞으로는 올릴 것 같다 이런
1: 네.
0: 지금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1: 예.
0: 동결을 했지만
1: 네.
0: 그래서인지 아직 오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1: 네. 금리 인상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금리를 이제 더 이상 내릴 가능성은 뭐 희박해지면서 시장금리가 먼저 반응을 하는데요. 5대 은행의 3일 기준 5년형 고정형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34%에서 7.32%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그 상단이 0.22%포인트 올랐고요.
0: 네.
1: 지난해 말 상단이 지난해 말 6.23%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이 그 정도 됐으니까 5개월 만에 1%포인트가 뛴 셈입니다.
0: 예.
1: 지표금리, 은행채금리, 이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가 오르기 때문인데요. 은행이 대출 재원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비용이 당장 기준금리는 오르지 않아도 시장에서 아,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은행채금리가 오르고 그러면 이제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적용 되는 신규 취급의 코픽스 금리가 2.89%인데요. 이제 시중은행에서 일반 뭐 예금자한테 빌리든 그렇지 않으면 금융시장에서 돈을 조달을 하든 그때 이제 받는 금리가 코픽스 금리인데 코픽스 금리에다가 이제 더해가지고 대출을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0: 예.
1: 코픽스 금리가 2.89%인데 이게 전달보다 0.0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대출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기조가 바뀔 것이라고 하는 예상에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결을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있고 물가도 있고 환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인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고요.
0: 예.
1: 미국에서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가 또 너무 많이 나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30년 만기로 그 대출을 했다.
0: 네.
1: 그러면 그게 5%에서 6%로 만약에 기준 그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매달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수십만 원이 늘어나게 되니까 가계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물가 뭐 얘기하셨는데
1: 네.
0: 작년까지만 해도 달걀 그 39 있잖아요.
1: 네.
0: 이게 한 3,000원, 4,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1: 너무 옛날 얘기 같아요.
0: 근데 지금은 8,000원대, 9,000원대 막 이렇게
1: 예.
0: 오르더라고요. 저
1: 맞습니다.
0: 지난번에 마트 갔다가 보니까 5,9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1: 예.
0: 그 바로 샀어요. 태국 계란이었어요.
1: 맞습니다.
0: 네, 태국 달걀이었어.
1: 예,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면서 달걀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예년에 비해서 감염성이 매우 강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예.
1: 계란값이 그래서 계속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오르는데 석 달 만에 9%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6월 1일 날 공개한 내용을 보면 30개짜리 39
0: 네.
1: 소매 평균 가격이 7,412원이고요. 충남에서는 8,005원으로 8,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 안정을 위해서 그 수요는 그대로 있으니까 공급을 좀 늘려야 되잖아요.
0: 예, 예.
1: 지금까지 미국산하고 태국산 계란을 수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0: 예.
1: 브라질산 계란도 수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수입을 다변화해서 공급을 좀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13만 개의 신선란을 수입 공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10일까지는 주요 대형마트에서 할인 지원을 해서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6천 원이 안 되는 가격에
0: 예,
1: 한 판을
0: 예.
1: 파는 거거든요. 근데 1인당 한 판씩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할인 혜택을 받으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데 계란은 많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0: 그리고 이제 먹고. 원료로 쓰는 달걀이 많기 때문에 뭐 제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많이 들어가서 자영업자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빨리 좀 정상화가 되고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자, 그리고 BTS가 이제 세계 투어하고 있고 이번에 네. 부산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뭐 예약도 안 되고 뭐 몇백만 원씩 부른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거 지금 뭐 규제 삼는다면서요.
1: 예, 바가지 요금 논란을 계기로 해서 숙박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비자의 배상 기준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BTS 부산 공연과 관련돼서 지난달 29일까지 숙박 불편 신고가 311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네. 예약 취소가 256건으로 82%고 고액요금도 48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받아놓고 더 네.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소비자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는 이게 너무 숙소 가격이 비싸니까 팬들 사이에서는 숙박요금으로는 1원도 쓰지 말고 오자. 아침에 일찍 내려와가지고 공연 보고 밤늦게라도 어떻게라도 올라오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숙박업체가 시기별로 숙박요금 상한을 미리 신고를 하고 그걸 네.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인데요. 이건 이제 이달 중에 발의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계약금만 환불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일방적으로 그 재판매를 목적으로 취소할 경우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바꿔서 계약금도 환불하고 그다음에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로 배상하도록
0: 네.
1: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가지 요금 때문에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도 바꿀 예정인데요. 이건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BTS 부산 공연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숙박난이 있으니까 그리고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숙박시설을 좀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공공시설, 템플스테이로 이제 공짜로 방을 내주신 사찰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연수원을 활용해서 유무상으로 대체 숙박시설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숙박 수요를 이렇게 분산을 하려면 좀 갈 수 있거나 교통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근의 심야 영화 상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제 첫차 타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리고 부산 시내 대중교통 운행 시간도 연장을 하고 운행 횟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수도권하고 부산을 오갈 수 있는 심야 고속버스 운행도 확대할 예정이고 인근 열차 시외버스도 증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네. 공연이 이번만 있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그러면 그럼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 장기적으로 보시지 왜 이번 한 번으로 그냥 대목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AI 요즘 뭐 보면은 뭐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데 네. 이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보험 쪽에?
1: 예, 네, 보험에 의료기관, 뭐 정비공장, 브로커 모집인들이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0: 뭘 했을까요?
1: 이게? 예전에는 영수증하고 진료 기록을 이렇게 포토샵 같은 걸로 조작을 하면
0: 네.
1: 약간 그 붙어 있는 면이나 이런 게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찾기가 그나마 나았다는 거. 적발이 가능했는데 생성형 AI로 만들면 이미지 자체가 새로워지니까 이렇게 살짝 갖다 붙여놓은 거 이런 걸로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0: 그러니까 AI 이용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네. 진단서라든가 이런 걸 가짜로 만들어서 네. 보험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부산에 사는 아. 20대 남성이 AI로 진단서를 위조를 했어요. 그래서 11개 보험사에서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사건이 적발이 되면서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0: 예, 예.
1: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통원 확인서 있잖아요. 그걸
0: 예.
1: 이제 생성형 AI에 넣고 입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한 거예요. 명령어에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조작을 하게 된 거죠. 위조 문서를 만들어냈는데 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 사람에게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게 이제 자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0: 예.
1: 그래서 정부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하고 보험조사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뭐 이렇게 되면 보험금 누수가 발생을 하면 국민들이 다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민영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1조 1571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하면 보험사기가 약 9조 원 규모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보험사에도 이런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거에 대비는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런데 문제는 각 각자 각 회사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으니까 공유가 안 되고 또 공공기관과 함께 대응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단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걸 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각자 회사에서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제 유관기관 보험업계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석 달 동안 운영할 예정이고요. 보험사기 공모자랑 설계사가 인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업권과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도 만들 예정이고요. 9월에는 AI 기반으로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0: 예. 이거 해준 AI는 처벌 안 받나요?
1: 이제 그런 법안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0: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활뉴스 브리핑 이현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겠습니다. 양희은이 부릅니다. 늙은 군인의 노래.

0: 네, 늙은 군인의 노래 양혜은이 불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25분 됐는데요.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지난 주말보다는 정체가 조금 더 늘겠습니다. 이미 주요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는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와 또 화도에서 서종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난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사이와 또 비봉 일대, 더 가서는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이후로는 천안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에서는 논산 쪽으로 차량터널 일대로 정체 시작됐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문산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구리 암사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6월의 첫 번째 주말이자 또 현충일, 절기, 망종이 모두 겹친 날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원도를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낮 기온이 올라 덥겠고요. 내일은 전라권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낮더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대전, 광주 29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에 전주나 정읍은 30도, 또 오늘 전라권역은 역시 더위가 내일처럼 계속될 전망이고요. 대구는 28도, 부산과 강릉은 각각 25, 6도까지 예보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오늘 이렇게 기온이 높이 오르면서 자외선 지수 낮 12시부터 3시 사이에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고요. 전남 진도군은 가장 높은 단계 위험 수준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존 농도도 오후에 대부분 좋지 않겠습니다. 또 대기질은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드리워지겠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내일은 오전부터 경상권과 제주에, 내일 오후부터는 전라동부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제주는 내일 오후, 그 밖의 지역은 저녁에 이 비가 그칠 텐데요. 내일 남부지방의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와 함께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7도입니다. 기상청에서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3: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0: 네, 경제 뉴스 속풀이 시간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는데요.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분 지난번에는 현대차하고 삼성 회장하고 만나서 치킨 먹고 그거 엄청나게 뉴스가 됐는데 이번에 또 왔고 이번에도 다른 재벌 총수들하고 삼겹살 먹었어요?
1: 맞습니다. 지금 뭐 지난해 10월 깐부 회동에 이어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번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0: 예.
1: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의 CEO입니다. 아, 젠슨 황 CEO 트레이드마크인 가죽 재킷 입고 이 더운 날에 구태여 입었습니다.
0: 예. 예.
1: 1차는 홍대 인근에서 삼겹살집에서 이제 소주를 곁들였고요. 2차는 치킨집을 선택을 했습니다. 홍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는데요.
0: 네.
1: 이제 삼겹살집에 가면 막내가 굽습니다. 예. 구강모 회장 고기 구웠고요.
0: LG 회장이 구웠어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소주와 맥주를 말아서 건배를 주도했고.
0: 예.
1: 또 젠슨 황 CEO는 지금 뭐 깻잎에 쌈 싸먹는 모습을 보이면서 몰려드는

0: 시민들과 이제 셀카를 찍고 사인해주는 등 특급 팬 서비스를 보였는데요. 홍대 인근에 거의 천여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황 CEO는 이제 현장에서 이게 사실은 1차 때는 지난해는 예. 치킨을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감자칩은 나눠 먹을 수가 있는데 삼겹살을 나눠 먹을 수는 없습니다.
1: 그렇죠. 네.
0: 그래서 별도로 준비한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칩.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별도로 준비한 이 편의점과 별도로 출시한 이 바나나 맛 이제 HBM 칩. 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뜻도 있고요.
1: 예예.
0: 그다음에 칩 과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영어로는. 예, 예. 그래서 이 고대역폭 메모리 형상을 한 반도체 모양을 한 사각형 모양의 이제 과자 칩을 현장에서 나눠줬고요. 사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소탈한 이제 서민 음식 삼겹살과 소주 그리고 치킨과 맥주의 자리였지만 이 만남은 아마 엔비디아 한국 내 이제 리더들 차세대 이제 피지컬 AI 동맹을 굳건히 자지는 이제 자리였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젠슨항 특유의 굉장히 좀 이런 서민 친화적인 문화 마케팅을 이제 하는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 네.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한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뭐 당연히 만날 것 같고 구강모 LG그룹 회장하고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 기업과 엔비디아가 뭘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0: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 뭐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은 해외 일정 때문에 빠졌고요. 정의선 의장도 일정 때문에 부득이 이날 참석을 못하고 아마 마지막 날 8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절실한 게 뭐냐. 사업 다국화입니다. 지금은 AI 칩 설계하는 이른바 팸리스 업체거든요.
1: 네.
0: 공장 없이 외주주는 설계만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 사업 하나를 갖고 갈 수는 없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피지컬 AI. AI의 생태계를 확장해야 합니다. 이 지금 AI 가속기가 로봇에 들어가야 되고요. 자율주행에 들어가야 되고 6차 이동통신에 들어가야 되고 의료, 항공, 우주 전 산업 분야로 영토를 확정해야 되는 절실한 상황인데
1: 예.
0: 이거 누가 가장 잘하느냐? 한국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칩 설계부터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제조까지 올인할 수 있는, 정말 올인을 할 수 있는 유일 무이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PC 속 우리가 대화형 AI를 넘어서 현실 세계로 움직이는 피지컬 AI, 이른바 로보틱스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1: 네.
0: 소프트웨어 플러스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융합된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 엔비디아의 AI 제국을 만드는데 전략적 동맹이 필요하다 보니 결국 이제 핵심은 한국과 AI 동맹을 구축하는 데 있는데요. 참석자 면면을 보게 되면 SK는 AI 반도체와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LG는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AI 인프라를, 또 네이버는 생성형 AI 서비스 분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두산도 이제 아마 7일에는 잠실구장에서 시구하는데요. 로보틱스 하고 있습니다. AI 팩토리 전반의 협력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결국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국의 AI 생태계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방안이 단순히 친목 도모를 넘어서 대한민국 대표 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AI 동맹의 중심의 축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근데 그날 그 왔는데 그 관련 주식들은 다 떨어졌거든요.
0: 맞습니다.
1: 이건 왜 그런 거예요?
0: 이게 전형적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현상입니다. 젠슨항만 스치면, 네. 엔비디아만 스치면 주가가 오른다. 뭐 LG전자 같은 게 2, 7년 동안 상한가를 맞을 정도로 네.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관련주들이 뭐 LG전자, 두산 로보틱스, 네이버 며칠 사이에 수십 퍼센트씩 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비이성적인 과일 영상이 실제로 이제 막상 입국이 다가오다 보니 기관 외국인을 중심으로 냉정하게 이익 실현에 나선 건데요. 이게 사실은 주가라는 게 실질적인 수주 계약이나 지분 투자와 같은 구체적인 실적이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확인된 게 전

0: 전까지는 이게 단기간에 기대감으로 부풀렸던 거품은 빠집니다. 그래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장기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건 이제 실제 매출과, 계약이기 때문에, 이 독점적 계약이나 기술 협력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따져서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1: 계속해서 그러면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 어제, 코스피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지금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거의 5.5% 급락을 해서 8,200선대로 밀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반도체 쇼크입니다. 브로드컴이라는 엔비디아 경쟁 업체가 있는데 AI 가속기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 1위는 엔비디아라면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를 브로드컴과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차지하고 있는데
1: 네.
0: 막상 브로드컴의 실적을 공개했더니 2분기 실적도 좋지 않은데다가 전망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주가가 12% 넘게 빠진 게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래소에서는 개장하자마자 매도 사이드카까지 좀 발동을 했는데요. 이러니 뭐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6에서 9% 넘게 이제 급락을 했죠.
1: 예.
0: 또 외국인 투자자들 어제까지 20일 연속 매도하고 있는데요. 누적으로 국내 주식을 70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환율은 장중한 때 1,540원 돌파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지난해는 2,400, 2층에서 출발했는데 올해 초 4,200, 4층이었고요. 지금 8층입니다. 8,933, 이제 이번 주 장중 최고치 찍고 지금 8,200선으로 밀려났는데
1: 네.
0: 자, 문제는 지금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가 또 폭락을 했습니다.
1: 네.
0: 나스닥이 4.2%나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월요일장, 한국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 미국의 채권 금리가 뛰게 되면 이 위험 자산인 자산은 이 위험 자산인 주식은 굉장히 매도세가 거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무려 10% 폭락을 했는데요.
1: 예.
0: 나스닥은 때문에 4.2% 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단기 조정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 워낙에 많이 올라서 뭐 이게 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월요일 장은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거죠?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환율이 1,500원, 뭐 1,550원 뭐 이렇게 1,550원 이렇게 막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0: 맞습니다. 지금 서울 외환시장에서 어제 장중한 때 1,549.25원까지 올랐죠. 상승한 뒤 이제 종가는 1,539.1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게 지금 이 종가 기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정말 최악의 수준입니다. 외환당국이 구두개입했고요. 상당히 강도 높게 이제 시장 개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게 국내 요인보다는 글로벌 매크로 요인, 거시적인 거대한 이제 파고가 일고 있기 때문인데요.
1: 네.
0: 즉,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달러와 강세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달러를 이제 환전하는 게 좀 지연되고 있죠. 외국인 투자 자금은 빠지고 있습니다. 또 스페이스X 상장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전 세계 자금을 블랙홀처럼 지금 얻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뭐 달러를 매수하는 요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는 달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구두 개입만으로 이제 방향성을 바꾸긴 좀 어려워진 게 아니냐. 따라서 실제 외환 시장이 직접 개입과 정책의 변화를 좀 따라야 이 급등세가 좀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스페이스X는 세 가지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발사대체 사용하는 이제 로켓 발사뿐 아니라 또 두 번째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 이게 지금 돈이 됩니다. 스타링크 사업. 이게 한 유료 가입자만 천만 명이 넘는데요. 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스타쉽이라는 달과 화성 탐사용 우주선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 민간 우주 기업인데, 그래서 이번 상장이 단순히 기업 공개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우주 산업 시대의 개막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장이 가까울수록 글로벌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이 빠지고 있고요. 이 스페이스X가 이제 지금 뭐 핵심인 스타링크 우주 사업 역시 천문학적인 AI 데이터 처리가 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급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의 우주항공과 위성과 통신, 반도체, 방산 관련 산업들이 새로운 투자 기회, 테마가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기대감이 너무 앞서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주산업의 성장성은 분명하지만 현재 주가가 미래의 기대를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지금 조정에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에 투자할 때는 열풍보다는 과연 이제 우주산업의 실적,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기업 가치를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1: 네, 모르고 봐도 좋고 알면 더 많이 보이는 미술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전시, 날 좋을 때 전시 보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지한 도슨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디 무슨 전시 봐요?
2: 네, 오늘은 이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으로 한번 가볼게요.
1: 예.
2: 여기 이제 유영국 사는 내 안에 있다 전시인데요. 이 서울시립미술관이 새롭게 선보이는 한국 근대 거장전 이제 시리즈로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유영국 화백입니다. 올해 이제 탄생 110주년을 기념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고전인데요. 미공개 작품을 포함해서 회화, 부조, 이 사진까지 무려 170여 점의 걸작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1: 예.
2: 근데 무엇보다 이 관람료가 무료이고.
1: 아, 무료예요?
2: 네네, 무료예요. 그리고 어. 이 월요일 제외하고 이제 운영이 되는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에는
1: 네.
2: 도슨트 프로그램이 또 선착순 이제 20명에 한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어.
2: 네, 전시는 또 10월 25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 도슨트 프로그램이 선착순 20명에 한해서 오전 11시에 있다?
2: 네네.
1: 이거 이지한 도슨트가 하세요?
2: 아니요.
1: 아, 그건 아니에요?
2: 네네네.
1: 예. 아니, 한국 근대 거장전 시리즈인데 첫 번째로 유영국 화백이 이제 초청된 거 아니에요?
2: 네네네.
1: 근데 내가 왜 모르지 이분을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데
2: 네, 이제 한 어떤 분이에요? 이제 네. 알아가는 걸로
1: 예. 네.
2: 미술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은 네. 사실 한국 추상 미술의 거장으로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1: 어.
2: 이 1916년생인 유영국은 말 그대로 이 격동의 한 세기를 보낸 화가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한국 전쟁 또 민주화와 경제 성장이라니 한국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관통을 했고요.
1: 예.
2: 그 가운데 이제 추상 미술이라는 당대 가장 실험적인 그런 아방가르드 예술을 선보인 거장입니다. 네, 사실 이 시절 화가들은 대부분 그 시대를 닮은 좀 어둡고
1: 네.
2: 이 무거운 좀 사실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앞전에 진행을 했던 그 이중섭,
1: 네.
2: 또 박수근처럼 이 전쟁의 비극, 고단한 현실을 주로 묘사하곤 했었는데
1: 네.
2: 근데 하지만 유영국은 달랐습니다. 1935년 도쿄 문화학원 이 시절부터 가장 먼저 현대적인 추상미술을 실험하기 시작했죠. 근데 특히 재밌는 거는 이 그의 예술 태도입니다. 예술 작업 방식인데 보통 예술가들이 이렇게 영감이 오면 한 번에 또 몰아서 작업도 하는데
1: 네.
2: 영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작업실에 출근을 해요.
1: 네.
2: 그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 간에 마치 노동자처럼 그림을 그린 이 성실한 수행자로도 유명합니다.
1: 어, 그래요?
2: 네, 그리고 한때 이 생활이 어려웠을 때는 고향 울진에 내려가서 가족

0: 들을 위해 양조장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고요.
1: 예.
0: 2002년에 86살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1999년까지 이 스스로 이제 작품 마지막 작품을 이때 냈고 예술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아주 단단한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추상 미술을 하신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네.
1: 그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은 추상화를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저게 뭐지? 저게 왜 이렇게 비싸지? 저게 왜 이렇게 인정받고 막 그러지? 막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0: 네네.
1: 죄송합니다. 몰라서 제가.
0: 네네네.
1: 근데 이제 이분은 전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풍이에요?
0: 일단 말씀하신 대로 뭐 추상화 작품이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1: 네.
0: 일단 구성 자체로 한번 보자면 또 보통 회고전이라고 하면은
1: 네네.
0: 연대기적이거든요.
1: 초창기 뭐 중기 후기
0: 네.
1: 뭐 이렇게
0: 네네네.
1: 나오잖아요.
0: 네.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이렇게 흘러가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1: 예.
0: 이번 전시는 좀 그 틀을 완전히 탈피했어요. 그래서 유영국 화백의 예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1: 네.
0: 이 1964년을 기점으로 삼았고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전시장에 들어가면은 1964년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이전 시간으로 거꾸로 다시 올라가고요. 그래서 과거의 실험 작품을 다시 봤다가 또 다음 이제 섹션에서는 다시 미래로 순행을 하는 아주 독특한 시간 여행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화가의 결단과 몰입 그리고 이 순간 철학을 훨씬 입체적으로 좀 더 흥미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선한 구성입니다.
1: 자연스러운 시대 흐름으로 배치한 게 아니고 작가의 기점을 어느 한 기점을 딱 두고 그것이 중심이 돼서 앞뒤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네네.
1: 근데 그게 1964년이다.
0: 네, 맞습니다.
1: 이때 뭐가 있었죠?
0: 이때가 1964년 하면 아주 개인적인 이제 해였는데 유영국이
1: 예.
0: 48살이 됐던 해고요.
1: 예.
0: 이때 생애 첫 개인전을 개최를 했다고 해요.
1: 그 48에서야?
0: 네네.
1: 예, 예.
0: 그 전까지는 이제 수많은 미술 그룹을 이끌면서 이제 집단적인 활동, 이제 집단 전시를 했었다면은
1: 예.
0: 1964년 기점으로는 이제 모든 단체 활동을 중단을 하고 이제 혼자만의 작업실에 들어가고요. 또 다른 말로는 완전한 전업화가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이게 가능했던 숨은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해방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아까 그 생업을 위해서 고향 울진에서 10년 동안 또 어선도 타고 양조장에서 밤낮으로 이 술을 빚으면서 생계업 투잡 화가로 세월을 보냈거든요.
1: 예, 예.
0: 근데 그 시기를 두고 화가 스스로 예술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했는데 다행히 운영하던 양조장이 크게 성공하면서 평생 그 이후부터는 돈 걱정 없이 미술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거죠.
1: 네.
0: 그 기점이 이제 1964년이었다고 합니다.
1: 사느라고 그림을 전업적으로 못 그렸었는데 이제 다른 사업들 하다가 이게 잘 되고 1964년에 48에 첫 개인전을 열었고
0: 네네.
1: 이게 기점이다.
0: 네네네.
1: 그럼 이때는 1964년에는 어떤 작품이 나왔어요?
0: 이제 곧 이제 쉰을 앞둔 나이다 보니까 혼자서 더욱더 치열하게 작업을 매진을 했다고 해요.
1: 예.
0: 이 시기 대표작 탄생한 게 작품 제목이 말 그대로 작품. 이라는 그 시리즈가 탄생을 했고요.
1: 예.
0: 추상화의 기본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점, 선, 면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색채 이런 것들로 화면이 이제 강렬하게 이제 그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1: 예.
0: 특히 눈여겨 보셔야 할 게 바로 색채와 질감인데
1: 예.
0: 유영국 하면 이 서양 추상화 하면 우리가 한 번쯤 교과서에서 봤던 이름인데 몬드리안이라고 하죠.
1: 들어봤어요.
0: 네네. 네.
1: 작품은 네. 생각이 안 나요. 네.
0: 근데 굉장히 직선적이고 차갑고 좀 기하학적인.
1: 아 빨간 거 이렇게 입고
0: 빨간 파랑
1: 예,
0: 그거 있죠.
1: 예, 예. 예
0: 맞아요. 그 몬드리안의 그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강렬한 화면 분할을 했는데
1: 예.
0: 색채만큼은 몬드리안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썼다고 해요.
1: 네.
0: 유화 물감을 튜브에서 짜내서 그대로 캔버스에 바른 듯한 강렬한 이 빨강 파랑 초록 이런 보색들 대비를 주로 사용을 해서 좀 원시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고요. 또 이제 질감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 붓 대신 좀 나이프를 또 많이 사용을 했대요. 나이프를 가지고 물감을 겹겹이 두껍게 쌓아 올리는 임파스토 기법을 사용을 했는데 임파스토라고 하면은 뭘 생각하면 좋으시냐면 우리 고흐 작품.
1: 예.
0: 고흐 작품이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두껍게 올라가 있어요. 물감이.
1: 그러니까 그리다 뭐 그린다고 하기보다는 붙인 것 같은 느낌이죠.
0: 그렇죠. 계속 쌓아 예. 올린 거죠. 물감을.
1: 예. 물감을. 맞아요. 예. 맞아요.
0: 그래서 그 유영국 화백의 작품을 앞에서 가까이서 보면은 이 겉

0: 갇힌 바위나 흙의 표면을 만지는 것처럼 이 묵직함, 마띠에르, 그러니까 화면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주제는 화가가 사랑한 이 자연과 산이었는데 이 사물의 디테일은 또 다 지워내고 가장 순수한 의미의 기하학적 형태와 넓은 면들만 남겨둔 거죠.
1: 이런 설명을 들어야지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안 그러면 그림만 보고 있으면 저 같은 문외한은 참 답답한데 그래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러면 64년 전에는 어떤 그림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0: 네, 이제 그 전 작품이 이제 두 번째 챕터로 가면 볼 수 있는데 네. 이 시절은 1930년에서 40년대 이제 도쿄의 유학 시절의 부조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형국은 이 붓으로 칠하는 일반적인 회화가 아니라 네. 나무판을 직접 깎고 다듬어서 기하학적인 형태로 조립을 한 부조라는 아주 파격적인 실험을 했다고 해요.
1: 그 부조가 이게 조각 같은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나무판 조각조각을 이제 이어붙인 예, 이제 조립을 예, 예. 한 이 전시장 한쪽에 걸린 초창기 부조 작품들을 보면은 이게 또 과연 80년, 90년 전에 한국 화가가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세련된 그런 모던함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물의 외형을 똑같이 복제하는 이 사진기가 등장한 시대에 오히려 이 화가는 이제 사물의 내면에 숨 가장 완벽한 구조를 선과 면으로 찾아내려고 했던 그 청년 유형국의 천재적인 나름 천재적인 그 아방가르드 정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앞서 소개해 주실 때 전시 제목을 유형국 산은 내 안에 있다 이게 제목이라고 하셨거든요.
0: 네네.
1: 산은 어디 있어요?
0: 네, 이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형국 하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니 뭐니 해도 이 화면을 강렬하게 채운 산을 모티브로 그린 그림이 떠오르는데요.
1: 예.
0: 이번 전시에서 유형국의 중기 작품, 중기 화업을 대표하는 거대한 산 시리즈들을 가득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예.
0: 네, 특히 강렬한 이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또 타오르는 듯한 이 붉은색의 보색 대비가 굉장히 숨이 막힐 정도로 좀 시각적인 경이로움을 주는데요. 작품 사이즈도 꽤 커요. 그래서 실제 보면 굉장히 좀 압도되는 느낌인데 근데 재밌는 건 이 유형국한테 있어서 이 산은 단순히 밖을 내다보고 똑같이 베껴 그린 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산은 고향 울진의 네. 그 깊은 자연에 대한 기억이자 마음속에 존재하는 좀 조형적인 본질, 내면의 구조였다고 해요. 그래서 바라볼 때마다 변하는 것이 산이다. 결국 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 화가의 고백처럼 눈앞의 풍경을 넘어선 마음속의 거대한 질서와 우주를 이 거대한 스케일로 한번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예, 그 작품이 꽤 크다고 하셨잖아요. 큰 건 얼마나 커요?
0: 한 뭐 50호 정도는 되는.
1: 뭐 호라 그러면 난 우린 몰라요.
0: 네.
1: 막 1m도 넘고 그래요?
0: 1m 넘는 것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1m 넘는 작품들이 좀 많아요.
1: 예, 네. 알겠습니다. 산 그림 소개해 주셨는데 또 다른 그림들이 볼 수 있어요?
0: 네. 이제 전시 후반부로 넘어가시면 예. 생애 후반 이 말년 작품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노화가가 마침내 도달한 그 평화로운 심상추상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980년에서 90년대 후기작으로 올수록 과거에 좀 날카롭고 좀 딱딱하고 뾰족뾰족했던 그런 기하학적인 선들이
1: 예.
0: 이제는 아주 부드러워지고 온화한 면형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특히 이 시기 부드러운 푸른색과 이 따뜻한 붉은 빛이 감도는 산 그림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화면 전체가 무한한 좀 서정적인 또 이 숭고미가 느껴집니다. 화백은 또 1977년에 61살의 나이에 심장 박동기를 부착하는 수술을 받았었는데요.
1: 예.
0: 그 이후에 또 8번의 큰 수술을 치르는 이 극심한 병고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도 이 조수 한 명 없이 예술의 종착지를 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후기작에서는 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또 생명력이 화면 밖으로 흐르는 걸 또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이번에 뭐 특별한 볼거리도 있어요?
0: 네, 이 전시장 입구 로비에 마련된 아카이브 코너도 사실 놓치지 말아야 할 관람 포인트인데요. 아카이브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지루한 옛날 서류만 모아둔 곳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유형국 화백의 숨겨진 인간미와 드라마를 또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눈여겨보실 게 젊은 시절에 직접 찍었던 그 옛날 흑백 사진들 그리고 연보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향 울진에서 어선도 몰고 양조장도 크게 운영했는데 그 시절 생생한 삶의 흔적들, 또 동료 화가들과 대피소에서 치열하게

0: 예술을 논하던 사진들 보면은 정말 이 대작이 치열한 삶에서 빚어졌구나 하는 게 온몸으로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네. 올려주신 그 보니까 그 유영국 화백의 어록이 있는데 이건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산은 자연이 부여한 하나의 물리에 지나지 않는다. 바라볼 때마다 변하는 것이 산이다. 결국 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다고요?
0: 네네. 알겠습니다.
1: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 이지한 도슨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2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지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볼게요. 어머니와 경남 남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여행을 망설이셨는데요. 초록여행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했더니 고민 끝에 용기를 내셨어요. 푸른 바다와 빨간 지붕들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진 시간이었습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6월 들어 처음 맞이하는 주말이자 오늘은 71회를 맞이하는 현충일입니다. 절기 망종이기도 한데요. 오늘 낮 기온 높이 오르면서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하늘이 맑겠는데 수도권은 늦은 밤부터 차츰 흐려지겠고요. 그 밖에 전남과 경남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는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량이 많겠고요. 오늘 낮 최고기온 분포 전주와 정읍 30도로 전라권역은 오늘과 내일 가장 더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울, 세종, 대전, 광주 오늘 29도로 예상되고 대구 28도, 강릉 26, 부산 25도까지 올라서 전국 23도에서 최대 30도까지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높이 오르면서 오늘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에는 자외선 지수가 전국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 전남 진도군은 가장 높은 위험 단계가 예상이 되고요. 오후에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빠지겠습니다. 대기질은 오늘과 내일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부지방 과 제주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2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네,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2부 김장훈과 조피디가 부릅니다. 고속도로 로망스 듣겠습니다.

0: 고속도로 로망스 김장훈과 조피디의 노래였습니다. 자,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이번에는 건강 관련한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주치 가정의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방송 들으시면서 건강 관련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샵 9730, 샵 9730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나갑니다.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보다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혈압입니다. 혈압. 중년 분들 이렇게 제 주위에 보니까 고정적으로 약을 먹는 분들이 꽤 계시고 대부분이 보면 고혈압약 드시는 분하고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1: 네네.
0: 나이를 먹으면 그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 아, 나이를 먹으면 먹는 게 아니고 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으면 나이를 먹으면서 혈압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중에 또 나쁜 콜레스테롤 우리가 알고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있습니다. 점액도 지단백인데 그게 이제 우리 목표 그러니까 우리 정상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을 먹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그 고혈압 약을 먹을 확률은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어떻게 되냐면 혈관 이 혈압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우리 심장이 피를 이제 우리 몸속에 다 내보내려면 이 펌프질을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뛰죠.
1: 한번 그걸 이제 심박동수라고 하잖아요. 맥박이라고 우리가 재는 거 맥박이라고 한번 뛰면서 이렇게 강한 압력으로 굉장히 강한 압력입니다. 밀어내면 이게 밀어내는 힘이 혈관 속에 전해지잖아요. 그거를 바로 혈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젊을 때는 혈관이 이제 아주 부드러워요. 말랑말랑 고무처럼 부드럽고 혈관 안쪽에 그 직경이라고 그러는데 혈관 안도 이렇게 넓고 이제 순탄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혈관에 뭔가 노폐물도 많이 쌓이게 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콜레스테롤이고 당뇨입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게 되면 혈관 안을 저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릴 때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가 썩는다고 하는 것처럼 혈당이 높으면 이게 단 성분이 혈관에 계속해서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이 일으킨 데다가 콜레스테롤 기름덩어리죠. 기름덩어리가 달라붙어가지고 혈관 안이 좁아지고 좁아지고 또 혈관 벽에 계속해서 염증이 생기니까 혈관 벽이 딱딱해집니다.
0: 그러니까
1: 탄력성은 이런 거라는 거죠. 좁고 딱딱한 이 간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몸은 혈액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혈액을 공급받으려면 같은 힘으로 밀어낼 때 훨씬 많은 압력이 와야지 그래서 혈관이 받는 압력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건 맞지만 제가 병원에 진료해 보면 80세, 90세인데도 혈압이 정상인 분이 있어요. 그건 이제 뭐냐면 혈관 관리를 잘하신 거죠. 혈관 관리를 잘하면 고혈압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향적으로는 혈압은 올라가지만 모든 사람이 다 고혈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이 혈압 기준 이게 달라져요?
1: 그래서 저희가
0: 그러니까 120에 80이라고 배웠잖아요. 항상. 고혈압이 120, 저혈압이 80.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은 이제 130, 140, 150, 150부터 뭐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기준이 이제 다 일관된 거예요? 아니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1: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비교적 이제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앞에 120에 80이라고 했을 때 120을 이제 우리 높은 혈압이라고 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이게 심장이 한번 이렇게 팍 밀어낼 때 받는 혈압을 이제 위에 앞에 있는 혈압, 뒤에 있는 혈압이 위안기 혈압인데 심장이 이제 피를 받아들일 때 또 혈압이 한번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안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0: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상혈압의 기준은 120에 80 이하가 가장 아이디어란 예. 이상적인 혈압이라고는 다 되고 있어요.
1: 예.
0: 하지만 이제 치료를 요하는 혈압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 요하는 혈압이 있고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혈압을 낮춰야 되느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같으면 앞으로 이제 이 혈관 관리 잘해야지 남은 네. 어떤 여생이 굉장히 길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1: 예, 예.
0: 그러면 이제 120에 80 정도를 정상 혈압으로 보고 이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60대, 70대, 80대가 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 네.
0: 그건 이제 혈압의 어떤 기준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1: 어.
0: 혈압 기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필요 이상으로 너무 낮추려고 하면
1: 예.
0: 약도 너무 많이 써야 될 수도 있고
1: 예.
0: 두 번째 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혈압을 제대로 이렇게 보충한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필요 이상 낮추지 말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70대 80대에서는 한 140, 190 정도까지만 조절이 되면 괜찮다.
1: 네.
0: 그리고 그 이상의 나이 때 그리고 혈관의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질 때는 150에 뭐 95 정도도 괜찮다 이제 그런 어떤 치료의 기준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봐줄 만한 기준이다.
1: 예.
0: 그런 기준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이제 병원 가서 혈압이 좀 높습니다. 그 약을 좀 복용하셔야겠어요 예. 라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럼 그 약을 먹으면 혈압이 그냥 약으로만 진정이 되는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뭐 의학 약들의 발전도 있거든요.
1: 예.
0: 그 혈압약도 굉장히 발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혈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혈압이 계속 높게 되면 이 혈관에 의존해서 이제 자기 어떤 먹고 사는 장기들 혈관을 혈액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만 이제 이게 운영이 되는 어떤 장기들의 혈압이 계속해서 미세하게 저는 이제 망치로 떼인다고 하거든 혈압을
1: 예, 예, 예.
0: 망치로 이제 때리게 되면 타격을 점점 받게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눈이라든지
1: 네.
0: 그다음에 콩팥이라든지
1: 어.
0: 그런 장기들이 타격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 심장 자체도 이렇게 혈압이 계속 높다 보면 심장이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펌프질을 해야 되니까
1: 예.
0: 심장이 이제 기능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약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이제 건강관리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1: 네.
0: 그래서 건강관리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긍정적인 면도 있고 야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최대한 약을 먹지 않고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1: 네네.
0: 그 굉장히 좋은 태도죠. 생활 습관을 통해서 해보겠다. 그런 굉장히 좋은 태도인데 근데 이제 고혈압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1: 세 가지.
0: 자. 약을 안 먹고 조절이 된다.
1: 예.
0: 너무 좋죠.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약을 먹었으라도 조절한다. 약을 먹고 조절한답니다.
1: 예.
0: 근데 제일 최악은 뭐겠어요?
1: 안 먹고 조절 안 하는 거.
0: 그렇지. 조절이 네. 안 되는데 약을 안 드시는 거예요.
1: 예, 예.
0: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약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거나 이게 조금 보수적인. 근데 내가 끝까지 이거 견뎌봐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예.
0: 조절이 안 되는데 약을 안 먹는 것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압이 계속해서 망치로 우리 혈관에 때리고 우리 장기를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그게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장기가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뭐 뇌출혈이라든지 심장의 어떤 손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자 그래서 기한이 있습니다. 경계선 범위 내 그러니까 뭐 140에 한 90
1: 예.
0: 그 정도 뭐 145에 한 95 정도의 혈압은 본인이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생활 습관들 이렇게 대표적인 습관들이 몇 개가 있죠. 그러니까 식사 습관,
1: 네.
0: 스트레스,
1: 그다음에
0: 복부 비만,
1: 네.
0: 그다음에 수면에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조절해 주면 10에서 20 정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고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그걸 해보겠다 그러면 한 달에서 세 달 정도는 생활 습관 개선을 할 수 있고
1: 네.
0: 그게 효과가 있어 점점 떨어진다면 조금 더 그걸 길게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생활 습관 조절을 하더라도 전혀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1: 네.
0: 그때는 빨리 이렇게 약을 드시면서 오히려 생활 습관 개선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계속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고 저희가 준비한 것과 내용이 비슷해서
0: 예, 예.
1: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함께 이제 답을 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뒷번호 4978 쓰시는 분입니다. 58세 여성입니다. 지금 여성 호르몬제와 고지혈증을 먹고 있어요. 병원 가서

0: 재보면 아이고 높네요. 140에서 160이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오후에 재보면 120에서 130 정도 나옵니다. 병원 가면 높고 집에서 재면 괜찮아요. 어떡하죠? 약을 먹어야 되나요?
1: 네. 그래서 이제 자 이때 이제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일단 집에 있는 혈압계가 맞는 건지를 네. 확인해봐야 돼요.
0: 좋은 거면 맞는 거예요?
1: 그게 아니고 이제 가끔 이제 이게 전자혈압계잖아요. 예. 안 맞는 혈압계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와보라고 하거든요.
0: 아 집에서 하는 거를
1: 예, 예 가지고 예. 와서 이제 바로 이제 재보고 병원에서 이제 제가 직접 수동으로 수혈압계로 재고 그 수동혈압계로 재고 그 다음에 이 집에 있는 혈압계로 재서 이렇게 일치가 하면 네. 집에서 잰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이제 집에서 잰 거는 안정돼 있는데 예, 병원에 예. 왔을 때 올라간다.
0: 예.
1: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는 기본적으로 혈압이 조금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0: 예.
1: 아침에 교감신경계가 올라가고 체력이 떨어지거나 아침 식사를 안 하시거나 밤에 잠을 자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 아침에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뭐 점심 저녁의 혈압이 어떤 평균을 좀 재보시는 게 좋은데 자 근데 이제 대부분 분들 특히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이 58세에 갱년기를 좀 지나면서 기성호르몬제 드시고 계시고 고지혈증이 있다고 하면 혈관에 이제 탄력성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일 수가 있거든요.
0: 예.
1: 자, 그런 분들은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 오면
0: 긴장하고
1: 이제 의사한테 혈압을 시험을 받는다.
0: 예, 예.
1: 테스트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혈압을 잴 때 자기도 모르게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고
0: 예.
1: 교감신경계 긴장 안 하니까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혈관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예. 혈압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혈압이 오르는 게 140에 160 정도고 집에 있는 게 120에서 130 정도면 이걸 이제 무슨 고혈압이냐고 하냐면 하이트 가운 하이퍼텐션. 그러니까 하이트 가운이면 의사 가운이에요. 예, 의사 가운만 예. 보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건데
0: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1: 예,
0: 있고
1: 예, 그런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런 어떤 긴장된 상황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약간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0: 네.
1: 나중에 스트레스를 확 받거나 아니면 뭔가 긴장된 상황에서 혈압이 계속 올라가서 그 몸에 어떤 타격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부교감 신경을 좀 항진시키는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혈압을 좀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0: 예. 아이디 JYS8874님입니다. 혈압약을 먹다가 혈압이 137 정도 나와서 먹지 않고 중단했습니다. 근데 고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137 나와서 약을 안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1: 엄청 많아요.
0: 네.
1: 엄청 많고 이제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혈압약은
0: 네.
1: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0: 네.
1: 올라간 혈압을 잠시 떨어지도록 조절해 주는 약입니다.
0: 예.
1: 그래서 약을 먹다가 안 먹으면 예.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상황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생활 습관의 개선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요인들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을 먹다가 안 먹으면 혈압은 다시 오르겠죠.
0: 예.
1: 그것을
0: 예.
1: 이제 반동, 혈압 반동, 리바운드라고 하거든요.
0: 예.
1: 혈압이 다시 내렸다가 오르는데 그때가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하실 수 있어요.
0: 네.
1: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이유는 아 나는 이제 혈압약을 먹기가 싫어. 몸에 뭔가 안 좋은 작용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최근에 나온 혈압약들은 혈압약이 주는 어떤 이득이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고 보시면 돼요.
0: 예.
1: 약이니까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한 95대 5 정도로 보거든요. 두 번째, 약을 이제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영양제는 평생 드시잖아요.
0: 그 뭐 비타민 같은 거 네. 매일
1: 그 약을 들고. 그러니까 평생 드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0: 예.
1: 고칠 수 있는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고쳐서 혈압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한 10% 정도는 있어요.
0: 아 운동을 철저히 잘하고
1: 운동 굉장히 하고
0: 식이요법 잘하고
1: 식이요법 잘하고 뭔가 예, 스트레스가 예. 굉장히 많았던 상황인데 그게 해결이 되었고
0: 예, 예.
1: 그래서 1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혈압약을 먹으면서 그런 원인들을 고칩니다.
0: 네.
1: 그러면 혈압이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가 됐을 때 혈압약을 바로 끊지는 않고요. 줄여보자고 그러는데 혈압약을 드신 상태에서 110에 한70 정도까지 혈압이 떨어지면
0: 네.
1: 우리가 140에 90 이하로 조절한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약을 한 반알 정도로 반으로 줄여볼 수 있어요.
0: 어.
1: 반으로 줄여봤는데도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점점점 좋아지고 있고 110에 70이 유지된다면 끊어볼 수가 있고요.
0: 예.
1: 자, 이거는 이제 자기가 자의로 약을 중단한 게 아니고 의사와 상의해서 주도 면밀하게 약을 줄여가고 중단한 과정이죠.
0: 네.
1: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매일 혈압을 재야 됩니다.
0: 네.
1: 매일 혈압을 재야 돼요. 자, 제가 그래서 계속 안정적이면 괜찮은데 제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어? 혈압약을 먹었더니 혈압이 내려갔네. 아, 나는 약을 먹기 싫은데 잘 돼. 혈압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뭐 혈압을 끊고 나면 다시 약을 먹어야 된다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혈압 안 재요. 근데 병원에 다음에 한 몇 달 지나서 와보면 170, 100, 180, 100 그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다행이죠, 그나마.
0: 왔으니까 예, 병원에.
1: 예. 안 오시고 갑자기 이제 뇌졸중이나 심장에 어떤 부담이 와가지고 또 안 좋은 일을 당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혈압을 절대로 이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혈압과는 정면으로 자기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ID SUNDOG 74 쓰시는 분입니다. 혈압이 99에 55, 50대 남성입니다. 남들은 다 높다고 하는데 전 낮아요. 저혈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그러니까 아까 질문 주신 분은 반드시 병원에 가가지고 예, 예. 의사와 다시 상의해 보시고 99에 55는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혈압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0: 고혈압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1: 증상이 없는 저혈압은 예.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해롭지 않아요?
1: 예. 저는 이제 한 90, 우리 젊은 친구들 20대, 30대를 재보면 혈압이 대부분 90에 60이거든요.
0: 아, 이분은 50대인데.
1: 근데 네. 50대이기 때문에 예, 우리 주변에 분들은 전부 다 130에 한 60, 70 나오니까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니까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살펴보십시오. 자기가 근육이 충분하고 운동 능력도 굉장히 좋고
0: 네.
1: 전혀 어지럼증이나 그런 게 없는 상태 99에 55라고 한다면
0: 네.
1: 정상입니다.
0: 정상이에요.
1: 네,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99에 55인데 가끔 어지럼증이 있거나
0: 예.
1: 특히 정상이 있는 이제 저혈압이 무섭거든요.
0: 그러니까 앉았다 저혈압의 증상이 뭐가 있어요?
1: 제일 많은 게 앉았다 일었을 때 예. 갑자기 핑 돈다.
0: 핑 돈다.
1: 예.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할 때
0: 예.
1: 이렇게 숨이 차거나
0: 예.
1: 그다음에 손발이 차서 혈액순환이 조금 안 되거나 이제 그런 증상들을
0: 예.
1: 저혈압이 이제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0: 예.
1: 그런 증상이 없다고 한다면 크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50대가 됐을 때 이 혈압이 낮으신 분들 보면 굉장히 마르고 근육이 없고
0: 예, 예,
1: 그다음에
0: 예.
1: 심장 기능을 체크를 해봤을 때 심박출량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렇게 저혈압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0: 예.
1: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해보면서 맥이 이렇게 또렷하게 이렇게 촉진이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근육량이 충분한지 그다음에 우리 저혈압이 어떤 증상이 없는지를
0: 네.
1: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데 저혈압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지럼증, 갑자기 눈앞이 캄캄한 것, 식은땀이 나고 시신, 무기력, 시야, 흐림이 가끔 있는 경우에는
0: 네.
1: 아 저혈압의 어떤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한 100에 한 70 정도까지 혈압을 조금 올릴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생활 습관에 개선. 이 혈압을 올린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근육을 늘리고
0: 예.
1: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0: 알겠습니다. 예. 뒷번호 5883 쓰시는 분입니다. 50세 남성입니다. 혈압약을 복용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혈압약 드시고 계시는데 고지혈증 약을 같이 좀 복용하자고 권하십니다. 근데 뒷질문이 이러면 나중에 당뇨병도 발병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1: 그래서 이거 이 질문하신 청취자분의 질문은 한 두 가지 양상 생각이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고지혈증 약까지 먹었으니까 이후에 당뇨까지 오지 않느냐.
0: 예, 예.
1: 그럴 수도 있고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되면 또 당뇨 혈당이 좀 올라가는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쓰리고라고 하잖아요. 고혈압.
0: 네.
1: 당뇨,
0: 예.
1: 고지혈증.
0: 예, 예.
1: 이거를 이제 우리가 메타볼릭 신드롬 이제 대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뿌리가 같아요.
0: 그 원인이 같은 거 아니에요?
1: 예. 예. 그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어떤 전형적인 거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도 하는데 식습관이 좀 잘못되어 있고 내장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근육량이 떨어져 있고 지방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중년 남성 여성들에게 이게 세 가지가 그래서 신도름이라고 정우리하고 하는 이유가 이게 세 가지가 순서대로 같이 이렇게 붙어 다닌다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의 어떤 조절 수치를 조금 낮게 유지해야 된다는 연구가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상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의사분이 그거를 이제 보고 아, 이 수치가 조금 위험하고 혈관 속에 지속적인 타격이 있으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이렇게 조금 드시면서 콜레스테롤 조금 낮은 범위로 해야지 혈관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해서 권하신 것 같은데
0: 네.
1: 자 지금 현재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당뇨가 반드시 오지 않습니다. 당뇨와 고지혈증은 조금 기질이 달라요.
0: 예.
1: 그래서 지금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운동 습관이라든지 특히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드시고 식이섬유를 먹는 그런 습관들을 다시 재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짧게만 답해 주세요.
1: 예.
0: 3842님입니다. 47세 여성인데요. 평소에 항상 110에 75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2, 3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금 130에 85 이상으로 나오네요. 예. 가족 모두가 고혈압이라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130에 85 저도 먹어야 할까요?
1: 130에 85면 약을 아직 먹을 필요가 없고요.
0: 네.
1: 47세 여성들이 이런 거 많이 겪습니다. 갱년기 오면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0: 네.
1: 콜레스테롤 올라가거든요.
0: 예, 예.
1: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꾸준히 잘하시면 가족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혈압약을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0: 예.
1: 잘 체크하시면서 혈압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만 저 보시면 생활 습관 개선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라디오 주치 가정의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8시 25분 막 됐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 알아보겠습니다.
2: 한 시간 사이 정체가 부쩍 늘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서종까지 18km 구간으로 정체 길어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비봉에서 화성휴게소 사이와 더 가서는 포성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한남부터 서초 사이를 시작으로 망양휴게소에서 천안 사이와 다시 천안호두휴게소 일대로 정체되고 더 가서 옥산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에서는 논산 쪽으로 풍세요금소에서 차량터널 사이로 정체 심해졌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이번에는 여의 하류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월릉분기점에서 신내나들목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3: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절기 망종이자 또 71회 현충일이기도 한 주말입니다. 전국적으로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오늘 낮 기온 30도 안팎, 특히 전라권이 가장 덥겠고 내일도 전라권역의 낮더위는 30도 를 넘어서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전주와 정읍이 30도, 서울, 세종, 대전, 광주, 나란히 29도, 대구 28도, 부산과 강릉 각각 25, 6도까지 오르겠고 오늘 낮 더위 대부분 23도에서 30도의 낮 기온 분포가 예상돼 계속되는 가운데 낮 12시부터 3시 사이에 자외선 지수도 전국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 붉은색이 예상됩니다. 다만 전남 진도군은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단계의 자외선 지수가 예보돼 있어서 차단에 각별히 전국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오존 농도도 오후에 대부분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기질은 전국이 깨끗하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많이 낄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에 5에서 20mm 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기온 분포는 당분간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9.9도까지 올랐습니다.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0: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네, 마음이 자라는 교실 시간입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의 주제가 초등 아이들의 스트레스

0: 저항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1: 네.
0: 아,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내용이. 우리 초등학생들 스트레스 받은 일 많아요?
1: 그 초등학생 스트레스 하면 앞에 다 붙는 단어가 있어요.
0: 공부 스트레스?
1: 네, 학업 스트레스. 네.
0: 아.
1: 그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고민이 생각보다 많고요.
0: 예.
1: 그 공부는 하기 싫은데 안 하고 있으면 또 불안하다고 하는 아이도 있고요.
0: 예.
1: 그나마 학원에 앉아 있으면 일단 안심이 된다는 아이도 있어요. 한 교원단체에서 작년에 어린이 생활과 생각 설문조사라는 걸 했어요. 4, 6학년 2,800여 명에게 온라인 조사했는데요. 그 설문에서 초등학생 4명 중에 1명은 학원 일정을 마치면 오후 8시 이후에야 집에 온다고 응답을 했어요.
0: 아니, 아침에 학교 가고 그리고 이제 하교해서 학원 들렸다가 집에 오는 시간이 오후 8시라고요?
1: 예. 학교 갔다가 방과 후 마치면 네. 학원 갔다가 학원은 이제 몇 군데 돌고 집에 오면 8시 이후에 오는 아이가 4명 중에 1명.
0: 예.
1: 그리고 이게 중복응답 형식의 설문이었는데요. 공부 때문에 고민이라고 한 아이가 77%였고요. 친구관계 고민이 33%, 외모가 22% 이런 순으로 나왔어요.
0: 네.
1: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일들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 내재된 불안이 높은 아이들이 점점 눈에 보이고요. 뭐 짜증이나 과민해지는 아이들은 심심치 않게 보이고요.
0: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1: 네.
0: 공부라든가 친구와 관련된 스트레스들이 꽤 많이 있고
1: 네.
0: 그러면 여기에 저항력을 키우면 이 스트레스가 해결이 돼요?
1: 그 스트레스 저항력으로 이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또 다른 이제 방식이 필요한데요.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이 스트레스 저항력은 엄밀하게 말해서 심리학 용어는 아니에요.
0: 네.
1: 이제 심리 전문가들은 보통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고요. 학교에서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아이는 바로 짜증부터 내고요. 어떤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넘어가요.
0: 네.
1: 이제 보통 어른들은.
0: 그러니까 MBTI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1: MBTI에 영향은 있어요. 영향은 네. 있으나 그 보통 어른들이 보기에 어떤 아이가 짜증 안 내고 화도 잘 안 내면 아이는 네. 참 착하다. 정말 순한 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0: 그렇죠. 순한 아이라고 우리가 주로 많이 네. 얘기하죠.
1: 네. 이건 이제 성격이나 성향에 대한 표현인 거고요.
0: 예.
1: 그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스를 마주했을 때 어느 정도 잘 견디는지 그리고 그걸 자동적으로 해소시키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스트레스 저항력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으면 일단 마주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0: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1: 네.
0: 그럼 이게 저항력이 높지 않은 낮은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1: 일단 스트레스가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데 네. 이게 해소는 안 되고 거기다가 저항력도 낮으면 결국 스트레스에 노출된 채로 그 상태가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제 누적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이렇게 소진된 아이들의 경우 신체 반응을 일으키는 게 많고요. 이제 고학년 아이들 중에는 주로 두통 자주 호소하고요. 그래서 두통약을 몰래 집에서 이제 약장에서 꺼내서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학년의 경우는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보건실이나 이제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하는 횟수가 늘고요.

0: 신랑이 하느라고 엄마 아빠가 지인이 빠지시고요. 아, 이렇게 해서 6년을 어떻게 다닐까 이제 생각하시면 막 눈물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더 나아가면 복합적인 틱 증상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뭐 손톱 물어뜯거나 이제 사소한 일로 부모의 언쟁도 막 늘어나고요. 특히 고학년 중에 이제 엄마 말다툼이 막 엄청 심해지는데 그때는 또 이걸 사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중에 나아지겠지 하면서 견디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폭식으로 오기도 하고요. 유독 단 것에 몰두하는 아이들 눈에 많이 띄고요. 이렇게 결국 누적된 스트레스가 또 이제 스트레스 저항력을 무너뜨린 채로 한계에 다다르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우울이나 물건을 부수거나 갑자기 분노하는 이제 폭력적인 모습까지 가고요.
1: 네.
0: 이게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1: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풀어요?
0: 그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몇 년 전에 이제 한 1,000명 정도 5, 6학년 초등학생 대상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매일 집에서 게임한다고 응답한 아이들이 42.7%였고요.
1: 어우, 많네요. 게임이. 네. 예.
0: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4일 이상 게임하는 아이들까지 합하면 60%가 넘고요.
1: 예.
0: 2일 이상 게임하는 아이들까지 합치면 80% 정도 돼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거의 9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이건 핸드폰으로 주로 하는 거예요?
0: 네, 주로 핸드폰으로 하고요.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집에서 자기 방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해요.
1: 예.
0: 이제 초등학생들이 절반 가까이가 매일 게임하면서 스트레스를 이제 풀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건 엄밀히 얘기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잠시 있는 거예요. 예, 게임에서 나오면 일상 스트레스가 더 커지죠. 왜냐하면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게임 속으로 회피했다가 다시 누적되는 스트레스가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스트레스에 관련된 모습이죠.
1: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걸 풀 수 있는 게 방법으로 이제 게임을 많이 하는데
0: 잠시
1: 이거는 잠시 그때 몰 게임을 몰두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0: 예.
1: 돌아오고 나면 암장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0: 예, 다시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죠.
1: 그럼 그보다 나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0: 실제로 아이들이 하는 것 중에 이제 축구, 농구, 잡기 놀이하면서 뛰는 아이들은 확실히 해소감이 보여요.
1: 밖에 나가서 차라리 뛰는 게 나은데. 네. 예, 예.
0: 이제 그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든 친구 관계 스트레스든 처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당황하는데
1: 네.
0: 일단 점심시간에 뛰고 들어오면 한결 밝아져요. 그리고 잠깐 얘기해볼까 하면 아, 선생님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선 지나가요. 그래서 신체 활동은 거의 직접적으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게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점차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그보다는 사탕이나 젤리 같은 당성분이 많은 과자류나 음료수를 먹으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고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외부 음식, 이제 간식 반입이 금지인데요. 이게 별 소용이 없어요. 그 일단 그렇게 뭔가 조금씩 먹으면서 스트레스 푸는 모습을 보면 또 이렇게 먹지 말라고 또 하기도 좀 주저되기도 하고요.
1: 예.
0: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것도 나름 아이들 간에 이제 효과가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1: 여자아들이 네. 좀 많을 것 같기도 해요.
0: 남학생들도
1: 네. 그래요.
0: 요즘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제법 이건 그래도 다행히 제법 많고요. 이제 그 아이들 옆에서 보고 있고 미소 지면서 재절거리는 모습을 보면 이제 저도 마치 스트레스도 제 스트레스가 이제 사라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해소감이 전혀
1: 아이들끼리 웃고 되고요. 떠들면서 얘기하는 건 참 보기 좋은
0: 예,
1: 거 아니에요.
0: 예, 네. 맞아요. 그 조금 이제 소극적인 방식이면서 한 5, 6년 전에는 없었던 방식인데 요즘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어린이 용품이 엄청 팔리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 말로는 말랑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젤리 같은 게 있어요. 누르면 다시 회복되면서 계속 눌러요. 그걸 누르고 있거나 이제 컴퓨터 자판기 키보드 같은 게 있는데 진짜 키보드는 아니고
1: 예.
0: 모양만 그렇게 생겼고 좀 누르면 감각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요. 이게 한 3칸 4칸 키보드 정도 그런
1: 예. 조그만 거겠네요.
0: 예, 3칸에서 5칸 한 줄로 되어 있는데
1: 예.
0: 아이들이 그걸 손에 들고 다니면서 계속 눌러요.
1: 왜?
0: 아니면 수업 때 예. 그 책상에 놓고 한 손으로는 그걸 누르면서 수업을 들어요.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그래서 이걸로 스트레스 풀린다고 해서 잠깐 빌려가지고 저도 책상에 놓고 몇 번 눌러봤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풀린다기보다는 뭐랄까 뭔가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좀 안정감을 주는 효과는 좀.
1: 그 어른들이 호두 두 개 굴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
0: 그건 이제 건강 지압 관련이고 네. 물론 좀 안정감을 주죠. 그러니까 네. 아이들도 말랑이 누르거나 이 컴퓨터

0: 자판기처럼 생긴
1: 그런 게 있어요?
0: 예, 그거 계속 누르면서 있어요. 그 소리나 촉감 같은 게 조금 뭐랄까 특이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누르게 돼요.
1: 근데 그거는 이제 잠깐 뭐 네. 돌리거나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앞서서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줘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럼 근본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0: 그 미취학식이나 초등 저학년 시기에 또래나 한두 살 차이 나는 선배 후배랑 같이 노는 게 참 좋은데요.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뿐 아니라 여기서 스트레스 저항력도 높여져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패 경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견뎌하기 어려운 아이들이나 이제 그 보호자를 상담하다 보면 이 아이가 비슷한 나이 때 타인과 직접적인 놀이를 한 경험이 이미 미취학 시기부터 많이 부족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제가 놀이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을 하면 아닌데요. 이렇게 우리 아이 아빠가 얼마나 자주 놀아줬는데요. 뭐 며칠씩 캠핑도 자주 갔고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이렇게 누군가 계속 거의 완벽하다 싶게 케어해 주면서 노는 것과 또래들끼리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위바위보해서 지기도 하고 술래도 해봤다가 놀이활동 등에 지기도 했다가 이렇게 아이들의 또래의 놀이를 보면 대부분이 누군가 이기거나 지거든요.
1: 예, 예. 예.
0: 또 우리 어릴 적에 뭐 딱지치기 하든 구슬치기 하든 뭐 제기치기 하든 항상 승부가 있었고요. 저도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이것 자체가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 저항력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면 또래나 선후배 같이 반복적으로 규칙 있는 놀이, 이기고 지는 것이 반복되는 놀이를 어릴 적부터 해온 아이들이 스트레스 저항력이 높아져요.
1: 네. 그럼 반대로 부모가 키우다 봤는데 키우는 방법 가운데 아이들의 스트레스 저항력을 낮추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대표적인 게 과잉 공감.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 아이가 상처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공감이 정서적으로 좋다는 생각 때문에 매사에 어떤 문제 상황에 공감부터 무조건 다가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표현이 이런 거예요. 힘들어? 힘들면 하지 마. 자, 철수가 숙제 많다고 힘들다 그래요. 그럼 오늘 축구도 하고 피곤했겠구나. 숙제가 좀 부담스럽긴 하겠네. 이 정도 공감을 해주고 그다음에는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럼 오늘은 수학 숙제 정도만 하고 영어 숙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하는 게 어때? 이 정도가 적절하죠. 근데 갑자기 힘들어? 그래 뭐 한 번쯤 뭐 숙제 안 해가면 어때? 힘들면 하지 마. 이건 사실 좋은 공감이 아니거든요.
1: 예.
0: 이제 가정에서 나름대로 다 규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스마트폰은 하루에 몇 분 정도 한다. 용돈은 이렇게 관리한다. 독서는 얼만큼 한다 등등. 가정에서 공감은 해줄 때 가정에서 정한 규칙이 아이 기분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짜증을 낸다거나 해서 뭐 기분이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어떤 거에 뭐 졌다는 이유로 이 규칙을 통째로 수시로 바꾸면서 이제 수시로 바꾸면 스트레스 저항력을 쌓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한 규칙을 원칙으로 놓되 약간의 유연성과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을 이제 미취학 시기랑 특히 초등 저학년 시기

0: 평소에 이렇게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 저항력으로 그 순간을 잘 견디면서 이제 다음에 해소할 수 있는 시간까지 시간적 여유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작은 실패 견디고 또 불편한 감정도 조절하고 다시 도전하는 경험 충분히 쌓는 것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방법 또래와 함께 약간의 승부가 있는 놀이를 자주 한 아이들은 유년기에 그걸 저절로 갖추게 되니까요.
1: 예.
0: 우리 아이가 또래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냥 망설이지 마시고 자주 허락해 주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신재윤 어린이가 부르는 퐁당퐁당 듣겠습니다.

0: 네, 요즘 사람들의 마음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심리탐구 그로웨이브의 오혜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오늘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주제가 청년 부상 제대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좀 낯설어요.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이 청년 부상 제대 군인은 예전에는 상이 용사 이렇게 이제 표현됐었던 적이 있어요.
0: 예. 네.
1: 군대에서 부상을 예. 입고 제대한 전역한 청년들을 위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서울시 복지재단으로부터
0: 예.
1: 그 청년 부상 제대 군인 상담하는 일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의무병으로 군대에 가서 뜻하지 않게 부상을 입고 전역하게 된 청년들, 이제 그 청년들을 지금 상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0: 그럼 청년 부상 제대 군인은 정식으로 쓰이는 용어예요? 이게 자체가?
1: 아직 그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0: 예, 예.
1: 그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등장한 용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법률적인 용어는 국가 유공자나 보훈 보상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국가 유공자가 되거나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0: 예.
1: 그래서 부상을 입었는데 그 부상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등급 외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부상은 입었지만 그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그 부상을 입었는데 그 부상을 입고 제대한 그 병사들을 그래도 부상의 정도를 떠나서 국가가 포용하고 지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 이런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나온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군 입대를 했어요 정상적으로.
1: 네.
0: 근데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네. 여러 가지 이제 내무반 생활도 하고 네.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받았던 네.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네. 다쳤어요.
1: 네.
0: 근데 다친 게 심하게 다쳤어.
1: 네.
0: 그래서 제대까지 하게 된
1: 네, 네.
0: 이런
1: 맞아요.
0: 친구들
1: 네.
0: 아니에요?
1: 네, 네, 네.
0: 얼마나 돼요?
1: 이런 분들이 매년 한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가 그 장애 보상금을 수령을 하고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상금을 수령하는 거니까 이제 이미 어느 정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죠.
0: 예.
1: 그 판정 받으신 분이 1,000명이고요. 신청조차 못하거나 등급 외로

0: 되어서 보상금 못 받는 청년들까지 하면 굉장히 그 수가 많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1: 예.
0: 저희 아들도 이제 지금 사실 군대에 가 있거든요.
1: 아, 아드님이 지금 군인이에요?
0: 네네네. 네,
1: 얼마 됐어요?
0: 3개월 됐어요.
1: 그럼 훈련 수준 아주 얼마 안 됐네.
0: 네, 얼마 안
1: 정말
0: 됐어요.
1: 정말 2등병이네요.
0: 아, 네네, 2등병이에요. 예, 예. 그래서 아, 아침마다 눈 뜨면은 다치지 않고 훈련 잘 받고 있을까 그런 걱정을 늘 기도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상담센터 그로웨이브 상담센터에서 그 부상제대 군인들을 만나다 보면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굉장히 더 상담에 몰입하게 됩니다.
1: 아들이 군대를 가면요 거리에 뜻으로 다 나가면 군인들 옷밖에 안 보여요.
0: 맞아요. 왜 이렇게
1: 평소엔 절대 안 보이던 군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다니는 거야? 하고 다 찾아보게 돼요.
0: 네, 맞아요.
1: 네, 그만큼 이제 눈에 쓰이는 거죠.
0: 네, 맞아요. 네, 네,
1: 알겠습니다. 그 이런 일이 이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네. 부득이하게 발생을 하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든가 배려가든 것들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연들이 있어요? 좀 가서 보시면.
0: 이제 저희 상담 오신 케이스들 중에는 이제 장갑차 같은 데 전복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떨어졌는데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는데 수술을 해야 되고 긴박한 후송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군대 내에서 그게 몇 시간씩에 지체가 되고 막 알아보다가 또 응급실에 군병원에 가니까 밀려가지고 통증을 통증대로 참고 몇 시간씩 있다가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병원 옮겨지거나
1: 아이고.
0: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 이제 안면골절 앞으로 넘어져서 안면골절을 당했는데 이제 군병원에 병상이 가득 찼다고 받아주지 않아서 이제 어머니가 사비로 그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으로 민간병원으로 이제 이렇게 이송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1: 예. 보상제도가 있으면 그건 이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거 몰라서 이거를 그 이용 못하는 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0: 네네.
1: 좀 대상제도 되게 적극적으로 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0: 근데 이제 이게 보상제도가 철저하게 피해자 신청주의, 피해자 입증주의예요.
1: 예.
0: 그래서 뭔가 내가 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누워 있고 수술을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서류를 챙기고 그 신청을 그때 맞춰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1: 그렇죠. 당장 아픈 거 고치는 거,
0: 사람 살리는 게
1: 먼저니까.
0: 예. 네. 그래서 그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이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판정을 받을 때 판정이 그 등급 외로 나오거나 그 보상금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1: 네.
0: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이의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몇 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그 또 이제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동일한 어떤 전복 사고를 당해도 직업군인이나 간부라면은 좀 유공자로 되기가 좀 쉬운데요.
1: 네.
0: 훈련병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탈락해서 그 보훈 대상자가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1: 예. 이 군인들, 제대로 한 군인들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0: 네, 네.
1: 상담도 이제 하셨을 것 같은데.
0: 네.
1: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0: 우선은 이제 그 우리가 트라우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굉장히 일상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또 복합 PTSD라고 하는 그 증상들을 겪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장갑차 사고로 이렇게 풀숲에 이렇게 장갑차가 전복되면서 풀숲에 처박혔던 청년이 있는데 전역 후에 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풀향기 예초기에 그 풀향기 냄새만 나면 온몸이 긴장이 되고 막 그 숨이 막히고 이런 신체화 증상이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외상이 자극이 이제 감각기관이 고착이 된 거죠. 또 그리고 이제 심리학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게 신체적인 것 외에도 도덕적인 상해나 사회적인 계약 감각의 균열이란 건데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의무병이잖아요.
1: 예.
0: 의무복무라는 국가 명령에 따라 헌신을 했는데 그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갔는데 필요할 때는 국가의 아들이고 이렇게 부상을 당하면 다치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깊은 배신감 같은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20대 초반이잖아요. 보통 그 진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청년의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부상을 입으면서 나는 남들처럼 이제는 평범하게 살 수 없을 것이다. 신체에 이제 부상을 입었으니까 장애를 입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가혹한 어떤 현실에 그냥 내던져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사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1: 사회가 챙겨야 돼요. 국가가 그렇죠. 챙겨야
0: 맞아요.
1: 되고.
0: 네.
1: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0: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요. 저는 이제 상담 쪽이니까 전문 상담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청년들한테는 외상후 성장 모델이라는 게 필요해요. 단순히 그냥 부상 이전으로 그 증상 완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그 외상이란 걸 겪고 나면 많은 게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그래서 외상이라는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새로운 어떤 인생의 의미나 통합을 좀 추구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 하지마비 그 하지가 마비된 청년이 있었는데 상담과 재활을 거쳐서 하지는 쓸 수 없었지만 그 조정 선수 장애인 조정 선수가 되어서
1: 네.
0: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선수로 활약하는 분도 있고 또 장애인 마라톤에 나가서 어떤 그 금메달 따거나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청년들에게 어떤 대체질로 뭐 장애인 스포츠라든지 IT나 문화예술 이런 분야에서 대체질로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성장 지향적인 그런 모델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증상 자체가 신체와 정신 이 두 가지의 이제 부상을 입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소마틱스 신체에 대한 기법도 좀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풀숲에 이렇게 넘어졌을 때 그때의 그 감각 그것 때문에 막 긴장이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신체 감각의 두려움과 분노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육과 신경계 이런 데를 풀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 이제 상담을 오신 분 중에 어머니도 계시거든 가족. 근데 아들 사고가 난 후에 이 어머니 골반이 딱 굳어버린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1: 놀라셔서.
0: 네네. 골반이 네. 긴장이 확 굳어서 온몸이 긴장이 됐는데 이제 이 소마틱스를 하면서 그 긴장들이 풀어지고 또 그 아들의 사고를 수용하는 이제 몸과 마음의 어떤 치유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가족 통합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0: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 삶이 다 이게 이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다치면 부모의 마음도 함께 추락하시는 거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어떤 분은 다니시던 직장도 퇴사하고 그 군병원에서 자식의 대소변을 받아내시면서 그 극심한 그 간접 트라우마를 경험하기도 하세요. 가족 중에.
1: 네.
0: 그래서 그 군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역시도 상담의 치료 대상이다. 그 가족이 함께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또 자식의 바뀐 진로나 신체에 대해서 같이 수용하면서 이것을 격려해 주면서 버텨줄 수 있는 그리고 자립과 회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례를 겪고 맞아요. 있는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 네. 주변에 나 아는 그 걔가 그런 일을 겪었었는데
0: 네네네.
1: 이런 거 있으면 더 도움을
0: 네.
1: 받아야겠다.
0: 네네네.
1: 몸만 낫는 게 아니고 마음까지 나야지 되게 완벽하게 돌아와야 되기
0: 그렇죠.
1: 때문에요.
0: 네.
1: 그럼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0: 지금은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 군인 상담센터가 있어요.
1: 이건 서울시만 하는 거 아니에요?
0: 이건 지금은 서울시만 하고 있고요.
1: 네. 네,
0: 이게 전국으로 좀 뻗어나갔으면 좋겠는데
1: 다른
0: 아쉽게도
1: 지자체에서도 이런 게
0: 아직은,
1: 있습니까?
0: 아직은 없어요.
1: 없어요?
0: 예, 예.
1: 아, 없어요?
0: 없어요.
1: 아예?
0: 예, 아직은 없어요.
1: 저도
0: 이게 좀 전국으로 뻗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1: 예, 예. 예.
0: 일단은 서울시에 있는 청년들은 서울시 거주 청년들 중에 부상제대 군인은 여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지원들을 해주냐면요. 법률 지원, 국가 유공자가 되기 위한 그 절차에 돈이 좀 들거든요, 많이.
1: 예, 예.
0: 그런 법률 지원, 그 행정소송 비용 이런 것들을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의료비와 심리 재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1인당 한 최대 15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수술비나 약제비, 그러니까 이 치료가 수술이 끝났어도 제대한 이후에 계속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그렇죠. 경우들도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제비 이런 것들을 매년 연간 1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요. 또 저희 같은 이제 전문 상담사하고 1대1로 상담하는 것도 지원을 해주고 또 그 청년들끼리 함께 모여서 자조 모임을 갖는 것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 예.
0: 그다음에 취업 및 창업

0: 그 연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시의 어떤 그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도 주기도 하고요.
1: 예.
0: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주거와 관련해서 그 영웅 청년 주택 공급이라고 해서요. 그 LH나 SH와 연계해가지고 그 청년 주택의 그거를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아주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1: 예. 네.
0: 그래서 요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인터넷 창에 서울 청년 몽땅 정보통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예, 02-6354-2030 전화번호 하시면 되고요.
1: 알겠습니다.
0: 아니면 그로웨이브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1: 예. 이게 청년 부상 제대 군인 상담센터 이게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0: 네, 맞아요.
1: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로웨이브 오혜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토요일 함께한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오늘 71회를 맞이하는 현충일이자 6월의 첫 주말 절기 망종입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 이맘때보다 약간 낮은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은 아침 최저 기온이 15.6도로 기록이 돼서 평년 이맘때보다 1.9도 낮았습니다. 전국에서 아침 기온이 가장 높은 곳 울릉도였습니다. 19.2도로 출발했고요. 대관령이 5.6도로 아침 최저 기온이 가장 낮았습니다. 오늘 낮에는 전국적으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강원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덥겠고요. 내일은 전라권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30도 안팎의 더위가 있겠고 그 밖의 지역은 오늘보다 내일 기온이 약간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 서울, 세종, 대전, 광주 29도, 전주와 정읍이 30도, 대구 28도, 강릉 26, 부산 25도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은 내일과 모레는 27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오늘보다는 약간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높은 탓에 자외선 지수도 오늘 오후에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도 오후에 대부분 좋지 않겠습니다. 대기질은 좋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에 5에서 2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KBS 제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2박 3일간 봉쇄했던 시위대가 어제 다시 인근 개표소를 사실상 봉쇄한 뒤 밤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앞에는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정치 유튜버 등이 재선거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출입구 앞을 봉쇄하고 있어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이 어제 오후 3시쯤 개표를 마무리한 뒤에도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중앙